서해안도 당연히 위도가 낮을수록 조금 더 많이 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알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면 좋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울릉도 그리고 서귀포나 제주도 비슷하게 내리고요. 그 다음 거제, 대관령, 남해, 강릉 이네 지역은요. 130, 140 정도로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내리는 지역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걸 적용했었다라면 사실 좀 강릉이 더 많이 내렸다라는 것도 알았을 거고요. 그치? 근데 좀 추상적으로 배웠던 친구는 좀 어려웠겠지. 부안도 대표적으로 다설지에 해당하는데, 그럼 부안도 당연히 눈이 많이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틀린 건 아닌데요. 이제는 좀 이렇게 풀면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어려웠다 이러면은 다하고 나를 두고 푸는 방법도 있어요. 알겠죠? 항상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는 겨울 강수량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여름 강수량이 이 지표를 찾는 데 있어서 잘 쓰이지 않았죠. 그럴 때는 이제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수능 문제인데 여름 강수량이 안 쓰일 리가 없는데 밑에서 쓰이는 거겠지. 한번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는요. 동위도이네. 동위도라면은 서해안 쪽이. 그치? 더 춥겠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게 아니라 더 낮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치? 그리고 하다못해 이 연평균 기온을 적용하더라도 가하고 나를 비교해보면은 나가 연평균 기온이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볼수 있어. 이렇게 푸셔서도 잘한 거예요. 항상 그래프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다는 나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나 비교해보면요. 강릉, 부안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것도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거야. 여름 강수량과 겨울 강수량 둘다 높으면은 연 강수량이 높지 않을까인데요. 우리 좀 색깔을 달리해가지고요. 다하고 나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다하고 나를 보니까요. 여름 강수량 비슷비슷해. 그러면은 겨울 강수량이 많을수록 당연히 연 강수량도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나는 겨울 강수량이 다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니까 어때요? 연 강수량은 나가 더 많겠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추론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연 강수량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강릉은요, 연 강수량이 한1400 넘어가고요. 부안 같은 경우는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1200에서 1300 정도 돼요. 이렇게 푸는 게 완전히 틀린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머리가 정말 똑똑해가지고 연 강수량을 싸그리 다 외울 수 있으면은 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좋지. 근데 여러분들, 한국지리만 공부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더 맞죠. 그치? 자, 3번입니다. 다는 라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교차, 뭘 보고 알수 있어요? 최하늘 평균 기온으로 볼수 있지. 자, 그럼 일단 우리 지도부터 봐볼까요? 다하고 라, 동위도네. 동위도라면은 동해안이 더 겨울철 평균 기온이 따뜻한데, 그럼 연교차 어디가 커야 돼? 서해안이 더 커야 되겠다. 그치? 그럼 다는 라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연평균 기온을 가지고도 적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정답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 생각보다 정답률은 막 낮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 자체가 좀 어려웠죠. 그치? 4번입니다. 가와 라는 서해안. 라가 서해안이 아니죠. 나와 다는요, 다가 동해안이 아니죠. 자,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였냐면요. 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름 강수 집중률에 대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 여름 강수 집중률. 어디가 가장 높아요라고 한다면요. 어디가 가장 높았어? 일단 한강 유역. 한강 유역이 제일 높았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장마 전선일 때 남서 기류가 유입되면은 강수량이 여름철에 정말 많이 집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 유역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고요. 대체적으로 해안이 아닐수록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이 안 내리죠. 그러니까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이 안 내릴수록 여름철에만 집중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했을 때는요. 내륙 쪽. 그 다음 서해안하고 동해안을 비교했을 때는 서해안이 더 적게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겨울철에 강수량이. 그러니까 서해안이 동해안, 남해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거는 이제 울릉도가 되겠지. 뭐 요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치? 그럼 제일 높은 지역은 아, 당연히 가겠구나. 한강 유역인 가가 되겠구나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 인천은 겨울 강수량이 가장 적은 지역이네. 가가 그래프상 가장 적잖아. 그치? 여름 강수량은 가장 많은데 비해.

위해서 이렇게 부셔서 진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을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입니다.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8번 문제죠. 되게 중요한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요, 가에서 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지역을 A에서 C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생각보다 막 엄청 어렵진 않은 문제였어요. 일단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A는 태백이 되겠죠. 근데 저는요, 이 태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나오겠지, 이게 아니라요. 사실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한다면요, 얘들아. 해발고도가, 자꾸 다른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중요해서 그래, 중요해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지역 어디가 떠올려요?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대관령 많이 나왔고 또뭐 많이 나왔어? 장수 많이 나왔죠, 덕유산. 근데 안 나온 지역, 자주 나오진 않는 지역이 바로 태백이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요세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지역은 많이 아는데 태백은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틀린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틀렸으면은 이걸 좀잘 몰라서 틀렸을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태백도 좀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발고도가 높다는 것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요. 위도 같은 거 고려 안 해도 돼요. 여름철 평균 기온은 해발고도가 일단 우선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다른 지역도 보도록 하자. B는요, 부산이 되겠고요. 부산. C는요, 서귀포시 위쪽에 있으니까 제주시가 되겠죠. 제주시. 자, 다 시네요.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요, 어떤 것들이 주어졌나 살펴보도록 하자. 연계차 주어졌고요. 최단의 평균 기온 주어졌고요. 연강수량 주어졌습니다. 무려 3개나 줬어. 너무 많이 줬죠. 2개만 줘도 뭔가 풀수 있을 것 같은데, 3개나 줬잖아요. 일단은 최나늘 평균 기온이 나오면은 무조건 최나늘 평균 기온부터 보는 연습을 하세요. 최나늘 평균 기온을 줬는데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 주어졌다. 그럼 그것부터 찾는 거야. 최나늘 평균 기온이 주어졌는데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 안 나왔다. 그럼 이제 다른 거 보는 거예요. 그때는. 아시겠죠? 최나늘 평균 기온이 두 지역에 비해서 한 지역이 유달리 좀 낮아요. 이게 바로 태백이 되는 거예요.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그럼 가는 태백이 되는 겁니다. 두 지역 남았죠? 나하고 달을 비교했을 때는요, 연강수량의 차이도 좀 있지만, 사실 연강수량은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기온을 가지고 찾는 게더 좋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연교차가 더 낮은 모습을 보이고요, 최나늘 평균 기온은 더 높은 것을 보이죠. 그치? 같은 남해안이라면 그래도 위도가 낮을수록 더 따뜻하지 않겠어요? 그럼 더 따뜻하다는 건 연교차는 작을 것이고, 최나늘 평균 기온은 더 높겠죠. 그래서 나가 뭐가 되는 거야? 제주시가 되는 거지. 나는 제주시, 다는 부산. 찾는데 막 엄청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어가지고요. 그치? 생각보다 연강수량이 막큰 도움이 되진 않았죠. 그치? 그래서 연강수량을 밑에서 물어보나 했는데 밑에서는 그냥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보도록 하면은 가 A고요, 나 C고요, 다가 B니까 A, C, B가 되겠네요. 정답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냥 이런 것도 찾을 때 순서대로 좀 하세요. 그냥 가, 나, 다니까 막 이렇게 찾다 보면은 그냥 잘못 체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체크하는 경우는 좀 조심해 주세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넘어가도록 하죠. 13번입니다.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1번인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 좀 어려웠나요? 이 생각보다 좀 정답률이 낮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대체 어려워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봤거든요. 기존의 문제하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뭔지는 알것 같아. 한번 보도록 하죠. A에서 C 지역이 나오고 가 지역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조금 혼동이 온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단 A에서 C 가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지역인데요. 기후값 차이를 보니까 해당 지역의 기후값 빼기 가 지역의 기후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여러분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은 태안보다는 조금 더 동쪽에 있으니까 서산이라고 할까요? 서산. 태안보다는 동쪽이니까 서산이라고 봅시다. 서산. 자, 그리고 여기는요, 원주 아래쪽이니까 충주. 이 원주 아래가 충주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게 유용.

플러스일수록 낮은 거야. 그렇죠? 플러스일수록 겨울 강수량이 많이 내리는 거고요. 마이너스일수록 겨울 강수량이 적게 내리는 거야. 최한화 평균 기온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했던 건 사실 가잖아요. 근데 그냥 가를 어떻게 두고 풀면 되냐면요. 그냥 여기다가 지표 하나 더 그려줘.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가가 되는 거예요. 아, 이쪽이 그냥 가가 된다니까? 이 가야. 그러니까 가는 상대적으로 다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는 상대값이 결국 중요한 거잖아요. 겨울 강수량은 A가 제일 많이 내리고, 그 다음 B, 그 다음 가, 그 다음 시순인 거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게 쉽지 않니? 최한화 평균 기온 차이를 또 순서대로 보자면은, 최한화 평균 기온 제일 따뜻한 데가 어디예요? A, 그 다음 B, 그 다음 가, 그 다음 시순인 거야. 똑같은 문제 아니니? 그러니까 A, B, C, D를 줬을 때는 여러분들 좀 쉽게 접근하는데, 갑자기 가가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좀 어렵게 접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틀렸다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뭔가 조금 신유형 같아서 좀 틀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야 돼. 수능에서는 되게 신유형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요. 최한화 평균 기온이 극단적인 것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이네 지역 중에서 동위도라면은 사실 내륙일수록 최한화 평균 기온이 가장 추워야 되고, 그리고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니까 가장 좀 따뜻해야 되겠지. 그걸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최한화 평균 기온이 가장 추워요. C가 충주가 되는 거겠지. C가 충주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가예요. 동해안, 서해안이 주어졌으면은 서해안이 더 추운 게 되겠죠. 그럼 가가 서산이 되는 거야. 그리고 최한화 평균 기온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강수량 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울진하고 울릉도. 좀 최한화 평균 기온만 가지고 찾기는 좀 무섭죠? 그래서 겨울 강수량이 주어졌어요. 겨울 강수량 하면은 제일 많이 내리는 곳 어디라고요? 울릉도, 울릉도.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야? 울릉도가 되는 거야. A는 울릉도고요. 그리고 B가 울진이 되는 거죠. 어때? 정말 좀 쉽게 풀지 않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틀렸다고 하더라도요. 여기 항상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가는 내 지역 중에 일출 시각이 가장 이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좀 1단원에서 물어볼 만한 것들을 물어봤어요. 일출 시각, 오랜만이죠. 사실 여러분들이요. 일출 시각이든, 일출이든, 일몰이든, 남중 시각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어디가 이뤄요? 동쪽일수록. 동쪽일수록 빨라요. 그치? 그것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은, 가는 내 지역 중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나요? 라는 문제인 거예요. 아니죠. 어디가 가장 동쪽이에요? A가 가장 동쪽인 거야. 그럼 이거는 A라고 바꿔야 되겠지. A. 그쵸? 2번입니다. A는 겨울 강수량이 여름 강수량보다 많다. 자, 이런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틀렸다면 이 2번을 체크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아, 울릉도는 겨울 강수량이 제일 많아요. 아, 당연히 제일 많죠.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배운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여름 강수량이 가장 많아요. 어떤 지역이든 여름 강수량과 겨울 강수량을 비교했을 때 여름 강수량이 더 적은 쪽은 없어. 모든 지역에 다 여름 강수량이 더 많아요. 그쵸. 이거는 우리 그 계절풍이 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한 거예요.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울릉도는 겨울 강수량이 많아요. 이렇게 외운 친구들은 아마 2번에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때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하시면 좋아요. 울릉도가 전국에서 겨울 강수량이 가장 많이 내리고 겨울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건 맞지만, 그래도 여름 강수량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6월이나 9월이나 수능에서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도 좀잘 알아두면 좋으니까. 3번입니다. B는요, C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B, C. C는 한강 일대, 한강 유역 일대에 해당이 되네요. 자, 우리가 배운 지식에 의하면은 한강 유역 일대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당연히 여름철에 좀 강수량이 집중된다라고 배웠었어요. 왜? 장마 전선이 걸칠 때 남서풍 기류, 남서 기류가 유입되기도 할때 그때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거든요. 그치? 바람 바지 쪽이기도 하고 이쪽이 태백산맥에.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거를 한번더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치? 우리 이것만 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한번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제일 높은

지역은 한강 유역. 한강 일대. 그치? 자, 그 다음은요. 내륙일수록 겨울철에 강수량이 잘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바다에서 결국 수증기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치? 바다 쪽에서 거리가 멀면은 가뜩이나 추운데 이렇게 공기 상승도 잘안 일어나다 보니까 내륙 쪽에는 여름철에 내릴 때만 주로 강수가 집중되겠죠. 자, 그 다음 서해안이고요. 그 다음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이 동해안, 남해안에 비해서 춥기도 하고, 그리고 서해안은 워낙에 좀 바다가 이렇게 좁기도 하다 보니까 강수량, 겨울 강수량이 동해안, 남해안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내린다라고 했었습니다. 서해안도 당연히 위도가 낮을수록 강수량이 더 많아요. 겨울 강수량이. 동해안, 남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강수량은 위도가 낮을수록 당연히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강 집중률이 가장 낮은 쪽에 속하게 되겠죠. 그 다음 제일 낮은 쪽이 이제 울릉도. 자, 이렇게 정리하면 여름 강 집중률 사실 다 정리한 거거든. 그치? 여름 강 집중률이 높은 곳은 C가 되겠죠. 네, 이렇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C는 A보다 무상기간이 길다. 정말 다양한 지식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무상기간이라고 한다면요.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야. 그러면은 겨울이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겨울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겨울 평균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상 기간이 길게 되겠죠. 그럼 어디가 더 겨울철에 따뜻하니 이걸 물어보는 건데, C하고 A를 비교했을 때는 A가 더 따뜻한 걸볼수 있어요. 이거는 최한화 평균 기온을 가지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도 충분히 풀수 있었습니다. 4번도 아닌 거지. 자, 정답은요. 5번이었습니다. 가는 B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교차라고 한다면 결국 겨울 평균 기온을 물어보는 거죠. 최한화 평균 기온을 물어보는 거죠. 최한화 평균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교차는 크게 되는 거니까 사실 이 그래프만 가지고도 풀수 있었고요. 동위도라면은 동해안인 울진이 연교차가 당연히 낮겠죠. 이렇게 적용해도 풀수 있었습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해석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지 않았나? 근데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새롭게 그래프를 하나 파가지고요. 아, 이쪽이 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요, 14번까지만 살펴볼 텐데요. 14번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인데요.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볼게요. 자,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도가 나왔으니까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쪽이 남해군이 되겠네요. 남해군. 자, 여기는요, 대구로부터 북서쪽에 위치하니까 구미 쪽에 가깝겠죠, 구미. 울릉도는 진짜 많이 나오지. 그래서 울릉도 보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겨울 강수 물어보지 않을까?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이쪽은 춘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춘천. 춘천하고 홍천은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것 같죠? 근데 춘천하고 홍천, 막 이렇게 지역을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비슷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륙이라는 점이야, 내륙이라는 점. 그치? 그래서 보통 울릉도하고 춘천하고 이렇게 좀 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구미하고 남해는 또 위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수 있네요. 그치? 춘천, 구미, 남해. 이렇게 동위도에서 탁. 아, 그러면은 뭔가 위도 차이를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결국 핵심은 위도하고 수륙분포거든요. 여러분들이 위도하고 수륙분포를 얼마나 잘 적용하냐가 이 기후 문제를 잘 푸냐 못 푸냐가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기하게도요. 여기 보니까 강수 일수가 나왔어. 강수 일수는요. 1년 중에 비가 얼마나 내리든 눈이 얼마나 오든 그몇 미리가 오는 거는 계산하지 않고 하루 중 그냥 내린 날만 딱 계산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렸으면 1일로 탁 치는 거야. 많이 내리든 조금 내리든요. 그게 바로 강수 일수가 되겠죠. 또 계절별 강수량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아니 뭐 고민할 게뭐 있어요? 그냥 계절별 강수량을 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연 강수량이거든요. 그치? 자, 이렇게 보고 풀었을 때요. 가나다라. 극단적인 것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은 극단적인 것두 개가 보이죠. 다하고 라는요. 다는 강수량이 적은 데 반해서 라는 강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오. 구미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있는 영남 내륙 지방이죠. 영남 내륙 지방은요, 대체적으로 바람 바지 사면이 되기 어렵다 보니까 지형상

성 강수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강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결국 지형성 강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구미는 가장 소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가 뭐가 되는 거야? 소지가 되는 거야. 다는 소지, 구미. 그리고 라는요. 자,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아니, 뭘 기억을 하냐면요. 연 강수량 순위 정도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연 강수량 순위. 그치? 이걸 다 기억하라는 건 아니야. 물론 여러분들 다 기억하면 당연히 좋아요. 근데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몇 개만 좀 기억을 하자고.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제가? 서, 거, 남 플러스 대로 기억하라고요. 서거남 대. 그치, 이렇게. 왜 플러스가 붙었어요, 여기? 서거남은 서귀포, 거제, 남해 등 전국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쪽에 속합니다. 1900mm가 넘어요. 반면 대관령은요, 1700mm 정도입니다. 1700mm 정도 돼요. 그치? 나머지는 1700mm도 오지 않는다는 걸 쉽게 말하면은. 이네 지역이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속하는 지역이 있죠. 남해군. 그러니까 강수량을 사실 다 외워서 풀면 좋은데,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필요한 것만 좀 기억을 해두자 이거야. 이네 지역은 진짜 자주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남해군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라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찾으면 찾을 수 있었죠. 그럼 우리 가하고 나를 찾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 연 강수량은 좀 비슷해요. 근데 춘천과 울릉도의 차이점이 있죠. 일단 춘천은 뭐예요? 여기는 한강 유역이 한강 유역. 한강 유역이라는 거는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반면에 울릉도는요. 겨울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겨울 강수량이 가장 많은 거죠. 왜냐면은 북서풍이 부나, 북동풍이 부나,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뜻하기도 하고, 동해 자체가. 그래서 겨울 강수 집중률이, 겨울 강수도 많을 뿐더러 겨울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쪽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강수 대비 보세요. 겨울 강수가 전체 강수 대비, 봄, 여름, 가을, 겨울 대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 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울릉도가 되는 거야. 그럼 가는 자연스럽게 춘천이 되겠죠. 우리 가도 한번 볼까요? 가를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진짜 강수가 언제 집중돼요? 여름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지. 이런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울릉도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쪽에 속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점 뭐라고 있었어요? 겨울 강수하고 여름 강수 집중률을 비교했을 때 전국에서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은 없어요. 울릉도조차도 여름 강수가 더 많이 내려. 상대적으로 겨울 강수가 많이 내려서 돋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좀 유의하시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뭐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닌데 항상 공부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다 찾았으니까. 가는요, 라보다 봄꽃의 개화 시기가 이르다라고 나와 있어요. 봄꽃의 개화 시기가 이르려면 봄이 빨리 찾아와야 돼. 봄이 빨리 찾아온다라는 거는요, 당연히 겨울 기온이 높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치? 겨울 기온이 높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겨울이 좀 빨리 끝난다는 거니까 봄이 좀 빨리 찾아오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위도가 낮을수록 동해안, 서해안을 비교할 때는 동해안일수록, 그치? 뭐 내륙 비교하면 내륙, 동해안, 내륙, 서해안, 동해안 순으로 동해안이 제일 봄이 빨리 찾아오게 되겠죠. 가하고요. 라는요. 거의 동위도를 비교, 동일한 경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위도 차이를 물어보는 거거든. 결국 기후는 위도나 수력 분포를 물어본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춘천이 더 북쪽에 있어요. 그치? 그럼 고민할 것도 없지. 해안 쪽에 있고 남해 쪽에 위치한 남해군이 훨씬 더 봄이 빨리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거지. 그치? 늦다라고 해야 돼, 늦다. 2번입니다. 나는 가보다 연 강수 일수 대비 연 강수량. 사실, 요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수능에서 이게 등장한다는 게 아니지만, 약간 수능형과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지식만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나하고 가래 비교해 보면요. 연 강수량

그래도 막 엄청 큰 차이는 아니야. 물론 나가 조금 더 많이 내리긴 하는데요. 엄청 큰 차이는 아니죠.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 자, 근데 강수 일수를 보면은 나가 압도적으로 많은 강수 일수를 보이고 있죠. 자, 이 말은 즉슨 가는 내릴 때한 번에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나에 비해서. 그치? 그럼 나는 가보다 연 강수일수 대비 연 강수량이 적다라고 해야죠. 그쵸? 그래서 춘천은 집중호우가 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는 거야. 알겠죠? 1번, 2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3번이죠. 3번 보겠습니다. 다는 나보다 연교차가 크다. 연교차는 최하나 평균기온 고려하면 됩니다. 최하나 평균기온이 그래프에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지도 보고 풀면 되겠다. 다하고 나를 비교해 보니까 다는 내륙, 나는 동해안 한가운데 연교차가 어디가 커요? 당연히 구미가 더 커야 돼. 정답 3번이었어요. 근데 또 이런 친구들도 있다.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위도가 좀 낮은데. 울릉도는 위도가 조금 더 높잖아요. 동해라고 하더라도요. 근데 좀 그거는 기억해 주세요. 아, 울릉도는 바다 한가운데이기도 하고요. 거의 제주도 다음으로 연교차가 낮은 쪽에 속해요. 제주도가 연교차가 제일 낮고, 울릉도가 그 다음으로 속해요. 나오는 지역 중에서는. 그치? 그 정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는 거야. 라는 다보다 최하나 평균기온이 낮다? 라, 다. 당연히 최하나 평균기온이 낮은 곳은 다가 되겠죠. 그치? 위도가 높으니까. 낮은 곳은 위도가 높은 구미가 되겠습니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아까도 계속했던 가가 제일 높습니다. 뭐 4번, 5번은 이제 잘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어때요? 기호 문제 좀 오기 힘들었지만,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차근차근 하다 보면 할 만하다라는 게 조금씩 느껴지지 않니?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충분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할수 있어.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 알겠죠?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안녕.

만점에 놓고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반갑습니다. EBS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우리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단원이 바뀌었어요. 네. 이제 드디어 3단원입니다. 문화 파트에 들어갔어요. 네. 문화와 일상생활이라고 해서 총 3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었고 우리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했겠지만 저와는 1, 2까지 공부를 하고요. 3 중단원부터는 이제 윤복쌤이랑 같이 여러분들의 차근차근 문풀 이어갈 거예요. 여기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었는지 우리는 뭐 개념 강의는 아니지만 이미 개념을 잘 완벽하게 수강을 한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을 테니까 1번 주제 가면 문화의 의미와 속성, 문화 이해의 태도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한 그동안의 경향을 보면 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빈도표로 이렇게 빈도표가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 교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1번 주제 부분에 보면 여기서는 두 문항 정도가 통상 출제가 됩니다. 문화의 속성 부분, 그리고 문화 이해의 태도 부분,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가면 다양한 문화 양상이라고 해서 주류 문화, 뭐 반문화, 그리고 뭐 하위 문화 각각의 어떤 관계성을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요 부분에서 최근 들어 대중 매체, 대중 문화도요 간혹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단원 3단원에서 03번 주제, 문화 변동의 이해 파트, 요 부분 좀 진하게 출제될 수 있죠. 어떠한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라고 해서 발견

과 발명이라는 거 내재적 요인으로 공부를 했었고 외재적 요인 전파라고 하는 것도 종류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직접 전파, 간접 전파, 그리고 자극 전파 공부를 했었고요. 문화 접변의 결과로서 그 나타나는 양상들, 문화 공존이나 뭐 문화의 융합이라든지 뭐 아니면 문화 동화와 같은 케이스들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주요 키워드들을 듣고 끄떡끄떡 하면서 따라와야 돼요. 이게 뭐지? 문화 공존이 대체 뭐야? 지금 이 순간 그 개념이 되게 흐릿하다면 다시 여러분들은 개념 강좌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개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정말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기출 강의는 이러한 개념들 얘들아 공부했었지. 이러한 주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이걸 알려주고요. 이러한 문제 접근할 때 이렇게 풀면 돼. 이게 왜 정답이고 이게 왜 오답인지 그 근거 찾기 연습을 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다루게 될 1번 주제, 이 부분 기출문제 분석 팁 볼게요. 문화의 의미와 속성, 문화 이해의 태도. 우리 아까 제목, 단원 그대로였죠. 사례, 대화 형식 등으로 출제된다. 비교적 정형화된 형태다.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보겠지만 형태 자체가 계속 비슷해요. 등장하는 내용과 선지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문풀이 중요한 거야. 개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새롭게 단원을 시작을 하니까 기출엔 플러스 코너를 통해서 개념 한번 점검하고 문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12쪽에 네, 01번 주제 1번부터 빈칸 채워볼게요. 자, 우리 여기에서 문화의 의미부터 시작을 하죠. 문화 의미 정의를 할때 좁은 의미의 문화, 넓은 의미의 문화,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네, 1번 보니까 어떤 의미의 문화는 고상하거나 세련된 것, 고급스러운 것등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회적 생활 양식을 일컫는다. 고상하고 세련된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고급진 거, 되게 우아한 거, 이러한 문화는 바로 좁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했었죠. 그래서 1번 빈칸, 좁은 의미. 자, 대표적으로 좁은 의미의 문화가 쓰인 거, 뭐 문화인 해볼까요? 문화인. 자, 여러분. 문화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그냥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되게 우아한 모습이에요. 되게 세련된 모습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옷도 하나도 안 입고 막 우가 우가 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문화인이네라고 얘기하는 건좀 어렵죠. 그러니까 일종의 야만적이다의 좀 반대적인 의미, 문명화된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는 건 다소간의 평가적인 의미를 내포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문화는 평가적인 의미를 내포했다라는 부분. 고급스러운 거, 세련된 거, 우아한 거, 이 자체가 평가를 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이게 뭐 좁은 의미 나왔으니까 두 번째는 넓은 의미의 문화 나와야겠죠.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요. 한 사회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동 양식, 의식주.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밥을 먹고, 어떠한 주거 환경에 사는지. 사람들 대다수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규범. 사고방식 등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 양식을 일컫는다. 인간들이 그냥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바로 넓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넓은 의미의 문화가 쓰인 건 어떠한 문화라고 끝나면 사실 99%는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볼수 있어요.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 청소년 문화. 성인들과는 다르게 청소년들끼리 향유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어떠냐?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밈을 쓰고, 뭐 이러한 것들이 되겠죠. 이게 바로 넓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문제로 등장을 할 때는 내신에서도 그렇고요. 문화가 들어간 단어를 막 딱딱딱딱 제시를 해. 이 안에서 이 문화가 좁은 의미인지 넓은 의미인지를 구분하는 형태로 등장합니다. 자, 3번 봐요. 이제 문화에 뭐 나왔어? 속성 나왔다. 아, 이거 빈출 주제죠. 자, 문화의 속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5가지 학공, 전축, 변 공부를 했어요.
자, 이러한

5가지 속성 중에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해서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키워드죠. 바로 문화의 공유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건 그 사회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내부 구성원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외부와는 구별하는 기준점으로 작동한다라는 거 바로 문화의 공유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한테 합격 엿 뭐 아니면 찹쌀떡 이런 것들을 선물해 준다고 봐요. 그러면 엿과 아니면 찹쌀떡을 받은 친구들은 이 의미가 뭔지 바로 찰떡같이 알아듣죠. 아, 딱 시험에 붙으라는 의미구나. 엿이나 떡 같은 거는 되게 끈적끈적한 성질을 지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그 사람의 어떤 시험의 운,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엿이나 찹쌀떡을 준다고요. 근데 이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외부의 구성원들은 뭐야? 지금 이렇게 떡 먹으면 나 소화 제대로 안 되는데 시험 망치라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끼리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그 의미를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거야. 겨울철에 내가 걸어갑니다. 와, 모락모락 김나는 곳을 딱 보니까요. 붕어 모양으로 생긴 뭔가 밀가루 빵을 팔아요. 그럼 우리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대충 유추할 수 있지. 이거 붕어빵이다. 안에 팥 아니면 슈크림 들었겠다. 이거 우리 바로 알잖아요. 우리끼리 공유하고 있는 겨울 음식, 겨울 간식이라고 하는 붕어빵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붕어빵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의 관광객들은요, 이걸 들어보고 접해보지 않았다면 지나가다가 이게 뭐야? 싶을 수 있어요. 왜요? 이게 뭔지 생전 처음 봤거든. 이러한 붕어빵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 우리 새해에는 뭐 먹습니까? 떡국 먹죠. 추석에는 송편 먹죠. 바로 답할 수 있는 거, 바로 이러한 문화의 공유성 덕분입니다. 네 번째, 자 이번에는 어떤 속성?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인간의 문화와 기타 동물의 후천적으로 학습된 행동을 구별해주는 기준이 된다. 바로 4번 빈칸에는 네, 축적성이 들어갑니다. 축적성이라고 하는 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인간은요 언어와 문자를 쓰니까 세대 간의 전승이 되면서 문화가 계속 축적해서 누적되면서 발전될 수 있다. 계속해서 풍부해지는 속성을 지닌다라는 거야. 문화의 축적성. 5번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중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면 개별 문화가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것. 자,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비교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또는 문화 연구의 관점이라고 해서 나오는 세 가지. 총체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이 세 가지는요, 상대적으로 좀 출제 경향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이 문화라는 걸 바라보고 연구를 할 때 우리 문화와 타 문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고 그 안에서 공통 차이점을 가지면서 살펴보겠다라는 건 말 그대로 비교하는 관점이에요.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자, 이어서 6번. 자, 6, 7, 8번은 문화 이해의 태도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늘 출제되는 주제죠. 우리 세 가지 태도 공부를 했었고요. 놀랍게도 이 내용은 우리 중학교 사회에서도 똑같이 등장했었던 내용. 어머나. 이 내용이 고1 통합사회에서도 등장하죠. 반복해서 다룬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주제다라는 걸 지칭. 자,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왜? 자기 문화를요, 아주 열등하다고 보여. 자기 문화는 열등한데 저 타 문화,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멋져, 막 존경하는 거. 자, 이러한 자세를 우리는 문화 사대주의라고 이야기했었죠. 아, 왠지 한국말은 좀 촌스럽지 않냐? 영어로 해야 있어 보이지. 뭐 이러한 태도, 대표적인 문화 사대주의예요. 아, 왠지 한국의 디저트는 좀 촌스러운 것 같은데? 막 프랑스 마카롱, 뭐 이런 게 좀 세련되지 않아? 이런 거 사대주의적인 관점이죠. 네. 자, 7번. 자기 문화를 다른 사회로 이식하는 것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왜? 우리나라 문화가 짱인 거야. 우리나라 문화를 너무 중심에다 두다 보니까 타 문화는 열등해. 지금 6, 7번은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죠. 자, 이 7번 태도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자문화와 타문화를 보는 관점이 문화 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가 완전히

안 되대요. 이 문화사대주의는 자문화는 아주 열등해. 타문화 우수. 자문화 중심주의는 이름에서부터 자문화를 중심에 두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짱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데 너네 문화는 별로야. 우 하는 거. 자, 마지막 8번. 각 사회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한 문화 이해를 강조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 바로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화 상대주의를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문화사대주의나 자문화중심주의는 좀안 좋을 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문화를요, 평가하는 관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문화사대주의와 자문화중심주의를 우리가 묶어서 얘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문화상대주의랑 대응해서 문화절대주의라고도 이야기해요.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야. 뭐가 우등하고 뭐가 열등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문화절대주의적인 관점은 문화 자체를 평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화상대주의는요,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나름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가 있어. 그래서 이 문화 자체를 그 자체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도 함께 기억하세요. 자, 이어서 9번부터는 OX 판단입니다. 9번. 좁은 의미의 문화에는 넓은 의미의 문화와 달리 평가적 의미가 대포. 우리 아까 봤던 거, 맞죠? 고상하고 세련된 거, 우아한 거. 그 자체가 평가를 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반대는 되게 야만적이다라는 거니까. 10번. 문화인, 문화 상품, 문화 공연. 그래요. 공통적으로 뭐 나타납니까? 문화, 문화, 문화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이 문화가 어떤 의미냐? 좁은 의미 맞나요? 문화인 했을 때, 야만인의 반대적인 의미, 고상하고 세련되고 규범 잘 지키고 하는 거, 문화상품이라고 하면 뭔가 예술품 이런 거 떠오르고요. 문화공연이라고 했을 때에도 예술, 그런 공연들 떠오르죠. 좁은 의미로 사용된 거 맞습니다. 자, 11번. 문화의 학습성. 속성 중에 하나인데요. 한 부분의 변동은 다른 부분의 연쇄적인 변동을 초래한다. 지금 11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문화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요소와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어. 근데 이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에서의 변동은 다른 하나에서의 또 변동을 낳고 여기서의 변동은 다시 변동 낳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11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문화의 전체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12번.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사대주의와 달리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선생님, 이거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설명 맞잖아요. 근데 문화 사대주의와 달리라고 부정할 수가 없죠. 왜요? 둘다 평가하는 거니까. 둘다 문화 절대주의니까. 자, 마지막. 자문화중심주의는 문화사대주의와 달리 국수주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자, 이 국수주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문화가 짱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우리나라 문화를 중심에다 두는 거. 자문화중심주의랑 같은 맥락이죠? 그럼 13번 맞는 표현입니다. 이 국수주의라고 하는 것도 선지에서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있다. 끄떡끄떡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여기에 확신이 들었다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82쪽입니다. 1번부터 갈게요. 가장 최근에 이제 수능 기출 문항이고요. 문화의 속성 나왔습니다. 늘 문화의 속성은 나와. 문화 이해 태도랑 마찬가지로. 그러면 학궁전 축변. 근데 이 안에서는 요네 가지만 다루겠대요.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속성이 부각되는지를 찾으면 돼. 갑국에서는 집에서 전통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아, 갑국 사람들 대다수가 이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일상적인 거지. 그럼 여기 첫 번째 나타난 거는 공유성이 되는 거야. 최근에는 이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식품 회사가 만든 전통 음식 사 먹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옛날에는 집에서 만들어 먹었는데 이제는 사 먹는다. 옛날과는 달라진 지금의 풍경, 문화가 변화했다. 문화의 변동성. 자, A, B를 지금 구분할 수는 없죠. 두 번째, 을국에서는 일반 자동차만 운행되고 있었는데 몇년전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된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자, 기술의 발전이요.

그냥 일반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누적되고 축적되면서 이 문화 자체가 풍부해졌다는 거. 이렇게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됐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게 더해져서 지금의 문화가 더 발전했네. 라는 거. 바로 문화의 축적성이 됩니다. 최근에는 일반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로 대체되고 있다. 변화했죠. 그럼 두 번째에도 변동성이 나타나. 세 번째, 병국에서는 집에서 목욕할 때 사우나를 즐기는 것이 보편적이다. 사람들 대다수가 사우나를 즐기더라. 그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문화의 속성이라는 뜻이죠. 실내 중심의 여가 생활,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관련이 있다. 서로 관련되어 있다. 관련성을 중시하는 거, 바로 전체성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성은 뭐 총체성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ABCD를 구분해야 돼. 근데 변동성이라는 게첫 번째, 두 번째에서 공통적으로 나왔죠. 물론 공유성이 첫 번째, 세 번째에서도 나오긴 했는데, 일단 변동성부터 따지면, 변동성이 여기서 공통으로 등장했는데, 여기서 지금 공통으로 A가 나왔으니까, A가 바로 변동성이 되겠다. 자, 그러면 B가 공유성이 되죠. 그러면서 변동성이 A니까 D가 축적성이 되면서, 여기서 B와 C를 했을 때 공유성 하나 나왔고, 마지막 C가 전체성이 된다. 그래서 B, A, C, D, 요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부터.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서로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관련되어 있고, 하나의 요소의 변화는 다른 요소의 변화를 초래한다. 자, 이거는 뭐예요? 전체성이죠. 자, 우리 전체성은 뭐예요? C에 해당합니다. 자, 니은. 문화를 통해 구성원들이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되는 거. 새해에는 떡국 먹자, 추석에는 송편 먹자라고 하는 거 공유성에 해당하고요. 공유성이 B. 요거 맞네요. 자, 디귿. 문화 요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등장하고 사라지는 거. 자꾸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인 거예요. A. 변동성에 해당하고. 자, 리을. 문화 요소들이 세대 간 전승. 세대 간에 전승될 수 있는 건 결국 우리가 문자와 언어를 쓸수 있기 때문이죠. 다양하고 풍부해지는 거 축적성, D에 해당하는 게 맞죠. 그러면 니은과 리을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각각의 속성을 잘 도출하셨으면 됩니다. 네, 1번 문제 정답은 몇 번? 네, 4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자, 문화의 속성 A, B가 부각됐다. 그럼 이제는 우리 아까에서는 단서 조항에서 요네 가지를 얘기를 해줬는데, 요 2번 문제에서는 뭔지 몰라. 그러니까 사례를 보고 이게 학궁전축변,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된다. 자, A 보니까 흰바족 여성들은.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선생님, 저 흰바족 처음 들어보는데요?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그냥 소재일 뿐이야. 여기 안에 나타난 속성이 뭔지, 부각되는 게 뭔지만 찾으면 돼. 피부와 머리카락에 버터와 적토로 만든 오티제를 바르고 머리를 닦는 법을 어머니로부터 배움. 에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평가원이. 우리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보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를 좀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그림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이해하기 쉽게.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이런 오티제를 바르고 머리 닦는 법을요, 누구로부터 배운대? 어머니로부터 배운대. 이거는 그냥 내가 선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이거를 학습했대. 그럼 A에 부각된 건 뭐예요? 그래요. A는 학습성이죠. B. 마사이족 남성들이 추는 아두무의 독특한 점프 동작은 마사이족 전사들의 용기와 인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러한 동작을 본다 한들, 이게 도대체 뭐야? 하겠지. 이러한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근데 요 마사이족 남성들의 아두무 문화를 알고 있는 요 내부 구성원들끼리는 이 동작을 보면서 아하, 용기와 인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상기시키겠죠. 그들끼리 이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유성이라고 하는 건 내부 구성원들의 행동을 예측하면서 또 갖는 거. 외부 구성원들과 구별하는 기준이 돼요. 우리는 이게 잘 몰라. 찰떡같이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학습성과 공유성이라는 거 찾았으면 기억입니다. A는 문화가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진다는 걸 의미한다. 바로 우리가 문자랑 언어라는 걸쓸수 있잖아요. 문자와 언어를 통해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있었던 문화에서 문자와 언어를 통해서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점점 더 풍부해진다. 그래서 문화가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다. 바로 기억이 얘기하는 건 문화의 축적성이 됩니다. 틀렸고, 니은. A의 사례로 야구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응원 동작을 보고 따라하며 익히는 거. 처음 야구장 가면 쭈뼛쭈뼛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헐끗헐끗 보면서 아,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걸다 배우게 되지. 보고 익히는 거래. 이거 자체가 뭐야? 학습성이야. 처음부터 사람들이 막 태어나면서 갑자기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동작을 배웠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요거는 맞죠? 디귿. B는 문화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와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 나왔어요. 이 공유. 그들끼리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공유성. 맞고, 리을. B의 사례로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현금 거래가 감소. 이러한 기술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의 현금 거래가 감소했습니다. 문화가 부분 부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요소의 변화는 다른 요소의 변화를 또 야기합니다.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강조하는 마지막 리을은 바로 전체성이 되겠죠. 공유성이니까 틀렸네. 그러면 니은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몇 번?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였고요. 자, 이어서 3번 갑니다. 자, 문제 3번에서는 기역부터 비읍까지 쭉 제주 해녀 문화예요. 자, 여기서의 이 문화, 여기 빈칸, 여기 밑에 나와 있긴 하네요. 해녀 문화 하면서 이 문화가 들어간 말, 이거 좁은 의미냐, 넓은 의미냐, 분명히 물어본다. 우리 맥락을 읽진 않았지만 해녀 문화 보자마자 해녀들이 함께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생활 양식,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지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면 니은 부분에 나타난 문화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지? 그래서 이번엔 틀린 거다. 자, 처음부터. 해녀는 상군이나, 상군이 뭐야? 물질 경험이 풍부해서 노련하고 기량이 뛰어난 해녀. 그러니까 선배 해녀. 동료 해녀를 관찰하고 그들에게 경험을 들으면서 이러한 물질을 익힌다. 자, 요 기억 부분에서 중요한 속성 바로 익힌다는 거.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라 그들의 경험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내가 그걸 학습한다. 그러면 기억에는 문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여기 안에서는 지금 학습성이 두드러지는데 선지 1번에서는 변동성을 얘기하니까 틀린 거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질에 필요한 지식, 문화를 공유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도 배운다. 역시 계속해서 학습성. 해녀는 퇴학, 망사리, 비창 등과 같은 도구를 사용을 하고 도구 나왔는데요. 자, 일단 도구 보세요. 그리고 미음 한번 보세요. 민간 신앙이 있습니다. 모두 비물질 문화에 해당한다. 자, 우리 이 문화라고 하는 걸 크게 그 구성 요소를 두 가지로 나눴었죠. 물질 문화가 있고 또 하나가 비물질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물질 문화를 또 관념 문화와 그리고 제도 문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도구라고 하는 건 오히려 물질 문화 아닌가요? 물론 미음의 민간 신앙은 비물질 문화가 맞지. 그런데 디귿은 물질 문화이기 때문에 디귿이 틀려서 3번은 틀린 선지. 자, 해산물 채취하고요. 이들은 매년 물질에 들어가기 전에 잠수구슬에서 풍요와 안전을 기원합니다. 잠수구슬은 지역 주민에게 자연스럽고 익숙한 풍습이다. 그들끼리는 함께 그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은 저게 뭐 하는 거야 싶겠지만 그들끼리는 알수 있어요. 문화가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 자, 바로 리을 여기 얘기하는 것보다 공유성이다. 공유성에 부합하는 완벽한 설명이 4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 정답 4번. 이어서 5번. 물질은요,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경제활동 등 생활 영역 전반에 영향을 준다. 문화 요소들 부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지금 전체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선지 5번에서는 후천적으로 학습, 바로 학습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번 문제 정답 4번.

찾았고요. 이어서 다음 4번입니다. 역시 학력평가 문제는 진짜 기발해요. 이렇게 게임 형식으로 정말 다양한 게임들이 등장하는데, 이 게임 좀 복잡했나요? 한 명은 회색, 다른 한 명은 검은색 치블 배분을 받고, 자기 차례에서 문화 관련 진술이 적힌 카드 선택, 참고시설 맞히면 한 개를 이제 투입구, 여기 A, B, C, D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하나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보면 여기서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여지는 거죠. 갑과 을이 번갈아 진행을 하면서 가로든 세로든 대각선이든 세 개를 연속해서 먼저 쌓으면 이제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은 회색, 그리고 을이 검은색 칩을 배분받아요. 칩의 배치가 이런 상황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빈칸인데 하단에 비교론적 관점은 각 사회 문화가 가지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주목을 한다. 우리 총체론적 관점, 상대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이야기했는데 요 가, 비교론적 관점 맞죠? 그리고 나, 축적성. 문화가 여러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야? 전체성인데. 우리 축적성 얘기해야 되는데 전체성 얘기하니까 나는 틀린 거지. 다는 공유성인데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원활한 상호작용. 공유성 맞죠? 그럼 얘는 맞는 거야. 자, 그리고 기역부터 가요. 기역에 만약에 여기가 갑차례야. 그리고 갈을 선택했는데 이에 대해서 참이라고 얘기를 했어. 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친구 쌓을 기회가 주어지죠. 갑은 지금 회색 칩입니다. 갑이 만약에 요 이에다가 회색 칩을 넣어요. 그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다 회색 칩을 넣으면 이미 지금 아래로 회색 칩두 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한 기역은 오른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오른 선지. 자, 이번에 기역이 을. 이번에는 나. 거짓이라면 이번에 을 차례야. 을이요, C에다가 여기에다가 칩을 넣어요. 그럼 C는 여기네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을이 승리할 수가 있냐? 승리를 하려면 세 개가 연속으로 가로든 대각선이든 세로든 돼야 되는데 검은색으로는 여기 들어갔을 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세 개가 아직 안 만들어지니까. 자, 디귿. 이번에 니은이 다. 그리고 참이라면 오. 그럼 이거는 옳게 이야기했으니 넣을 수 있는 칩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얻죠. 기역이 누구든지 이번 차례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 만약에 갑이 이렇게 응답을 했다. 근데 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여기 잘 보면 회색이 여기 여기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두 개가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디귿 전제처럼 옳게 응답을 해서 만약에 C에다 넣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세 개가 완성이 될 거고 회색칩 또는 E에다 넣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세 개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갑이 만약에 옳게 응답을 해서 C나 E에 넣는다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디귿은 틀렸어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기역으로만 이루어진 1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 게임의 형식 자체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문제 5번 조금 복잡했습니다. 당시 수능에서도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틀렸어요. 오답률 51.7%로 등장하는 내용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가 되게 꼬여 있어. 이따 6번 문제도 그럴 거야. 속성을 일단 우린 판단을 해야 돼요. 네. 문화의 속성 5가지를 모둠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배정. 각 모둠이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 근데 여기서 학공전축변 5개를 모두 다 다루고 있죠.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지금 교사의 이제 마무리 발언을 보면, 이 모둠의 사례는 뒤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부모 세대에서 만화방을 떠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B가 부각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둠을 보니까, 부모 세대에서 웹툰을 만화라고 부르고 만화가 보고 싶을 때 만화방을 떠올리는 거. 이 부모 세대가 그 시절에 공유했었던 양식이라는 거. 그렇다면 이때 이 비가 공유성이라는 거알 수가 있죠. 공유성. 그리고 아직까지 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비가 예, 공유성 우리 찾았어요. 그리고 3, 4모둠을 보면 3모둠 만화책을 보는 사람이 줄어들고 태블릿 PC로 웹툰 보는 사람이 늘어난 거. 지금 문화가 변화한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변동성의 사례를 얘기했네. 자, 이어서 3호 두 분요. 부모 세대에서 눈으로만 즐기던 만화의 음성 지원 배경

배경음악 재생, 배경음악 재생 기능, 이런 것들이 추가된 현재 웹툰은 그 이전과 다르게 부모 세대로에서 이제 지금 세대로 오면서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문화가 더욱더 풍부해졌다라는 모습.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축적성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말을 보면 3과 3호듬은 발표한 사례가 서로 바뀌어야 배정된 속성이 잘 부각이 된대. 아, 변동성 얘기를 하는데 이 변동성이 사실은 D였구나. 그러면 변동성의 D. 지금 3호듬은 축적성을 이야기하는데 축적성은 사실상 C였구나. 요렇게 알아요. 우리 아까 B가 공유성이라는 것도 알았죠. 자, 그리고 1호듬 가면 부모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웹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 자, 여기서의 핵심은 뭡니까?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럼 1모듬 지금 학습성 이야기하고 있죠, 학습성. 그런데 선생님 발언을 보면 1모듬은 5모듬에 배정된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발표를 했대요. A를 배정받은 1모듬과 그러면 지금 여기서 5모듬한테 배정된 걸 1모듬이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학습성이 2가 될 거고 마지막 실제 1모듬에게 배정된 A가 바로 전체성이 되겠죠. 그럼 B, D, A, C, E.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찾았으면 이제 1번부터. 자,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생활 양식이라는 걸 의미하는 속성. 자, 이거는 지금 공유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아까 공유성은 B에 해당을 했습니다. B에 해당하고. 자, 2번. 문화가 세대 간 전승 더욱 발전되고 풍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풍부해진다. 자, 이건 축적성에 해당을 하는데요. 우리 아까 축적성 C에 해당을 하죠. 네, C에 해당하고. 3번. 1모듬에 배정된 속성은 우리 1모듬에게 배정된 속성이 바로 뭐였습니까? 앞부분에 가면 전체성에 해당을 하죠. A를 배정받은 1모듬. 그러면 이거 지금 전체성에 해당해야 되는데 3번 선지 보면 문화의 각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 그래요. 요소, 요소, 요소 부분 간의 연결을 강조하니까 전체성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어서 4번. 2모듬에 배정된 속성은 공유성. 2모듬에 배정된 거, 요거 공유성 잘, 옳게 얘기했어요. 5모듬에 배정된 속성은 전체성인데, 자, 5모듬에 배정된 게 2죠. 2가 뭐예요? 학습성입니다. 요 뒷부분이 틀려서 4번은 틀린 선지. 마지막 5번. 문화가 상징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걸 의미하는 속성은, 자, 이거 뭐예요? 지금 학습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학습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배정이 되었죠? 우리 아까 학습성이 2에 해당하는데 2를 배정하는 5모듬이라고 하니까 4모듬이 아니라 5모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요, 3번이었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내용 요소들 자체가 되게 생경하진 않았어. 그런데 이 문제 형식 자체가 조금, 꼬여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하게끔 했다. 긴장하시고. 자, 이어서 6번 갑니다. 문제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왔거든요. 당해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이미 좀그 시그널을 준 거예요. 신호를 줬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화의 속성 A, B에 대한 발표, 이번 시간에는 문화의 속성 중 나머지 세 가지를 학생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선택해서 사례를 발표해보자. 그리고 교사와 학생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센스 있게 가장 마지막. 선생님 어떻게 마무리하냐? 을과 병은 사례 조사를 잘했대요. 일단 을과 병은 편하게 읽어. 을과. 과거와 현재의 국어사전을 비교했을 때 원래 단어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돼서 더욱 풍부해졌다. 문화가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적되고 풍부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여기서의 C가 뭐예요? 축적성이 되겠죠. 그리고 특정 세대가 원래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그들끼리 사용하는 거. 그들끼리 함께 향유하고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가 발표한 비. 그럼 비가 뭐다? 공유성이다. 자,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요 무가 발표한 비, 요 부분에 초점. 자, 그리고 병입니다. 병도 조사 잘했죠. 일본인의 감정 절제는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훈육의 결과. 이거를 배워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 훈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 교육이라는 걸 결국 지칭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 D가 바로

학습성이다. 그럼 다 나왔네. BC 나왔으니까 마지막 A가 바로 변동성이 되겠죠. 근데 마지막에 가비 발표한 사례는 정의 발표했던 A. 우리 아직은 여기 정의 나오진 않았지만 정의 발표했던 A가 부각된 사례. 그럼 정 같은 경우에 변동성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가 볼게요. 과거에는 공중전화가 길거리에 많았는데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다. 옛날에 공중전화 부스 되게 많았어. 근데 요새는 없어. 이거 역시 뭐야? 변동성이죠. 그래서 A가 변동성이다라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속성. 근데 여기서 이제 갑이 선택한 건 결국 뭐예요? 전체성이다라는 거 가져가야죠. 자, 그리고 1번.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거 뭐예요? 우리 공유성인데요. 공유성 아까 찾았죠? 뭡니까? 예, B입니다. 근데 A가 아니라 B다라고 얘기하니까 문제 정답은 딩동댕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화가 경험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 자, 여기서 얘기하는 학습성인데요. 자, 학습성은 어디 있어요? 우리 D에 해당하죠. D가 아닌 C다. 이게 아니라 D에 해당한다. 3번. 갑이 선택한 문화의 속성은 갑이 선택한 거 뭐였어? 가. 전체성이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 문화 요소가 사라지거나 변화하는 거? 자, 이거는 지금 변동성입니다. 우리 전체성에 대한 설명 들어가야 되니까 틀렸고. 4번. 정의 발표한 문화의 속성은 우리 아까 정의 발표한 거는 어디 있었어요? 정의 발표. 앞부분에 보면 A죠. A가 뭐예요? 변동성입니다. 근데 4번에서 얘기하는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한 풍부, 요거는 뭐예요? 축적성이기 때문에 틀렸고. 마지막 5번. 무가 발표한 문화의 속성. 자, 무가 발표했었던 건 B죠. B가 뭐였습니까? 네, 공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5번 선지에서는 각각의 요소 부분들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 이걸 강조하는 건 전체성과 네, 총체성이었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5번, 6번 문제 상당히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역시 당해년도 6, 9월 시험 정말 중요하구나. 특히 9월 시험에서 어마무시하게 이 수험생들에게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우리 7번 문제 갈게요. 자, 문화의 속성 계속해서 학공 전축변 묻고 있고요. A 뭔지 모르는데 마지막에 선생님이 가브리 모두 잘 발표를 했대요. 그럼 일단 편하게 읽어봐. 어떤 나라에서는 자신의 공간을 자아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 사무실에 문을 닫거나 공용 사무실에 가림막을 세워 자신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는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A가 부각.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뭐야? 뭐야? 나한테 냄새 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치. 자신의 공간은 자아의 연장이니까 자신의 어떤 공간 확보를 위해서 가림막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들끼리는 전혀 이게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부각된 거 뭐예요? 네, 공유성이죠. A가 공유성이겠다. 세무국 사람들이 같은 종교 사상을 통해 원활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되는 거. 시험 앞두고 내가 엿과 찹쌀떡을 줘도 오, 고맙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뭐야? 나 지금 소화 안 되라고 나한테 지금 불행을 주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생뚱맞은 반응이 아니라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바로 공유성이죠. 이 종교 사상은 고대 토템 신앙의 근대 이후 절대 신의 관념 및 구원의 개념 등이 결합,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 세무국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겪어오면서 함께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두 국가 사례 모두 문화는 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유성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비의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을이 발표한 세무국 사례에 대해서 첨언하는데요. 세무국 사례는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누적된다. 자, 어디 밑줄?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누적되더라. 언어와 문자와 같은 상징 체계를 통해서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이렇게 전승이 되면서 점점 더 풍부해지더라. 점점 더 발전하더라.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렇지. 이게 바로 축적성이 될 거예요. A는 공유성, B가 축적성이 된다면 1번부터 A는 공유성 정답 나왔네요. 1번입니다.

한 여기였어요. 여기. A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즉 공유성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4번에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전체, 서로 문화가 요소와 요소, 각 부분들로 막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서로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의 변동은 다른 부분의 변동에도 영향을 줘요. 이런 식으로 연결, 연결, 연결성을 강조하는 거, 이거는 바로 전체성에 해당했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5번.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나 내용이 변화됨. 변화라는 포인트. 문화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변화하더라. 그래서 우리 7번의 정답 1번 찾았습니다. 좋아요. 이어서 8번. 8번은 사례가 이렇게 딱두 개가 나오는데, 가와 달리 나에만 부각되어 있는 속성이에요. 학공전축변. 뭐가 나왔을까? 가. 우리나라에서 소나 말이 과거에는 짐을 실어 나르거나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됐지만, 현재는 교통수단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뭐 요새 여러분들 학교 가는데 소나 말 타고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없죠. 네. 거의 버스, 뭐 아니면 지하철, 걸어서 가거나 하잖아요. 옛날에는 소나 말, 뭐 이게 대중교통의 수단이기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동수단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교통수단의 변화 과정이 나타나죠. 여기서는 지금 완전히 변동성의 모습이 부각되네. 나.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된 교통수단인 전차는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초래를 했습니다. 승객들의 신분이나 성별이 아닌 지불한 요금에 따라 상하 등칸으로 나눠 타게 되면서 양반과 상민의 엄격한 구분, 남녀 출세 부동석과 같은 사회적 금기가 점차 약화된 거예요. 새롭게 이러한 전차라는 것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에서 변동성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나에 부각되어 있는 거잘 보면 전차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어떠한 사회적 금기도 약화가 되고 어떠한 이러한 것들이 다 변화되었다. 요소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차의 등장이 이런 가치관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전체성이 되겠죠. 결국 8번 문제는 전체성에 대한 진술을 고르라는 거예요. 자, 1번. 문화는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된다. 자, 여기서의 이 상징은 뭘까요? 언어나 문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1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학습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학습성이 될 거고. 자, 두 번째. 문화는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풍부해진다.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서 이렇게 풍부해질 수 있다라는 거. 바로 문화의 축적성입니다. 3번.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나 내용이 변화한다. 변화의 핵심, 바로 변동성. 4번. 여러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겠지. 전체성. 정답 4번. 마지막 5번입니다. 구성원 간의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 왜? 우리끼리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떡국 먹어야지. 추석이 되면 송편 먹어야지. 생일이 되면 미역국을 먹어야지. 우리끼리 함께 동질성을 형성하잖아요. 생일 되면 너 미역국 먹겠구나. 라는 거. 구성원의 행동 자체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 자, 그래서 5번은 공유성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 문제의 정답은요. 4번 전체성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9번 갈게요. 자, 9번. 우리나라에는 돌잡이라는 생일 문화가 있다. 여러분들 돌때뭐 잡았는지 기억나요? 스스로 기억은 못해도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친구들 있죠. 예.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 여러 물건을 놓고 아이가 무엇을 잡는지에 따라 아이의 장래를 짐작해 보는 거다. 요새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가 명주실을 잡으면 이 실은요, 되게 길잖아. 그래서 을은 무가 배정받은 속성. 을을 보세요. 예전과 다르게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하는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을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곳은 뭐에 해당합니까? 예전과는 다른 모습. 즉, 문화의 변동성이라는 게 강조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변동성이 부각된 사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병은요, 학습성. 병은 여기 부분에

특성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대. 그럼 가해보세요. 어릴 적 자전거 타는 방법을 부모에게 배워 능숙하게 자전거 탈수 있겠다. 갑자기 갓난 아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전거를 막 타요? 아니죠. 배워서, 익혀서 알게 된 거죠. 그럼 이거 학습성, 맞잖아요, 선생님. 학습성, 3번. 근데 끝까지 봐야 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틀린 거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학습성이니까. 그래서 3번은 없다라고 얘기해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문은 병이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병이 배정받은 거는 지금 축적성이에요. 그러면 여기 다에는 우리, 아이고, 축적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다를 보세요.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자 기업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유 경제 상품을 개발하고 정부가 전용 도로를 건설하는 거.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주는 것,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전체성이 늘어났는데요. 우리 축적성 찾아야 되는데요. 정답 안 나왔어요. 마지막 B를 찾아야 되는데, 을에게 배정된 마지막 B가 뭐냐. 잘 보면 공유성 있고 축적성 있고 전체성 있고 변동성 있죠. 그러면 이때 이 B가 뭐가 들어가야 돼? 그래, 이게 바로 학습성이야. 그리고 보니까 사회 구성원이 문화를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거, 그치? 문화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다. 내가 더워서 땀을 흘려요. 이런 건 문화가 아니야. 이건 아주 유전적이고 선천적인 반응이니까. 근데 내가 더울 때 반팔 옷을 입고요, 민소매 티를 입고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우리가 어떠한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후천적으로 습득을 한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비 학습성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꽤나 고변별의 형태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잘 기억하시고 이제 11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서로 다르게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자, 먼저 갑을 정한 옳은 사례를 제시했대요. 자, 갑과 을과 정 옳게 제시를 했대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의 젓가락 사용 방법을 익혔대요. 그럼 우리 기억에 여기 학습성 들어가겠다. 체크. 자, 을. A 지역의 모든 사람은 특정 기간의 신들이 임무를 교대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기간 신성하게 여기는 마음. 그들끼리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 여기는 이제 공유성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병은요, 기억, 즉 학습성, 그리고 무는요, 니은, 즉 공유성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1번부터 가면 기억은 학습성이죠. 1번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뭐예요? 그래요. 이거 축적성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틀렸고. 니은. 니은은 뭐예요? 공유성인데 여러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 이거 뭐예요? 전체성, 총체성에 해당하죠. 그래서 틀렸고. 3번. 가. 가에는 지금 학습성에 대한 사례가 들어가야 돼. 내비게이션의 등장으로 운전할 때 종이 지도로 길을 찾는 사람들을 거의 살펴볼 수 없다. 변화했다라는 거. 변동성이니까 틀렸어요. 우리 학습성 들어가기로 했잖아. 자, 그리고 나. 나에는 옳게 연결됐죠. 축적성과 관련된 사례.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성향 파악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진짜 너 무슨 형이야? A형이야? B형이야? 이렇게 했다면, 요새는 보통 MBTI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지금 변동성에 대한 거. 축적성 아니죠? 마지막 5번입니다. 다에는 니은. 즉, 공유성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팬클럽마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상징하는 색깔을 정하고, 색깔을 응원하고 활용한다. 뭐 이런 것들. 각자 어떠한 팬덤별로 상징하는 색깔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들끼리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완벽하게 공유성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었어요. 좋습니다. 우리 오늘 문제 한 문제만 더 풀게요. 12번 문항입니다. 자, 갑국에서는 종교가 계층별 생활 양식을 비롯한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 그러면 문화의 변동성이 아니라 뭐예요? 문화의 전체성.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예컨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교리의 영향을 받아 육식을 멀리한대요. 갑국 사람들은 이들처럼 고상하게 보이려고 직장 등에서 여러 사람들이랑 함께 식사할 때는 채식을 당연시한대요. 왜? 내 고상한 척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럼 요 채식을 당연시한다라는 건 그들끼리 함께

0: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죠. 문화의 공유성이 부각된 게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그런데 최근 각국에서 스마트폰과 배달 어플을 사용하는 게 일상화되면서 고기가 들어간 도시락 판매가 증가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밑줄인데, 디귿은 비물질 문화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이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를 우리 물질 문화랑, 예, 요것도 선지로 종종 등장합니다. 비물질 문화, 요렇게 구분을 했었고요. 자, 이런 물질 문화의 대표적인 게 기술입니다. 기술. 자, 그리고 비물질 문화라고 하는 거는 신념, 뭐 이런 관념과도 같은 거, 그리고 제도, 법과 같은 거, 요렇게 구분을 했었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기술이에요? 물질 문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틀렸네. 자, 이는 육식 문화, 육식 문화, 고기를 먹는 문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식 문화, 의식주와 관련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방식. 그러면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가 되겠죠. 4번 틀렸네. 자, 마지막 5번.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류를 먹으려고 도시락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증가라는 거. 근데 이게 문화지체의 사례냐? 문화지체라고 하는 거 우리 개념에서 공부를 했었지만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 문화 이게 따라가지 못해서 그 사이에 생기는 일종의 갭 이거를 문화지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미음과는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문화 파트 이제 첫 번째 12문제 한번 풀어봤었고요. 앞에 우리 또 개념도 슬쩍 살펴봤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문제를 따라오면서 당장에 내가 이걸 틀렸고 맞았고 하는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고 집중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분석을 했냐? 이 문제를 맞았더라도 정답, 오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찾았냐?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서 우리 수능 실전 날 끝까지 네,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네,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13번부터 문제풀이 이어갈 거예요. 늘 그랬듯 문제 미리 풀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질 지니 이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친구가 뭔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단어들 엄청 많이, 단어라고 하면 안 되고 알파벳이 엄청 많이 적혀있는 이렇게 막 크로스월드처럼 되어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에서 이제 네 개 영어 단어야. 아, 알파벳이니까. 그지? 거기에서 처음 찾는 네 단어가 다 이제 뭐 내년에 당신의 뭐 운이 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냈는데 제가 찾고 저는 막 change, 그다음 self, love 이런 걸 찾았어. 그러면 내 친구가 찾은 걸 봤는데 여러분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걸 찾은 거예요. 내 친구 유학 갔다 온 막 영어 엄청 잘하는 친구거든. 그래서 야 이거는 내년에 운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영어 실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냈었거든. 내 친구가 찾았다고 하는 단어를 내가 모르겠는 거냐? 그럼 나는 그 단어를 봤다 할지언정 모르잖아요, 여러분.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아 이게 약간 그 후 터치의 중요성이랄까?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살아왔는데. 나는 너무 이제 안 한 거지, 영어를. 그냥 찾는 영어의 수준이 이제.

체인지 막 이런 거. 근데 내 친구가 찾은 단어의 뜻도 모르겠네. 근데 뭐 이런 생각은 해요. 내 평상시에 쓰는 한글 단어로도 아마 저 영어 단어의 뜻 같은 것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죠? 아,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살포시 좀 해보았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핑계고요. 그렇죠? 좀 부럽네. 나도 영어를 열심히 좀 공부를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종종. 종종 해요. 그러니까 해가 바뀔 때마다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책을 많이 읽겠다라든지 아니면 좀 조신한 인생을 살아보겠다라든지 항상 그냥 이렇게 깔려있는 소원들이 있어요.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내가 스스로 아는 거지. 여러분들 소원 빌 때도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뭐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은은하게 이루어질 거기를 바라는 소원을 비는 것처럼 구체적이지 않은 소원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책만 읽기 이런 구체적이지도 않고 내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을 거면서 절대 하지 않는 뭔가 그런 거. 노래는 다시 이제 책을 좀 읽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도서관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 아, 주두번 이상 도서관에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이뤄지면 말해드릴게요. 네. 기분이 좋아지는 공식입니다. 오늘의 기분이 좋아지는 공식.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루에 가장 기분 좋은, 그 타임인데요. 이걸 왜 강조해서 썼느냐. 읽어보시면. 자려고 누울 때그 침대 속에 싹 들어가면서 이불을 싹 덮는 그 포근함을 온전히 느껴보세요라고 적어 놓은 게 제가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이 타임을 전 제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온전히 느끼지를 않더라고요. 분명히 말을 하라고 하면 나는 이 침대에 딱 들어가는 그 느낌이 제일 좋아라고 말은 하거든. 그러면 침대에 들어갈 때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니까 하면서 그걸 온전히 딱 느끼면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뭐 하다가 어쩌다가 뭐 들어가 침대에 들어가서 뭐 휴대폰 켜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음미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을 거야, 여러분들.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밥 친구를 뭐 켜놓든지 뭐 TV를 보든지 이러다 보니까 내가 되게 맛있는 걸 먹는데 이걸 엄청 맛있게 음미하기보다는 허겁지겁 그냥 이거 보면서 이걸 보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온전히 느끼지를 못하는 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머리를 자르러 가서 머리를 만지면 솔솔솔 잠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우리가 딴걸안 하다 보니까 그 느낌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졸린 거랑 마찬가지인데 요즘은 다막 이것저것을 하다 보니까 온전히 무언가를 느끼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은 딱 자려고 누울 때 그냥 대충 아 쓰러지는 거 말고 그 발부터 침대에 이렇게 이불 덮는 곳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한번 느껴보도록 해요. 그러면 되게 그 이불의 느낌과 아무튼 되게 좋아. 기분이, 아,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거를 이렇게 말은 해도요, 그냥 잘안 느끼게 되더라. 한번, 오늘은 우리가 좀 기분 좋게, 말랑말랑하게 그 느낌을 느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오늘도 즐겁게 달려볼 거고요. 오늘 이제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것을 끝낼 차례이기 때문에 즐겁죠, 즐거운 거. 그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가봅시다, 우리. 자, 오늘은 제가 문제부터 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항분법 기억하시죠? 개념에 비해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개념, 내용 모르고 문제만 열심히 푸는 친구도 꽤나 있어요. 좋지 않은 방법. 절대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자, 확률변수 X가 이항분법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항분법을 따른다는 뜻이겠지라고 하지 말고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봐요. 얘기를 해보라는 거지. 무슨 뜻인지를. 자,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을 한글로 해석을 하면 n번 던지기를 할 거고, 그치 이런 말을 해. 뭐 아니 선생님 동전 던지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지. 이런 경우는 주사위 던지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지. 그냥 우리끼리 말하는 거야. 시행을 한다는 건 그냥 던지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던지기를 할 거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고정된 확률인 거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를테면 봐. 이 문제를 푸는데 이런 횟수를 X라고 할 때라고 하면은 B하고 나타내지 않아도 여러분이 똑같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볼래요? N번 던졌죠?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은 몇이야? 3 또는 6이니까 3분의 1이죠? 이것을 말한 거야. 그럼 우린 뭐라고 해요? X가 따른다. 무엇을? 이항분포를 시행 N번 던지고요. 3분의 1의 확률로 고정된 확률입니다. 이 뜻인 거를 더

편하게 나타내 놓은 거예요. 맞죠?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다 이해가 잘 되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이렇게 말했어. 무슨 뜻이에요? 정리해야지. X를 두배 하면 분산에는 제곱배만큼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4VX가 되어주고 그게 40이라고 했으니까 VX가 얼마라는 거예요? VX가 10이라는 거죠. 이렇게 딱 해놔야 돼. 자, 분산이 10이래. 분산 어떻게 구할래요? BNP의 최고점. 이 항목표의 최대 장점 뭐라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엄청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해봐요. n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를 하셨을 때 분산인 10이 나옵니다로 정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양변에 2분의 9를 대입하시면 n 값이 나올 수 있겠죠. 끝. 45. 됐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3점짜리라고 해.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할게요.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요. 2점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이에요. 그죠? 하지만, 뒤쪽에 있고요. 말이 어렵지. 그러다 보니까 2점보다는 3점으로 배치가 되기는 합니다. 얘도 꽤나 강력한 우리 선배들 때? 아, 라고 할까요? 확률과 통계가, 이렇게 단어 말이 생각이 안 나니. 하려는 말이 많을 땐뭐 하면 되느냐면, 심호흡을 하면 돼요. 자, 확률과 통계가 뒤쪽으로 따로 배치가 되던 선택 과목으로 있던 시절에는 제가 일부러 우리 교재에도 23번부터 30번까지라고 되어 있는 모의고사 형태를 뒤에 넣어놨는데 우리는 교육 과정이 바뀐 거지만 확률과 통계의 내용에서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기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 기출 사용하라고 일부러 드렸어요. 우린 이렇게 안 푸는데요. 해보라고 드린 거야. 지금 수많은 기출 여러분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기출에서 이 문제가 꽤나 대표적인 2점짜리 유형이었습니다. 더 이상 확통이 2점에 배치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2점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친구가 있잖아요. 누구 있죠? 지수와르그 계산, 그쵸? 유구한 역사를 가진 1번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를 이기기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확통이 2점이 있던 시절에 2점의 그 대표 후보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쉬우니까요. 너무 쉬우니까요. B라고 해서 이 항목표 따른다는 거 보여주자마자 여러분한테 분산을 구하라고 하는 건 곱해 곱해 3분의 2 곱해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이 항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답만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답은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왕 목표로 하는 거 잘해야지. 그치. 내용도 이해를 하면서 갈 겁니다. 자, 2번도 한번 보세요. 요렇게 돼 있지? 자, 그러니까 몇번 던졌어? 80번 던졌어.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인 거야. 자, 근데. 하, P가 얼마인 거예요? 평균이 20 나왔다는 건. 여기서 P가 얼마라는 거야? 둘이 곱해서 20 나왔다는 거잖아. 4분의 1이라는 거죠. 그죠?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가. 자, 그럼 갑니다.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이항분포를 이렇게 쓸게요. 물결 뭐라고요? 따른다라는 한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80번 던질 거고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VX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NP 1-P 요게 20이에요. 4 곱하 5, 15 이렇게 되겠죠? 끝. 너무 좋잖아. 그지 않아요? 너무 좋잖아. 이항분포임을 눈치채면은 뭐가 좋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너무너무요. 오케이. 자, 한번 더 가봅니다. 3번도 보세요. 이제 난이도를 살짝 올린 거야. 그죠? 살짝 올린 거야. 뭐 때문에? 무엇으로 난이도를 올린 거겠어요? 변수의 변환 파트로요. AX 플러스 B의 평균표 구하는 거 있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얘네가 참 여기저기 다잘 들어가는 조미료예요, 조미료 여러분들. 그지 않아? 이렇게 나타내져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고 싶어요? 빼는 거는 VX, 흩어진 정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두배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얼만큼? 제곱배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뭐라고? 4VX요. 그러니까 VX가 얼마다? 20이라고 써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 한번더 갑니다. 그때 나한테 이걸 구하래요.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뭐 EX 빼기 1이 어떤 분포를 갖는지? 아, 관심 없고요. 를 구하시오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주어진 걸 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n, p, 1-p, 그게 20이라고 했으니까. n이 얼마인 거예요? 이 9를 없애면서 10 곱해야 되니까 90 되겠죠. n을 구했습니다. 자, 이제 갈게요. ex는 그럼 어떻게? n이 90이니까. 둘이 곱하면 30. 어머, 쉽게 구했네요. 정답은 얼마? 59.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걸로 3점 얻어가면 난 너무 고마운데 좀 미안할 지경이에요. 너무 쉽잖아. 우리가 쉬운 건 진짜 만만하게 귀엽게 생각을 해주고 가셔야 편안해져요. 수학인데, 너무 쉽네. 이 생각 하세요, 여러분들. 진짜잖아, 솔직히. 그냥 분산,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뜨는 순간 우리가 분산과 평균을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이항분포 싫어? 싫으면 어떻게 썼어야 되느냐고? 90번 던진 거죠?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3분의 1이네. 다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이항분포의 감사함. 우리 이렇게 해볼까? 의 고마움. 고마움. 하트. 고마운 점을 생각을 해보자고. B, N, P, 요렇게 이항분포라고 눈치를 챘기 때문에 평균 분산을 되게 쉽게 구한 거지. 저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X가, 자, 몇번 던졌어요? 90번이요. 나온 횟수를 이 산확률변수 X라고 하는 거죠?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0번,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어디까지? 90. 91칸 그리셨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7에서 해볼까? 여긴 어떻게 돼? 90번 중에 7번. 내가 원하는 사건이 언제 나올지를 고르신 다음에. 3분의 1이 7번이죠. 3분의 2가 몇 번이에요? 83번이에요. 분모가 3의 90제곱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표 구한 다음에 뭐 하는 거지?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하셔가지고 여러분 평균 구해야 돼. 계산할 만하겠냐고. 못하지. 못해요, 여러분. 할 만한 게 아니고 아예 못한다고. 이항분포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항상, 아, 나도 그랬어, 여러분. 이거는 전혀 뭐 비난의 뜻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으니까. 새로운 거 배울 때 우리의 그 태도는 다 똑같습니다. 아, 이거 왜 배우는 거야? 그죠? 아, 이거 외운다고. 이거를 내가 안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이런 거와 함께. 이것이 나와서 내 인생이 복잡해진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항분포가 굳이 튀어나와서 더 복잡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항분포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이거 하셨어야 돼요. 아니잖아. 이항분포 덕분에 편안해진 겁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맛을 알기 시작하면 수학이 조금씩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왕 내가 뭘 하는 거면 예쁜 점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 덕분에 우리가 진짜 편하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하나 더 넘어오세요. 4번으로 갑니다. 자, 읽어보실.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바는 뭐였어요? X의 평균은 2분의 1 N이고요. X의 분산은 NP에다가 1-P 한번더 곱하는 거였죠. 좋아.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당황을 한다고요. 저는 이 문제를 되게 좋아해요. 사실 기출 문제는 이런 유형으로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내신형 문제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이 문제가 갖는 엄청난 의미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꼭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신 중요하잖아, 이제.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요, 이항분포가 뭔지를 모르고 문제만 푸는 문제풀이의 스킬만 기르는 사람은 아까 전 3번까지의 문제는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4번은 못 풀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으니까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의미를 말해봐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n번 동전 던지기를 한 거지. 왜 2분의 1이니까 앞면 나온 횟수를 x라고 할게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석해 볼래요? 좌변이 의미하는 건두 번은 x야. 이 말이 뭐야? 이때 앞면의 횟수가 x라며요. 그러면

앞면이 두번 나왔을 확률이요. N번 중에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이 좌변인 거예요. 그럼 우변은 10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앞면이 한번 나왔을 확률이요. 앞면이 한번 나왔을 확률이요.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항분 포인 첫 칸은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예요. 뭐라고? 이항분 포인 첫 칸은. 아니, 이항분 포에 탈을 쓴. 이항분 포에 탈로 뭔가 그 문제를 포장을 했으나 포장지를 벗겨보니까 어때요?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인 겁니다. 다시 이제 이해되죠? 내가 N번 던지기로 할 거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근데 그 N번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두 번만 나왔을 확률이래요. 그럼 좌변 한번 해볼까요? 독립시행의 확률로. N번 중에 두 번을 고르세요. 2분의 1이 두번 나오고 2분의 1이 N-2번 나올 건데 2분의 1이니까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써도 될까요? 독립시행의 확률 할 때도 제가 2분의 1의 엄청난 특수성을 얘기해왔잖아요. 그거예요. 그죠? 자, 여기는요. 10 곱하기. 한 번만 나오면 돼. N번 중에 한번 2분의 1이 나오고 나머지는 2분의 1이 N-1번 나오지만 2분의 1이니까 그대로 쓸게요. 지워지잖아요. 그죠? 얘는 뭐야? 2분의 N-1은 10N이 되어주고 N 지워버려요. 그러면 N-1이 20 되니까 N은 얼마야? 21 끝. 이항분포가 안 나왔어. 그냥 이항분포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X가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동전을, 만약에 이걸 다 풀어서 쓰면 완벽한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동전을 N번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거야. 그게 두번 나왔어. 동전을 N번 던지는데 앞면이 두번 나왔을 확률과 동전을 한번 던지는데, N번 던지는데 앞면이 한번 나왔을 확률의 10배 곱한 게 서로 같아. 이거예요,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지. 당연히 콜라보가 될수 있겠죠. 뿌리가 몇번 던져서 내가 나올 확률이 고정된 확률이라는 그 N회 시행 고정된 확률이라는 것이 똑같은 뿌리야. 그 중에서 뭐라고요? 평균분산 표준편차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이항분 포임을 눈치채서 가주면 돼요. 시행한 횟수가 X라고 할때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아니지. 내가 원하는 사건이 X번 나왔다고 할때 하면서 가면. 그게 아니고 정확히 몇번 나왔을 확률만 물어보면 그건 뭐라고? 독립시행의 확률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착착 노트에다가 여러분들 독립시행의 확률과 이항분포라는 키워드로 한 번씩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그것도 숙제야, 알았지? 우리는 이제 한판 쓰기 할 거라서요. 오늘은 지금 잠깐 쉬겠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꼭히 막 눈에 보이는 소원도 있잖아. 우리가 보통 소원을 빌라고 하면.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소원보다 더, 뭐라 그러지? 좀 더, 더 가치가 있다는 표현도 좀 그렇고, 아무튼, 더 많이들 일단 빌고 시작하는, 1번으로 일단 빌고 시작하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올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든지, 뭐, 아니면 어린이들한테 빌라고 하면은 다 똑같아요. 뭐, 키 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다 똑같아. 애기 비는 소원이라는 게, 그죠? 아무튼 그런 일반적인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눈에 특별히 보이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은 아직 공감을 별로 안할 텐데, 진짜 어른이 되면은 가족들의 건강이 진짜 중요한 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들 이렇게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의 흰머리를 가장 많이 나게 했던 타이밍이 내가 수험 생활을 하던 때였던 것 같아. 그 저는 외동딸인데, 전 되게 착한 딸이었거든요. 착한 딸이었다고 난 생각을 해. 지금도 우리 부모님도 착했다고 말을 하고요. 하지만, 하지만, 공부를 하던 때에는 제가 부모님을 많이 이렇게 볶았어요. 왜냐면, 나는 뭐다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막 울고. 맨날 뭐아나 뭐도 못하는 것 같아 막 이러고 맨날 울고 있으니 얼마나 사실 힘드셨겠어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그때 많이 울었던 내가 안타깝다는 생각은 자주 해도.

그 외적인 것들 생각을 잘안 하더라고. 난 부모님한테는 되게 착한 딸이었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아, 너는 정말 우리를 들들 볶는 딸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아, 약간 깨달았던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현실점이잖아, 그죠? 건강을 저도 너무너무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건강에는 여러분, 마음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건강을 찾는 데 되게 중요한, 이거 만들어 드리는 데 가족들에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쁘게 말하기랍니다. 예쁘게 많이 말하세요. 왜, 뭐, 했는데? 이 말투를 넣어두시고, 그치. 나는 진짜 뭐, 이거 뭐 해야지 그랬는데, 했는데? 보다, 어, 나 벌써 했어! 라고 하면 되잖아. 그렇게 꼭 공격적으로, 나 이거 했는데? 뭐 아니면, 제 친구가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서 우리 엄마한테도 하소연을 했던, 아, 공부, 오늘 공부 잘하고 왔니? 이렇게 하셨대. 학교 끝나고 그랬더니, 우리,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뭐가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대. 그래서 엄마, 그 어머니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유빈이는 그러지 않죠? 막 이러셨다는 거야. 유빈이도 특별히 다르지 않은 표현을 썼었겠지? 그러지 말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꼭 바라면서 예쁜 말을 한 번씩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건막 자랑하세요. 그것도 건강을 지켜주는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 되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도 자랑하고 부모님도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게도. 그럼 미리미리 자랑하세요. 내가 오늘 있잖아.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줄까? 이렇게. 그럼 이제 안 하실 거예요. 알았죠? 자,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와 X3의 확률인 P3, X4의 확률인 P4를 각각 구해서 더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음 시간을 위한 표를 써볼까요? 범위에서의 확률은 의미가 없어. 의미 없다. 이렇게 써놓을게. 의미 없다가 무슨 뜻이야? X2부터 X4까지 범위에서의 확률이지만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각각 대응이 되는 확률 값들을 구해서 구해서 구해서 더해야 하기 때문에 범위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의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야만 하는 거죠. 범위에서의 확률이 의미를 갖는 때가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 연속 확률 변수라는 다음 시간을 위한, 아, 그래서 이렇게 약간씩 궁금해 해놔야 되겠지. 자, 넘어옵니다. 그 다음으로 가시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뭐 물어봐요? 슥슥슥 가야지. 이산확률 변수가 어떤 확률 분포를 갖는지가 궁금해. 그래서 알려줬어. 그러면 얘네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알아보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은 어디로 많이 가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물어보는 흐름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X에 대한 특징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산확률 변수에서 평균은 곱해 곱해 싹다 더해였습니다. 이거 하려면 싹다 더해. 평균 구하려면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하려면 결국은 또 뭐가 필요해요? 확률 분포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야만 곱해 곱해 싹다 더해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갑니다. 어떻게 써, 이걸? 일반화 시킨 거 식으로 좀 해봐. X1 P1 더하기 X2 더하기 P2 더하기 X3 더하기 X3 P3 더하기 이렇게 하잖아. 그치? X1 P1, X2 P2, X3 P3 쭈르륵 해서 싹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유도 과정이 크게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네, 맞는 말인데요.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평균은 일단 이렇게 구할 거예요.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분산의 표현을 나타내봐. 한글로. 그렇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분산이 뭔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멀리 있는지입니다. 자, 이거 계산할 건데요. 우리 편의상 요거 M으로 놓을게요. 평균을 내가 구했거든? 그러면 모든 XI로부터 평균을 빼. 이게 편차죠? 편차를 제곱해서 위에다가 다 써요. X1 빼기 M의 제곱, X2 빼기 평균의 제곱, X3 빼기 평균의 제곱, 주르륵. 그래서 그 확률과 각각 곱해서 다 더하면 다시 뭘 구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차 제곱과 그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다시 또 뭐가 됩니까? 평균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식을 유도했죠?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그 유명한 재평평제가 나왔던 겁니다. 재평평제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지금부터 재평평제라고 하자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수학에서 그런 건 절대로 없어. 유도 과정을 거쳤어요. From 뭐라고? 편차제곱의 평균이라고요. 알겠죠? 꼭 생각하세요. 그래서 재평평제만 알고 있으면 되느냐? 편차제곱의 평균까지 알고 있으셔야지 여러분들 문제 풀기가 훨씬 편할 때도 많습니다.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재평평제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유도는 한번 저랑은 해봅시다. 풀어 쓸게요. 시그마까지 다 나눠주면서 i는 1부터 n까지 xi 제곱 pi와 얘네를 em 앞에다 내놓을게. xi pi가 되겠죠? 이거 진짜 그냥 풀어 쓰는 과정이고 제가 교재에도 일부러 적어놨어요. 이걸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재평평제가 되게 와닿냐 하면 그건 아닌데 시그마의 복수? 그죠? 더하기 뭐가 되느냐? m제곱 pi들의 총합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얻어가는 게 있어요. 이 식정리는 하나도 안 중요해. 여기만 해봐. 이거 뭐예요? 시그마 이용해봐요. p1, p2, p3 쭈르륵 합이야. p1부터 pn까지 합이니까 뭐예요? 1. 오늘 제가 아침 안 먹었거든요. 무슨 일이지? 자, 아무튼 간에. 아침 먹었으면 아주 큰일이 날 뻔했구만. 요즘 하고 있는 운동이 있느냐? 아닌데. 손가락 힘만 세지고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아무튼 갑시다. 자, 확률의 합이니까 1이겠죠? 그죠? 확률의 합 1. 그래서 그냥 끝. 자, 얘는 뭐예요? 해봐.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3, p3. ex예요, ex. 자, ex가 뭐랑 같다고? m과 같다고. 그러면 요 부분만 정리해봐요. 마이너스 2m제곱 더하기 m제곱 하니까 그냥 빼기 m제곱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때? x들의 제곱에다가 그 확률 곱해서 싹다 더해. 얘가 바로 제곱의 평균인 거예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 식을 이렇게 적게 된 겁니다. 사실 한 단계만 정리해서 나오는 식이라 막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이 식만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유도 과정이 없어졌지. 유도는 안 해도 좋아, 여러분. 유도는 안 해도 적어도 편차제곱의 평균으로부터 왔다는 거는 알아야지. 너무나 중요하니까. 알겠죠? 요것들 이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이건 분산만 있으면 됩니다.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요렇게 세 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내용으로 문제 하나가 완성이 되느냐? 아니고요. 자, 좀더 보세요, 이쪽으로. 우리는 여기에다가 추가로 뭐를 해요? 우리끼리 이렇게 표현을 쓸게요. 변수의 변환. 얘는 소스예요, 소스. 소스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나올 겁니다. 꼭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니어도 되었어. 뭐였지? 변수를 변환시킨 것의 분산, 표준편차, 평균을 계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유도 과정은 재미가 있지만, 뭐, 일단 의미만 알면 되니까, 뭐예요? 모든 변수가 a배하고 b 더하면, 평균도 자연스럽게 a배하고 b 더하게 되어 있어. 뭐, 새롭지 않아요. 두 번째, 모든 변수에 b를 더해봐야, 흩어진 정도엔 영향이 없어요. 원래 이렇게 있다가, 두 칸씩 위로 올려봐야 어때요? 흩어진 정도는 똑같아. 그래서 더하고 빼는 것은 분산이나 표준편 차이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곱한 것은 큰 영향이 있죠. 얼만큼? 제곱한 만큼. 외에는 잠시 후에. 여기다가 루트 씌우니까 절대값 a에다가 표준편차 곱한다가 되어줍니다. 변수의 변화는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유도는 잠깐만 간단하게 할게요. 얘는 솔직히 진짜 쉽잖아. 그치? 봐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변수들이 전부 다 이걸로 바뀐 거예요. 잠깐 갔다 올게요. 표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은 x1이 나올 확률은 p1인데 내가 변수를 어떻게 변환하겠다는 거야. x1이 a배하고 b 더해져. x2도 a배하고 b 더해져.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확률은 여전히 x1이 나올 확률 p1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곱해, 곱해, 곱해 싹다 더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대로 식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일반화 시키면 i는 1부터 n까지 더할 거고 모든 변수가 이렇게 된 거야.

XI에다가 A 배하고 B 더했죠? 거기에 PI만 곱하면 돼. 분배시켜서 정리해볼까요? 그럼 뭐가 되느냐? 일로 쓸게요. A. I는 1부터 N까지의 XI, PI. 더하기 B 밖에다 내놓고 I는 1부터 N까지의 PI입니다. 이거 뭐예요? 확률들의 총합 1이요. 이거 뭐예요? EX요. 그래서 저식이 나오는 거야. AEX 더하기 B. 뭐 새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아요. 그죠? 자, 또 분산은요. 이거 재밌어. 모든 유도는 무엇으로 하느냐? 재평평제. 노! No! 편차제곱의 평균이에요. 이것도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갈 겁니다. 즉, 모든 변수가 이렇게 바뀌었잖아. 거기서 평균을 뺄 건데, 평균이 얼마예요? 얘예요, 얘. AM 더하기 B로 쓸게요, 이번엔. 그럼 AM 더하기 B를 빼. 편차, 제곱한 것에 각각의 확률 곱해서 싹다 더하시면 편차제곱의 평균인데, 봐. 내가 했잖아, B는 사라질 거라고. 그 다음에 A 제곱이고, xi 빼기 m의 제곱의 pi들입니다. 어때요?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싹다 더하면 평균이죠? 그래서 제곱 곱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유도를 한데, 막 되게 와닿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스르륵만 보여드렸어요. 요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변수의 변환이라는 파트만 알겠죠? 다시 돌아갈 겁니다. 지우개가 여기밖에 있어서 저리로 가야지 뭐. 자, 한번더 갈게요. 이거 이제 그래서 지울게. 굳이 뭐 유도까지 못해도 좋아. 근데 이건 알아두세요. 다음 시간에도 쓰여요. 계속 쓰일 거예요. 알았죠? 자, 라스트 파트가 누구였어요? 이항분포였어.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 x가 있습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러한 x는 무조건 이산 확률의 변수고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n번이 말하자면 시행한 횟수예요. 시행해서 뭔가를 던지는 횟수. 뭐 활을 쏘든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 하던 때처럼. 그치? 근데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 고정된 확률이어야 합니다. 이러면 어차피 이산 확률 변수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는? 분포표를 그리는 게 맞아요. 그럼 x가 0, 그지? 왜냐하면 이 x는 뭐냐면 그 횟수예요. 또는 개수 이런 식으로 내가 n번 던져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그지? 사건 A의 고정된 확률이라면 사건 A의 일어난 횟수를 확률변수 x로 놓는 거예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0번 일어나거나 1번 일어나거나 2번 일어나거나 해서 n번까지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때의 확률을 각각 구해야 되는데 이때 확률을 무엇을 통해서 구하죠? 네, 독립시행의 확률을 통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콜라보가 되어서도 잘 나온다는 이야기 제가 문제 풀이할 때도 했던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평균 구하면 곱해 곱해 싹다 더해야 하고 재평평제하고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지. 우리가 이항분포임을 눈치채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항분포가 맞다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엄청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할 때는 제가 1-p로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맨 뒤에 나오는 모비율이라는 비율이 등장하거든요. 표본 비율. 그때를 생각하시면 얘도 q로 두시는 것이 좀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npq, np1-p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도 자꾸 눈치채 두도록 하세요. 인생 나중을 위하여. 알았죠? 둘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q는 뭐라고요? 1-p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이항분포임을 눈치채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산 확률 변수의 한 종류처럼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었어요. 그치? 이제 이걸 가지고 보세요. 2026 수능 맛보기는 하나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3점짜리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닌 문제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요만큼만 지워야지. 다 지울까? 이 정도면 여러분 괜찮, 저긴 좀 남아있네, 어쨌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0부터 4까지의 정수래. 자, 1단계. 스텝 1이 보이시나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확률분포표가 없잖아. 대신에 무엇으로 나왔어요? X가 얼마일 확률을 일일이 나타내는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표 그리면 되지. 자, X로 가능한 게 뭐라고? 0, 1, 2, 3, 4라잖아. 그럼 그대로 쓰세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그때의 확률을 이제 하나씩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X가 4일 때의 확률은 A래. 너무 좋잖아. 그대로 쓰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0일 때의 확률은 집어 넣어요. 그럼 얼마야? 12분의 1. 1일 때의 확률은 12분의 1. 집어 넣어서 확인하면 되지. 뭐 대단해. 그러면 2일 때의 확률은 12분의 3. 3일 때의 확률은 12분의 5. 자, A부터 구해야 되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확률분포 표가 뜨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들의 합이 얼마다? 1이다. 방금 내용 개념 그대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정리를 해놓으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보자마자 어때요? 그래서 저 이런 거 4분의 1로 안 쓰잖아. 12분의 얼마야? 10 더하기 A가 12분의 12니까 A는 얼마라고 할까요? 12분의 2라고 쓸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죠? 약분 일부러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대로 두께. 그래야 뭐 곱해 싹다 더해 이런 거할때 편하니까. 자, 이 상태에서 갑니다. 여기 그대로 집어넣어서 생각할 거예요. 뭐를? A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게 얼마냐면 이때는 A가 6분의 1로 집어넣을게, 여기다가는. 그럼 6VX죠? 아니, V6X죠? 맞습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36VX겠지.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분산 구하시오라고 바뀌는 거예요. 자, 변수 변환이 아주 a little bit 쓰였죠. 제 옆으로 보이는 저 변수 변환하던 저 친구도 살짝 쓰인 거야. 그치? 이제 분산 구할게요. 뭐 할래요? 분산 구하려면 평균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평균은요, 곱해 싹다 더해 할 거라서 12분의 하고 곱해 1, 곱해 6, 곱해 15, 곱해 8 이렇게 갈게요. 괜찮? 그치? 그러면 여기가 7, 22니까 어때요? 30, 12분의 30. 예쁘게 한번더 6으로 나누어 볼까요? 그러면 2분의 5. 뭐, 되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되게 예쁘지도 않아. 내가 항상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하는 건 평균이 진짜 깔끔할 때잖아요. 그죠? 진짜 깔끔하진 않기 때문에 한번더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제곱의 평균으로. 편차제곱의 평균보단 재평평제가 나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제곱을 여기다가 써줘야지. 이렇게 제곱 구한다 그랬잖아요. 굳이. 근데 제곱이 0될 확률은 여전히 12분의 1, 1될 확률도 여전히 12분의 1 이렇다 보니까 제곱의 평균은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납득이 이제 돼. 그지? 자, 그러면 분모도 12로 그대로 들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0은 안 써도 되고 1, 4, 3, 12, 9, 45, 32 이렇게 더해주면 되니까 13 더하시면 45, 5, 90. 12분의 90 되니까 한번 더. 6으로 나눌까요? 괜찮네. 됐어요? 자, 이제 분산 계산할게요. 어떻게? 편차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겠죠. 한번더 정리해요. 4분의 5 통분하시면 30에서 빼니까 5, 이게 분산이야. 36을 곱해서 쓰게 되면 어때요? 엄청 깔끔하게 정답을 쓰겠죠. 답은 얼마예요? 45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9, 5, 45로. 그러니까 다 들어있어. 3점짜리인데 여러분, 3점이 엄청 단순한 3점도 있지만 단계가 많이 들어가는 3점도 있잖아요.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4점이 될 수는 없어. 자, 첫 번째로 어때요? 확률을 일일이 하나씩 알려주는 확률 질량함수 형태로 등장을 했는데 어차피 확률 변수가 0부터 4까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0부터 4까지의 확률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표를 그리세요. 이산 확률 변수는 기승전 확률 분포에 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일단 그렸어. 그다음 확률을 각각 구하고 싶네. 4일 때의 확률만 따로 줬고요. 나머지는 집어넣으래.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어서 각각 구했어. 그러면 누가 봐도 A를 구하고 싶게 생겼죠. 확률의 합이 1이니까 그거 먼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계산을 해서 A값 구하시면 6분의 1 나오니까요. 6분의 1 뒤집으면 6VX지? 에? V6X지? 그치? V6X가 되니까 36을 곱한 형태 VX. 나는 이제 뭐만 찾으면 돼요? 분산만 찾으면 됩니다. 단계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평균 구하고 재평평제로 해서 제곱의 평균도 구해.

0: 그래서 분산구하고 마무리가 되는, 네, 요런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계산도 이 정도면 뭐 납득할 만한 정도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산확률 변수가 무엇인지까지 이제 알았잖아요. 다음 시간은 연속확률 변수로 갈 거예요. 좀 달라지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 좀 잘하고 오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연속확률 변수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세상에 있어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따뜻한 향.
1: 우리가 다음 8단원에 해당하는 것도 시험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거 정도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거는요, 여기다 체크.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즉 정치 참여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 먼저 하나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나머지는 사실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우리 선거의 의의와 기능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선거와 의의와 기능도 어려울 거 없고요. 이런 거 있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내가 약간 걱정되는 마음에 한 가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설명해 드리면요. 제시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시문에서 파악할 수 있는 선거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선거의 기능이 선지에 해당하는 게 다 맞아. 근데 중요한 거는 제시문에 해당이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거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요. 우리 수능특강 문제에서도 비슷한 결은 하나 나오니까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선거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민주선거의 원칙은 시험 문제에서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면은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이루어지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끝에서부터 올라와 볼게요. 쉬운 것부터 하자, 상대적으로. 자, 우리 비밀 선거의 원칙은요, 유권자가 후보한 투표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올라가 보자. 직접 선거는 유권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대표자를 직접 투표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요, 나의 권리를 내가 스스로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나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평등 보통 선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보통 선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산, 학력, 성별,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라는 원칙이에요. 얘들아, 모든 체크해봐. 결국에는 보통 선거의 원칙이 의미하는 거 뭐냐면요, 누구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나. 일정 연령 이상이면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평등선거의 원칙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선거의 원칙은요, 각 유권자에게 부여하는 표의 수와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유권자에게 부여하는 표의 수를 동등하게 해야 된다는 원칙은요, 예를 들면 학력이나 재산에 따라서 표의 수를 다르게 주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지금 학력이 이렇게 높으시네요? 그러면 3장 가져가세요. 학력이 보통이에요? 2장입니다. 학력이 낮으시네요? 1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재산이 많아요? 3장, 중간이요? 2장, 적어요? 1장. 이렇게 하지 말고 쉽게 설명하면은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똑같은 표의 수를 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권자가 행사하는 각 표의 가치는 한 표에 잘 봐. 가치를 동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표의 등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봐봐. 표의 가치를 동등해야 한다. 표의 등가성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평등선거 원칙에서 표의 등가성 의미가 뭐냐면요, 유권자가 각각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동등해지기

위한 거고요. 우리 평등선거 원칙에 사례 하나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옆에나 위에 여백에다가 같이 적어주세요. 평등선거를 위한 원칙 중에 하나는 바로 선거 구간 인구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얘들아, 선거구 뭐냐면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를 선거구라고 해요. 자, 만약에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선거구가 있어요. 근데 두 개의 선거구에서 모두 다한 명씩의 대표를 선출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선거구는요. 유권자의 수가 500명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선거구에서는요, 유권자의 수가 5만 명이에요. 물론 극단적이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은요, 왼쪽에 있는 선거구에서 유권자 한 명이 가진 표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500명에서 한 명을 뽑아. 한 명에서는 500분의 1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겠죠. 오른쪽은요, 5만 명이 한 명의 대표를 뽑아. 그러면은 한 명은 5만 분의 1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유권자 한 명이 가지는 표의 가치는 어디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왼쪽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유권자 한 명이 가진 표의 가치가 크다라는 거는 표의 등가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구간 인구 편차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다 똑같이 뭐 30명씩 뭐 500명씩 이거는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그 인구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그래서 바로 표의 등가성을 위한 평등 선거를 위한 거구나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해서 민주선거의 원칙 마무리했습니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뒷부분에서 표의 등가성과 함께 등장할 수 있으니까 같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선거권과 피선거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권은요,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피선거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만약에 요 부분이 기본권과 같이 시험 문제에서 맞물려서 나온다면은요, 요거 정도만 기억합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다 기본권 중에서 참정권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정권이 뭐였냐면은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거였죠. 선거권, 선거에 참여하는 거, 피선거권, 내가 후보자로 나서는 거, 공직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라는 두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둘다 참정권에 해당된다라는 거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선거구 제도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들어가기 전에 혹시 몰라서 여백에다가 하나만 위쪽에 나처럼 같이 적어주세요. 선거 제도를 좀 유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제도는 크게 선거구 제도와 대표 결정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거구라고 하는 거는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예요. 선거구 제도에 따라서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눌 수 있고요. 대표 우리 어떤 방식으로 뽑을 건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먼저 머릿속에 개념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에 따라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대표를 어떻게 뽑을 건데에 따라서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뉜다라는 것부터 먼저 유형화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선거구 제도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거구 제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선거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선거구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를 선거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거구 제도의 유형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무조건 선거구의 크기가 작다, 크다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지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다시 위에다 적어보세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결국에 나누는 기준이 뭐야?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뽑을 건데
이거를 가지고 나누는 게 바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입니다. 들어가 봅시다.

자, 제일 첫 번째 소선거구제는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두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걸 중대선거구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쉽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딱한 명만 뽑으면 돼. 선거 결과가 나오겠지? 그 선거 결과 몇 등만 뽑는 거야? 그치. 1등만 선출하는 거야. 반면에 중대선거구제는 두명 이상이야. 뭐 예를 들면은 세 명을 뽑을 거예요라고 한다면은 선거 결과 몇 등까지 뽑으면 돼? 3등까지 뽑으면 되는 개념이야. 이해되셨죠? 자, 달리기 시합에 비유해 볼게. 달리기 시합에 비유해 본다면은 달리기 출발선에서 출발했어. 마지막 도착 지점에서 몇 등만 의미 있어? 1등만. 그 1등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반면에 중대선거구제는 두명 이상이었어. 만약에 세 명까지 상 줄게요. 자, 달리기 시합 출발선에서 맨 마지막 끝선까지였어. 몇등 안에 들어오면 상품 줘? 3등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정해진 등수 안에 들어온다면. 이게 바로 중대선거구제예요. 되셨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소선거구제는요, 선거 관리가 용이합니다. 선거 관리가 용이한 이유는요,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거 관리가 용이한 이유는 뭘까? 그치. 상대적으로 1등만 뽑아. 그러면은 여기 출발선에 서는 사람들은 누구겠어? 그치. 정말 유력한 사람들만 쓰겠지. 또한 상대적으로 한 명만 뽑는다라는 거는 선거구를 막 잘게 잘게 쪼개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겠죠. 또한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 용이하다라는 거는요. 앞에서 설명한 달리기 시합 한번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출발선상에 쭉 섰어. 1등만 상을 줄 거야. 그럼 누구만 나오는 거야? 최대 입시, 선출, 운동했던 애, 운동부, 이렇게 유력한 애들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군지 파악하기가 쉬운 거야. 제 최대, 제 선출, 제 운동부, 이런 식으로. 되셨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표 발생이 많습니다. 얘들아, 사표는 조금 체크해볼까? 사표는 의미를 적어주셔야 돼요. 사표는 쉽게 죽을 사자야. 즉, 유효투표 중에서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표를 사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표가 뭐라고요?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표를 바로 사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미리 살짝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소선거구제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몇 등만 뽑는 거야? 1등만 뽑는 거야. 그냥 가정이니까 1등만 뽑는 거야. 누가 당선돼? A가 당선돼. 나머지 표부터는 다 사표가 되는 거예요.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표. 근데 사표가 많은 게왜 문제예요? 라고 한다면요. 때에 따라서는 진짜 과반의 득표를 하지 못하고도 당선될 수 있겠죠. 다시, 이건 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A, B, C, D 4명이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 각각 26표, 25표, 25표, 24표를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거구제야 1등만 당선돼. 누가 당선돼요? A가 당선됩니다. 근데 A는 전체 100표 중에서 고작 26표만 받고 당선됐어요. 나머지 74명은 A를 지지하지 않아요. 즉, 100명 중에 74명은 A를 지지하지 않지만 A가 당선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표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거는 시민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당 후보자의 의회 진출은 불리하겠죠. 왜? 1등만 당선되니까. 1등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별 득표율 간, 의석률 간 불일치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든 선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500개의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500명의 대표를 선출을 하는데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이니까 선거구가 509면 500명의 대표겠죠. 다이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봐. 각 선거구별로 다 그냥 100명씩이라고 가정해 보고 그러면 500개의 선거구에서 A당은 몇개 차지해? 500개 차지해. 그치? 차지한 정도 의석률은 100%야. 하지만 득표율은 26%밖에 안 되는 거겠지. 됐어요? 나는 26%만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100%나 의석을 얻은 거야. 과대 대표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반면에 예를 들면은 B, C, D 당 한번

생각해보자. 특히 D당의 경우 한번 보자. B당이건 뭐 C당이건 D당이건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해. 그 의석률은 0%야. 근데 득표는 24%나 했어. 그래도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거야. 되셨어요? 과소대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거냐면요. 바로 과소대표와 과대대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과소대표는요, 우리 위에다가 조금 빼서 개념 정리해 드릴게요. 과소대표와 과대대표가 시험 문제에 나왔다. 여러분들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날수 있다? 그럼 이렇게 외워. 과소대표는 과소평가된 거야. 내가 사실은 나는 이만큼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시험만 보면 별로 안 나와. 내가 득표는 이만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득표율이 의석률보다 높은 경우 과소대표. 과대대표는 과대평가된 거야. 사실 내가 가진 건 진짜 별거 없어. 근데 내가 이렇게 뻥튀기 된 거야. 그래서 나는 득표를 이만큼 했지만 의석률을 이만큼 가져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바로 과대대표라고 하는 겁니다. 헷갈리는 데만 뒤에 뭐 붙여? 과소대표, 과대대표라고 붙여가지고 과소평가, 과대평가로 한번 같이 기억해 주시면은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소선거구제 마무리했고요. 중대선거구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정해진 등수 안에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사표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왜냐면은 이 사례에서 앞에서 소선거구제였다면은 한 명만 당선되고 나머진 다 사표야. 근데 만약에 3등까지 당선이라고 한다면은 ABC가 당선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사표야. 그러니까 사표 발생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도 유리해지는 겁니다. 왜?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다양한 사람들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요, 후보자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내가 비유 들었던 거 한번 해볼게. 달리기 시합에 출발선에 섰어. 3등 안에만 들어오면 상품을 드립니다라고 해.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선출, 체대 입시, 운동부 다 나왔어. 쟤는 뭐야? 쟤는 중학교 때좀잘 달렸대. 쟤는 뭐야? 그냥 한번 나와봤대. 쟤는 뭐야? 왠지 자신 있대. 쟤는 뭐야? 쟤 누구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또한 군소정당이 난립할 시에는, 왜냐면은 3등까지도, 뭐 예를 들면 4등까지도, 5등까지도 들어오게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무리가 작은 정당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소정당 난립 시 전국 불안정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얘들아, 마지막 멘트는 꼭 기억해. 동일 선거군의 당선자 간 유권자의 투표 가치 차등 문제. 이거는 문장 그 자체로 기억하면서 밑에 있는 사례랑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선거구야. 만약에 3명을 뽑는 거야. 아니, 4명이라고 하자. 4명을 뽑는 거야. 4명을 뽑는다면 누가 뽑혀? 그렇지. A, B, C, D까지 뽑혀. A, B, C, D 모두 다 똑같은 이제 대표가 된 거야.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 동일 선거구의 당선자 간의 유권자의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해. 왜? D는 A가 받은 표의 4분의 1 정도만 바꿔도 당선되는 거잖아. 그렇다고 막 4분의 1만큼만 뭐 권리를 행사하세요. 이건 아니야. 똑같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당선자 간의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거 우리는 바로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지 우리가 선거 결과 분석 문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다 선지로 나올 겁니다. 선지로 파악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대표 결정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결정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다수 대표제. 그리고 내려와 봐. 그리고 내려와 봐, 내려와 봐. 바로 비례대표제, 요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다수대표제 먼저 볼 건데요. 얘는 쉽게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거야. 다수결이 뭐야?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거야. 다수대표제는 다른 후보자보다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다시 다수대표제를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단순 다수대표제와 절대 다수대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단순 다수대표제는요, 이름 일다 했어. 단순히
다른 후보자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자보다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거야. 더 중요한 건 여기야. 당선에 필요한 득표 기준 없이 그냥 옆에 있는 후보자보다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거예요. 저희 앞에 나와 있었던 사례랑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요 상황에서 헷갈리니까 이거 지워보고 한번 해볼게.

예? 단순 다수대표제야. 아무 기준 없어. 그리고 한명 뽑을 거야. 그럼 누구 당선이야? A 당선이야. B랑 한 표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그래도 A 당선이야. 이게 바로 단순 다수 대표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미리 정해져 있는 당선자 수만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만약에 얘가 소선거구제랑 결합을 하게 된다면은 한 명만, 중대선거구제랑 결합을 하면서 두명 뽑을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은 두 명까지만 그냥 표순으로 대표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이었다? 당선에 필요한 득표 기준 없다. 얘들아, 이거 진짜 쉬운 비유 들어줄게. 얘는요. 우리 수능에서, 수시에서 최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내가 내신이 0.1이라도 높으면 합격인 거예요. 되셨죠? 이제 이해가 빡하지? 자, 반면에 절대다수 대표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다수 대표제 여기가 너무 중요해. 과반수 득표와 같이 당선에 필요한 다수 득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해야지 당선될 수 있어라고 하는 걸 절대다수 대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다수 대표제는요, 쉽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 있는 친구보다 0.5, 뭐 0.7, 1등급, 한 등급이 높다 하더라도 2합 6못 맞추면 탈락이잖아. 절대적인 기준을 맞춘 사람들 중에서, 2합 6을 맞춘 사람들 중에서 뽑는 걸 절대다수 대표제라고 해요, 쉽게. 이해되셨죠? 자, 근데 만약에 과반수 득표와 같은 기준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적어도 50%는 초과하는 득표를 해야 돼요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방법으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라든지 선호 투표제가 있는데, 결선 투표제와 선호 투표제는 우리가 자료 플러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둘에 해당하는 장점과 단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순다수 대표제는요, 당선자 결정이 용이해요. 그냥 한번 빡! 끝! 하지만 대표성이 낮을 수 있죠. 왜? 다만 한 표라도 많으면 되니까 혹시나 과반 득표를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유권자의 의사를 대표하는 정도가 낮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절대다수 대표제는요. 적어도 예를 들면 과반 득표와 같이 기준은 넘겼어. 그러니까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지만 당선자 결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이후 이제 내가 내려가서 결선 투표제와 선호 투표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같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결선 투표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투표제는요. 1차 투표 결과 일정 비율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상위 두 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거예요. 한번 투표했어. 만약에 50% 예를 들면은 뭐 과반이 기준이야. 과반 득표한 사람 있어. 그 사람이 당선. 근데 만약에 과반 득표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1등과 2등을 대상으로 한번더 투표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선호 투표제는요. 유권자가 모든 후보자에게 선호 순위를 표시해서 투표하고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만약에 후보자가 3명이 나왔어. A, B, C가. 나는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 A가 제일 좋아. A 1번. B가 두 번째로 좋아. B 2번. C가 세 번째로 좋아. C 3번이라고 적는 거야. 근데 내 친구는 A가 제일 싫대. A 3번. B가 제일 좋대. B 1번. C가 두 번째로 좋대. C 2번. 이러고 내가 아예 순서를 적는 거야. 뭘 적는 거야? 최애, 차애, 차차애를 예를 들면 다 적는 거야. 이해되셨어? 자, 그 다음에 한번 집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표 집계 결과, 1위, 막 최애 결과만 뽑았는데, 그게 만약에 절대적인 기준을 안 넘겼어. 그러면은 가장 적은 표를 얻은 사람은 탈락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탈락시킨 사람 있지? 그 탈락시킨 후보자를 1순위로 표시한 유권자의 표가 있겠지? 근데 그 표들은 다 탈락됐잖아. 그럼 그 표를 차애한테 넘기는 거야. 이 사람은 1순위 표가 가장 적어서 이 후보자는 떨어졌지만 이 사람에게 1순위 표를 행사했던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야. 이 유권자들이 2순위로 누굴 좋아할지 그 표를 2순위로 넘겨서 다시 득표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이거를 지금 듣는데 뭐야? 결선 투표제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선호 투표제 뭔 말이야? 라고 이해가 안 간다면은요. 이 시간에는 내가 좀 선거 결과 분석 문제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수능 특강 강의 좀 들어주세요. 아, 다 듣지 말고. 수능 특강에서 선거 결과 분석에서 내가 선호 투표제만 예시로 만들어놨어. 그것만 봐. 그거 한 5분, 5분이야, 5분. 그것만 찾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세요. 그럼 요거 금방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되셨죠? 어쨌거나 둘다 뭐야? 절대 다수 대표제의 한 방법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쪽에 나와 있는 비례대표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진짜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각 정당 투표에서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해서. 자, 선생님 모션 기억해. 만약에 저희는 50% 득표했어요. 200개 중에 50%니까 절반, 100개만 가져가세요. 저희는 20%를 득표했는데요. 그러면은 200개 중에 440개만 가져가세요. 즉, 득표한 만큼만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한 만큼 등급이 비례해서 나옵니다. 그 뜻이야. 득표한 만큼 의석이 비례해서 나옵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할당하고요.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의 장점은요. 사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왜? 득표한 만큼 가져가니까. 득표한 만큼 가져가니까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격차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득표해도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소수당의 의석 확보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에 유리하지만 단점은요.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해서 전국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요만큼만 해도 요만큼을 가져가게 되니까. 또한 비례대표 후보자의 명부를 정당이 결정할 경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은 선거 전에 미리 정당이 1번부터 50번까지 명부를 만들어 놔요. 근데 선거 결과 우리는 이번에 의석수를 26개 가져갑니다라고 하면 1번부터 26번까지만 의회에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 정당의 한 표를 행사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13번 후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면. 그래서 유권자의 선호가 정확히 반영되기 어렵겠죠. 비례대표 후보자의 명부를 정당이 결정할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가 정확히 반영되기 어렵다라는 게 비례대표제의 단점입니다. 여기까지가 선거 제도였고요.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요, 크게 셋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체크 먼저 해볼까? 제일 첫 번째는 대통령 선거,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 밑으로 쭉 내려가 지방선거 셋이 있습니다. 임기 정도 기억하자. 대통령만 5년, 나머지는 4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틀 하나만 알려줄게. 만약에 대표를 뽑는다, 한 명을 뽑는다,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건 대통령이건 대표 결정 방식에서는 반드시 단순 다수 대표제입니다. 대표 결정 방식 우리나라는 단순 다수 대표제예요. 당연히 비례대표제 말고 선거구에서 뽑을 때 다시 한번 데려가 봐. 단순 다수 대표제예요. 단순 다수 대표제. 찾았어. 어디 하고 있는지? 단순 다수 대표제예요. 단순 다수 대표제예요. 되셨죠? 단순 다수 대표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말은요. 절대 다수 대표제 없습니다. 단순 다수 대표제입니다. 되셨죠? 자, 우리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요, 지역구 선거랑 비례대표 선거를 동시에 선출합니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요, 소선거구제에 적용을 합니다.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방선거 봐봐. 자, 우리 지방선거에서 이제 밑에 있는 내용 좀 이해가 가겠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뽑을 때 어떻게 뽑아? 단순 다수 대표제야.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으로 나뉘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둘다 지역구 비례대표로 뽑아. 둘다 지역구 비례대표로 뽑아. 계속 똑같은 패턴이야. 지역구는 소선거구제야. 단순 다수 대표제고. 비례대표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야. 됐지? 마찬가지야. 지역구는, 아, 소선거구제구나. 아니야, 얘들아. 기초의회 의원 지역구 선거만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돼. 딱 하나만. 나머지는 다 패턴이 똑같아. 비례대표 봐봐. 비례대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나머지는 다 똑같아. 요것만 기억해, 얘들아. 요것만 내가 그래서 크게 적어드릴게요. 기초의회 의원 지역구 선거만 중대 선거구제요. 나머지는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예요. 요것만 예외로 기억해. 기초의회 의원, 지역구 의원만 중대 선거구제. 나머지는 싹다 패턴이 똑같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예 내가 패턴 알려드렸어요. 되셨죠? 자, 이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뭐 선거문화의 과제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마지막 요거는 조금 보자. 제일 첫 번째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를 법률로서 확정하자, 획정하자라는 거예요. 획정을 쉽게 나누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특정 후보자 정당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걸 게리맨더링이라고 해요. 내신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선거구를 법으로 획정하고자 하는 걸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선거 공영제는요. 선거 과정뿐만이 아니라 선거 비용을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 운동 기회의 균등도 보장하고 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입 후보의 기회를 보장하겠죠. 마지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도 담당하고요. 정당에 관한 사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신이니까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할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9명이에요. 근데 이 9명 중에서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얘들아, 우리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도 있었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같은 패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얘들아,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선거제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어떤 때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개념을 마무리한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 정말 나올 수 있는 선거 결과 분석 문제를 조금 해드리려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우리 수능 특강 문제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4번입니다. 자, 갑구의 의회는 지역구 의원 100명과 비례대표 의원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 지역구 의원은 여기 너무 중요해. 100개의 선거구에서 오케이. 야, 지금 지역구에서 몇명 뽑아? 100명 뽑아. 근데 선거구가 100개야. 100개에서 100명 뽑아. 하나에서 1명 뽑아. 그럼 우리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뭐야? 오케이. 지역구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야. 시험 문제 풀 때에도 지역구 선거구의 개수와 지역구 의원이 나와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각 정당의 의석을 배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를 잘 봐야 돼. 표를 봤을 때 의석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총 의석수가 나와 있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나와 있어. 그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야? 지역구의 의석수를 알수 있는 거지. 총 의석수가 나와 있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나와 있으면은요. 빼주면은 지역구의 의석수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역구 의석수를 구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나와 있는 거고요. 되셨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부터 요 내용 토대로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당과 B당 모두 지역구 의석률이 비례대표 의석률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차근차근 해보자. A랑 B당. 지역구 의석률이야. 얘들아, 문제 풀때 앞으로 내신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전체 의석률인지, 지역구 의석률인지, 비례대표 의석률인지를 꼭 봐야 돼. 지금 나와 있는 건 지역구 의석률이야. 지역구 의석수에서 얼마큼을 차지했는지랑 관련된 내용이야. 자, 우리 A당의 케이스 한번 살펴봐봐. A당, 그럼 지역구는 총몇 개야? 전체 100개야. 100개 중에 50개 차지했네. 그러면은 지역구 의석률은 50%가 되는 거야. 됐어? 비례대표 의석률은? 비례대표 의석률을 이렇게 구하면 되지. 50개 중에 21개야. 그러니까 앞에를 잘 봐야 돼. 비례대표 의석률이야. 50개 중에 21개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단위도 잘 봐야 돼. 50개 중에 21개라는 거는 100개 중에 42개니까 42%가 되는 거야. 찾았죠? B당도 한번 연습해봐. 지역구 의석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100석 중에 41석이야. 그럼 41%네. 그러면은 B당의 비례대표 의석률은 50석 중에 23%니까 46%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A당과 B당은 모두 지역구 의석률, 아니지, B당은 지역구 의석률이 더 낮게, 지역구 의석률이 비례대표 의석률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B당은 해당되지 않죠? B당은 비례대표 의석률이 더 높은 거죠.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당의 지역구 득표율이 정당 투표 득표율. 아니, 지금 정당 투표 득표율은 나와 있지만 지역구 득표율은 우리가 알수 없는 거죠. 니은 잘못된 설명. 자, 이제 D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D당 후보자가 1위를 차지한 지역구는 5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D당은 지역구에서 5개의 의석 차지했어. 소선거구제야. 하나의 선거구에서 1등만 당선돼. 그럼 몇 개에서 1등 된 거야? 5개에서 1등 된 거네. 그러니까 5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정답 ㄷ. 됐죠? 마지막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요 문제 때문에 4번 가지고 온 건데,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어. 어느 부분이냐면은 여기야. 지금 C당의 경우에는 정당 투표 득표율이 3%가 있어. 근데 비례대표 의석 배분했어? 배분하지 않았어. 왜? 너무 적은 득표를 한 경우에는요, 배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봉쇄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지나치게 군소정당이 작은 정당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당의 케이스를 보면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장치. 적어도 예를 들면 4% 이상 득표해야지 의석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5번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6번 문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갑구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요런 거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요거 체크하자. 지역구 의원 200명이다. 얘들아, 그 다음 체크해야 되는 거 뭐라고? 지역구 의원은 100개의 선거구에서 끝났네. 선거구가 100개야. 100개에서 200명 뽑아. 하나에서는 2명 뽑는 거야. 그러니까 중대 선거구제구나 라고 하는 거 일단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구당 선출하는 의원수를 갖게 한대. 100개에서 200명 만들려면 하나에서는 2명씩을 선출하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당은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A당은 지금 57% 득표했죠. 과반 득표했죠. 그러면 단독 내각 가능한 거죠. 왜? 의원 내각제니까. 이렇게 찾는 거야.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B당과 C당은 과소대표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소대표 보려면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를 봐야 돼. B당을 살펴보니까 득표율이 더 높아. C당을 살펴보니까 득표율이 더 높아. 지금 두 정당 모두 다 득표한 것보다 의석이 더 적어. 나는 이만큼 득표했는데 과소평가됐어. 과소대표되었죠? 니은 옳은 설명입니다. 자, 이제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6번 문제는요, 디귿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은 선거구별로 한 명을 공천하였다. 공천이 뭐냐면은 정당별로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하는 거예요. 쉽게, 자, 우리 정당에서 대표로 나가! 우리 정당에서 대표로 나가서, 자, 채택돼서 와! 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은 선거구별로 1인을 공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여기다 체크해 봅시다. 선거구별로 1인 공천까지만 끊어볼게. 진짜로 한 명씩을 공천을 했고 A, B, C, D당 네 당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만 후보자로 내보내는 거야. 예를 들면 A 나가, B 나가, C 나가, D 나가라고. 그러면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대표는 몇 명만 나오겠어? 4명까지만 나올 거야. 예를 들면 여기도 뭐 다른 사람이라 치고 이렇게 4명까지만 나올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 중에서 몇명 뽑는 거야? 2명 뽑는 거야. 좀 말이 안 되지만 이 중에서 A 정당, C 정당, A 정당, D 정당, A 정당, B 정당, A 정당, B 정당 이렇게 다 2등 안에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봐. 자, 지금 일단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씩을 뽑아. 그리고 내가 선거구가 1, 2, 3, 4, 4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이고 선거구는 4개야.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이야. 선거구는 4개야. 총몇 명이야? 8명이야. 자, 8명 중에서 A 정당은 몇 개의 의석을 가져갔어? 여기 잘 봐봐. 내가 그냥 이거 이렇게 이겼다로 가정한 거야. A 정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2등 안에 들어왔어. 그럼 A 정당은 몇개 가져가게 되는 거야? 8개 중에서. 왜 8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서 하나, 둘, 셋, 4개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8개 중에서 4개 가져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스몰 A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맥시멈은, 스몰 A 정당이래. A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맥시멈은 몇 퍼센트까지야? 50%까지야. 이해됐어요? 50%를 넘길 수 있을까? 50%를 넘기려면 예를 들면 이래야 돼. 1번 선거구에서 A 정당에서 스몰 A가 당선되고 A-가 당선되면은 이때에는 뭐 예를 들면은 5석을 차지하는 거니까 50% 넘기겠지. 이해됐어요? 아니, 근데 한 명씩만 공천한다며, 한 명씩만 내보낸다며 2명을 내보낼 수 없는 거야. 정리. 한 명씩만 내보내는 거라면은 이 구조 하에서는 맥시멈 50%까지야. 50%를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야. 됐어요. 자, 결론이야. 근데 50%를 넘겼네. 1인 공천이었다면은 맥시멈이 50%야. 50% 넘겼네. 결론, 1인 공천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 선거에서 동일 선거구의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 이거 문장으로 기억하라 그랬죠? 중대 선거구제니까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1번이라고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실전 문제에서는 쭉 뒤로 넘어가서 선생님이랑 7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구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구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확보한 후보자가 대통령 당선된대요. 선생님, 저 선거인단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더라도 풀수 있어요. 유권자 100명당 선거인단 한 명씩 배정이 되고요. 해당 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그 선거구의 선거인단을 모두 확보한대요. 얘들아, 그럼 일단 대통령 선거랑 관련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
후보자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는 이렇게 1번 선거구에서는 A당, 2번 선거구에서는 B당, 3번에서는 A당.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요. 1등 체크하고 있는 거야. 1등 내가 지금 이렇게 1등. 내가 지금 1등 체크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얘들아, 내가 대통령 선거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유권자,

100명당 선거인단이 한 명씩 배정된대. 그럼 선거인단을 몇 명씩인지를 한번 적어놓으면 100명당 한 명이래. 200명이면 2명, 300명이면 3명, 400명이면 4명이겠지? 이렇게 선거인단 수가 총 16명이구나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1등을 한 정당에서 선거인단 수를 모두 가져가게 된대. 그건 대통령 선거라고 한번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라면은 A당을 1등한 선거구에서 선거인단이 2명, 4명, 3명이야. 싹다 가져간대. 뭐라고? 2명, 4명, 3명을 싹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은 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는 거겠죠? 반면에 비정당이 1등한 데에서는 선거인단이 3명, 2명, 2명이야. 그러면은 몇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3명, 2명, 2명이니까. 7명의 선거인단을 가져가고 C당과 D당은 가져가지 못하니까 대통령은 누가 당선된다? A당의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선지를 다 풀어준다라는 개념보다도 사실 선지 나머지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선거인단이라는 거 모르더라도 풀수 있다. 나와 있는 내용을 차근차근 풀면 된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구의 의회는 6개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6명의 의원으로 선출이 된대. 오케이.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6개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6명의 의원이래.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씩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 지금 하나의 선거구에서 1등이 누군지 체크를 했잖아. 그럼 그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네. 어떻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의회 의원 선거 결과 A, B, C, D당에서 각각 A당 셋, B당 셋, C당, D당은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거겠죠.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최근 선거 결과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치고 싶어 한대. 개편안을 하고 싶어 한대. 개편안 대통령은 유권자가 직접 대표를 선출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인이 당선된대. 그리고 의회 의원 선거는 선거구 1에서 6을 통합해서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16명의 의원을 선출한대. 자,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요거는 내가 문제를 다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린다라는 개념보다는 푸는 방법 팁을 알려드리고 싶었어. 잘 봐. 지금 이 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보는 거야. 단위 명자는요, 유권자의 수에 해당이 돼. 그럼 나머지는 득표율로 나와 있는 거야. 얘들아, 다시. 만약에 유권자의 수가 모두 다 100명씩이야. 그러면은 퍼센트로 나왔을 때 사실은 숫자 그대로 놔도 돼. 근데 문제는 유권자의 수가 200명이야. 200명 중에 40%가 A당, 20%가, 30%가, 10%가 지지. 그럼 얘를 절대적인 수치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야. 왜 절대적인 수치로 바꿔줄 수 있어? 개편안에 따르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인이 당선되고 통합해서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거니까 일단 얘를 여러분들이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거야. 다시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다 풀어주기보다는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야. 봐봐. 200명 중에 40%면은 80표야. 200명 중에 보이니? 20표는 20%면은 40표야. 60표야, 20표야.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적고 있는 거는 표, 즉몇 명이 한 표를 던졌는지야. 이해됐어요? 그 표의 숫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이배너는 300명이야. 300명이 20%가 지지해. 60명이야, 120명이야, 30명이야, 90명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160, 80 이런 식으로. 나 이번 문제에선 다안 적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쭉다 적으면은요, 맨 마지막에 490명을 A당이 지지해, 그리고 510명을 B당이 지지해, 그리고 C당을 360명이, D당을 240명이 지지해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개편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누가 당선되는 거예요? B당에서 나오는 거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자, 그 다음 마지막 비례대표 푸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풀면은 나머지 선진 사실은 쉽거든. 자, 우리 비례대표 푸는 방법은 뭐래? 그대로예요, 얘들아. 유권자는 의회 선출을 위해 지지하는 정당의 한 표를 행사하고 정당 득표율에, 얘들아, 정당 득표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전체 득표수분에 해당 정당이 얻은 표수겠지. A당 한번 해보자. A당은 490표 얻었어. 그리고 앞에서 490부터 240까지 다 더하면 1600표가 나와요. 그러면은 1600표 중에서 490표를 얻은 거야. 그거 곱하기 뭐를 곱하래? 의회 의원 정수인 16을 곱하래. 그럼 뭐가 나와? 4.9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각각 A당, B당, C당, D당 이 계산 방식으로 한다면은요, 4.9, 5.1, 3.6,

2.4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내용 알려주려고 요구한 거야.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배분하고, 여기 잔여유석 있어요. 9, 3, 2 다더하면 14네. 잔여유석 2석이 있습니다. 잔여유석 2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그러면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한대. 그러면 2석을 각각 5, 4 이렇게 여기에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는 거는요, 바로 요겁니다.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득표율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표에서 득표율과 득표수로 나누어야 되는 개념, 요거를 여러분들이 7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나머지 요거 하실 수 있으면은 1, 2, 3, 4, 5번은 금방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8번 문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도 선생님이 다 풀기보다는 요거 디귿선지 정도 같이 하고 싶어서 여러분이랑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살펴보니까 전형적인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구 1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 T시기는 의석수가 선거구수랑 동일하대. 그 말은 100명이면은 선거구수도 100명, 그러면 소선거구제에 의미하게 되는 거겠네. T+1시기는요, 의회 의원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선거구의 수는 절반으로 축소하고 지역구 의원은 그대로래. 100명 그대로인데 선거구가 50개가 된다라는 의미겠지? 그 말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중대 선거구제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럼 T 플러스 2 투시기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는 똑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다른 거야? 공천할 수 있는 후보자 수만 달라졌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적어놓는 거야. T 플러스 2 시기까지도 중대 선거구제구나라는 것까지 적어두시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여기에서 같이 풀어보실 거는요, 바로 요겁니다. 디귿 한번 보자. 만약에 가가 1인이라면 T 플러스 1 시기에 B당과 C당이 함께 당선된 수는 4개이다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만약에 여기가 1인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명만 공천하는 거야. 언제? T 플러스 1 시기에는 한 명씩만 내보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 T 플러스 1 시기에 지금 선지에서는 B당과 C당을 묶고 있잖아. 요거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은 B당은 38개, C당은 16석을 얻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요? 다시. 지금 B당은 38석, C당은 16석을 얻은 거야. 근데 두 개를 합쳐보니까 54야. 근데 앞에서 선거구의 수를 2분의 1로 축소했으니까 선거구의 수는 50개가 되는 거겠죠. 그 말은 잘 생각해봐. 지금 두 개를 합쳤더니 54야. 근데 한 명씩만 공천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한 명씩만 공천을 했다라는 상황에서 50개의 선거구가 있다면은 적어도 2등까지 들어온, 동시에 들어온 곳은 4개의 선거구이구나라고 눈치챌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당선된 선거구는 4개이다. 왜? 지금 두개 합쳐서 54석인데 선거구는 50개였잖아. 그러면 4개의 선거구에서는 B랑 C가 각각 1등, 2등, 뭐 2등, 1등 이렇게 차지해서 같이 당선됐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나머지 리을은요, 선생님이 앞에 기본 문제에서 설명할 때 공천, 1인 공천일 때 맥시멈 50,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선거 결과 분석에서 정말 중요한 공천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봤고요. 혹시나 부족하다면 꼭 수능 특강 강의 한번 돌아와서 선거 결과 분석 문제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 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재미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은 방어작용을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이 방어작용이 끝나고 나면 3단원이 끝나고요. 그럼 4단원, 유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어렵다는 유전 파트의 직전에 있는 길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 관문인데 만약에 내가 응용형의 문제를 푸는데 조금 약하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이 3단원에서 점수를 확실히 확보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어작용까지 힘내서 공부해놓고 여기에서 좀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어작용의 출제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어요. 뭐 1번과 2, 3번을 묶을 수도 있고 그래서 1번은 질병과 병원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별도의 어떤 그 작은 단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균류 같은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병원체를 좀 구분해보고 물론 질병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보지만 뭐 그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병원체들 각각의 특징, 서로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각각의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의 예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내면 어렵지 않게 맞힐 수 있는 문항들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파트가 사실은 우리 몸의 방어작용으로 묶여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면 우리 몸에서는 비특이적인 방어작용과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일어납니다. 각각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를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더 출제가 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특이적인 방어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의 내용이 훨씬 좀 많은 편이다. 그래서 특이적인 방어작용에는 뭐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이렇게 또 나눠진다는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해볼 거고 그리고 그 방어작용의 원리를 이용한 백신에 대해서도 아마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백신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백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ABO식 혈액형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특이적 방어작용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연장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이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3단원에서 이 3단원의 후반부가 암기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단원인데 그중에서 흔치 않게 응용형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변별을 시도한다면 ABO식 혈액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여기서도 그냥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요. 보통 여기서는 그렇게 응용형의 문제들을 내서 변별을 시도하는 부분이긴 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질병과 병원체부터 우리가 같이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질병부터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병은 감염이 되는 감염성 질병과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닌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염이란 뭐에 감염된 거? 병원체에 의해 감염돼서 일어나는 것이면 감염성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원체 말고 환경이나 유전이나 생활 방식 등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고혈압, 당뇨병, 그다음에 각종 뭐 유전병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런 거는 그거 걸린 사람 옆에 오래 있는다고 해서 없는 질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한 것이 이런 것들이 이 비감염성 질병 예시로 가끔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성 질병 예시들은 이 뒤에 병원체 내용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 병원체별로 그 예시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내신이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수능에서는 비감염성 질병의 예시로 유전병의 특정 종류 있잖아요.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든지,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아니면 헌팅턴 무도병 같은 이런 유전병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4단원 유전의 가장 끝부분, 사람의 유전병 부분에서 유전병이 예시로 나오는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그것까지 다 배우고 전범위를 출제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엮어가지고 같이 출제를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좀 챙겨두시고 써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감염성 질병 예시로 낼 수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원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염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는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건 크게 네 종류.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균류가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세균입니다. 세균도 엄연히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온전한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연결되는 바이러스랑은 그 부분에서 아예 격이 달라요. 격이 다릅니다. 그 둘을 혼동한다는 건 세균한테 굉장한 모욕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온전하게 자기 스스로 생명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생물이다. 그래서 핵이 없는 단세포 원핵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핵이라는 구조가 없을 뿐이지 자기의 세포막도 갖고, 그다음에 그 안에 유전 물질도 갖고, 이 안에서 독자적인 생명활동 가능하고 다 알아서 할수 있는 그런 생물이고요. 근데 만약에 세균에 감염이 됐다. 모든 세균이 다 우리한테 질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더 유익하는 세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병을 일으키는 종류가 있고요. 걔네들한테 감염이 됐을 때는 항생제라는 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이렇게 하죠. 근데 항생제의 원리는 우리 진핵생물, 사람 진핵생물이고 얘네들은 원핵생물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생물이지만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의 어떤 세포 시스템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핵생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원핵 생물만 골라서 공격할 수 있는 특징들을 과학자들이 열심히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없는 특징인데 쟤네만 공격하면 쟤네만 골라서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찾아내서 그런 물질들을 항생제로서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균에 의한 질병 예시로는 일단 뭐 세균성 이런 거 붙은 거는 우리가 다 식별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결핵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어떤 질병의 예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이 결핵입니다. 그래서 세균에 의한 질병의 대표적인 예시면서 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핵은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얘는 온전한 생물이 아닙니다.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형이라고 우리가 1단원 정리할 때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생물이라고 볼수 없다. 생물이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세모다, 세모. 중간형이니까. 그래서 다른 종류의 우리가 병원체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세포 구조로 해야 되는데 얘만은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세포막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모든 생물은 세포로 돼 있고 세포는 세포막을 통해서 외부와 내부가 구조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세포막이 없다. 그럼 바이러스도 이 겉에 부분에 뭔가 얘를 이제 외부와 나누는 그런 그 구획이 있긴 하지만 그건 이런 세포막이 아니고 단백질로 된 그런 껍질입니다. 여기 써 있죠? 단백질로 된 껍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를 이렇게 구성한다고 해서 다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풍선으로 된막 있죠?
이 막도 안쪽과 밖

쪽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 막으로 경계가 되어 있을 때랑 방충망 있죠? 방충망도 그걸 통해서 내부와 외부가 구분이 될수 있지만 느낌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포막으로 구분이 돼 있을 때랑 단백질 껍질로 껍질이 만들어져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느낌이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얘는 비세포 구조인데 굉장히 작습니다. 세균도 작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핵세포가 이만하면 세균 같은 원핵세포는 더 작은 편이에요. 이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바이러스를 여기다 표현하면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가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런 느낌? 이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훨씬 작다. 그래서 세균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크기를 갖고 있어가지고 세균도 걸러주는 세균 여과기를 그냥 통과해 버릴 정도로 작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 껍질 안에는 핵산, 유전 물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점 때문에 완전 생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없겠는데 하는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형인데 갖고 있는 생물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유전 물질인 핵산을 갖고 있다라는 특징을 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세균과 아예 구분되다 보니까 항생제를 쓰는 게 아니고 항바이러스제라는 거를 이제 개발해서 쓰게 됩니다. 다른 종류의 물질이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그냥 세트로 이렇게 약간 노래 부르듯이 암기를 좀 주문을 외우듯이 암기하시면 되는데,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즘 뭐, 코로나라든지, 요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유행이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출제될 만한 것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비교하는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포냐, 아니냐. 갖추고 있지 않다. 세포냐 아니냐. 그리고 이게 보면 유전물질과 단백질을 갖는다는 점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에 대해서도 정리를 반드시 해놔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치료에 뭘 이용하느냐. 세균은 항생제 쓰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 쓴다라는 점, 주요한 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생 생물과 균류를 보통 묶어서 많이 언급을 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강력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핵 세포로 이루어진 진핵 생물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아까 원핵 생물이었던 세균과 굉장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세균 같은 경우에는 원핵 생물에서 걔네만 공격하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랑 똑같이 진핵 생물이다. 그러면 공격하는 방법을 찾기가 훨씬 쉽지 않습니다. 뭐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원생 생물이라는 생물의 그룹이 있는데, 걔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열대 지역에서 그걸 날라주는 매개곤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될수 있는 거는 말라리아라고 볼수 있죠.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말라리아 원충은 원생 생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날라줘? 모기가 날라주죠. 그래서 모기가 병원체가 아닙니다. 병원체는 원생 생물인데 그 병원체를 모기가 피를 빨면서 여기저기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는 그걸 옮겨주는 매개곤충일 뿐이다.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면병이라는 질병은 이것도 체체파리라는 파리가 날라줍니다. 그 질병의 원인은 원생 생물인데 그걸 파리가 그냥 날라줄 뿐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균류. 여기서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게 우리가 배웠던 세균과 균류가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세균, 균류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은 원핵 생물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균류는 이름만 그냥 한 글자가 겹칠 뿐이지 얘는 진핵 생물이에요. 아예 근본이 다르다. 그래서 세균이랑 바이러스랑 묶어서 생각하면 세균이 자존심 상했던 것처럼 얘네 둘이 묶어서 얘기하면 균류가 좀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균류 같은 경우에는 균류 밑에 버섯이나 곰팡이가 여기 해당이 돼요. 분류상 버섯이나 곰팡이 종류를 우리가 더 크게 균류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은 병원체의 맥락이잖아요. 버섯은 뭐 맛있고 좋은 애니까. 이 중에서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는 균류보다는 곰팡이로 주로 많이.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에 의해서 감염돼서 나타난 질병의 예시, 발에 핀 곰팡이, 무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항진균제. 그러니까 항균인데 이거 너무 헷갈려해. 그러니까 이거 진핵생물인 균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 항진균제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마다 이거에다가 뭐 프라이온 같은 것도 다루고 있는 교과서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배웠으면 이런 단백질로 되어 있는 병원체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방어작용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구조와 명칭을 잘한 번에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해서 93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먼저 좀볼 거예요. 93페이지. 거기에 구조 정리가 좀잘 되어 있는 편이어가지고 일단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 다른 말로 면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특이적인 방어작용과 특이적인 방어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은 일단 내거 아닌 것 같으면 다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원생생물이든 균류든 일단 내거 아니야? 공격해. 그런 거고요. 특이적인 방어작용은 바이러스 중에서도 감기 바이러스의 요 구조만 내가 공격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특이적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걔만 공격하려면 걔를 한 번은 만나봐야, 아, 이런 애가 있구나. 이런 애가 침입할 수 있구나. 걔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럼 난 이거 앞으로 들어오면 공격할게.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는 거라서, 요거는 걔를 만나고 획득할 수 있는 후천성 면역이라고 부르고요. 내거 아닌 것 같은 애들 다 공격하는 건 데이터가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내 거에 대한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여기에서 벗어나? 그럼 일단 공격한다. 그래서 갖고 태어난다. 선천성 면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선천성 면역이 보통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이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넘어가는 편이에요. 얘가 초반 대응은 잘 해줄 수 있지만 효과는 얘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 연결이 잘 되어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걔를 잘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하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 밖에서 아예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있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피부나 점막, 이런 거고, 그런 부분으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분비액들, 침이나 땀이나 눈물 같은 것들 있을 수 있는데, 주룩주룩. 그런 거 안에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효소의 명칭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서술형, 논술형 문항으로도 명칭을 쓰도록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는 이게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합니다. 세균을 분해한다. 그래서 세균을 죽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항균작용을 하는 그런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도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건 아니니까 공격한다라는 내부 방어가 있고요. 그게 바로 식세포 작용. 뭐 치운다는 거죠. 뭐가 치워서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분해해서 없애버린다. 그런 거랑 염증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요거는 이따가 구체적으로 과정을 좀 볼게요. 자, 그다음에 특이적인 방어 작용도 종류가 좀 나눠집니다. 일단 들어왔어. 내가 네가 누군지 정보를 인식을 했어. 그러면 걔를 제거하는 방식 자체가 세포가 직접 출동해서 걔를 제거한다? 그러면 세포성 면역입니다. 그래서 세포독성 T 림프구라고 이따가 또 공부할 거예요. 걔가 그 출동해서 제거한다? 그러면 세포성 면역이고, 체액, 우리 몸의 액체란 뜻이죠? 쉽게 말하면 혈액인데, 혈액에 뭔가를 둥실둥실, 항체라는 걸 둥실둥실 띄워 보내서 얘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만든다? 그러면 체액을 통해서 일어나는 면역이다 해서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를, 카테고리를 잘 정리를 해 둬야 되고, 나중에 뒤에 가면 이 체액성 면역도 걔가 어떤 상황에서 들어온 것이냐에 따라서 1차 면역과 2차 면역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봤던 것 중에 염증 반응. 비특이적 방어작용 중에서는 염증 반응만 설명을 할 건데, 얘는 일단 결과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식세포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일련의 반응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 상처가 나가지고 병원체가 들어왔다고 쳐요. 그럼 얘를 빨리 먹어치워서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먹어치우는 백혈구 종류들이 잘 여기 도착할 수 있게 일어나는 반응, 통틀어서 염증 반응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얘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는
히스타민이라는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는데 걔가 하는 일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들 있죠. 아주 간단한 혈관들. 걔네들을 확장시켜요. 요렇게. 겨우 한 줄로 이렇게 적혈구가 지나갈 정도의 두께였는데 걔를 확장시키면 혈류량 자체가 많아지고 혈류 속도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혈관 벽이 조금 이제 간격이 넓어지면서 물질들이 이쪽 바깥으로 빠져나오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히스타민에 의해서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러면 혈관 벽의 투과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요 주변을 지나다니고 있던 백혈구가 잘 비집고 나와서 요 자리로 출동하기가 좋아지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보통 붓고 빨갛게 되고 누르면 아프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투과성이 좋아지면서 여기가 부어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혈관이 확장돼서 그 혈액의 색깔이 잘 보이기 때문에 붉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마무리는 결국에는 얘네들에 의해서 식세포 작용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점. 그래서 염증 반응이 비특이적인 방어 작용이다 하는 그 내용 하위 구조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특이적 방어 작용인데요. 특이적 방어 작용은 특정 학원을 인식해서 제거하는 방어 작용입니다. 이 특이적 방어 작용을 일으키는 주체는 림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림프구는 뭐냐? 일단 종류는 크게 두 종류가 나눠집니다. B림프구와 T림프구의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얘네들은 어디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성숙지에 이름을 붙여준 것이 바로 B림프구와 T림프구예요. 일단 얘네들의 탄생지는 둘 다 골수입니다. 골수 영어로 본 메로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B로 시작하는데 골수에서 둘 다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장소에서 성숙까지 마쳤다. 그러면 본 메로우 토박이 해서 골수 앞글자 따가지고 B림프구라고 붙입니다. 골수 생성, 골수 성숙 그러면 비림프구. 근데 골수에서 태어는 났는데 중간에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가슴샘으로. 사이머스 글랜드라고 해가지고 T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슴샘으로 이사가서 거기서 성숙을 마쳤다. 그러면 T림프구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이 비림프구와 T림프구에 의해서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전반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용어 중에 항원과 항체라는 용어가 있는데 항원이란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대항해야 할 원인, 그러니까 침입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항원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개에 대항해서 우리 몸이 만든 우리 몸이 개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면역 단백질은 항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항원은 나쁜 것, 항체는 좋은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고 항체는 보통 이렇게 Y자 형태로 그리고요. 면역 단백질이니까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끓이거나 이러면 구조가 변해가지고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온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편이고 그래서 Y자 형태인데 이 끝에 지금 이 그림에서 노란색으로 일부러 이렇게 표시해서 그려놓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 항원 결합 부위입니다. 그래서 Y자 형태의 양쪽 끝에 있는 항원 결합 부위는 양쪽이 대칭, 그러니까 같은 모양으로 돼 있어요. 같은 모양. 그래서 한쪽은 뭐 세모를 잡고 한쪽은 네모 모양을 잡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양쪽이 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 가지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병원체 표면에 꼭 한 가지 항원만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들어왔는데 서로 다른 세 가지 구조가 표면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걔 하나가 들어와도 서로 다른 세 가지의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 구조에는 얘만 결합 가능, 이 구조에는 얘만 결합 가능. 그래서 구조가 딱 맞아야만 거기에 결합을 해가지고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불러요. 모양이 딱 맞아떨어지는 애들과만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서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거고 자 이제는 우리가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 그 방어작용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세포가 일으키면 세포성 면역, 그 다음에 체액, 우리 혈액 같은 체액에 뭔가 물질을 실어 날라가지고 일으키면 체액성 면역이라고 한다. 그럼 세포성 면역은 세포독성 T림프구라는 애가 출동을 한다. 얘가 누굴 제거하는 거냐면 병원체를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내 세포였어요. 우리 식구였어. 근데 얘가 병원체에 감염돼 버렸어. 감염되면 약간 좀비같이 되는 거거든요. 얘가 그 병원체의 생산 공장처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거였으나 감염된 그 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그거 한다. 원래 내 거였는데 감염된 세포. 그 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세포성 면역이고, 그다음에 체액성 면역은 항체를 만들어서, 항체라는 면역 단백질을 혈액에 둥둥 띄워 보냅니다. 그러다가 걔가 자기랑 구조가 꼭 맞는 항원이랑 만나면 결합을 해버리면서 덩어리가 막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세포 작용도 잘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항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면역은 체액성 면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 요 흐름이 되겠는데, 요 그림은 우리 교재의 93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계적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대식세포라는 백혈구의 한 종류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식균 작용, 식세포 작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세포 작용 자체는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식세포 작용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얘가 먹었어, 분해했어. 그러면 자기 세포 표면에 그 분해한 침입자의 몸 일부를 이렇게 밖에다 전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항원 제시라고 불러요. 분해한 항원을 자기 표면에 제시한다. 그러면 우리가 비림프구, 티림프구 배웠죠. 그 가슴샘에서 성수를 맞추는 티림프구 중에 보조 티림프구라는 이름이 붙은 종류가 있는데 걔가 지나가다가 그 구조를 인식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특이적 방어작용의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티림프구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특이적 방어 작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걸 보시고, 그러면 보조 T 림프구는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나 이런 애한테 이런 애가 들어왔다는 신호를 받았는데, 요런 애한테 감염된 애를 좀 찾아서 제거해줘. 그럼 얘가 출동해서 딱그 항원에 감염된 애들만, 다른 항원에 감염된 건 내버려 둡니다. 얘는 특이적인 방어 작용이니까. 그래서 요 항원에 감염된 그런 세포만 찾아가지고 걔를 제거한다. 이게 무슨 면역? 세포가 직접 출동해서 일어나는 면역, 세포성 면역이에요. 그래서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출동해서 일어난다. 그런데 이 보조 T 림프구는 이런 반응도 촉진합니다. 그 골수에서 성수까지 맞췄던 골수 토박이, 비림프구 있죠? 얘를 분화, 역할이 서로 다른 걸로 나눠지게 만드는 게 분화인데, 분화하도록 촉진해요. 그러면 이 비림프구가 실제로 항체라는 면역 단백질을 생산하는 항체 생산 공장, 형질세포라는 종류로 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항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기억세포로 분화가 돼요. 그래서 항체를 만들면 걔는 이제 나중에 항원항체 반응하는 거고,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약간 함정 보기로 나오는 게 형질세포가 뭐 예를 들면 뭐 기억세포라든지 뭐 다른 세포로 분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보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절대 형질세포가 다른 걸로 분화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질세포로 분화됐으면 얘는 빠른 시간 동안에 이런 단백질 막 생산하고 얘는 금방 죽어요. 다른 걸로 분화되고 이런 건 없다. 분화가 된다면 기억세포는 분화가 될수 있다. 나중에 또 만약에 저 항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기억세포가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가 또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로 빠르게 분화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없었다가 얘가 들어와서 한번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앞선 단계를 다 건너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자료 해석형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중에 뭐가 있느냐? 이 대식세포를 우리가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해볼게요. 기억. 보조 T 림프구를 동그라미 니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요 비림프구를 동그라미 디귿. 요건 뭐 정하기 나름인데 기억이 결핍된 경우와 그 다음에 니은이 결핍된 경우, 그 다음에 디귿이 결핍된 경우에 어느 경우에 더 방어작용이 더잘안 일어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자료 해석형 객관식 문항이나 아니면 서술형으로 그거를 이유를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도록 만드는데 지금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디귿이 결핍된 경우가 제일 이 방어작용이 손상된 정도가 덜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식세포는 있으니까 식세포 작용이 일어나고요. 항원 제시되죠?

보조티 림프구도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해서 세포성 면역까지는 일어날 수 있어요. 오직 체액성 면역만 고장 나는 게 D급 결핍입니다. 체액성 면역만 안 일어난다. 근데 만약에 보조티 림프구가 결핍됐다. 그러면 세포성 면역의 스위치도 꺼지는 거고요. 체액성 면역의 스위치도 꺼지는 겁니다. 둘다안 돼. 대신에 뭐 이런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대식세포가 결핍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안 돼요. 세포성 면역 안 됩니다. 체액성 면역 안 돼요. 왜? 이런 정보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식세포 작용도 안 되죠. 비특이적 방어작용도 손상을 받겠죠. 그래서 기억이 결핍됐을 때 대식세포 결핍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자료 해석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논술형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자료 해석형 객관식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 이 자료의 내용은 항원 A가 처음 들어오면 기억세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그런 과정, 뭐 대식세포의 뭐 항원 제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고 항체가 만들어지더라도 요 정도 농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기억세포가 만들어졌다면 다음에 그 항원이 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엄청나게 높은 농도로 항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구분해서 부르냐면 기억세포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이런 체액성 면역은 1차 면역. 그 다음에 기억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2차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을 비교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새로운 항원 B를 이 시점에 다시 넣어준 거거든요. 근데 얘는 처음 등장한 거야. 그래서 얘도 기억세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들어온 애에 대해서는 또 1차 면역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자료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똑똑한 과학자들이 이용하고 싶었다. 2차 면역 이렇게 좋은 거네?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2차 면역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자. 그게 뭐예요? 백신입니다. 그래서 백신은, 자, 여기 보면 1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체내에 주입하는 항원을 포함하는 물질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2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려고 한 거라고 했는데, 근데 백신을 맞았을 때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 뭔가를 인위적으로 넣어줬으니까. 대신에 다음에 실제로 그 병원체가 진짜로 침입했을 때는 몇차 면역이 일어난다는 거야? 백신 맞고 나서 병원체가 실제로 침입하면 그때 2차 면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그 전에 먼저 1차 면역 반응을 한 번, 그래서 기억세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물질이 백신입니다. 그래서 저걸 일으킬 수 있는 그 항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물질 전체를 우리는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백신을 맞는 목적은 뭐다? 기억세포를 만들어서 다음에 진짜로 침입했을 때 바로 2차 면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목적은 기억세포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BO식 혈액형에 대한 응집원이 두 종류가 있는데 A형, B형, A와 B가 있죠. 그래서 그거 A 가지면 A형, B 가지면 B형, 둘다 가지면 AB형, 둘다안 가지면 O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거랑 결합할 수 있는 응집소, 우리가 배웠던 항체의 일종인데 그 응집소를 뭘 갖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알파, 베타를 다 만들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다 A랑 결합하는 알파, B랑 결합할 수 있는 구조가 딱 맞아떨어지는 베타, 둘다 만들었다가 나를 공격해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은 제거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이거 있었는데, 내가 A를 갖고 있네. 그러면 알파 빼고 베타만 갖고 태어나는 거고, 내가 둘다 있었는데, B랑 얘랑 반응할 것 같아. 안 되겠다. 그러면 다 제거하고 알파만 갖고 태어나는 거고. A, B 둘다 있어요? 그럼 둘다 위험하죠? 다 제거하고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고. 지금 얘는 반응을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다 갖고 태어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액형을 판정하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하죠. 우리가 뭐 자료에 따라서 이 혈청을 쓰는지, 뭐 적혈구를 쓰는지 뭐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항 A 혈청과 항 B 혈청을 씁니다. 그래서 A 응집원과 응집 반응을 해버리는 혈청이라는 뜻이고, 그러려면 알파라는 응집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스스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그 다음에 B라는 응집원과 만났을 때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혈청이라는 뜻이니까 B랑 응집 반응을 일으키려면 베타 응집소를 갖고 있는 혈청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대로 만약에 A가 하나라도 있는 A를 갖고 있는 혈액형은 항 A 혈청이랑 반응을 합니다. 응집 반응해요. 그럼 A를 안 갖고 있으면 응집 반응 안 하는 거예요. A 있죠? 반응합니다. A 없죠? 안 합니다. 그럼 이거는 B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응집 반응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안 하고. 있으면 하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두 가지 혈청이랑 섞은 결과를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이 무슨 혈액형인지 몰랐을 때이 누구랑 응집 반응을 하는지만 봐도 그 결과를 알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는 이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변별형 문제가 나왔을 때 빠르게 좀 접근하는 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건이 응집원 A를 갖는 혈액형이다. 그러면 A 갖는 거다 생각해 주면 되고, 응집원 B를 갖는 혈액형이다. 그러면 B 갖는 거두개다 생각해 주면 된다. 근데 요런 게좀 어렵죠. 알파를 갖는 혈액형은 쉽게 말하면 얘랑 반응할 수 있는 A 응집원은 없는 혈액형이거든요. 그러면 B형이랑 O형이랑 두 개겠죠. 그 다음에 베타 응집소를 갖는다는 얘기는 얘랑 반응하는 B 응집원은 안 갖고 있는 혈액형이니까 A랑 O 두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혈장에는 응집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응집소만 들어있을 겁니다. 알파나 베타 같은. 근데 만약에 어떤 혈장이 응집 반응을 했어. 그러면 알파든 베타든 뭐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AB형은 아니겠다. AB형은 알파 베타 둘다 없는 혈액형이니까. 그렇게 이제 좀 빠르게 좀 추려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혈구를 섞었는데 걔가 응집을 했어. 그럼 응집원이 A가 됐든 B가 됐든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O형은 아니겠다. 라고 한 가지 선택지를 좀 제거하고 문제를 좀 빠르게 풀이할 수 있다. 라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그 질병과 병원체 관련된 그런 적중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 2번에 있는 그런 문제고요. 이 정도 형태는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가는 병원체의 네 가지 특징이고, 그 다음에 나는 가의 특징 중 사람의 질병 ABCD의 병원체가 갖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ABCD는 각각 감기, 결핵, 말라리아, 무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요. 기역, 니은, 디귿은 요렇게 부등호로 그 크기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풀면 돼요. 자, 이 중에 유전물질을 갖는다에 해당되는 얘네 넷의 병원체 중에 유전물질을 갖는 애들 누구 있어요? 넷 다. 지금 모든 이 감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고, 결핵은 세균, 말라리아는 원생 생물, 무좀은 곰팡이에 의한 질병이잖아요. 저 병원체 모두 유전물질은 같습니다. 바이러스까지도. 그러니까 이거는 네개다 모두에 해당되는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세포구조로 갖는 거는 바이러스만 빼고 다 세균, 결핵, 말라리아, 무좀 다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모기를 매개로 몸에 들어가는 거는 이 중에 말라리아만 해당이 될 거고요. 마지막 단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쪽 표에서 이 갖는 특징의 개수가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이렇게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모두 다 갖는 특징이 있고, 나머지 중에 뭐 말라리아는 한번 더, 최소 세 번은 들어가고, 결핵이나 무좀도 최소 두 번은 지금 그 특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셋 중에 최소값은 2, 그 다음에 3개, 최대 4개 특징이니까 4, 요렇게 들어갈 거고, 이 중에 하나의 특징만 갖는 애가 있을 수 있다면 그거는 감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감기. 그래서 D가 감기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나 세 개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 말라리아만 이 상황에서는 네 칸에 모두 다 나와야 되는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특징을 말라리아는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결핵이나 무좀 둘 중에 하나만 여기에 해당이 되면 두 개, 세 개로 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B와 C는 결핵이랑 무좀 중에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A의 병원체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말라리아 병원체 원생 생물, 온전한 생물이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곰팡이다가 만약에 여기 들어가면
곰팡이

유한 질병은 무좀밖에 없어서 말라리아가 해당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말라리아가 반드시 해당이 돼야 네 개의 특징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 틀렸고, 니은과 디귿의 합은 오이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역 디귿 답은 3번입니다. 뭐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특이적 방어 작용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대한 자료인데, 2점 9번 문제. 자, 그림은 사람 피가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난 방어 작용의 일부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세포들의 종류를 거기 후보를 써줬지만 사실 안 봐도 우리 풀수 있잖아요. 이게 먹는 애, 대식세포. 그 다음에 걔 정보를 받는 애, 보조티 림프구. 그 다음에 얘는 직접 세포를 찾아가서 파괴한답니다. 그러면 세포, 독성, 티 림프구 되겠죠. 그래서 보기 기역에 동그라미 기역은 항원을 자신의 세포 표면에 제시한다. 대식세포가 항원 제시한다고 했어요.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과 디귿은 모두 골수에서 성숙한다. 골수에서 성숙하면 이름이 뭐라고? 비림프구. 골수가 비, 본. 우리가 뼈는 영어로 알잖아요. 본. 그래서 비로 시작한다. 그래서 비림프구인데, 얘네들은 이름이 다 티림프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피에서 세포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맞고 답은 4번인데, 지금 이런 그림은 그 비특이적 방어작용에서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연결된다는 그 사실을 잘 담고 있는 그림이라서 여기서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차 면역과 2차 면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자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11번 문제인데, 그림은 바이러스 X에 노출된 적이 지금까지는 없었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두 마리 생쥐 A와 B를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그두 마리한테 X라는 바이러스를 두번 연속 각각 주사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 A와 B 두 마리의 생쥐는 각각 정상 생쥐가 둘 중에 하나, 나머지 하나는 가슴샘이 없는 생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뭔가 가슴샘이 없으면 비정상이잖아요. 일단 그래프의 모양이 비정상인 건 B죠. 얘가 가슴샘이 없겠지. 근데 A는 X 처음 만났을 땐 초면입니다 하고 1차 면역이 일어났다가 두 번째 들어오니까 얘가 이때 만들어졌던 기역 세포를 활용해가지고 확 이렇게 2차 면역을 정상적으로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A는 정상 생쥐의 모양으로 보이고 가슴샘이 없기 때문에 가슴샘이 없으면 보조 T 림프구도 정상적으로 성숙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2차 면 특이적인 방어 작용인 이런 체액성 면역으로도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X는 세포 구조로 갔느냐? X는 바이러스라고 했고요. 바이러스는 비세포 구조이다. 그것도 지금 같이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니은, 구간 1에 B에는, 구간 1에는 일단 둘다 X를 한번다 주사를 맞고, 한바탕 지나간 다음이죠. B에는 X에 대한 기역세포가 있나요? 기역세포가 만들어지려면, 일단 이런 보조 T 림프구에 의해서 체액성 면역으로 원활하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볼수 없고, 만들어지는 항체도 일부 있긴 한데 그 항체의 모습을 봤을 때도 기역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수 없죠.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디귿 구간 2와 구간 3의 A에서 모두 X에 대한 항체는 형질세포에서 생성이 되느냐. 자, 2에서도 한창 항체 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3에서도 조금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항체가 만들어져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항체는 형질세포에서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항체를 뭐 기역세포가 만들었느냐, 네, 보조 T 림프구가 만들었느냐, 뭐각 기타 등등 형질세포 빼고 다른 세포들을 얘기하면서 항체 생성하느냐 물어보면 다 틀린 거고,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든다, 요 문장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디귿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뭐 요런 내용.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은 ABOC 혈액형 문제 하나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학교에 따라서 그 난도가 어느 정도 깊어질 수 있는지가 천차만별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3학년에 생명과학 1이 내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선생님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도에 따라서 한번 골라본 문제는 바로 2점 13번 문제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사람 피에 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혈액을
항A 혈청과 항B 혈청 각각에 한 번씩 섞어봤대요. 그런 응집하는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응집한 거 보고 읽어주면 된다고 했죠. 항A 혈청이랑 반응했어? A라는 응집원이 있다는 얘기. 항B 혈청이랑 섞었는데 반응 안 했어? B 응집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봐주면 돼요. 자, 그러면 무슨요? A형이죠. 그렇죠? A형. A만 있고 B는 없으니까. 그럼 사람 P는 A형이다 라는 점을 여기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는 100명, 총 10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 집단에서 집단 X를 대상으로 ABO식 혈액형에 대해 응집원 기억과 응집소 니은의 유무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응집원이고 니은은 응집소라고 여기서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요. 요 문장 때문에 난도가 확실히 쉬워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P의 혈액에는 응집원 기역과 응집소 니은이 있으며, 그러면 지금 이 기역과 니은은 A형인 사람이 갖고 있는 응집원과 응집소란 얘기죠. 그럼 A형인 사람은 A응집원이 있을 거고요. A형인 사람은 알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반응하니까 안 되고 베타를 갖고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응집원 A를 갖는 혈액형은 네 가지 혈액형 중에 어떤 혈액형? A형도 되고 AB형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전체 네 가지 혈액형 갖는 사람들 중에 응집원 A를 갖기만 하면 그냥 여기 다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형과 AB형 여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응집소 베타를 갖는 사람은 A형도 되지만 알파 베타 다 가지고 있는 혈액형 O형도 여기 해당이 돼요.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A와 베타가 모두 없는 사람은 누굴까?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혈액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지금 B형밖에 없어 보이죠. 그래서 B형이 16명인 게 확실히 제시가 됩니다. A형, AB형, O형을 우리가 명수를 알아낼 건데 지금 마지막 요 칸을 통해서 B형은 16명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을 것인가? 잘 보세요. 지금 이 두 칸을 다 합친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 A형은 두 번 더해져 있는 거고요. A형 두 번. 거기에 AB형인 사람의 수와 O형인 사람의 수가 합쳐져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만약에 B형에 16명을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 지금 뭐 네 가지 혈액형이 다 나왔는데 A형만 두 번 더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전체 100명에 A형인 사람의 명수만큼이 더 더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전체 묶음에서 A형만 한 번 더 더해져 있는데 그게 요 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양쪽에 A 없어지면 그냥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일로 넘어가면 A형과 AB형과 O형의 총합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게 얼마냐면 84명이고요. 요만큼이 84명. 84명에 해당하는 숫자고 거기에서 A형은 35명이 된다. 이 식을 풀었을 때. 그래서 A형은 35명. 그 다음에 AB형은 그렇게 풀었을 때 25명. O형은 24명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A형 하나만 찾아도 35명이면 AB형 더하면 60명 돼야 되고, 그래서 AB형 나오는 거고, A형 찾으면 더해서 59명 돼야 되니까 O형도 나오는 거고, 이렇게 명수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풀었고요. 보기 보겠습니다. 보기 기억에 P라는 사람의 ABO식 혈액형은 A형이다. 그렇죠? 요 항 A, 항 B 응집하는 결과를 보고 알아냈습니다.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의 혈장에는 응집소 베타가 있다. 동그라미 A는 B형이잖아요. 혈장에는 베타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B랑 베타랑 반응해서. 이 사람의 혈장에는 알파 응집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X에서 ABO식 혈액형이 AB형인 사람의 수와 O형인 사람의 수를 더한 값은 이렇게 더하면 49명이 나와야 되는데 51명이냐고 물었으니까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ABO식 혈액형의 숫자를 알아내는 문제에서 요런 형태의 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요건 두 번 더해져 있고
요건 한 번씩 더해져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

그래서 B형의 숫자를 알기 때문에 다 더했어. 그럼 100명에서 몇 명이 더 넘치는지를 보면 A형의 숫자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A형의 명수를 알아낸 다음에 더해서 만들어진 숫자들을 찾아주면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단원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는 것은 4단원입니다. 유전 여러분들도 할수 있거든요. 자신감을 갖고 다음 시간에 4단원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통합사회 첫 수능 고득점으로 가는 통합사회 알고리즘 오늘 21번째 시간입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이번 시간은요. 인권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현대사회에서 등장하게 되고 강조되게 된 인권들의 내용은 무엇이 있겠는가를 묻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들과 연장선에 있고요. 그 연장선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특히나 현대사회에 강조된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점에 방점을 두시면서 전체적인 내용, 흐름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념 펼쳐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테마, 교재 페이지 펴주시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조망하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내용들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 보면서 오늘 이야기의 흐름도 잡아볼게요. 우린 지금 이 단원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그런 인권을 잘 보장받기 위해서 헌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인권의 의미, 또 그런 인권의 의미가 확대되게 된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걸 변화 양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걸 토대로 오늘 현대사회 인권의 이야기를 가긴 하는데요. 자, 펜 하나씩 드시고요. 아니면 저랑 같이 입으로 맞추면서 호흡 맞추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핵심 중에 핵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먼저 인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두 보장받아야 되는 가치와 존엄입니다. 그 존엄함과 가치를 보장받고자 했을 때 누구는 존엄하고 누구는 존엄하지 않느냐,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그걸 보장받을 수 있느냐, 그걸 누군가가 부여해 준 거냐 를 생각해 보면 이 인권이라고 하는 거에 특징이 도출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의 인권이 다 소중하죠. 그래서 이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영구적인 항구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누가 부여해줘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점. 그리고 함부로 침해해선 안 됩니다. 불가침성. 여러분들, 인권이라고 하는 거에 의미와 특성, 이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본 이유는요,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인권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잘 보장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작용해야 될 만큼 너무나 중요한 보장이에요. 인권에 대한 보장은요. 그래서 이러한 인권을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지 못했던 시대부터 변화를 겪어왔어요. 그 중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겠고 희생도 치렀겠죠. 그 변화 양상을 시민혁명 이전과 여러 혁명들 이전과 그 이후의 양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이전에는 특권 계층들이 있었고 그렇지 못했었던 평민들이 특권 계층과 똑같이 권리와 권한을 보장받지는 못했었던 불평등했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독립혁명을 시발점으로 해서 권리장전, 인권선언, 그리고 독립선언과 같은 인권과 시민의 선언과 같은 이 중요한 문서들의 조합이 있었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확장하고 보장받아야 되는 인권에 대해서 문서화되고 그것이 잘 정리된 하나의 기록들. 그걸 통해서 그 이후에 인권의 확장이
더 촉발되게 된 것으로서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의 바자크의 정의를 공부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권이냐, 사회권이냐, 혹은 연대권이냐와 같은 입장으로까지 쭉 이어지고, 물론 그 중간에는 차티스트 운동이나 바이마르 헌법도 물론 중요하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렇게 이전에 생각했었던 인권의 기본적인 입장으로부터 그것이 변화되고 확장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유뿐만이 아니라 연대에 대한 다양한 모색들, 인권의 확대가 지금 우리가 하려는 현대사회의 인권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시작이 될 수 있겠어요. 이런 인권들이 확장되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인권이 확장되어서 어떠한 종류에까지 이어졌습니까를 이야기할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인권들이 확장되어서 우리는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혹은 이칠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었던 걸 제가 지웠는데요. 기본적인 자유권, 사회권, 연대권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더 다양한 현실 세계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사회에서도 고민해봐야 되는 것들까지, 혹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문제까지 연결시켜야 되는 것까지 인권의 문제가 확대되었다라는 것. 그런 내용의 항목들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핵심은 바로 이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이 내용들이 문항에는 이렇게 나와요.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155쪽에 이 문항을 실어놨고요. 우리 열심히 한 친구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앞 단원에서 이 소재를 이미 한번 했어요. 문화 단원에서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러 고민을 해봤는데요. 문화 단원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바라보는 관점들로 이야기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문항이라고 평가될 수 있고요. 그 중에 작은 부분이지만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보편 윤리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필연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이 바로 인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회문화적인 기반에 있는 문항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이 문항 속에 당연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이지만 인권에 대한 입장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 문화에서의 보편윤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권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해석해 볼수 있겠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도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해보고 다시 한번 그 해당되는 부분을 해결해 보겠습니다고 예고 드렸던 거고, 이번 시간에 그 내용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요, 이 문제 외에 학력평가에서 출제된 지금 이번 시간에 하게 될그 인권에 관련된 문제와 밀접한 연관, 현대사회 인권과 연관된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봐 주세요. 그럼 이런 현대사회에서의 인권이라는 주제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짚어봐야 될 개념 묶어줌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에 개념 묶어줌 페이지 펴주시고 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같이 흐름을 따라가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내용은요, 뭐 연도와 사건 등을 암기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런 항목들과 그 내용들, 구체적인 사례들의 연결이 잘 이해되신다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단원이라고 상대적으로 평가하시는 그런 단원이에요.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인권 확장의 배경이라는 이야기를 가볼게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전에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시대로부터 점점 더 확대되어 갔는데, 이제 그 확산 과정에서 인권의식은 더욱 성장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게 되면서 이 인권에 대한 개념은 더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며 인권을, 우리의 존엄함을, 가치를 존중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의식이 확대되고 그런 것들을 더잘 보장받는 체제들이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비해서 더더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 얘기할 때 말이에요. 신분제, 계급제가 있었을 때에는, 그래, 그런 계급제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사회적인 구조와 제도 때문에, 누군가는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고,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했던 사회를 살았던 거, 그래, 이해해. 그래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더 등장하게 되고 확대되게 됐는데, 그럼 현대에서는 이미 다 해결된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요. 아니요. 여전히 인권의식의 성장이 필요한 과제들이 남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딱서 있는 이 시점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현대라고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점을 보게 된다면, 우리 인류가 겪은 큰 사건들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현대의 세계대전이 있죠. 또그 세계대전을 통해서 식민지들이 또 이루어져, 이렇게 침략들이 이루어졌었고, 또 거기에 그 인권을 말살하는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현대사회라고 할수 있는 이 시점에도 일어났어요.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더욱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전쟁을 통해서 인권이 말살되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중요한 생각을 한번더 하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안정을 찾아가면서 생활이 안정되고 인권 개념이 더 확산되게 된 것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한 의식들은 구체적으로 주거, 안전, 환경, 문화, 이칠 권리 등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중 첫 번째 항목으로 주거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권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해요. 그럼 누구나 이 주거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택 부족 문제를 겪기도 하고요. 주거비가 굉장히 상승하면서 이러한 주거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된 인간다운 생활을 이 쾌적한 주거 공간을 토대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주거의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할 때요, 권리, 권한 등뿐만이 아니라, 혹은 신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불평등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으로 공간 문제를 이야기할 때그 공간에 있어서도 좀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격차들과 불평등의 문제들. 이게

평등, 불균형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불평등의 문제처럼 우리 개개인들 사이에서도 주거 문제에 관한 불평등의 문제, 불안정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이건 당신 개인의 문제이니 당신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확장된 인권의 문제 중에 하나에 포함되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하고 명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기본법을 제정하고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는 등 주거 약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주거 약자를 보장하기 위한 이런 입장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주거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를 생각해 보세요.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그럼 이건 확대된 인권 중에서 무슨 권을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안전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각종 위험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처한 자연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재해들이 있을 수 있죠. 또, 다양한 산업시설들이나 산업구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산업 재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해들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도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혹은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도록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까지도 이 문제에 들어간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에다가 사회적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그런 범죄로부터의 안전망을 형성해 주는 것도 위험으로부터의 보장받을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재해와 범죄로부터의 안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의 위협 증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도 역시 안전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이런 각종 재해나 범죄들에 대해서 이것 역시 국가적인 차원의 개입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재해나 범죄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책임과 해결뿐만이 아니라 예방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국가의 제도와 정책에 의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들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재난 및 안전받을 기본법이라는 것이 제정되고 국가,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의 규정도 정리된 것이 바로 안전권의 내용이에요. 우리 하다못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긴급 재난 문자. 이때 자연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여러 산업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사회 기반 시설에서 어떤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각종 다양한 위험들로부터 우리에게 이 내용을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알려주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안내해 주는 것들, 혹은 뭐그 이후에 수습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이런 절차들이 개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가나 혹은 지자체의 개입과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로서 받아들여지고 실제 그것이 법제화되어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걸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권까지 얘기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 의미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무슨 권을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 맞아요. 이건 환경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환경권에는요, 산업화 도시화 얘기 또 나오네요. 우리가 앞 단원에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여러 다양한 공간의 변화가 일어났다. 또 여기에는 생태 환경의 변화도 동반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 변화들로 인해서 우리는 환경이 오염된 사례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죠. 아니, 단편적인 예로는 우리 그 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이거예요. 아스팔트 등으로 이 지표면을 포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비가 많이 오게 됐을 때 지표면이 그 많은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불투수면, 불투수 면적이 더 증가하게 되어서 그렇게 비가 오게 됐을 때 물이 지표면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천으로 급상승,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유출되게 되면서, 유입되게 되면서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재해 양상으로도 나타나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산업화와 도시화라고 하는 것으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과 장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태 환경이 망가지는 거.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는 거. 그리고 그 오염의 결과 끝은 결국 이 얘기는 통합사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기후변화요. 우리가 앞에 1단원 얘기하면서 제가 사헬지대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난민들이 있을 정도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런 기후변화들을 겪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피해가 큰 나라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환경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법제적으로 보장되고 명시되어야 되는 것으로 규정된 중요한 배경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환경정책 기본법에 국가 기본에 환경보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개인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기업의 차원에서도 지켜야 될 것들을 개입돼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에 의미를 하나 더 보태보자면 이건요. 현 세대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권리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을 만한 주제라는 거예요. 이거 느낌 딱 오시죠? 자,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권리는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환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우리와 같은 이런 환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러니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은 미래 세대의 환경권에 대한 권리, 그 고려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이런 발언들이나 의식들은 상당히 인간 중심적이다. 환경, 자연 환경의 중심에서 이 문제를 고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들도 등장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이 고려,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환경권도 고려된다라고 하는 이 지점만큼은 아마 이의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환경권의 문제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체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것도 확대된 인권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맞습니다. 문화권이에요.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누릴 수 있는 권리. 또 나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기본적인 인권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상 문화 창달의 의무,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법 제정으로 문화적인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는 거. 이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항목들을 보자면 우리 앞에 단원에서 문화의 다양성 이야기하면서요. 다문화된 사회의 이야기를 얘기한 적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환경, 인문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한 일정한 생활 양식이라 그랬고요. 이러한 생활 양식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생활 양식은 또 다른 자연, 인문환경들과 접촉하면서 변동해 가죠. 뿐만 아니라 한 사회 안에서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변화 양상이 또 강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도 이미 그런 것에 대한 변화를 많이 경험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문화된 사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동화주의적인 정책을 쓸 것이냐, 아니면 다문화주의적인 정책을 쓸 것이냐를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용광로 모델, 멜팅팟 모델을 이야기할 것이냐, 혹은 샐러드 볼 그릇 모델 같은 대표적인 샘플을 얘기할 것이냐,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이런 다문화주의적인 관점, 혹은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사회 안에서 존중받고 대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관점을 견지하는 사회라면 지금 말하고 있는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지금 그 사회의 구성원, 어떤 특정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 가게 될 구성원에 대한 배려나 고려로, 혹은 그런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갈 미래지향적인 지향점으로도 필요한 항목일 수 있겠다라고 평가해 볼수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문화권입니다. 다음 가볼게요. 의미. 개인이 온라인상 자신의 정보를 모하거나 확산 방지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뭘까요? 이거요. 잊힐 권리예요. 이걸 삭제권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여기에서 핵심이 나왔어요. 온라인상이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말하자면 오프라인이에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역에 대한 인권의 확대 문제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것이 온라인상으로도 확대되어서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출 권리 문제를 보면 자신의 정보요. 이건 물론 첨예하게 이렇게 논쟁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개인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서 유통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때로는 그 정보가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는 시민들의 알 권리로서 보장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뭐 공직에 관련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하는 뭐 시민의 대표성을 띠거나 하는 중요한 입장에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가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므로써 오히려 우리의 알 권리 또 그걸 토대로 우리가 어떤 선택이나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해. 그런 정보는 함부로 삭제되거나 잊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입장에서는 지금 이야기한 잊힐 권리. 그 정보의 주체인 개개인이 각자가 나는 이 정보가 더 이상 유통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 정보가 삭제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개인의 권리 차원에서 보장해줘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둘이 논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원에서는 개개인들이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로서 특히나 정보사회가 되니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노출 문제가 굉장히 심화되게 되죠. 특히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유출되는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퍼날랐는지 추적하기도 힘들 만큼, 추적하자면 또 그만큼의 노력이 들 만큼 굉장히 신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중에 범죄로 악용되거나 혹은 사이버 불링 같은 것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도 있죠. 그러니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모든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로서라기보다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것들도 있으니 그런 문제들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정보 통제권, 이칠 권리,
개인의 정보

이라고 하는 것도 법적인 보장을 통해서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이 등장하게 됐다. 그 근거가 이렇게 등장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여섯 번째 이칠 권리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등장하게 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런 새로운 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칠 권리의 내용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 내용을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라고 봤는데요. 제가 앞에 각 항목들에서 특성들을 다 정리해 드리면서 옆에 다 달아든 게 뭐냐면 그 항목들의, 그 권리들의 법적 근거가 뭐냐. 이걸 꼭 옆에 다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중요시되고 등장하게 된 인권이라는 개념이 법제적으로는 어떠한 근거 조항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자료로 한번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드바이스 드린 대로 이러한 내용들을 암기할 정도는 아니나, 아, 이것이 법으로 보장되었다. 그래서 이 단원 전체 제목이 뭐예요? 인권의 보장과 헌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 법이라고 하는 거에는 어떠한 보장이 있냐라고 했을 때, 볼게요. 먼저 35조에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국가의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주거권의 문제야. 다음, 34조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재해나 재난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정부 기관이 주축이 돼서 국민들한테 브리핑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마련된 안전권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35조에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도 있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권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인권의 문제가 어떻게 확대되면서 현대사회에서 더 강조되게 된 인권의 종류는 어디까지 그 흐름이 왔는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럼 여기에 참고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다음 화면으로 띄우면 또 다른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하단에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항목들을 체크해 보면서 현대사회의 인권이 발달되게 된 과정까지, 결론까지 와봤을 때그 변화 특징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특징들이 정리된다는 거예요. 인권에 있어서 이전에는 개인적 차원의 인권을 강조했어요. 아, 이건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고 소중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권의 확대, 또 현대사회에 오면서 강조된 것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집단과 우리 전 세계 인류의 문제까지도 고려되고 있다라고 하는 변화 현상을 볼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인류의 문제에 현 세대의 인류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인류가 누려야 될 권리의 문제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지점에 왔다라는 점에서 이건 단순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닌 그 확대가 있다라는 것에 모두 수긍이 되실 거예요. 또 이러한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 대로 개인적 차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 보장, 제도, 그러니까 이런 헌법적인 명시가 필요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는 국제적인, 그래서 다양한 국제법, 국제기관, 혹은 국제적인 어떤 규범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시민들 중에서도 이런 인권들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각가지 사건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당신 나라의 문제니까 당신 나라가 책임지세요 차원이 아닌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평가가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우리가 보장받아야 되는 인권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었었죠. 자유라는 건 너무 소중한 가치가 맞지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 또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 각각의 각 개인들의 가치나 문화나 특성들이 혹은 정보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것까지. 그래서 단순히 자유롭게 하세요. 당신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여러 가치들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인권의 입장이 확대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소극적 차원의 자유 혹은 적극적 차원. 혹은 소극적 차원의 권리 보장, 적극적 차원의 권리 보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요 내용으로 이 전반적인 개념을 한번 적용해서 설명해 보면요. 그 이전에는 나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했고, 그러다 보니 타인이 혹은 국가가 나 개인의 자유에 개입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내 자유 보장에 권리 보장에는 핵심이라고 생각한 입장을 소극적 차원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소극적 차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했었던 관점입니다. 그것에서 이제는 자, 위에 이야기했었던 법, 여러 정책들은 국가가 개입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의 제도와 정책과 법률이 개입해서 시민들, 개개인들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자유와 권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적극적인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들을 이야기해봤는데 그런 항목들을 통해서 인권의 다양성이 어떻게 확산되었냐? 인식이 변화되었나를 생각해 본다면 전반적으로 이러한 양상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걸로 큰 틀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사항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정답 맞춰 좀 가보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보여드렸던 평가원 수능 예시 문항이에요. 이 예시 문항의 특성부터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가불병 제시문이 있는데요. 가불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가불병이라는 이 입장을 정확히 읽어내야 하고 그러기에는 이 워딩이나 텍스트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능력 시험에서 이러한 텍스트들을 읽어내면서 각각의 의도와 특징들을 잘 파악하는 것 역시도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문항 해결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연결된 선지에 제가 1번, 2번 선지는 이 화면에서는 띄우지 않았습니다. 3, 4, 5번에서 각각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 인권과 헌법, 또 인권의 불가침성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면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인권에 대한 개념이 돼. 그 인권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짚어볼 수 있을 만한 개념이 쏙쏙쏙 들어가 있죠. 단 중요한 건이 선지를 제시문에 있는 입장을 파악한 다음 연결해야 된다는 게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항의 의도는요. 가불병 인물들의 주장을 문화 상대주의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혹은 인권 보편주의라고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 평가는 다양한데,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각 가불병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입장이다, 이렇게 본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진위 여부를 제대로 평가하는 거. 이게 문항의 관건이에요. 그럼 이 문항의 의도를 두고, 선지 분석을 한번 가볼게요. 이건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제시문을 파악하면서 선지로 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제시문 읽고 선지 오고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네. 3번 선...

에코로지는요, 병은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나 원리가 존재한다고 본다라는 거였는데요. 각각 제시문의 구성을 보면요, 나름의 딱 구성들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갑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후진적인 문화예요. 그 버리고 우리나라 본받아야 돼요. 라고 했더니, 을이 전 동의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A국의 문화도 존중해야 돼요. 그랬더니 또 병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받은 거예요. 이 구성이 쫙쫙쫙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병이 저는 을과 생각이 다르고요. 배우자 선택 문제가 지금 여기서 이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허락 없이 혼인하는 행위를 할 때, 가족의 명예훼손이다라고 생각해서 금지한다라는 이 이슈를 두고 봤을 때,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요. 인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당연한 권리고요. 개별 사회나 국가를 초월하는 거고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당위성이에요. 이러한 기준에 비춰서 각 사회의 문화를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럼 그 문화를 성찰하더라도 그 기저에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위적이고 보편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점여, 국가를 초월하여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라는 이 단서를 통해서 병은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나 원리가 존재한다고 본다가 맞는 진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거 자료를 찾아내고 바로 연결할 수도 있죠. 3번이 맞는 진술 되겠고요. 4번 선지 가볼까요? 갑과 달리 병은 인권이 헌법을 통해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어요. 헌법을 통해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점을 보면요. 병의 경우에는 한번 먼저 볼게요. 지금 병을 읽고 있었으니까 인권의 관점에서 이 이슈를 접근하면서 인권은 국가를 초월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야, 인권은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관점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 뭐 헌법으로 보장해야 되는 거야, 법률로 제정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언급은 없어요. 국가를 초월한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선지 자체에서 병은 인권이 헌법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봐,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겠는데?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이 문항의 선지의 특성들이 이런 게 있어요. 갑과 달리라고 했잖아요. 갑은 어떤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갑의 경우에는요, 지금 혼인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우리나라는 보장하고 있는데, 이걸 A국도 본받아야 된다 라고 묻는 입장으로 보자면, 아, 이런 인권이라는 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우리의 이런 방법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기본에 깔고는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워딩 그대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나, 갑과 달리 병은 인권이 헌법을 통해 보장돼야 된다 라고 하기에는 직접적으로는 병에서 천부적인 국가를 초월한 관점에서의 보장을 이야기하는 걸로 더 가깝게 볼수 있다. 갑의 경우에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언급하고 있으니 갑과 달리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4번을 맞지 않는 진술을 빼줘야 돼요. 5번 가볼게요. 갑을 병 모두 인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한다라고 했거든요. 인권의 불가침성 우리가 개념으로 이미 정리했던 내용이잖아요. 병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인권은 국가를 초월해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을은요, 그 문화를 쭉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결정권을, 혼인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허용하지 않는 A국의 문화도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을의 경우에는, 이건 개인의 인권 문제니까 존중해야 돼가 아니라, 개인의 결정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 그 문화도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여서 인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문화의 존중, 상대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러니 5번 선지처럼 갑을병 다 인권의 불가침성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딱 클리어한 건 3번이 맞다라는 거예요.

0: 그래서 각각의 입장을 잘 체크하시면서 병이 문화를 초월한 인권으로서 보편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과 기저에는 천부적 권리,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개념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긴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내용 토대로 한번 강조를 드려보자면, 자, 지금 여기에서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거나 예민한 소재가 들어가 있는 건, 그런 정오 판단의 소재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제시문 읽어내고, 세 입장이 서로 다 다른 점이 있는 거, 그리고 그들을 선지로 정리했을 때, 한 번에 그냥 탁탁탁 깔끔하게 딱딱딱 앞강에서 역사 문제 이렇게 보듯이 딱딱딱 OX로 나눠지기보다는 갑과 달리 을은 어떻다, 갑을 병은 모두 어떻다와 같이 비교 분석하는 이 문장에 진입 판단을 해야 되는 이 성격이 있는 문항이에요. 이거에 적응하라는 게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결해 봤고요. 그럼 이 문제는 끝이 난 거예요. 앞에서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 또이 단원에서 거기에 인권이라는 보편성의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봤어요. 그러면요, 학력평가 수준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이거 한번 볼까요?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교사와 갑을의 대화가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현대사회에서 인권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나타나게 된 뭐뭐권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자, 현대사회에서 확장된 인권 개념이요. 그랬더니 갑 친구가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을이 표현의 자유보장을 통해서 차별화된 문화양식을 만들 수 있는 권리예요.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둘다 옳게 잘 말했어요. 잘했어요라고 했으니 이두 가지의 대답이 맞게 설명된 이 개념은 네, 문화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항은 의도가 문화권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문화권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현대사회에 등장한 개념에 대해서도 학습했나요? 묻고 싶은 거죠. 좀더 깔끔하게 풀리겠는데요. 기억번 가볼게요. 사회 다양성 확대에 기여하는 권리다. 그럼요. 각자의 문화적인 정체성, 문화의 향유, 표현 등이 보장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서로 다른 문화적인 가치관, 지향점, 정체성, 그 표현과 향유가 존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문화적인 다양성 확대에 기여하는 권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니은범, 문화적인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준다. 네,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문화적인 정체성에 기반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선지예요. 그럼 디귿은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강조하는 권리다. 그러면 주거권입니다. 리을범,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권리다. 그러면 안전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들어가는 1번을 선택하면 되겠어요. 제가 평가원 예시 문항을 거의 중요한 메인으로 두고 분석을 해드리면서 또 학력평가 문항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빠짐없이 학력평가에서 문항화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소재들도 소개시켜드리고 또 이들 사이에 이런 좀 성향의 차이, 문항의 형식이나 뭐 깊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걸좀잘 파악하면서 우리 통합사회 첫 수능에서 고득점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21번째 시간 클리어했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 22번째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산화수와 산화하는 반응 두 번째 시간으로요. 산화수를 이용해서 산화하는 반응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또한 저번 시간에 못했던 반응계수 맞추기를요. 오늘 해보도록 하고 유니크 기출풀이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원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저번 시간에는요. 산화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산화수 규칙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산화다, 환원이다 라는 거 찾고 내가 산화하면 남을 환원시켰네. 그래서 환원제다. 내가 지금 산화했어요? 근데 아까 환원했다라고 했잖아. 그럼 반대 경우도 있겠네. 내가 환원했어요? 남을 산화시켰네? 산화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화제와 환원제 찾는 것 유니크 루트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계수 맞추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 환원 정의부터 다시 내리고 시작해 볼 건데요. 산화다라고 하는 건 산소를 어떻게 하는 거다? 얻는 거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얻었기 때문에 전기음 성도가 산소가 컸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산소와 결합했을 때는 전자를 빼앗긴다. 그래서 잃는다.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한다 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플로린이 가장 셉니다. 자, 그럼 내가 산화를 했다라는 건 남을 어떻게 시켰다? 환원시켰다. 그래서 환원제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이번에 환원입니다. 환원이라는 건 산소를 어떻게 하는다? 잃는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산소를 잃었기 때문에요. 이번에 전자를 얻었고 산화수는 감소하고 내가 환원하면 남을 어떻게 한다? 산화시킨다 라고 했어요. 자, 요 이야기부터 잠깐 정리하고요. 나머지 반응식 완성하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각 반응에서 산화제와 환원제 한번 완성시켜 보고요. 개념 다시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산화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산소에 대한 산화수 마이너스 2,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 다 더하면 0이니까 황이라는 건 4. 그럼 나중에 황을 봐주면 호돈수 물질 0이죠. 그래서 4에서 0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하였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그럼 감소했어? 얘네 그럼 뭘 한 거야? 환원했구나. 그럼 얘가 환원했다라는 건 다른 애를 산화시켰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 수소는 플러스 1, 두 개 있다 플러스 2, 다 더해서 0이니까 황은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에서요 0으로 얘는 얼마만큼 지금 증가 또는 감소했어요?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한 거예요? 산화요. 그래서 얘가 환원될 때 남을 지금 산화시켰기 때문에요. 이산화황은요. 뭘 한 거다? 아하, 남을 산화시킨 물질 산화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럼 여기에서 산화될 때 남을 환원시킨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뭐다? 환원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황이요. 두 번째 시계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도 산화제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산소가 마이너스 2, 두 개 있다 마이너스 4, 황이라는 거는 4. 나중에 뒤에 가서 보니까요. 여기 황이 있어요. 수소라는 애가 플러스 1, 여기 산소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지금 플러스 2, 여기서 마이너스 8. 다 더했을 때 0이 돼줘야 되니까 황은 몇이다? 6이다. 그럼 4에서 6으로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으니까 이건 뭐다? 산화했다. 그럼 남을 이번에 환원시키겠네요. 여기에서 염소가 호돈수 물질 0, 뒤에 가서 염소는 마이너스 1. 그럼 이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감소했으니까 이건 뭐다? 환원했다. 그래서 이산화황이요. 여기서는 남을 환원시켰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요? 환원제가 돼줘야 돼요. 그럼 다시 염소는 지금 산화시킨 건 이게 뭐예요? 산화제가 돼요. 어? 1번에서 분명히 산화제였잖아요. 이산화황이. 근데 왜 두 번째에선 환원제인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물질이라도 옆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이 상대적인 세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산화제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밑에서는 환원제 역할을 하고 있다. 산화력이 누가 더 세다? 여기는 염소가 더 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들고요. 여기에서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통해서 산화된지 환원된지 직접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것이 바로 저번 시간까지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에 대해서 찾아주고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양을 맞춰줘야 돼요. 증가한 양과 그 감소한 양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걸 맞춰주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산화는 반응에서 반응 계수를 맞출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구성한 원자의 종류는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종류와 수는 같아야 된다. 그리고 반응물의 전하와 생성물의 전하가 같아야 된다. 전하량 보존에 대해서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하량 보존에 대해서 활용하는 거 해보도록 할 거고요. 사실 산화는 반응식 맞추는 거 여백이다 제가 전하량 보존 법칙 활용한 경우 써놨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 산소나 수소 같은 애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물이나 수소 이온 이런 거. 그럴 때 얘네들의 산소 원자 수, 수소 원자 수로 앞뒤가 반응물과 생성물과 같도록 맞춰주는 것도 하지만 전하량 보존으로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딱 보니까 지금 반응 계수를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전하가 되어 있죠, 여기 전하 표시가.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맞춘 거랑 다르게, 전하 표시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단계, 무조건 산화수를 작성해 주세요. 아직 우리는 잘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산화수를 다 써주세요, 일단. 저랑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산소에 대한 산화수 마이너스 2. 자, 그럼 여기에서 4개가 있네, 마이너스 8.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돼요. 망간이즈 7. 자, 여기에서 염화이온 마이너스 1, 이온의 전하 어떻다? 같다. 여기에서 수소는 몇이에요? 그럼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망간지 이온이죠? 몇이에요? 플러스 2. 이번에 염소는 호돈수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수 몇이다? 0. 자, 물입니다.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그런데 여기에서 산화수가 변하는 애를 찾아주세요. 사실 앞에서 산화제, 환원제 찾을 때 저는 딱 보이는 거 딱딱딱 찾았죠. 그거를 사실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선생님, 그게 어떻게 보이나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수소라는 거 되게 보통 몇이라 했어요? 플러스 1. 그럼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뒤에 호돈수 물질이 없는 한, 있지 않는 한, 당연히 얘네는 변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얘네들은 저는 잘안 씁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죠, 산소도? 그럼 얘도 사실 안 변했을 거예요. 그러면 산화수가 변하는 원자의 산화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망간이즈, 그리고 여기서 염화이온, 그리고 여기에서 망간이즈 이온, 그리고 염소. 얘네가 변했지. 나머지 애들은 안 변했구나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하는 애들이 보이면 빠르게 걔네들만 써주시면 되고요. 안 보여요? 그럼 다 써주세요. 다 쓰고 나서 나중에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변한 애들이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그다음 반응 전후에 산화수 변화를 확인하세요. 7이었던 애가요, 2로요.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5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산화, 환원 찾는 게 아니라 변화량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감소했는가를 써주세요. 자, 그때 위에서 이 염소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요.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1 증가했습니다. 그럼 반응 전후에 산화수 변화를 확인을 해주고 이제는 뭘 해줘야 되냐면 증가한 산화수와 그를 감소한 산화수의 합이 같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일부러 하나 안 써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전에 중요한 거 원자의 수를 맞춰줘야 돼요. 원자의 개수. 무슨 뜻이냐면 반응물의 망간이즈, 생성물의 망간이즈 하나하나 맞나요? 그다음 자, 염소가 반응물에 하나, 생성물엔 두 개예요. 이거 먼저 맞추고 가야 돼요. 이미 염소가 이원자 분자로 있다라는 거, 원자 두 개네. 다시 말해서 1 증가하는 거를 두번 했어. 산화를 두번한 거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가 있죠? 여기 잠깐 2 보류시켜 놓고 맞춰준 다음에 1 증가가 사실 두번 일어났습니다. 라고 써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맞춰줘야 돼요. 그럼 얘네가 사실은 2 증가예요. 5 감소예요. 맞아야겠네. 그럼 여기서 5 감소를 2배 해주고, 여기 2 증가를 5배 해주면, 모두 다 10에 대한 변화량으로 맞아집니다. 그래서 10개의 전자를 내어놓고, 10개의 전자를 받고, 이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다란 뜻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에서 그럼 2배 해줘야 돼요?
그럼 얘두

2배 해주니까 반응 계수 2. 여기 2배 해주면 여기도 2. 그럼 여긴 몇배 해줘요? 5. 근데 여기는 2가 없었기 때문에 보류시켜놨죠? 여기다 2 곱하기 5를 해서 10이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얘는 이미 2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반응 계수는 5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반응 전후에 대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가 얘네들이 일단은 맞는지 먼저 확인. 혹시 두 개가 있으면 증가량이 두 배가 돼버리고 세 개가 있으면 세 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 먼저 확인하고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에 대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4번에서는 산화수 변화가 없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수소 있고, 여기 물 있죠? 얘네들이 같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방법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사실은 여기 산소가 반응물에 딱 여기만 있거든요? 4 곱하기 2, 8. 생성물엔 산소가 여기만 있어요. 그럼 얘가 8이 돼줘야 돼? 8. 그럼 수소는 8이 16. 그리고 생성물에 다른 데 수소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반응물의 수소가 여기만 있네? 16.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까 전하량 보존 이용하자라고 했었죠? 그걸 활용하셔도 돼요. 전하량 보존은 얘에 대한 전하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지금 몇개 있는 거예요? 두 개. 그래서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인데 몇개 있어요? 10개. 그래서 마이너스 10. 여기에 대해서 많이 몰랐다. X라고 해볼게요. 그럼 플러스 X는 나중에 2 플러스 2 곱해주니까 플러스 4. 그럼 이게 지금 X가 몇이니? 라고 했을 때 X는 아하, 여기에서 넘어가주면 16이 됩니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돼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전하량 보존으로요. 위에 있는 전하 있는 애들끼리 곱해줌으로써, 그리고 다 더해준 총합이 반응 전과 후가 같아야 돼. 두 번째는요. 뭐 변화 없는 애들 그냥 산소 여기 있네, 산소 여기 있네, 8, 16 이렇게 가져도 되고요. 이해되셨나요? 다만 아까 세 번째 단계에서 원자의 수 염소 하나, 두 개, 이거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예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화하는 반응식의 개수 빠르게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호돈수 물질이나 이온이 있으면 조금 눈여겨보시면 좀 빠르게 잘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산화수 변화 있는 거 먼저 써줍니다. 자, 변화 있는 거 아직 모르겠어요. 다 써주세요. 자, 얘는 지금 이온의 전하 그대로 산화수 플러스 2. 자, 나중에 여기에서 이온의 전하 똑같이 산화수 플러스 3. 변화 있는 거 확실히 보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산소와 망가니즈가 있습니다. 그럼 산소는 마이너스 2, 망가니즈는요, 산소가 지금 4개 있다, 마이너스 8. 다 더한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7이 돼줘야 되고, 뒤에 갔더니 여기서 망가니즈 플러스 2. 그래서 비교해주면, 나머지 수소는 지금 변할 리가 없어요. 1과 1이고, 산소도 마이너스 2죠. 그래서 2에서 3으로요, 1 증가했고요. 이번에 망가니즈는요, 얼만큼 감소? 5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증가와 감소를 맞추기 전에 뭐부터 하자? 원자의 개수. 철 하나, 철 하나. 망가니즈 하나, 망가니즈 하나. 이제 맞춰도 돼요. 그럼 1 증가가 5 감소랑 같아지려면 5배를 해주면 되고, 5 감소는 굳이 1안 곱해도 되겠죠? 그래서 반응 개수가 여기 5, 여기 지금 5. 나머지 여긴 1과 1. 그럼 이제 산화수 변화 없는 애들을 맞춰줄 건데, 산소가 4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생성물에는 산소가 여기뿐이니까요. 여기 4를 넣어주고, 그럼 수소는 4, 2, 8 맞춰주면 돼요. 또는 만약에 내가 전하량 보존 활용하고 싶어. 마이너스 2가요. 지금 플러스 2가요. 5개 있죠? 플러스 10.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이 하나다. 그리고 여기 X라고 하면 플러스 X는 5 곱하기 플러스 3은 플러스 15. 나중에 여기서 플러스 2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넘겨주면 5, 더하면 7, 하나 더 넘겨주면 X는 8이 나와요. 그래서 X는 8,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자의 개수가 맞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전하량 보존, 그리고 산화수 변화 없는 애들 활용해 보기, 연습 충분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응 개수를 맞추면 질문이 이제 들어갑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가냐면, 얘가 모두 다 반응했을 때, 지금 증가했으니까 사실은 산화되었을 때, 누군가 환원이 되겠죠? 환원되는 애는 몇 몰이니? 사실 산화하는 반응에도 양적 관계가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적 관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양적 관계를 해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계속 산화수가 증가하면 감소한 만큼 같아야 된다라는 걸 활용하는 건 똑같이 반응 개수를 맞춰주면 돼요.

첫 번째로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1몰이 산화될 때 환원되는 얘는 몇 몰이나요? 라는 게 궁금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반응 계수 A 대 C에 대해서 찾아주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산화수가 변하는 원자의 산화수를 빠르게 구해 보도록 할게요. 딱 보자마자 이온은 딱 보이나요? 여기에서 이온의 전하가 플러스 2, 여기에서 이온의 전하가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변하고 있는 게 보여야 돼요. 그쵸? 그래서 변하고 있는 거 찾았고, 나머지 수소 이온은 왠지 여기에서 똑같이 물이니까 1로 변하지 않았을 것 같고, 망가니즈가 플러스 2입니다. 그럼 여기 혹시 변했나 확인해 볼까요? 산소가 마이너스 2,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다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니까 망가니즈 7. 그래서 딱 변하는 애들만 이번에 써줬어요. 자, 그럼 이제 변화량 한번 계산해 볼게요. 2에서 4로요, 얼만큼 증가? 2 증가. 산화되었고요. 이번에 반대로요. 7에서 플러스 2로요. 얼마만큼 감소? 5 감소. 증가와 감소가 같아져야 됩니다. 자, 증가와 감소와 같은 이유는요. 이동한 전자의 양이 어떻다라는 거요? 같다라는 거요. 내가 잃은 만큼 누군가 얻었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자의 수 맞는지 확인. 여기에서 SN은 하나, SN 하나, 여기 MN 하나, 망가니즈 하나. 모두 다 완벽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2 증가와 5 감소를 맞춰줄게요. 곱하기 5, 여기는 곱하기 2. 그래서, 반응 계수가 5, 여기에서는 5. 그럼 여기에선 2, 2, 2씩 들어가면 되겠죠? 왜 2이라 했을까요? 2가 있는데, 그쵸? 2와 2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뭘 해줘야 돼요? 그렇죠. 산화수 변화가 없는 애들에 대해서 맞춰두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로 벌써 왔습니다. 산화수 변화가 없는 애들을 이제 맞춰주도록 할 건데요. 아까는 전하량 보존을 제가 두 번째로 썼는데 이번엔 첫 번째로 써볼게요. 여기에 B에 대한 값을 제가 구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5 곱하기 2 플러스 10. 여기에서 B 곱하기 1이니까 플러스 B. 그리고 여기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나서 같아졌는데 5 곱하기 4 플러스 20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플러스 4를 해주면 B가 나오겠죠? 넘어갔더니 C. 근데 여기 14또 넘어가주면 16이 되겠다. 그럼 여기가 몇이에요? 16이요. 맞는지 한번더 확인. 산소라는 거 여기 4, 그리고 2, 4, 2, 8. 8인데 뒤로 넘어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혹시 없는지. 없죠? 그럼 이제 여기서 8. 그럼 수소가 8이 16, 앞에 또 수소 없는지.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16. 이렇게 들어가면 끝. 그래서 모두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양적 관계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문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1몰이 산화될 때 여기는 그럼 몇몰 지금 환원되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적 관계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일단은 반응 계수 먼저 맞추기. 다시 1단계부터 가볼까요? 자, 1단계. 산화수 변화가 있는 거 찾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변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맞춰주기 전에 원자의 수 맞춰주고요. 그리고 나서 변화 없는 애들 딱딱딱 넣어주면 16과 8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에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5대 2기 때문에요. 1몰이 산화될 땐 몇이 돼야 돼요? 5분의 2. 그래서 정리해 봅니다. 자, 만약에 1몰이 지금 산화될 때몇 몰이 환원돼야 된다? 5대 2인데요. 우리한테 1대 몇이니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5분의 2몰이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뭘 물어볼 수 있냐면요. 이동한 전자의 양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5 곱하기 2 해서 10. 5 곱하기 2 해서 10. 어차피 이동한 전자의 양 몇인 거예요? 10이요. 그래서 얘가요. 5몰 반응할 때요. 여기에서 이동한 전자의 양은 10몰이에요. 근데 만약 1몰로 물어봤으면 2몰이 되겠죠? 5대 10이니까. 그럼 이 전자가 얼만큼 이동하는가? 이것도 우리 연습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동한 전자의 양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이동한 전자의 양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구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나트륨 호돈수 물질이에요. 산화수 몇이에요? 0. 여기에서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나트륨 1가 양이요. 그리고 OH 마이너스, 요거 자체가 다 원자 이온. 그럼 여기에는 플러스 1. 그 얼만큼 증가했어요? 1 증가했다. 1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환 애를 볼까 했는데 수소가 지금 호전 수 불지 0이죠. 그럼 앞에서 물일 때 플러스 1이니까요.

지금 얼마만큼 감소했다? 1 감소했고요. 그다음 원자의 수를 맞춰줘야 되죠? 그럼 얘가 2 해주면 2배 해주면 됩니다. 그럼 2배를 해줬더니요. 여기에서 2 감소할 때는 1증가래요. 그러면 얘도 지금 몇이 돼줘야 돼요? 2배 해줘서 2증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반응 계수가 2, 2 들어가줬고, 여기에서는 사실은 수소가 여기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2가 들어가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동한 전자양은 바로 2몰, 2몰이에요. 단, 어떨 때? 나트륨이 2몰인 기준에서. 그럼 나트륨 2몰이 반응할 때 생성된 수소의 양은 몇이에요? 1몰이요. 그래서 수소가 1몰 생성될 때 전자 이동한 건 2몰입니다. 그래서 2몰이요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우리한테 묻고자 하는 건몇 몰이었어요? 그치, 2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2몰이다라고 하는 건두 배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도 두배 해주면 아하, 얘네는 3몰이 이동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금속과 금속이온 반응에서 원자량 구하기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화학식량 구해보도록 할게요. 충분한 양의 염화수소가 들어있는 곳에다가요, 바로 A 금속을 넣어줬는데 W그램 넣었습니다. 염화수소가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요, 이 A 금속을 모두 반응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발생한 수소 기체의 양은 1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응계수 다 맞춰져 있죠? 1대 2대 1대 1. 그럼 얘가 1몰이 발생할 때얘 반응 얼만큼 했다? 1몰만큼 참여하였다. 그러면 화학식량이라는 건 질량에다가 무엇을 나눠줘요? 그거에 해당하는 몰, 양을 나눠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질량은 지금 W g이고요. 그때 몰은 1몰이죠. 그래서 화학식량은 W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럼 이 반응에서 이동한 전자의 양은 몇인가요? 한번 우리 구해볼까요? 여기에서 호단수 물질 0. 근데 여기 염소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두개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사실은 이온결합 물질이라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에 대한 거예요. 왜? A가 2 플러스니까 그렇겠죠? 그럼 플러스 2. 그럼 얘네 지금 얼만큼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요? 이 증가로 보이나요? 그럼 이 증가. 그럼 수소라는 거는요, 여기에서 0이었고, 처음에 플러스 1이죠? 그럼 얘네는 얼마만큼 감소? 1 감소. 하지만 원자 수가 지금 몇 개다? 두 개다. 그래서 얘도 2 감소. 그러면 이동한 전자의 양은 2 증가 2 감소네요. 아하, 몇 몰이다? 2 몰이다라는 걸 알겠다. 1몰을 기준으로요, 2 몰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문제처럼 1 몰이 아니라 기준이 바뀌면 우리 똑같이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양적 관계를 위해서 반응 계수 맞추는 거 해봤고요. 이 안에서 이동한 전자의 양, 증가하는 산화수와 감소하는 산화수에 대해서 계산한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실전이 중요하겠죠? 한번 유니크 기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번입니다. 1번에서는요, 다이크로문산 나트륨과 탄소가 반응하는 산화환원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을 봤더니 탄소가, 여기 기억에 탄소가 나중에 산화제인지 환원제인지 찾아보도록 나머지 탄소도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호단수 물질이니까 0이에요. 그럼 뒤에 가서 탄소는요, 나트륨 1가 양이온. 근데 얘가 두개 있다라는 건 사실은 전하를 맞춰주기 위함이에요. CO3가 몇이란 뜻이에요? 2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그럼 산소가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세 개수가 마이너스 6, 다 더해서 마이너스 2니까 여기 탄소는 몇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4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있는 탄소도 보니까요. 산소가 마이너스 2, 이거 다 더해서 0이 되니까 이 산소보다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탄소가요. 0이었다가 4로, 0이었다가 2로요. 모두 다 증가를 하기 때문에 산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 산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는 산화되고 있어요. 그럼 남을 어떻게 한 거예요? 환원시켰겠죠. 그래서 기억은 환원시켰으니까 환원제다. 그럼 누구를 환원시켰는지 찾아볼까요, 한번? 그래서 크로륨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서 똑같이 이 나트륨은 1가 양이온이에요. 두개 있다라는 건 얘네가 지금 2가 음이온이다. 그래서 다이크론산 이온에 대해서 산소가 마이너스 2인데 7이니까 마이너스 14죠. 다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크롬은 얘 자체는 플러스 12.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지금 몇 개? 두 개. 나누기 2를 해줘서 얘 하나의 산화수는 플러스 6입니다.

그럼 6에서 3으로요.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3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했다? 환원했다. 그래서 산화 환원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크롬은의 산화수는 플러스 6에서 3으로요. 감소하고 있는 거 맞고요. 디귿, 니은과 디귿의 산화수는요. 4와 2로요. 같지 않다라고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2번 가주시면 돼요.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산화수 문제에 비해서는 쉽게 친절하게 이렇게 다 준 거예요.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물과 암모니아로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번 시간에 한번 빼앗기면 화살표 하나 그려주고 그때 뺏은 애는 마이너스 1, 빼앗긴 애는 플러스 1. 근데 만약에 결합선수가 두 개다라고 하면은 두 번에 대해서 빼앗는 거, 두 번에 대해서 빼앗기는 거라고 나타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탄소 기준으로 수소와 비교했을 때요. 당연히 수소와 탄소 중에서 탄소가 정균성도가 더 커요. 근데 탄소랑 산소를 비교하면 탄소보다 산소가 더 크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탄소는 수소한테서 전자 뺏어와요. 자, 마이너스 1. 한 번 더 뺏어와요. 마이너스 1. 한 번 더 뺏어와요. 마이너스 1. 하지만 이제 산소한테 한번 뺏깁니다. 플러스 1. 이걸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 세 번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충분히 이제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해 볼게요. 산소랑 탄소가 있습니다. 자, 산소가요, 두 번 뺏을 거예요. 마이너스 1, 그러면 탄소 입장 플러스 1. 한 번 더 빼앗아요.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1. 자, 또 한 번 다른 산소한테 뺏겨요.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1. 그런데 다시 수소한테서 탄소가 뺏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로요. 얼마만큼 증가했나요? 4 증가했구나 라는 걸 알아서 5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왔어 라고 하면 우리가 전기음성도 알고 있죠? 그 결합만큼 뺏어간다. 그 뺏을 때 한 번 뺏으면은 마이너스 1, 산소 입장에서는 빼앗긴 탄소 입장에선 플러스 1. 그래서 그 횟수만큼 더해주시면 산화수가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이제는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3번에서 보시면 나, 화학반응식에 나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얘네들이 지금 몇인지 가려놓고 반응계수 맞추라라고 할 겁니다. 그때 주어진 힌트가요. 다른 화학 반응식에 있는 산화수로 힌트를 주거나 아니면 비율로 주거나 양적 관계로 얘가 몇 몰 반응했을 때 몇 몰 생성된다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자료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지금 발문을 보시면 원소 X와 관련된 산화는 반응이고요. X를 가려놨기 때문에 산소와 X를 비교했을 때 누가 지금 큰지를 구분을 못할 수도 있고 예외적인 경우들 수 있기 때문에 산소의 산화수를 대놓고 준 겁니다. 이때만 마이너스 2고요. 나머지는 산소의 산화수를 우리가 고려해줘야겠죠. 그럼 한번 볼게요. 자, 화학반응식 가와 나 줬고요. 여기에서 산화수 중 가장 큰 값에 대한 비율을 줬고요. 우리한테는 N가 그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거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가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질소에 대한 산화수 중 가장 큰 값이니까 굳이 다른 애들 건드리지 않고 질소만 한번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산소가 마이너스 2,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마이너스 2, 3개 있다 마이너스 6,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죠? 산소가 그럼 5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뒤로 가서요. 산소가 또 마이너스 2, 여기 질소가 5가 되네요. 제가 산소라고 했네요. 질소가 5가 될 거고요. 여기 산소가 마이너스 2, 다 더해서 0이 돼줘야 되니까 질소가 2가 됩니다. 그럼 5에서 2로 지금 얘네 감소하고 있는데 증가 감소 중요하지 않아. 일단 그냥 가장 큰 애 누구야? 라고 했을 때 5요. 5야? 5. 그러면 아 이제 알아야겠다. 이 5분의 n이라는 게 비율인데 사실 실질값인 거예요. 그럼 이 n이라는 거 우리가 구해주면 그대로 여기다 n을 넣어주면 된다는 뜻이네요. 근데 n은 뭐냐면 탄소의 산화수가 가장 큰 값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탄소를 봤더니 여기 수소가 플러스 1, 산소 마이너스 2. 그래서 수소가 플러스 2, 여기에선 마이너스 8, 더해주면 마이너스 6. 근데 얘네가 0이 돼줘야 돼. 4번이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가지 선언은 반응이 있는데요. 모두 다 가려놓은 상태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X2, Y2, 혼혼수 물질이에요.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산화수 몇이에요? 0, 0. 그때 X2, Y4에서 X에 대한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인데 두개 있다? 마이너스 4.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니까 Y 하나에는 플러스 1이다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 나에서 X2, Z2 모두 다 뭐예요? 혼돈수 물질 산화수 0입니다. 그럼 여기 XZ3에서 플러스 3이 X의 산화수네요. 그럼 다 더해서 0이 돼야 돼. Z 하나에 몇인 거예요? 플러스 1인 거죠. 이렇게 다 찾아냈습니다. 아까 3번에서 탄소가 두개 있을 때 산화수를 찾았는데 나누기 2를 안 하면 큰일 났었죠? 여기서도 큰일 날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기억할게요. 기억에서 보니까 X2, Y4에서 여기에서요. Y의 산화수는요. 몇이에요?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틀렸다. 니은 나에서 X2는 산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에서 0에서 3으로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산화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네, 맞습니다. 디귿. 분자 YZ에서는요, 지금 여기 없는 애예요. 거기에서 Y의 산화수를 0보다 작다, 크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산화다라고 하는 건, 아, 얘네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로 표현을 했고요. 환원이다라고 하는 건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현했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할 수 있니? 란 질문이에요. 그럼 전기 음성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 주어진 걸로 봤더니 X랑 Y 중에서 누가 지금 전기 음성 트다?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 애가 잡아당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한번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된 겁니다. 그래서 Y랑 S 비교하면 X가 더클 거다. 그럼 이번에 X랑 Z를 비교했더니 여기 제가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이라 썼어요. 플러스 3이고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네? 그럼 XZ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Z가 더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전기음성도 크기가 ZXY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용하면 Y랑 Z를 비교한다? Z가 전기음성 더 커요? 그러면 산화수가 0보다 작을 거예요. Y가 아니라 Z가요. Y는 0보다 클 거예요.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답은 니은만 맞으니까요. 2번 가주시면 됩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맞춰야 됐습니다. 그럴 때는요. 어떻게 맞췄냐? 혼돈수 물질은 누군지 안 중요했어요. 하지만 하나가 주어졌기 때문에 화합물에선 0이다라는 걸 활용을 했고요. 무엇인지 안 주어졌지만 전기 음성도 대략적으로 누가 더잘 잡아당기는가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니 아니면은 마이너스 2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여기 플러스 1로 잘못 써놨죠? 요거 꼭 주의하세요. 마이너스 1입니다. 다 더해서 0인데 어떻게 플러스 보고 올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2니 또는 플러스 1이니 플러스 3이니를 통해서요. 누가 더 크니? 전기 음성도 누가 더잘 잡아당기니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걸로 디귿 선지를 해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풀어봤는데요. 이제 5번 같은 경우에서는 반응 계수를 맞추도록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조금 생소한 애들이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애랑 또 다르게. 항상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풀지 않았던 새로운 산화환원 반응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왔냐면 OF2가 나왔습니다. OF2는 항상 기억해둬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산화제이니 환원제이니 라는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O2, F2가 있습니다. 호돈수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수는 0과 0이고요. 여기에서 이거 주의하도록 한 번만 설명하고 갈게요. 사실은 플로린이 항상 산화수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가 지금 두개 있다? 마이너스 2. 다 더하면 0이 돼야 돼서 산소는 플러스 2다. 라고 했지만 산소와 플로린에 대해서 분자식 구해주면, 빠르게, 얘가 지금 잡아당겨? 잡아당겨? 플러스 2구나라는 게 보일 거다라고 했어요. 자, 기억합니다. 가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증가하나요? 자, 0에서요, 2로요, 증가하는 건 네, 맞습니다. 그럼 니은, 나에서 아이오디나 이온은 산화제로 작용하나요? 디귿은 반응 계수 맞춰보세요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우리 맞춰보는 거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아이오디나 이온이 이온의 전화 곧 산화수 마이너스 1. 뒤로 갔던

수산이 호돈수 물질입니다. 산화수가 0이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브롬이나 이온도 이온의 전화가 꼭 마이너스 1. 왜 제가 순서대로 안 갔을까요? 변할 것 같은 애들이 건드린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화학은 시간이 좀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두 다 쓰기보다는 여기에서 산화대로 작용하냐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시작점으로 두고 뒤를 봤더니 변한 게 확실하고, 그러면은 옆에서 보니까 얘가 지금 이온으로 되어 있네? 그럼 얘가 지금 전자를 얻었다라는 건 지금 여기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겠네? 라는 상황 판단이 되어서 빠르게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다 찾는 거는 우리가 처음 연습할 때, 이제 문제 적용해서 변화하는 애들을 찾는 걸로써 시간 좀 줄여야겠죠? 그럴 때는 이 기니디에서 힌트 얻어가셔도 되고요. 익숙한 애들, 뭔가 이온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 호돈수 물질을 가지고 있다, 산화수가 변했던 이 기억으로, 경험으로 찾아주셔도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산수가 마이너스 2, 세개 있다 마이너스 6, 다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 몇이다? 얘는 5가 돼줘야 됩니다. 그럼 변한 게 맞네요. 그래서 한번 써줄게요. 5에서 마이너스 1로요.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여기는 6 감소. 그럼 아이오디나 이온이 정말 산화제가 맞았는가? 여기 마이너스 1에서 0으로요. 얘는 증가해서 감소했어요? 1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애가 산화한 거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산화고요. 감소한 거는 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디나 이온은요, 남을 뭐 시킨 거예요? 환원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응계수 나머지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럼 6감소 1증가인데 그 전에 원자의 수 맞는지 확인해라라고 했었죠. 아이오딘 하나, 두 개, 여기 곱하기 2, 브로민 하나, 하나, 이거는 굳이 할거 없다. 그럼 6감소와 2증가이기 때문에요, 2증가에다가 몇배 해줘야 돼요? 3배. 그래서 A라는 거 3. 그럼 여기 뒤에 가서 여기도 3. 하지만 우리가 여기 2가 없었으니까 2배 더 해줘야 되죠? 그래서 2 곱해주니까 여기 몇이다? 6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했던 게 사실 뭐였어요? 2 보류시켜놔! 라고 했었죠. 그래서 안 써놓으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2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2가 없었기 때문에 2 보류해놓고, 그리고 전체가 3배를 해줘야 되니까 3 곱하기 2에서 6. 여기에서는 3. 이미 2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다 했어요. 이제 산화수 변화 없는 애들 맞춰줄까요? 자, 산소라는 애가 있었네요. 3개가 있었고, 반응물 다른 데는 없으니까 그대로 생성물로. 다른 데 산소 없죠? 여기 똑같이 3. 그러면은 수소라는 거 3, 2, 6. 앞에 수소 다른 데 없죠? B라는 거 6. 그러면 6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6, 3, 18. 그래서 얘는 18. 디귿선지 틀렸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는 거니까요. 답은 몇번 가주면 돼요? 1번이에요. 라고 가시면 돼요. 한번 더. 우리한테 이렇게 반응 계수를 맞추세요. 라고 할 때는 하나하나 산화수를 다 찾는 것도 당연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시간을 이제 점차점차 줄이고자 할 때는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빠르게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항상 증가와 감소를 맞추기 전에는 원자 수가 맞는가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아닌 애는 꼭2 맞춰주고, 2 없어. 2 넣어주고. 이거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이제 마지막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더 반응 계수 맞춰보는 거를 해보면서 동시에 디귿선지, 양적 관계가 있죠. 바로 여기에서 질산 이온이 이몰 반응했을 때 황산 이온이 얼만큼 생성되니 반응 계수 맞춰야 풀수 있는 문제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구리는요, 잘 변했어요. 그런데 이거 착각하기 딱 좋거든요? 한번 볼래요? 구리가 보통 몇 가지 양이온이죠? 2가 양이온. 그럼 얘가 지금 이온의 전하고 산화수라서 플러스 2예요. 여기도 얘가 몇이냐면 지금 황화 구리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죠? 2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2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요. 황을 의심하셔야 돼요. 황을 뒤에서 보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인데 산소가 4개 있다 마이너스 8, 다 더한 마이너스 2. 그래서 황이 몇이다? 6이다. 그럼 변화가 황한테 있구나. 마이너스 2에서 6으로요. 얼마만큼 증가한 거예요? 얘는 지금 8 증가한 겁니다. 그럼 8 증가했다라는 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얘는 지금 산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사망했으니까 남을 환원시켰겠죠? 그래서 황하구리에서 황에 의해서 산화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황하구리 자체가 바로 환원제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묶어서 그 물질로 묻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포인트를 만약에 구리로 했으면 변화 없네. 흥 하고 지워버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변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산화했기 때문에 아마도 환원제로 작용했을 거다. 그럼 환원시키는 누 환원 누가 되는지 봐줘야겠죠? 환원되는 누굴까? 그때 많이 의심되는 애, 산소는 대개 보통 마이너스 2, 수소는 플러스 1, 그럼 질소가 조금 의심되죠? 그래서 산소가 마이너스 2, 3개 있다, 마이너스 6, 다 더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질소가 5가 돼줘요. 그럼 질소 5, 뒤로 갈게요. 자, 여기 산소 마이너스 2, 질소는 몇일 것이다? 플러스 2. 그래서 여기가 변했구나. 얼만큼 변한 거예요? 5에서 2에서요. 5에서 2로 3만큼 감소했습니다. 자, 원자의 수 확인합니다. 황, 황, 질소, 질소. 모두 다 하나씩이죠? 그럼 이제 증가, 감소한 거 맞춰줘야겠다. 그럼 증가한 거 8, 감소한 거 3. 그럼 증가한 거에다가 3배, 감소한 거에다가 8배. 그럼 우리가 24로 위아래를 맞춰줬어요. 그럼 이제 넣어줄게요. 여기가 3. 그럼 뒤로 가서 여기가 3. 여기는 그럼 8. 여기도 8. 나머지 맞춰줄 거는 수소와, 그리고 여기서 물이죠. 우리 전해량 보존 활용해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1이요. 8몰 있네요. 마이너스 8. 그때 플러스 1이 10몰 있네요. 플러스 C는, 여기 2 곱하기 3은 플러스 6이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2와 3 곱해주면 마이너스 6. 그리고 여기에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C는 몇이다? 8이구나. 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가 8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뒤로 갔더니 여기 수소가 사실은 이원자이기 때문에 4. 그러면은 산소가 4. 그러면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산소와 수소에 대한 원자수로 비교하기에는 산소가 여기에 있어서 3 곱하기 8, 24. 편하지 않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 앞에 산소가 두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전해량 보존이 조금 더 빠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정답 맞춰보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서 아까 산화되었다. 그래서 남을 감소시켰으니까 환원시켰다. 환원제다 맞고요. 니은 C 더하기 D. C에서는요. 8, D에서는 4. 더해주면 12고요. 이번에 A 더하기 B죠. A라는 거 3. 여기에서 B라는 거는 8이었네요. 그래서 11. 3 더하기 8은 11. 그래서 12가 더 크니까요. 네, 맞습니다. 드디어 D가 선지입니다. 양적 관계 활용하자인데요. 질산 이온이 8몰일 때요. 여기서 생성되는 황산 이온은 3몰입니다. 그럼 8대 3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질문은 2몰이 반응하면 이래요. 그럼 여기 지금 2몰로 바꿔줄 거야. 다시 말해서 얘네를 4분의 1배 해줬거든요. 똑같이 4분의 1배 해주면 얼만큼 생성된다? 4분의 3배가 생성되어야 됩니다. 근데 1몰이 생성된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틀렸고 4분의 3몰이 생성되어야 돼요. 라고 가주셔야 돼요. 그럼 답은 기억과 니은이니까 3번이겠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반응 계수를 맞출 때 항상 산화수 변화가 있을 거를 빠르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짐작했던 이 경험 토대로 했을 때 가끔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구리이온 같은 경우예요. 그러면 침착하게 다시 다른 애들 반응 누가 바뀔 수 있을까 찾아주시면 돼요. 플로린, 수소, 산소 외에는 대부분 많이 바뀔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요. 그 경우의 수를 열어두면 황, 질소, 얘네가 바뀌겠구나. 자, 혹시나 원자 수가 두개 있는 거 없는지 확인하고 증가와 감소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 계수를 넣어주게 되었고요. 산소랑 수소로 원자 수를 맞춤으로써 나머지 C와 D를 맞추는 것보다는 전해량 보존 버치기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그렇게 반응 계수 맞춰주었고,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몰비를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반응 계수 B가 얘네들은 몇 대면 8대 3이었다. 그래서 8대 3이었는데 지금 우리한테 2몰이 만약에 반응한다면 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1배 똑같이 해주면 4분의 3인데 잘못 써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양적 관계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요. 역으로 이게 자료로 주어지기도 하니까요. 꼭
반응 계수 맞추고 이게 반응 몰비다. 그래서 1단원에서 배웠던 그냥 양적 관계 문제랑 똑같이 풀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 차근차근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크 블룸 보여드릴게요. 자, 산화라는 거 전자 잃었어요. 그래서 산화수 증가했고요. 그리고 환원이라는 건 반대로 전자를 얻었고 산화수가 감소했습니다. 요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서요. 반응 계수 맞춘 연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주겠습니다. 후문에서 토켓까지 구독, 런 강의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우리 새로운 파트, 또 마지막 파트에 오셨습니다. 독해편입니다. 지금 구문에서 독해까지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정말 그 마지막 최종 보스 독해편에 오신 겁니다. 자, 오늘은 필자의 주장과 글의 요지라고 하는 두 유형을 만나볼 건데요. 일단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독해 유형을 다 다루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동안 배웠던 것을 적용하는 연습이자 모든 독해 유형의 기본 알맹이라고 할까요? 주제찾기에 해당하는 유형들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볼 건데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정답을 맞히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배웠던 것들, 군편에서 배웠던 것들, 구독편에서 배웠던 것들 다 하나하나 느끼고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선생님의 문제풀이 과정을 보면서 독해는 저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끄덕끄덕의 깨달음을 얻어가시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동그라미가 몇 개다, X가 몇 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도전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진입니다. 봤더니 이거는 뭔가 캡처 화면 같은데, 딱 봤을 때 수험생 응원 프로젝트 EDS 영어 강사 김수연, 퇴근하고 수업 준비하는 수연쌤이랑 같이 공부할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EBS에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스터디 윗미 촬영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근두근 그거 막 그 너튜브 스타들만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스터디 윗미를 찍다니 하면서 막 열심히 카메라를 세팅해가지고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2시간 동안 쫙 연속으로 공부하는 과정을 찍는 거였거든요. 찍었는데 다 찍고 나서 켜니까 정수리만 나온 거예요. 내가 정수리만 이렇게 카메라에 들이대고 2시간 동안 공부를 한 건데, 그렇게 하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했는데, 이제 마감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막 새벽 2시인가 3시에 급하게 카메라를 세팅을 해가지고 출근 전에 그 2시간 꽉 채우려고 열심히 수업 준비를 또 했습니다. 근데 새벽이라 공기가 굉장히 쌀쌀하고 뭔가 비몽사몽했던지 갑자기 마지막 한 5분 10분 남았을 즈음에 코가 간질간질하면서 재채기가 나온 거예요. 너 어떻게 해? 재채기가 담겼는데 이거를 내가 막 편집을 할 수도 없고, 원래 스터디 윗미라고 하는 것은 끊지 않고 2시간 연속으로 쫙 공부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삭제. 세 번의 도전 만에 선생님이 성공을 해가지고 제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찍으면서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찍어서 많이 많이 올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리고 나서 댓글에 수연쌤 이거 틀어놓고 공부하니까 진짜 2시간이 순삭됐어요. 집중 잘 됩니다.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린 거를 보면서 뿌듯함도 느꼈답니다. 이런 컨텐츠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목의 EBS 선생님들이 스터디 윗미를 찍어서 올려주셨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공부할 때 도움도 받으시면 더더 좋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봅니다. 기출문제풀이에 도전해보는 시간입니다. 구문편에서 배운 구문을 자연스럽게 적용하면서 구독편에서 배운 연결고리도 매끄럽게 적용해볼 겁니다. 지문의 흐름을 따라 주제 찾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해볼 거고요. 빠르고 정확하게 답 찾는 과정까지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의 출처는 이러합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기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25 고3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20번에 더해서 22번까지 그리고 수능 기출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교재를 집필했을 때의 가장 최근 수능은 2024 수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 기출 문제까지 내가 할수 있는가? 할수 있습니다.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같이 한번 문제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6월과 9월 모의평가의 영어 1등급 비율은 6월 같은 경우에는 19%대였고요. 9월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 9월에 난이도 차이가 사실은 좀 컸기 때문에 9월 기출문제 풀 때, 아이고, 진짜 어렵네? 라고 느끼셨을 게 맞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자, 필자의 주장부터 가봅니다. 필자의 주장은 비교적 직접적인 단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캐치 하는 연습 기억하시죠? 이 캐치를 잘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입니다. 뭐 하는 위험에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은 중요했습니다. For survivor, 생존에 있어서 중요했다고요. 그래서 걱정을 느끼는데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걱정을 느끼는 것은 normal, 정상적인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걱정하는 거. 우리의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정상적인 것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봅시다. Feelings of worry, 걱정이라고 하는 감정은 활성화가 된답니다. 뭐를 예상하면서 미래의 사건을 예상하면서 걱정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것은 흔히 경험이 된답니다. In everyday situation, 일상적인 상황에서 경험이 된대요. 그럼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것이구나. 요 정도만 한번 잡아보자고. 나 뭐에 관한 글이라고요? 걱정. 근데 이 걱정이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줬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많이 안 쳤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뒷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봅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일단 예시로 앞 내용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feel nervous. 걱정을 느낄 겁니다. 불안해할 거라고요. 뭐 하면서 일어날 것까지 않은 사건을 상상하면서 또 예시 나와요. 어떠한 사건을 상상을 하냐면은 a computer crashing. crash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락사고 같은 거니까 컴퓨터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 중요한 발표를 하는 동안에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을 상상하면서 걱정을 느낀대요. 느낀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이 뒷부분입니다. 어떤 표현이 나왔죠? 드디어 뒤꿈치기 갑니다. To some extent. 어느 정도까지는 helpful. 이게 유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유용할 수 있어요. However. 그러나. 뒤집기지.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 표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이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합니다. 요거죠. 요거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however 뒷부분에 필자의 주장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어느 정도까지는 thinking through potential scenarios, think through는 철저히 충분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잠재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어요. 유용할 수 있는데 when our worries 우리의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exceed our control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They cause us,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냐면 unnecessary suffering, 불필요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이거거든. 유용할 수 있어. 근데 어느 정도까지 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걱정이 통제를 넘어서게 되면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 요게 찐 글쓴이의 주장이 되겠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는 오케이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유용할 수 있으나 뒤집는 구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필자의 주장 가까워졌으니까 뒷내용은 확인하는 정도로 빠르게 읽어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onsider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구체적인 상황을 던져줌으로써 뒷받침을 할 것이구나. 좋습니다. 자, consider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잠을 설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입니다. 뭐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그 끔찍한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 끔찍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did not actually take place.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생각하느라 너가 얼마나 많은 밤에 잠을 설쳤니? 구체적인 사례를 던져주면서 자, 만약 뭐 하더라도 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다라 하더라도 이런 it goes to show that 이거는 무엇을 보여줄 뿐이냐면 worrying,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은 did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표현. prevent 목적어 from ing 나오면서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는 거야. 따라서 걱정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nothing. 아니라는 거거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한번 가봅시다. then. 그러니까 결론을 이끌어내는 또 하나의 흐름 표현 되겠습니다. 또 뭐가 나왔습니까? It is worth ing라고 해서 이거 하는 거 가치 있다라고 합니다. 가치 있다. 즉, 글쓴이가 우리한테 이거 해. 라고 말하는 문장 아니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뭐 하는 게 가치가 있냐면은 making a conscious effort.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게 가치가 있답니다. 즉, 노력을 기울이랍니다. 뭐 하는데? Stop worrying. 걱정을 멈추는 데 노력을 기울이라고요. 그치? 자, 끝없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Events, 사건인데. You may not experience, 여러분이 겪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사건에 대해 끝없이 걱정하는 거 멈춰야 되겠다고요. 그치? 멈추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요. 통제를 벗어나면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게 가치가 있겠다? 걱정을 멈추는 것이 가치가 있겠다. 특히 겪지도 않을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하는 거 멈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글쓴이의 주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택지가 우리말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읽고 분석할 수 있어요. 1번 갑니다. 긴장감으로 인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아니죠? 2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지, 그치?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걱정을 멈춰야 된다. 2번으로 골라주시고. 3번 갑니다.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하려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라 아니고요. 4번 갑니다. 일의 과정을 즐기려면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고. 5번 갑니다. 자신의 걱정, 걱정이라고 하는 키워드의 사용에 함정 빠지지 마시고요.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걱정의 원인을 살펴라.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치?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내일 중간고사 영어 시험을 보는 날이야. 그래서 막 누워가지고는 잠을 설쳐 걱정하느라고 아 내일 시험지 받았을 때 머리가 새하얘지면 어떡하지? 내가 공부하는 게한 개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위해 할수 있는 대비를 다 했다면 범위 확인 제대로 했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까지 잘 했다면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잖아. 걱정을 해봤자 좋을 게한 개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걱정을 싹다 날리고 한숨 푹 자는 것이 다음날 집중을 하는데 실력을 다 발휘하는 데 훨씬 더 좋을 거다. 끝없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한 얘기였습니다. 그쵸? 답 2번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풀이 과정을 같이 따라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좋아요. 이어서. 요거는 9월 기출 문제니까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필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직접적 단서가 있을 것이니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보자고요. 봅시다. 지금 주어가 길어요. 이렇게 end로 두 개의 ing 덩어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Showing up late for work. 직장에 늦게 나타나는 거. 지각하는 거죠. 그리고 using abusive language. abusive는 모욕적인 거니까 욕설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직장에 지각하고 욕설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문제. 어떤 문제? 모든 회사가 제거하기를 원하는 문제라고요. 지금 어떤 회사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먼저 해주고 있어요. 이어서 그 회사의 리더들입니다. 뭐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이것을 달성하기를, 즉, 문제를 제거하기를 원하는 리더들은 흔히 focus on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좋습니다.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은 finding 찾아내는 겁니다. bad apples 나쁜 사과, 썩은 사과 이게 뭐지? 뭐한 사람이랍니까? 규칙을 위반한 사람이랍니다. 규칙을 위반한 썩은 사과, 즉 문제 직원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겠죠. 그 문제 직원을 찾아내서 뭐 하고자 해? punish, 처벌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의 내용 일단 한번 정리갑니다. 저 어떤 기업에 문제가 있어요. 이러할 때
그 리더들, 지도자들은 뭐에 집중을 하냐면은 그 문제 직원을 찾아냅니다. 찾아낸 다음에 처벌하는 거. 거기에 포커스를 두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먼저 등장해줬어요. 그쵸? 여기에서 한 가지만 얘들아. Bad apples. 왜그 썩은 사과, 나쁜 사과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요런 얘기가 있잖아. 썩은 사과 한 개가 바구니 전체를 망친다라는 표현이 있어.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직원 한 명이 있어도 그 직원의 분위기를 다 흐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직원을 발견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지금 요 얘기를 앞에서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근데 this assumes that 이것은 가정을 하는 거랍니다. 이거는 가정을 하는 거랍니다. 뭐라고? The bad apples. 그 문제 직원이 acting badly. 나쁘게 행동을 하는데 on purpose. 어떻게? 의도적으로. 고의로. 그러니까 일부러 나쁘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가정을 하는 거다라고 해요. 자, 중요한 표현. 이거는 뭐를 가정하고 있는 거라고? 글쎄 그 직원이 고의로 문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가정을 하는 거라고요. 그쵸? 그리고 뒷부분을 봤더니 in fact 나오죠. 사실은. 실제로는 뒤집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In fact, 사실은요. 실제는요. 빨간색으로 빗금치기 다시 갑시다. 자, 사실은요. 이렇게 가정을 하기는 했지만요. 한 가지 흔한 이유입니다. 그 직원이 제공하는 이유예요. 그 규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유를 대는지 봤더니 they were unaware.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접속사 대세 생략까지 막간으로 하나 챙겨주시고 그들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어요. 그게 가장 흔한 이유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가정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을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내용을 뒤집어주고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어떤 행위자들도 있냐면은 알면서도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찬가지 뒤집으면서 많은 문제들은요, unintentional,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입니다. 몇몇 행위자들은 알면서 그랬을 수 있겠지만 많은 문제들은 의도적이지 않은 거예요. 고의가 아니라고요. 그쵸? 앞이랑 똑같은 내용 구조에 반복 챙겨주시면서 넘어갑니다. 자, 만약에 그 회사가 원해요. 더 나은 직원을 원한다면 그 회사는 must create, 뭐라니? must 나왔죠.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해결책의 제시구나.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필자의 주장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어요. 그치? 뭘 해야 되는가? 봤더니. 첫 번째, create clear standards,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educate,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직원들을 직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그 기준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치? 뭘 하라고요?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그 규칙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직원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해결책까지 오케이. 그치? 사실 몰라서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자, 해결책의 내용, 필자의 주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볼게요. 이러한 기준 없이는 there would be no way. 뭐할 방법이 없을 거냐면 distinguish A from B는 A와 B를 구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 직원과 단순히 uninformed는 정보를 받지 못한 겁니다. 몰라서 그런 사람들, 정보를 받지 못한 직원들, 그러한 직원들을 구별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뭐가 필요해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쵸?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선택지 분석이요. 선택지가 길지만 우리말이니까 쉽게 분석할 수 있어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은 직원 윤리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지금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윤리 교육을 해야 된다 아니죠. 2번. 기업은 행동 수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 어떠합니까? 기업은 행동 수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서 직원을 교육해야 된다. 완전 요거네. 그치? 해결책의 내용이 2번 선택지에 딱 들어가 있구나. 맞습니다.
3번 직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예방을 위해 기업은 상벌 규정을 정비해야 된다 아니고 4번, 근무 성과에 따른 보상을 통해 우수 직원의 이탈을 막아야 된다 아니죠. 5번, 직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동료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매력적인 선택지 없었습니다.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새롭게 들어온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의견을 상사한테 팀 메신저로 전달을 하는데 굉장히 직설적으로 막 의견을 써가지고 전달을 했어요. 그것을 본 상사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의 없게 말할 수 있어라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직원을 찾아서 처벌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직원은 사실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그 직급에 상관없이 굉장히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장려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회사에 왔어도 그렇게 했던 것인데 결국엔 일부러 예의 없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랬던 거잖아요. 만약에 그 회사가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은 그러한 나쁜 일이 발생할 일이 없었겠죠. 그치? 그 정도의 내용으로 한번 이해를 더해가 주시고. 좋습니다. 자, 이제 493번 넘어오셨는데 지금 발문이 바뀐 거 눈치채셨나요? 이제는 글의 요지 물어봅니다. 글의 요지예요. 우리 앞에까지는 필자의 주장이었습니다. 필자의 주장은 사실 독해로 뇌를 달구는 단계에 있는 유형이라서 쉬워요. 단서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근데 요지 유형도 물론 선택지가 여전히 우리말이라 괜찮습니다만 단서가 덜 직접적이에요. 엄청나게 직접적인 단서가 등장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Circling, 동그라미 치기를 조금 더잘 연습을 하면서 살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가보도록 할까요? Information and meaning are 정보와 의미는 분명히 not the same thing,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짧고 굵은 무게가 느껴지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빗금치기를 사실은 다 해야 되는 건데 너무 기니가 빨간색 괄호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뭐라고요? 정보와 의미는 분명히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용 정리하고 가셔야죠. 그치? 뭐라고? 정보와 의미는 같은 것이 아니라고요. 내용 좋습니다. 그치? 무게를 느껴가면서. 자, 뒷문장을 봤더니 the former 전자 나오고 또 뒷부분을 봤더니 the latter 후자 나옵니다. 전자는 정보가 되겠고 the latter 후자는 의미가 되겠죠. 각각에 대한 설명을 붙여주고 있는 거죠. 그치? 자, 정보는 무엇을 일컫냐면은 해석되지 않은 데이터나 감각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확률이네요. 어떤 상황에서의 그것의 확률은 can be easily measured, 쉽게 측정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the latter, 의미에 해당하는 후자는 일컫습니다. 마찬가지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The interpretation? 해석하는 거랍니다. 그 데이터나 감각 상태를 해석하는 것을 일컫는데 이것은 포함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시가 붙여지고 있구나. 특별한 종류의 뉘앙스와 가치를 갖다가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뉘앙스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수반하는 아니면 갖도록 의도된 것이다라고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사실 뒤에 내용은 예시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크게 주의 깊게 읽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치? 그럼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치기로 핵심만 잡으러 갈게요. 지금 정보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긴 내용 덩어리가 나왔는데 우리는 동그라미 치기 연습했으니까 핵심만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자, 정보는 무엇이다? 해석되지 않은 데이터다. 해석되지 않은 데이터다. 의미는 무엇이다? 그 데이터를 갖다가 해석한 것이다. 끝! 어떻게 더해주면 될까, 얘들아? 결국 정보를 해석한 것이 의미구나. 정보를 해석한 것이 의미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쵸?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를 봤더니 또 예시 나왔습니다. 예시인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이것도 배웠습니다. 봤더니 from A to B라고 하면서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예시잖아요. 그쵸? 자, 이것은 적용이 된답니다. 어떤 종류의 정보에도 적용이 된답니다. 경보 신호에서부터 정교한 진술문까지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뭐가 적용이 되는 거야? 정보를 해석했더니 의미가 되는 거, 그치? 그러면서 뒤에 진짜 예시의 등장, 빠르게 강약 조절하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셨어야죠. 그쵸?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합니다. A coin tossing game. 동전 던지기 게임을 예시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 It is decided that
결정이 되는데 throwing three hats in a row, in a row가 연속으로란 뜻이잖아요. 연속으로 동전의 앞면이 세 번 나오면 constitutes a win, 이기는 것이다 라고 결정이 된답니다. 자, constitute는 무언가를 구성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이라고 여겨지다 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동전 던지기 게임을 예시로 들어주고 있으면서 연속으로 앞면이 세번 나오면 그거는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전개가 되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 뭐가 나올 거냐면은 그 경기의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만약에 어떤 참가 선수가 answer with은 결국 뭐뭐라는 결과를 얻다란 뜻이잖아요. 그치? 계속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냐면은 desired outcome, 바라는 결과. 바라는 결과가 뭐겠습니까? 연속으로 앞면이 세번 나온 것이지, 그치? 그 바라는 결과를 얻게 되어서 이기는 겁니다. 자기한테 도전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기게 되었어요. 그러하다면, we tend to interpret. 이제 뭘더할 거야? 해석을 더할 거야. 자, 그러면 앞에 나온 것이 무엇이고? 정보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의 해석이 더해진 것이니까 그 정보에 의미가 생기는 내용이 되겠구나. 자, 그럼 지금 정보가 뭡니까?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동전 던지기 게임을 했는데 동전의 앞면이 연속으로 세번 나온 거예요. 세번 나와서 우승하게 되는 거지. 그치? 이게 그 정보 자체잖아요. 이게 정보 자체가 되는 거라고. 자, 이게 정보 자체가 되는 건데 여기에 해석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글쎄 그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석한다. Either A or B, A 또는 B라고 해석 더해주시면 되지요. 첫 번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The work of fortune, 행운의 작용이다. 운 좋아서 동전의 앞면이 세번 연속으로 나온 거야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clever and Undetectable cheating, 교묘하고 감지할 수 없는 cheating, 부정행위다, 속임수를 쓴 거다. 그 우승한 참가자가 지금 속임수를 쓴 거야, 부정행위를 쓴 거야라고 해석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 문장으로 마무리. At the core of 무엇의 핵심에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의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정보에다가 해석을 더했어요. 어떤 해석? 그것은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앞면이 연속 세번 나올 수 있었던 것이야. 아니면은 교묘하게 그 사람이 부정행위를 해서 연속으로 세번 나온 것이야. 지금 정보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해석을 더해서 의미가 달라졌지요. 그치? 요 예시까지 괜찮다고요. 사실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강약 조절을 통해서 이 예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빠르게 읽어 내려가셨어야 된다고요. 좋습니다. 내용 해석을 꼼꼼히 한 거에 비해서 선택지가 사실은 굉장히 시시하거든요. 1번 볼게요. 우리는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낸답니다. 맞지, 얘들아? 뒤에 거는 싹다 예시였으니까. 사실 요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얘잖아요, 얘. 뭐라고요? 정보에 해석을 더했더니 의미가 만들어졌다고요. 다 완전 1번이라고요. 그치? 맞습니다.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내는구나? 답 1번으로 다시 한번 체크. 2번. 우리는 경험적 확률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한다. 아니죠. 3번 갑니다. 정보의 양이 너무 많으면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진다. 아니고요. 4번.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출처 확인이 필수적이다도 아니죠. 5번. 정보 해석에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면 의미가 왜곡된다. 감정 개입의 이야기도 아니었으니까 답은 1번으로 잘 골라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 시험에서 80점을 맞았다라고 해봅시다. 자, 80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숫자 그 자체의 정보예요. 그치? 숫자 그 자체의 정보인데, 글쎄, 내가 평소에 100점만 맞았던 학생이라면 어떤 해석을 더해서 어떠한 의미가 만들어지겠니? 내가 실수를 많이 했구나. 아,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거는 평소보다 못본 점수란 의미가 만들어질 거야. 그치? 내가 평소에 60점만 맞았던 학생인데 80점을 맞았다? 그럼 어때요? 아까랑 숫자 정보는 똑같지만, 와, 나 진짜 열심히 했네?
성과가 나왔네라고 하면서 잘본 점수가 될 거라고요. 그치? 이렇게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 이번에는 9월 기출 문제가 되겠고요. 요거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오른쪽에 정리하는 우리말 마인드맵이라든지 동그라미 치는 내용을 보면 크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핵심 잡는 연습을 더 많이 하시면서 선택지와의 연결성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94번 한번 가볼게요. One reason that. 한 가지 이유랍니다.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참여하는 한 가지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것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소셜미디어에 참여를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다시. 우리는 소셜미디어에 참여를 함으로써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소셜미디어는 굉장히 친숙한 소재, 우리가 좋아하는 소재예요. 근데 요즘 최근에 기출문제 출제 경향을 쫙 살펴보면 소재는 굉장히 친숙한데 얘를 좀 신선한 관점, 다른 관점,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용으로 전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친숙한 소재의 신선한 관점의 지문일수록 상식과 배경 지식을 완전히 아웃시키셔야 돼요. 이게 개입되는 순간 선택지 분석에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자, 상식 배경 지식 완전히 배제시킵니다. 자, 가볼게요. 우리는 증가시킨답니다. Our social capital. 사회적 자본. 갑자기 어려운 듯한 느낌이 들지. 근데 얘들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좋은 거죠. 그래, 갖고 있는 자산과 같은 개념이잖아. 일단 플러스적인 느낌 한번 가져가 주시면서 우리가 뭐를 증가시킨다고요?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킨다고요? 뭐할 때? 우리가 성공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참여할 때.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관계 유지 잘하고 신뢰도 쌓고 소통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치? 그러고 사회적 자본이 뭔지 잘 모르니까 내용 추가로 덧붙여줍니다. 사회적 자본은 describes, 설명합니다.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 무엇이냐면 the networks of relationships, 관계망이다라고 해드려요. 네트워크는 배웠죠. 명사에 쓰인 시간에 연결된 망이다. 즉, 관계가 막 연결되어 있는 망과 같은 겁니다. 사회적 자본은 관계망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망이고요. 이것은 구축이 되었는데 무엇을 바탕으로 구축이 된 것인가 봤더니 mutuality, 상호성입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 상호성을 바탕으로 구축이 된 것이고요. 무엇의 공유를 바탕으로 정체성, 이해, 규범과 가치의 공유를 바탕으로 구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참여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을 해요. 근데 성공적으로 잘 참여하잖아? 관계 유지 잘하고 소통도 잘하잖아? 그러면 그 상호성과 어떤 가치의 공유를 바탕으로 뭐가 얻어진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얻어진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공적으로 참여해서 상호성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상호성, 신뢰, 이해,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우리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증가시킬 수 있을 거라고. 괜찮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연결이에요. 단순한 연결. 그냥 친구 추가, 팔로우, 이러한 단순한 연결에 그치는 것이라면 거기에 상호성, 신뢰를 쌓고 서로의 이해와 가치를 공유를 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자산화가 되는 거예요. 자산화. 괜찮죠? 좋습니다. 넘어가서 내용 쭉쭉 추가를 해볼게요. 자, we build ties. 우리는 유대관계를 구축을 한답니다. 우리는 유대감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 글쎄 그것은 pay off with이라고 해서 어떠한 보상을 가져오다란 뜻이죠. 보상을 가져온답니다. Job lead, 일자리 정보라든지, a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라든지, 지금 보상이 돌아온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를 증가시켰더니,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켰더니, 보상을 얻게 되는구나. 일자리 정보라든지 추천서라고 하는 보상을 얻게 된다고요. 좋습니다.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켰더니 우리는 보상을 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화시킨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개인의 블로그라든지 프로필, 즉 소셜미디어상에서 우리의 온라인 표현을 통해서 정체성을 강화를 시킨답니다. 우리 SNS 같은 거에 막 양력 올려놓고 프로필 꾸며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체성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뒷부분을 봤더니 한 사회학자, 난린이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말을 직접적으로 빌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권위 있는 전문가, 학자의 말을 인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할 얘기 어느 정도 다 했고 앞 내용을 뒷받침할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뒷받침 갑니다. 자, 우리는 프로필 같은 것에 양력을 적어놓음으로써 정체성을 강화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 이면의 premise, 전제는 무엇이냐면 상당히 단순하고 직접적인 것인데 쉽게 말해서 investment,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인데 뭐를 가지고 있는 expected returns, 기대되는 수익을 가지고 있는, 이게 어떤 수익, 보상을 가져올 거야 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회적 관계에 투자를 한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치? 사회적 관계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우리 프로필 같은 데에 나에 대한 소개까지 막 올려놓으면 정체성을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수도 있는 보상, 그 기대 수익을 생각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어서 린의 작업은 강조를 한답니다. 또 무엇을 강조를 하냐면 지금 뒷부분에 봤더니 it is that 이라고 해서 강조 구문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뭐만큼이나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만큼이나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는지가 사회에서의

와 함께 우리의 연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all the greater,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확장시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는가를 갖다가 점점 더 넓은 범위로 확장을 시킨다고요. 오케이,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서 연결 범위도 더 확장될 것이구나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거기에 상호성이 더해지면 사회적 자본을 기를 수 있고요. 사회적 자본은 우리한테 일자리 정보라든지 추천서와 같은 보상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괜찮으시죠? 내용 잘 기억하면서 선택지 분석합니다. 1번이요. 소셜미디어를 통한 관계망의 확장은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된다. 어때? 지금 핵심어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소셜미디어를 통한 관계망의 확장은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관계를 확장시켰더니 사회적 자본, 우리한테 보상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치? 답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2번 갑니다.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인간관계 형성의 기반이다. 그럴듯한 단어의 조합이긴 하지만, 소셜미디어 완전히 쏙 빠졌죠, 그치? 뭐,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관계 형성의 기반이다. 그럴듯하지만 탈락이고요. 3번. 뉴 미디어의 등장은 사회적 자본 형성의 방식을 변화시킨다. 지금 마지막에 등장했던 표현인데 이게 요지를 잃을 수가 없죠. 그치? 자본 형성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4번 갑니다. 다양한 인적 자본 구축은 소셜미디어 활동에 필수적이다. 다양한 인적 자본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었잖아요. 그쵸? 5번 갈게요. 사회적 경험은 인격 함양과 세계관 확장에 도움이 된다. 얘도 소셜미디어가 쏙 빠졌네요. 그치? 탈락입니다. 답은 다시 한번 1번으로 잘 골라주시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내가 고3 수험생활을 하면서 SNS에 나의 공부 일지도 올리고 문제풀이 과정도 올리고 모의고사 후기라든지 어떤 인강을 들은 후기, 목표 대학에 관한 꿈까지 막 적어 올립니다. 그랬을 때 같은 수험생활을 하는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이 되면서 문제풀이 과정을 공유를 할 수도 있죠. 공부 팁 같은 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인강 선생님 어때? 라고 추천 정보도 공유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목표 대학에 대해 써놓은 것을 보고 실제 그 대학 학과에 다니는 선배님이 실질적인 조언을 준다든지 아니면 멘토링까지 해줄 수가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친구의 수가 늘어나요. 팔로우를 많이 해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성과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이 구축이 된다면 나한테 실질적인 보상, 도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산이 된다. 요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를 더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 495번입니다. 이건 뭐예요? 도전. 뭐 플랜카드가 막 펄럭펄럭거리고 있어. 수능 기출입니다. 할수 있죠. 충분히 할수 있고요. 그래, 요지 문제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볼게요. The ability, 능력입니다. 뭐 하는 능력이냐면, understand emotions,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뭐 하는 능력? 지금 뭐 하는 능력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 되겠는데? 부연 설명이니까 삽입 덩어리니까 잠깐 빼고 동사 자리 먼저 한번 가시면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particularly relevant. 유의미한, 적절한, 중요한이라는 뜻이죠.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집 집단 환경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구나. 좋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집단 환경에서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다시.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Have a diverse emotion vocabulary. 그럼 다양한 감정 어휘를 지니는 것이고요. 이해를 하는 것이랍니다. 감정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중요한 부연 설명은 아니었어. 그치? 가봅시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질문?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집단 환경에서 중요합니다까지. 여기까지 지금 살펴보셨고요. 첫 번째 문장, 핵심 잡는 데에 중요했습니다. 그쵸? 이어서 가볼게요. 어떤 개인들입니다. Who are skilled, 능숙하답니다. 이 분야에 능숙한, 즉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인들은 뭘할수 있냐면, 뭐할수 있냐면서 뒷부분을 쫙 한번 볼 건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핵심을 또 하나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독해 전략 중에 캐칭을 연습할 때 같이 한번 살폈던 것인데,
지금 이 분야에 능숙한 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이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일 거야. 근데 글쎄 이 사람들이

뭘할수 있는지. 뭘할수 있는지가 나와 주면서 이어서 무엇까지 facilitated, 촉진할 수 있는지도 나와줬습니다. 뭐가 나온 거예요? 플러스 어휘. 긍정적인 어휘가 등장한 것이죠. 그치? 중요하다고요. 요지가 담겨 있을 거라고요. 배웠습니다. 어쨌든 이 분야에 능숙한 사람들은 뭘할수 있냐면은 어떤 감정, 느낌, 기분을 갖다가 accurately,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And thus, 따라서 뭐도 촉진할 수가 있냐면은 동료들 간의 clear communication, 명확한 소통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 정리 갈게요. 뻗어나가야죠. 자, 이것은 긍정적인 어휘의 쓰임. 뭘할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감정을 표현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동료들 간의 명확한 소통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Furthermore, 게다가, 더군다나, 언제 쓰이는 흐름 표현이에요? 내용이 추가될 때. 비슷한 내용이 추가될 때 쓰이는 흐름 표현입니다. 또 뭐가 추가될 거야? 플러스의 내용이 추가가 될 것이고, 역시나 봤더니 그들은 이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플러스의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좋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냐면은 어떤 방식입니까? accommodate.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치? 무엇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필요도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cooperate.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뭐할수 있게 된다고? 이 사람들은 협력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고. 그치? 플러스 어휘 한개더 추가된 거 확인해 주셔요. 뒤에 뭐 나옵니까? In a group conflict situation, for example, 예시 등장합니다. 예시. 앞 내용을 뒷받침할 것이니까 강약 조절 가져가셔야죠. 그치? 예를 들어서 집단 갈등 상황에서 a member, 한 구성원이 있습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을 이해하는 강한 능력을 가진 한 구성원이 있습니다. 이 구성원은 뭐할수 있을 거냐면 표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How he feels about the problem.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why he feels this way. 왜 그러한 방식으로 느끼는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예시입니까? 감정 이해 능력이 뛰어난 개인이 정확하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앞서 등장했던 주제에 이어지는 적절하고 구체적인 예시가 맞다고요. 그쵸? 좋습니다. 자, 그리고 he also라고 하면서 또한 내용이 추가가 될 겁니다. 감정 이해 능력이 뛰어난 그 개인이 또한 뭘할수 있는지가 나올 건데, should라고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의 당위성인데, 여기에서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면 어색하잖아요? 이거는 기대입니다, 기대. 어떤 문맥에 따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논리적인, 일반적인 기대의 내용을 나타낼 때, should를 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he also should be able to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리의 기대가 들어간 겁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가져가셔요. 자, 그는 또한, 뭐도 할수 있을 것이냐면, take the perspective of the other group members. 다른 집단 구성원들의 관점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다른 구성원들의 관점을 취해서 understand, 이해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Why they are reacting in a certain manner? 왜 그들이 특정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다른 구성원의 관점을 취해서 이해까지 할수 있어요. 뭐 하는 거니? 명확하게 소통을 촉진을 하면서 협력까지 증진시키고 있는 거잖아. 그치? 앞서 봤던 주제가 잘 적용되어 있다고요? 좋습니다. 자, 정리하는 문장 갑니다. Appreciation of differences. 이 다름을 이해하는 것은. 다름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 다른 집단 구성원들은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다름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름을 이해를 하는 것은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을 봤더니요. promotes라고 해서 증진시킵니다. 촉진합니다. 라는 긍정적인 어휘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자, 다름을 이해했더니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면서 얘도 촉진을 한답니다. 자, 정리하는 문장인데 역시나 플러스 어휘의 쓰임에 눈에 띄고 있어요. 그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은 뭐를 만들어내냐면 arena라고 해서 이건 장입니다. 장. 자, 무엇을 위한 장? Open communication, 열린 소통을 위한 장. 아하, 열린 소통을 위한 장. 지금 명확한 소통을 촉진을 해주고 있어요. 그치? 거기에 더해서 promote, 또 촉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를 촉진합니까? Constructive conflict resolution, 건설적인 갈등 해결도 촉진을 하면서 improved group functioning, 향상된 집단 기능도 촉진을 합니다. 갈등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집단 기능도 향상을 시킬 거야. 결국 으쌰으쌰 다 같이 협력하면서 소통도 잘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고요. 괜찮죠? 그쵸? 좋습니다. 정리 문장까지 내용의 반복이었던 거 확인하시고 선택지 분석 갑니다. 1번이요. 집단 구성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 아니죠. 2번. 감정 이해 능력은? 괜찮아요? 집단 내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합니까? 감정 이해 능력. 감정 이해 능력은 집단 내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합니다. 다 들어가 있네요. 그치? 답 2번으로 골라주시고 3번 갑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자신의 감정 표현 능력을 향상시킨다. 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었고. 4번 갑니다. 감정 관련 어휘에 대한 지식은 공감 능력 발달에 기반이 된다. 어휘에 대한 지식이 공감 능력 발달에 기반이 된다. 아니고 5번 갑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이해는 사회성 함약의 필수적 요소이다. 얘들아, 지금 굉장히 그럴듯한 어휘의 조합이긴 한데 우리는 가장 적절한 선택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2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정 이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를 알고 있는 거라며 단순히 기분 나쁨이 아니라 뭐 서운함, 섭섭함, 답답함, 긴장함을 갖다가 다 알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별 활동을 하는데 한 친구가 표정이 어둡고 말을 안 해요. 그랬을 때너왜 그래? 기분 나빠? 너 하기 싫어? 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럼 걔는 더 하기가 싫어지겠지. 그치? 그때 너 혹시 뭔가 답답하거나 걱정되는 부분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아 사실 내가 맡은 발표 부분에 내가 자신이 없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랬을 때 그럼 우리 다시 역할 분배하자. 역할 분배 다시 하고 서로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확실히 정해보자. 뭐 하는 거예요? 원활하게 갈등 해결하고 명확한 소통을 촉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 정도에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벌써 2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배웠던 지문 내에서 우리 지문당 한 개씩만 어휘를 잘 떠올려 보셔서 총 5개의 어휘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가 어휘를 남겨주면은 우리 다른 친구들은 또 보면서 이 어휘도 중요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그라미 쳤던 핵심어 위주로 봐주시면 더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문제 푸는 시간을 함께 보셨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실 들어가셔서 단어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도 문제 풀어 오시는데 우리 도전하는 과정이 아름다운 것이니까 동그라미의 개수, X의 개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신감 갖고 즐기면서 문제 잘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즐거운 마음, 알찬 시간 보내러 또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실용특강 영어독해하면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연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도 긍정주문으로 시작해봅시다. 오늘의 긍정주문은 언젠가 이 순간을 돌아봤을 때 자랑스러운 내가 있길. 맞아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면 되게 생생하거든요. 근데 나름 자랑스러웠던 김수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절을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후회 없이 보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막 모든 것에서 뛰어나고 막 원하는 대로 점수를 잘 받고 이럴 수는 없을지라도 후회 없이 그냥 하루하루 재미있게 행복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간다면은 나중에 이 순간에 돌아봤을 때, 아, 나 자랑스러웠다. 잘 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오늘도 미니 테스트 2 이어서 갑니다. 마지막 마무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21에서 28번까지인데요.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문항을 38번 문장 삽입에서부터 45번 일지문 3문항의 장문까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순서 이어서 삽입까지 만나보러 왔는데 이번 미니 테스트 2에서는 순서 보다는 삽입이 확연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치? 여기에서도 지금 딱 봐도요. 주어진 문장 굉장히 짧은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의존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얘들아. 연결사도 없고요. 대명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내용상의 단서만 있어요. 내용해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 가볼게요. Language, 언어라고 하는 것은 Works to, 자, work to 부정사 나왔습니다. 뭔가 작용을 하고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야. 주어진 문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꺼내주고 있는 거냐면 언어의 역할입니다. 언어의 역할.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position, 즉 이탈릭체로 강조 표시까지 된거 보이시죠? 뭐 하는 역할? 위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디 속에 위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Relation to one another. 서로의 관계 속에 위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서로 잡을 만한 것은 없지만 내용은 깔끔한 것 같거든요. 다시, 언어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을 관계 속에 위치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정리하고 가셔야죠. 그치? 언어의 역할. 언어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관계 속에 위치시키는 거다라고 합니다. 얘들아, 근데 이게 막 대명사 연결사는 없을지라도 사실 이게 어떤 도입 문장인 건 알겠어요? 언어의 역할을 갖다가 이거다라고 명시해주고 있거든. 그럼 이게 도입 문장이 되어서 이 언어의 역할에 대해서, 즉, 언어가 사람들을 관계 속에 위치시키는 얘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문장이 뒤에 따라와야 되지 않겠어? 따라서 이 문장을 봤을 때 우리는 이 뒤에 따라오는 문장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될 거니까요. 자, 힌트 줬어요. 기억하면서 첫 번째 문장 가봅니다.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가 아닙니까? 표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표현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치? 자, 그럼 언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의 표현적인 특징 말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constitutive, 구성적인 특징이구나. 언어는 구성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가자. 언어는 구성적이에요. 언어는 구성적이다. 먼저 꺼내주면서요. 이것은 실제로 만들어낸답니다. 현실을 만들어내고요. Invisibilis, 어떤 정체성을 갖다가 유도한대요. 다시, 이것은 현실을 만들어내고 정체성을 유도한답니다. 근데 현실을 만든다, 정체성을 유도한다. 그것이 구성적인 것이다. 아, 너무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지 않아? 근데 뒤를 한번 슬쩍 봤더니, 아, 예시야. 너무 고마운 예시지요. 그러면 추상적인 문장 말고 쉬운 예시의 도움으로 내용 이해를 더해가는 겁니다. 우리 계속 그런 식으로 접근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자, 가봅시다. 자, saying. 말하는 거예요. You are so smart. 너 똑똑하다고. 너 정말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It's very different. 매우 다르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You are so thoughtful. 너 진짜 사려 깊다라고 말하는 거랑 다르답니다. 자, 지금 언어 사용의 예시예요. 너 정말 똑똑하다. 너 정말 사려 깊다. 근데 이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The phrases. 이 표현들은요. invite. 유도하고 불러일으키는 거거든. 불러일으킨답니다. Different views. 서로 다른 관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how a person like me. 나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불러일으킨답니다. 다시, 다른 관점을 불러일으키는구나. 좋습니다. 자, 일단 무슨 예시 등장했다고요? 너 정말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거. 너 정말 사려 깊다라고

말하는 거. 근데 이거 다르대. 다르대. 서로 다른 관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좋아요. 이제 다음부터 1번 동그라미 등장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in a classroom이라고 하는 좁혀지는 표현 등장합니다. In a classroom, 교실 상황에서. 자, 앞 내용을 갖다가 어디에 적용할 거예요? 교실에 적용할 겁니다. 내용이 좁혀졌어요. 그치? 다시 교실에서. 교실에서 the phrases, 어떤 표현입니까? 너 똑똑하다, 아니면 너 사려깊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합니까? view, 바라보고 interact with, 상호작용하게끔 합니다. 나랑 differently, 다르게. 다르게, 그치? 다시. 너 정말 똑똑하다, 아니면 너 정말 사려깊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상호작용을 하게끔 한답니다. 좋아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자, 이 상황을 갖다가 지금 교실에 적용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은 뭐 하게끔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상호작용하게끔. 자,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 등장했습니다. 그럼 1번 동그라미에서는 단절이 느껴지지가 않지요, 그치? 그럼 이거는 가볍게 건너뛰시고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 조금만 더 해줄게요. 너 정말 똑똑하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 쟤 똑똑한 애구나, 쟤 머리 좋구나, 쟤 공부 잘하겠다, 시험 잘하겠다, 모르는 문제 있으면 수연아 이것 좀 알려줘라고 할 겁니다, 그치? 그리고 너 정말 사려 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 쟤는 사려 깊은 아이, 남을 잘 도울 줄 아는 아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뭔가 쓰레기통이 그 쓰러져가지고 엎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도와줄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사려 깊은 친구 수연이라고 했으니까 수연아 이것 좀 같이 할래? 라고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2번 동그라미 나오고 뒷문장을 봤더니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예시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여야 하지요? 방금까지 살펴봤던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여야 하거든요. 근데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a teacher might position, 위치시키는 건데 위치시킬 수도 있답니다.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the giver of knowledge, 지식의 전달자로. 교실에서 지식의 전달자로 위치시킬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뭐로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까? Receivers of knowledge, 지식을 받는 사람, 수신자로 위치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 나왔어요? 교사는 지식을 주는 사람, 학생들은 지식을 받는 사람이라고 위치시키는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예시였거든? 그러면 이거의 도입 문장, 주어진 문장이 2번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치? 자, 요거 우리 아까 잘 판단했네. 얘가 뭔가 언어의 역할을 소개하는 도입 문장 같아 잘 판단을 했습니다. 그쵸? 자, 다시 플러스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 합니까? 언어는 어떤 역할도 합니까? 관계 속에 사람들을 위치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로 뭐가 나왔습니까? 교사는 자기 자신을 지식을 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학생들은 지식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위치시키는 예시가 등장했어요. 그치? 교사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고 학생은 수업을 들으면서 지식을 받는 수신자인 거고 위치시키는 예시가 적절하게 잘 나왔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위치시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2번 자리에 넣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얘를 넣을 수 있는 위치가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가볼게요. A classic, 고전적이면서 ubiquitous.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이것의 예시는 또 예시 나온대. 자, 무엇이냐면 the sequence, 순서입니다. 순서. 자, 그 순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사가 물어봐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교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을 합니다.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요. 그리고 교사는 알려줍니다. 그 아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갖다가 알려주는 순서. 순서 속에서도 교사는 질문을 던져. 아이는 대답을 해. 그런 다음에 교사는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다시 알려줘. 또 위치시키는 것에 대한 예시가 잘 등장했군요. 좋습니다. 자, 4번 뒷문장. Teachers can position. Position 또 나왔어, 얘들아. 위치시킨대. 교사는 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갖다가 뭐나 뭐로 competitors.

경쟁자 또는 collaborators, 협력자로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요, referees, 심판, resources, 어떤 조력자, judges, 판단하는 사람, 아니면 many other arrangement, 다른 많은 배치 형태로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위치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배열의 형태로도 위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교사가 때로는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위치에 들어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치?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경쟁자로 위치시키려고 해. 그럼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자, 이거 정답 먼저 맞히는 사람 선생님 사탕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경쟁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치? 근데 협력자로 만들려면, 자, 우리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4명씩 모둠을 이뤄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하면은 협력자로 만드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킬 수가 있다고요. 좋습니다. 계속 위치시키는 이야기 해주고 있지요? 자, 가볼게요. Teacher choice, 교사의 선택입니다. 단어, 어떤 구절, 은유, 그리고 상호작용 순서에 대한 교사의 선택은 invokes, assumes, 불러일으키고 또 가정합니다. 이러한, 그리고 다른 방식인데, 뭐 하는? 교실에서 자기 자신이 되거나, 즉, 자아를 갖거나, 아니면 being together, 함께 존재하는, 즉,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도 있고, 함께 존재할 수도 있는 이러한 방식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고 존재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글은요, 언어 중에서도 교사의 언어를 특히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교사의 언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거야? 나랑 어떻게 상호작용할 거야? 그때 내 자아는 똑똑한 사람인 거야? 사려 깊은 사람인 거야? 그리고 함께 존재하는 거지요. 그치? 위치. 교사와 학생. 지식을 주는 존재, 받는 존재. 함께 위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아, 괜찮죠? 내용 좋았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22번 가는데요. 지금 요 주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도 막 엄청난 단서다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얘 정도가 단서인가? he라고 해서 그. 근데 그의 정체는 사실 언제든지 앞부분에 등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얘가 정말 좋은 단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 해석을 잘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he asserted.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등장하는 문장이야. 자, 그는 뭐라고 주장을 했는가 봤더니, 자, for example, 얘도 눈에 띄는구나. 예시. 예시 문장이야. 얘는 땡큐다. 그치? 자, 예를 들어서 그는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물체가 작은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한 물체가 무게가 다른 것보다 두 배라면 이것은 두배더 빨리 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어진 글은 뭐예요? 예시입니다. 예시인데 지금 그의 주장이 등장했어요. 그치? 주장 등장하면서 큰 물체가 작은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어느 한 물체가 무게가 두 배라면 걔가 두배더 빨리 떨어질 거야라고 하는 주장도 했습니다.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동그라미로 살펴가시고 첫 번째 문장 바로 내려갑시다. 자, 과학은요. 진리를 위한 지속적인 탐구입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perpetual, 끊임없는 고군분투입니다. 발견하려는, 뭐를 발견하려는, 우주의 작동 방식을 발견하려는, 그리고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는데 가장 초기의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뭐에 관한 글? 과학에 관한 글이구나. 과학은 끊임없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구나. 자, driven by human curiosity, 인간의 호기심에 이끌려서 it has relied on, 자, 이것은 의존해왔습니다. 자, 무엇이? 과학이 의존을 해왔다고요. 어디에 의존했습니까? 추론. 관찰, 그리고 실험에 의존을 했답니다. 인간 호기심에 이끌려서 과학은 추론, 관찰, 실험 같은 것에 의존해왔다. 괜찮지요? 자, 과학에 관한 게. 그 앞부분에서는 어떤 얘기 정도만 꺼내냐면, 요것이 추론, 관찰, 그리고 실험. 여기에 의존해왔다. 요 정도의 이야기만 일단 꺼내주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요. The Greek philosopher, 그리스의 철학자인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의 등장. 자, 이제 얘가 희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아리스토텔레스가요, 광범위하게 저술 합니다. 뭐에 대해서? Natural philosophy, 자연 철학에 대해서. 자,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의 predecessor, 이전의 것. 그러니까 우리 흔히 전신이라고 하죠. 즉, 이전 본체 정도로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과학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의 전신이 자연 철학이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 이후에 대부분의 업적에 대한 기초를 닦았다고요. 괜찮죠? 일단 누구의 등장?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했다.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자, 2번 힌 문장 갑니다. He was a good observer of nature. 그는 자연의 훌륭한 관찰자였습니다. 그러나 relied on, 의존을 했는데 entirely, 오로지. 오로지 어디에만 의존을 했냐면 thought and argument, 사유와 논증에만 의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did no experiment. 뭐는 하지 않았어요? 실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뭐에만 의존을 했고요? 사유와 논증에만 의존을 했고요. 뭐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실험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까 앞부분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추론, 관찰, 그리고 실험에까지 의존해왔다라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실험을 안 했대. 그럼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으려나? 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봅시다. As a result,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He got a number of things wrong. Got wrong이라고 해서 오해한 겁니다. 많은 것들을 오해하게 되었어. 역시나 문제가 발생했구나. 자,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화살표 퍼더 나가요. 그 결과 많은 것들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 등장합니다. 자, 4번 뒷문장이요. Although this is mistaken,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 할지라도. 자, 뭐라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 할지라도 라고 합니다. 그럼 잘못된 이것 등장해야 되는데 어디 나왔습니까? 그의 주장이죠.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오해를 많이 했어. 그것의 예시로 이런 잘못된 주장을 했다가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따라서 디스를 받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4번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의 등장. 그의 잘못된 주장의 예시가 나오는 거지. 그치? 이것을 디스로 받으면서. 근데 이게 잘못됐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다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다가 누가 등장한 겁니까?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등장을 해서 1590년에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뭐 한 거예요? 반박한 겁니다. 자, 오케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다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것을 반박했구나. 잘못된 주장이었으니까 나중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것을 반박했다라는 내용으로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했길래? 아리스토텔레스가 하지 않았던 실험을 해서 이것을 반박할 수 있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자, 마무리 문장 되겠습니다. While it may seem obvious today, 오늘날에는 분명해 보인답니다. 무엇이 훌륭한 과학자가 어디에 의존해야 돼요? Empirical evidence, 중요하죠? 경험적 증거입니다. 자, 다시. 훌륭한 과학자는 의존해야 돼요. 경험적인 증거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분명하지만 This was not always apparent. 이것은 항상 명백했던 것은 아닙니다. 즉, 과거에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가 되는 거고요. 결국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면, 즉 성공적인 과학에서는 뭐에 의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험적인 증거. 자, 여기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을 했던 것이지. 그냥 실험

만 해봤어도 자 무거운 거 가벼운 거 깃털이랑 돌을 동시에 떨어뜨려만 봤어도 그게 동시에 떨어진다를 알게 될 것인데 지금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안한 거예요, 그치?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겁니다. 즉 경험의 중요성, 경험적 증거에 의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괜찮으시죠? 자 문장삽입 두 문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요약문 갈 겁니다. 자, 요약문은요, 요약문도 읽어야 되고, 긴 지문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나, 요 유형은 전략적 읽기가 가능한 유형이다라고 했습니다. 시간 잘 압축해 주셔야 되겠어요. 요약문 들어가 봅시다. 자, while이라고 해서 지금 나중에 뒤집힐 겁니다. 뭐뭐이지만 이란 뜻이잖아. 지금 여기에서 크게 끊기면서 주절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대비의 전개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치? 가볼게요. Sectors, 분야입니다. 뭐와 같은 분야? ICT라고 해서 정보통신기술이고요. Biotechnology, 생명공학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생명공학과 같은 분야들이 reshaped, 다시 만들었어요. 영향을 끼쳤답니다. 무엇에? 일상생활에. 뭐 함으로써 operating, 운영을 한 겁니다. 근데 무엇을 기반으로 운영했습니까? A한, Physical infrastructure이라 physical. 자, 요게 해설지를 보면서 이게 뭐야 하고 약간 의아했을 겁니다. 해설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physical이 유형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유형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체가 있다 이 뜻입니다. 지금 계속 physical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건데 선생님이 유형의라고 해석을 할 건데, 이거 실체가 있다로 보셔야 돼요. 실체가 있는, 형체가 있는 유형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A한 유형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분야들은 일상생활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ICT와 생명공학 분야가 등장을 하면서 A한 유형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한번 끊고 정리를 하고 아예 하고 갈까요? 요약문 속에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가봅시다. ICT.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예요. 자, 이 분야는요. A한 유형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거를 다시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아마 영향을 크게 끼쳤나 봅니다. 그치? 네, 그렇지만이라고 해서 뒤집잖아요. 지금 대비가 일어날 겁니다. 얘와 대비되는 어떠한 소재가 등장하냐면 The Global Energy Transition, 전 세계의 에너지 전환입니다. 오케이.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로 합니다. Extensive Physical Transformation, 광범위한 유형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광범위한 유형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실체가 있는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 전환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냐면 훨씬 더 비하게 만든대요. 이 전환을 갖다가 훨씬 더 비하게 만드는구나. 내용도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얘와 대비되는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를 필요로 합니까? 광범위한 유형의, 즉, 실체가 있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환을 갖다가 훨씬 더 비하게 만듭니다. 아이고, 어렵다. 자, 우리는요, 이 소재가 대비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요약문 넘어가서 살펴봐요. 자, 봅시다. It is widely agreed that 널리 동의되어 왔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일단, 전 세계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Necessary. 불가피한 것이다. Necessary.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needs to be 뭐할 필요가 있다? Urgently done.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모두가 거기에는 동의를 하나 봅니다. 그러나

This transition, 이러한 전환은요, requires, 요구합니다. 전례 없는 노력을 갖다가 요구를 합니다. 자, 뭐에다가 노력을 들여야 되냐면 대규모의 설치, 인프라의 변화, 그리고 통합, 이러한 것들인데 never seen before,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그런 규모로 전례 없는 노력을 지금 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이건 아까 요약문에 나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변화를 요구를 한다고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력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구나. 다시 노력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 자, 요 내용 한 개만 써줄까? 노력을 진짜 많이 해야 하는 그러한 전환이구나. 좋습니다. The transformation, 변화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분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It's not going to be similar, 비슷하지 않을 겁니다. 뭐랑 비슷하지 않을 거냐면 분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요약문에서 봤던 거 나올 거야. 생명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기술 ICT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분야에서 최근에 발전,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거랑은 비슷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된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는 무슨 이야기? ICT와 생명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쭉쭉 해줄 겁니다. 자, even 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The recent advancements, 최근의 발전입니다. ICT에서의 최근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관행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을지라도 no big physical change can be observed. 어떤 커다란 유형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어떤 커다란 유형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유형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건데 뭔가 실체가 있는 변화가 딱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단서는 단서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구체적인 표현으로 뒤에 예시까지 들어줄 거거든요. 요 도움을 한번 받아봅시다. 자, there are new giant companies, 새로운 거대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들은요, 운영,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양한 부문에서요. 근데 뭐 하지 않고 without having any physical appearance, 어떤 유형의 외관을 갖지 않고도 즉 어떤 실체가 있는 겉모습을 갖지 않고도 이 엄청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시의 도움을 좀 받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The largest taxi service provider, 가장 큰 택시 서비스의 제공업체는요, is currently a technology company, 현재 기술 회사입니다. 그리고 owns no taxi, 택시가 없어요. 택시가 없어요. 즉, 택시를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 택시를 여러 대 갖춘 실체가 있는 즉 겉모습에 팍 변화를 준 그러한 제공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회사야, 현재? 기술 회사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거든. 좋습니다. 여기에서 A에 대한 단서를 살짝 잡아볼 건데요. 일단 뭐가 관찰되지 않았다고요? 유형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답니다. 자, 오케이. 이제 조금 더 쉽고 구체적인 표현의 도움 이어서 두 번째 예시에서 받아봅니다. 자, similarly, 마찬가지로 란 뜻이지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시 갈 거예요. 가장 큰 영화 및 텔레비전 시리즈 제공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땡플릭스 이런 거. 자, 이런 제공 업체는요, 소유합니다. 근데 뒤에 no 나왔으니까 소유하지 않습니다. 유형의 영화관, 실체가 있는 영화관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뭔가 단서가 나올 듯한 느낌이 풀풀 듭니다. 그치? 그 대신에 it uses or organizes, 사용하거나 조직을 한답니다. 무엇을? Currently available infrastructure or components via users, 이 사용자들을 통해서 현재 이용 가능한 인프라나 구성 요소를 사용하거나 조직을 한답니다. 그래서 뭐 한대요? 그들의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한대요. 오케이, 요거다 얘들아. 지금 but instead 나오면서 단서의 느낌이 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자, 뭐예요? 사용하거나 조직합니다. 그냥 쉽게 사용합니다로 갑시다. 자, 뭐를 사용합니까? 현재 이용 가능한 인프라, 즉 이미 있는 인프라를 사용을 한다. 이미 있는 인프라를 사용을 하니까 어떤 실체가 있는 유형의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필요 없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자, 다시. 뭐 한다고요? 현재 이용 가능한 인프라, 즉 이미 있는 인프라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구나.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아까 예시로 나왔었던 그 택시 서비스 제공 업체도 택시를 소유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 기존 자동차, 기존 운전자, 기존 도로를 사용해서 어플만 만들어가지고 택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치? 여기서 나오는 뭐 영화라든지 TV 시리즈 제공 업체도 마찬가지. 기존의 인터넷, 그리고 기존의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기기, 휴대전화든지 태블릿이든지 TV든지, 그 기존 사용자 기기에 기존 인터넷 같은 거를 사용해서 거기에 어플만 만들어가지고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영화도 보고 TV 시리즈도 보고 할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구나.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뒤집지. 자, 이제 어떤 얘기 시작할 겁니까?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이야기 시작을 할 겁니다. The transition of the global energy infrastructure. 자, 이것은요. 전 세계 에너지 인프라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needs, 필요로 합니다. physical changes, 유형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take time, 요게 핵심이지 얘들아. 시간이 걸려요. 건설하고 설치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요. 건설 설치하는 데에 시간이 걸립니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형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설치하는 데에는 노력과 시간이 엄청 많이 들 거예요. 란 이야기.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선택지의 도움을 받아서 답 골라볼 거예요. A 자리에 뭐 들어간다고요? 지금 변화가 없었죠? 현재 이용 가능한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을 했지요, 그치? 갑시다. Temporary, 일시적인. Visible, 눈에 보이는. Existing, 요거다 완전. 기존의, 그치? Evolving, 발전하는, 진화하는 아니고요. External, 뭔가 외부의 유형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했다. 기존이라고 하는 느낌이 없어요, 그쵸? 아닙니다. 자, B 자리에 뭐 들어갑니까? 지금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자, 3번에 gradual, 무슨 뜻? 점진적인. 한 번에 팍!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계속 시간과 노력이 쌓이고 쌓이면서 일어나는 모양새죠? 답 3번입니다. 자, profitable은 이윤이 나는 이란 뜻이고요. 이윤이 나는, flexible은 유연한, 융통성 있는 이란 뜻 되겠습니다. 답몇 번?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새 인프라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려고 해요. 태양광으로, 풍력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기, 요거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도 사실 각 나라마다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점진적인 전환이 되겠지, 그치? 그런 얘기였구나. 3번으로 다시 한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장문으로 넘어옵니다. 자, 24에서 25번. 지금 단락이 두 개로 나뉘어지면서 확실한 전환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치? 자, 제목을 판단함과 동시에 다섯 개의 어휘 적절성도 같이 한번 판단해 보러 가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단어가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나온 김에 알아가면 좋겠지만, 문제 풀때 이것 때문에 못 풀었다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봅시다. 자, sweet taste, 단맛입니다. 가장 분명하게도 단맛은 표시를 한답니다. The presence of sugars, 당의 존재를 갖다가 나타낸다고요. 근데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an important source of calories, 칼로리의 중요한 공급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 단맛. 단맛은 무엇의 존재를 알려준다? 당의 존재를 알려주는데 당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리의 중요한 공급원이다라고 하니까 뭐 우리 몸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서요. Even starchy foods, starch라고 하는 건 전분이 많은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런 거는 별표단으로 줄 법한데 안 좋습니다. 사실 몰라서도 괜찮은 것이고 뒤에 예시 등장하죠. 감자랑 곡물의 예시가 등장하니까 대충 눈치껏 챙겨갈 수 있는 어휘잖아요. 그쵸? starchy 무슨 뜻이라고요? 전분이 많은. 라는 형용사라고요. 자, 감자와 곡물처럼 전분이 많은 음식들은 yield, 내어놓는답니다. A hint of sweetness, 단맛을 갖다가 내는데 뭐할 때? As we chew. 우리가 이 쌀밥을 갖다가 계속 씹으면은 단맛이 나요. 지금 그러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왜냐하면 enzymes in our saliva, 아, 단어 되게 어렵지. 우리 침 속에 있는 효소가 break down,

분해하는 거예요. 그 전분을 갖다가 단맛이 나는 당으로 분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씹으면은 그 침 속의 효소가 분해를 해서 단맛이 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을 봤더니 또 맛이 나오는데 이번에 무슨 맛입니까? 우마미 테이스트라고 해서 감칠맛입니다. 아, 지금 맛을 갖다가 쭉 나열하는 전개 방식 같아. 그럼 일단 단맛부터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단맛은 뭘 표시해요? 당의 존재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감칠맛 갑니다. 자, 감칠맛은요. come from 어디에서 옵니까? amino acid. 아미노산에서 옵니다. 감칠맛은 아미노산에서 옵니다. 자, 특히 다른 아미노산들도 또한 기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 이거는 글루탐산염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몰랐어도 괜찮아요. 그치? 자, 우리가 글루탐산염이라고 부르는 거. 이것에서 온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그것은 indicate, 나타냅니다. 뭐를 나타내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치? 자, 무엇의 존재를 나타냅니까? proteins, 단백질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양분의 주요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 단맛이라고 하는 것이 당의 존재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서도 감칠맛이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의 존재를 갖다가 나타냅니다. 자, 지금 내용의 구조가 일치하기 때문에 A 어휘는 무리 없이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다시. 자, 감칠맛. 감칠맛은 단백질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왜 고기 같은 걸 이렇게 씹어서 먹으면은 막 감칠맛이 팡팡 터지잖아요. 이게 단백질의 존재를 나타낸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 맛이 끝나는 게 아니죠. And 그리고 내용이요. 붙이면서 our taste for salt. 이 짠맛에 대한 우리의 취향은 짠맛 등장합니다. 짠맛에 대한 우리의 취향은 would have helped 도와줬을 것인데 우리의 조상들이 뭐 하는 거? 찾는 거. 뭐를 찾는 거?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을 찾는 것을 도와줬을 것이다 라고 해요. 짠맛은 무엇의 존재를 또 나타낸다? 전해질의 존재를 나타낸다. 근데 이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해서 발견하기가 힘들었답니다. 언제? 소금통이 우리의 식탁에 놓여지기 전에 전해질이라고 하는 건 너무 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짠맛을 선호했겠죠. 짠맛은 취향을 가졌겠죠. 그치? 전해질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짠맛. 이것은 무엇의 존재를 나타낸다? 전해질의 존재를 나타낸다. 공통점은 뭡니까? 당이든 단백질이든 전해질이든 이것들은 다 우리의 몸에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 이제 정리 문장. 첫 번째 단락의 정리 문장 갑니다. Hardly surprising then. 자, 그렇다면. 자, we are hardwired. Hardwired라고 해서 이 표현은 나온 김에 알아가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Hardwired라고 하는 것의 원래 뜻은 하드웨어에 내장된 겁니다.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타고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놀랍지 않다고요? 우리가 타고났습니다. 심지어 유아일 때조차 우리는 뭐 하도록 타고났냐면 be drawn, 끌리도록 타고난 겁니다. 어디에? 단맛. 감칠맛 그리고 짠맛에 끌리도록 타고났어. 우리는 이러한 맛들에 끌리도록 이끌리도록 타고났구나. 왜? 이런 것들 우리 몸에 좋은 거니까 아이 때부터 이런 맛을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좋아요. 요 단어 반드시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쵸? 요거 알아야지만 B의 어휘의 적절성도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었겠지. 그치? 자, 다시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맛에 이끌리도록 타고났다. 지금 B의 어휘까지 괜찮은 거 확인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오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버스로 뒤집네. 자, 뒤집으면서 맛이라고 하는 거는 또한 warns, 경고합니다라고 해서 갑자기 내용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휙 하고 뒤집힙니다. 맛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데 언제? Be about to 부정사는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이니까 먹으려 할 때, 뭐를 먹으려 할 때 might be harmful, 해로울

먹을지도 모르는 것을 먹으려 할 때, 맛은 우리에게 또한 경고를 하기도 한답니다. 자, 우리한테 경고한대. 뭐 먹으려 하니까, 해로운 거 먹으려고 하니까, 씨의 어휘도 괜찮지요. 그치? 자, 다시 갑니다. 자, 지금 버스로 뒤집어요. 그러나,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한답니다. 언제? 우리가 해로운 것을 먹으려고 할때 맛은 경고를 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가 또 뒤에 붙여지겠습니까? 이 맛. 우리가 해로운 것을 먹으려고 할때 맛이 경고한다라고 했잖아. 거기엔 또 어떠한 맛이 있는지가 쭉 나열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아직 어휘에 대한 답이 안 나왔으니까 D번과 E번의 어휘도 잘 살펴주셔야 되겠어요. 자, many toxins taste bitter. 많은 독성 물질은 유독한 것들은요, 어떠한 맛이 나냐면 bitter, 쓴맛이 난답니다. 아, 뭔가 독성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은 쓴맛이 나는구나. 자, 그래서 we are hardwired 또 나왔지 얘들아? 아까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었어요? 타고난. 자, 그래서 우리는 타고났습니다. 뭐 하도록? 쓴맛이 나는 음식을 거절하도록, 거부하도록 타고났습니다. 왜? 쓴맛이 나는 음식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 거야? 우리 몸에 해로운 독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몸이 아플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쓴맛이 나는 음식은 거부하도록 타고나게 된 것이지요. 그쵸? 좋습니다. 자, 지금 무슨 맛이 먼저 등장했냐면 쓴맛이에요. 자, 쓴맛에는 독성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거부하도록 타고났어. 라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 나옵니다. Just watch the face. 한번 얼굴을 관찰을 해보랍니다. Toddler는 아기인데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가 되겠거든요. 근데 그 아기가 모르고 먹었어. 한 모금을 홀짝 했다고요. 토닉워터를 갖다가 한 모금 딱 마신 겁니다. 아, 물이 아닌 거지, 그치? 그랬을 때 그냥 물이 아니라 토닉워터를 아이가 마시면은 쓴맛이 확날 거야, 그치? 그랬을 때 표정을 한번 관찰을 해봐라 라고 합니다. 자, 아니면 마찬가지로 어른인데 이 어른은요, get surprised, 놀랐어. By a bitter tasting berry, 쓴맛이 나는 베리를 먹고는 놀란 겁니다. 그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래. 왜 놀란 거야? 자, 쓴맛이나 거기에는 독성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치? 자, 관찰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어서 the bitterness, 그 쓴맛은요, triggers, 촉발합니다. Our poison avoidance reflex, 우리의 독 회피 반사 반응을 갖다가 촉발을 한답니다. 우리가 타고나게 그 독을 갖다가 회피하려는 반사 반응을 하게끔 타고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표정을 짓습니까? Yucky face. 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sticking out the tongue, 혀를 밖으로 내밉니다. In a reflex, 반사 반응으로 혀를 밖으로 내미는데, 자, 이것은 밀어내는 것입니다. The threatening food out of the mouth. 입 밖으로 그 위협이 되는 음식을 갖다가 밀어내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베리를 왕 하고 씹었는데 쓴맛이 팍 나. 그러면 웩 하는 표정이 되면서 혀를 밖으로 내밀고 음식을 입 밖으로 꺼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거는 독성이 있는 음식이야. 라는 신호가 되는 거니까. 좋습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자, 마찬가지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두 번째 예시가 등장하겠지요. 그치? 자, 마찬가지로 we tend to accept sourness. Sourness는 신맛인데 신맛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다시. 이 신맛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시일 거야. 왜? 마찬가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신맛을 받아들일 거야. 뭔가 이상하다. 자, 근데 이 신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신호를 보낼 수가 있냐면 spoilage 뭐한 겁니까? 부패한 겁니다. 자, 아니면 unripe라고 해서 설 익은 거죠. 자, 설 익은 그래서 indigestible 소화하기 힘든 소화가 어려운 과일이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낸대. 자, 다시요. 부패하거나 설 익어서 소화하기 어려운 과일이야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맛을 갖다가 받아들인다고요? 아니죠. 뭐 하겠습니까? 아까 쓴맛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절해야지요. 따라서 거절하다, 거부하다에 해당하는 reject로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그치? 우리 아까도 요 동사가 똑같이

좋아하죠. 그쵸? 가봅시다. What experience and practice, however, 그러나 경험과 연습으로 우리는 흔히 배우기도 한답니다. 뭐 하는 걸 배우냐면은 그러한 hardwiring, 타고난 반응이죠. 특정 음식에 대한 타고난 반응을 갖다가 override는 뭐 하는 거예요? 억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자, 오버라이드는 그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올라탔으니까 이제 그게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억제하고 무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특정 음식에 대한 타고난 반응을 억제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뭐 해서? 경험하고 연습해서. 즉, 타고난 거 자체는 그거를 거부하는 건데, 이제 경험하고 연습해서 그것을 억제하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 기호 2번의 어휘 괜찮죠? 그치?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커피라든지, 혼맛이 강한 맥주라든지, 방울 양배추나 신맛이 나는 사탕 같은 거, 우리 신맛이 나는 사탕, 딱 먹었을 때, 아, 뭔가 부패했다. 이거 뭐 설이 갔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치? 잘 먹지 않습니까? 뭔가 경험과 연습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few, 드물대. 극히 드물답니다. 자, 있다 할지라도, 자, 사람들인데 그것들을 갖다가 처음부터, 즉시, 바로 좋아할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라고 합니다. 질문 던져요. Remember your first sip of coffee? 커피를 정말 처음으로 한 모금 마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왜?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써? 이랬던 반응 기억하시죠? 그치? 나름 자기의 그런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경험과 연습으로 억제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좋아할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합니다. 즉, 여기 뒷부분에 나온 맛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고났다고요? 거부하도록 타고났다. 자, 이것이 특히나 우리가 답으로 골라줬던 어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주시는 게 좋겠지요? 좋습니다. 자, 제목 고르러 가겠습니다. 1번, 왜 유아들은 쓴맛이 나는, 그리고 신맛이 나는 음식을 피하는가? 지금 왜 유아들이 이러한 음식을 피하는가? 요것을 제목으로 잡을 수가 없지요. 그치? 자, 2번, 진화적인 역할이랍니다. 인간 생존에 있어서 맛의 진화적인 역할 어때요? 이렇게 타고났지. 이런 거엔 이끌리도록, 이런 것들은 거부하도록. 즉, 몸에 좋은 것에는 이끌리도록, 몸에 해로울 수 있는 것은 거부하도록. 뭐할수 있게 해준 거야? 인간이 생존할 수 있게끔 해준 거야. 얘들아, 진화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존에 유리하게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치? 따라서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놀라운 사실이랍니다. 맛과 현대 식습관에 관한 놀라운 사실? 아니죠. 4번 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선호도와 문화가 어떻게 우리의 sense of taste, 그런 미각이죠. 미각 같은 것을 형성을 하는가. 개인적 선호도와 문화가 어떻게 미각을 형성하는가. 이거 아니고요. 자, 5번 갑니다. 비교하는 것이랍니다. 자연, 즉, 천연 감미료랑 인공 감미료네. 인간 식단에 있어서 천연 감미료. 인공 감미료를 지금 비교하는 것도 전혀 아니었으니까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는 몇 번? 4번의 accept를 거부하다, reject로 바꿔줬던 거는 기억을 하시죠? 어우, 좋아요. 어려운 거다잘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1쯤은 산문을 나왔습니다. 하나의 이야기 형식, 소설책 읽듯이 가볍게 순서 먼저 크게 크게 잡으시고 지칭 추론이랑 내용 불일치까지 해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가보겠습니다. 자,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때 내가 거실로 들어가서 발견을 했어요. 나의 8살짜리 아들이 완전히 몰두해 있는 거지.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데 몰두해 있어. 뭐 하는 거 대신에, 지금 뭐는 하네? 숙제는 안 해. 숙제를 완성하는 거 대신에 아들이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데 완전 몰두해 있는 겁니다. 즉, 아버지인 아이와 아들이 일단 등장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냐면 그가 분명히 잊은 거거든. 우리 가족의 규칙입니다. 뭐에 관한? 놀기 전에 숙제를 먼저 마치겠다는 가족의 규칙이 있나 봐. 근데 그거를 완전히 잊고는 지금 숙제도 안 하고 비행기 만들기, 모형 비행기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근데요. I paused. 잠깐 멈췄어. 그래서 결심을 하지요. 자, 그의 입장을 이해를 먼저 해야겠다. 뭐 하기 전에 before rushing into criticism. 그냥 막 비판하기 전에 이 아들의 입장을 먼저 이해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겁니다. You're really focused on that airplane, aren't you?
있어. 그 비행기의 상.

상당히 집중한 것 같구나. 그렇지 않니? 부드럽게 물어봅니다. 그에게 다가가면서요. He looked up. 누가 올려다봤겠습니까? 아들이겠죠. 대문자 S로 표시할게요. 아들이 올려다봅니다. 머뭇거리지만 막 설명하고 싶어 죽겠어요. 몹시 설명을 하고 싶어하나 봅니다. 그 모형 비행기에 대해서 아들이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가 봐. 그치? 자, 좋습니다. 지칭추로 같이 가요. 자, 일단 A 밑줄의 he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들이니까 son, s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순서 잡으러 가겠습니다. 여기 순서 잡는 게 약간은 까다로웠을 수 있겠어요. 비달락입니다. I took a seat beside him. 그의 옆에 앉아서 carefully pick up a wing of the model. 그 모형 비행기의 날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건 같은데 이어서 누가 말해요? 아빠가 말해요. Your grandpa, 너의 할아버지가 would be proud, 자랑스러워하겠다. You are interested in planes too. 너도 비행기에 관심이 있는 걸 알면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시겠구나. 자,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비행기에 관심이 있으셨나 봐. 그래서 자랑스러워하겠다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할아버지 이야기가 일단 나올 수 있어야 돼, 그치? 할아버지가 비행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아들이 막 설명하고 싶어 했으니까 아들 설명도 앞에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비달락은 탈락이에요. 자, 시달락 갑니다. It's good to feel passionate. 열정을 느끼는 건 좋은 일이야. 무언가에 대해서. 근데 how about we make a deal? 우리 거래를 하나 하면 어떠니? Finish your math first. 수학 숙제를 먼저 마치면 I will help you finish this plane after dinner. 저녁 먹고 이 비행기 완성하는 거 도와줄게. 뭔가 거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아버지의 이야기. 그럼 아들이 뭔가 여기에 열정을 느낀다는 설명을 막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순서는 뭡니까? D입니다. D, B, C의 순서로 가거나 D, C, B의 순서로 가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D 달라고 왔어요. 시작합니다. 자, 아빠 이거 전투 비행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몰았던 것과 같은 전투용 조종기 비행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누가 이야기를 해준 거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준 거겠어. 지금 이거 아들의 말이니까요. 그치? 그래서 기호 D번의 희는 할아버지니까 대문자 G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비행 임무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비행기가 얼마나 빠르게 날았는지 심지어 어떻게 거꾸로 뒤집어서 비행까지 했는지까지 할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흥분으로 가득 차서 반짝였습니다. 뭐 할 때? 그가 이야기할 때. 나의 아빠니까 아들한테는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 정말 스릴 넘치는 모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구의 눈이 반짝였겠습니까? 아들입니다. 기호 2번은 son. 따라서 지칭추로는 답 찾아줬습니다. 그렇죠? 자, 좋아요. 자, 그의 열정을 갖다가 봤어요. 그 열정을 보는 것은 불러일으켰습니다. 생생한 나의 어린 시절의 추억. 아버지도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된 것이지요. 자,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에요. 즉, 아버지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그 아들의 할아버지가 침대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격렬한 공중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그의 비행기가 적을 피해가지고 구름 속으로 얼마나 멋지게 급하강을 했는지 적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팍 급하강한 이야기까지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대. 아버지의 아버지가 들려주셨다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할아버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뭔가 거래하기 전에 너 숙제 먼저 하는 게 어떠니 거래하기 전에 지금 할아버지 이야기로 아버지가 답변을 해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쵸? 자, DBC를 유력하게 보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비달락 왔습니다. 자, 날개를 집어들면서 이야기를 하죠. 할아버지가 너 진짜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근데 기억해. There's something we agreed on first, right? 우리가 먼저 합의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의 표정은 사려 깊게 되었습니다. 그가 조용하게 끄덕이면서 누가? 아들이죠. 아들이 조용하게 끄덕이면서 뭔가 동의를 할 건가 봐. I know that. 아빠, 알아요. I should finish my homework first. 저 숙제 먼저 끝내야 되죠. I just got too excited. 저 그냥 너무 신이 났어요. 이 비행기 만드는 걸 너무 신이 났습니다. 따뜻하게 웃으면서 아빠가 아들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줍니다. 자, 저 너무 신이 났어요. 이 아들이 자신의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내용 받아줍니다. It's good to feel passionate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열정을 느끼는 거는 참 좋은 일이야. 근데 우리

0: 거래를 하나 하는 게 어떠니? 그냥 숙제 먼저 해! 이게 아니고 아들이 아, 저 숙제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비행기 만드는 게 너무 신이 나서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면서 오케이 알겠어. 수학 숙제 먼저 하고 그럼 내가 너 비행기 만드는 거 도와줄게. 일종의 모두가 윈윈 하는 거래를 하는 것이지요. 그치? 자, 그럼 아들이 기분 좋게 대답을 하겠지. Really? 정말요? That would be awesome. 그 진짜 멋진 일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는 빠르게 set aside, 치운 거죠. 그 모형을 치우고 그의 연필을 집어들고 자, 아주 열렬하게 그의 숙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열중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치? As I watched him concentrate, 그가 집중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누가 집중했어요? 아들이 집중했어요. 그치? He was even 더 아들을 가리키니까 지칭추론은 아까 잘 찾아주었습니다. 집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 나는 느꼈습니다. 깊은 유대감을 갖다가 아버지가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죠. 다시 한번 teaching, 가르치는 것은 가장 강력하다. 언제? 시작할 때 이해와 공유된 열정으로 시작할 때 정말 가장 강력한 것이구나. 이 가르침이 아들한테 통해서 아들도 이해하고 숙제를 먼저 기분 좋게 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깨달음의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자, 순서 잡아준 몇 번이었으니까 D, B, C였으니까 4번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지칭추론은 마찬가지로 기호 D번만 할아버지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4번입니다. 내용 브릿지로 마무리 갑니다. 1번, 아들이 놀기 전에 숙제를 마치라는 가족 규칙을 어겨서 화가 났습니다. 오케이. 지금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2번, 아들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모형 비행기의 날개를 집어들었고요. 3번, 수학 숙제를 끝내면 저녁 먹고 나서 완성하는 거 돕기로 했습니다. 4번, 가르침은 이해와 공유된 열정으로 시작될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5번, 아들의 열정을 보면서 자신이 참여했던, 아니죠, 아버지의 아버지가 참여했던 답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미니 테스트 2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잘 맞춘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시 돌이켜봤을 때 자랑스러운 여러분이 확실합니다. 선생님이 인정해줄게요. 여러분이 찾은 포인트 어휘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이제 미니 테스트 하나 남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한번 풀어봅시다. 열심히 풀어보시고 뿌듯한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도 소중한 배움 얻으러 만나도록 할게요.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고맙습니다. 6강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영포자 탈출 전문가 생일쌤이고요. 공부하러 오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저는 진짜 와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거든요. 그만큼 오늘도 열심히 같이 달려갈 겁니다. 마음은 맨날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거든요. 우리 핵심 마인드 보면서 또 힘을 좀 내보겠습니다. Every focused hour, 모든 그 집중한 시간들은요. 컴파운드 되면은 합쳐지고 화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돼요? Long term success. 장기로 봤을 때는 성공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 순간 집중하는 겁니다. 아, 집중하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듣던 소리가 너 좀 산만하다. 근데 지금도 그래요, 솔직히.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저는 솔직히 한 10분에서 30분 안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전 진짜 어제도 생각했어요. 나 10분밖에 집중 못해? 그럼 6번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시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모이면 성공으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우리가 가진 걸로 싸우는 겁니다. 오늘도 집중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 저 진짜 집중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아마 현대인들은 거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진짜 그 생각하자고요. 10분밖에 집중 못해요. 6번 집중하자. 5분밖에 못합니까? 10번 집중하자. 그럼 50분 되는 겁니다. 바로 갑니다. Anticipate. 예상하다죠. Anticipate the result. 결과를 예상하다. Irrelevant. Irrelevant. 무관한 거, 관련 없는 거요. 그럼 information 붙이면은요, 관련 없는 정보. Exacerbate, exacerbate. 좀 어려워요. 악화시키답니다. 그러면요, the pain 하면은 그 통증을, 고통을 악화시키더라. Conception, conception. 구상이란 뜻이죠. Overall, 전체적인, 전반적인 구상되고요. Discount, discount. 이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무시한다 라던가 아니면 고려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서 discount them as option 본문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것들을 선택지로서 무시하게 되더라, 고려하지 않도록 되더라, 이렇게요. discount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핵심 문장 길어요. 자, 기본적으로 핵심인데 the key to ing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치사의 동명사 패턴이거든요. 무엇에 대한 핵심이냐, 동명사가 나오면서 쾌락을 갖다가요, good, 선으로서 또는 좋은 것으로서 보는 그것에 대한 핵심은 동사가 is고요. to see가 나옵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죠. 뭐냐면은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fit into, 딱 들어맞는가, 전체적인 어떤 삶의 구상에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이 worth living은 수식하는 거네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 딱 되는 거고, 아, 여기 지금 세미콜론이 또 붙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넘어간다고요? 긴밀하게 그냥 슥 빨리 넘어가면 돼요. 이것이 뭐 하는 방식이래요. ill consequences, 안 좋은 결과네요. 무엇에? 어떤 특정한 유형의 이제 쾌락이 있는데요. 이거는 순간의 쾌락이야. 이런 것들의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걔네들을 갖다가 선택지로서는 고려하지 않도록 되는 이제 방식이다라고 하는 건데, 내용은 나중에 볼 거고요. 문장이 왜 길었나 봤더니 세미콜론으로 두 문장이었어요. 두 문장에 가까운 것이고, 여기 빨간색에 전치사 동명사 그리고 투부정사가 올 수 있고, 하나 특징은요, to 다음에 무조건 see 오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투부정사 아닙니다. 그것도 보여드립니다. 이게 전치사 동명사도 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투부정사의 to고 동사 오면서 투부정사가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전치사의 동명사도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서요. 조금 봐두셔야 됩니다. 주제는 the role, 역할입니다. 무엇의 역할? reflection, 성찰하다라는 뜻이 있죠. 성찰해, preparation, 준비해. 아, 그런 것이 역할을 합니다. 뭐 하는데요? enhancing, 향상시킵니다. 더 높여요. 뭐를요? pleasure. 여기서는 쾌락되거든요. 아, 쾌락은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어떤 쾌락을 생각해 볼까라고 하다가 제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치킨을 싫어한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배가 고픈데 지금 치킨이 배달이 와서 벌써 침이 고이거든요. 그런 쾌락을 여기에 딱 적용하면은 되게 내용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pleasure, 쾌락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쾌락이라는 말 자체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은 빨리 구체적인 이야기로 바꾸는 게 좋아요. 쾌락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치킨으로 받아봅니다. 쾌락의 하나 예시로서 치킨을 한번 떠올려 볼 텐데, 자, 일단 먼저 쾌락은 이 as는 뭐뭐로서,
어려워요. conscious, 의식적으로 enjoyment, 뭔가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뭘 누립니까? 우리의 감각적인. 이때 이제 endowment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밑에 이제 아마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능력, 자질, 이렇게 가거든요. 이제 사실 뭐 부여받은 거, 이런 의미도 있는데, 감각적인 능력을 의식적으로 내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쾌락인데요. 이런 것들은요, 지금 또 끝이 아니야. 또 추가 설명. enhanced, 또 높아진다라는 거죠. 쾌락이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capacity, 능력입니다. both A&B가 붙어가지고요. 뭐 하는 능력, 뭐 하는 능력? 먼저 anticipate, 예상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그 능력에 의해서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 쾌락은 heightens, 이게 동사입니다. enjoyment, 즐거움을 하이트 높여줍니다. 어떤 순간에요? 이런 순간에요. 음악을 듣는다라던가,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는다라던가, 춤추거나, 수영하거나, 아니면 일광욕. 그리고, so variously on, 아니면 answer on이 기타 등등이거든요. variably, variously. 굉장히 다양하게, 다른 경우들에도요. 이렇게 즐거움을 높이더라. 읽었는데, 이런 게 전형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지 싶어요. 자,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쾌락 이야기거든요. pleasure. 근데 쾌락, 생각해봐요. 치킨 먹을 때. 아, 이거는 진짜 쾌락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킨 먹을 때, 특히나 그 첫입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때의 쾌락을 생각해봤을 때, 그거는요. 우리가 감각적인 어떤 능력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의식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맞죠. 왜냐면은, 이거 미각이잖아요. 입에 들어갈 때그 미각이라던가, 냄새, 후각이라던가, 이걸 내가 지금 의식하면서, 와, 행복하다, 맛있다, 이렇게 쾌락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감각적인 능력을 의식하여 누리는 게 맞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킨 기다릴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상하거나, 또는, 야, 어제 피자 맛있었는데, 기억하는 그런 능력 때문에 쾌락은 또 높아지는 게 맞아요. 그쵸? 아, 행복했다, 이렇게요. 그리고 얘는요, 이제 이 밑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다 쾌락의 순간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요, 춤추고요, 수영하고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쾌락을 느끼는 순간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 순간에 즐거움을 높여주더라. Enjoyment in the moment. 이게 강조가 됐어요. 순간이 강조가 됐다. 그 순간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It's the greater, 더 커지죠. 뭐에 의해서요? Not being subjected to intellectual analysis. 기본적으로 이 subjected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쓰이게 되면은요, 무엇을 받는 건데, 지적인 analysis, 분석입니다. 그거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뭐할 때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요. 무슨 말이에요? 치킨 같은 거 먹을 때요, 지적으로 막 분석해. 아, 이게 지금 왜 치킨이 나에게 쾌락을 주지? 어떤 의미일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게 왜 맛있을까? 이거 진적으로 분석하지 않아야지. 그냥 도파민 뿜뿜 해가지고 그냥 치킨 맛있게 뜯어 먹어야죠. 지적 분석을 안 받으면서 쾌락은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자, 그러면서 명백히, obviously, 분명히, we do better, 더 나아. 뭐가? leave it, 놔둬. 그것이 unfold, 전개되도록요. 뭐한 상태로요? purely self, 순수하게 그 자체로요. 치킨 먹어요? 피자 먹어요? 저도 이제 제일 좋아하는 두개 메뉴를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두 개보다 맛있는 게 있을까? 저에겐 그두 개가 제일 맛있거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떡볶이. 딱 앞에 세 개가 있어. 피자, 치킨, 떡볶이 딱 있어. 이거는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놓고 그냥 즐겨야 되는 거예요. 막 지적 분석하고 이럴 필요 없다. 그냥 순수하게 그 쾌락이 먹는 거든, 춤추는 거든, 운동하는 거든, 뭐든 있는 그대로 그냥 펼쳐지도록 생각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놔두는 게더 낫더라.까지가 그 어떤 순간 탁 몰입할 때 쾌락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벗이 나와. 그리고 빈칸이야. 지금까지 이야기랑 지금 대조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분석하지 말고 그 순간을 누려라, 즐겨라. 약간 도파민 뿜뿜하는 그런 쾌락을 얘기했다면은 벗을 해주면서 하지만 얘도 equally 똑같이 obvious 분명한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빈칸인 not irrelevant to their best enjoyment 최고로 즐기기 위해서는요.
이게 뭐예요?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부정의 부정이니까 결국에는 relevant하다, 유의미한, 관련된 이런 뜻이 되거든요. 결국 이 빈칸도 최고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똑같이 분명하니까 중요하다가 되겠죠. 자, 그 내용이 빈칸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밑에 근거들이 있습니다. 가볼까요? 이제 pleasure 역시 이제 쾌락이거든요. 이때 pleasure는 계속 쾌락을 끌고 내려오면서 예시는 이번에는요. 30분 동안에 음악 듣는 이야기가 왔습니다. 30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쾌락을 줘야 되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나의 최애 음악을 30분간 듣는 그 쾌락을 생각해 볼게요. 얘는 더 커. 아, 왜 그렇습니까? The music was chosen. 음악이 선택됐다. 선택했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했어요. 아니, 음악을 그냥 듣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딱이 순간에 듣고 싶은 거, 우리 다 선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리의 퀄리티입니다. 아, 소리의 리프덕션까지 가니까 소리 재생의 품질이요. 되게 좋아야 돼.

아, 그냥 막 들었는데, 아, 이어폰이 되게 소리가 지지직거리는 겁니다. 이건 쾌락을 줄 수가 없어요. 아, 좋은 음질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nticipation and expectation, 비슷한 말이죠. 예상하고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또 engaged, 관련되게 됩니다. 여기에 또 동원되게 된다라는 거죠. 아, 음악 나온다. 네, 좋은 음악 들어야지라고 하면서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또 쾌락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one prepared oneself to listen. 누군가는요, 준비시켰어요. 자기 자신을. 들을 준비를 시켰다. 자, 이게. Because 다음에 연결되는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쾌락을 더 크게 만든다랑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쾌락이 더 커졌다면 빈칸의 내용은요. 지금 이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압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뭘한 겁니까? 게다가 앞에 있는 순간적인 쾌락을 즐긴다, 누린다와 대비되는 말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죠, 사실. 심플하게 말하면. 이건 뭐야? 즐겨, 누려, 이거예요. 생각하지 마. 순간적으로 정말 맛있는 치킨 막 먹으면서, 아, 행복해. 너무 맛있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뭐 생각이나 분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뭐한 거예요? 사실은 준비하고 생각을 했죠. 어떤 음악이 나에게 쾌락을 줄까? 내가 이거 뭘로 들을까? 또는 이거 지금 내가 막 예상도 하고 기대도 하고 준비하면서 쾌락이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은 쾌락에 대해서요, 우리가 지금 성찰을 하죠. 그리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쾌락을 주더라. 자, 그러면서 Think of,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뭘 생각해 볼까요? Informative contrast, 유익한이고요. 유익한 contrast, 대조를 이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How pain and discomfort is exacerbated. 자, 고통이라던가 아니면 불편함이요. 악화되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Fearful, 되게 두려운. 우리가 anticipation, 예상이나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Tense, 되게 긴장한 치과의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has been dreading, dread, 두려워하다. 치과 가면 애안에 드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수일 동안에, 며칠 동안에 두려워해 왔습니다. 그런 치과의 환자는요, 되게 긴장을 했을 텐데요. Has a worse time. 더안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누구보다도요, 되게 relaxed, 편안한 환자보다도요.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지금이 있다면은요, 그 이전 시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준비를 했냐에 따라서 지금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이게 또 반대 사례잖아요. 쾌락의 반대니까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 이제 충치가 생긴 거야. 이거 지금 병원 가야 돼. 치과 가야 됩니다. 근데 뭐 차일피일 미루다가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사실은 이 기간들 때문에 나는요, 더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뒤집어야 돼요. 쾌락 이야기라면 쾌락도요, 좀 내가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면 더 쾌락은 커지겠죠.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분석 없는 쾌락도 있으나, 빈칸의 그 쾌락은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거고요. 준비도 좀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쾌락은 더 커질 수 있다. 마치 뭐처럼, 준비 기간에 더 뭔가 내가 고통받고 두려워하면은 나중에 고통이 더 커지는 것처럼요. 근데 키, 아까 봤던 거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핵심입니까? Seeing pleasure as a good. 이 쾌락을 선이라고 보는 것의 핵심인 이런 겁니다. To see,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쾌락이 fit into는 딱 들어맞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우리 삶의 구상에 들어맞는 것인가? 그거를 좀 본다라는 겁니다. Worth living in life를 수식하면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삶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쯤이면은 쾌락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저 가령 이런 거예요. 지금 공부하고 있죠. 끝나고 나서 우리 좀 재밌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쾌락을 즐길 수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커피를 못 마셨거든요. 끝나고 맛있는 커피를 좀 마시는 그런 쾌락을 생각해 본다라는 겁니다. 이미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 삶에서 이게 지금 요 쾌락이 딱 들어오면은 아, 딱 맞을 것 같거든요. 딱 핏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생각이 쾌락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것이 무슨 방식이래요. ill consequences, 안 좋은 결과입니다. 무엇에, 어떤 특정 유형에 뭐가 있어요? 그 순간적인 것을 누리는 그 쾌락이
잘못하면 정말 순간 내가 즐거우려다가 안 좋은 결과 올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요, 걔네들을 선택지로서 디스카운트 무시하거나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참 주제와 관련된 소리야. 이 쾌락은요, 배드한 쾌락인 거예요. 배드, 안 좋은 쾌락이 있어. 근데 만약에 전반부 얘기처럼 순간만 즐겨. 그럼 이거 즐겨도 되죠. 지금만 그게 뭐가 됐건 쾌락을 즐기면 돼.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전체를 봤을 때에는 얘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쾌락은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쾌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면 사실 그 쾌락의 정도는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 뭐도 중요하다. 순간의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도 쾌락이랑은 관련해서 중요하다. 빈칸에 뭐 넣을까요? 데디아가 똑같이 명백하더라. 그게 역시 not, IR 사라지면서 관련 있고 중요하다가 되는 거거든요. 뭡니까? Reliance on, 의존하는 겁니다. 뭔데요? 타고난 특성이네요. 무슨 특성? 쾌락을 최대화, 극대화하는 그런 걸 타고났는데 거기에 의존한다고요? 그냥 멋있고 복잡한 말에 불과합니다. Reflection. 성찰하는 겁니다.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쾌락의 nature, 어떤 본성이 뭘까? 또는 어떤 원천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 reflection,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내가 지금 음악을 들을 겁니다. 아무 음악을 듣는다 그래서 나에게 쾌락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날 뭐가 즐겁게 하지? 뭘 하면 내가 좀 즐거울까? 이런 것들. 이 쾌락의 어떤 원천이라던가, 나를 즐겁게 하는 쾌락의 특성이라던가, 본성이라던가, 이런 걸 생각해서 내가 그걸 생각했을 때그 쾌락은 더 커질 수가 있다. 2번이 정답. 3번은요, academic exploration. 학술적인 탐구가 되는 겁니다. 벌써 이상하죠? 무엇에 대해서요? 쾌락의 element, 요소들에 대해서요. 여기는요, prioritization,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Experiencing non-sensory pleasure. Sensory 가지고 장난친 거죠. 비감각적인 쾌락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더라. 그냥 합친 거에 불과하고요. The pursuit, 추구하는 거. 뭘 추구합니까? 장기간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뭐보다는요? Temporary, 일시적인 쾌락보다는 멋있는 말. 이거 보통 수능 문제였다면 5번에 답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멋있거든요. 일시적인 쾌락보다는 장기간의 행복을 추구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또 마지막 이야기랑 마치 관련이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장기간의 행복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쾌락에 대해서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더 가까운 것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자, obtain 넘어갑니다. 우리 10번으로 가세요. 10번 첫 번째 단어 obtain. 원래 얻다잖아요. 그거 말고 여기서는 성립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립하더라. 그래서 conditions obtain 어떤 조건이 성립하더라. assumption 가정이죠. make an assumption 가정하는 거. regard 간주하다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죠. a를 b라고 간주하다 여기다. regard a as b. constraint 이게 이제 수능 기출 단어기도 합니다. 제약이죠. 제약. impose 그것을 부과하는 거. 제약을 부과하고 가하는 거. accurate, 정확한입니다. accurate, historically accurate. 역사적으로 정확한 거겠죠? 역사적으로 정확한. 핵심 문장 갑니다. 실제로, there are 하면 무엇이 있다. 누가 있어요? 과학 철학자들이 있대요. philosopher, 철학자고요. 과학 철학자가 있다. 자, 먼저 길어진 이유는 관계 대명사 붙었습니다. 주격이네요. 어떤 과학 철학자가 있습니까? argue 또 대시야. 대 이하를 주장하는 과학 철학자들이 있는 거고요. 주장했네요. 이것이 best way다. 최선의 또는 최고의 방법이다. 투부정사가 수식하면서 무슨 최고의 방법이냐?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과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게 이제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과학 철학자들이 있는데요. 자, 그것들은요. 최고 잘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델, 그러니까 이런 모델로서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건데 어떤 모델이냐? 대시 나왔죠. 역시 관계 대명사고요. 앞에 있는 모델들을 마저즈를 꾸며주면서 어떤 모델? 얘네들은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거죠. 오직 어떤 환경에서요? 또 대시야.
절대로 완전히 실현되지 않을 그런 환경에서만 굉장히 정확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일 때 가장 최선이라고 여겨진다. 뭐 이런 소리인데요. 내용 참 아직은 어려워서 이해가 안될수 있으나 후가 들어왔고 또 대시 나왔고 얘 지금 수식하고 그러면서 세미콜론 오면서 문장 이어지면서 요 대시 나오고 그 안에 또 대시 있으면서 문장이 계속 길어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관계 대명사가 많이 쓰였는데요. 이따 문장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내용은 Scientific idealizations.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과학적인 이상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실현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상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nature, 그것의 본질과 constraint, 제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쉽지 않은 글입니다. 쫓아가 볼게요. 빈칸 추론입니다. 문제가 이 정도면 뭐 수능 영어에 당장 나와도 될 정도로 쉽지 않다. 흐름도 잘 쫓아가야 되고요. 시작하면서 중요한 거, 키워드. The sciences, 과학은. do make 한대요. 이때 do는 make를 강조한다라고 하죠. 동사의 강조입니다. make extensive use, 광범위하게 사용하더라. 사용한다를 누가 강조한 거고요. 과학은 뭘 사용합니까? idealization, 이상화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참 많이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상적이다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idea, 연결되는 거죠. 이상 기체 법칙 이런 게 있는데 과학 이야기겠죠? 얘는 기술해 줍니다. relationship 관계죠? 어떤 압력이라던가 부피라던가 온도고요. 기체인데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어떤 조건에서요? 대세 수식을 받으면서 이 조건은 never perfectly obtained 이 단어가 중요하죠.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요. 원래 obtain은 얻다, 획득하다 뜻이 있는데 이게 성립하다라고 가야지만이 완벽하게 성립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상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현실에서는 완벽하게 성립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 하에서의 기체가 압력이 어떠한가, 부피가 어떠한가, 온도가 어떠한가, 그런 것들의 관계를 기술하는 이상기체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얘는요, simplifying assumption. 굉장히 단순한 가정을 사용하는데요. 무엇에 대해서요? molecule, 분자들에 대해서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가스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분자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 분자들을 받아주면서 얘네들은 attract, 끌어들이는 거고요. 잡아당기는 거고, repel은요, 서로 밀어내는 겁니다. 서로서로 그러질 않는다. 그리고 do not themselves take a volume. 그들 자체가, 분자들 자체가 부피를 차지하지 않는다. 자, 이게 또 무슨 예시겠습니까? 이 예시들은 전부 다 이상적인 조건을 현실에 반해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 이상적인 조건, 실제가 아닌 조건 하에서의 분자의 움직임들, 그런 거를 바탕으로 이런 이상 기체 법칙을 만들었다고 쫓아가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합니다. 실제 기체들, 이게 리얼이 중요하죠. 이게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체들의 분자들은 not like this.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지가 않더라. 저도 뭐 과학을 공부한 지가 되게 오래 지났잖아요. 지금 뭐 과학적인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 내용을 그대로 쫓아간다면은 과학에서는 이상적인 어떤 조건들, 이때 이제 이상이라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 이상인 거죠. 그런 걸 되게 많이 쓰는데, 이상기체 법칙이 그 하나의 예시가 될 거고요. 이 지금 현실과는 같지 않은 그런 분자의 움직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과학의 법칙을 만든 거예요. 자, 하지만 그 분자들의 behavior,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close enough 하대요. 충분히 뭐하다? close 가깝대. 뭐랑요? ideal ones, 이상적인 것들이랑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실과 이상의 대비니까 이 그들의 움직임은 현실에서의 분자의 움직임이 될 테고요. 이상이랑 뭐 한다고요? 아, 충분히 가까워. 중요한 말이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은요, 이 법칙은 쓸모가 없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벌써 과학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은요,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현실에서의 움직임은요, 이상적인 거랑 충분히 가깝다. 어느 정도로 가까우냐? 그
이상기체 법칙이 유용할 정도로. 그러니까 현실이랑 꽤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칙은 쓸모가 있는 거야. 현실과 다른 이상적인 조건을 우리가 가정했으나 이 법칙은 쓸모가 있다. 자, 실제로 하면서 우리 아까 봤던 거, 이런 과학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쫓아와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요, 후 이하가 수식해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더라. This is the best way. 이것은요, 최고의 방법이다. 뭐할수 있는 과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또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저 어느 정도 이상적인 조건을 우리가 가정해서 뭔가 법칙을 만들고 과학 토론을 하는 게 이게 최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얘네들은요. 최고로 이랬을 때잘 최고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델일 때요. 이런 모델로서요. 근데 이게 말이 좀 어렵고 복잡해서 그렇지 지금까지 뭐 다른 얘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상 얘기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현실과는 다르지만서도 여기까지 했던 이야기는 그거 꽤나 현실이랑 이상이랑 비슷해서 이거 꽤나 쓸모 있다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런 모델은 그냥 이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현실에서는 성립할 수 없으나 이런 이상적인 모델일 때 이게 최고로 여겨진다. 이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Even on such views, however 하면서 however에서 한번 뒤집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어떤 견해에 대해서도요. 이론들은요. are still meant to be descriptive. 여전히 뭐 해야 되느냐? descriptive 기술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때 기술적이라는 말은 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 기술이라는 것은 현상 같은 것을 기술하는 걸 나타내거든요. 분명히 어떤 이론을 이상적인 조건 바탕으로 현실과 다른 걸 가정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거는요, A라는 이론 만들었어요. 이상적인 조건에서 A 이론 만들었어요. 그것이 여전히 기술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걔가 현실을, 어떤 현상을 어느 정도는 기술하고 설명해 줄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There to be used. 그것들은요,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To make prediction. 예측하기 위해서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론들을 받아주면서요, 이 이론은 사실 앞에 가정된 게 이상적 조건을 바탕으로 이상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론들은요,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할 때요? Make prediction. 예측할 때요. 뭘 말해? 유용성을 말하는 거죠. 쓸모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offer explanation, 설명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어떤 기체들의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실제 현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whatever phenomena 하면은요. 이 phenomena가 현상들을 말하거든요. 그 현상이 뭐든지 간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또 제공할 수가 있다. 이두 가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유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용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기술적이어야 된다.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There are accordingly 그에 따라서요. Constraint 제약이 있다.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약이 여기 왜 나왔느냐? 뭐에 대해서요? How idealized they can be에 대해서요. 자, as to는 뭐뭐에 대해서고요. 이상화가 되었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눈이 다시 한번 번쩍 뜨여야 됩니다. 왜? 우리 지금 이상 얘기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이론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상적이 될수 있느냐? 이만큼이 현실의 범위라면 여기서 말하는 게 현실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식으로 아까 뭐 예를 보니까는 분자가 뭐 부피를 차지를 하는데 안 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점점 벗어나 점점 벗어나 근데 이게 뭐 이만큼까지 벗어나가지고 전혀 현실과 동떨어지는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이론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상적이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약이 따라서 있을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까지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이상적으로 만들어야 이상화 작업을 해야 이게 뭐가 되겠어요? 기술적이겠지.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유용함을 확보하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아까 그 우리가

들었을 때, 뭐, 저도 과학 잘 모릅니다만은, 분자가 뭐, 부피를 차지 안 한다? 그 정도는 괜찮은 거죠. 그 정도의 이상화에서는 이론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이론이 현실에서 쓰임새가 있다, 뭐할때 예측하거나 설명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게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제약이 있다라는 이 단어는 묵직하죠? 이 단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They cannot be so far removed from real world systems as to be worthless in describing actual phenomena with acceptable degree of accuracy.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 이론들은요. 너무 많이 실제 어떤 세계의 시스템에서 그렇게 멀리 리무드 막 제거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뭐할 정도로요? 이거 지금 가치가 없어질 정도까지 여기까지. 어떤 면에서요? Describing 기술하는 거죠. 실제 현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는 현실을 설명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현실을 설명하는데 가치가 없을 정도까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얘네가 현실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 글은 과학에서 우리가 이상화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어느 정도 멀어져. 너무 현실 반영하면 뭐안 되나 봐. 어느 정도 멀어지는데, 이게 멀어진다고 해서 나쁜 것이냐? 그렇진 않다.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 적당하게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러면은요, 이 내용을 모아봤을 때, 지금 어떤 모델일 때 최고라고 여겨지는 겁니까? 얘네가 이 내용 그대로 따라간다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상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가야 됩니다. Intuitively, so obviously, 직관적으로 굉장히 명확하다. 뭐할 정도로 require no further elaboration. Elaboration, 정교화, 상세한 설명, 이런 건데요. 그런 게 요구되지 않을 정도까지 분명하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라는 그 모델 아니죠. 분명한 모델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 intuitively는 직관적으로고요. 이번에는요, constantly, 계속적으로 refined, 다듬어지는 겁니다. 뭐할수 있도록요? Eliminate all simplifying assumption. 그 단순한 어떤 가정들을 전부 다 제거할 정도로요.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다듬는 이야기인데 이상화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3번, universally applicable.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오직 뭐할 때에만 모든 특정한 어떤 조건들이 충족될 때에만 보편적으로 어디에나 적용 가능하다. 여전히 이상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Potentially overturned, 잠재적으로 뒤집힌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Emergence, 나타남, 출현, 뭐가요? 새로운 일련의 조건들이나 환경들이요. 이거는 뭔가 막 새로운 게 나오면은 막 뒤집히고 막 이런 소리인데 아니잖아요. 4번은요, precisely accurate, 굉장히 극도로 정밀하고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어떤 조건에서요? That are never entirely realized 이렇게 표현했죠. 얘네는 절대로 전적으로 완전히 실현될 수가 없는 그런 환경 하에서만 참 정확하다. 이게 지금 이상화를 말하는 거죠. 이상화된 조건에서만 정말 정말 정확한 그런 모델이다. 그래서 이상화 이야기는 5번만 하고 있다. 나머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굉장히 멋지게 풀어낸 것에 불과한 게 10번의 문제였습니다. 자, 11번 갑니다. 역시 빈칸이고요. Consequence, 이번에 결과. Face the consequence, 얘는요, 직면하는 거죠. 결과에 직면하더라. Probability, 얘는 확률. 그렇다면 high probability, 높은 확률 됩니다. Scenario, 얘는 상황. Worst case scenario, 최악의 상황 되겠네요. 최악의 scenario. Torture, 고문하답니다. 그래서 torture oneself,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거. Comparison, 비교죠. 그러면은 make a comparison, 비교하다 되고요. 자, what's worse 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What's worse, 더안 좋은 거, 설상가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설상가상인 것은 that 이하입니다. 접속사 대신 나오면서 문장이 쭉 나올 텐데요. Much like가 나왔어요. 이건 이제 뭐뭐처럼이거든요. 뭐뭐처럼. 그래서 아직은 주어 동사가 안 나온 겁니다. 이 됐다면은 주어 동사가 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안 나왔다. 뭐처럼 upward 상향으로 위로 향하는 사회적인 비교를 한다라는 겁니다. 수식입니다. 우리가 해. 어디서요? 소셜 미디어에서요. 여기 사이

얘는 지금 대정도가 생략이 된 거고요. 우리가 SNS 같은 거 하다 보면은요, 나보다 좀잘 되는 사람, 나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뭐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랑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위로 보면서 비교한다 그래서 상향식 사회적인 비교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주어죠. 이 데디아의 주어입니다. 설상가상인 것은 우리는요, torture, 고문해요, 괴롭혀요, 우리 스스로를요. 뭘로 괴롭힙니까? How the realities of our situation stack up against an imagined idea. 어떤 방식입니까? 우리의 상황의 현실, 나의 어떤 상황의 현실이 stack up against는 비교하는 거예요. 상상된, 이미지인데 상상된 이상적인 거랑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지금 현실입니다. 나는 계속 공부하고 있죠. 힘들어. 그거랑 상상했던 뭔가 이상적인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랑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 괴롭힌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조금 더 본다면 금방 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길어졌느냐? 대신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오고요. 그 앞에, 중간에 앞에 붙은 부분이 있었고, how 덩어리가 뒤에서 길게 자리하고 있더라. 주제는요, irrationality, 비합리성입니다. 뭔데요? 키워드는 regret, 후회. 후회라는 게 사실 합리적이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분석하는 글이고요. 어떤 면에서요, in large world, 큰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큰 세상에서의 후회의 비합리성. 근데 이거는 뭐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겁니까? comparing, 비교합니다. 현실을 뭐랑 비교합니까? 상상된 이상과 비교를 하면서 발생하는 큰 세계에서의 후회가 가지는 비합리성에 대한 이야기. 저리는요, 바로 이제 빈칸이 나오거든요. What is true 하면서 사실인 것은 대디아래요. 키워드 나왔죠? 후회. Regret. 후회. 후회는 일어난다. Happens. When. 뭐할 때요? 우리가 이럴 때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후회는 이럴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후회가 어떤 때에 발생합니까? 바로 이거 그냥 빈칸으로 우리가 메꿔 넣어야 됩니다. 밑에 것들이 전부 다 예시가 되겠죠? 갔더니 작은 세상. 큰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small world 작은 세상이라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다 알려줍니다. where이 중요하죠. 이 where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작은 세상이라는 개념을 받아주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선택, 결과, 그리고 가능성들은요. 어떤 확률 같은 것들이 are known, 알려져 있다가 중요한 말이거든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작은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we can be certain,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How much we would have won, 우리가 얼마를 땄을까? If only, 이거 이제 가정법에서 진짜 많이 쓰는 거죠. 내가 이랬더라면은, 뭐 했더라면은, we had picked up different horse in a race. 이제 경마 이야기하는 거다, 그쵸? 경주에서 다른 말을 내가 골랐더라면은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확신할 수가 있고요. 또는 lottery, 복권이잖아요. 복권에서 다른 숫자를 골랐을 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얻었을까? 땄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세상이 뭐다? 이거는 작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짐작되는 게 현실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경주 경마에서요 또는 복권에서요 지금 돈을 따지 못한 거죠. 근데 내가 다른 데다가 돈을 걸었더라면은 다른 숫자 선택했더라면은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작은 세상 이야기인데요. 그러다가 나면서 큰 세상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큰 세상은 뭡니까? 이곳은 다시 한번 where로 잡아주면서 이곳에서는요 not all choices, consequences, and probabilities are known. 아까랑 대비가 되죠. 선택이든 모든 결과 그리고 그 확률 같은 것들은 알려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we can never truly compare, 진정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린 그 선택을 뭐랑 비교합니까? Those we didn't make, 우리가 내리지 않은 그 선택이랑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는 작은 세상과 large world, 큰 세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알아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세상이고, 큰 세상엔 우리가 내린 그 선택과 그러지 않은 선택을 비교할 수 없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세상이다. We can never know. 우리 절대 몰라요. What would have happened?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If he had taken another job, 다른 일자리를 얻었더라면, 또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또는 다른 도시로 이사 갔더라면, 어땠을까? 알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런 시나리오들

은요 don't play out without us. 우리 없이는 전개되다거든요. play out이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So, 그래서요. When we conjure up regrets. 자, conjure up. 우리가 뭔가를 막 떠올리는 거거든요. 후회를 떠올려. 키워드가 나오죠. 후회. About 뭐에 대해서요? What might have been 이랬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막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후회를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느냐? 시험 봤을 때, 아, 그때 내가 고민했던 겁니다. 3, 4번 고민하다가 내가 4번 답했어요. 근데 답이 3번이었던 겁니다. 뭐 이런 식의 후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떤 후회합니까? 아, 그때 3번 했더라면. 또는 뭐 내가 바꿨는데 정답을 틀린 겁니다. 그때 그대로 놔뒀더라면 이런 식의 후회하잖아요. 누구나 후회가 있죠. 자, 그랬을 때요. We're comparing. 우리는 비교하는 거다. What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What we don't know. 우리가 모르는 것과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세상의 일이 알고 있는 일일 거고요. 큰 세상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두 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다. 뭐 가령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예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건 알고 있어.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모르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What's worse? 더안 좋은 거는요. 지금 that 이하인데요. Much like the other social comparison we make on social media. 우리가 소셜 미디어에서 하는 그런 상향식, 위를 향하는 사회적인 비교랑 굉장히 비슷하게요. 우리는 우리가 봤던 거죠. 괴롭혀, torture. 고문하고 괴롭혀요. 우리 스스로를요. 뭘로 괴롭힙니까? How the realities of our situation, 우리 어떤 상황에, 우리 상황의 현실이 상상된 이상, 상상된 이상, 내가 정답을 맞췄더라면 어땠을까? 내 그때 복권을 다른 숫자로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된 이상이랑 stack up against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스택이 쌓는 겁니다. 이렇게 쌓아 나가면은 뭐가 더 많이 쌓이는지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하다가 되는 건데 이걸 두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 한다? 계속 괴롭히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 그러면요, 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한다면은 후회는 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 바탕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작은 세상 있고 큰 세상 있었습니다. 작은 세상은 표현된 바로는 확신이 없다. 잘 모른다. 아, 작은 세상은 확신이 있고 아는 부분이고 큰 세상은 확신이 없어서 알 수가 없는 건데 이두 개를 비교하는 데에서 이제 후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누구나 후회가 있으니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거랑 당신은 몰랐잖아요. 이두 개를 자꾸 비교하니까는 우리는 계속 이제 안타까운 후회를 하게 되더라. 정리합니다. 이 주제가 반영돼야 됩니다. 1번은요, 후회를 언제 하느냐? Start addressing large world problem. 큰 세계의 문제를 address는 다루기 시작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저 문제가 아주 매력적이죠? To improve our quality of life. 여기가 틀렸죠. 뭐큰 세계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 뭐 이거 보자마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큰 세계, 이 불확실한 그 어떤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 이렇게 합쳐버리면은 완벽하게 관련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2번은요, begin to prioritize small world problems over large world problems. 보기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 사실 후회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금방 알수 있는 거라서 이게 문제가 좀 지문이 쉽지 않나 싶지만 보기가 어려워요. 얘는요, 작은 세계의 문제를 우선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over 뭐보다, 큰 세계보다도요. 얘보다 얘를 우선한다 이런 개념 전혀 아니거든요. underestimate, 과소평가합니다. 뭐를요? How much large world problems can affect us? 큰 세계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affect, 영향을 줄수 있는가를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죠. 얘랑 얘를 비교해야 되거든요. Create detailed scenario, 상세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작은 세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요. 아니죠. View a large world problem

후회가 일어난다. 자, 다음 12번 갑니다. Dialogue 얘는요, 대화. Constructive, 건설적인 그런 유익한 대화가 될 거고요. Development, 발달입니다. Child development, 아이의 발달 되겠네요. 아동 발달. Isolated, 고립된 거. Socially, 사회적으로 고립된 거. Narrative, 이야기죠. Adapt, narrative, adapt는 이야기를 채택하다 정도가 될수 있고요. Transition, 전환입니다. 바뀌는 겁니다. A에서 B로 바뀝니다. 이렇게 붙이면 gradual, 점진적인 전환되고요. 자, 얘는요, 이래시되 강조구문입니다. It is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가족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 구조 부모님 이만큼 사이에 있는 것을 A라고 할 거고요. That 이하를 우리가 B라고 한다면은 A 플러스 B를 했을 때 정확하게 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는 강조 구문이라고 A가 강조가 된 거예요. 뒤에 걸 먼저 해석합니다. 아이가요. Can slot 하면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자기가 기억한 거를 갖다가 이야기로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이거는 주격관계 대명사. 일관된 구조, coherent structure, 일관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런 이야기에다가 자기의 기억을 집어넣는 거는 바로 언제냐? 시간이 강조가 된 거예요. 오직 이게 after years of development, 수년간의 발달이 있은 다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만큼이 강조가 됐다. 실제 자리는 뭐 여기 어디쯤이겠죠? 얘가, A가 여기 있을 텐데, 발달이 먼저 있어야만 저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에서 강조할 거를 집어넣고 양쪽에는 it is that을 집어넣은 구문이다. 그때 요 that 자리가 문법 문제 같은 걸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it is that 강조 구문이니까 that을 넣어줘야 되고 이 that은 관계 대명사 되시다. 아, 내용은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을 보내서 지금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development 발달하는 거예요. 뭐가요? Autobiography가 자서전이거든요. 자기의 일대기를 쭉 적는 거잖아요. 자기가요. 그 자전적인 어떤 기억이 발달하는 겁니다. 뭘로부터 어디로 갑니까? Isolated, 고립된 fragment, 파편. 뭐 이런 거죠. 하나하나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고립되어져 있는 파편입니다. 여기에서 뭘로 갑니까? Coherent, 일관된 삶의 narrative, 이야기로서 발달되어지는 자전적, 내가 나에 대해서 어린 시절을 쭉 생각했을 때그 기억이 발달하게 되더라. 자, 이 문제는 함축의미 추론입니다. 제일 마지막 쪽에 밑줄이 쳐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주제에 맞게 갈 겁니다. 시작하면서 Emotional tenor of our conversations may be particularly impertinent in a child's early years. 우리의 대화 이야기가 나오고요. 정서적인 tenor 밑에 아마 이제 성격 정도로 나올 텐데 우리의 대화의 정서적인 성격 또는 기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대화를 나눌 때요. 이게 따뜻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되게 뭔가 차갑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화를 나눌 때 정서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쉽게는 따뜻하냐, 차가우냐, 이런 것들은 특히나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초기에, 몇년 동안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family dialogues, 가족 간의 대화네요. 가족 멤버들 간의 대화를 막 하는 겁니다. 가족 멤버들이 대화를 해요. From decades past. 수십 년 전이거든요. 이 수십 년 전으로부터의 가족의 대화가요, may still be influencing, 여전히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무엇에?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인데 오늘날이야. 그럴 수 있겠죠. 나의 어린 시절 동안의 가족들의 대화가 지금 오늘날의 나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따뜻한 대화를 많이 했으면은요,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할 것이고요, 자존감도 높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은 오늘 내가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그 정도 이야기인데, to understand why, 왜 그런가, 왜 어린 시절의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주는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we need, 우리는 필요합니다. 뭐가요? primer. 입문서라는 뜻이고요. 좀 빠르게 입문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뭔데요? 뭐에 대한 건데요? Development is our autobiographical memories. 우리의 자전적인 기억. 그것이 어떻게 발달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자전적 기억 다 있어요.
내가 나의 어떤 뭐랄까요, 위인전 같은 거, 내가 위인 아니지만 쭉 한번 써본다고 했을 때,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서 어디 살았고, 어떤 일 했고, 어떤 생각했고, 이런 것들을 쭉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 발달에 대해서요.

이해를 해본다면은 이게 왜 어린 시절께 영향을 주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자, 계속 간다면은 이제 유년기로 출발합니다. 이제 first few years of life, 인생에서의 자 인생을 쭉 한번 놓고 볼게요. 오늘날이 여기라면은 인생에서의 초반의 몇년 동안에는요, these children 대부분 아이들은요 can remember 기억할 수가 있어요. 오직 그들의 경험한 것의 slimmest pieces이니까요, 정말 작은 조각들만을 기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슬림이 얇고 이런 거잖아요. 정말 쬐끔쬐끔만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뭐가 기억날까요? 예를 들어서요, The feel of the sand on the beach, 해변가의 모래의 느낌. 가족의 파편 같은 기억인 거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3살 때뭐 하셨는데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2살 때는요, 그냥 기억이 좀 난다고 해도요, 그냥 느낌인 거예요. 그래, 바닷가를 갔었니? 그때 저 기억나거든요. 저는 그 어렸을 때, 또 부산 출신 아니겠습니까? 갔을 때 물에 젖어가지고 그때 찝찝했던 뭐 그런 기억 같은 거 있거든요. 뭐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은요, 예, 프리긴요, 따끔함 같은 거. 바늘의 따끔함. 이는 doctor surgery, 진료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아주 작은 경험의 기억들만이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This make it more detail. 이런 것들은요, 조금 더 상세해집니다. 모함에 따라 아이가요, learns more and more vocabulary, 더 많은 어휘를 배우게 되고요. But they are largely disconnected. 근데 이런 것들은요, 서로서로 간에, 이게 중요한 말이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Disconnected,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억이 아주 아주 조금밖에 없다가 얘네가 이제 더더더더 정교해지기는 하는데요,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있겠죠. They remain isolated. 그들은요, 어떤 상태 유지합니까? 고립되어져 있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스케치로만 남아있다. Isolated는 연결되지 않은 것을 표현을 한 거죠. 그냥 고립된 그런 스케치로만 남아있더라.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했던 겁니다. 이제 청소년기로 넘어왔습니다. 쭉 이렇게 시간 순으로 가는 건데요. It is를 봤고요. 얘기, 여기 있는 that을 본 겁니다. 이 자리가 너 됐을래, 왔을래 이런 문법 문제가 나오는 자리인데, It is 내 강조 구문이다. What은 당연히 못 쓰고요. 강조되는 게 문장에서 동사 빼고 웬만하면 다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시간일 때에는요, when도 가능하고요. 이 that 말고요. 사람일 때는 who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됐으면은 만능이죠. 그래서 it is 내 강조 구문이라고 많이 보셨을 거고요. 요거는 시간이 강조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맥락에서 보니까는 왜 강조됐는지 명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기억이 거의 없고요. 뭐좀더 상세해져도요,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발달이 몇 년간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수년간의 발달이 있은 다음에야 이 발달을 하고 나면은요, 아이는요, 슬롯이라는 단어는 딱그 자리에다가 끼워 넣는 거거든요. 그대로 recollection, 기억한 거를 갖다가 어디다 끼워 넣어요? 이야기에다가 끼워 넣는데, 그 이야기는 coherent, 일관된 구조, 너무 중요한 말이죠. 일관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관된다라는 것은 이야기가 딱 기승전결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연결 전혀 못하다가 발달을 좀 하고 나면은 드디어 연결된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더라. 그래서 by the end of adolescence, 여러분들이 딱이 시기 아니겠습니까? 사춘기 끝날 때쯤 되면은요, 그 이야기는 make it up a form of novel, 채택할 수가 있다. adapt 채택하다. 어떤 걸 채택할 수 있어요? 소설의 형태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가, 자서전적인, 자전적인 이야기가 마치 구조를 갖춘 소설이랑도 되게 비슷해질 수 있다. 그쵸. 뭐, 소설이 아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라는 게 주인공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거라면은요,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이야기를 어느 정도 딱 정리를 일관되게 할수 있다면, 그건 뭐 소설과 비슷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대는요, we start to recognize, 인식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핵심적인 사건들을 터닝 포인트다. 그래, 내 인생에서 요게 참 중요했었지. 이런 식으로 터닝 포인트로서 핵심적인 이벤트들을 인식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요, 새로운 챕터, 새로운 장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요, 새로운 에라, 시대를 나타내는 그런 게될 거고요. 심리학자인 이분께서는요, 이 Northwestern University, Illinois에 있는 이분, 이 심리학자께서는 이거를요, 요렇게 묘사한다라는 겁니다. Transition. 이 단어는 알면 좋겠죠. Actor에서 author로의 전환.

아니다. 어릴 때는 너는 뭐다? 어릴 때는 액터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author, 똑같이 A네요. 이렇게 바뀐다. 물론 이 빈칸, 요 이제 밑줄 치인 부분은요, 해석이 안 돼도 문제는 당연히 풀수 있습니다만은 당연하게도 해석이 된다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고 넘어가는 건 중요합니다. 행위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아직은 일관된 구조로 내가 쓸 수가 없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행동만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이제 행위자 또는 배우에서 작가가 됐어. 이 작가는 일관된 구조로 청소년기 끝날 때쯤 되면 거의 막 소설처럼 자기 이야기를 구성할 수가 있다. 우리 다 어린 시절 이야기 소설처럼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작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되지 않고요. 발달을 거쳐야만 한다. 자,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Shifting, 변화하는 겁니다. 뭐에서요? Living through isolated events, 고립된 사건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에서 Forming an organized life narrative, 조직화된 인생의 이야기를 형성하는 것으로 가더라. 이게 맞죠? 그냥 고립된 사건들을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산다라는 것은요, 일관된 구조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는 딱 내가 조직화해가지고 삶의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거죠. 2번은요, moving, 이동하는 겁니다. 다 비슷할 거예요. pretending, 가장하는 겁니다. 뭐 하는 척 하는 거야. 정상인 척을 해. 거기서 뭘로 바뀝니까? Finding ways, 방법을 찾아요. 뭐할수 있는? 정신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도 아팠는데 정상인 척하다가 이제는 정신 건강 챙기겠다. 전혀 상관없잖아요. 3번입니다. Revising, 수정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억을요. 기억을 수정해요? 벌써 이상하죠? 왜 수정하는데요? Rationalize, 합리화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미스테이크, 실수를 했어. 그거를 내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억을 바꿔버리는 거야. 전혀 아니죠? 4번. Break free, 자유로워집니다. 뭘부터요? 부모님의 지시로부터요. 뭐 하기 위해서요? 누군가의 자신의 삶을 경로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더 이상은 이제 부모님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가는 거 전혀 상관없죠? Constructing, 구성하는 겁니다. Fictional narrative, 허구는 뭐예요?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뭘로부터요?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허구의 이야기를 구성하더라. 이야기를 막 지어내더라. 이거 소설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소설은요, 비유적 개념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구조를 갖췄다, 조직화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것이지, 이야기를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5번 많이 답하셨을 텐데,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이야기를 구조를 갖춰서 마치 소설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다. 얘는 지어낸 이야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내용 마쳤고요.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수강 후기 퀴즈도 나갑니다. 오늘 복습 꼭 하시고 요 내용 정답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요, 수능 날까지 함께 달려갈 거거든요. 오늘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다음과도 문제 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학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이제 29번째 이야기들이 되겠고요. 이제 저하고 하는 이제 9번째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이 동적평형에 대한 이 두 번째 이야기들을 제가 일관되게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5번까지 풀었고 이제 연결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꼭 머리에 딱 집어넣고 시작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떤 공간에 물이 차 있으면 그 공간을 수증기로 꽉 채워요. 그러니까 연기가 자욱해진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고 그만큼 물은 사라지겠죠. 이렇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증발 속도는 일정합니다. 응축 속도가 따라잡지만 이제 그렇게 어떤 개념으로 풀지 마시고 증발 속도는 3으로 일정하다. 그다음에 응축 속도는 쭉 따라잡는데 만약에 따라잡기 전이라면 1이다. 그러니까 그 3과 1이라는 숫자들을 제가 딱 두 개만 가지고 제가 일관되게 푸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6번. 이제 수능 5번에 해당되는 얘기들이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되냐면 이 증발 속도는 일정하죠. 그러니까 얼마로 일정하냐면 3으로 일정하고요. 응축 속도가 그걸 이렇게 따라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응축 속도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잡으면 요 그림이 일단 먼저 그리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니까 2t일 때 평형에 도달하죠. 그러니까 이때가 평형에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스팟이 바로 얼마냐면 현재 2t다라는 뜻이 되겠고, 그 문제는

이제 T냐 ET냐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다라는 생각들이 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요 지점 되겠죠? 그러니까 요 지점을 현재 그림으로 나타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증발 속도는 3으로 일정한 거니까 이쪽이 아직도 큰 거가 되겠고요. 응축 속도는 따라잡기 전인 거니까 이제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증발 속도로 보면 되겠고, 그럼 여기를 응축 속도로 보면 됩니다. 기억도 보죠. 자, A는 흰색을 되겠죠? 그러니까 응축 속도다 정답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T일 때 지금 보면 이런 어떤 표현이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니은 틀렸고, 자, A분의 B가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겠네요. 그러니까 A분의 B라고 하는 것은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를 얘기하게 되겠고요. 그럼 여기를 T라고 놓고 여기를 ET라고 놓는다면 요 지점 무조건 1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 지점을 분모 분자를 좀잘 잡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평형에 도달하기 전인 거니까 이 값은 3으로 잡고요. 이 값을 1로 잡으면 바로 가시화해서 이쪽이 더 크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ET일 때가 T일 때보다 크다는 선지는 이제 틀린 선지가 됩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이니까 답은 1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하 문제들이 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문항을 다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3과 1, 1과 3, 그두개 갖고 다풀 테니까 좀더 봅시다. 자, 7번 갈게요.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 대한 얘기들이 되겠고요. 요 그림에서 사실은 뭐 힌트들이 좀 있긴 한데 뭐 여유가 되면 요 그림을 좀 여러분들은 좀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그림도 좀 확대를 하면은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그림에서 좀 보면 이 날아가는 속도가 이게 증발이 되죠. 요게 증발입니다. 여러분도 크게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요게 증발 속도가 3이에요. 근데 응축 속도도 3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냐면 평형에 도달한 시점이 되겠고, 여기는 아직까지는 날아가는 건 3으로 고정인데 응축에 1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네요. 그럼 뭐 힌트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흐름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가 평형에 도달한 스팟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점이 바로 뭐냐면 평형에 도달한 스팟이 되겠죠. 그죠? 이게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기를 로마자 3이라고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요 지점을 뭐라고 잡으면 될까요? 로마자 2라고 잡으면 되겠고, 아직 실험하지 않는 여기를 로마자 1이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해주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잠깐 보죠. 자, 그럼 이제 기억에서 어떤 말들을 좀 주고 있냐면, 기억은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기억은 여기가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증기가 없었지만 나중에 수증기가 자욱해지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래 첨자를 잘 보라고 했고, 그러니까 기체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죠. 자, 로마자 2에서 아직까지는 따라잡기 전입니다. 그럼 증발 속도는 3으로 잡으라고 했고요. 응축 속도는 1이라고 잡으면 3은 1보다 크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니은 정답이 되겠고, 이건 뭐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현재 T1에서, 지금 보면 T1에서, 얘가 되는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평형일 때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10만 원을 벌고 1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내 통장에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끊임없이 벌고 있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어요. 그 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 니은이니까 답을 4번 마킹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8번. 자, 이제 평가한 모의고사예요. 그럼 내용들을 좀잘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가와 나에 대한 얘기들을 좀 주고 있고, 자, 가에서는 어디에서 평형이 도달했냐면 T1에서 평형이 도달했다. 이거 동그라미를 치면서 가는 게 좋죠. 그다음에 나에서는 T2에서 요 스팟에서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럼 평형에 도달한 이후에 고체는 얼만큼 남았냐라는 뜻이네요. 그럼 여기와 여기는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를 이제 B라고 채워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X하고 B는 서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고. 자, T1일 때 내가 이런 선지가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T2일 때, 이때 용해와 속출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여기를 가라고 놓고 여기를 나라고 한번 놓을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T2일 때 어떠냐라는 뜻이네요. 그럼 여기서는 평형에 도달한 이유가 되겠으니까요. 녹는 만큼 뱉어내겠죠. 그러니까 그 속도의 비율은 1이 되겠고, 그다음에 가에서는 어떠냐 물어본데 가는 평형에 도달한 이후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서로 같다가 정답이 됩니다. 요거는 뭐 틀렸죠. 답은 기역이니까 답은 1번에 마킹 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9번.
자, 지금은 뭔가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들 좀들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용기 안에다가 액체를 집어넣고 그 머릿속에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기 속에 액체를 집어넣고 여기를 밀폐시키면 이 공간은 뿌옇게 자욱하게 찬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를 갖다 비교해 보면 뭔가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뭐라 뭐냐면 기체의 양이 되겠고, 그럼 액체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분모값은 줄어들고 분자값은 늘어나니까 전체적 개형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기억부터 잠깐 볼게요. 자, 니은은 뭐냐 물어보는데 기체적 기체.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자, 기체의 양은 T2와 T1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기가 자욱해진다는 것들을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T2가 더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되겠고. 자, T3일 때는 이미 평형에 도달한 이후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 증발 속도를 3이라고 잡으면 응축 속도도 3이 돼서, 그래서 그 값은 1이 됩니다. 틀렸어요. 답은 니은이니까 답은 2번에 마킹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10번. 자, CO2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역시 CO2도 자욱해지는 것들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고체를 집어넣기 때문에 자욱해집니다. 근데 평형에 도달한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동그라미.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한 이유는 이때와 이때가 같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역 반응, 역반응이 가능한 정답이 되겠고, A하고 B는 어떻게 되냐? 요거에 따라 답이 달라지죠. 지금은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가 자욱해지는 겁니다. 기체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이제 이쪽이 많아지겠죠? 그럼 B가 A보다 크다. B가 A보다 커야 되는데, A가 크다고 했으니까 이제 틀렸고. 자, 3T일 때는 어떠냐?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3T일 때는 평형에 도달한 이유이기 때문에 고체가 기체로 날아간다. 날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고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거. 그 속도를 3이라고 잡으면 되겠고요. 그럼 요 지점은 평형에 도달한 이유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도 3이 되겠죠? 그 값은 1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답은 기억이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자, 11번으로 갈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고체 기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화에 대한 얘기인데, 뭐 역시 프리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날아가냐? 돌아오냐, 날라가냐, 백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설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가설 문제가 최근 들어 많이 나오는데 가설 문제가 나오면 결론부터 보라 그랬죠, 그죠? 근데 결론이 옳죠. 그럼 그냥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들을 찾아가시면 돼요. 근데 옳지 않다고 하시면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옳다고 했으면 바로 선지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기억부터. 자, CO2의 질량이 변하지 않느냐. 그렇죠? 평형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고체가 질량의 변화가 없죠.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요. 요런 걸잘 풀어야 돼요. 자, T1은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죠. 그러면 날아가는 속도, 고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속도를 3이라고 잡으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도달하기 전인 거니까 다시 팩하는 속도는 1. 그러니까 제가 숫자 두개 갖고 푼다 그랬어요. 1과 3. 딱그두개 갖고 풉니다. 그럼 그 비율은 3분의 1인 거니까 이건 1보다 작다. 정답이 되겠고. 다음. 자, 이 선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벌고 10만 원 쓰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벌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일어나지 않는다. 틀렸어요. 이거 아주 기본 선지입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 니은이니까 답은 4번. 그렇게 마킹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12번. 자,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들이 좀 되겠고요. 지금 보니까 이 안에 고체를 넣죠? 그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자욱해진다. 연상. 자욱. 기체로 자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뭔가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체는 늘어나는데, 기체가 늘어나는 만큼 이 고체는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고체 양이다. 그렇게. 어떤 의미 부여 없이 빠르게 풀어야 돼요. 기체가 자욱해지는 거니까 고체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은 고체다.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죠. 자, 니은 봅니다. 자, T1일 때는 이런 걸잘 풀어야 돼요. 자, 고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속도를 3이라고 잡아요. 아직까지는 도달하기 전인 거니까 이 숫자는 1이 됩니다. 그럼 3분의 1은 1보다 작아야겠죠, 그죠? 이렇게 쓰는 거죠. 자, T3과 T4 이런 거는 뭐 그냥 평형에 도달한 이유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같죠, 그죠? 좋아요. 답은 기역 디귿이어서 답은 3번 마킹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거의 한 문제가 거의 막 들숨 날숨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들숨에 하나 풀고 날숨에 하나 풀고. 근데 그러려면 연기가 자욱하다 이런 거 상상. 좋아요. 좀더 가볼게요. 자, 13번. 자, 또 6번.

비평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뭘 갖다가 지금 집어넣고 있냐? 고체를 집어넣고 있죠? 그럼 고체를 집어넣으면 연기가 자욱해지는 거예요. 고체는 줄어들겠지, 뭐, 그죠? 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기체라는 선지가 있으니까 기체가 자욱해지는 겁니다. 근데 얘와 얘를 갖다 비교해보면 이쪽이 이게 점점 늘어나야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평형에 도달한 스팟이 ET랍니다. 동그라미치라고 했죠. 여기서 평형에 도달하면 평형 이후인 거니까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같아야 돼요. X는 B라고 해야 돼요. X는 B. 그러면 B는 A보다 큰 거니까 B가 더 커야겠죠? X가 더 커야 됩니다. X가 B니까. 그래서 B는 A보다 커야 되니까 정답이 되겠고. 자, T일 때는 이런 거. 또 선제 나오죠. 나는 10만 원을 벌고 10만 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고 있지 않다라는 건 거짓이 되죠. 이렇게. 자, 이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물어보네요. 역시 이것도 아주 동일한 선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속도를 3이라고 잡고요. 근데 요 스팟은 뭐냐면 현재 평형에 도달한 스팟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3이 되겠죠. 요거는 1이다. 정답. 답은 기역과 디귿이니까 답은 3번의 마킹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14번. 자, 10월달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수능 한 달 남긴, 거의 실질적 마지막 모의고사에 나오는 건데 매번 나와요. 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보면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는 액체고 여기가 기체입니다. 그럼 기체 갖고 문제 푸는 거야. 그럼 기체가 자욱해. 사우나 가봤어요? 사우나 가면 기체가 자욱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체의 양은 점점 늘어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보니까 지금 기역과 T. 이게 좀 아주 독특하네요. 지금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풀면 안 되냐면 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줬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시간을 뒤죽박죽 섞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연기가 자욱하게 풀면 되는데 지금은 막 시간을 뒤죽박죽 섞어놨단 말이야.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얘하고 얘가 동일하다는 뜻이야. 얘가 동일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평형에 도달한 이유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ET일 때 평형에 도달했대요. 그럼 ET일 때 평형에 도달했는데 얘와 얘가 같다는 건 얘는 평형 이유니까 3T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되냐면 여기가 T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쓰시면 되겠죠.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연기가 자욱해지겠죠. 그러면 요 기체와 여기 있는 요 기체를 비교해보면 이쪽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역은 얼마냐? 3t다.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하고 c를 갖다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야 되냐면 c가 더 커야 되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시간이 니은일 때 이미 지금 평형에 도달하기 전입니다. 그럼 증발 속도를 3이라고 잡고요. 아직 도달하기 전이니까 1로 잡으면 됩니다. 이건 실제로 3분의 1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는 스킬이에요. 근데 요건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거짓이죠. 그죠? 좋아요. 답은 기억이니까 답은 1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다음 15번. 자, 지금 보니까 또 역시 같은 얘기들을 좀 주고 있어요. T1, T2, T3에 대한 얘기들을 좀 주고 있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시간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문제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T2일 때 동그라미, 그러니까 요때 평형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평형에 도달하면 평형 이후인 거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같다라고 한 문제를 그냥 빨리 get 하셔야 됩니다. 그럼 B하고 C가 같아야죠. 그죠? 요거는 틀렸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연기가 자욱한 겁니다. 이게 머리에 딱 들어갈 거예요. 이제 연기가 자욱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보면 요렇게 비교해보면 기체가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액체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분모값은 줄어들고 분자값은 늘어나는 거니까 이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기체의 양, 더 쉽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체는 늘어나야 되겠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볼게요. AB의 관계를 물어봤으면 뭐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물어보진 않는 것 같아요. 자, T1하고 T3를 갖다 물어봅니다. 여기는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고 요게 평형에 도달한 이유니까 이 값은 무조건 1 기준 잡죠. 그죠? 그럼 도달하기 전인 거니까 요 날아가는 속도를 3이라 잡고 돌아오는 속도를 1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얘일 때마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네.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이니까 답은 2번에 마킹 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16번. 자, T1, T2, T3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주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가와 나. 아, 이거 독특하네요. 지금 용기가 서로 다르다란 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용기가 있고요. 나라고 하는 용기가 있는데 지금 양쪽의 온도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좀 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다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점점점 흘러간답니다. T1, T2, T3까지 점점점 흘러가는 거고요. 일단 가부터 잠깐 좀 확인해 볼게요. 자, 가에서는 동그라미 T2일 때 평형에 도달한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T2일 때 평형에 도달하는 거니까 점점점 평형에 도달해서 더 이상 변화가 없네요. 그죠? 더 이상 변화가 없는 T2일 때 평형에 도달합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잠깐 보죠. 자, 가에서는 T2일 때가 평형에 도달하기 전보다, 그렇죠, 연기가 자욱하겠죠. 그죠? 그래서 둘 중에 기체를 갖다 물어보면 이쪽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정답. 요런 식으로 시험지를 요만큼만 좀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복잡해도 시험지는 요만큼만 딱 써야 돼요. 뭘로 풀죠? 연기가 자욱한 걸로 푸는 거예요. 자, 니은 보죠. 나에서, 그 이제 푸른 색깔을 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색깔은 T3일 때 이런 선지가 옳지 않다고 했어요. 나는 끊임없이 10만원 벌고 10만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T2일 때 요 스팟을 보란 얘기죠. 요 스팟에서 첫 번째 실험 가에서는 평형에 도달한 거니까 이 값을 3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3에서 평형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실험에서는 여기서 평형에 도달한다는 건 아직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형에 도달하기 전을 뜻합니다. T2일 때. 그럼 어떻게 풀어야겠죠? 날아가는 속도, 이번에 위에 있네요. 증발 속도를 3이라고 잡고 이 값을 1이라고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에서가 1이고 나에서는 3인 거니까 누가 더 큰 거냐면 이쪽이 더 커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거짓인 선지가 됩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1번. 막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얼만큼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서로 싱크를 맞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췄다고 채점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막 복잡하게 맞추면 그냥 안 맞춘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면 뒤에 문제에 영향을 주니까 여러분 시험지하고 재시험지하고 좀 비교를 같이 하면서 1과 3 연기 자욱한 거 그런 스토리를 기억하시면 뭐 그냥 완전 이런 거 5초 컷이에요. 좀 더 볼게요. 17번. 자, 역시 9월 평가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진공 용기에다가 액체를 집어넣고 A분의 B입니다. 근데 증발과 응축에 대한 얘기 다 좋아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T2일 때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얘기 주네요. 동그라미. 근데 평형에 도달한 스팟을 동그라미를 칠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의 비율은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평형에 도달하면 이 값은 1이 되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X하고 Y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물어보네요. X, Y 중에서 요 값은 얘가 크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럼 얘도 평형에 도달한 이유가 될 거니까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같아서 1이 될 거야. 요 값은 서로 같게 되겠고 그럼 이 값이 크다라는 것은 그렇죠. 숫자는 딱 두 개 갖고 씁니다. 1과 3 갖고 푸는 거예요. 그럼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1분의 3으로 놓고 문제를 풀란 뜻입니다. 풀이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 값을 봤다 우리가 뭐라 봤냐면 증발 속도를 본 거고요. 아까 전에 이 값은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 응축 속도가 되죠. 그럼 X는 뭐보다 커요? X는 1보다 크죠. 그죠? 네, 정답. 이거 실제 3이란 뜻이 아니에요. 1보다 큰지 작은지만 비교할 스킬입니다. 자, B에서는 응축 속도냐? 이거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증발 속도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고. 자, Y하고 Z는 써놨죠. 그죠? 같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3번. 이렇게 마킹 하시면 됩니다. 어우, 많이 풀었네요. 자, 다음 문제. 18번. 자, 가라나에 대한 얘기들 좀 주고 있는데, 아까 전 문제하고 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는 T1, T2, T3인 거니까 누가 큰지 작은지를 모르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T2, T3, T4 팀의 시간이 이렇게 갈수록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써먹어야죠. 그럼 뭐 써야 되냐? 그렇죠. 연기가 자욱해지는 겁니다. 평형에 도달할수록 연기가 지금 자욱해질 건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에서는 ET일 때 평형에 도달한대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얘는 이때 평형에 도달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럼 이때는 언제 평형에 도달하냐면은 지금 보니까 얘는 이때 평형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평형 이후인

그러니까 그럼 이 값은 그냥 b라고 놔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다음 얘는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기서 평형에 도달하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 여기와 여기는 같은 평형인 거예요.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 값도 얼마냐면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기가 자욱하다는 얘기는 이 값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체가 많아지고 액체는 줄어들겠죠. 그럼 전체적 개형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줄어들어서 1이 됐다는 것은 이쪽이 크다는 얘기죠. 한번 더. 줄어들어서 1이 됐다는 건 얘는 1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잠깐 보면 A는 1보다 크다는 선지가 이제 정답이 됩니다. 그대로 확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B하고 C를 갖다 비교해 보면 B하고 C는 서로 같은 거니까 여기는 이제 틀린 선지가 되죠. 여기까지. 자, ET일 때요 스팟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발과 응축에 대한 얘기들 좀 주고 있는데, 그래서 ET 같은 경우는 가에서는 1이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요 값은 1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두 번째 실험에서 평형에 도달하기 전, 그럼 숫자는 딱두 개, 그러니까 3과 1 갖고 푸는 거죠. 날아가는 속도는 3이 되겠고, 돌아오는 속도 1이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갖다 비교해 보면 이쪽이 커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거짓인 선지가 되겠죠. 답은 몇 번이냐면은 기억이어서 답을 1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19번. 그러니까 요 교재 뭐 특성인 것 같은데, 같은 유형을 거의 뭐,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았는지 그냥 계속 밀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형을 계속 반복하면 이 전체를 아마 보는 인사이트가 생길 거예요. 쭉 계속 보십시오. 자, 19번.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 예를 들어서 20문제다. 저는 이제 그 녹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잘라서 풀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한 날에 딱 몰아서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요건 이번 주에 듣고 이건 다음 주 그러면은 인사이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한 방에 쫙 몰아서 물한잔 먹고 와서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갈게요. 19번 갑니다. 자, 표는 부피에 대한 얘기들 좀 주고 있는데요. 뭐 데이터 다 좋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값을 줬냐면 C가 B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호를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B는 A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B는 A보다 크다. 이런 느낌. 근데 하다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됐냐? 변화가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평형에 도달한 스팟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 변화 없으니까 얘는 여기서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가에서 얘만 보란 얘기예요. 자, 요거 잘 보란 얘기죠. 기체는 자욱해지는 사우나 가봤어요? 기체가 자욱해지는 거예요. 자, ET와 T를 갖다 비교해보면 이때가 자욱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체가 많아지는 거니까 요거는 정답이 됩니다. 자, 니은 보죠. 자, 평형에 도달할 때 얘는 ET 걸렸고, 3, 오래 걸려요. 얘는 오래 걸렸어. 그래서 시간이 얘가 더 오래 걸립니다. 정답이 되겠고. 자, 가에서 4T. 요런 거는 그냥 좀 거저 주는 거죠. 4T일 때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럼 평형에 도달한 이유기 때문에 그럼 이 값은 1이 됩니다. 그럼 1은 1보다 크다라는 선지는 뭐 거짓이죠. 답은 기역 니은이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에 마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20번. 뭐 종류가 바뀌어도 풀이법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아는 물질만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알코올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진공용기에 집어넣고 역시 똑같아요. 얼마에서 평형에 도달하냐면 T2.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형에 도달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얘예요, 얘. 이 동그라미. 자, 얘가 기체라는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언제 평형에 도달했냐면 이제 이때 평형에 도달했고, 자, 문제에서 요런 식으로 T1, T2, T3라 줄 때는 시간이 뒤죽박죽인지 흐름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 줄에 좀 좋네요. T1, T2, T3는 시간이 흘러간다. 시간이 점점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기체가 자욱해질 거니까 기체는 점점 늘어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기체가 늘어나죠, 그죠? B값은 A보다 크다. 정답이 되겠고. 자, T1일 때 역시 숫자는 딱두 개, 3과 1 갖고 풀 겁니다. 날아가는 속도는 3으로 보는 거고요. 평형에 도달하기 전인 거니까 1이 되겠죠. 3분의 1은 1보다 작죠. 예, 정답이 되겠고. T3일 때, 뭐 여기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 값은 X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평형에 도달했을 때 체크해 봅시다. 이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액체분에 무엇이 요 기체가 요 비율이 얼마라고 줬냐면 X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T2일 때 X랍니다.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T3로 점프 뛸때 어떻게 되느냐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은 지금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값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는 기체가 자욱해지는 거지만 이때와 이때는 평형에 도달한 이유니까 이 값도 변하지 않고 이 값도 변하지 않으니 이 값은 x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x는 x보다 클수 없으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 니은. 답은 3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은 끝. 다음. 자, 21번. 뭐, 여기서부터 탑승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한번더 드리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T1, T2, T3라고 주면은, 시간이 뒤죽박죽인지 흐름인지를 꼭, 그것부터 습관처럼. 근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흐름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단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입니다. 요 기체니까 자욱해지겠죠. 좋습니다. 자, 근데 어디에서 평형에 도달했다고 지금 문제에서 줬냐면, T2에서. 그럼 여기에서 평형에 도달하면 동그라미 치고요. 그럼 얘하고 얘는 변화가 없을 거니까 이제 B가 되겠죠? 그럼 기체는 점점 자욱해질 거니까 얘는 더 많아질 거야. 얘와 얘는 똑같고. 이게 시험지는 요만큼만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부터 보죠. 자, B가 더 커야 돼요. 정답. 자, T2일 때는 얼마냐? 1이죠. 1. 1. 자, T1일 땐 평형에 도달하기 전입니다. 그럴 때는 그렇죠. 3과 1. 그거 갖고 푸는 거예요. 그럼 날아가는 속도는 3이라고 잡는 거고요. 얘는 1로 잡는 거죠. 그래서 1은 3분의 1보다 크죠. 정답. 자, 용기 내에서 액체. 아, 이거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액체를 좀 물어봤어요. 자, T2하고 T3. 아우, 이거 좀 힘이 빠지네요. T2, T3는 사실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평형 이후이기 때문에 액체를 물어보건 기체를 물어보건 사실은 같은 거죠. 정답. 답은 몇 번이냐면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네. 그냥 5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만약에 이제 리을이라고 써볼래요. 리을. 제가 낸다면 요걸 이렇게 바꿀 것 같은데 H2 요거 기체로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액체로 할까 그냥? 액체로. 근데 T2, T3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요걸 물어보면 T1과 T2를 물어볼 가능성은 매우 농후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누가 더 큰지. 자, 지금 보면 T1하고 T2는 이쪽으로 갈수록 연기가 자욱하죠? 액체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 연기가 액체에서 온 거기 때문에 기체가 많아지면 액체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가 이쪽이 많으면 액체는 이쪽이 많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좀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이 아래 첨자를 잘 보시고 기체가 자욱해진다. 이 얘기를 지금 한 10번 정도 한것 같습니다. 머리 탁 넣어줄게. 좋아요. 답은 몇 번이었냐면 5번에 마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22번. 갑시다. 자, 9월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들이 되겠고요. 문제에서 지금 어떤 얘기들을 좀 주고 있냐면 여기 동그라미 쳐보죠. 요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요 개형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감소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첫 번째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요 스팟에서부터는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건 뭐 거저 주는 거죠. 가역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은 사실은 요런 선지가 학교에선 이렇게 안 내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그라데이션을 위해서 요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요 기역 같은 것들을 조금 편하게 주지만 학교에서는 내신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부터 변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답만 찾지 마시고 요 니은 디귿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다음 문제로 친다면 요런 선지 중에서는 뭐 요런 것들, 역시 요 니은 같은 것보다는 기역과 디귿 같은 거 요런 것들을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것이 좋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신을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요 기역은 조금 이제 모의고사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니은 잠깐 보죠. T1일 때,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아직 평형에 도달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날아가는 속도는 3이라고 잡으라고 했고요. 응축 속도는 1.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럼 얘하고 얘를 갖다 비교해 보면 요건 1일 수는 없죠. 틀렸고. 자, T2와 T3일 때, 요 지점에서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T2일 때 기체와 T3일 때 기체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은 서로 분모 분자 같은 거니까 1이라고 해야 돼. 1. 이것도 틀렸죠. 답은 기역이니까 답은 1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나머지 23번 또 볼게요.

자,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인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요런 식으로, T1, T2, T3라고 주면, 이게 시간의 흐름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시간의 흐름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T2에서, 동그라미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때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와 이거 같은 거니까, 그럼 얘하고 얘도 평형에 도달한 이유니까, 이제 요렇게 D라고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3단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죠. 연기가 좌우해지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액체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T1일 때 평형에 도달하기 전인 거니까 날아가는 속도를 3이라 놓고 돌아오는 속도를 1이라고 넣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은 1보다 작죠. 정답. 자, T3일 때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틀렸어요. 자, D긋. 뭐 이런 게 아주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A 더하기 C와 B 더하기 D는 서로 같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C라는 건 뭐냐면 그통 안에 있는 액체와 수증기입니다. 그걸 다 합치면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B 더하기 D를 다 합치면 역시 전체 총 물질의 양입니다. 이 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더 써볼게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체가 점점 늘어나야 돼요. 그럼 이 값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이라고 놓을게요. 1.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점점점 늘어나죠. 자,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의 총합을 4로 맞춰보면 이 값은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합쳐서 3이 4였죠? 그럼 여기서도 4. 여기서 물 수증기가 2가 늘어났다는 건 물은 두 칸만큼 감소돼야 되니까 여기는 1.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그냥 바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분의 A인 거니까 이 값은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분의 B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인 거니까. 그럼 이 값은 서로 같을 리가 만무하죠. 답은 몇 번이냐면은, 답은 요 기억, 마킹하시면 되니까, 답은 1번에 마킹. 그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문항들은 다 풀어봤어요. 예,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시게 된그 문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이야기들을 서로 공감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문항을 풀었어요. 많이 풀었는데 전체 23문항에서 앞에서부터 좀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1번이 제일 좀 어렵습니다. 1번을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쭉 뒤에 가보시면 2번도 어렵죠.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진화되기 때문에 앞에 실려 있는 최근 기출 문항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들이 좀 어렵고 뒤로 가다 보면 저 5번. 아, 이것도 조금 할 만하죠. 근데 아마 3번 정도에서 좀 놀라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1번, 2번, 3번들은 좀 관심 갖고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기 뒤에 가 보면 8번. 8번. 그런 것들도 오늘 풀었던 것들 중에서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좀 배웠던 거좀 정리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 자, 이제 문제를 푸는 순서예요. 자, 1번. 첫 번째. 자, 최근에는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죠. 문제에서. 자, 시간이 t, 2t, 3t, 요런 식으로 줄 때가 있고요. 아니면 t1, t2, t3, 요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점점 시간이 흐름이 있죠. 이렇게 갈수록 이제 시간이 흘러가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조심해서 푼다라는 것들을 좀 예민하게 좀 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T1, T2, T3가 시간의 흐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뒤죽박죽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시간의 흐름 순서인지 아니면 흐름이 아닌지 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흐름이다, 뭐 그러면 그냥 똑같이 푸시면 되는데 만약에 흐름이 아니다, 밑줄. 만약에 흐름이 아니라면 요 T1, T2, T3가 T1, T3, T2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1단계는 뭐냐면 요 순서를 맞춰줘야 돼. 첫 번째는 요 순서를 맞춰주는 것이 1단계. 이제 2단계, 2번. 자, 문제에서 이제 무엇을 갖다가 줄 거냐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준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T2가 있고, T3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서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이 값은 무조건 1이에요. 여기까지는 잘 된단 말이야. 근데 요 지점을 갖다가 비교할 때,
얘는 당연 일이죠. 그죠? 그럼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 얼마일까? 요런 것들을 조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를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안 틀려요. 1과 1? 이거 누가 틀려? 근데 뭘 많이 틀리냐면 요렇게 비교할 때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조심하셔야 돼. 얘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제가 체크. 날아가는 속도를 3이라고 보고 다시 돌아오는 속도를 아직 못 따라잡았으니까 1로 잡아라. 그러니까 다요 숫자 갖고 문제를 풀 건데요. 이 값은 실제로 3분의 1이라는 뜻은 아니고 1에 비교해서 이게 더 작다라는 것들을 쓸 때는 아주 요긴하게 쓸 겁니다. 반드시 꼭잘 기억하시고 머리로 풀지 마시고 이렇게 숫자를 대입하시는 것이 실수를 막는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2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풀어야 이게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기서 시간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잘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3번. 세 번째. 자, 물질의 상태에 대한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고체라고 써볼게요.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돼요. 여기까지. 자,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걸 뭐라 부르냐면, 융해라 불러요. 융해. 액체가 기체되는 것을 기화라 불러요. 기화. 다시. 기체가,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응축. 또는 응결 써드릴까요? 응결 또는 응축 이렇게 불러요. 액화라고도 부르지만 다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응고라 불러. 응고. 우리가 중학교 때 하는 거죠, 그죠? 뭐 피의 응고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봐야 돼요. 고체가 기체되는 걸 뭐라 부르죠? 그렇죠. 승화. 승화. 얘를 뭐라 부르냐면 승화라 불러요. 다시 기체가 고체되는 것을 뭐라 부르냐? 얘도 승화예요. 자, 요 부분이 이 출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 매력적이냐? 얘도 승화고 얘도 승화예요. 그러니까 요건 아이들이 승화라는 말을 두 가지를 뜻한다는 것들을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승화 써드릴게요. 승화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체가 바로 기체로 가는 것도 승화고 기체가 바로 고체로 가는 것도 승화예요. 여기까지 승화.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문제 푸는 게좀 다르면 안 되고 똑같아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 고체가 기체에 된다는 걸 머릿속으로 그냥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아간다.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증발하듯이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체가 다시 고체로 되는 것은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빨간 펜. 자, 그러면 날아가는 속도는 얼마로 잡을지 제가 3으로 잡으라고 그랬고요. 만약에 평형에 도달했다면 이 값도 3이지만, 잘하고 있어요.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면 이 숫자는 그냥 1로 잡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승화에서 날아가는 속도와 돌아오는 속도를 갖다 만약에 물어보면, 이 값이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라면 이 값은 얼마보다 커야 된 거냐면, 1에 비해서 이 값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은 바로 풀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다음 이제 4번 이쪽 가보죠. 자, 이런 걸 이제 상태 평형이라 부르고요. 예, 녹이는 것들도 있어요. 용해 평형에 대한 얘기. 여기 수능에는 뭐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교과서에 있는 건좀 하셔야 돼요. 어떤 비커에다 놓고, 일단 비커에다 놓고요. 이제 용질을 녹이죠. 그러니까 용질을 이렇게 막 녹이는데 이게 과하게 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녹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지랑이처럼 이야 이거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지랑이처럼 쫙 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여름에 뉴스를 보면 이 기상캐스터 분이 딱 나와서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광화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광화문의 열기를 보십시오. 그럼 바닥에서 아지랑이가 막쫙 고고해요. 그러니까 용질이 녹은 거. 아, 이게 표현하기 힘드네요. 용질의 겨우 녹은 거. 요게 바로 뭐냐면, 과포화용이에요. 과포화용에. 과포화용에. 그러니까, 겨우 녹은 거. 아, 이거 표현하기 힘들어요. 제가 표현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세번 했죠? 그 얘기는 시험지에도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지랑이처럼 녹은 거를 여러분 시험지에 구현한다는 건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과포화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제가 본적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충격을 가한다. 요런 말을 주죠. 또는 유리막대로 휘휘 전.

든다. 어떤 충격을 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서 과포화에서 얘를 갖다가 그동안 녹아 있었던, 억지로 녹아 있었던 용기를 바닥에 우두두두 쏟아져요. 그려볼까요?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바닥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포화용액이라 불러. 포화용액. 그러니까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평형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포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충격을 주면 포화 상태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머리 딱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그릴 줄 아셔야 되는데요. 얘는 끊임없이 녹아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뭐라 부르냐면 녹아들어가는 속도를 용의 속도. 그 다음 요걸 뭐라 부르냐면 석출 속도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10만 원 벌고 10만 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속도, 녹는 속도와 뱉어내는 속도가 지금 서로 같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얘하고 얘를 갖다 비교했을 때 요걸 그림을 그릴 줄 아느냐. 요게 1번, 2번이에요. 과포에 충격을 주면 포화가 된다는 게 1번. 두 번째는 요 그림에다가 요렇게 화살표를 그릴 수 있어? 요거 2번. 잘 보시고. 세 번째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요 그림만 탁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과하게 녹아있군. 과포화. 땡이다.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과포화는 억지로 녹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닥에 쏟아진 건 녹은 게 아닙니다. 녹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은 절대로 쓸게요. 과포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지점은 절대로 과포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 지점은 포화니까 잘 기억해라. 요걸 조심하는 거가 3번. 그러니까 용의 평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요 그림인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잘 기억해 주시면 제일 좋죠. 여기까지. 공간이 없어서 요 밑에다가 좀 쓸게요. 자, 5번.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좀잘 정리를 할게. 샥. 제가 사라졌었죠? 지우개가 저 있어서. 싹 정리를 했어요. 자, 볼게요. 마지막 이제 5번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5번은 뭐냐면, 한번 더. 자, 어떤 통에 물을 담아놓고 막 녹여요. 그럼 용의죠, 그죠? 그 용의인데, 바닥에 막 있습니다. 용질 덩어리가 막 바닥에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현재 얘는 녹아들는 속도와 뱉어내는 속도가 같은 거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럼 여기를 포화용액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산더미처럼 있는 순간, 아, 얘는 현재 포화용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얘 뚜껑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출제하시는 분은 평형을 두개낸 겁니다. 두개낸 거예요. 첫 번째는 녹아드는 속도와 뱉어내는 속도를 갖다 얘기하는 무슨 평형을 갖다 지금 내고 있는 거냐면 써드릴게요. 용해 평형을 한 문제 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수면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는 끊임없이 날아가죠. 증발 속도가 있을 것이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응축 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쓸게요. 상평형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평형 문제가 두개 나온 거니까 요두 개를 반드시 좀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날아가는 속도를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증발 속도라 부르고요. 그다음에 돌아오는 속도를 응축 속도가 서로 같은 상평형 한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녹아드는 속도와 뱉어내는 속도가 같은 용의 평형. 요두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선지가 구성이 될 때는 요거를 기역으로 놓고, 그 다음 요거를 니은이라고 놓고, 또는 디귿이라 놓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두 개의 평형이 한 그림으로 나온 적도 최근에 많으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면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쪽으로 가볼게요. 6번. 6번. 다 배운 것들 한번 정도는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데요. 6번에는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예, 수능에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는데, 여기 내신에서는 좀잘 나오는 개념이니까, 이런 것들 좀 써놓을게요. 증기 압력이라는 개념을 원래는 화학2에 나오는데, 이 화원에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 보기 전에 좀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잘 나와요. 저도 많이 냈었고,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잘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증기압력.

좀 보죠. 자, 어떤 통에다가 물을 담아놔요. 물을 담아놓고 얘를 이렇게 뚜껑을 닫습니다. 그럼 이게 증발하겠죠. 증발 속도는 3이라고 잡는 거예요. 증발 속도는 3이라고 잡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응축하겠죠. 응축 속도 역시 또 응축 속도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응축되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응축되는 속도는 그통 안에 기체의 양, 기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응축도 빠르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요 속도와 요 속도가 서로 같게 되겠죠? 바로 그때 이 통 안의 압력을 우리가 증기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그때 그통 안에 있는 기체들이 벽을 치는 압력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그러면 여기 증기압력이라 부른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증기압력을 쓰세요. 이런 문제는 힘들죠. 왜냐면 너무 다양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얘기들. 블라블라블라 이거일 때그 기체의 압력을 무엇이라 부르느냐? 그 압력을 뭐라 부르냐면 증기압력이라 부른다.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것들은 매우 매력적인 일들이니까 반드시 꼭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하고 준비된 문항도 좀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이 로그인하게 한 그런 문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런 내용들을 한번 써가면서 좀 정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 저희 이제 다음 새로운 테마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서입니다.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노란색 옷이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약간 그 캐릭터 있잖아요. 냥냥냥냥 하는 그 캐릭터 약간 그런 느낌의 색깔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늘의 기분이가 참 좋아요. 우리 자 뭐 아무튼 기분 좋은 건 좋은 거고 우리 지난 시간에 레벨 1 우리가 이제 벡터 연산 4번 문제까지 해결해봤죠. 오늘 5번부터 이어나가서 풀어보면서 벡터 연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마무리 지어버리고요. 레벨 1 문제 호딱 끝내버리고 레벨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이제 올라간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같습니다. 주어진 식을 보고서 기하적인 의미를 찾아주는 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51쪽에 레벨 1 5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좌표평면상에서 자 5번하고 6번 문제 둘 다 비슷하게 크게 어려움 없이 그냥 연산만 가지고 호록 기하적 의미 없이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0 벡터가 아니고 서로 평행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세 점 ABC에 대해서 이렇게 벡터를 주고서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한 직선이 있으려면 조건이 뭐다? AB, BC, 뭐 CA 뭐 이런 애들 중에서 두 개가 평행해버리면 된다. 평행하면 실수배. 평행하면 실수배.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거나 우리가 잡아줄 텐데 여기에 K가 모르는 게 있고 여기에는 다 숫자로 우리가 개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얘네 둘을 얘기해보자. 그래서 벡터 A, B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에서? 죄송이라고 했죠? 종점에서 죄송 시점을 뺀다. OB에서 OA를 빼준다. 그러면 너라는 녀석은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니까 3 벡터 A에서 벡터 A를 빼주게 되면 두 배의 벡터 A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의 벡터 B, 벡터 B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3배의 벡터 B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AC를 해주셔도 되고 BC를 해주셔도 되고 선생님의 개수가 절대값이면 작은 녀석들을 쓰는 게 아무래도 계산하기 편할 것 같아. 그래서 벡터 AC를 한번 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에서 벡터 OC에서 벡터

5A를 빼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5에서 1을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6배 벡터 A가 되겠죠? K에서 1을 빼주게 되면은 플러스 K 마이너스 1에 벡터 B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네 둘이 어떻게 된다? 서로 평행하다. 평행보다 실수배다라는 거죠. 해서 얘를 원래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몇 배를 해서 L이라는 실수배를 해서 너랑 같다라고 해서 풀어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계수 2L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과 K-1 같다라고 풀어주는 건데, 매번 그렇게 하기 계산이 좀 번거롭고, 직관적으로 이것 대 이것은 계수와 계수의 비율은 이것 대 이것의 비율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거다. 인데 심지어 여기가 2 마이너스 6이라는 명확한 숫자로 주어지니까 여기다 몇 배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3을 곱해주게 되면은 얘가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럼 여기도 몇을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3을 곱해주게 되면 얘가 돼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에다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얼마? 9라는 녀석이 K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K 값은 얼마가 되는구나? 10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앞에 숫자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나오면은 여기 얼마를 곱하면 얘가 되는가? 바로 다이렉트로 가주시면 되고, 만약 여기도 뭔가 내가 뭐 문제에서 뭐 K 플러 뭐 2K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모르는 값으로 나왔어. 그럴 때는 몇 배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표현하기 힘드니까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거다. 비례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직선이 있다. 실수배. 이걸 실수를 곱할 것이 아니라 그냥 비례식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왜 되는 거야? 평행하지 않은 0벡터가 아닌 2벡터일 때 우리가 실수배에서 같다라는 것은 각각의 계수들끼리 같다라. 마치 항등식과 같은 느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더 간단한 문제가 6번인 거죠. 0벡터가 아닌 2벡터 AB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얘랑 같대. 그럼 좌변을 벡터 A에 있는 녀석들을 묶어버리면 뭐가 된다? 6-n에다가 벡터 A, 플러스 m 플러스 4에다가 벡터 B가 뭐가 된다? 2배 벡터 A 플러스 벡터 B가 된다더라.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평행하지 않은 0벡터가 아닌 요런 두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을 때는 1차식으로 표현된 요렇게 같을 때는 각각의 계수끼리, 각각의 벡터의 계수끼리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n이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n의 값이 뭐가 나올 것이고? 4가 나올 것이고. n 플러스 4가 1이 돼야 된다. 그럼 n의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 될 거라는 거죠. 끝났죠? 그 m과 n을 뭐 해달래? 더해달래. 그럼 여기서 m과 n을 더해주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게 다예요. 네. 해서 평행하지 않은 0벡터 아닌 2벡터에서 이렇게 1차식 형태로 표현됐을 때그두 벡터가 같다라는 것은 각각의 계수끼리 같다라는 거. 그게 좀 전에 5번 문제 풀 때도 우리가 써먹었던 내용이었던 거죠.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보자는 게 5번과 6번이었어요. 그렇다면 7번 같은 경우는 7번. 이 문제의 스타일은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첫 번째, 기하 첫 번째 문제로도 자주 등장하는 친구입니다. 뭐 없어요? 두 벡터에 대해서 세 배의 벡터 A 플러스 벡터 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달래. 그러면, 아, 저는요, 이 벡터를 그냥 구해버릴 거예요. 세 배에다가 벡터 A는 4,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벡터 B는 2, 5. 그럼 벡터의 연산 성질에서 요렇게 곱해주게 되면 너는 3, 4, 얼마? 12에다가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2, 5가 될 것이고, X 성분은 X 성분끼리 더해서 14, Y 성분은 Y 성분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모든 성분을 뭐 해라? 더해줘라. 14,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13이다. 라고 풀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해법인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얘가 수능에서 첫 번째 문제를, 기하 첫 번째 문제를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일반화된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좀 가볍게 우리가 갈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벡터 두 개가 성분으로 주어졌어. 그럼 두 벡터를 내가 A1, A2라고 불러주고 또 다른 벡터를 B1, B2라고 불러주었을 때 여기다가 내가 실수배를 해주고 여기다 실수배를 해줘서 더해주는 이런 벡터를 얘기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렇게 더해버리는 벡터를 모든 성분을 다 더할 거야. 그럼 이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PA1 플러스 QB1이 될 것이고 PA2 플러스 QB2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뭐이 X 성분과 Y 성분을 모두 더해버리면은 그 결과는 뭐가 되느냐? P 곱하기 A1 더하기 A2가 될 것이고 플러스 Q 곱하기 B1 더하기 B2가 요 벡터의 모든 성분의 합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여기에 3배를 하고 여기다 벡터 B를 더해줘. 저 녀석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라. 두 벡터의 1차식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얘를 다 구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더해버려. X 성분, Y 성분을 더해버려. 예. 얼마예요? 2죠. 그 다음 여기서 얘 X 성분,

성분을 더해버려. 얼마예요? 7이죠?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얼마? 3 곱하기 2에다가 7을 더해서 13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져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암산 수준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냥 뭐 이렇게 뭐 어디서 이렇게 근본 없는 풀이가 아니라 근거 있는 해법이 되신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제 나올 때, 아, 2, 7, 3 곱하기 2 더하기 7 해가지고 그냥 암산으로 13 풀어버리자고요. 알겠죠? 첫 번째 문제, 2점짜리로 나오는 문제, 가볍게 암산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8번 보시면은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주어졌습니다. A, B, 그리고 C를 안 알려줬어요. 근데 얘를 꼭지점으로 생각해 ABC의 무게중심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벡터 OC와 AB가 서로 평행이다. 평행이면 실수배. 벡터 OG의 모든 성분의 합을 알려준 상태에서 벡터 OC의 모든 성분의 곱을 구해라. 벡터 OC의 모든 성분을 찾아줘야 될것 같아.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평행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벡터 OC는 뭐가 된다? 벡터 AB의 실수배 K 곱하기. 벡터 AB는 종점에서 시점을 빼라. 3에서 마이너스 빼주면은 4. 6에서 4를 빼주게 되면은 2. 요렇게 우리가 이게 된다라는 거죠. 얘를 내가 좌표 평면상에다가 올려놓고 기하적인 해석을 해보려고 해봤더니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4라고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을 것이고 B라는 녀석은 3,6으로 잡아줄 수가 있는데 벡터 AB랑 벡터 OC가 평행하대. 여기 어딘가에 C가 있는 거야. 이렇게 평행하게. 근데 이 삼각형에 뭘 얘기를 했어? 무게중심을 얘기를 했고 그 무게중심에 대해서 이 녀석의 모든 성분의 합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기하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고민할 것 없이 뭐 해주자? 성분을 가지고 연산을 그냥 해버리자. 그럼 벡터 OC는 뭐가 된다? 4K,2K가 되는 거니까 벡터 OG라고 하는 녀석은 무게중심 어떻게? 3분의 어떤 벡터? A, B, C라는 벡터를 모두 다 더해주는 거죠. 그럼 3분의 1을 앞으로 이렇게 쭉 뽑아주고 그 다음에 X성분은 X성분끼리 4K, 3, 마이너스를 더해주면은 4K 플러스 2가 되겠죠. Y 성분, 2K, 6, 4를 더해주면은 2K 플러스 10일 거예요. 즉, 3분의 4K 플러스 2, 3분의 2K 플러스 1이, 2K 플러스 10이 벡터 5G라는 거죠. 그럼 그 녀석의 모든 성분의 합은 역시 3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너랑 너를 더해주겠다? 얼마예요? 6K 플러스 12가 될 것이고, 3을 우리가 나눠주게 되면은 2K 플러스 4가 모든 성분의 합이고, 그게 8이라는 거죠. 뭘 알아버렸어? K의 값이 2라는 걸 알아버렸어.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군데? 넌데. 벡터 OC의 모든 성분. 그럼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게 되면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8,4가 우리가 원하는 벡터 OC가 되겠다. 그럼 모든 성분을 뭐 해주세요? 곱해주세요. 8, 4, 32. 뭔가 기하적인 해석을 할 여지가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성분의 합을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얘를 그냥 연산 가지고 좌표 가지고 성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버리면 된다. 기하적인 요소로 해석을 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을 것이고, 성분을 통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연습을 해 두셔야 된다. 알겠죠? 레벨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를 올려서 레벨업! 1번부터 보실게요. 1번 문제. 자, 레벨 2의 첫 번째 문제치고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라고 해봐야 뭐두 가지. 좀 전에 얘기했었던 대수적인 연산 그리고 기하적인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서 볼게요. 대수적인 연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직선 y는 2x 위에 있대. 그러면 내가 좌표 평면상에다가 내가 y는 2x를 그려봤어. 그래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y는 2x를 이렇게 그려봤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14분면 위에 점 A가 있더라는 거지. 거기서 내가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그걸 B라고 불러주겠다라는 거지. 그때 C가 이걸 만족한대. 얘를 저는 대수적인 연산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OA라는 벡터와 OC라는 벡터가 이런 관계를 가져. 그럼 내가 벡터 OA를 매개해주기 위해서 Y는 2X라고 했으니까 A,2A라고 내가 잡아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B는 뭐가 될 것이고 A,0라는 점으로 돼버릴 것이고 이 가라는 녀석에 대해서 벡터 OA는 즉 A,2A라고 하는 녀석은 T 곱하기 벡터 OC인데 양수 T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누구? 벡터 OC는 누가 된다? T분의 1의 벡터 OA, A,2A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벡터 OC를 그냥 수식으로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다음 나를 봤더니 시점이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빼버리면은 뭐라고? 죄송.

시점, 종점, 종점, 시점. 그럼 요 녀석을 다시 한번 써주면 얘는 무슨 벡터? 벡터 CA가 되는 거죠. 요 녀석의 크기랑 누구? 얘도 마찬가지로 죄송. 시점, 종점, 벡터 CB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크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쟤네들의 벡터를 봤더니 벡터 CA는 종점에서 여기에서 C, 얘를 빼주는 거죠. 근데 요 부분이 같으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종점 A에서 이걸 뺐다고 했으니까 앞에 1-t분의 1을 일괄적으로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a,2a를 써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1-t분의 1 곱하기 a, 1-t분의 1 곱하기 2a라는 우리가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벡터 CB를 봤어. 그럼 벡터 CB는 종점에서 시점을 뺐거든. 그럼 여기서 x 성분은 a에서 t분의 1 a를 뺐기 때문에 1-t분의 1의 a가 될 것이고, y는 종점에서 시점을 뺐기 때문에 0에서 t분의 2a를 뺐겠죠? 마이너스 t분의 2의 a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의 크기 같으면 편하게 제곱을 해줘도 같을 테니까 벡터 CA의 크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이죠. 그럼 이게 묶여 있으니까 묶여 있는 녀석을 한 번에 1-t분의 1의 제곱을 해버리고 거기에다가 x 성분의 제곱, y 성분의 제곱을 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로 우리가 돼 있으니까 묶어져서 표현할 수 있겠다. 요게 벡터 C의 크기의 제곱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벡터 CB의 크기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뭐다? 1-t분의 1의 제곱에다가 A의 제곱에다가 요 녀석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누구? 요 녀석의 제곱에서 T의 제곱분의 4의 A의 제곱이 되겠다. 그럼 여기서 이 1-t분의 1의 제곱의 A 제곱이 1-t분의 1의 제곱의 A 제곱이 사라지게 되고 얘는 1-t분의 1의 제곱 곱하기 4배의 A의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사라지고 우변은 뭐가 된다? T의 4제곱분의 4 곱하기 A의 제곱이 될 것이고 4A 제곱이 똑같이 좌우변 나눠지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기 T의 제곱이죠. T의 제곱이에요. 그런 다음에 좌우변을 우리가 보시면은 다시 한번 써보면은 1-t분의 1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누구? T 제곱분의 1이 되니까 1-t분의 1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t분의 1이야. 그럼 여기서 얘가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를 나눠보면 되겠죠. 그럼 플러스인 경우는 얘가 이항돼 버리면서 t분의 2가 얼마? 1이 되면서 t의 값이 2가 되는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마이너스 t분의 1이 사라지게 되면 1은 0. 말이 안 돼. 만족하는 t는 2라는 거야. 아, 힘들게 이렇게 계산해서 t가 2라는 걸 찾았어. 이제 찾았으니까 t가 2라는 걸 찾았어. 오케이. 그럼 여기 t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 2를 집어넣으면 돼. 라고 생각한 거야. 좋아. 여기까지는 좋아. 그럼 여기서 내가, OC라는 녀석이 OA 벡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준 거니까 OA라는 벡터 2분의 1만큼 가는 요런 벡터가 되겠구나. 중간만큼 가겠구나. 중점까지 가겠구나. 그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계산을 한 거야. 2분의 벡터 5a 더하기 벡터 5b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또 계산을 하고, 여기다가 5c라는 벡터를 또 뺐어. 근데 이거를, 와, 너무 힘들다는 거지. 야, 5a라는 녀석을 여기 했어? 둘이 더했어? 그럼 더해가지고 2로 나눠주면 x 성분은 a죠? 더해서 2로 나눠주면 y 성분도 a가 되는 거죠? 그럼 요 벡터는 무슨 벡터가 되냐면은 a,a라는 벡터예요. 그쵸? 그 다음 5c라는 벡터는 2분의 1a, 2a. 그럼 2분의 1 a,a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 a,a가 될 거예요. 얘를 뺐어. 그 y 성분은 0가 되죠? x 성분만 뭐만 남아? 2분의 1 a만 남아. 2분의 1 a,0가 남아. 이 녀석의 크기가 4분의 5라는 거야. 그럼 루트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이니까 그냥 2분의 1 a. 지금 a는 뭐야? 양수잖아. 일사분면에 있으니까. 그래서 2분의 1 a가 이 벡터의 크기가 되고 그게 4분의 5가 된다. 해서 A의 값을 얼마라고? 2분의 5라고 이렇게 또 힘들게 찾았어.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BC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그랬어. 그럼 내가 A 값을 찾아버렸기 때문에 2분의 5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 X 좌표가 얼마가 된다? 2분의 5. Y 좌표가 0가 된다. 그럼 여기서 얘는 Y 좌표가 2A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2분의 5, 5가 된다.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 얼마예요? 5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요 C라고 하는 녀석이 얘를 얼만큼 중간만 절반만큼 간 거기 때문에 4분의 5, 2분의 5가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 얘가 얼마? 4분의 5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2분의 5에서 4분의 5를 또 빼줘. 그럼 여기서 2분의 4분의 5 빼주면 요만큼의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5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5에다가 높이 얼마? 4분의 5를 곱해줘? 그럼 8분의 25라고는 넓이가 나와. 답은 나와요. 근데 너무 힘들단 말이지. 연산을 통해서 성분을 가지고 갔더니 너무 버겁단 말이지. 근데 얘를 그냥 기하적인 요소로 가져가면은 훨씬 손쉽게 끌고 갈 수가 있었어.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성분을 넣었더니 계산이 막 이렇게 막 산으로 갔던 거야. 근데 얘를 내가 그냥 기하적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버리면은 얘 같은 경우는 훨씬 간단하게 가거든요. 보자고요. OA가 OC의 실수배예요. 이거 뭐예요?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맞아요? 그럼 Y축, X축이 있고 Y는 EX가 그려지면은 여기 어딘가 A가 있어. 근데 내가 거기 어디 있는지는 몰라. 이 직선이 Y는 EX라는 것만 알아. 일선분면에 있대. 근데 얘가 실수배인데 T가 지금 양수야. 그러면 OA랑 OC가 같은 방향이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C가 이쪽이 일사분면 어딘가에 C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조건을 봤더니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B라고 했습니다. CA랑 CB랑 같대. 여기 위에 어딘가 C가 있는데 그 C라는 점에서 B까지랑 A까지의 거리랑 같대요. 두 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같대. 이거 뭐야? 수직이 등분선에 있는 거라고 선생님이 기하는 기하다. 1강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나의 조건을 보고서 A, B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주게 되면은 여기 위에 누가 오는 거다? C가 오는 거다. 라는 걸 나에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가에서 이 직선이 있고 나에서 이 직선이 있으니까 C라는 점은 교점, 바로 여기가 되겠구나. 중점, 닮으면서 중점에 떨어지겠구나 걸 안다라는 거예요. 아까 같이 계산을 산으로 가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기하적 의미 가지고 바로 여기 중점이 오겠구나. OC의 중점이 오겠구나.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요 조건도 보시면 얘는 뭐의 의미죠? 여기에서 A, B의 중점을 M이라고 불러준다면 OM이라는 벡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OM에서 OC를 뺐어. 종점에서 시점을 뺐어. 이건 무슨 벡터가 되는 거야? 이 전체는 벡터 C, C, M이 돼버리는 거죠. 이 녀석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야? 4분의 5라는 거야. 즉 C라는 지점과 M이라는 지점을 이었을 때 요 녀석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4분의 5라는 거야. 근데 얘가 기울기가 2니까 1대 2잖아. 얘가 4분의 5면 얘는 얼마야? 2분의 5. 너랑 너랑 같은 게 너도 얼마야? 2분의 5. 그럼 우리가 원하는 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2분의 5, 2분의 5니까 5. 높이가 4분의 5.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5를 해버려서 8분의 25라는 정답이 그냥 띡 나와버렸죠. 아까 같은 계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서 내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벡터에서 우리가 주어진 벡터식을 보고서 기하적 의미를 찾아서 그려나가는 거를 계속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해줘야 벡터 단원 문제가 우리가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무조건 기하적 해석이 유리하냐? 또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얘의 기하적 해석이 어렵다면 그냥 좌표 평면에다가 올려놓고서 내가 성분 집어넣어서 그냥 고민 없이 그냥 계산을 빵빵빵빵빵 가져가 우리가 풀 수도 있다. 그게 나을 수도 있다. 뭐가 나을지는 문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염두에 두고 양쪽 칼날을 다 날카롭게 갈아놔야 되겠죠. 뭐가 더 유리할지. 이게 연습이 많이 되면은 문제 보고서 얘를 뭘 써야 되겠다는 게 감각적으로 쫙 들어가요. 시간 단축이 되는 거죠. 레벨 2, 2번 문제 보실게요.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AB의 중점 1대2 내분점, 2대1 내분점, 중심으로 하고 여기를 지나는 원을 그려놨습니다. 그때 벡터 AP에서 벡터 EF를 뺀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P가 여기 위를 뿔뿔뿔 돌아다니거든. 그럼 AP 그리고 EF를 뺐어. 뺐으니까 뺄 셈을 우리가 벡터를 해석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시점을 일치시켜 봤습니다. 그러면 얘랑 우리가 크기와 방향이 똑같아지면 되니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우리가 정사각형의 두 변의 평행하게 선을 그어버리게 되면은 이 EF라는 벡터는 요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요렇게 요 벡터랑 똑같아지게 되죠. 그럼 여기서 A, B, C, D, E, F, G 여기를 내가 H라고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아니다. F를 옮긴 점이니까 F'이라는 느낌으로 써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AP라는 녀석에서 누구를 벡터를 EF를 빼줬다는 것은 AF'.

빼줬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되고 요 녀석의 크기의 최대값을 얘기하고 있네. 그럼 시점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죄송. F 프라임이 시점 그리고 P가 종점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를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시점을 이렇게 일치시킨 상태에서 이 F 프라임이라는 점에서 어디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에 뭐야?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이건 우리 1학년 때부터 많이 했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서 이 지점이 뭘 때? P일 때. 바로 얘가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우리 이거 많이 했었단 말이지. 1학년 때부터. 이런 거 언제 최대냐? 중심 지나게 만든 다음에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다.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럼 게임 오버입니다. 지금 얘가 한 변의 길이가 6이라고 얘기를 했고 얘를 몇대 몇? 1대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것이고? 4가 되는 것이고 얘가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1대 1이 돼서 요만큼의 길이 뭐가 될 것이고? 3이 될 것이고 그럼 피타고라스 피타피타 너는 얼마가 될 것이고? 5가 될 것이고 이 원의 반지름은 얘가 2대 1 지점에서 요 반지름 얼마가 돼서? 2가 되면서 요만큼의 길이 2가 되겠네? 그 5에다가 2를 더해주면 정답은 얼마? 최대값은 7이 되겠구나. 그냥 끄적끄적 되면 끝난 거죠. 끄적끄적끄적끄적끄적 쓰다 보니까 끝난 거예요. 얘를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뭐냐? AP에서 AF 프라임을 빼는데 이렇게 가도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얘부터 보면은 이 녀석의 AP라고 하는 녀석에서 EF를 빼줄 거란 말이지. 그럼 얘를 얘기하기 전에 얘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AP라는 것은 원 밖의 점에서 원 위의 점으로 가는 벡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석을 해줘도 간단하게 해결이 됐었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원 위의 점을 시점이나 종점으로 둘 중에 하나로 갖는 벡터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 벡터를 원의 중심을 거쳐가는 벡터들의 덧셈 혹은 원의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벡터의 뺄셈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뺄셈은 내가 긴장하고 이러다 보면은 더 빼는 순서를 좀 이렇게 헷갈리는 실수를 종종 해. 근데 덧셈은 잘안 헷갈리거든. 갔다 갔다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덧셈으로 표현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벡터 AP에서 벡터 EF를 뺐다. AP라는 녀석을 A에서 원의 중심으로 갔다가 그 중심에서 원 종점으로 원위의 점으로 가는 벡터의 덧셈으로 쪼개보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AD에다가 DP에다가 그리고 EF를 뺄 건데 그때 EF를 이제서 시점을 우리가 통일시켜 줄게요. AF 프라임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AD에서 AF 프라임의 시점이 같기 때문에 요두 녀석을 계산하면 뭐가 된다? F 프라임 D에다가 뭘 해준다? DP라는 벡터가 될 것이고 F 프라임 D라고 하는 건 뭐야? F 프라임 D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고정된 벡터죠. 이 벡터에다가 DP라는 벡터는 여기를 시점으로 하고 종점이 원위점으로 그러니까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여기 고정된 벡터에다가 이 벡터를 더해서 그 합한 벡터의 크기가 가장 크려면은 같은 방향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5에다가 2를 더해서 7이다라고 접근을 해준 거야, 최대값은. 뭐 거기서 거기의 얘긴데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이 얘기라는 게 뭐냐? 원 위의 점을 시점 또는 종점 둘 중에 하나를 시점 또는 그러니까 원의 점을 시점 또는 종점으로 갖는 벡터에서 중심을 거쳐가는 벡터로 분해를 해버리면은 뭐가 장점이냐? 중심 고정된 점에서 중심으로 가는 벡터는 중심이라는 거는 고정돼 있잖아. 원을 얘기할 때 중심과 반지름. 그러니까 얘는 고정된 벡터예요. 그리고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벡터는 뭐예요? 크기는 일정한데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P가 어디 오느냐에 따라서. 그치? 그럼 이게 왜 좋은 거냐면은, 벡터 AP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원 밖의 점에서 원위의 점으로 가는 벡터 얘기할 때는, P가 움직임에 따라 이 벡터가 뭐도 바뀌냐면,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어요. 벡터라는 게 크기와 방향을 둘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크기랑 방향이 동시에 바뀌니까, 뭔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녀석을 해석할 때 어렵다라는 거지. 근데 얘를 중심으로 가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고정된 거고, 여기서부터 뻗어나가는 벡터는 크기가 일정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만? 방향만 고려해주면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기하적 해석이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해서 할 수도 있었지만, 문제가 좀 그림이 복잡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 분해를 해보면은 고정된 벡터와 크기가 일정하니까 방향만 신경 쓰면 벡터들의 조합으로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뭔가

기하적인 의미를 조금 더 손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중요한 얘기 메모해 두세요. 검수할 거야. 봐봐, 봐봐. 그치? 메모 잘하고 있죠? 그쵸? 뭐라고? 원 위의 점을, 시점 또는 종점을 갖는 벡터. 는 어떻게 하라고? 원의 중심을 거쳐가는 벡터의 합 또는 차로 표현해라. 근데 차는 은근히 계산 미스가 종종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합으로 표현해봐라. 그 정도 이 문제를 통해서 꼭좀 메모해놓고 기억해두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번. 중요한 얘기 하나 했어요. 3번 보실게요. AB의 길이가 5고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4고요. C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림 그려봐야지. A고요. 그 다음에 C가 직각이에요. C를 여기다 놨어요.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A, B가 5라고 합니다. A, B. 여기서 요만큼 빗변의 길이가 얼마? 5로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 AC의 길이가 4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일단 피타고라스 피타 너가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너가 3이라는 거는 금방 보입니다. 근데 CD가 벡터 BA의 4분의 3배래. 같은 방향이라는 거죠. 실수배, 평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BA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려줘 봤더니, 평행한데 그 실수배의 값도 구체적으로 알아. 그럼 이 벡터 BA의 크기 몇 분의 몇 배? 4분의 3배가 돼야 돼. 그럼 대략 중점, 중점, 중점, 이런 느낌으로 그려보면은, 요렇게 가줘야, 바로 벡터 CD가 요렇게 와줘야 되겠죠. 4분의 3배가 된다는 거예요, 길이에. 그렇게 왔을 때그 BD 위에, BD, 이번에는 어디 위에 점? 여기 위에 점 P가 있어. CP의 최댓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랍니다. 그러면 C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가 요만큼의 길이가 가장 짧은 최소값 M이 될 것이고, 그쵸? 최댓값은 얘 아니면 얘겠죠? 얘를 먼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이 BA라는 벡터의 몇 분의 몇 배? 4분의 3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녀석의 길이는 저 5의 몇 분의 몇? 4분의 3을 곱해준 4분의 15가 될 거예요. 4분의 15랑 3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녀석이 우리가 바로 원하는 라지 M 4분의 15라는 것을 먼저 찾아낼 수가 있으시겠다. 그럼 이제 최소값을 얘기를 해줘야 돼. 요 녀석의 길이를 얘기해줘야 돼. 선생님은 크게 한세 가지 정도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계산은 많이 생략할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이잖아. 그래서 뭘 생각한 거냐?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얘는 계산을 생략합니다.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안다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내가 너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가지 관점으로 흘러가서 여기 연장선 AC의 평행 직선을 그려서 수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얘를 밑변으로 했을 때요 높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몇대몇 대면 3대 4대 5기 때문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3대 4대 5기 때문에 얘를 5로 나눠주고 그럼 4분의 3이죠? 거기다 4를 곱해주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나오느냐? 3이 나와요. 그러면 삼각형 누구의 B, C, D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이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9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지금 보시면은 요쪽 각을 내가 뭐라고? 요만큼의 각을 내가 뭐라고? 세타라고 불러주면은 세타에 대한 뭘알수 있어? 사인 값도 알고 코사인 값도 알잖니. 그럼 여기서 요만큼이 세타면은 얘랑 얘랑 평하니까 요만큼도 뭐가 돼버리는 거야? 세타가 되는 거고 요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거든. 그럼 여기서 BD의 길이를 뭘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BD의 길이를 구해주고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2분의 9가 된다 하면은 최소값 M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만드는 삼각형을 찾아서 얘 넓이를 내가 안다고 이걸 안다면 이걸 구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상.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 복잡해져? 복잡하죠. 그래서 얘를 조금 다르게 한번 봤어. 뭐? 직각삼각형이 보이고 아까처럼 직각삼각형이 보인다는 거지. 뭘 생각할 수 있다? 닮음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너의 길을 모르니까 m이라고 둔다면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 9의 9 마이너스 m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요 직각삼각형하고 큰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요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m 대큰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대응되는 게 요기죠? 얼마? m 대 3은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요쪽에 해당하는 게 루트의 9 마이너스 m의 제곱 대.
큰 직각삼각형에서 요거에 대응되는 게 요만큼이죠. 그럼 3에다가 요만큼의 길을 찾아줘야 되겠다. 3대 4대 5라고 그랬잖아. 그럼 요 녀석의 길이는 요거의 4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지? 4분의 얼마가 돼? 9가 돼. 3과 4분의 9를 더해주면 얼마야? 4분의 21이야. 그러면 3 약분해서 1로, 약분해서 7로 만들어져 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면은 4분의 7m은 루트의 9-m의 제곱이 되는 것이니까, 양변 제곱해주면 16분의 7, 7에 49에다가 m의 제곱은 9-m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m제곱 넘겨버리게 되면 16분의 65에 m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9가 되겠지? 16 곱해주고 65 나눠주고 루트 씌워주게 되면 m은 루트 65분의 12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지. 해서 m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누구야? 라지 m과 스몰 m을 뭐 해달래? 곱해달래. 너랑 너를 곱해주면은 4분의 15에다가 요 녀석 유리화해주면 65분의 12 루트 65가 되거든요. 그럼 15, 5로 약분해주면 3 남죠? 5로 약분하면 13 남을 거예요. 4 약분해버리면 3 남죠? 그럼 13분의 얼마? 9 루트 65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숫자가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었던 거죠. 얘보다는 계산이 조금 더 수월했어요. 그쵸? 근데 얘를 또 다르게 볼게요. 세 번째 풀이로는 점하고 직선, 거리잖아요. 그쵸? 뭐 하느냐? 그냥 쿨하게 도형예방 정식을 쓰는 겁니다. X축, 너 Y축. 그럼 뒤에 좌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길이를 찾아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와요. 그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9. 그러면 여기서 얘가 3클때 얼마만큼 나왔어? 이렇게 4분의 21만큼 컸어요. 4분의 21만큼.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느냐? 3클 때 4분의 21만큼 컸으니까 약분해버리면은 4분의 7이 기울기가 되고 y절편이 3이 되는 요런 직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버리면 사실 d라는 점의 좌표? 뭐 기울기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했던 거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 7x 마이너스 4y 플러스 12는 제로니까 어디에서? 원점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7, 7에 49, 4, 4, 16분의 절대값 빵빵 대입하면 12. 이게 바로 루트 65분의 10이잖아요. 간단하지 않나요? 그쵸? 직관적으로 우리가 잘하던 거잖아요. 되게 손쉽게 빨리빨리 계산하던 그거잖아요. 물론 이것도 계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내가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 나는 기하니까 난 기하잖아. 기하로잖아. 난 얘를 무조건 기하로 풀 거야. 시험을 볼 때는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면 쉽게 나오겠는데? 가시면 되죠. 근데 시험이 아니면 일단 이렇게 내가 풀어서 정답을 맞췄다 하더라도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보자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 아까 얘기했던 이거 우리 자연스러워진 이유가 뭐예요? 많이 했으니까.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럼 얘도 많이 하면 자연스러워지겠지. 우리 같이 해보자고. 해보자고. 알겠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러워지면은 나중에 좀더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심지어 공간도형, 공간좌표까지 갔을 때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들으면서 닮음을 찾아서 길이들을 우리가 빠릿빠릿하게 갈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질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서 맞췄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런 것들 우리가 복습하면서 도형에 대한 이해를 자꾸 이렇게 눈에 담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4번 문제 보시면은 직사각형 ABCD에 대해서 두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서 봤더니 아이고 복잡해라. CDP의 넓이가 6일 때 APQ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직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약간 찌그러져 보이지만 기분 탓이에요. ABCD가 있습니다. 식을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CABADA는 다 고정된 점이죠. 너만 몰라. 그래서 모르는 애를 남겨두고 우리는 4배의 벡터 PC는 나머지를 다 넘겨볼게요. 마이너스 2배의 벡터 CA, 마이너스 플러스 벡터 BA, 그리고 플러스 벡터 DA로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벡터 연산을 할때 점이 같으면 우리가 걔네들을 해석하기가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시점을 일치시켜 주려고 봤더니 종점이 같잖아.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시점과 종점을 바꿔버리면 돼.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렇게 놓고 봤더니 그냥 얘가 무슨 뭐 임의의 직사각형이다. 전혀 모르는 사각형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뭘 못해. 근데 직사각형이거든. 그럼 AB랑 AD를 더해버리면은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AB와 AD를 더해버리면 대각선으로 가는 벡터 AC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너는 두배 벡터 AC에서 벡터 AC를 뺐으니까 벡터 AC가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벡터 PC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 4분의 1의 벡터 AC다. PC, AC, PC, A에 대해서 실수배. 뭐라는 거야? 둘이 평행. 근데 한 점을 공유하고 있어? 직선에 있어. A, PC가 일직선상에 있고 PC의 방향에 AC의 방향이 양수를 곱했다? 같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P가 있고 C가 있고 A가 있고 C가 있는 상태에서 AC랑 같은 방향에 PC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P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AC 크기의 4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이 크기의 4분의 1이 바로 PC 크기니까 여기서 얘를 대각선 두 개를 만나서 중점 여기 중점 중점 여기에 P가 이렇게 4등분 되는 지점 중에서 이쪽에 P가 오겠죠. 찾아냈습니다. 나의 조건도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은 나의 조건 벡터 BQ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3만 남겨주고 3 아니 벡터 BQ만 남겨주고 3을 나눠버리게 되면 DC에서 DB를 뺐어. 시점이 같잖아. 고민할 거 없지. 뭐라고요? 죄송. 시점, 종점. 벡터 뭐예요? 얘는 BC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 3분의 1의 벡터 BC가 되겠네. BQ라는 녀석 역시 벡터 BC의 얼마? 3분의 1배. 그럼 내가 3등분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BQ라는 녀석은 벡터 BC의 3분의 1배가 된다는 거죠. 끝났어요. 이걸 가지고 뭐 해달래? CDP. 요 녀석의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거야. APQ. 누구의 넓이를 구해달래? APQ.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넓이를 구해달래. 그럼 내가 이걸 가로의 길이를 얼마로 놓고, 뭐 A로 놓고, 세로의 길이를 B로 놓고, 그럴 필요 없죠? 이것도 기하는 기하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밑변의 길이가 m 대 n이면 넓이의 비율도 몇대 몇? m 대 n의 비율을 갖게 된다. 높이를 공유하면. 그럼 너의 넓이가 6이니까 1대 4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6의 4배인 24가 된다. 그럼 여기서 이쪽도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 근데 얘가 1대 2가 돼버린 거니까 24를 1대 2로 나눠버리면은 요만큼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24의 3분의 2가 돼버리면서 16이 돼버린다. 그럼 그 16에서 얘가 몇대 몇? 3대 1이 돼버리니까 16의 몇 분의 몇? 4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4분의 3을 곱해주죠. 얼마가 되는구나? 12가 정답이구나. 끝. 끄적끄적 되면 되는 거죠. 주어진 벡터의 식을 보고서 길이의 비를 찾아서 내가 길이 비를 찾아서 이것대 이것이 1대 3, 1대 4니까 너가 6이면 너가 24야? 너도 24야? 1대 2니까 8과 16이 되겠네? 16을 3대 1이니까 16에 4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네? 12네. 끝! 기하적인 의미를 찾아주는 게 벡터 단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 여러 번 얘기했던 거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오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은 그린 것 같이 벡터 ABC가 3분의 파이인 마름모래요. 마름모, 마름모.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그럼 너 3분의 파이예요. 여기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뭐 아무튼간. 그때 점 D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 DE를 3대 2로 내분을 했어. 그때 AF를 누구? AB라는 요 벡터와 AD라는 요 벡터로 한번 표현을 해달래. 그러면은 얘를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는 3대 2라는 말을 했으니까 내가 먼저 벡터 A2를 찾아서 요 벡터 A2를 가지고 D2에 대해서 3대의 내분점 위치 벡터를 한번 가보자. 내분점 위치 벡터로 가보자. 그래서 먼저 벡터 A2를 벡터 X와 벡터 Y로 표현할 건데 이 방향이 벡터 Y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요만큼의 벡터 Y잖니. 그치? 그럼 요만큼을 더 가야 되는데 이 길이의 비율을 봤더니 3분의 8 했으니까 2대 1대 루트 3이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요 길이의 뭐야? 절반이야.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또 어때? 같잖아. 그럼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절반이에요. 그럼 요렇게 가는 벡터가 얼마다? 2분의 1의 벡터 y가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가 y를 더 더해서 벡터 a는 벡터 x에다가 누구를 더해주면 돼? 2분의 3에 벡터 y를 더해주면 돼. 그 다음 d라는 녀석을 벡터 a, d라는 녀석을 내가 벡터 y로 표현할 수가 있었으니 우리가 원하는 벡터 af의 f라는 점은 이 d에 대해서 이 d에 대해서 몇 대면 이쪽부터 봤을 때 2대 3. 그럼 이 d에 2대 3 내분이 바로 뭐야? f잖아. 그럼 벡터 AF라고 하는 녀석은 2랑 3을 더한 얼마? 5분의 1에다가 크로스로 곱해주는 거죠. 그럼 2에다가 얘를 곱하고 3에다가 얘를 곱해. 그럼 3에다 얘 곱한 거 먼저 써줄까? 3배의 벡터 X 플러스 2분의 9의 벡터 Y 더하기 여기다 여기를 곱해줘. 2배의 벡터 Y. 그럼 너라는 녀석은 5분의 1에다가 3배의 벡터 X에다가 2분의 9에다가 2를 더해주면 얼마? 2분의 13인가요? 네. 그럼 5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5분의 3의 벡터 x 플러스 10분의 13의 벡터 y가 되시겠다. 우리가 원하는 p, q라는 거죠. 얘네들을 뭐 해달래? 더해달래. 그럼 얘는 10분의 6이니까 10분의 13과 10분의 6을 더해주면 정답은 얼마? 10분의 19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내분점이라는 걸 보자마자 나는 내분점 위치부터 이용할 거야. 그럼 너를 구하기 전에 앞서서 너를 먼저 표현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해서 내분점으로 끌고 간 거죠. 근데 얘를 다르게도 해석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얘 같은 경우 이런 즉이첫 번째 풀이 같은 경우는 벡터 A가 눈에 잘 들어온 거야 이게. 도형이 좀 어렵지 않았고 이30그 말은 뭐 그래서 너랑 길이 같고 2대1이라는 걸 가지고 얘가 눈에 잘 들어온 거야. 근데 그런 게막안 들어오고 그럴 때는 이런 류의 문제에서 그냥 쿨하게 아우 모르겠고 그냥 난 성분할래. 좌표 평면에다 그냥 다 때려 넣을래 라고 접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한 변의 길이를 얼마인지는 안 알려줬잖아. X축, Y축을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놓으면 되거든. 난 이렇게 놓을래. 너 Y축, X축. 그럼 여기서 얘가 몇대 몇? 2대 3이라고 얘기를 했죠. 한 변의 길이를 내가 적당하게 계산하기 쉽게 놓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2대 3으로 나누니까 일단 5의 배수로 한 변의 길이를 좀 만들어주면 계산이 좀 깔끔할 것 같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5로 놓을까 봤더니 2대 1이잖아. 그럼 이거의 절반 해줘야 되네? 난한 변의 길 한번 10으로 한번 놔봤어요. 그럼 10으로 놔봤더니 이 B라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느냐? 요 길이가 5가 되는 거니까 X 좌표는 마이너스 5.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죠? 5루트 3이니까 Y 좌표는 마이너스 5루트 3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를 10으로 놨으니까 D라는 점은 뭐야? 10,0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만큼 5루트 3만큼의 길이의 3대 2니까 요만큼은 3루트 3이 되겠죠? 그 F라는 점 뭐가 되는 거다? 10, 마이너스 3루트 3이 돼버리는 거야. 그냥 성분으로 다 때려넣고 시점이 지금 다 A니까 A를 그냥 원점으로 가버린 거죠. 왜 A를 원점에 넣느냐? 문제에서 A를 시점으로 다 가져갔으니까. 그럼 내가 성분을 표현할 때가 계산이 10, 마이너스 3루트 3이라고 하는 벡터 AF는 벡터 AB 요 녀석의 p 배를 해준다. 마이너스 5의 p, 마이너스 5 루트 3의 p가 될 것이고, 벡터 ad의 q 배를 해준다. 여기다 q를 곱해주게 되면은 10q, 0가 된다라는 거죠. x 성분은 x 성분끼리 마이너스 5p 플러스 10q가 되겠죠?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같대. 그러면은 여기서 x 성분은 x 성분끼리 같아야 될 것이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같아줘야 되겠죠? 그럼 y 성분이 먼저 p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얘를 풀어버리면 되겠다. p의 값이 먼저 뭐가 나와? 5분의 3이 나와버리죠. 너랑 같다. 아까 얘랑 같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p의 값을 찾았으면 q의 값을 찾기 위해서 x 성분을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뭘 써주면은 10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5 곱하기 5분의 3. 바로 들까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플러스 10q가 되겠죠? 그래 주면은 q의 값이 뭐가 나온다? 10분의 13이 나오는 거다. 우리가 원하는 PQ가 나오고 더해주면은 똑같은 답이 당연히 등장하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보시면 첫 번째 풀이 방법 같은 경우는 내가 얘를 가지고 이 60도로 가는 각 그리고 마른 모에서 너랑 길었다는 거에서 요 벡터가 요만큼의 벡터가 이 벡터의 2분의 3배라는 거를 빠르게 읽어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내가 요 A라고 하는 요 벡터 요 벡터를 내가 벡터 x랑 벡터 y를 가지고 표현해 준 다음에 그냥 내분점에 대한 위치 벡터 식을 가지고 빵 넣어주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형태였던 거죠. 그에 반해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그냥 다 좌표평면에 놓으니까 되던데? 그냥 고민할 것 없이 성분을 놓고서 우리가 적,

0: 해준 거죠. 계산의 난이도는 글쎄요, 선생님 보기에는 뭐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뭐가 더 유리하고 뭐가 더 좋은 풀이라고 우열을 갈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을 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걸 보자마자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올지,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올지, 그 눈에 들어오는 풀이를 딱 봤을 때, 머릿속에서 딱 굴려봤을 때, 계산이 말도 안 되게 복잡해라고 한다면은 뭔가 다른 걸 방법을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이 풀이를 떠올리는데 막 계산이 막 너무 산으로 갈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럼 얘를 포기하고 뭔가 다른 걸 찾아봐야 되겠지만, 계산이 그렇게 안 복잡해 보이는데, keep going. 가시면 되는 거죠. 내가 이쪽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계산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복잡해. 그럼 뭔가 다른 방법을 고민해봐야 되겠지. 근데 해볼 만하대? 해볼 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Keep going.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더 유리한지 몰라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고, 조건에 따라 다를 것이고, 구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다를 것이고, 여러분의 계산 성향, 문제 푸는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유리할지 저게 더 유리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양쪽 방향을 다 단련시켜 놔야 된다는 거죠. 계속 같이 해볼 거예요. 계속. 정말 잘해질 때까지. 자부심을 가지는 그날까지. 알겠죠?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6번부터 풀어볼 거예요. 먼저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2: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물려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특강 물리학원 시작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능특강 교재의 여섯 번째 주제, 물질의 전기적 특성, 2점 테스트 8번 문항까지 풀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2점 테스트 9번 문항부터 이어서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의 일부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표는 파장에 각각 람다1, 람다2, 람다3인 빛이 방출될 때 광자 한 개의 에너지 그리고 빛의 진동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식은 딱 하나 있죠. 바로 두 궤도 사이의 에너지 중의 차이를 E라고 할 때 이 E가 플랑크 상수 곱하기 F 진동수로 표현된다. 자, 그리고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여러분들? 바로 빛의 속력을 파장으로 나눈 값이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일단 람다분의 C는 분수니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파장으로 주었더라도 우리는 진동수로 먼저 생각한다. 그 다음에 진동수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람다분의 C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먼저 파장하고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증가해? 그러면 진동수는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는 거 알 수 있고, 람다1, 람다2, 람다3에 대응되는 진동수 F1, F2, F3 이렇게 써놓고요. 자, 그리고 각각 방출되는 스펙트럼 선의 에너지를 보니까

요거 보니까 여러분들, 520는 420에 20를 더한 값이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요렇게 equal hf 형태로 바꿔보면 520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h1. 그리고 420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h2. 그리고 20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f3.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러면 양변에 있는 h 다 소거하고 나면 니은 F1은 F2 더하기 F3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기억본으로 보니까 파장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진동수는 파장과 그렇지 반비례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F1이라고 하는 것은 람다 1분의 1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F2는 람다 2분의 1, F3은 람다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원래는 진동수라고 하는 것이 람다분의 c잖아. 그러니까 F1이라고 하는 것은 람다 1분의 c, 그리고 F2는 람다 2분의 c, F3은 람다 3분의 c,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c가 다 뭐야? 공통이니까 람다 1분의 1은 람다 2분의 1 더하기 람다 3분의 1. 기억 오르 문장이에요. 자, D급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D급번은 h, 아이고, 죄송합니다. 20를 h로 나눴어요. 20를 h로 나눴어. 그럼 그게 뭘까? 그치, f3을 표현한 거네. 자, 그리고 람다 1분의 c는 뭘까요? 람다 1분의 c는 f1 빼기 람다 2분의 c는 뭘까요? 바로 f2. 그럼 기억번에서, 아니, 기억이 아니고 죄송해요. 니은 f1이 f2 더하기 f3이니까 f3은 F1 빼기 F2 되겠네. 디귿도 옳은 문장이네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바로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equal HF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 F를 람다분의 C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이 나와 있고, 전자의 전이 AB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F0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준위가 숫자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전이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0.85 빼기 마이너스 3.4.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2.552V만큼 에너지가 전위 과정 A에서 방출이 돼요. 자,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값이 플랑크 상수 곱하기, 그렇지, 진동수 F0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힌트를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전위 B가 있으니까, 그럼 B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3.4 빼기 마이너스 13.6이니까요. 10.22V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될 거고, 자, 이것은 또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인데, 그 진동수가 바로 2.55에다가 4를 곱하면 10.2예요. 따라서 이때 방출되는 진동수는 전이 A에서 방출되는 진동수의 몇 배이다? 4배이다. 그것이 보기 제시문 기억의 내용이에요. 자, 니은 방출되는 빛의 파장 A하고 B하고 비교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미 에너지를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럼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E equal HF인데 H는 상수니까 E가 클수록 F가 큰 거죠. 자, 그러면 B에서 방출되는 진동수를 FB라고 할때 FB가 FA보다 큰 거야. 근데 진동수하고 파장은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파장은 B에서보다 A에서가 더 길어야죠.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전자가 N이퀄 4에서 1로 전이할 때, 전자가 N이퀄 4에서 1로 전이할 때, 이때죠, 이때. 자, 이때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0.85에서 빼기.

도형, 그리고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가 표로 주어져 있어요.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 이퀄 2인 상태의 전자가 파장 람다 A를 흡수해서 N 이퀄 3인 상태로 전이한 후 파장이 람다 B인 빛을 방출하면서 N 이퀄 1인 상태로 전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파장으로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일단 무엇으로 놓고 푼다? 진동수로 놓고 풉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원자 모형이 있고 표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좀 에너지 준위가 가시적으로 판단하기가 그치, 용이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 얼른 에너지 준위를 그리세요. 그래서 항상 안쪽 궤도 사이에 에너지 준위 간격이 왕창 크게 자, 그려놓으시고 각각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 그리고 이 숫자까지 이거 언제 써? 우리 30분 동안에 20문제 풀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그러면 람다 A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파장 람다 A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궤도에서 세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람다 B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자가 방출할 때 각각 흡수하고 방출하는 파장인데 파장으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한다? 진동수로 한다. 그럼 여러분들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이 화살표의 관계가 바로 뭡니까? 진동수 관계예요. 화살표가 어디가 길어요? B가 길어요. 즉, FA. 즉,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하는 진동수보다 세 번째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자가 방출할 때 아니, 전자가 방출한단다. 그 광자가 방출할 때 광자 한개 혹은 빛의 진동수가 더 크죠. FA가 FB보다 작습니다. 자, 그럼 파장은요. 진동수의 반비례 하니까 람다 A가 람다 B보다 더 커야 되겠네. 따라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전기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쿨롱 상수 있고 얘는 상수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두 전하 사이에 떨어진 거리의 제곱, 그리고 각각 두 전하의 전하량의 곱인데, 자, 원자핵이 띄고 있는 전하량, 그게 바로 뭐 양상자가 띄고 있는 전하량인데, 그냥 원자핵이 띄고 있는 전하량, 이렇게 표현하고, 전자가 띄고 있는 전하량,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그러면, 원자핵이 띄고 있는 전하량이나 전자가 띄고 있는 전하량이나 얘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전자가 두 번째 궤도에 있느냐, 첫 번째 궤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거리가 달라지는 거죠. 멀리 있을수록 전기력의 크기가 작아지죠. 가까이 있어야만 전기력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따라서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N 이퀄 2일 때, 두 번째 궤도일 때가 N 이퀄 1, 첫 번째 궤도일 때보다 작아야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 디귿 전자가 죄송해요. N 이퀄 2에서 N 이퀄 1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얼마냐? 자, 그러면 두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이할 때니까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두 번째 궤도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 마이너스 3.4 빼기 첫 번째 궤도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 마이너스 13.6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오죠? 10.2 전자볼트가 나옵니다. 디귿 틀린 문장.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원자 모형이나 표로 나와도 우리가 눈으로 바로 표현할 수 있게끔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훨씬 더 눈으로 더 가시적으로 선생님은 더 편하더라고요. 자, 12번 문제 가보도록 할까요? 12번 문제는 평가원에서 얼마 전에 출제했던 문제 유형과 아주 유사합니다. 수소 원자에서의 선 스펙트럼, 수소 기체의 선 스펙트럼 계열이 출제가 된 예가 있었는데요. 먼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중 라이먼 계열과 발머 계열 스펙트럼 일부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AB는 각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스펙트럼 선이고,

심원계열과 발모계열에서 방출되는 빛은 각각 자외선 영역 그리고 가시광선을 포함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자, 요거 선스펙트럼 계열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할 겸 해서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등등등 있겠죠? 라이먼 계열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깥쪽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죠. 발모 계열은 바깥쪽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이선 스펙트럼을 우리는 발견자 이름을 따서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화살표를 보아도 라이먼 계열이 발머 계열보다 훨씬 크다는 거알수 있죠. 발머 계열에 큰 방출되는 에너지보다 라이먼 계열에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전자가 전이할 때 가장 작은 에너지가 더 크다는 사실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자외선 영역하고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에너지가 큰 것이 자외선이죠. 따라서 라이먼 계열에서 자외선 형태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발머 계열에서는 가시광선 형태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에서 묻지는 않았는데요. 이 표현 알아두세요. A 그리고 B는 뭐라고 했냐면 각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짧대요. 파장이 최소야.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파장을 뭘로 바꿔치기 해야 돼? 진동수로 바꿔치기 해야 돼요. 그럼 파장의 최소라는 것은 진동수는 그치, 최대라는 거예요. 그럼 라이먼 계열에서 진동수가 최대인 A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여기가 무한번째 궤도의 에너지 중이라고 하면 저 A라고 하는 것은 요거죠. 무한번째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 그럼 발머 계열에서 진동수가 가장 큰 거는 어떤 전이냐? 무한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자, 이것이 각각 AB에 해당하는 스펙트럼 선입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억번. 진동수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큽니다. 기억 옳은 문장이고요. 라이먼 계열이 자외선 영역이고, 광자 한 개의 에너지,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HF. 그러니까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곧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거죠. 이 화살표의 길이가 곧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 혹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나타내며 동시에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화살표가 긴 A에서가 화살표가 짧은 B에서보다 커야죠. 이것은 틀린 문장.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번까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13번은 이제 고체에 관련된 얘기예요. 고체라고 하면 고체는 에너지 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설명부터 한번 볼게요. 고체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준위 영역을 에너지 띠라고 하고,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차지하는 에너지로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가 가장 높은 에너지 띠. 이것을 뭐라고 해? 원자과 전자가 채워진 띠니까 원자과 띠라고 합니다. 자, 원자과 띠. 기역 위에 있는 에너지 띠를 전도 띠라고 하고, 원자과 띠와 전도 띠 사이의 간격이 이 A를 띠 간격이라고 하고요. 항상 전자는 고체에서 이 에너지 띠, 허용된 띠에만 존재할 수 있고, 띠 간격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기역, 원자과 띠는 기역으로 적절하다, 옳은 문장이고요. 띠 간격은 A로 적절합니다. 기역, 원자과 띠는 전자가 전도 띠로 전이하려면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자과 띠에는 전자가 이만큼의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전자였어. 그럼 얘가 A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 띠로 전이할 수 있는데, 이 원자과 띠에는 전자가 만약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전자야. 그럼 이 녀석이 전도 띠로 전이하려면 A보다는 더큰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고체에서는 원자과 띠에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역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이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으로 가볼게요. 고체 ABC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색칠한 부분에는 전자가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ABC는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ABC 중에서 일단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야 돼. 바로 뭐냐면 B죠.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이 없어요. 누가? 도체가. 그래서 B는 도체인 거고 A하고 C는 이제 띠 간격을 비교해야죠. A보다 C의 띠 간격이 엄청 커요. 띠 간격이 엄청 클수록 원자가 띠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즉,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는 거지. 따라서 C가 절연체. 그럼 A는 반도체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억. A는 도체 아니고 반도체. 도체는 B죠.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요. 전기 전도성은 B, 도체가 가장 좋죠. 띠 간격이 아예 없으니까. 띠 간격이 좁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우수한데 아예 띠 간격이 없으니까 도체가 전기 전도성이 가장 좋습니다. C의 원자가 띠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혹은 에너지 주류는요, 바로 요 사이에 있는 무수한 수조개의 에너지 주류를 다양하게 가질 수 있어요. 모두 같은 에너지 주류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니은만 옳은 문장이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으로 가볼까요? 자, 15번. 가, 나와 같이 동일한 모양과 크기의 고체 AB를 동일한 전원장치에 연결했더니, 가에서는 전류가 흐르고, 나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 AB는 도체, 절연체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그림 단은 고체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거다. 여러분들, 도체하고 절연체 중에 누가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 전압을 걸었을 때, 바로 누굽니까? 도체죠. 그래서 A는 도체. 그리고 전원장치를 연결해서 전압을 걸어줘도 전류가 흐르지 않은 B는 절연체 되겠습니다. 자, 기억. A는 도체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를 전기 전도성이라고 부릅니다. 도체가 절연체보다 좋죠. 니은 옳은 문장. 디귿. 띠 간격은요, 전기 전도성이 우수할수록 띠 간격은 좁다. 도체는 거의 띠 간격이 없다. 따라서 띠 간격은 도체 A가 절연체 B보다 작아야지. 띠 간격은 오히려 절연체인 B가 도체 A보다 큰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만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크게 어려움이 없는 문제들이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표는 불순물 반도체 XY 만들 때 규소에 첨가한 불순물의 원자가 전자 수 그리고 XY의 주된 전하 운반자를 나타낸 것이고요. XY는 P형, N형 반도체 중 하나라고 해요. 자, X를 보니까 전하 운반자가 전자야. 누굽니까? 그러면 이 X는 그렇죠. N형 반도체죠. 자, 그럼 N형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죠? 불순물의 원자가 전자 수가 5개인 원소로 만듭니다. 자, 그럼 X가 N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Y는 P형 반도체겠네요. P형 반도체는 불순물의 원자가 전자 수가 3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공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이 양공이 바로 주된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보기 가볼게요. 기역 번. X는 N형 반도체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기역은 4보다 큽니다. 양공은 니은으로 적절하네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부터 20번까지는 불순물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드는 다이오드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그림 가와 같이 PN 접합 다이오드 A. 저항 스위치, 직류 전원도 있고요. 교류 전원도 있습니다. 스위치를 먼저 A에 연결했대요. 스위치를 A에 연결했더니 전류가 흘렀대, 저항에. 저항에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결국은 A에도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무슨 방향으로 전압이 걸린 거다?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린 거다. 그럼 순방향 전압으로 연결을 하려면 긴 바디가 플러스 전극, 짧은 바디가 마이너스 전극이에요.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 플러스 전극에 P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전극에 N형 반도체가 연결이 돼야만 되죠. 그래서 X는 N형 반도체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림 나는 스위치를 B에 연결했대요. B에 연결하면 이제 교류 전원. 교류 전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자, 그랬더니 교류 전원의 전압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전압이 플러스 값도 있고 마이너스 값도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0부터 t초 동안에 교류 전원의 전극이 다음과 같았다면 전압이 마이너스인 t와 et 사이에는 교류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의 위치가 바뀐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류 전원이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는데 언제 A에 전류가 흐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직류 전원처럼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일 때 A와 순방향.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면 얘는 N형 반도체의 플러스극, P형 반도체의 마이너스극이니까 얘는 역방향이 되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자, 이때가 바로 순방향이에요. 문제는 2분의 3t일 때 저항의 전류가 흘렀대요. 2분의 3t일 때. 아, 그러니까 2분의 3t일 때 그때 이 교류 전원의 플러스 전극, 마이너스 전극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사실은요. 요 시간대에 이때가 순방향이니까 이때 저항의 전류가 흐르고요. 그럼 이때는 뭐겠어? 이때는 역방향. 전압 또 이때도 역방향. 그러니까 역방향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 A에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순방향일 때만 A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자, 니은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2분의 t일 때와 2분의 3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아니죠. 그냥 2분의 1이 아니네요. 2분의 t일 때와 2분의 3t일 때 비교하는 건데, 2분의 3t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만, 2분의 1t일 때는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디귿, A는 다이오드죠?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자, 어디서 어디로 전류가 항상 흐를 수 있다?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17번에는, 아이고, X는 N형 반도체인데, 왜 이거를 선생님이 O라고 했을까요? 아우, 죄송해요. X는, 여기 보이시죠? N형 반도체. 기억은 틀렸고요. 디귿, A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바로 정류작용이죠? 디귿만 옳은 문장,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저지를 수 있는 대표적인 실수 하나를 보여줬어요. 사실 너무 쉬운 거잖아. X가 N형 반도체라는 것은 너무 쉽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너무 쉬운 마음에 빨리 여기서 답을 찾고 어려운 문제를 풀으려고 선생님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러면 진짜 아까운 거니까 문제가 쉬울수록 더 집중을 하자라는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양해를 바랍니다. 자,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18번은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B 저항, 전압이 같은 직류 전원 두 개. 자, 직류 전원에서 긴 바디가 플러스 전극, 짧은 바디가 마이너스 전극. 자, 표시하시고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A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자,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양공과 전자가, 그쵸, 순방향이라는 거죠. 그럼 순방향 전압이 연결됐다는 것은 플러스 전극에 P형 반도체가, 아우,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N형 반도체 쪽에는 전지에 마이너스 전극이 연결됐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자, 그리고 보니까 B에도 X가 있네? 아, 그러면 B는 왼쪽이 P형 반도체, 그러면 오른쪽은 N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보기 볼게요. 스위치를 A에 연결을 하면 A에 연결했더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극의 N형 반도체, 마이너스 전극의 P형 반도체니까 역방향 전압이 걸려서 B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자, 니은, X는 P형 반도체이다. 쉬울수록 더 집중하시고요. 자,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한대요. 스위치를 B에 연결하게 되면 B는 플러스 전극의 P형 반도체, 마이너스 전극의 N형 반도체니까 이때 B는 순방향 전압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 순방향일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접합면 쪽으로 가야 되죠.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것은 역방향일 때죠. 따라서 기역, 니은만 옳은 문장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은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가 등장을 했고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B 직류 전원 그리고 스위치 S1, S2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했는데요. 자, 이때 S1만 닫았대. 자, 그랬더니 LED에서 빛이 방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S2만 닫았더니 LED에서 빛이 방출됐대.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빛이 방출이 되고 하나는 빛이 방출이 안 됐어.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할 거예요? 빛이 방출되는 것부터 하세요. 자, 빛이 방출되려면 LED가 순방향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또 LED하고 연결된 다이오드도 순방향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럼 먼저 S2를 닫아볼게요. 자, 이때 LED에 빛이 방출되려면 LED도 순방향. 그러면서 LED하고 연결되어 있는 B도 순방향이어야죠. 그러면 B의 P형 반도체가 플러스 전극에,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전극에 위치해야 돼요. 그럼 전류가 플러스 극 쪽에서 회로 쪽으로 흘러나가잖아? 자, 이것이 LED에도 흘러야 돼. 항상 다이오드에서는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극으로 전류가 흘러들어 옵니다. 자, S1만 닫았을 때는 LED에서 빛이 방출이 안 됐대요. 그럼 얘를 끊어. 끊고 S1을 닫았어. 자, S1만 닫았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LED는 순방향으로 전압이 연결돼 있어. 근데 왜 빛이 방출되지 않았을까? A가 역방향으로 전원 장치와 전압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LED가 순방향이면 뭐 하겠어? A가 역방향이라 아예 회로에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S1만 닫았을 때 A의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직류 전원의 단자 기역은 플러스 극이다. S1과 S2를 모두 닫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전류는 LED와 B, S2로 오겠죠? A는 역방향이니까 흐르지 않고, 따라서 B는 순방향 전압으로 연결된 거고, 순방향 전압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P형 반도체는 양공,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야죠.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기억 하나, 1번이 되겠습니다. 평가원이 최근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다이오드에 관련된 회로입니다. 자, 20번 가볼게요. 2점 테스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체 막대 PQ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LED 직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했고 P하고 Q는 도체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띠 간격이 P가 없다고 합니다. 띠 간격이 없는 게 누구예요? 그치? 얘가 도체예요. 도체는 띠 간격이 없다는 게 중요하고, 그럼 도체 절연체 중 하나니까 Q는 절연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P로 가서 P가 도체고 Q는 절연체. 스위치를 A 또는 B에 연결하는 경우, 한 가지 경우에서만 LED에서 빛이 방출이 된대요. 그럼 일단 어디에다가 스위치를 연결해야만 LED에 빛이 방출되겠어? 일단 도체죠. 그 도체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조건은 LED에서 빛이 방출되려면 LED가 순방향 전압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마이너스 전극에는 N형 반도체가
플러스 정극.

에는 P형 반도체가 연결이 되어야만 하겠네요.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도성은 P, 도체가 Q, 절연체보다 좋고요.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 그때 LED에서 빛이 방출이 되고 X는 N형 반도체죠. 따라서 N형 반도체는 주로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반도체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섯 번째 주제, 물질의 전기적 특성에 관해서 개념 수업을 했고, 개념 수업을 토대로 2점 테스트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숨 한번 고르시고요. 자, 이제 실전 대비 3점 테스트로 갈 텐데, 제발 여러분들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내가 이 문제를 풀다가 어디에서 막혔는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아, 바로 저거구나. 내가 저걸 놓쳤구나. 내가 저걸 착각했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팔짱 끼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당연히 선생님은 문제를 잘 풀죠. 여러분들 실력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말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꼭 문제를 풀어보시고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 테스트 앞부분은 전기력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림칸은 X축상에 0, D, E, D에 점전화 A, B, C를 각각 고정시킨 것을 나타내고요. A, C는 각각 양전화, 음전화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3D에 고정시킨 것으로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네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C가 B하고 A 사이에 있으니까 A가 C를 당기면 B도 C를 당겨야만 될거 아니에요? 따라서 B의 전하의 종류는 A와 같은 양전하이고 B에서 C까지, A에서 C까지의 거리가 D로 같습니다. 1대1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A, B의 전하량도 같아야죠. A의 전하량을 Q라고 하면 B의 전하량도 Q가 되겠죠. 그럼 나번에서 얻은 정보를 가번으로 가져가세요. A의 전하량 Q, 그리고 B의 전하량 Q이고, 그리고 B의 전하의 종류, 양전하인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가번에 준 힌트가 바로 뭐냐면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라는 거야. 그럼 B를 한번 보세요. 자, B 같은 경우는 A가 B를 밀죠. 근데 C는 B를 당기지. 어우, 그러니까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으로 명백해요. 그렇다고 하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무슨 방향일까? 마이너스 X 방향. 이어야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보면, 일단 B가 A를 밀어낸단 말이죠. B가 A를 당기는 전기력의 크기, C는 A를 당길 거야. 그런데 A의 전기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라는 것은 B가 A를 당기는 전기력의 크기가, 죄송해요. B가 A를 밀어내는 전기력의 크기가 C가 A를 당기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파악하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역 번, 전하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습니다. 자, 니은, B와 C 사이에는 서로 다른 전하, 서로 미는 전기력이 아니라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을 해야 되고, 디귿 가에서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작아야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번은 선생님이 개념 수업할 때 고난도 스킬이다. 고난도 문제 해결 팁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대목인데 선생님의 개념 수업을 듣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풀면서 틀린 문제만 인덱스 보고 찾는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일단 문제 상황부터 볼게요. X equal 0, D, 3D에 A, B, C 고정돼 있고 A, B 전하의 종류 주어져 있고요. A,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대요. 그리고 방향은 각각 반대 방향. 자, 이때 A와 B의 전화량의 크기가 몇대 몇이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힌트는 A, B,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다 합성하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0이 나와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요,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있지만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있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이에요. 근데 요거 잘 보면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작용 반작용이에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야 상쇄되고요.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작용 반작용 상쇄.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작용 반작용 상쇄야. 그러니까 뭐예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 B에 작용하는 전기력,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다 더하면 0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이미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합하면 이미 0 됐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에서 C까지, B에서 C까지 거리가 몇대 몇? 3대 2. 따라서 전하량은 A와 B가 몇대 몇? 9대 4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C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런 고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막 전기력 쿨렁 법칙 안 했습니다. 바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AB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이 0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문제를 풀때 이용하면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X축상 x equal 0, x equal 4 뒤에 a, b를 고정을 하고 있고 양전하인 점자나 p를 옮기면서 고정을 한다. a와 p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대요. 자, 얼른 써놓고 표는 p의 위치에 따라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누구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에요? a. 그럼 먼저 P가 D에 있을 때 전기력이 있고, ED에 있을 때 전기력이 없어. 요게 이제 결정적 힌트가 되는 거죠. 전기력이 0인 조건. 자, 이때가 바로 뭐다? P가 어디에 있을 때? ED에 있을 때. 자, 그러면 이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에서 P까지, A에서 B까지 거리가 몇대 몇? 1대 2. 그러면 전하량의 비는 1대 4. P의 전하량을 Q라고 놨으니까, 아, B의 전하량은 얼마겠구나? 그 4배인 4Q겠구나. 여기까지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려면 P가 양전하니까 B는 음전하구나. 아, 이것도 하나 알아낼 수 있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서 그림처럼 P가 D에 있을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근데 이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P가 D에 있을 때 플러스 X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P가 ED에 있을 때 P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았어요. 방향은 반대, 그래서 0이었잖아. 근데 P가 A에 가까이 오게 되면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변함이 없는데 P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커지겠죠. 따라서 A가 플러스 X 방향으로 P가 D에 있을 때 전기력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누구의 영향 때문이야? 바로 P의 영향 때문이야. P가 A를 당긴다는 거죠. 따라서 A는 음전하. 그럼 다시 보세요. P가 A를 큰 힘으로 당기고 B는 A를 작은 힘으로 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플러스 X 방향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더 커야 된다. 그러면 P가 A를 당기는 전기력이

기력은 t 제곱분의 a 그리고 q 전하량의 곱 q 제곱인데 우리 요것을 f라고 놓을게요. 왜냐면 다 전기를 계산하면 이런 꼬리가 붙어 나오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스몰 f로 놓을 거고 라지 f로 놓지 않은 건 바로 뭐예요? 출제자 선생님이 라지 f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p가 d에 있을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p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 얼마 f 빼기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요.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4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16d 제곱 그리고 a와 b의 전하량의 곱 4q 제곱 계산하면 얘는 뭘까? 4분의 f죠. 따라서 p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 f에서 4분의 f를 뺀 것이 이게 바로 뭐다? 그렇지. 라지 f라는 거예요. 계산하면 4분의 3 스몰 f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출제자 선생님이 F라고 놓은 거죠. 자, 질문은 P의 위치가 3D일 때, 이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P가 B를 당기는 힘이 있을 거고, 그리고 A가 B를 밀어내는 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P가 B를 당기는 힘의 방향. 선생님은 습관적으로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로 놓을 거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P가 3D에 있을 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 P가 B를 당기는 전기력은 이거 쓰면 어떻게 나와? 콜럼 없이 쓰면 D제곱분의 4Q제곱인데, 우리 D제곱분의 Q제곱을 F로 놓기로 했으니까 4F. 그러면서 방향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자, 여기에다가 더하기.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그게 바로 뭐냐면 얘죠, 얘. 자, 이게 뭐였냐면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인데,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 자, 근데 이렇게 작용 반작용 막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그냥 하세요. A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16D제곱분의 4Q제곱이니까 4분의 F.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4분의 15F가 나오고, 우리 4분의 3F를 라지 F라고 했어요. 그럼 4분의 15F는 5 라지 F가 되겠죠?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면서 전기력의 크기는 5F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익숙한 문제 유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내죠. 그냥 어떤 전하 사이에 양전하 P가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은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을 우리한테 주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P의 위치가 달라질 때 누가 받는 전기력을 주었느냐? A가 받는 전기력을 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 부분이 참신해요. 참신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평가원의 기출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시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전기력의 크기가 라지 F로 주어져 있다. 이것은 힘을 F로 표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10N, 20N처럼 어떤 숫자를 대신하는 상수로서의 기호예요. 이럴 때는 전기력, 쿨럼 법칙을 계산해야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가이드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본격적인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번에서 ABC를 0, D, 3D에 고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B의 전하의 종류를 모르더라도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려면 각각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A의 전하의 종류는 C와 같은 음전하여야만 되고, 자, 그리고 AB, BC 사이의 거리의 비가 몇대 몇이다? 1대 2. 그럼 전하량의 비는 1대 4가 돼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와 B의 전하량이 같대요. 그래서 A와 B의

전하량을 Q라고 한다면 C의 전하량은 4Q가 되는 거고, 자, 이것을 그대로 나번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만큼 옮겨오고, A 음전하인 것도 우리 알았습니다. 근데 나번에서 우리한테 준 정보가 뭐냐? 나번에서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나번에서 A하고 C가 음전하야. 그러니까 이두 개의, 아이고, 죄송해요. A하고 D가 음전하야. 그럼 A하고 D가 각각 C를 밀어내겠지. 근데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려면 B는 C를 아웅 당겨야겠네. 그러려면 B의 전하의 종류는 무슨 전하여야 된다? 양 전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4번 문제를 풀기 위한 접근 방법까지 선생님이 제시를 했고,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4번부터 문제풀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14강 들어왔어요. 예정 열거입니다. 예정 열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수능 포인트 조사 1과 2를 했어요. 지금 14강의 조사에 1이 있고요. 15강의 조사에 2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 1, 2를 지난 특강에서 선생님이 조금 다뤄왔어요. 그러니까 쫙 한번 본 거야.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을 하고서 그 다음 수능 포인트에 있는 조사 중에 이런 조사를 배우면 기출에서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를 조금 넣었어요. 내용은 앞강 특강에서 보시고요. 기출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이 되었는지를 여기서 좀 다루고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조금 좀 다져봐요. 조사. 자, 예정입니다. 예정. 예정 요때 예정이지 뭐. 요때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정은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 예정이다 그런데 쯔머리랑 같이 요때와 쯔머리와 같이 이렇게 구별해서 얘네 둘을 조금 생각해보면 되는 그 정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사토 센파이 사토 선배님. 예, 쿄와 고소단과 때 상담이 있었는데요. 고를 써가지고 조금 더 상담을 좀 정중하게 만들어줬네요. 메일을 심하시다. 지금 이건 메일 내용인가봐. 예, 메일을 지금 보내는 거야. 사토 센파이에게. 자, 9월부터 9월부터 한국대 한국에서 홈스테이오스를 요때에난데스가 요때에나노데스가 나노를 응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요때에난데스가 예정인데요. 무고대 무고가 어디야 그러면? 한국이겠지. 여기 무고는 상대편 건너편 맞은편 뭐 이런 거니까 여기서 이제 상대편 맞은편 상대 국가 즉 뭐야? 한국. 한국에서 토크니 키오츠케나이토 이케나이 나이토 이케나이라고 하는 게 뭐죠?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하는 고도 때 아리마스카 으때 나왔습니다. 이 으때가 뭐야? 으때는 우리가 회화체로서 주격조사와를 으때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도와 아리마스카. 그러니까 주의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토 센파이에게 한국에 홈스테이를 하려고 하는 이 이 화자가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상담 내용입니다. 메일로 보냈어요. 강꼬 그거 뭐 아마리 그다지 플러스 부정 나이 뭐야 뭐뭐하지 않다 그다지 능숙하지 않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열거 시 이제 아,

앞으로 또 나올 거야. 이러이러 심파이 됐어. 여러 가지로 걱정이에요. 인터넷도 데모 인터넷이라도 이서라도 이게 수단이죠. 인터넷을 수단으로도 시라베요 도모 데이마스가 뭐뭐 하려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의지 권유형 즉 뭐라고 했죠? 우리 우요우형이죠. 플러스 오모떼 토 오모떼이루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 뭐뭐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인터넷으로도 내가 조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센파이와 선배님은요, 한국어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 요거 시떼 이라시아르 노데 시떼 이루. 자, 이루라고 하는 거는 있다인데요. 테이 이루 하면 뭐뭐 하고 있다가 되는 거지. 근데 하고 있다가 아니라 하고 계시다라는 식으로 선배님을 올렸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시 오시에 때 이다다께따라 의례시 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 노대는 객관적인 이유라고도 했고요. 정중하게 자기 이유를 표현할 때도 쓴다고 했어요. 지금 뭔가 테 이다다께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의례 표현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례를 할때 정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카라보다 노대가 더 적절하겠죠? 자, 모시 오실 때 이따다케따라 우레시이 데스. 자, 이 표현은요 선생님도 잘안 써요. 어려워서 타라 우레시이 데스라고 하는 건 뭐뭐 하면 기쁩니다인데요. 뭐뭐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쁩니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만나서 기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 것처럼. 뭐 아예 때 우레시이 데스 그러면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뭐 기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는 것처럼 우레시이는 반갑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감사하겠습니다로 의역을 하자고요. 자, 오실 때 이따다케타라 우레시이 데스. 오실 때 이따다케르가 뭘까요? 자, 이 행동을 내가 해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오시에 때 쿠다사루예요. 가르쳐 주시다, 가르쳐 봤다라는 거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시에 때 이따다 케루 하면은 가르쳐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의문문이잖아요. 근데 거기 의례문이잖아요. 오시에 때 이따다 깨따라 하면은 가르쳐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예, 그러나 알고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 자, 지금 예정 동시동작 중에 첫 번째 예정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요때에 대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다 지워보고 선생님이 너무 빨리 설명했으니까. 자, 예, 요때를 했습니다. 이제 할 거예요. 뒤에 뒷장에서 선생님 좀 설명드리고요. 나이 또 이게나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 의무 표현이 있었어요. 뭐뭐 해야 한다. 주격조사 와 대신에 쓸수 있는 으떼를 썼고요. 아마리 다음에 부정을 써서 그다지 뭐뭐하지 않는다 하고 열걸 나타낸 시를 했습니다. 뭐뭐이고. 자, 의지권유형에다가 토 오모떼 이마스가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떼 이루인데 이루 대신에 이라샤루를 써가지고 뭘 썼어? 상대방을 올렸죠. 노대는 객관적인 이유, 정중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테 이따다케루 하면은 뭐뭐 해봤다. 의례 표현인데 이따다케 타라 하면은 타라 우레시 하면은 뭐야? 하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전체적으로 이 문장이 존경어가 나오면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더 짚고 넘어갑니다. 자, 예정과 쓰모리를 조금 정리해봐요. 예정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계획 일정, 날짜와 시간 이런 게 나와 있는 느낌이 예정이라고 한다면 쓰모리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막연하게 그렇게 할 작정이나 예정이 있다라는 약간 막연한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 선생님은요 정년을 하면 그러니까 학교 이제 정년할 거 아니야. 나도 나이 들고 하면 그러면 다도교실을 할 예정이야, 작정이야. 그럴 때 요때를 쓸까, 쯔모리를 쓸까? 쯔모리를 쓰겠지. 약간 요때에는 정말 막 내가 막 지금부터 얼마를 예산을 모아가지고 뭐몇 년도에 땅 부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런 게 예정이고요. 쓰모리 같은 게 막연하게 아, 다도가 좋으니까 다도교실 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지. 다른 거지. 자, 우요또 오모이마스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하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다셋다다 뭐야? 의지, 예정,

계획 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는 공통적인 느낌이 있죠. 자, 5시부터 회의 예정입니다. 으뜸을 쓸수 있어 없어? 이상해, 쓰모 있으면 5시부터 막연하게 회의할 거야? 이건 예정 쓰는 게 맞아요. 지우마츠 나니까 요때 아리마스까? 하이, 도모다시도 아우 요때 데스. 아우 쯔모리 데스. 써도 되지만 이게 뭔가 주말이라는 게 특정이 되어 있고 하면은 뭔가 확실한 어떤 구체적인 느낌이 든다 그러면 요때를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지우마츠 나니오 쓰르 쯔모리 데스까? 라고 하면 조금 더 공격적이게 느껴져요. 그런 느낌이 뭐냐면 손윗 사람에게 쓰면 상대방을 추궁하는 듯한 뉘앙스로 신뢰가 되는 게 쯔모리입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주의가 쯔모리의 주의예요. 젠세 고래가라 도서관에 이라샤르 쯔모리 데스까? 선생님, 지금부터 도서관에 가실 작정이신가요? 이렇게 작정이 되는 거죠. 너무 강하지. 작정. 뭐할 작정이니? 너 졸업하고 뭐할 작정이야? 작정 좀 이상하잖아. 그런 강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의지를 묻는 거야. 여기서는 선생님 지금부터 도서관에 가십니까?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가실 작정인가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가실 겁니까? 정도로 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시정작 나가라입니다. 나가라. 뭐 하면서 네, 코히요 노미나가라 커피 마시면서 홍가 요메르 도서관 가르 아르노키 시테르 알고 있어? 못 마는 거 알고 있어? 야,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 아, 키타고도 아루, 타고도 아루, 못만 적이 있어. 경험이죠? 센슈, 에, 이때 키타 한다께도, 요깟다, 좋았대. 커피 마시면서, 그치. 우리 왜 음료 반입금지잖아. 에이, 이때 미타이나. 가보고 싶네. 도코니 아루노, 어디 있어? 미도리에키노 치카쿠다요. 뭐뭐에 가까운 곳, 근처라고 하는 명사가 되죠? 콘도 이쇼니코. 다음에 같이 가자라고 돼 있죠.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 자, 동시동작 나가라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순간동사에는 올수 없다라는 게 이번에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구풀이 봐봐. 111페이지 봐봐. 나와 있지? 응. 순간동사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2026년도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A 동작과 B 동작이 주체가 되는 주어는 같아야 한다. 근데 이게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선생님 좀 넣어봤네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전화하면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전화를 하는 사람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야, 주어가. 근데 나는 전화를 하면서 아빠는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나가라의 이 행동 주체와 뒤에 있는 주체가 동시동작을 하는 게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두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자, 그 다음에 순간동사에 못 온다라는 건 뭐냐면 테레비 우츠케 나가라. 그럼 테레비를 켜면서 예, 외출해버렸다. 그러니까 테레비를 켠 채, 타마마, 뭐뭐 한 채, 나가버렸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순간동사라는 게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야. 앉다. 스와르. 이거 순간동사야. 이게 어떻게 순간동사죠? 그러니까 앉는 걸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앉을 수가 있을까요? 3분에 걸쳐서. 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앉다라고 하는 거, 앉으면 끝. 한번 하면 끝. 이게 순간동사예요. 그러니까 스와리 나가라. 이건 좀 이상해요. 앉으면서 이렇게 안 돼. 물론 아주 독특하게 무슨 어떤 뭐 뼈에 이상이 있거나 하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는 안 쓴다 그 얘기예요. 순간동사는 쓸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야. 숙제를 내다. 다스. 숙제를 제출하다. 슈그다요. 다시 나가라. 이러면서 이걸 내면서 동시동작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순간동사니까 다시 나가라는 안 쓴다. 그 얘기죠. 계속 동사에만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시오 시나가라. 하나시 나가라.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 시나가라. 운동하면서. 이거는 계속 동사잖아. 자, 이제 보다 보면 아실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순간인지 계속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열거갑니다. 시가죠, 시. 야, 선생님, 시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종지형에다 붙기 때문에 열거하기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약간 짜증내는 듯한 느낌이 조금 나는 좀 들더라고. 여기서는 어떤지 볼게요. 리오짜노 헤아, 도테모 스테키다네. 야, 너방 진짜 이쁘다. 그랬더니, 손나코토 나이요. 아유,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얘기하네요. 호텔을 미다이니 기레에다시. 아, 이건 칭찬하는구나. 짜증내는 게 아니라. 야, 호텔처럼 깨끗하고, 마도카라와 기레에나 케시케가 미에르시. 자, 마도카라, 마도. 이렇게 자기 방이 있는데, 이 방에서, 방에서, 이 창문에서, 기레에나 케시케. 예를 들면, 후지산이 막 보여. 이렇게. 이 방으로부터. 이거 지금 하는 거야. 이거. 시선의 출발점. 됐으면 안 돼. 마도카라, 마도.

마도 이 창문가라 키레이나 케시키가 미에르 이 경치가 보이고 그 다음에 와타시모 손나 곤나 해안이 쓴데미타이나 나도 이런 방에 살고 싶다 그러면서 운하가 너무 부러워해요 리오를. 그랬더니 손나니 호메나이데 이랬으면 나이데 뭐뭐 하지마. 자 오렌지 주스 넣어줘. 오렌지 주스 먹어 라고 얘기하면서 리오가 초대를 했구나 운하를. 운하를 초대했는데 운하가 너무 좋아해. 막 열거해. 막 너야 방 호텔 갖고 막막 경치 이쁘고 뭐 난리 났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시가 나왔습니다. 자, 시는 둘 이상의 비슷한 성질 중 일부를 나열할 때, 한 가지를 들어서 다른 것을 암시할 때, 원인이나 이유를 열거할 때 뭐 이런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스마호가 아레바 스마트폰이 있으면 메일을 뭐 내키르시, 냉화 뭐 내키르시, 소리니 게임 뭐 내키마스. 열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크라그 나뜨키다시 서로서로 가이리 마셔 이랬습니다. 자, 이게 아마 이걸 것 같아요. 한 가지 일을 들어서 다른 것을 암시할 때 이거 하나 들었잖아. 야, 이렇게 어두워지기도 하고 슬슬 이제 집에 가자. 어두워지기도 하고라고 하면서 다른 거지. 집에 가자라고 이럴 때 그것만 있을까요? 어두워지기도 했고 내일 빨리 학교 가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지금 시간도 늦어서 택시도 끊길 것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를 하나만 써도 나머지 이유가 더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자, 행동 열거는 타리타리스로 해요. 많이 했지? 탈이 어디 갔어 하나? 하나밖에 안 났네. 아유, 탈이 시마스 이렇게. 아, 스루가 여기. 탈이 시마스. A 탈이 B 탈이 시마스. 행동 열거 봅니다. 와타시와 고고데 사도부니 하이리 마이니치 오차오 다노신데 이마스. 사도부데와 오차오 나라우 다케데나크 다다시 아이사츠야 기레이나 아르키카타오 마난다리 오케약사마오 다이세츠니스루코토노 이미오 오시에테 모라타리 시마스. 도코노마니와 돈나 하나오 오크노카 나도 니혼 문카니츠이테모 시루코토가 데키마스. 문카사이데노 오차노 세키와 마이토시 토테모 닌키데스. 興味のある方はぜひ部活を見に来てください。ラグエギアスどんまめでるお茶教室。다도배우는거고등학교때부터다도하면어떤기분일까？다도선생님아까도다도얘기했는데다도의어떤특징이다들어가있는것같아。나는고등학교에서다도부에들어갔어요。그래서매일다도를즐기고있대。오차를즐기고있대。이제 보통 보면 일본에서 맞자 이렇게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내고 막 그러잖아. 약간 일본의 다도는 약간 무용 같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다그 행동이 다 결정되어 있어요. 하는 말도 좀 결정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은 그 수행 과정을 통해서 그 끝까지 마무리하면서 상대방을 대접하는 그런 약간 예술적인 게좀 있어서 좀 매력적이긴 하죠. 다도부에서는 차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해. 타다시 아이타츠 개코나 오테마이 뭐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어요. 야 기레나 아름다운 아르키카타 이렇게 걷는 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다미의 끝을 밟고 걸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배우거나 거나 오케약사모 다이세츠니스루 손님을 아주 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그 의미를 오시에 때 모라따리 오시에 때 뭐라고 가르쳐 받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뭐 오모테나시라고 하잖아요. 오 모테나시 모테나시 이게 그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그 이룰성 이루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가진 물건을 최대한을 정성을 다해 가지고 그 최대한의 정성을 다한 것을 대접하는 그런 오모테나시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일본에서 올림픽 발표할 때막 그러지 않았나? 오모테나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일기일회라고 해서 우리가 만나는 일생에 한 번뿐인 만남,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자. 뭐 이런 정신이 다도에 들어있다. 선생님 다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말이 길어지네. 도코노마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그 오차시츠라고, 아니, 그 일본의 그 와시츠라고 하죠. 화실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전통 방이에요. 온돌방 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와시즈라고 하는 화실이라고 하잖아. 그 도코노마에는 이렇게 한쪽 구석

2020년 대순응에 보면 오사카의 끼니 데마스라고 하는 니가 나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에 나왔던 이 예문들이 이 카테고리 안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한번 봅니다. 자, 대도 볼게요. 대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볼게요. 금액과 시간으로 많이 2020년 대순응에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 코너링거와 미츠니 규약엔데스 이렇게 나왔는데 틀렸죠? 미츠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분필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에 하면 이렇게 딱 묶는 느낌, 합계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라고? 대라고요. 합계의 느낌이 있다고요. 합계, 기준, 수량. 이 우산은 두 자루의 천행입니다. 이것도 대를 쓰는 거야. 뭐, 스코시 대, 10분 대, 스코도 오모이마스. 시간의 경과. 사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준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뭐 기준도 좋은데 금액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 금액과 시간 카테고리 안에서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많이 빈출하거든요. 시험 문제. 오사카까지는 비행기를 수단으로 해서 1시간 30분에 도착한다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이 대를 써야 된다고. 오사카에 시계로 보니까 시각 오후 1시, 13시에 도착한다 그러면 이치지 니 스크 이렇게 하겠지. 이럴 때는 시각이 되면. 근데 시각 시각이 아니라 이거 시간이잖아요. 1시간 반을 들여서 소요해서 합계 기준 수량 기준 소요해서 들여서라는 거는 대를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대수능에 나왔어요. 한 도시대 이것도 마찬가지라 반년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소요해서 일본어 테스트에서 100점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액과 시간이 나타날 때 조사, 대를 쓰는 거에 대한 확실한 예, 개념이 들어가 있기를 바라요. 자, 충족 기준도 대에 있어요. 자, 노미모노와 코히 대 이데스. 만약에 코히가 이데스 이러면 딴 거 다 필요 없어. 커피가 1등이지 하면 이제 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아유 뭐 이런 거 저 안 보지. 젤라또요? 아유 뭐 그냥 저는 커피로 할게요. 커피면 돼요. 이런 얘기하면 코히 대 이데스 충족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행위의 주체. 김우라산 대 야떼 모라에마스카. 자, 고토시 곤도와 이번에는요. 야마구치산 또 김우라산 대 야떼 모라에마스카. 이걸로 이 사람을 주체로 해서 두 번째 갑니다. 구하시고다 소지라데 김에떼 끄다사이. 그쪽에서 결정해 주세요. 그쪽이 결정하세요. 이게 행위 주체가 되는 거예요. 소지라. 그쪽 상대방 어떤 회사 뭐 이런 거. 소렌지 대와 아타시노 호데 시라베마스. 내 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행위의 주체가 대론. 그러니까 가를 쓰면 너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뭐 우리 쪽에서 우리 둘이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나데 타베테 크다사이. 그러면 모두 다 같이 드세요 할 때 민나데 하면 민나가 행위 주체잖아. 타베테 크다사이. 드시라고 얘기할 때도 이 조사 대에 대해서 행위 주체로 쓰인다는 것도 이렇게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나온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딱히 정확하게 여러분 112페이지 안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5 들어가 보자. 5. 113페이지 펴시면 이제 5가 나올 텐데요. 여기에 이 5가 나오는 것도 딱 동작 작용의 대상, 출발점, 통과점 이렇게만 나오고 딱 세 문장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정리해왔어요. 자, 보면요. 매일 7시에 집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집을 나오다 할 때 오를 쓰고요. 카라 써도 돼요. 근데 대를 쓰면 안 됩니다. 왜? 에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에서는 대다 해가지고 이에 대 데마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오는 거지. 자, 엄마는 방 안에서 나왔다. 헤아노나 까오 데테키다. 헤아노 나카카라 데테키타. 자, 여러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우 이거 너무 어렵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출발점 된다? 방안이 출발점인데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아 이게 좀 잘 들어. 이 오는요. 잘 들어. 도착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쓰는 거예요. 에? 이게 무슨 소리야? 기점이라는 게, 이게 기가 뭐냐면, 일어날 기야. 기점. 일어나는 그 출발점. 출발. 출발점이라고 하는 게 더 쉽나? 출발점이 있지만, 도착점이 없어야지 오를 쓰는 거야. 에? 이게 무슨 소리죠?

学校を出る. 그럼 학교를 나오다지. 도착 어디로 도착하는지 알아봐. 모르지? 그럴 때 이제 우리 쓸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그럼 도착점 나왔나요? 이게 도착점이 이게 안에 엄마는 방 안을 나왔다 그러면 엄마가 방 안을 나온 거기 때문에 엄마가 방 안을 나와서 어딘가에 도착을 하는데 방 밖으로 도착을 한 거지. 이미 도착점이 있는 거야,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오 대신에 까라는 쓰는 게 적절하다. 이 문제가 나왔어요. 모의고사에. 그래서 많이 틀렸지. 이게 좀 어려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좀 틀리라고 낸 문제 같아. 근데 이건 이제 뭔가 어색한데 왜 어색하지라고 해보면 오는 기점만 나오지 출발점만 있지 도착점이 존재하면 안 되는. 문제 풀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통과점은 오 쓰고 대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통과점 지금 몇 번이나 그러잖아. 여기 대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고? 통과를 나타내는 이동 통과를 나타내는 조사 오를 써야 된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엄마는 방 안에서 나왔다. 비행기죠. 방 안에서 나오면 엄마는 방 밖에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카라도 볼게요.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어. 원료 구성만 좀 보자는 거야. 원료 구성을 보면 우리가 니혼와 오오쿠노 시마카라나테이로에서 시마를 막 그려놓고 막 여러 가지 시마로 다 이루어진 게 뭐라고? 일본이다라는 거를 이제 구성 요소를 한데 모아가지고 이게 일본이라는 걸 구성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볼게요. 에이고노 클라스와 산주닌 까라나테이마스. 영어 클라스가 이렇게 있는데 3명으로 30명으로 막 이루어져 있는 게 이게 에이고노 클라스가 되는 거지. 그다음 여기는 뭐예요? 센다이와 닥상노 시마 까라나르 마츠시마가 유메데스. 이 마츠시마가 일본처럼 여러 시마로 되어 섬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원료와 구성. 자, 우리 섬도 구성되어 있지만 클라스도 구성이 되어 있는 카라 되었습니다. 자, 마데와 마뎅유도 들어갈게요. 자, 2021년 뭐 12년 수능이요? 뭐 옛날 것도 찾아왔다, 그지? 자, 볼게. 교와 학교대 고지마데니 문과사에 가리마스. 마데니 쓰면 안 되지. 마데 써야 되겠지. 오늘은 학교가 이제 한 8시나 9시쯤 출발하면은 5시까지 계속해서 이 학사 일정상 계속해서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5시 이전까지 축제가 한번 일어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니를 쓰면 안 됩니다. 마데를 써야 됩니다. 자, 하치지 마데니 곳곳에 아츠마테 쿠다사이. 여기에 모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하치지 마데니예요. 왜? 8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8시 전에 여기 안에 모여주면 되는데 모여주는 행위를 8시까지 계속 지금부터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마데니를 쓰는 게 맞습니다. 마데를 쓰면 틀려요. 자, 콘카이노 료코와 이마마데니 이마마데 데를 써야 됩니다. 이 데라고 하는 거는 이마마데 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있어서 여기 범인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마마데 데이를 써야 됩니다. 이마마데 데 가장. 이거는 이런 어떤 그 스펙트럼상의 느낌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에서의 어떤 범위의 느낌이기 때문에 데이를 써야 되고요. 카나라즈 고지마데니와 모도리 나사이. 자, 5시까지는 돌아와라. 이게 5시야. 5시까지는 언제든 좋으니까 4시에 와도 되고 5시 전에만 오면 되는 거야. 4시 59분에 와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마데와 마데디. 마데는 상태가 지속되는 최종 시점이고요. 지속, 계속. 자, 그 다음에 동작이나 일의 기한, 마감 기한, 이 마데니가 된다. 자, 요리도 볼게요. 요리라고 하는 거는 보다라고 하는 비교입니다. 사진보다 예쁘다 할때 비교했고요. 부터도 했습니다. 야마다 씨로부터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야? 18년에 옛날에 대수능이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요리가 있어요. 이게 투 나오코에 이게 투야. 투 나오코 프롬 오카와상. 그러니까 뭐뭐로부터가 이런 식으로 편집글에 쓴다라는 거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논의 봅니다. 논의는 예상 밖의 결과가 논의라고 했어요. 자, 대수능에 어떤 문장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쿄와 도테모 사무이 논의했어요. 오늘은 무척 추운데 추운데 했으면 추운데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결과로 손나 우스이 후쿠데 그런 얇은 옷으로 나이저브 나노 괜찮니 하고 물어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 추우면은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추운데도 불구하고 얇은 옷으로 입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예상 밖의 결과.
그다음에 문장의 끝에 2024 대수능에 나오는 논인을 한번 보면은 키노 어제 야키우노 시아이가 아딴다께도 야구 시합이 있었는데 막게 잤다요. 졌어. 해. 손나 스고크 간바떼타 노니 무척 열심히 했는데 라면서 문장 끝에 나오면서 뭐뭐 했는데 아쉬움을 나타내는 논이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많은 조사를 배웠는데요. 14강에 나와 있는 조사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쌤이 옳지 않은 거는. 자, 이거 뭐라고? 여러분 그 수능 보면 선생님이 문법 문제에서 27번부터 30번까지 문법 문제가 있다 그랬지. 수능 맨 마지막 장이야, 이게. 뭐, 교과정 평가원, 막 이게 쓰기 마지막, 응? 마지막 문인데 보면 수능 마지막 일본어 시험지 4페이지 중에 이제 마지막이 쭉 나오는데 27번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28번, 29번, 그다음에 30번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렇게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지 않은 것에서 다섯 개의 선택지가 나오는 게 보통 여기에 나오거나 여기에 나오거나 그렇습니다. 여기는 약간 29번은 조합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조합, 여기는 표현, 여기 이제 이거나 이거나 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밑줄 친 부분에 뭐 쓰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차근차근 27번이나 28번 하나를 꼭 맞아야겠다 싶으면 14강, 15강의 조사 문제 꼭 기억해 주셔라 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마이야사 고행오 하시데이마스. 통과나 이동을 나타냅니다. 자, 만약에 이 오를 쓰지 않고 뭐 니를 쓰거나 아니면 대를 쓰거나 그런 경우는 별 적절치가 않죠. 뭐 대를 쓴다고 하면 공원을 한정해서 그 안에서만 뛴다는 건데 잘안 써요. 그래서 오를 쓰는 게 적절합니다. 자, 아시다 산지니 가꼬니 아찌마리면서 학교에서 모입니다. 자, 대를 쓰기도 하지만 니를 써서 여기에 존재하게 한다라는 게더 적절해요. 니 아찌마리면서 어디 어디에 모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데 카이리마스. 자,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는 항상 10시까지 집에 귀가합니다. 10시까지 귀가한다라는, 귀가한다라는 건 여러분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귀가한다라는 거는 순간 동사에 가까워요. 한번 귀가하면 끝이야. 귀가, 귀가, 귀가. 10분 동안 귀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분 동안 귀가하는 행위를 할수 있냐고. 아니야. 순간 동사, 이건 계속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10시까지 마감 기한으로 해서 귀가하는 거기 때문에 뭘 써야 돼? 마데디. 옳지 않은 거답 3번. 마이또와 오모타 요리 생각한 거보다. 우리 보통 보면 이걸 생각보다라고 합니다. 간단한 데서 쉬웠습니다. 5번입니다. 야마다산 から 시고토 타노마레 마시다. 야마다 씨로부터 일을 받았습니다. 야마다산 니 또는 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수동태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타노무가 어떻게 돼? 타노마레로 해가지고 수동태가 된 거죠. 부탁하다, 부탁받았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1번 간단하게 3번임을 알수 있어요. 자, 2번 들어왔습니다. 자, 안나니, 안나니라고 하는 건 저렇게. 이미 논의가 선생님이 느껴져. 아이고 저렇게 했는데 아이고 아쉬워라. 저렇게 레인슈 시다노니 했는데 시야에 대해 우마쿠 이까나 갔다. 우마쿠 이쿠 잘 진행되다라는 관용 표현이에요. 우마쿠 이까나 갔다 잘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졌다라는 얘기죠. 거래가라 맞다 간바로 그랬습니다. 앞으로 또 힘내자 간바루. 간바 루가 로가 되고 우를 붙였으니까 뭐뭐 하자라고 하는 권유 의지 힘내야지 힘내자 쓰기와 키또 키또 키또가 맞아 꼭 하면서 뭐라고 해서 음악이 있고요 틀림없이 주관적인 추측 틀림없이 음악이 있고요 꼭 이런 뜻이에요 키또가 답은 3번 3번 갑니다. 켄과 하루키의 대화. 머시머시 하루키군 도시다한다요. 이랬습니다. 도시다. 도시다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시합이 하지마짜우요. 벌써 이제 시합 시작돼버릴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도시다한다. 도시다한다요. 도시다. 뭔가 평소와는 다른 상태한테 너왜 그래? 무슨 일 있어?라고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라고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고멘 고멘 미안 미안 은 닦에도 못 지만

기훈이 15도가 하이짜 때 갑자기 일이 들어와서 아 스포츠 뭔가 시합을 보기로 했었나 보다 같이 와리우키도 미안하지만 쿄와 민나데 다노신데 이랬습니다. 자 데는 뭐야? 행위 주체. 아까 했잖아. 민나가 다노신데 모두 다 같이 모두가 애들이랑 그냥 같이 즐겨. 나 빼고 그 얘기예요. 고멘 내가 가려고 했는데 이거 또 못됐다.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는 이끄주머리다 갈 작정이었는데 답은 둘다 되겠죠?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계획을 나타내고 있죠? 계획과 의지. 이것도 있다고도 아르는 뭐죠? 경험. 간 적이 있다. 타호가 있는 이거는 어드바이스 조언. 뭐뭐한 편이 좋다. 하는 편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조언이죠. 자, 여기서 A, B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번 들어왔어요. 자, 오리류가 뭐예요? 내리다예요. 자, 이 한자를 보면 내릴 강자를 보입니다. 하나만 써보면 이렇게 되면 뭐야? 비가 내리다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되면 후리류가 아니야. 오리류야. 내리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이 내리는 건 후루. 어떤 교통수단에서 내리는 건 오리류. 오리류 히토 오 덴샤니 노리마쇼. 전철에 탑시다. 아, 나 이거 진짜 막 너무 강조하고 싶어. 왜 내린 다음에 타야지 막 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봐봐. 좋잖아. 자, 오리루 히토 기다리고 나서 기다리고 나서 맞대까라.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내리면 전철을 탑시다. 답은 5번입니다. 오리루 히토 맞다리 하면 기다리거나가 되고요. 마츠마데 기다릴 때까지가 되고요. 마츠요리 기다리는 것보다 기다리기보다 이게 제일 나쁜 거다, 그렇지? 기다리기보다 먼저 타자 이거 아니지? 맞지나가라 기다리면서 아닙니다. 맞대가라 기다리고 나서가 돼야 되겠죠? 답은 5번. 자 이제 조사 문제 나왔습니다. 밑줄 준 부분에 쓰임이 옳지 않는 것은 자 나에게는 아이가 소유입니다. 아이가 두명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실 에게라는 말로 쓰면은 투 영어의 투 뭐뭐에게 쓸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1번 맞고요. 2번입니다. 나치야스미 니 윈나데 에 료코니키마스 여름방학에 모두 다 같이 해서 행위의 주체죠. 료코니키마스 목적입니다. 여행하러 갑니다. 아타라시 헤야와 에키니 치카쿠 때 이데스. 에키 카라 치카이. 에키니 치카이. 맞죠? 역에서 가깝다. 기준을 나타내는 조사 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안 되는 거죠? 미츠 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합계 수량 기준이라고 했죠? 합계라는 말은 순어특강이 없지만 수량 기준이라는 말은 있어요. 자, 이 사과는 세 개를 합쳐서 천행이다 라고 합니다. 세인다 하고 문장을 완결했어요. 종지형이죠. 그 다음에 소우대수를 붙였으니까 전언이 되겠네요. 고노몬다에와 와타시니와 나에게는 좆또 기준이죠. 기준. 좆또 무리데스. 나한테는 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자, 새로 나온 문법이 약간 어떤 거냐면 이런 게좀 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1번과 5번의 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기조랑 조금 달라요. 1번, 5번은 잘안 나왔었던 니의 기능인데 요즘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모의고사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6번 들어왔습니다. 자, 빈칸에는 공통으로 들어간 말로 알맞은 거 볼게요. 덴키모이시, 키테요 깠다, 테요 깠다, 몸막이 잘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날씨도 좋고 열거합니다. 보통 시는 열거이지만 어떤 열거를 많이 하냐면 이유를 들어서 열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 좋은 이유가 뭐야? 날씨가 좋기도 하고 얘기입니다. 서원에 고노 호텔 온센 후지산가 미에르 때. 자, 온천에서 후지산이 보인대. 자, 에서가 나옵니다. 자, 에서가 나오면 대를 찾고 싶어요. 여기서 대를 쓰면 안 됩니다. 항상 대를 써가지고 잘못된 밑줄 친 쓰임으로 해서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온천이 온천에서 후지산이 온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온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지산이 바꿔요. 시선의 출발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시선의 출발점 뭐라고 카라. 아까 창문에서 좋은 경치가 보이는 아주 좋은 방을 가진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문형학습에서 여기서도 대 쓰지 않고 카라를 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카라를 써줘야 됩니다. 자, 미에르 때 뭐뭐래라고 얘기하는 전언을 얘기하는 으떼. 자,
자자 해야 돼. 스쿼시 야센데 방에서 조금 쉬고 온센 이거가 자 쉬고 나서 테카라. 자 우리가 이 카라의 느낌 중에 테카라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고 나서라는 순찰을 느끼기도 하지만 행위의 A 카라 B, A 테카라 B 하는 것처럼 A 하고 나서 B. 타카라는 뭘까요? 뭐뭐 했기 때문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유가 되겠죠? 이유와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뭐야? 야슨다까라 그러면 쉬었기 때문에가 되는 거. 야슨데까라 하면은 쉬고 나서라는 표현에서 글자 하나에 따라서 순차가 되는지 이유가 되는지 완전 바뀌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해석하십니다. 자, 7번부터 8번까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일본의 하치코라고 하는 그 동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치라고 하는 동상에다가 이 하치에다가 공자를 붙여줘가지고 하치코라고 해서 이 직책을 준 거지. 직책이 벼슬을 준 거야. 이 하치코라고 하는 거는 무슨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동경대학교에 있는 어떤 교수가 키우던 개, 실제 개 이름인데, 그 개가, 주인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 교수님이. 근데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항상 시부야역에서 교수가 출근을 하는데 그 시부야역까지 항상 그 출근길을 같이 해줬었나 봐. 동행을 해줬나 봐. 그리고 퇴근길도 기다렸다가 오는 그런 아주 충직한 개였는데 그 개가 교수님이 그 대학에서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퇴근길에 돌아오지 않는 교수를 계속 기다리는 거지. 그러다 그 시부야 역에서 죽었대요. 그래서 아, 이 개는 너무 충견이다 해서 하치코라는 그 벼슬을 주고 코라는 벼슬을 주고 하치라는 그 개를 기린다 해서 시부야 역에 가면 그 개 동상이 있죠. 뭐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개인가? 하고 이 하치를 봤어요. 근데 이거는 유기견 얘기더라고. 자, 왜 하치라고 지었는지를 볼게요. 와타시와 이누오 카테이마스. 카우라고 하는 거는 사고 있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기르다예요. 기르고 있습니다. 나마에와 하치데스. 이름은 하치예요. 8월에 만났기 때문에 아 이치니 산시고 로쿠시치 하치가츠에 만났대요. 하치가츠니 아따까라 고노 나마에니 시마시다. 명사니 스루. 명사로 하다. 자 하치와 코엔니 스테라레 마시다. 자, 스테루가 뭐냐면 버리다예요. 그러니까 니 스테루일까, 데 스테루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데 스테르라고 하는 거는 버리는 행동을 뭔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버려져서 거기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장수 플러스 니 스테루를 쓴 것 같아요. 자, 스테라레 때 이 마시다.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메 때 아따토끼 처음으로 만났을 때 하치는 혼돈이 지사갔다 됐어. 그러니까 아기 강아지 때 버려졌나 보다. 근데 뭐 에사우, 에사가 뭐야? 먹이. 먹이를 탁상 다베사세 때 먹여서 많이 먹여가지고 이쇼게메 세와오시다라. 자, 세와오스르가 뭐야? 돌보다예요. 잘 안 나오는데 나왔어. 그래서 좀 써봅니다. 돌봤더니 뭐뭐 했더니 뭐뭐 타. 자, 보자. A 타라 B 타 이렇게 되면 뭐뭐 했더니 뭐뭐 했다 라는 식으로 이 약간 발견이 되는 발견과 전개의 느낌이 되는 거. 이 가정이 아니야. 타라는 뭐뭐 하면이라고 가정이 되잖아. 근데 가정을 쓰지 않고 뭐뭐 했더니로 해석을 해줘야 돼. A 하면 B가 아니라 A 했더니 B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요. 자, 이쇼겜마 세와오시다라. 그러니까 열심히 돌봤더니 오기구 겐키 나리마시다. 크게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고래가라와 앞으로는 와타시와 하치오 타이세즈니 스르 막연한 예정 작정. 요때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스모리 계획 작정이기 때문에 타이세즈니 스르 스모리 데스. 소중하게 여길 작정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번 들어왔어요. 자, 와타시와 이누오 갓데 이마스. 나마에와 하치데스. 하치가츠니 아따까라 고에니 스테라레테 이마스. 답은 2번. 8번 들어왔습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 친구가 하치라는 강아지를 준 거 아니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하치를 만난 거 아니고 찾고 있는 거 아니고 하치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하치는 처음 만들 건강하지 않았죠. 작았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거 찾아보도록 해요. 교토노 료코와도 났다. 동경 여행 어땠어? 교토 여행 어땠어? 초도 사쿠라가 사이테이테 마침
어,

벚꽃이 피어져 있어서 어땠대? 자신 뭐 이빠이 톳다시 많이 찍었고 수고 끝하노시 같다요. 자, 그러면 되게 즐거웠는데 뭐가 즐거웠냐면 벚꽃이 피어 있었고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었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일까? 아주 좋은 게 들어가야죠. 사람이 많아서 아니죠. 하나미 뭐 네키다시 그렇지. 이 사쿠라가 피어 있으면 하나미가 네키로 하는 거죠. 네키다시 열걸 얘기합니다. 온센이 하이루 요리 온천에 가는 것보다 자, 그다음에 땡큐와 욕갔다 노니 노니 아쉬움을 나타내는 노니 날씨는 좋았는데 오이시 요리요 다베타 노데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건 뭐냐면 연결이 되는 맥락상 꽃 구경도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자, 10번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얘기합니다. 모시모시 마유 난지니 에키니 츠크노 몇 시에 역에 도착하니 12시 한니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오면 요테이를 쓰는 게 맞겠죠. 츠쿠츠모리는 좀 이상해요. 막연하기 때문에 스키타이 도착하고 싶다. 12시 반에 도착하고 싶다. 12시 반에 막 도착했다. 아니 앞으로 도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완료하면 안 되죠. 도착한 참이다도 안 됩니다. 둘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아빠가 이렇게 무가엔이 있고 데리러 나오시지 않겠어요? 니모지모 오이 다로우가라. 오이 까라. 다로우가 뭐냐면 추측. 많을 테니까 라는 식으로 아빠가 짐이 많다라는 걸 추측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 봅니다. 자, 밑줄진 부분의 표현이 옳지 않은 걸 찾아볼게. 자, 엄마를 부릅니다. 아들이. 오카상. 망고항, 볶음옷 츠쿠리타이, 나도 만들고 싶어. 다마고 야쿠오카. 그랬습니다. 자, 츠쿠루에 츠쿠리타이 맛성이 붙인 거 맞고요. 야쿠가 야쿠오카. 야쿠, 구울까? 맞죠? 그런, 소원에, 그래. 자, 고래가 우아르 또 이쇼니아로 이랬습니다. 이 토는 여러분, A토 B인데요. B에 들어가는 게 의지, 의뢰, 명령, 권유, 희망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이거는 다음 강, 15강에서 배울 수 있어요. 토의 가정형에 안 되는, 제한되는 것들을 다음 강에서 14강이잖아요. 15강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자, 알았어. 이 토마토 키때모이 뭐뭐 해도 돼? 라고 허용을 구하고 있죠. 허가를 구하고 있죠. 아브나이까라 위험하니까 키오츠케떼 조심해. 아, 소노마이니 그 전에, 고노 야사이요. 아라떼쿠레루? 뭐뭐 해줄래? 뭐, 아라떼? 이래도 되는데, 아라떼쿠레루? 의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게 뭐야? C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토의 기능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직 그, 토바타라나라라는 가정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조사는 특강에서 다 다뤘는데, 토바타라나라 가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음 강에서 우리 같이 한번 잘 공부해 보아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구려 사마데시다. 자, 맞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상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교재 기준 13강이랑 14강 이제 금융을 마무리하는 단계죠. 선생님이 13강, 14강 설명할 때 계속 강조했던 부분 있잖아요.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 수능 실전 문제, 20문제 너무너무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좋습니다.

물론 이전 문제 다 좋았지만 금융 파트는 선생님이 특히나 기출 문제 못 풀어줘서 마음에 좀 짐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 이렇게 좋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 같은 실전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문제 문제 꼭 잊지 않고 복습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3강이고요. 10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제부터 너무너무 기출에 익숙한 문제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금융상품 투자 현황을 물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어떤 금액에 비례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가, 뭐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와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기출과 굉장히 비슷한 문제고요. 일단 A씨의 금융상품 투자 현황을 알려주고 있죠. 문제를 읽어보니까 부정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투자, 분산 투자를 한것 같아요. 중요한 거, 투자금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을 바탕으로 이렇게 비율로 나눠서 투자를 한 거죠. 분산 투자했기 때문에 1번부터 바로 볼게요. 출자 지분이 표시된 증권에 투자한 금액은 1천만 원이다. 자, 그럼 일단 출자 지분이 표시된 게 뭘까라고 봐야 되죠. 출자 지분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일단 우리가 지분 증권, 우리가 증권의 종류들을 봤었잖아요. 그중에 이제 출자, 투자와 관련된 거, 주식과 관련된 거라고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우체국 정기적금, 양도성 예금조서 CD네요. 그리고 수익증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어요.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거는 보통주, 주식에 해당하는 거 하나밖에 없죠. 30%잖아요. 이두개 곱하면 얼마일까요? 600만 원. 그런데 100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설명이죠. 1번. 자, 2번. 직접 금융시장보다 간접 금융시장에 투자한 금액이 더 많다. 자, 그럼 일단 직접 금융시장에 투자한 게 얼만지, 간접 금융시장에 투자한 게 얼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배웠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건 아니지만 금융시장 배울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 자체를 제일 첫 번째 직접 금융시장, 간접 금융시장 나눴었죠? 직접 안에 또몇 가지 나눴었죠? 네 가지. 그래서 우리가 단기, 그다음에 장기, 그다음에 외환시장, 우리 최근에 배웠던 외환시장, 마지막 파생금융상품시장 이렇게 있었습니다. 일단 직접금융시장이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직접금융시장 먼저 볼게요. 자, 우체국 정기적금은 얘는 우체국이었기 때문에 간접이죠. 양도성 예금증서 맞습니다. 직접.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단기금융시장에 있었죠. 그래서 일단 15%. 수익증권은 우리가 신탁업 회사가 중간에 끼기 때문에 얘는 간접이죠. 회사채, 채권이랑 주식은 다 직접 맞습니다. 직접 중에서 어디? 장기. 다시 말하면 자본시장에 있었어요. 이세 가지를 더하면 얼마일까? 65%네요. 65% 직접이. 그럼 나머지는 35%잖아요. 35%. 직접금융시장보다 간접금융시장이 더 크대요. 아니죠. 여기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투자 금액은 200만 원이다. 예금자보호법 선생님 진짜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했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적금 금융상품을 봤을 때는 일단 이거 두개 정도가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호가 안 되죠. 그런데 우체국 정기적금. 정기적금 자체를 봤을 때 맞는 것 같은데 우체국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우체국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우체국은 국가에서 직접 지급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양도성 예금증서도 안 됐었잖아요. 제외되는 항목에 있었죠. 그래서 얘는 투자 금액은 200만 원이 아니라 아예 0원입니다. 0원. 없어요. 여기 항목 중에선. 자, 4번, 5번도 볼게요. 자본시장에서 만기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투자 금액은 400만 원이다. 말이 좀 길지만 어쨌든 자본시장 뭐예요? 직접금융시장 중에서도 투자 목적으로 하는 어쨌든 그 장기금융시장, 그쵸? 만기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거 보는 순간 이거 채권이구나 바로 알아야죠. 자본시장 안에는 주식과 채권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중에서 이 특징을 만족시키는 건 회사채밖에 없습니다. 20%. 20%를 보니까 400만 원 맞네요. 2천만 원 곱하기 0.2 하니까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볼게요. 대규모 공동기금을 형성하여 전문적인 운용기관이 투자하는 금융상품, 이거 보는 순간 바로 뭐죠? 펀드잖아요. 그래서 펀드에 해당하는 거는 수익증권 25%인데 둘이 곱하면 0.25 곱하니까 500만 원인데 여긴 80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 그래서 아까 봤던 대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정말 여러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이 잘 실수 없이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은 예금자 보호법이나 그다음에 각각의 금융시장의 종류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 알아볼 수 있는 문제라서 어떻게 봤을 땐 금융상품 문제냐 볼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금융시장까지 연계된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동그라미 동그라미 증권사 직원과 고객 A씨 간의 상담 장면인데 증권회사의 업무 우리 여러 가지 배웠죠. 그중에 대화 장면을 보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는 문제입니다. 일단 A 종목의 주식을 매입하고 싶은데 현금이 부족하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야 되겠죠? 주식 매입과 관련해서 금전을 융자,

빌려주는 뭐 제공해주는 가 서비스면 가능하다. 이거 보는 순간 바로 뭐죠? 신용공여. 우리 돈 빌려주는 거, 뭐 증권을 빌려주고 하는 거, 신용공여 1번이 정답이죠. 뭐 인수주선, 인수하고 주선해서 수수료 받고 자기 매매 플러스 위탁 매매도 있었죠. 위탁 매매, 뭐 증권 저축, 매매 중개 대리 등등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1번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자, 3번 볼게요. 3, 4번은 연계 문제고요. 수출기업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해외 시장 투자를 위한 회의록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무역이랑 연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 먼저 보겠습니다. 제시문 같이. 일단 해외 시장 투자 회의록을 보니까 현재 상황, 대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까지 연계되어 있어요. 현재 상황 보니까 해외 자원을 가공해서 생산하고 20개국 수출하고 있대요. 중요한 거 해외 자원을 어쨌든 이용한다. 그리고 제품 생산에 재료와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대요. 재료, 자원이랑 노동력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매년 수입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출 대상국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지금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타인 자본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부채를 더 늘릴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안을 보니까 이렇게 있고, 이 대안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이 3번 문제랑 관련이 없어서 이따가 볼게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외 직접 투자 유형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무역에 가면은 마지막 파트에 실제로 해외에 이제 진출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수출, 두 번째는 계약, 세 번째는 이제 투자하는 방식인데, 이 투자하는 방식 중에 직접 투자가 있고 간접 투자가 있습니다. 직접 투자하는 거는 왜 직접 투자하는 거죠? 내가 경영을 참가할 목적으로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같이 합작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내가 그냥 간접 투자다. 간접 투자는 경영 참가 목적이 아니라 뭐 이자나 배당금 이런 걸 얻을 목적으로 하는 걸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해외 직접 투자를 물어보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EBS 책에 EBS 플러스 사이트에 보면 목적에 따라서 해외 직접 투자 유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파트에 대해서 연계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밑줄 친 거. 이 부분이 바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문제 키워드. 자, 자원 조달형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자원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을 수입하거나 개발해서 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해외 자원을 가공해 생산하는데 어쨌든 뭐 재료나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자원을 조달하는 투자는 적절할 수 있죠. 자, 니은 선진기술 습득형. 선진기술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은 별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니은은 아니고요. 해외 생산 거점형. 해외 생산 거점형은 뭐냐면 내가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한 투자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까 인건비가 점점 오르고 있어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디귿은 적절한 방법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고요. 현재 시장 접근형. 시장 접근형 말 그대로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그 현재 시장에 생산 기지를 설치하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제시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은도 아니죠. 정답은 2번 기역 디귿. 자, 똑같은 제시문으로 4번도 같이 볼게요. 4번은요, 이제 대안 선택 기준에 따라 발행할 금융상품에 대한 걸로 옳은 것은 금융상품 문제 나왔어요. 대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아까 부채 비율 너무 높다 그랬죠? 부채 높일 수 없다 그랬어요. 봤더니 대안이 첫 번째는 주식을 발행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을 발행한대요. 선생님이 수업 때 엄청 강조했지만 주식이랑 채권 비교하는 문제 자주 출제된다 그랬죠.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주식은 뭐? 자기 자본. 내 자본 투자 받으면 채권은 뭐예요? 만기에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타인 자본이었어요. 부채라는 거죠. 근데 나는 부채를 늘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일한 선택해야 되죠. 주식을 발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제한 선택 기준에 나와 있어요. 이거에 부합하는 대안 선택해야 되니까 우리는 부채가 아니라 주식을 발행해야겠구나라고 여러분이 대안 선택을 해야 이제 4번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야 된다. 주식인데 만기 원금 상환하는 건 다른 설명이죠. 얘는 채권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정해진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자 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발행. 그쵸? 이자도 채권에 대한 내용. 그리고 3번. 부채 증가로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부채 증가 왜 하죠? 얘는 자기 자본인데. 그쵸? 얘도 아니고. 경영 성과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자, 배당과 관련된 거. 주주. 우리 주주의 권리.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었죠.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5번.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식회사 등이 발행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발행 주체에 대해서 차이점이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식회사만, 얘만 가능하죠.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건 채권이었어요. 채권은 다 발행 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뭐 특수채 등등등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4번. 주식과 채권을 알고 있느냐, 자기 자본이냐, 타인 자본의 특징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다음은

문제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주주총회에 참석했다는 거는 이 A씨가 누구라는 거죠? 주주라는 거죠. 그쵸? 주주. A씨는 신분증과 주주총회 참석 증명서를 지참하고 본사에 개최된 주주총회 참석을 했대요. 의결권이 있나 봐요. 그쵸? 그래서 A씨는 신임 대표 및 이사회 이사 3인 선출을 위한 투표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1000개의 의결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죠. 의결권이 있긴 해요. 내가 이제 경영 참가권 이 10개가 아니 1000개가 있는데 어쨌든 개수가 1000개라는 거는 내가 몇 주가 있다는 걸까요? 주식이 1000주가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의결권이 1000개라는 거는. 경영진의 1주당 배당금이 100원이었대요. 근데 지급 제한에 대해서 다른 주주들과 함께 배당금 증액 더 높여달라. 배당금이 너무 작다라고 얘기했고, 1주당 50원씩 더 인상됐대요. 그러면 한 주당 얼마를 받는다는 걸까요? 150원에 배당을 받게 결정이 됐나 봐요. 차반으로 산성으로 승인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키워드는 일단 첫 번째 1000주가 있구나. A씨는. 두 번째 하나당 150원의 배당을 받겠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키워드를 찾아내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기업 받게 될 배당금이 5만 원이다. 자, 배당금 나왔네요. 그 배당금 계산해야죠. 여기에 공 3개 붙이면 되니까 1000주 곱하기 하나당 150원. 그럼 15만 원이잖아요. 제가 5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에 보통주 천주를 수여하고 있다. 자, 일단 천주는 맞아요. 자, 근데 이제 보통주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보통주의 특징이 있었어요. 가장 일반적인 주식의 형태, 주식의 종류인데, 가장 큰 특징은 의결권, 경영참가권이 있다. 라고 했어요. 그게 선생님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죠. 우선주, 후배주 세개 중에 재산적 내용의 기준에 따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의결권이 있는 걸 바탕으로 여러분 유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경영참가권. 다시 말하면, 의결권. 아까 의결권 있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의결권과 이익배당 청구권. 맞죠? 우리 이익배당 더 증액해달라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의결권도 있고, 이익배당 청구권도 있고, 이거 두 개를 행사한 것도 맞죠? 제시문에 따라서. 그러면, 니은, 디귿 둘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제시문을 통해서 이런 걸 찾아내야 된다는 게좀 재밌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뭐 주식의 종류, 주식의 특징, 보통주, 우선주, 많게 후배주 여러분이 같이 연관해서 복습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주주의 권리까지 전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였어요. 6번 볼게요. 자, 6번, 7번 연계된 문제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제시문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기업의 형태를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가 연계돼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 A사의 회사 형태 변경에 관련된 걸 물어봤고, 그래서 여기를 보고 어디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러분 일단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연결되는 첫 번째 6번 문제입니다. 그럼 제시문 먼저 읽어볼게요. A사는 IT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을 주력 사업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지분 구조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한 책임 사원이 있고요. 유한 책임 사원도 있어요. 자,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이 같이 있는 회사 형태 5개 중에 뭐였을까요? 맞아요. 합자회사였습니다. 합자회사. 그래서 각자 역할이 달랐었잖아요.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은 출자라 뭐 경영도 하고, 유한 책임 사원은 출자만 담당하는 그 역할이 달랐었죠. 합자회사의 특징. 그래서 이런 형태였는데, 시장 확장을 위해서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기존 형태 회사를 해산했대요. 아예 없애고, 법인격이 강화되는 새로운 형태 회사로 설립했다. 그럼 그 회사 형태가 어떤 거냐? 기존 사원들은 신설되는 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기존 지분율에 따라 주식을 인수했다. 그래서 너무 큰 키워드죠. 주식을 인수했다. 금융투자 회사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신규 주식을 발행했다. 또 나오죠. 신규 주식 발행해서 5억 원 투자를 받았대요. 그럼 주식 납입대금 받은 거죠. 지분 구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주식 수가 나와 있고 주주라는 특도 이런 힌트를 주고 있네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힌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합자회사에서 어떤 회사 형태로 변경된 거죠? 맞아요. 주식회사 형태로 변경된 겁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잡고 여러분 6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사 회사 형태 변경 전과 변경 후, 변경 전, 1번이 바로 변경 전을 물어보고 있어요. 무한 책임 사원은 재산 출자만 담당한다. 이 합자회사 아까 말했듯이 유한 책임 회사, 무한 책임 사원, 무한 책임 사원, 유한 책임 사원 같이 있죠. 그런데 무한 책임 사원은 재산 출자만 담당하지 않고요. 재산 출자만 담당하는 거는 무한이 아니라 유한 책임 사원입니다. 자, 변경 전 똑같이 합자회사죠. 유한 책임 사원은 출자와 경영의 권리를 갖고 있다. 자, 이거는 무한 책임에 대한 설명이죠. 적절하지 않고요. 자, 변경 후 주주 1인은 1의결권을 행사한다. 자, 이게 어쨌든 주주 1인은 1의결권, 1인 의결권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어쨌든 주주는요, 1주 1의결권이에요. 그래서 다른 설명이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변경 후는.
또 4번. 변경 후 주식회사는 주주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진다. 여러분 교재에는 4번 선지가 내용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주식회사의 특징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내용 선지를 바꿨고, 여러분 나중에 정어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보면 어쨌든 주주는, 주식의 주인은 인수가액, 내가 인수가액이 뭐죠? 내가 주식을 산 가액, 그 인수한 가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진다. 적절한 설명이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변경 전은 한명 회사, 변경 후는 주식회사. 뒤에는 맞아요. 근데 한명 회사가 아니라 뭐죠? 합자회사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합자회사랑 주식회사 형태를 물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과 경영의 형태를 물어본 거 문제 같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이번에 우리가 새로 배웠던 주주의 이런 특징들도 또 녹여서 같이 나온 문제였어요. 자, 7번 볼게요. 위 A사의 회사 형태를 변경하기 위한 주식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쨌든 선생님이 한번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진 않겠지만, 여기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발행됐는지를 찾아내는 문제인데, 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중요한 키워드는 주식 발행. 발행이다, 발행. 우리 발행 형태 기억나죠? 우리 발행 시장에서. 뭐 IPO, 무상증자, 유상증자, 뭐 주식 배당 이런 거 있었잖아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금을 납입받아 자본금이 증가됐다. 자본금이 증가됐다는 거는 증자라고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주금을 납입받아 그거에 대한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뭘 의미하는 거죠? 맞아요. 유상증자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신규 주식을 발행하면서 5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유상증자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자, 니은 직접 발행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했다. 자, 이건 어떻게 할수 있는 거야? 직접 발행. 근데 잘 보면 이 제시문에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내가 불특정 다수자에게 신규 주식 발행을 돼 있거든요. 이 금융투자회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얘는 직접이라 볼 수가 없어요. 간접 발행 방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도 틀린 설명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기업 공개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했다. 자, 기업 공개라는 거는 이 주식 발행 형태 중에 하나였는데 IPO라고 표시했었죠? 그래서 기업을 공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업 공개를 하려면 보통 금융 투자회사 같이 어떤 이렇게 심사를 해주고 기업 공개를 할 만하다라는 어떤 이런 금융 투자 회사를 통해 진행을 하거든요. 그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기업 공개할 거야, IPO 할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금융 투자회사를 통해서 했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한 거 맞잖아요. 제시문에 적절한 설명이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리을도 볼게요. 3호 발행 나왔어요. 우리 3호 발행이랑 공모 발행 비교했었죠. 3호 발행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한을 두지 않았다. 투자자에게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설명은 공모 발행에 대한 설명이죠. 3호 발행은 49인 이하로 좀 제한돼서 이 개인 사자라고 했잖아요. 사적으로 모아서 진행하는 거고, 공모 발행이 아예 불특정 다수한테 50인 이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제한을 풀어두고 투자자를 받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둘이 일치하지 않죠. 상호 발행도 3호 발행에 대한 내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티귿 2번이 되겠습니다. 제시문의 근거에서 주식 발행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복습해 볼수 있는 문제였어요. 8번도 보겠습니다. 자, 8번. 두 사람의 대화에서 알수 있는 채권의 종류. 자, 채권의 종류 우리 되게 많이 배웠어요. 두 페이지 넘어가도록 되게 많은 기준에 따라 종류에서 배웠었죠. 제시문을 바로 봐볼게요. 이번 분기에 이자 300만 원을 받게 됐대요. 채권이니까 이자 받을 수 있어, 채권자는. 너 작년에도 이맘때쯤 이자 받아서 여행 갔다 오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분기마다 이자를 받고 있대요. 분기마다. 원래 이자를 보통 채권은 만기가 끝나면 원금이 이자 같이 받는데, 얘는 분기마다 나눠서 받고 있네요. 그리고 만기에 원금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채권이었대요. 나도 너처럼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에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합니다. 이자를 주기적으로 받는 거 뭐였죠? 선생님이 약간 그 옛날에 채권 종류로 예시 들었었죠? 이표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이 이표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은 종이에 채권 있을 때 쿠폰처럼 넣어놓고 뜯어서 그때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 그런 데서 유래됐다라고 설명했죠. 단기채, 단리채. 단리채, 복리채는 여러분 선생님 얘기했듯이 이자를 지금 지급하느냐, 뭐한 번에 지급하느냐, 아니면 그걸 원금과 재투자해서 더 불려서 같이 재투자해서 제공하느냐, 복리채, 할인채 등등의 채권의 종류 있었습니다. 9번도 같이 볼게요. 자, 다음은 비종목의 공시 정보와 당일 장 종료 후 주식 시세표다.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이 문제 너무너무 좋은 문제 같아요. 여러분 주식 시세표를 보면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듯이 전환사채를 한번더 개념을 복습해 볼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보통 전환사채 문제 많이 안 다뤄봤을 거기 때문에

네, 주유식 대표는 이해하더라도 조금 난도가 있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장 종료 후 주유식 대표고 1번부터 A 종목의 전일 종가는 8,400이다. 자, A 종목의 전일 종가 나왔습니다. 주식 시세 용어 나왔죠? A가 A를 보면 여기 보세요. 전일 종가가 있나요? 전일 종가 없어요. 그럼 전일 종가 우리가 유추해서 찾아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주식 용어 설명할 때 그렇게 유추하는 문제로 나온다고 했죠. 일단 이 종가라는 건요. 당일 종가예요. 오늘 마지막에 체결된 마지막 가격. 당일이면 8월 13일이 되겠죠. 그리고 전일비가 뭐였죠? 이 전일비가 당일 종가랑 전일 종가의 차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전일 종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전일 종가는 얼마일까요? 얘는 모르죠. 전일 종가에 비해서 지금 700원이 오른 게 뭐다? 7,700원이다. 그러면 전일 종가는 얼마였을까요? 얘에서 700원을 뺀 거니까 7,000원이 되겠죠? 그 전일 종가는 7,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선 8,4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죠. 자, 2번도 볼게요. 2번은 조사가 하나가 변경됐어요. 이제 문장의 매끄러움을 위해서. 자, A 종목의 체결 가격 중 최고 가격은 상한가다. 자, 이 문제가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한 포인트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A 종목의 체결 가격 볼게요. A 종목 체결 가격 나와 있죠? 시가 처음에 1등 가격, 마지막 가격, 고가 저가는 그중에 가장 높은 가격, 가장 낮은 가격 배웠잖아요. 그런데 최고 가격은 상한가이다? 최고 가격 어디 있어요? 9,100원이죠. 얘가 고가잖아요. 고가가 상한가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한가는 또 어떻게 구했죠? 우리 지금 코스피 지수라는 건요, 얘가 유가증권 시장이라는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가격의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30%였어요. 그래서 얘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곱하기 얼마? 전일 종가 기준 곱하기 1.3이 이제 상한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A에 전일 종가 구했잖아요. 7,000원. 그럼 7,000원 곱하기 1.3 하니까 9,100원 맞죠? 9,100원인데 아까 최고 가격 9,100원 고가랑 똑같죠? 고가랑 상한가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옳은 것을 고르는 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3번. B 종목의 전환 사채는 2차 시장에서 발행된다. 지금 위에 사채, 전환 사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채가 발행되는 건 2차 시장이 아니라 제1차 시장입니다. 발행 시장. 틀린 설명. 자, B 종목의 전환 사채는 당일 종가 기준으로 주식 전환이 유리하다. 아마 이 문제가 여러분 선지에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선생님 추측해 보는데 일단 전환 사채가 있어요. B 종목 밑에 있는 종목입니다. 당일 종가 기준으로 당일 종가면 B 종목의 당일 종가면 8,400원이에요. 8,400원 기준으로 주식 전환이 유리하다. 자, 보세요. 여기 맨 위에 보면 전환 가액이 주당 12,500원을 돼 있어요. 우리가 전환 사채라는 게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당 12,500원이라는 거는 사채 액면가는 12,500원만큼을 내가 주식으로 그만큼 포기하고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건데 내가 사실 이렇게 돈안 줘도 굳이 이렇게 손해보지 않아도 난 당일 종가 8,400원에 주식을 살수 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이돈 주고 전환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 상황에서 이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환을 안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전환을 주식 전환을 유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하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죠. 주식 시세표의 지수는 기준 시점 대비 9.36배이다. 이 문제도 많이 출제됩니다. 주식 시세표 기준을 보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2,600이라고 돼 있고요.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화살표 올라와 9.36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코스피 지수는 기준이 100이에요. 100. 코스닥 지수는 1000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EBS 플러스 기준에 나와 있어요. 교재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600이기 때문에 얘는 26배 정도, 약 26배 정도 시가총액이 올랐다, 이제 더 증가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 시점 대비 9.36배가 아니라 만약에 기준 시점 100으로 본다면 약 26배가 오른 거다라고 볼수 있고요. 만약에 얘를 해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그 기준 시점이 아니라 이제 전날에 비해서 전일 대비 9.36포인트가 올랐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개를 같이 해석할 수 있으면 완벽하겠죠. 주식시세표 더하기 전환사채까지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마지막 13강의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증권의 주식 매매 관련된 거고요. 우리 주식 매매 관련 체결에서 원칙 4개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가시, 수위, 가격, 시간, 수량, 위탁 매매 우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MTS 호가창을 봤을 때 매도 전량, 호가 매수 전량 나와 있고 이 매수 주문 현황을 봤을 때 우리가 원칙 흐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가격, 두 번째 시간, 가시, 수, 위,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그 차례대로 똑같다면 그 다음 차례를 고려해서 우리가 체결이 된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바로 가볼게요. A부터 기억부터. A 주문과 C 주문은 시간 우선 원칙에 의해서 체결 순서가 결정된다. A랑 C 볼게요. A를 보니까요. 일단 가격은 C랑 똑같아요. 그쵸? 19,290원 똑같네요. 그럼 시간을 볼게요. 똑같으니까 시간을 갔더니 얘가 조금 더 10분 더 빨리 주문했네요. 그러면 시간 원칙에 따라서 누가 더 먼저? A가 먼저 더 체결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죠. 기억은 맞고요. 자, B 주문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증권이 자기 명의와 자기 계산으로. 이 증권회사 업무 중에 자기 명의랑 자기 계산으로 하는 건 자기 매매였어요. 그쵸? 근데 B 주문을 보니까 위탁 여부에 얘만 어떤 표시가 없네요. 나머지는 고객 위탁인데 얘는 고객 위탁을 안 받았다는 거죠. 자기 매매 맞잖아요.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 자, 디귿. 디주문은 가격 우선 원칙에 의해 주문이 즉시 체결된다. 디주문을 보니까 가격 우선 원칙. 가격 우선 원칙이면 19,300원에 지금 매수 사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위에 보니까 19,300원에 지금 매도 잔량이 1,500개가 있어요. 팔고 싶어 하는 잔량이 있습니다. 둘이 일치하죠. 가격이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300주를 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미 1,500주가 매도 잔량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체결되죠. 그래서 뒤주문은 가격 우선 원칙에 의해 주문이 즉시 체결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뭐 10시 5분에 300주가 19,300원에 체결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쉽지 않은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한 문제 정도 빼고는 다 조금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었는데 문제들이 다 너무 매력적입니다. 잘 복습해 보시고요. 자, 14강도 10문제 빨리 볼게요. 자, 환율 문제 바로 나왔습니다. 14강은 이제 국제금융에 관련된 문제였죠. 환율 변동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고요. 이런 현상이 지속될 때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무슨 말이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이익을 보겠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환전 전제로 하고요. 엔화 강세가 이어진다. 엔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달러가 아니고 엔화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1,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점점 올라가서 이제 1,000원이 될 수도 있다. 100엔당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엔화 표시 외채 상환식을 늦춘다. 엔화 표시 외채를 갚으려면요. 우리가 옛날 같으면 뭐 계속 오른다고 가정할 때 옛날 같으면 이 가격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1,000원 아니면 1,200원, 1,300원을 주고 외채를 갚아야 돼요. 늦추면 늦출수록 어때요? 불리하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일본에 소재한 당사 건물을 조기에 매각한다? 우리가 얘를 매각하게 되면 엔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달러로 환전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만약에 조기에 매각하면 이만큼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매각할수록 더 많은 돈을 원화를 받을 수 있죠. 그 조기에 매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매각하는 게더 유리합니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대금 수령 시기를 늦춘다. 우리가 수출을 해요. 그럼 나중에 수출을 하게 되면 이제 엔화를 또 어떻게 해요? 원화로 환전하죠. 이번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조기에 하는 게 늦추는 게 나에게 유리한 거 맞죠? 늦추면 늦출수록 더 많은 돈 원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도 볼게요. 엔화 표시 예금을 즉시 인출한다. 또 똑같은

예금을 즉시 인출해서 원화로 바꾼다. 똑같이 엔화를 또 어떻게 원화로 바꾸는 거죠? 근데 즉시 인출하지 말고 최대한 늦춰야 더 많은 원화 받을 수 있으니까 얘도 틀린 설명. 일본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했어요. 상품을 수입하려면 우리는 어쨌든 이걸 엔화로 바꿔서 엔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원화를 이제 엔화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 환전할수록 돈을 적게 내죠. 늦게 낼수록 늦게 우리가 대금 지급을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후급 조건으로 계약하는 건 오히려 불리하죠. 오히려 나는 상환급 빨리 더할수 있으면 선급으로 하는 게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2번. 원외 달러 환율과 국내 물가 변동. 이 문제 좀 어렵게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문제고요. 환율을 고려하는 거고, 일단 가와 나 그래프를 해석해야 풀수 있는 문제인데요. 가를 보니까, 여러분, 환율이 원외 달러. 보니까 수요가 올라갔네요. 수요가 증가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원미 달러 환율이 상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시를 들면 우리가 뭐 1달러에 뭐 1,000원이요, 1,200원이었던 게 어떻게 된다? 이제 1,400원으로 환율이 오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시를 들면. 그리고 나를 보니까요. 나는요.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얘는 공급이 줄어들면서 뭔가 물가가 어떻게 돼요? 올랐어요. 얘는 국내 물가와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얘는 환율에 대한 그래프고. 자, 1번. 미국인들의 한국 여행 증가는 가의 원인에 해당한다. 가의 원인이라는 거는 환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냐 물어보는 건데, 미국인들이 한국 여행에 많이 와요. 그럼 달러가 점점 유입돼요. 달러 공급이 많아져요. 달러 공급이 많아지면 환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가로 인해 상품 수지가 악화된다. 자, 우리가 환율이 점점 상승하게 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가격이 더 싸게 느껴져요. 그 외화 표시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죠. 얘는 악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선됩니다. 틀린 설명. 나로 인해 명목 GDP가 하락한다. 자,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건데, 일단 명목 GDP 오랜만에 나오죠. 우리 경제 지표에서 배웠잖아요. 생산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 보통 물가 곱하기 생산량 곱해서 이렇게 P 곱하기 Q로 산출을 하는데, 여기 P 곱하기 수, 여기 수량, 여기 물가 P 곱해 산출을 하는데, 지금 나로 인해, 나를 보니까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공급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물론 P의 가격은 올라갔겠죠. 그래프상으로도 그렇죠. 물가 올라갔는데, 지금 그거에 따라서 똑같이 수량도 좀 이동했고, 수량도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하락한다고는 볼수 없고, 이 그래프 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승한다고도 볼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락한다는 말은 틀린 선지다. 그래서 1, 2, 3번 다 틀린 선지죠. 자, 4번 볼게요. 나를 억제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으로 통화안정증권 환매가 있다. 한국은행 통화 정책도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 너무 경기가 과열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은행 입장에서 통화량을 흡수해야 되죠. 흡수하려고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쫙 매입대금을 받잖아요. 그런 얘는 반대로 통화안정증권 발행한 걸 다시 산대요. 그러니까 반대로 매입대금을 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 통화량이 더 풀려요. 오히려 물가가 더 올라가죠. 얘는 반대 설명. 자, 가는 나의 원인에 해당한다. 가. 환율이 올라요. 그러면 나의 물가가 오른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수입을 할때 옛날에 1달러짜리를 1200원을 샀다면 1400원을 사야 돼요. 더 많은 돈을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는 걸로 여러분 이해하셔도 되고, 그 맞는 설명이죠? 좀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생산비가 많이 올라가죠.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공급이 줄으면서 또 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5번은 정답이다. 이렇게 좀 난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환율 중에서는 여러분. 자, 3번 볼게요. 다음 자료 1은 2025년 A국의 국제거래에 따른 외화 수치액을 나타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A국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이제 A국에 초점 맞춰서 산출을 했네요. 그리고 단 국제거래는 A, B국만에만, 간에만 이루어진다. 자, 이 문제는요, 이거 최근에 나왔던 수능 문제와 굉장히 비슷한 문제고, 사실 되게 한 2년 전치 모의고사에 딱한번 정도 나온 적이 있지만 되게 오답률 높았고, 그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만약에 국제수지 이 문제를 잘 풀었다면, 정말 국제수지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걸로 보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제거래는 AB국 간에만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풀으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료 1을 보니까 A국의 외화수치액, B국의 외화수치액이 있어요. 자, A국은 받았다고 쳐요. 누구한테? B국한테. B국도 받았대요. 누구한테?
A국한테. 근데 문제는 A, B국만 있지 C국, D국은 없어요. 이 둘만 거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풀이하면 A국이 받은 외화 수칙은 여기 있고 B국이 받았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A국이 지급한 금액이라는 거죠. 맞죠? 얘는 수취, 얘는 지급. 그렇기 때문에 B국이 받은 거잖아요. 근데 국제수지는 지급액과 수취액의 차이거든요. 이 둘의 차이를 정리한 게 경상수지예요. 자, 그래서 수취액에서 지급액을 뺀게 뭐가 된다? 경상수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0억에서 20억을 뺐으니까 상품수지는 10억이 되고요. 서비스수지는 30억에서 몰라요. 얼마를 뺐더니 마이너스 10억 달러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될까요? 40억이 되겠네요. 그래야 마이너스 10억이 나오죠? 자, 본원소득수지는 얘는 몰라요. 여기서 10억을 뺐더니 10억이 나왔대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20억이 되겠죠. 20 빼기 10, 10이니까. 이전소득수지는 그대로 산출하면 되겠네요. 10에서 0 빼면 10, 10억 달러 흑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풀었으면 선지로 바로 넘어가도 돼요. 무상원조 기부금이 포함되는 수지, 무상원조 기부금 대가가 없어요. 얘는 이전소득수지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전소득수지와 관련되는 수지가 10억 달러 적자다. 10억 달러 흑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포함된다.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서비스 수지의 외화지급액. 그럼 서비스 수지의 외화지급액. 외화지급액은 40억 달러인데, 맞죠? 40억 달러 했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임금, 이자, 배당금. 얘는 본원소득 수지,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 수지의 외화수취액은 외화지급액보다 10억 달러 많다. 그러면 본원소득 수지 볼게요. 외화수취액은 외화지급액보다 10억 달러 많은 거 맞죠? 20억 달러잖아요.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 이것도 맞고요. 경상수지는 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10억 달러 흑자. 그럼 얘를 다 더하란 얘기예요. 경상수지는 얘를 답한 거잖아요. 얘네 더하면 0, 2개 더하면 20억. 10억 달러 흑자가 아니라 20억 달러 흑자네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죠. 정답은 니은티그 3번. 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풀수 있었다면 정말 와, 국제수지 개념부터 적용까지 훌륭하게 하는 친구들이라고 볼수 있고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복습하면 되니까요. 가에 들어갈 국제금융기구 나왔어요. 얘는 시간상 키워드만 잡고 빨리 가볼게요. 세계은행 산하기구다. 느낌이 오죠? 세계은행 우리 3개 배웠어요.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되게 힘든 나라, 우리 개발도상국 대상 중에서 좀더 힘든 나라 대상으로 장기 저리대출과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그래서 등등등등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일단 세계은행 산하기구를 찾아보면 IDA랑 IFC 둘 중에 하나인데 저소득국 대상, 좀더 최빈계도고 좀더 힘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국제금융공사는 좀더 민간 투자에 집중한 세계은행의 산하기구, 세계은행 중 하나였죠.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미달러화와 엔화 대비 원화 가치 변동률. 자, 이 문제도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제 수능에도 출제된 적이 있는 그래프인데 어려워요. 처음 환율을 배운 친구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시문을 먼저 해석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요, 원화 가치예요, 원화 가치. 자,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외화 가치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화 가치 오른다. 교환 비율이라 서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르게 움직인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먼저 얘를 해석해야 돼요. 실선. 실선을 보니까 얘는 엔화예요. 엔화 대비 원화 가치. 엔화를 보니까 원화 가치가 점점 어떻게 돼요? 시간상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요. 그럼 반대로 엔화의 가치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엔 환율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제 100엔일 때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이 기준으로 뭐 800원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제는 1000원으로 해 볼게요. 좀더 비유 쉽게 1000원. 100엔이 이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800원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교환 비율이. 자, 두 번째 얘는 미달러화예요. 달러 기준으로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원화 가치. 그럼 반대로 달러 가치 어떻게 될까요?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원미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일로 갈수록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달러에 뭐, 1000원, 1200원이었다면, 이제는 1달러에 어떻게 되는 거죠? 1400원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기억 바로 볼게요. 원엔 환율은, C 시점이 A 시점보다 높다. C가 높다. 원엔 환율은 실선을 보는 건데 C 시점이 더 높나요? 더 낮죠? 환율이 더 낮아요. 그래서 틀린 설명. 보유하고 있는 엔화 예금을 원화로 환전하는 시점은 A 시점이 B 시점보다 유리하다. 자, 엔화 예금, 엔화를 환전하려면 내가 원화로 이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언제가 더 유리하죠? 사실 이 A 시점에서 교환하는 게 나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A 시점이 B 시점보다 유리하다. 맞는 설명이죠.

리을 맞고요. 미국 여행 시 원화를 미달러로 환전하려는 한국인의 여행 경비 부담은 시 시점이 가장 크다. 자, 일단 미달러로 환전해서 가야 돼요. 그럼 원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로 바꿔야 돼요. 달러로 가져가야 되죠. 달러를 사야 되는데 지금 1,400원일 때가 훨씬 부담이 높잖아요. 그래서 시 시점이 가장 부담이 큰 것도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리을도 볼게요. 보유하고 있는 미달러화 표시 외채는 이제 채무죠. 갚아야 되는 거. 비 시점보다 시 시점에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언제 더 유리하냐는 건데, 우리 미국 볼까요? 환전할 때 보니까 이때 하는 게더 유리하죠. 이때 해야 우리가 좀더돈덜 주고 1달러 상환할 수 있잖아요. A 시점이 가장 유리해요. 근데 B 시점이랑 C 시점을 비교했네요. B 시점, C 시점에 유리하는 게 아니죠. C 시점이 더 불리하죠. 더 많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을도 틀린 설명입니다. 선생님 말이 좀 빨랐죠? 우리 금융 파트의 문제가 되게 꼼꼼하게 풀어야 될 문제가 많아서 선생님 좀 빨리 해설했고, 이 문제는 난도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문제예요. 원화랑 엔화 그래프로 같이 보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 난도는 높지만 너무 좋은 문제. 자, 6번, 7번은 연계 문제고요. 환율 문제네요. 그래서 환율이랑 국제 수지 같이 연계된 문제예요. 그래서 같이 6번부터 바로 볼게요. 적절한 것만을 고르는 문제고 중요한 건 그래프를 먼저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BCD 두 개의 사례만 찾아 답안지 작성하는데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프 해석 먼저 해볼까요? 원미 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럼 얘는 어쨌든 뭐 달러 계속 얘기해보면 1달러에 뭐 1,200원짜리였던 게 1,400원으로 환율이 올라갔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가에는 국내 금리 대비 미국 금리 상승이 들어갈 수 있다. 자, 가를 볼까요? 여기 가인데요. 가가 A예요. 근데 A를 보니까 A, D 적었는데 2점이래요. 그럼 둘다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도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환율이 올라가는 게 이게 맞느냐, 원인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국내 금리 대비 미국 금리가 상승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달러 써서 막 미국에 투자하거든요. 달러의 유출이 많아지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프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환율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올라가는 원인 맞습니다. 나에는 C가 들어갈 수 있다. 나 볼까요? N 1점이에요. 그러면 얘를 하나하나 다 우리가 봐서 비교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국내 기업의 미국으로 상품 수출이 증가했다. 상품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외화의 공급이 늘어납니다. 자국민이 미국으로 해외 송금 증가. 해외 송금하려면 달러 유출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자국민의 미국 기업 직접 투자 증가. 우리나라도 미국 기업 투자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달러 사야 되죠? 달러 열심히 유출됩니다. 수요가 올라가죠. 미국인의 국내 여행 증가. 미국인의 국내에 오면은 열심히 외화 쓰고 갑니다. 외화에 유입이 늘어나요. 공급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환율을 상승할 수 있는 원인을 찾는 거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공급 증가는 오히려 환율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증가 해당하는 C랑 D가 적절한 답이 되겠네요. 이제 답안지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나를 다시 보면, 나에는 C가 들어갈 수 있다. C가 들어가면 얘는 일단 맞는 거고, E는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1점 맞죠? 그래서 얘는 정답입니다. 다에 들어갈 점수는 1점이다. 다에 들어갈 점수 볼까요? 다는 얘를 맞는지 틀린지 보라는 건데, 자, B 같은 경우는 틀렸어요. 얘는 점수가 없고, E도 점수가 없어요. 그럼 얘 0점이네요. 그쵸? 근데 1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죠. 정답은 기역리은 3번입니다. 이 문제도 쉽진 않지만 여러분 너무 좋은 문제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자, 그리고 7번은요. 국제수지랑 연계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B부터 이 사례가 포함되는 국제수지 항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볼게요. 일단 A는 없죠. A는 패스. B. 국내 기업의 미국으로 상품 수출. 상품 수출. 이게 뭐 경상수지 중에 상품 수지. 그래서 얘는 여기 있죠. 얘 B에 해당하는 거. 자국민의 미국으로 해외 송금 증가, 해외 송금, 개인 송금 같은 거 이전 소득 수지죠? 이전 소득 수지 4번. 그래서 얘는 C. 그 다음에 자국민의 미국 기업 직접 투자 증가, 투자와 관련된 거 뭐라 그랬죠? 금융계정 여기 있죠? 그래서 얘는 D. 자, 미국인의 국내 여행 증가, 국내 여행 증가, 여행과 서비스와 관련된 거 서비스 수지잖아요? 그럼 얘는 E. 그럼 이 중에 없는 거 하나네요. 본원 소득 수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풀수 있는 문제죠. 7번은 비교적. 자, 8번, 9번은 우리 이 환율에 관련된 예를 보고 하나하나 제시문을 보는 문제라서 바로 볼게요. 자, 8번. 위 자료에 나타난 환율에 대한 설명은 적절한 것만을 복해서 그런 것. 자, 고시환율 표시 방법 물어봤어요. 근데 외국 통화 표시법인 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일 크게 뭐라고 되냐면 1달러에 지금 자국 통화 중시법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 틀린 설명.
고객이 소지한 미 달러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 적용받는 환율은 1달러당 1,430원이다. 자, 우리가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한다는 건 달러화를 우리 입장에서 어차피 한 차례 파는 거예요. 그러면 1,430원이 기준이죠. 근데 맞죠? 그게 맞는 설명. 고객이 미국 여행 가기 위해서 원화를 미달러화 1,000달러로 환전하려면 이번에 우리가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미국 여행 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를 사야 돼요. 그렇죠? 그럼 1,470원을 곱해야 되죠. 1,000달러 산다고 했기 때문에 공 3개를 붙이면 됩니다. 공 3개 붙이면 147만 원 맞네요. 그럼 리은디귿 정답은 3번. 자, 리을도 볼게요. 고객이 미국 거래처로부터 송금 받은 미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하면 1,000달러를 또 원화로 환전한대요. 송금을 받을 때잖아요. 그럼 얘죠. 얘 기준이죠. 근데 지금 얘기는 송금 보낼 때 기준으로 했죠. 정답은 144만 원이 되겠네요. 얘를 곱하면 공 3개 곱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도 보겠습니다. 9번은 이제 환율 변동에 대한 건데, 아까랑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패턴이에요, 얘는. 밑에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계속 선생님 얘기하고 계속 적는 이유는 여러분 연습하시라고 계속 적으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1200원에서 1400원으로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가정하는 거죠? 이 원인을 물어봤습니다. 원인. 그래서 미국인 한국 여행 증가. 미국인 한국 여행 증가하면 어떡해요? 달러가 굉장히 많이 공급돼요.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 봤죠? 이게 D 주꺼 S, DS 봐서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 떨어지죠. 미국인의 코스피 시장 지표 증가. 미국인이 우리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간대 열심히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공급 증가하죠. 달러 공급 증가. 똑같이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틀린 설명. 미국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에 대한 송금의 증가. 한국 학생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열심히 달러 보내야 되거든요.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죠. 유출이 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달러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아니고 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한국 기업의 미국 기업의 수출에 대한 회수의 증가. 수출 대금 받으면 공급이 증가하죠. 외화가 유입되니까, 달러가 유입되니까 똑같이 환율이 인하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수입금의 감소.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합니다. 원자재 수입금의 수익 대금을 우리가 적게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가 감소하면 이 곡선이 내려가기 때문에 환율이 인하됩니다. 적절하지 않죠? 정답은 3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10번 국제수지에 대한 문제고요.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사례를 하나하나 보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통 많이 볼수 있는 형태 여기 위에 있고 2월 대외 거래를 반영해서 밑에 문제 풀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 너무 좋아요. 기역니은 디귿 리읒이 선생님이 국제수지 풀면서 여러분의 강조하고 싶은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문제 바로 볼게요. 2월 대외 거래를 먼저 봐야 돼요. 일단 임금으로 6억 달러를 지급했다. 그럼 얘는 본원소득 수지가 마이너스 6억 달러죠. 무상으로 원조했다. 무상으로 한건 이전 소득 수지예요. 마이너스 2억 달러. 상표권을 매각했다. 이 매각한 거 뭐죠? 소유권 자산을 옮긴 거니까 자본 수지죠. 그래서 얘는 자본 수지인데 받았으니까 플러스 6. 상품 수입 대금. 그럼 상품 수지네요. 근데 수입 대금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13억 달러. 지식재산권 사용료 서비스죠. 서비스로 수취했으니까 서비스 플러스 15. 그럼 이제 얘를 여러분 이쪽에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원 소득 수지 마이너스 6. 그리고 이전 소득시 마이너스 2, 자본 수지 플러스 6, 그리고 상품 수지 마이너스 13, 서비스 플러스 15.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상품 수지 같은 경우에는 11이 되고요. 플러스 11, 얘는 3, 얘는 5, 얘는 마이너스 10, 얘는 3. 얘는 그대로 10이네요. 자, 기억 바로 볼게요. 자본 수지는 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자본 수지는 플러스 3억인데요.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요. 적자는 마이너스, 흑자는 플러스. 경상 수지는 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 수지는 얘네 4개를 더하는 거예요. 얘네 4개를 더하면 14, 19에다가 마이너스 10 하니까 9억 달러 흑자 맞네요. 이은 맞고요. 디귿 1월 국제 수지 대비 이전 소득 수지는 적자 폭을 축소했다. 이말 되게 중요하죠. 폭이 어떻게 됐느냐? 이전 소득 수지를 보니까요, 원래 마이너스 8억이었는데 거의 마이너스 2가 추가돼서 마이너스 10으로 적자가 폭이 더 확대됐어요. 얘는 축소된 게 아니라 더 늘어났기 때문에 틀린 설명. 자, 그럼 리을 마지막. 1월 국제 수지 대비 서비스 수지 보니까요, 서비스 수지 여기 있죠. 마이너스 12억 달러 적자였는데 얘가 더 많아지면서 플러스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어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죠. 아까 니은이 맞는 정답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국제 수지까지 마무리해봤어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는요, 우리가 적자, 흑자에서 뭐 전환되고, 그리고 뭐 적자 형태에서 어떻게 변하고, 이런 문제들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국제수지에서 중요한 포인트 다 넣은 문제거든요. 여러분 꼭 선지

0: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금융을 다 끝냈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 이제 마케팅, 잡심화에서 배워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반가운 모습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온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완강까지 끝까지 화이팅해서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선생님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의 강의 마인드맵입니다. 오늘 교재 18강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등장할 건데요. 우선 의사소통 기본 표현으로 승낙과 거절, 그리고 반문의 의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문화 내용으로 중국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학습할 거고요. 그리고 음식 문화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법은 비교문이 등장하는데요. A가 B보다 어떠어떠하다라는 표현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다양한 표현들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주요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실전 문제 다이어, 그리고 문화로 태극권이 또 소재로 등장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유형학습 함께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유형학습 주제는 승낙과 거절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先生, 我们 商店 现在 有 活动. 선생님, 저희 상점에서 지금 활동이 있습니다. 만300위안 送礼物. 300위안을 채우시면 그러면 선물을 드려요. 您差2위안. 네, 차 모자라다, 부족하다란 뜻이죠. 아까 300위안을 채우면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2위안이 모자란대요. 아깝게 좀 모자라네요. 早知道有这么一个活动, 刚才我就多买几个了. 만약 이런 활동이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일찍 알았다면, 그러면 내가 몇개더살걸 그랬네요. 아까 몇개더살걸 그랬어요. 能不能现在再去拿几个? 제가 지금 가서 몇개 가져와도 될까요? 자, 能不能 할수 있나요, 없나요? 라고 긍정 부정. 정반 의문문의 긍정 부정 형태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조동사 부분을 정반 의문문 하고 있죠. 매번 뒤에 문제 없습니다. 您 拿着东西到这个收银台来就行. 물건을 가지고 그리고 이 계산대에 오시면 됩니다. 네, 승낙 거절할 때 매번 뒤에 문제 없습니다.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본문에서도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 봐볼까요? 师傅在前边商店门口停一下. 네, 师傅라고 하면 한자로는 사부라고 읽히지만 택시기사님 같은 기사님을 나타낼 때 师傅라고 부릅니다. 기사님, 앞에 상점 입구에서 세워주세요. 不行, 안 돼요. 那儿不让停车. 거기는 차를 세울 수 없습니다. 您看停在那家衣服店前面可以吗? 보세요. 저 앞에 옷가게 앞에서 세워드려도 될까요? 离商店不远，走不了几步就能到. 상점에서부터 멀지 않고요. 몇 발자국만 가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好的, 좋아요. 师傅您看着办吧. 당신이 자 看着办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보는 것을 유지한 채로 지속한 채로 처리하다라고 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看着办이란 표현. 자, 여기서 A 不了 B가 나왔는데요. 앞서 본문에서 走不了几步就能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해석 좀 해볼게요. 예상보다 적은 수량이나 시간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역시 예문 속에서 아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거든요. 예문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花不了多长时间就能找到你在哪儿. 나는 花不了多长时间, 얼마의 시간을 안 쓰고도 그리고 네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어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예상보다 시간이 적다 혹은 수량이 적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able요, be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 앞선 표현, 做不了几步도 마찬가지죠. 몇步안 가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 수량이 적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들 해석상에서 이걸 외우시긴 좀 어렵잖아요. able요, be가 뭐 예상보다 적다 이렇게 외우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전체 맥락을 파악하시면서 해석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반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반문을 왜 쓰는지를 좀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반문을 해서 보면 그 화자의 의도를 더 강조할 수 있잖아요. 중국어도 똑같습니다. 반문을 쓴다는 것은 그 의도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함이고요. 이 반문을 쓰는 직역과 그 전체의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해 문장 속에서 특히 ABAB 대화에서 이렇게 반문을 써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단순히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반문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 해석이 될수 있는지 한번 표현 살펴보도록 하죠. 国强, 他好像不太愿意参加咱们班的学校庆典演出。예, 庆典은 앞선 본문에서도 등장했었는데요. 축제라는 뜻입니다. 축제 공연인 거죠. 国强, 他 그가 마치 好像 不太愿意 그다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반의 학교 축제 공연에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你没看出来吗? 너 알아볼지 못했어? 알아채지 못했어? 他对演出有点意思呢. 有点意见이네요. 意见, 의견이죠. 그가 그 공연에 약간의 의견이 있대요. 有点意见. 자,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이 좋지 않은 의견일 수 있겠네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有点 쓴 걸로도 느껴지고요. 原来是这样. 아, 알고 보니 그런 거구나. 참석을 잘안 했던 이유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불만이 있어서 그랬던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那你跟我说说他是怎么想的. 그럼 나에게 좀 말해줘.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 그의 생각은 뭘까요? 一方面是练习跳舞的时间不太够. 한쪽 방면으로는, 한 방면으로는 춤을 연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고, 一方面是舞蹈的背景音乐太慢, 大家看着没意思. 또 한편으로는 그 춤의 배경음악이 너무 느려서 모두가 보기에 지루할 것 같다는 거죠. 네, 明白了. 아, 그렇구나. 이해했어. 一会儿我们跟他再商量一下. 나중에 우리 그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이 이쪽으론, 한편으론 이렇고 또 한편으론 이렇다 할 때, 이 방면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른 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나열식으로 쓰이고요. 네, 그리고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할 때, 再跟他再商量一下.商量이란 표현을 쓰고 있죠. 두 번째도 볼게요. 学校附近新开的咖啡店，你去过没有？그학교근처에새로 문을 연 커피 카페에 너 가봤니 안 가봤니? 去过没有? 예, 过의 경험태의 정반 의문문 형태입니다. 去过没有? 我这个咖啡米能没去过吗? 자, 카페미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 앞서서 足球迷 뭐 이런 표현을 했었죠. 축구광, 축구팬이란 표현이었는데요. 띠에닝미, 영화광이었는데 여기서는 카페미가 등장했어요. 미는 뭐 어떤 어떤 광, 애호가 뭐 이런 뜻인데요. 팬이란 뜻이고요. 커피 애호가라는 거죠. 네, 나이 커피광이 어떻게 안 가볼 수가 있겠어? 당연히 가봤지 이 얘긴 거죠. 안 가볼 수가 있겠냐라는 반문은 당연히 가봤다 그 얘긴 거죠. 怎么样? 还不错. 어때? 괜찮아? 咖啡不好喝不说，价格还很贵. 커피가 맛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가격도 또 아주 비싸. 자, 의외의 표현이 나왔네요. 안 좋은 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뭐뭐한 것은 맛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가격도 비싸다. 那一次应该是最后一次了. 그때 간그한 번이
최후의 한 번일 것 같아. 다시는 안갈 거야. 라는 의미죠. 네, 이렇게 반문 표현 등이 함께 정리해 봤고요. 네, 이번에는 우리 중국의 전통 명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다양한 전통 명절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 명절들 몇 가지 함께 선생님과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명절 이름, 그리고 날짜, 그리고 풍습, 이런 것들을 주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춘지에입니다. 춘지에. 일성, 이성이고요. 음력 1월 1일이죠. 춘지에는 중국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귀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폭죽을 터트리면서, 그리고 만두를 빚어 가족들과 빚어 먹습니다. 그리고 니엔화라는 걸 만들어서 부치는 활동도 있어요. 그리고 전통 음식이 있습니다. 전통 음식. 만두는 중국어로 쥐어즈라고 하고요. 이 춘절에 잘 먹는 음식입니다. 북방 사람들은 주로 쥐어우즈를 먹고요. 남방 사람들은 니엔가오라고 하는 떡을 먹기도 합니다. 니엔가오 이성 일성이죠. 떡이에요. 예, 춘절의 전통 명절의 주요 활동 그리고 전통 음식 함께 정리했어요. 음력 1월 1일이고 우리도 음력 설을 세기 때문에 비슷한 날짜 있죠. 같은 날짜죠. 자, 춘지에 같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음력 1월 15일입니다. 위엔샤오지에라고 불러요. 원소절인데요. 한자로 했을 때 위엔샤오지에라고 하고요. 이때에는 등불을 달거나 경단을 빚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 앞서서 앞강에서 살펴봤던 것들이 이 위엔샤오지에 때 등불을 많이 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위엔샤오지에를 떵지에라고 부른다고도 했었죠. 바로 그 풍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음력 1월 15일이다. 그리고 이때 먹는 음식 이름이 위엔샤오입니다. 동그란 새알심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위엔샤오를 먹는다. 그리고 칭밍지에가 있네요. 칭밍지에, 청명절이라고 읽어요. 양력 4월 5일 전후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봄이어서 이제 푸릇푸릇하게 이제 풀이 나는 때잖아요. 그래서 이때 성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칭토안이라는 거를 같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 음식 이름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단오절이 나와 있어요. 뚜안오지에, 뚜안오지에. 음력 5월 5일이고요. 우리도 단오를 새긴 새죠. 그렇지만 그 주요한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날짜도 같은데요. 주요 활동이 다르죠. 중국에서는 용선경주 등을 하면서 롱초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용 모양 머리를 한 배를 타고 그 배를 여러 명이 같이 타고 누가 먼저 들어오는지 겨루는 그런 용선경주를 하기도 하고요. 이때 먹는 음식은 찰밥을 대나무로 싸서 만든 쫑지를 먹기도 합니다. 뚜아오지에라고 부르고요. 예, 다음은 중추절이에요. 쫑치오지에죠. 쫑치오지에. 자,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계속 명절 소개할 때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시면서 지금 바로바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음력 8월 15일이죠. 우리 추석하고 같죠. 이때는 동그랗고 커다란 달이 뜨기 때문에 달 구경을 같이 가족들과 가고요. 그리고 동그란 모양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평안하고 화목하다라는 의미에서 위에빙, 월병이죠. 위에빙을 같이 먹기도 합니다. 음력 8월 15일, 중초지에다. 자, 다음은 음력 9월 9일인 종양지에인데요. 종양지에. 양의 날짜인 9일이 두번 중복해서 반복해서 된다라고 해서 종양지에라고 부릅니다. 음력 9월 9일이에요. 네, 이때는 등산을 가거나 국화가 한참 필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국화를 감상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네, 이때 먹는 떡을 종양가오라고 하죠. 앞서서 니엔가오 할때 떡이었잖아요. 종양가오를 먹기도 하고 국화주를 담가서 쥐화지오를 먹기 마시기도 합니다. 네, 이런 전통 명절의 풍습이 있다. 네, 다음은 이제 음식 문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고 그리고 음식 식습관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음식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요리도 많고 그리고 먹는 습관도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크게 중국 요리를 4대 요리로 나누는데요. 그 4대 요리도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판별하기도 하는데 지금 책에 나온 4가지 4대 요리를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川菜예요. 川菜. 예, 스촨 할때그 스촨의 촨이거든요. 사천 요리죠. 스촨 요리. 사천 요리의 특징은 맵고 향신료를 많이 쓴다는 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마라라고 말하잖아요. 입이 얼얼하게 매운 거, 마라탕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다 초안차이.

속하고요. 마파도우푸 같은 거, 마포도우푸, 마파두부 뭐 이런 것들도 다 川菜에 속하는 대표적인 아이들입니다. 자, 다음은 장수 지역의 요리인데요. 화양차이라고 부릅니다. 장수 지역은 해산물 요리가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맛이 부드럽고 달콤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위에 차이인데요. 광동 요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광동 요리는 식재료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희귀한 재료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뭐 작고 예쁘게 만든다든지 딤섬 같은 거 있죠. 디엔싱 같은 거. 네, 그런 거 작고 예쁘게 만드는 그런 예술적인 또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서 담백한 것이 이 요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루 차이가 있는데요. 네, 산동 요리를 루 차이라고 합니다. 산동이고요. 해산물 요리가 굉장히 역시 발달해 있어요. 바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탕 말고도 구이나 볶음 같은 그런 풍부한 요리 기술이 특징인 곳이 바로 이 루차이, 산동 요리의 특징입니다. 역시 이것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뭐 추안차이는 매운 게 특징이야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아 각각의 지역에 이런 요리의 특징이 있고 지도에서 이 지역을 찾아보시면 왜 그렇게 그런 요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특히 바다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산물이 발달했다든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것들은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조금 더 중요한 거. 이 앞에 거는 상식으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지만,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맛 표현 관련된 것들이 항상 수능 중국어에 나오는 편들인데요. 이맛 표현 관련 단어들을 쭉 한번 같이 선생님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맛이라는 단어 그 자체를 한번 볼까요? 예, 맛은 중국어로 웨이다오라고 하죠. 사성, 사성입니다. 맛있는 건 하오치, 맛없는 건 不好吃 하면 되죠. 맛있니라고 물어보려면 好吃吗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시향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향기롭다란 뜻이었지만 이게 파생이 되어서 맛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향. 그리고 달다, 甜, 이성이고요. 咸, 짜다. 그리고 辣는 맵다. 그리고 酸, 시다. 그리고 苦, 쓰다라는 거죠. 이렇게 맛 표현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것이 달다고 생각하는지, 뭐 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걸알수 있으니까요. 자, 중국에 다양한 지역이 있잖아요. 하지만 지역별로 그 요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南甜北咸东辣西酸이라고 읽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실까요? 南甜北咸东辣西酸. 네, 각각 지역의 맛을,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남쪽은 달고, 북쪽은 짜고, 그리고 동쪽은 맵고, 그리고 서쪽은 시다. 네, 요런 맛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음식과 맛의 특색이 다양하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의미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걸 외우시면 동서남북도 외우실 수 있고 맛 표현 자체도 외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겠죠. 요걸 여러 번 읽으면서 익숙하게 해주세요. 예, 다음은 조리법 관련된 어휘들입니다. 우리 조리법 관련된 것도 아주 다양하게 많은데요. 이 조리법 관련된 단어들을 알고 나면 중국 요리 명칭을 이해하실 때참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차오는 볶다라는 뜻이고요. 앞에 불화변 들어가 있습니다. 카오는 굽는 거죠. 그래서 카오로 하면 구운 고기, 불고기를 카오로라고 했습니다. 예, 다음 주 볼게요. 삼성으로 읽으면 삼다라는 뜻입니다. 주 삼성이고요. 다음 밑에 거 쩡이죠. 쩡은 찌다라는 뜻이에요. 쩡 일성이고요. 그리고 기름에 지지거나 부치는 것 역시 일성으로 찌엔이라고 했습니다. 찌엔. 자, 다음 단어 파오예요. 앞에 물수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액체에 담그다라는 뜻입니다. 파오차이, 예, 절임 채소 등을 말할 때 파오차이라고 쓰죠. 그리고 다음 단어는 뚠입니다. 불화변 보이실 거예요. 오래 삶는 거더러 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리 명칭을 알고 나면 다른 요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수 있는데요. 예시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죠. 차오판 같은 경우에는 볶음밥이잖아요. 차오가 볶다고 판이 밥이에요. 그럼 볶음밥이구나라고 아실 수 있는 거,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죠. 다음은 카오야입니다. 카오 굽는 거고 야는 오리죠. 그래서 구운 오리, 베이징 카오야 같은 것들, 베이징 오리구이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파오차이, 절임 채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리법 관련된 어휘를 알면 메뉴판 읽는 것이 쉬워진다. 이제 음식 재료나 모양과 관련된 어휘들을 살펴볼게요.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역시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쭈로. 그리고 소고기는 니우로우죠. 니우로우. 닭고기, 찌로우였고요. 생선, 위이성입니다. 그리고 채소는 차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늘고 길게 실처럼 썬 것들어 스라고 하거든요. 스. 자, 그리고 깍두기 모양으로 네모나게 썬거 있잖아요. 그거더러 띵이라고 합니다. 피엔은 작고 납작하게 편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피엔이고요. 자, 요리 명칭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위샹로우스라는 요리가 있어요. 중국의 위샹로우스의 위샹 어향 향을 가진 로우 고기인데요. 돼지고기 일반적으로 로우 하면 그냥 돼지고기를 말해요. 그걸 가늘게 채 썰어서 볶은 요리라는 거알수 있겠죠. 아, 고기가 나오고 그걸 가늘게 채 썰어서 나오겠구나. 소스는 앞에 위샹 소스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꽁바오 찌딩 볼게요. 이 꽁바오는 그 요리 명칭의 유래였어요. 이 관직이었죠. 이거 앞에서 문제 나왔었습니다. 이 꽁바오라는 관직 이름이었고, 찌딩이 재료에 관련된 건데요. 찌가 재료, 닭이었고요. 그리고 띵은 아까 네모나게 깍둑썰기한 거 말했어요. 그래서 아, 닭고기가 이렇게 깍둑썰기 돼서 나오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 꽁바오 찌딩 같은 경우에는요, 닭고기를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서 땅콩과 함께 볶은 요리입니다. 이두 가지 요리 다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아주 잘 맞는 요리고요. 중국에 가셨을 때 시켜 드시면 맛있는 요리가 나올 겁니다. 자, 위샹로스와 꽁바오 찌딩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네, 이제는 어법으로 가볼게요. 오늘 어법 항목은 비교문입니다. A가 B보다 어떠어떠하다라는 표현들 다양하게 함께 살펴볼 건데요. 여러 가지 비교문 예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B를 사용한 예문 보도록 할게요. A가 B보다 어떠어떠하다라고 말하려면 A, B, B 뒤에 형용사나 동사구를 넣을 수 있어요. 타 비워다. 그가 나보다 나이가 많다. 요 형태로 쓰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예문을 한번 볼까요? 얘를 부정해서 니 뿌비 타가오라는 문장을 보도록 하죠. 너는 그보다 키가 크지 않다잖아요.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키가 크지 않다라는 건 키가 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이 문장하고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니 메이요 타가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너는 그만큼 크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같다라는 건 제외가 된 거네요. 그죠? 얘는 작다라는 거고, 너가 그보다 작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같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뿌비를 쓰는 것과 메이요를 쓰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의미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눈여겨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 비교급을 부정하려면 앞에 뿌비를 써야지, 이 뒤에 있는 까오 앞에 뿌까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유념해 두시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기본 형태에 뒤에 조금이란 혹은 정도를 나타내는 말을 넣어서 쓰는 겁니다. A, B, B 형용사 뒤에 수량사를 넣거나 이디얼, 이시에 더, 多, 多了 이런 것들을 넣는 형태예요. 자, 빙고어비 샹저 꿰량块 사과가 바나나보다 2위안 더 비싸다 이건 거죠. 근데 이거를 빙고어비 샹저 량块 꿰이 어순으로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꽤 비싸다. 그리고 얼만큼 비싼지 뒤에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타 파오다 비워 콰이 뚜어러. 자, 뒤에 뚜어러 붙어도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요건 그는 나보다 훨씬 빨리 달린다. 라는 뜻이고요. 찐티엔 비쪼티엔 렁이디얼.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춥다. 그 차이의 양을 나타내는 표현을 뒤에다 넣어줄 수 있다. 조금이란 표현이나 많이라는 표현을. 자, 세 번째 볼게요. 그 차이를 강조할 때 A가 B보다 더 뭐뭐하다라고 차이를 강조할 때 여기에 하이나 끙을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별표를 칠게요. 이 비교급에서 자주 나오는 가장 많이 빈출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A, B, B 했을 때이 자리에는 하이나 끙만 올수 있지 정도 부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헌, 非常, 타이 뭐 이런 애들은 절대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A, B, B 뒤에는 하이나 껑만 온다. 그 뒤에 형용사 동사구가 오죠. A, B, 아, 我比他更喜欢吃辣的. 나는 그보다 더 매운 것을 좋아한다. 근데 이렇게 쓸수 있지만, 这个比那个很大, 혹은 太大,非常大,有点大 이런 거다안 된다고요.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하이와 끝.

사용만 가능하다. 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는 여우 메이여우를 사용해서 비교급을 만드는 거예요. 여우에는 뭐뭐만큼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또 있거든요. 있다라는 뜻 말고도 뭐뭐만큼 뭐뭐하다라는 비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여우 메이여우, B 형용사 동사구 형태를 쓰는데 요 사이에 아까 B는 껌과 하이만 올수 있었는데 요 사이에는 점어와 나머가 올수 있어요. 점어와 나머가 물론 생략도 가능합니다. 생략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这个孩子已经有他爸爸那么高了. 이 아이는 이미 아빠만큼 그의 아빠만큼 그렇게 키가 컸다 이 얘기인 거잖아. 아빠만큼 그렇게 아빠만큼 이렇게 이런 문장에 점어 나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뒤에 부정형이 오진 않습니다. 다 여운이 점어 뿌가오 이렇게 안 하고 메이오니 뭐 이렇게 부정형은 바꿔 메이오로 바꿔주는 게 맞죠. 这顶帽子没有那顶那么漂亮. 이렇게요. 이 모자는 저 모자만큼 그렇게 예쁘지 않다. 이렇게 여우 메이여우를 활용한 비교문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A와 B가 같다라는 표현 볼게요. A건 B 이양 혹은 A건 B 不 이양의 형태인 건데요. 他的衣服跟我的一样. 그의 옷이 나의 옷과 같다. 요거랑 我买的书跟他买的不一样. 내가 산 책과 그가 산 책은 같지 않다. A건 B 이양, A건 B 不 이양. 이건 안 어렵죠? 그리고 건 대신에 和를 쓸 수도 있습니다. 6번 볼게요. 같긴 같은데 뭐가 같은지를 뒤에 설명해 주는 내용도 있어요. A건 B 이양, 형용사 동사구가 온 형태인데요. 他跟我一样高. 뭐가 같은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똑같긴 똑같는데 나와 키가 같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我和他一样爱踢足球. 나랑 그는 똑같이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똑같은데 뭐가 똑같은지를 뒤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 자, 같다 형태, A건 B, 이양, 뿌, 이양의 형태인데 그 뒤에 뭐가 같은지도 써줄 수 있다. 자, 7번입니다. A 像, 不像, B 이양, 这么, 那么, 这样, 那样. 형용사 동사구래요. 예, 이것만 봐서 모르겠네요. 예문을 좀 많이 살펴보도록 하죠. 你女儿像你一样聪明. 네, 당신 딸이 당신처럼 똑똑하다. 그 像이 들어갔다는 거죠. 我们这儿的天气像上海一样暖和. 우리 이곳의 날씨는 상하이처럼 따뜻하다. 他不像你那样爱玩. 그는 너처럼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뭐 해석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시앙 같은 경우에는 비유적인 유사성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래서 像天使一样美丽, 천사처럼 아름답다라는 거고요. 이 건 밑으로 보낼게요. 이렇게 건뭐 爸爸一样高 이렇게 되면 실제적인 능동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아 우리 건뭐 爸爸一样高 아빠처럼 키가 크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향은 비유적인 거 뭐뭐처럼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실제적인 동등성을 나타낼 때는 A 건 B 이양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래서 건과 시향의 차이점까지 같이 봤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기타 다양한 비교 의문문을 볼 건데요. 의미상으로 비교의 의미가 혹은 최상급의 의미가 들어가는 걸 말해요. 妈妈做的菜比什么都好吃. 엄마가 만든 음식이 무엇보다도 맛있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맛있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什么 최상급일 때는 都가 꼭 들어갑니다. 이거 봐두시고요. 사실 여기서 엄마가 만든 음식이 무엇보다 더 맛있다는 한국어로도 이상하잖아요. 무엇보다도 맛있는 거지, 무엇보다 더 맛있다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껑이나 하이가 아니라 또우가 들어가야 맞는 위치다. 老师比谁都了解中国的历史. 선생님은 누구보다 중국 역사를 잘 아신다. 누구보다 도니까 역시 도에 해당하는 또우가 들어가는 거고요. 附近没有比这家更好的餐厅了. 근처에 이 집보다 더 좋은 식당은 없다. 이 집보다 더 좋은 식당이 없는 거니까 이 집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没有比这家更好的餐厅了. 이런 구조. 자, 또 하나는 一天比一天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날로라는 뜻인데요. 一天比一天瘦了. 나는 날이 갈수록 말라간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의 대상을 앞에 뚝 떼어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比起跑步来. 跑步, 달리기와 비교했을 때, 我更喜欢游泳. 먼저 말하고 싶은 걸 앞부분에 말하는 중국인의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그런 겁니다. 비교의 대상을

먼저 말해주는 거죠. 달리기랑 비교했을 때, 아, 나는 수영이 더 좋아. 이렇게요. 자, 이렇게 다양한 비교문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OX 퀴즈를 풀면서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확인할 차례인데요. 스스로 문제 한번 풀이해보시고 선생님 풀이랑 비교해보세요. 네, 첫 번째 가볼게요. 我比他重2公斤. 내가 그보다 무겁다. 좀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무게가 2公斤 2kg래요. 예, 괜찮죠? 예, 비교급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고 그 비교에 하는 수량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뒤에 보충해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他的衣服跟我的贵很多. 그녀의 옷이 나의 것보다 훨씬 비싸다. 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A건 B가 나왔고요. 건이 나온 거 우선 눈여겨보셔야겠죠. 자, 지금 A가 B보다 비싸다를 해야 되는데, 보다 대신에 와라는 게 나왔어요. 자, 얘를 바꿔주시면 다두 가지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他的衣服跟我的一样贵 하시거나, 그녀의 옷이 내 옷처럼 똑같이 비싸다. 값이 같다라고 말해주는 거. 이 건을 살린 거예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하려면, 타다 이후, 비워다 끙, 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게 비교문의 기본 구조였잖아요. A, B, B, 끙, 하이, 동사, 형용사. 이렇게요. 자,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자, 3번 볼게요. 타 跑다 没有我那么快. 그가 달리는데 그 달리는 정도가 나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메이요, 요 메이요를 사용한 비교문이죠. 맞죠? 4번 보겠습니다. 저거地方 比哪更漂亮. 이곳은 어느 곳보다 더 예쁘다 해야 되는데 더가 아니라 지금 껑이 왔네요. 이것도 두 가지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地方 比哪 대신에 나를 써요. 이곳은 저곳보다 더 예뻐요라고 하면 껑을 살려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곳이 어디보다 도라고 이 날이라는 이 의문대명사의 특징을 살려주려고 한다면 都를 붙이는 게 맞겠죠. 저거地方 比哪 都 漂亮. 이렇게요.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정답은 OXOX가 되겠네요.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 어법 문제를 통해서 더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을 공고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한번 먼저 가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거 메이요워 끙고 형이 나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해야 되잖아요. 나만큼 요 메이요우의 짝꿍은 쩌머 나머였어요. 근데 껑이 나와 있네요. 껑의 짝꿍은 비였잖아요. 그래서 A는 끄거 메이요우 쩌머 까오 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쩌머를 아예 생략해도 괜찮고요. B번입니다. 你的手机有它的贵一点儿. 너의 휴대폰이 그의 건만큼 약간 비싸다. 예, 좀 이상하네요. 그의 것, 有他的, 那么,这么贵. 역시 짝꿍이 잘못 만났습니다. 你的手机有他的,那么贵.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맞겠죠. 뒤에 이点 쓰지 않는다. 那儿的风景没有你说的那么漂亮. 그곳의 풍경은 네가 말한 것만큼 그렇게 예쁘지 않다. 예, 맞는 문장이죠. 이 비교급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비교문인지, 그리고 요메이요 비교문인지, 그리고 건인지, 뭐뭐와 같다, A 건 B 이양, 그리고 시양 A 이양, 뭐 이런 것들,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짝꿍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C2번이 되겠네요. 10번 문제 가볼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他比我更会说话. 그가 나보다 더 말을 잘한다. 그쵸? 会说话 하면 말을 할줄 아는 건데, 말을 더 잘한다. 아주 말 유려하게, 수려하게 잘하는 거더라. 会说话라고 했어요. 근데 더 잘하는 거니까 更会说话 할수 있습니다. B번, 他跑得比谁都快. 그가 달리는데 그 달리는 정도가 누구보다도 빠르다. 그러니까 제일 빠르다라는 뜻이잖아요. 얘도 맞는 문장이죠. 今天比昨天有点热. 자, 이거 안 된다고 했어요. 보고 바로 틀린 거 눈치채셔야 됩니다. B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 자리에, 정도 부사 자리에 올수 있는 건 하이와 끙이었죠. 요点은 안 됐어요. 그래서 今天比昨天热一点 쓰시던지, 아니면 今天比昨天更热 쓰시던지, 이렇게 바꿔주셔야 맞습니다. D 보겠습니다. 他们公司的条件比我们公司好得很 했네요. 그들의 회사의 조건이

条件, 하면 조건입니다. 우리 회사보다 더 좋다를 말하고 싶어요. 자, 지금 보시면 뒤에 더헌이 붙어 있는데요. 비교문이 왔고, 그리고 뒤에 뭔가 붙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요. 이 뒤에 붙였던 거는 그 EDR이나 조금 EDR, ECA 이런 거 붙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 뚜어, 뚜어러 요렇게 네 가지입니다. 더헌은 거기 항목에, 카테고리 항목에 속해 있지 않았죠. 앞에 정리한 내용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돼요. How the 헌이 아니라 How the 뚜어, the 뚜어 혹은 뚜어러 이런 것들이 뒤에, 뒤 뒤에 붙여서 얘를 정도를 심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D가 이렇게 바꿔 써주시면 되겠네요. 더헌 대신에 더 뚜어로 바꾸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C와 D가 틀렸고요. 맞는 것은 A와 B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쉽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깐 헷갈리면 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잘못되게 선지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답을 고르실 수 있어야겠죠. C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하게 틀린 게 눈에 보이고요. 이런 건좀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D 같은 게 조금 어려우니까 잘 챙겨두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발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랜만에 성조 배열 문제, 오랜만에 그 조합 문제가 나왔네요. 아, 그 성모와 음모, 성조 조합하는 문제입니다. 그림의 발음 기호 중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뜨 발음이 있고요. 음모, 그리고 아, 에이, 요 발음이 있네요. 먼저 조합 가능한 발음 살펴봐야겠죠? 따, 데이, 그리고 마. 매, 이렇게 네 가지가 조합 가능합니다. 각각의 선지가 어떻게 발음 나는지도 기억하셔야겠네요. 1번은 따오고요. 2번은 마. 3번은 매, 아름답다고요. 4번이 딸. 그리고 5번이 마의 사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매, 아름답다.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아주 많은 단어들의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조랑 의미랑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자까지 한 번씩 옆에다 써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나머지도 선지에 있는 발음들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답 1번 답 찾아봤고요. 1번 문제의 답 3번이었고요. 이제는 한자 표기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네, A예요. 昨天京剧太精彩了. 네, 精彩 아주 아주 한자 빈출 많이 되고 성조도 자주 나오는 아이입니다. 꼭 가셔야 되죠. 어제 경극 공연이 너무 멋졌어. 공연이나 뭐 체육 활동 따위가 멋지다, 훌륭하다라고 말할 때 精彩를 씁니다. 자, B 볼게요. 我喜欢看篮球比赛. 나는 농구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한다. 란치오 할때이 란자 유념하셔야겠죠? 요거 우리 헷갈리는 한자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위에 풀초변 들어가면 파란 색깔을 나타낼 때 란스 할때 란이었고요. 농구는 대나무 바구니에 공을 넣는 거다 했어요. 그래서 란치오 할때이 란자가 한자가 여기 윗변이 대나무 죽변이 되어야 한다. C입니다. 晚上我一般이네요. 一般不吃东西. 저녁 때 나는 일반적으로 뭘 먹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반이 아니라 지금 이촨으로 되어 있죠. 촨, 얘랑 얘 역시 자주 비교가 되어서 나오는 아이입니다. 얘는 촨, 배라는 뜻이고요. 이반 할때 반, 일반적으로란 뜻이죠. 얘 배는 입을 가진 사람들이 타니까 입구변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C도 아니고요. D 가볼까요? 这个困难我们一定会解决的. 会 什么什么的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 어려움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보시면 지금 자주 사용되는 한자들은 거의 틀리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한자가 나올 때도 갑자기 뜬금없는 한자로 변환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수능 중국어의 범위인 기본어 위에 있는 한자 중에서 변환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면서 노트 정리를 해두시면 그러면 나중에 아, 또 반복이네. 또 이게 나왔네. 라는 걸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의미 지어서 스토리텔링으로 외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전체 답은 맞는 것만 찾아야 되는 거니까 A와 D가 되겠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가보죠.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두 가지. 니 能不能把十元的乘两

거다. 이 낡은 옷은 엄마가 어릴 때 입던 거다. 낡다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포가 지금 5번이 정답인 건 확인했고요. 밑에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昨天刚买的袜子今天就破了. 어제 막산 양말이 오늘 낡아서 망가졌대요. 只能再买一双. 하나를 더살 수밖에 없다. 여기선 찢어지다, 망가지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4번 가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小王,我们几点出发? 우리 몇 시에 출발하지? 10点吧, 10시에 가자. 10点, 电影 11点开始, 10点从家里出发. 영화가 11시에 시작하니까 10시에 집에서 출발해도 뭐 늦지 않아? 이런 얘기가 와야겠네요. 那倒是, 그건 그렇네. 20分钟就能到电影院. 20분이면 영화관에 도착하니까. 자, 그럼 답은 시간 不会太紧张. 시간이 그렇게 빠듯하진 않다라는 거니까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어. 그래, 우리 집에는 에서 영화관까지는 20분밖에 안 걸리잖아.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看电影来不及了. 영화를 보기에 시간이 来不及了. 시간이 빠듯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시간 안에 될수 없다는 뜻이니까 很有可能会迟到的. 그 지각을 할 늦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还是觉得有点晚. 조금 늦다고 생각한다. 那个时间堵车堵得厉害. 차가 아주 막힌다. 했죠. 5번 가보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这家餐厅怎么没有了? 이 식당 어째서 없어진 거야? 不是很多人喜欢吗?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 거 아니었어? 你还不知道? 너 아직 몰라? 밑줄이잖아. 하고 어떤 내용인지 因为 하고 이유가 나옵니다. 因为这个问题搬到了大点的地方. 이 문제 때문에 더큰 곳으로 이사 갔잖아. 자, 그러면 그 자리가 좁았다. 사람이 많이 앉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餐厅小最多只能坐十几个人. 식당이 작아서 가장 많이 앉았을 때 열몇 명이 앉을 수 있었대요. 수용입니다. 쪼어시아 할때 시아는요. 그것밖에 수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이 문제 때문에 다른 큰 곳으로 이사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예, 뒤이어서 계속해 볼까요? 所以 그래서 现在的空座没有以前那么难了. 그래서 지금은 그 빈자리를 기다리는 것이 예전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다. 비교급, 오늘 배웠던 비교급 문장이 또 독해 문장으로 나와 있네요. 자, 종업원이 특히 친절하고 그리고 요리도 아주 맛있다. 3번은 여기에 上了电视, TV에 나와서 손님도 여전히 많지 않다. 손님의 여기는 TV에 나왔지만 손님이 여전히 많지 않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不用等就能进去吃饭. 기다릴 필요 없이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다. 其实来餐厅的人很少. 사실 식당에 오는 사람이 아주 적어서 只能把餐厅卖掉. 그래서 식당을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我想再学一门外语. 나는 외국어를 하나 더 배우고 싶어. 不过我担心现在学有点晚了. 근데 지금 배우는 것이 좀 늦은 것 같아서 걱정이야. 그리고 위로를 해줘야겠죠? 不是说 이런 말도 있잖아. 活到老学到老嘛. 늙을 때까지 살고 늙어서까지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도 배움은 계속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 그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 어떤 말이 넣을 수 있을까요? 想学的话什么时候开始都可以. 배우고 싶다면 언제든 시작해도 다 괜찮다. 이 말이 지금 이 活到老와 学到老와 가장 어울리는 말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7번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왜이 니火车几点到? 여보세요? 너 기차 몇 시에 도착해? 我请假去接你. 내가 휴가를 내서 너를 데리러 갈게. 不用来接我. 나를 데리러 올 필요가 없어. 一个人拿就行. 혼자 들면 돼. 자, 지금 갑자기 이 나라는 동사가 등장했습니다. 요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요 동사를 알아야 요 밑줄 친 부분을 풀수 있습니다. 뭔가 드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얘가 나오면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힌트가 밑줄 친 부분에 등장해야 합니다.

我没带什么行李。 나는 별다른 짐을 갖고 오지 않았어. 자, 짐을 안 갖고 와서 이거는 나就行. 나 혼자 들어도 괜찮아. 별로 내짐 무겁지 않으니까. 많이 안 갖고 왔으니까. 괜찮죠? 爸爸和妈妈会来的. 엄마랑 아빠가, 아빠랑 엄마가 올 거야. 你们公司离火车站很近. 너희 회사는 기차역으로부터 아주 가까워. 我已经跟朋友约好吃饭了. 나는 이미 친구와 밥을 먹기로 약속을 했어. 我回去的时候你来送我好了. 네가 回去 돌아갈 때 나를 바래다 주면 돼. 네가 와서 나를 바래다 주면 돼.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동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行李라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我听一遍记不住. 나한번 듣고는 记不住 하면 기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억 못해. 你还是把地址写给我吧. 还是什么什么吧네요. 주소를 나에게 써서 줘. 그렇게 하는 게더 좋겠다. 주소를 써서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밑줄이 뭐라고 했고, 그리고 收到了, 받았어, 谢谢, 고마워. 자, 收到 했어요. 자, 뭔가 받은 거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뭔가 줘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보내줬다든지, 아니면 직접 줬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1번, 我这儿没有纸. 나한테 종이가 없어. 2번, 地址我也记不清楚. 주소는 나도 기억을 명확하게 못 하겠어. 3번, 写地址有点麻烦，麻烦。주소를쓰는것이좀번거로워。4번，我再说一遍，你就能记住了。내가한번더말하면네가기억할수있을거야。那我现在就给你发短信吧。그럼내가지금너에게문자메시지를보낼게。자，이렇게문자를보낸주소를문자로보낸다고하고서그걸문자를보냈다고하니까받았어라고말하는게자연스럽겠죠。지금 여기에 빠라는 동사와 쇼다오라는 동사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동사입니다. 정답은 8번,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문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쩌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这是中国武术的一种. 이것은 중국 무술의 한 종류입니다. 历史很长, 역사가 아주 길고요. 这种武术的动作看起来很慢. 只用手和腿. 아, 이 무술의 동작은 보기에 아주 느려 보입니다. 단지 손과 발만 사용합니다. 手里不拿什么东西. 또 나가 나왔네요. 손에는 무엇도 들고 있지 않대요. 자, 그러면 손에 뭔가 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탈락이니까 손에 단지 손하고 발만 쓰고 있는 1번이 정답인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1번이 바로 태극권에 해당하는 그림이죠. 태극권은 중국어로 타이지퀸이라고 하고요. 중국 사람들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무술의 일종인 이 태극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전체 내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교재 18강에서 학습한 내용 한번 중요한 것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반문 표현 중요했어요. 독해 문장에서 그거 한것 아니야라고 했을 때그 의도를 잘 파악하고 의미에 맞게 해석할 수 있어야 문제 풀이할 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음식 문화에서 맛 표현들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법 중요했죠? 비 사용하는 비교문, 요자 비교문, 에이건 비 이양, 그리고 기타 비교문들이 있었어요. 전체 큰 줄기 잡고 세밀하게 주의사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능 실전 문제에서 다이어 4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꼭 추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내용 함께 학습해 봤는데요.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법 비교문입니다. 꼭 한번 다시 한번 바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 다음 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짜이지엔!

네, 안녕하세요. 고종남과 성공하래 고종남입니다. 자, 21강이죠. 21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이론만 1시간 했어요. 그죠? 이번 시간에는 그에 부속되어 있는 수능 실전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모두 한번 해결하면서 중요한 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짚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예요. 115페이지. 자, 115페이지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교재 15강입니다. 1번. 다음은 근로관계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를 규정한 개별계약법으로 했어요. 그죠? 벌써 힌트 나왔죠? 개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적용됨. 자, 근로관계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했죠. 개별적 근로관계법하고 집단적 근로관계법. 그럼 가는 뭐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다라는 거예요.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어떤 근로계약과 관련된 법령들이라는 거지, 법들이라든지 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최저임금법이라든가 그러한 법들을 총칭해서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나는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에 관한 법률로 대등한 노사 관계 형성을 위한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뭐 나는 결국에는 뭐야? 집단적 근로관계법이라는 거잖아. 집단적 근로관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든가 뭐 등 이런 법률들이 전부 다 이 집단적 근로관계법에 해당하는 거죠. 자, 기억 볼게요. 가는 근로자의 최저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포함한다. 맞죠? 최저임금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포함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답이다라는 거고. 니은. 나는 노동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포함하고 있다. 맞죠? 노동위원회 관한 설치, 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런 관련 법에 대한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답이죠. 그래서 나에 포함된 내용이다라는 그 법률이다라는 거. 디귿. 가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률, 이게 노동관계 조정법이잖아. 그치? 그건 어디야? 집단적 근로관계법이지. 이 내용은 결국에는 어디 거다? 이 집단적 근로관계법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거고, 나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제정한 법률이다. 이건 근로기준법이잖아.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이지.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그냥 뭐 어떤 법령이 요거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근로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관련된 법률을 포괄해서 우리는 총칭해서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다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었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해결해 봤고,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근로관계법 관련 사례이다.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공공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A씨는 상시근로자 5명이네 상시근로자가 세모세모 음식점에서 매장 정리, 주방 보조 담당으로 2026년 1월 5일부터 2026년 2월 20일까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간당 11,000원이래요.

5만 1천 원을 받고 일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오늘 첫 주급을 받는 날이다 했어요. 주급을 받는 날이래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보게 되면 근로시간은 11시부터니까 12시, 1시, 2시, 3시간이네. 3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고. 자, 시간당 얼마? 11,000원이야. 11,000원. 그치? 11,000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받는 금액은 이걸 곱하기 하면 되잖아. 1일 이제 33,000원을 받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지. 기본적으로 이 문장에서는 해석하게 되면. 자, A씨는 첫 주급을 어디에 사용할지 기대하며 출근하였지만 사장님이 이번 주는 수습 기간이라며 첫 5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이 없다고 하여 막막하였다라고 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당연히.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자, 일단 기억 볼게요. A씨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주급은 19만 8천 원이다. 라는 거예요. 자,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요. 5일 일하네. 그러니까 곱하기 5를 해주면은 일주일치 급여가 나오겠지. 이러면은, 3, 5, 15, 3, 5, 15니까 16만 5천 원이겠네. 16만 5천 원. 그치? 16만 5천 원에서 자, 주급이잖아. 이 주급 안에는 뭐가 포함될까?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야? 주 15시간 이상이잖아. 자, 하루 3시간씩 5일을 일하니까 15시간 일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있다. 맞지? 자, 있다니까 곱하기라 더하기 해줘야겠지. 더하기 평균이잖아. 근데 평균 구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지. 왜 간단하냐? 매일 3시간씩 했기 때문에 평균 몇 시간이야? 3시간이라는 거야. 일일 3시간이라는 거야. 일일 평균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만큼, 33,000원 만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주휴수당이지. 결국 합하니까 얼마? 19만 8천 원을 주급으로 받는 거야. 맞지? 그래서 A씨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급은 19만 8천 원이다. 맞네? 그 기억은 맞는 답이야. 맞는 답이야. 주휴수당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틀릴 수 있겠지. 16만 5천 원이겠네 생각하지만은 뭐다? 주 5일 모두 출근했으니까 이제 3만 3천 원이라는 주휴수당을 받는다. 3만 3천 원 어떻게 나왔다? 전체 내가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 분의 40이지. 주 40시간이니까 곱하기 이제 시급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시급을 11,000원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평균 시간을 구하는 건 간단하잖아. 40분에 15. 이렇게니까, 결과적으로, 하루 평균 3시간. 3시간. 매일 동일한 시간으로 5일 일했다. 그럼 그 동일한 하루의 시간이, 평균 시간이, 평균 근무 시간이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해석한다면. 그래서 19만 8천 원이 된다라는 거. 자, 니은. A씨는 1개월간 개근하면 1회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어. 유급휴가 받는 것도 역시, 주 15시간 이상이면은 받을 수 있어. 매일 개근한다면은. 그치? 그래서 맞다라는 거. 일단 디귿. 사장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A씨는 이를 따라야 한다? 여기서 주장했던 게 뭐야? 마지막이잖아. A씨는 첫 주급을 어디서 사용할지 기대했지만은 사장님이 이번 주는 수습기간이라 첫 5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이 없다고 하여 막막했다는 거야. 자, 이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 우리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특정 업무는 배제돼서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단순 노동직은 또 이거 해당하지 않고, 뭐 등등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간 근로 계약 기간부터가 이거 지금 1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수습 기간이 적용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습 기간이 적용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론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은 디귿이 답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제 임금 계산하고 주급, 뭐 시급, 주휴수당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잘 계산해야만이 틀리지 않는다는 거. 자, 3번. 다음은 공공기업의 일자별 노사관계 업무 처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월 2일 날 봤더니 공공기업 노조, 노동조합 설립했고, 4월 15일 날 노동조합 측이 공공기업

공기업에게 성과급 300% 임금 인상률 2.8% 임금 피크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어요. 5월 30일 날 봤더니 4월 15일에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아 쟁의행위를 실시했대요. 물론 요 사이에 이제 생략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 단체 교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쟁의행위를 하려면은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19강, 여러분 가지고 있는 19강 때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할 건데, 그런 걸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냥 이렇게 명시적으로만 날짜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1번. 1월 2일에 설립된 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무이다? 1월 2일에 설립된 조합 뭐야? 노동조합이잖아. 노동조합은 우리나라 법으로 볼때 오픈샵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노동조합 그 운영에 관한 제도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오픈샵 제도가 있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클로즈샵 제도, 오픈샵 제도, 유니온샵 뭐몇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픈샵 제도. 그 의미는 뭐냐? 누구나 자유 의사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본인의 의사라는 거지. 근데 어떤 일부 나라들은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몇 개, 뭐 대표적인 나라들은 이제 클로즈샵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기업에 들어가면 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의 법 제도적 측면으로 볼때 우리나라 오픈샵 제도, 그러니까 근로자의 어떤 자유 의사에 의해서 하지 근로자가 의무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1번은 틀렸다는 거고. 2번. 4월 15일에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대표자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거를 하는데 근로자 권리를 주장하는 대표를 사용자가 정한다? 아니지. 우린 노동조합의 대표나 혹은 노동조합에서 위임한 자가 하는 거지, 사용자가 정하면 안 되지. 그치? 그 다음에 3번. 4월 15일에는 제3자에 개입하여 노사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4월 15일 날은 이거는 교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잘안 됐을 때, 안 됐을 때 제3자가 이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거 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제3자 개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 개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 여기는 지금 그러한 내용이 지금 단순히 요구만 했는데 이때 바로 뭐 제3자 개입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4번. 5월 30일에 근로자 측은 사용자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논의하고, 의논하며, 일단 분쟁은 해결하였다. 이거는 서로 논의하면서 이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잖아. 쟁의행위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단체 행동권이라는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단체 행동권에 의해서 쟁의행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고, 5월 30일에 근로자 측은 파업, 태업, 시위, 보이콧 등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쟁의행위의 종류들에 대한 내용이잖아. 정답 몇 번? 5번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은 또 쟁의행위라든가 단체 교섭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은 19강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거고, 다시 반복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3번 문제를 내가 잘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기다리세요. 19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9강의 내용에 다시 한번 반복되면 나오고, 그때는 아주 디테일한 절차까지도 선생님이 가르쳐 줄 테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놔뒀다가 19강 내용을 보고 나면은 다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좀더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19강 내용을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절차들이 있어요. 복잡한 몇 가지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여기 제시문에 녹아내지 못했다는 거야. 그냥 명시적으로 이 날짜에 대한 것만 답으로 찾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19강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면 좀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4번 볼게요. 다음은 근로기준법 조항 내용의 일부이다. 가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자, 4번. 사장, 근로시간과 휴게야. 휴식이야. 자, 50조 제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야.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야. 그치? 그 다음 제1항과 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뭐뭐 등에 하는 것도 이제 근로시간으로 본다. 결국에는 이 가에 들어갈 것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시간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이미 서두에서 배웠지. 작업 전 준비 시간이라든가,
그다음 작업 후 정리 시간도 포함되고 뭐 교육 훈련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고 그치? 그다음 대기 시간도 우리가 포함된다 그랬지. 그런 것들도 다 근로시간을 본다라는 거야. 1번, 작업장 조명을 소등하는 시간? 당연히 이거는 포함되겠지. 전후 시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사무 업무에 필요한 PC 전원을 켜는 시간. 이것도 당연히, 이제 회사에 와가지고 내가 사무 업무를 보는데 다시 PC 켜고 이게 준비를 해야 하잖아. 준비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고. 회사 내 탕비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 점심 식사 시간은 뭐? 무슨 시간이야? 휴게 시간이잖아. 그지? 휴게 시간. 휴게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휴게 시간은 임금의 지급 의무가 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요거네, 이거. 3번이 옳지 않다라는 거. 이거 등은 포함되지 않다라는 거지. 4번. 회의실에서 신입사원 적응 교육기간, 교육훈련하는 받는 시간 역시 포함되지. 그 다음에 음식점 계산대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이게 바로 대기 시간이야. 대기 시간도 어때? 포함되지. 포함되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실제 근로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를 위해 준비하는 준비시간. 그 다음에 정리 시간. 그 다음 손님을 맞이하는 내가 직종이라면 손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시간. 우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손님 1시간 동안 저녁에 밥하면 10시부터 뭐 11시까지 한 명도 안 왔다. 그렇다고 해서 알바비 안 줘? 아니잖아. 그치? 그 역시 대기 시간이야.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시간으로 보는 거지. 대기 시간이라고 보는 거지. 그런 의미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휴게 시간은 아니다라는 거.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5번 문제. 다음 근로계약 사례 조사 보고서에 대한 분석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근로계약서 사례 보고서. 기업체명은 주식회사 세모세모식품이고 상시 근로자가 150명이야. 그다음 업무 내용은 물류관리고 근로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일일 근로시간은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이야. 그러니까 총 9시간인데 휴게 시간 1시간을 빼면은 총몇 시간 근무한다? 8시간 근무한다라는 거알수 있지. 그다음에 근무일은 주 5일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매주 토요일 휴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임금 시간당 12,000원이야. 연장 근로수당금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 기업 일주에 소정 근로시간은 45시간이다. 45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이야? 40시간이지, 40시간. 매일 하니까 8시간 곱하기 5일 하니까 40시간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40시간이다. 9시 30분, 10시 30분, 11시 30분, 12시 30분. 쭉 해서 17시 30분까지인데 그중에서 휴게 시간 1시간을 제외하니까 45시간이 아니라 40시간 되겠지. 그치? 틀렸다라는 거알수 있고. 니은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였다. 8시간 근로 시간에 이면은 이제 8시간 이상이면은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되니까 1시간 제공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준수하고 있는 거야.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거. 디귿 계약 기간 동안 개근하면 연 1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개근하게 되면 연 15일이야? 아니지. 1개월 만근 시그어 다음 달에 1일의 유급 휴가를 줄수 있지. 그래서 1월 달 만근하면 2월 2일부터 이제 하나 쓸수 있고, 이런 식이잖아. 그지? 그래서 뭐 최대로 해봤자, 얼마야? 2, 3, 4, 5, 6, 5일 정도네. 5일도 안될 수도 있고, 이거. 1월 2일이기 때문에. 그지? 하여튼, 5일, 뭐 6일, 뭐 5일 정도 이렇게 되겠네. 그지? 대략적으로. 어쨌든 간 15일은 아니야. 15일은 받을 수 없다래. 15일은 언제 이제 15일이 나와? 1년간 만근하고, 개근한 다음에 80% 이상 개근하게 난다. 그 다음 연도부터 적용하는 게 바로 이제 15일인 거지. 그래서 2년 단위당 하루씩 증가돼. 최초 3년 이상 되게 되면은 이제 16일이 되는 거지. 지난번에 그 표로 잘 정리해줬어. 그것만 딱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은 연차 유급휴가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금방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을 볼게요. 자, 니은은 일단 맞는 답이고, 니을. 연장 근로시간 시 시간당 18,000원의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 시간당 12,000원이야. 연장 근로하게 되면 몇 퍼센트 가산?
50%를 가산할 수 있는 거잖아. 가산 더하게 해준다. 그 말이지. 그럼 50%면 얼마야? 12,000원에. 6,000원이잖아. 6,000원을 더하게 해줘. 가산해줘. 그러니, 시간당 얼마? 12,000원에다가 6,000원을 더하니까 18,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지? 그래서 연장근로시 18,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맞다 말이야. 그래서 니은도 맞는 답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니은하고 니을이 답이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연장근로와 관련돼서 이제 연장근로인데 이제 야간근로는 또 별도지. 야간근로인 경우는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이제 10시, 아침 6시까지 요 시간에 이제 근로를 하게 되면 야간근로로서 뭐야? 추가적으로 더 50%를 가산하지. 쉽게 얘기하면 야간근로분은 우리가 100% 가산한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 나오고 내용 나올 때마다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많이 이야기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6번 문제. 다음은 노동 법률 상담 Q&A 내용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질문. 자, 아내와 공동대표로 공공시에서 세모세모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둘이 가게를 모든 일을 해왔는데, 일손이 모자라 인근 지역 고등학교 학생 A씨, 만 16세야.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 예정인 B씨, 만 22세. 지난달 1일부터 평일 4시간, 주 20시간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하여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A씨와 B씨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해 알고 싶습니다. 했어요. 자, 일단은 상시 근로자는 몇 명일까? 딱 보면 아, 4명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4명 이하야. 정확하게 계산해봐야 돼. 계산해보지만은 이거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거든, 상시 근로자. 상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일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명으로 이제 계산하거든. 실질적으로 따진다면은 요거는 이제 한명 정도로 상시 근로자 산정하긴 돼. 어쨌든가 5인 미만 사업장이야. 결국 여기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거 우리 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이 딱 암묵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와 관련된 문제라는 거지. 일단은 자, 6번 위 사례 A씨와 B씨의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씨는 본인이 동의하면 밤 10시 이후에도 근무가 가능하다. 본인이 이거는 지금 밤 10시 이후 즉 연속 근로자잖아. 16세면은 연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무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 야간 근로 제외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알수 있고.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B씨 2번 A씨는 본인이 동의만 하면 일일 최장 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자, 이거는 1시간 연장 근로 가능해. 동의하게 되면. 그치? 가능해. 가능해. 그다음에 B씨는 본인의 동의만 하면 주 1회 최장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우리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라 그래. 법적 최장 근로시간은 몇 시간이야? 52시간이잖아. 그치? 60시간이 안 된다는 거야. 52시간까지밖에 안 돼. 그 다음에 4번. B씨는 본인의 동의만 하면 일주일에 최장 4시간의 연장 근로가 일일 최장 4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일일 최장 연장 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해. 그치? 4시간이 아니라는 거지. 12시간까지 가능한 거야. 그래서 12시간까지 일일, 하루, 12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최장 근로 시간은 최대 이제 20시간까지는 가능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다 쓰지 않거든, 대부분이. 그치? 그러면 나머지 주간은 이제 연장 근로가 안 돼. 왜? 주 52시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최대 한도니까 이걸 넘지 못하는 거야. 여하튼 내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5번 A, C, B, C 모두 본인이 동의만 하면 법정 공휴일에 근무가 가능하다? 아니야. 자, 그 A, C 같은 경우는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려면은 본인의 동의뿐만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은 노동부 장관의 그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A씨는 이만 연속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인가를 받아야 돼. 알겠지? B씨는 모르겠지만 A씨는 그 연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려면 뭐 해야 돼? 동의뿐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연소 근로자와 그다음 성인 근로자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들의 어떤 법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거였고, 7번 위 사례에서 가에 들어갈 답변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가에 들어갈 답변에 대한 것은 결국 뭐야? 상시 근로자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잖아. 상시 근로자 수. 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해서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그걸 알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사실은. 자,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내용들이 있었지. 첫 번째 뭐 있어? 연차, 유급, 휴가. 연차 유급휴가면 유급수당 제외되지? 이건 적용되지 않아. 적용해서 제외된다라는 거야. 두 번째, 생리휴가. 생리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가산수당이잖아. 가산수당. 네 번째는 휴업수당. 다음에 다섯 번째 또뭐 있었지? 해고의 사유. 여섯 번째는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 이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근로준 다 적용해야 되지만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라는 거지. 근데 해고와 관련해서는 해고를 예고하는 거. 우리 보통 30일 전 예고하지. 30일 전 예고하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다 적용이야. 적용 제외가 아니라는 거야. 그 부분은 여러분이 좀 헷갈리지 말하라고 내가 강조했었지. 그래서 해고에 대한 예고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이번 본 수능에서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제가 볼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놔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7번. 자, 기억 볼게요. 기억. 주 1회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아. 유급휴가는 적용 제외야. 그치? 연차 유급휴일? 아, 유급휴가가 아니라 유급휴일이네. 이러면 실수하겠다. 유급휴일은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야. 이거는 유급휴일을 우리 다른 걸로 하면 주휴수당이잖아. 임금을 지급하는 휴일이니까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이면 다 적용이야. 주몇 시간이야? 20시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15시간 이상이면 다 적용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가 아니라 보장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 기억은 틀린 답이고. 니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도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예고는 아까 뭐라고 했어? 5인 미만이든 아니든 다 예고는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거야. 예고는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여성이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 적용 제외잖아. 그치? 그래서 디귿은 맞는 답이야. 자, 디귿. 맞는 답. 자, 그 다음에 니을 볼게. 니을. 사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휴업수당. 여기 있지? 있잖아. 그치? 제외, 적용 제외야. 그러니까 니을도 맞는 답이라는 거야. 결국 정답은 디귿하고 니을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요거는 6, 7번 문제는 좀어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야.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근로기준법 관련 사례이다. A씨와 B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미성년자는 고려하지 않는데요. A씨는 공공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라 지난주는 매일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일하고 있고, 자, 이번 주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장님이 A씨가 동생 명의로 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는 것을 이유로 야간 근로수당을 편의점에서 팔다 남은 즉석식

식품으로 주었다. 참 문제 만들기가 참 까다로웠겠다는 생각. 인위적으로 너무 만든 게좀 티가 나서 그지? 자, A씨가 야근 수당도 현금으로 주시면 좋겠다고 말하자 사장님은 도리어 월급 수령 방법에 문제 삼으며 화를 냈다라는 거야. 자, B씨는 세모세모 상사에서 하루 4시간씩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며칠 전에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출근하지 못한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했더니 단시간 근로자들이 사정까지 봐줄 수 없다며 결근한 날에 대해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거 공민권이잖아. 공민권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부여돼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기억. A씨가 월급을 받는 방법에 따른 책임은 A씨만 있다? A씨가 월급을 받는 방법은 동생의 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수당제 현금도 뭐 이게 했더니 뭐 이런 문제 삼 화를 냈잖아. 그치? 결국에는 이거는 A씨만의 책임이 아니지. 당연히 이거는 사용자도 져야 되는 책임인 거야. 그치? 이거는 말이 될수 없는 거고. 자, 니은. B씨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회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건 뭐야? 예비군 훈련 참석, 너 단시간 근로자야.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 가면 너 임금 그만큼 안줄 거야. 라고 한 거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치? 회사 결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공민권은 누구에게나 부여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 A씨에게 즉석식품을 준다는 것은 통합을 원칙에 어긋난 행위이고, B씨의 저 회사의 전액불 원칙을 지 B씨의 회사는 전액불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야. 맞지? 결국에는 이거는 맞는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디귿만 맞는 답이 되는 거지. A씨는 통화로 줘야지, 이거. 이거 현금 대신에 이렇게 이제 뭐 즉석식품 주는 거. 이건 아니잖아. 통합 원칙에 어긋난 거잖아, 이거. 이거 원칙에 어긋났다라는 거고. 마찬가지, 이거 다 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액불 원칙에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정답이 되겠지. 결국 정답은 디귿 하나. 2번만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제시문 가지고 사실 다양하게 더 만들 수 있어. 요거 가지고도 만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죠.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완성 문제라든가 기타 필요시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또 설명도 해줘요. 예시 문항 예시 예시를 주고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도 관련해 가지고 또더 추가적으로 해줄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완성까지도 여러분이 다 봐야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까지 꼭 보란 얘기예요. 알겠죠? 특강만 보지 마시고. 다음은 근로기준법 조항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단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라는 거. 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했어요. 자,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간에 결론적으로 반드시 30일 전에 예고를 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법조항 근로기준법 26조에 나와 있다는 거지. 그렇지? 27조 볼게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 SNS 문자 같은 걸로 해선 안 된다는 거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1번. 자, 1번.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인 경우 위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했어요.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야? 3개월이야, 3개월. 그치? 3개월. 자, 3개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즉시 해고라고 하잖아.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두 번째는 천재라든가 어떤 사변, 전쟁 같은 경우. 사변. 이런 등으로 인해서 회사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경우, 지속 가능한 어려운 경우, 전쟁 났는데 회사 막 운영할 수 없잖아. 그지? 이런 경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고의적으로 근로자 어떤 고의성에 의해서 어떤 손해

손해를 끼쳤다든가,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의적으로 뭐 어떤 회사에 물의를 일으켜서 범죄적인 어떤 것들을 저질렀다든가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경우에는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 가능한 거야. 이런 경우에는. 알겠죠? 요거 앞에서 설명한 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잘 봐서 요것도 한번 꼭 여러분 상기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틀렸다는 거. 2번 천재 사변의 사유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사용자는 위 조항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맞아. 천재사변 이런 경우에는 이걸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야. 가능해. 예고 없이 가능해. 그래서 2번이 정답이지.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야. 이게 정답이다. 3번. 근로자가 먼저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더라도 사용자는 이 조항을 따라야 한다. 자,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는데 어떻게 따로 이거. 그치? 아니지. 근데 이제 그건 있어. 근로자도 한달 전, 즉 30일 전에 다음 달 며칠부터 그만둘게요라고는 해야 되는 거야. 자, 4번.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SNS 메시지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할 수 있다. 없지. 뭘로 하라고 돼 있어? 이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법조항에. 서면으로. 요즘 뭐 SNS 많이 사용하니까 SNS로 한다. 안 된다는 거야. 자,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이 조항에 따라야 된다? 아니지. 근로의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발생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바로 즉시 해고가 가능한 거야. 이거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안다. 알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경우, 요거다라는 거야. 요거는 여러분이 잘 메모했다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9번까지 문제 해결해봤고,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10번. 다음 수업 장면에서 가에 들어갈 근로관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관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명 나와 있고, 국민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 그 다음 직업훈련 교육을 기회 제공, 직업훈련 교육의 효율성과 질 향상. 이게 뭘까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관한 내용이다 라는 거야. 답이 여기에 다 나와 있지. 1번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한다. 요거는 직업안정법에 관한 거야. 요거는 직업안정법에 관한 거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이론 설명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요 부분은 그냥 한번 쭉 읽어만 봐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사실 아니야. 그렇지만은 법에 대한 개념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죠? 그 부분만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재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요거는 근로자가 일하다 다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에 관련된 거야. 산재보험법도 약자거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약자다라는 거. 자,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 향상을 꾀한다. 이거는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거야. 그다음 모성보험 및 여성 고용 촉진으로 남녀 고용 평등이야. 남녀 고용 평등. 이와 관련된 법률 있지. 뭐 있을까? 남녀 고용 평등 및 일양립 지원에 관한 법. 되게 길지? 남녀 고용 평등 및 일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4번도 아니다라는 거야. 전부 다 아니지? 아니다. 5번. 취업 지원 인력을 지원 배치하여 학교 현장 실습을 지원한다. 학교 우리 현장 실습에 관한 것들이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에 의해서 우리가 현장 실습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자, 이 10번 문제 법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달달달 외워야지라기보다는 제 생각은 공부하는 좀 편의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쉽게 공부하는 방법은 요와 관련된 문제 이제 완성에도 분명히 나올 거야. 그래서 특강 완성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다 공부해? 이거는 법령에 관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 공부해? 그 법에 대한 적용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완성 문제 역시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만 봐둬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법령과 내용 제시문을 통해서도 그 법령이 어떤 법령인지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작년에 이제 그 냈던 문제, 굉장히 고난도 문항, 작년 6월 모의평가 때 최고난도 문항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려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인데 다음은 근로관계법에 관한 학습 활동이다.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이 분석하는 데에는 굉장히 그 애를 먹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단시간 근로자 A에서 D씨의 고용 상황이야. 봤더니 자, 10시간, 30시간, 11시간, 35시간이야. 자,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2명, 3명, 5명, 6명이야.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 15시간이 기준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5인 이상이 기준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15시간인 애는 일단은 요 DC하고 BC야. 맞지? 여기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면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시간에 일하는 사람으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40시간을 보통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40시간 아래니까 단시간 근로자라고 명칭을 한 거야. 총칭을 한 거야. 자, 그럼 5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5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만 사업장은 요 둘이야. 요 둘. 둘. 즉,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이 둘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일주일에 소정 근로 시간이 30시간, 15시간 이상은 얘네야. 그 15시간 미만은 얘네겠지. 미만으로 해볼까? 미만으로 표시할게. 이렇게 표시할게. 그럼 더 보기 편하겠지. 10시간, 11시간이니까. 자, 게임 방법 봤더니, A, B, C, D가 이제 시작점에서 있고, 자, 이를 고려하여, 이를, 요걸 고려해가지고, 단시간 근로자 ASDC가 각각에 대해서 아래 제시된, 요거, 아래 제시된 기억부터 디귿이 옳은지 모두 판단할 것. 그러니까, 이게 다 적용되는 게, 근데 옳은지를 판단하라는 거야. 두 번째는, 각 근로자를 나타내는 깃발은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근로자별 A부터 기억이 각각에 대해서 옳으면,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라는 거야. 한 칸씩 이동하라는 거야. 옳지 않으면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럼 요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했어. 그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기준 요건이 뭐야? 기본적으로 일단 1년 이상 근무해야 돼. 1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그다음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되는 거야. 15시간 이상 일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니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휴업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이잖아. 이걸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야. 그러면 이 이상 사업장은 휴업상을 지급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돼. 그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뭐두 가지 조건이 있지. 하나는 5인 이상이어야 돼. 이것도 그냥 반대로니까 이상으로 바꾸는 게더 편하겠다. 그치? 이상이어야 되면서 15시간 이상 일해야 돼. 이건 두개 충족 다 돼야 돼. 연차 유급휴가는. 이두 개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기억 볼게. 사용자 A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된다. 1년 이상이면서 15시간이야. 어쨌든 간 요거는 1년 이상 결근 없이 계속 근로했다라는 거 가정했으니까 15시간 이상 찾으면 되겠지. 15시간 이상. BC하고 DC네. 그치? 그럼 일단 가로 이동할 것은 요넷 중에서 B하고 D야. 그치? 그 다음에 니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수당,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해야 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이잖아. C하고 D야. D는 이제 또 맞았으니까 D는 B로, 나로 옮기겠고, 여기 C가 맞았으니까 일로 옮겨야겠지. C가 이렇게 옮겼어. 그러면 B하고 C가 가에 남아있지. 자, 그 다음. 디귿.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이잖아. 5인 이상 사업장은 결국 C하고 D야.
C하고 D 그런

근데 뭐도 충족돼야 돼? 15시간 이상 근로자잖아. 15시간 이상이면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애는 DC뿐이야. DC야. 요거 하나뿐이라고. 그치? 요거 하나뿐이지. D. 그럼 D만 맞았잖아. D만 옮길 수 있지. 그럼 D가 다로 옮겨서 이렇게 되는 거야. 끝! 기역 니은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것은 결국 가에는 B하고 C만 남고 나에는 없어. 그 다음에 다에는 D만 남어. A는 옮기지도 않았어. 맞지? 자, 1번. 게임의 최종 결과 시작점에서 남아있는 근로자는 없다? 근로자 있지? A가 남아있잖아, 지금. 시작점에 A는 남아있는 거야. 그 다음, 최종 도착지에 가. 도착지가 가인 근로자는 B하고 C다? 어, B하고 C야.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야. B하고 C만 남아있잖아, 여기, 가에는. 자, 최종 도착지가 나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면 8명이다? 옮기지도 않았는데 없지. 그 다음에 4번 A씨와 C씨의 사용자는 각각 A씨와 C씨의 초과 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된다. A씨와 C씨는 15시간 미만이고 그 다음에 가산 즉 뭐야 연장이잖아. 연장에 대한 가산수당. 연장에 대한 가산수당이잖아. 가산수당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잖아. 근데 A씨는 5인 미만이잖아. 그치? C는 해당할지 모르겠지만 A씨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C와 D씨의 사용자는 각각 C와 D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된다? 자, 주휴수당에 주는 조건도 역시 뭐야? 15시간 이상이잖아. 15시간. 이거는 5인 미만과 관계없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줘야 돼. 근데 CC는 뭐야? 11시간이잖아. 그러니까 CC는 줄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2번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렸고, 이 종합적인 것을 알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거기다가 문항 번호가 7번이었어. 그러니까 앞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막 집중해서 풀다가 7번 따고 오니까 막혀버린 거야.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붙잡고 계속 있어야 돼? 아니면 넘어가야 돼?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은 최고 난도 문항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그다음 자신이 진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잘못 푸는 경우가 있어. 문제 풀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 매달리지 마. 우리는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문제를 푸는 거야.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충분히. 그러면 과감하게 내가 못풀 문제에 너무 긴 시간을 초래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수능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해결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7번 문제다. 딱 봐도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건너뛰는 거야. 건너뛰고 다른 문제를 먼저 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여유가 됐을 때이 문제를 풀어도 돼. 정못 풀겠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 근데 맞을 수 있는 충분한 문제를 놓치면서까지 이 7번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 몰입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결국 뭐 그걸 떠나서 이 문제가 굉장히 고난도 문항이었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들 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하게 소화를 해야만이 이런 고난도 문항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수현입니다. 자, 이제 3단원도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3단원의 마지막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그 주제가 바로 방어작용이죠. 그래서 오늘도 공부 분량이 조금 되는 편이기 때문에 바로 학습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방어작용에서는 두 문항의 출제가 꾸준히 되고 있다고 앞에서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그 포인트는 크게 이렇게 됩니다. 일단 질병의 구분과 병원체 이 파트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요것은 보통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는 편이다. 그래서 병원체별로 특징, 그 다음에 예시 이런 것만 잘 익혀두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적은 공부량으로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요 한 문항이고 그 다음에는 요 밑에 있는 파트에서 한 문항이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라고 해서요. 비특이적인 방어작용과 특이적인 방어작용을 좀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보통은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주로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요게 나오거나 아니면 ABO식 혈액형이 출제가 되거나 그래서 ABO식 혈액형이 이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동안 거의 출제가 되지 않다가 지금 후반부에 가서는 조금 연달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수능에서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부분은 응용해서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과학적인 사실, 정해진 사실에 맞춰서 그냥 그 사실에 입각해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데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응용형의 문제, 약간 수학적인 계산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변별을 시도한다면 ABO식 혈액형의 출제의 어떤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중에서 일단은 질병의 구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 번만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질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 그럼 감염이 되는 것과 감염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그런 질병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감염성 질병은 원인이 병원체인 경우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을 우리가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고 그 병원체가 옮겨가면 전염도 가능하다. 그런데 비감염성 질병은 뭐 쉽게 말하면 병원체가 원인이 아닌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병원체 말고 뭐가 원인이냐? 환경이나 유전이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감염 전염이 되는 건 아니죠. 전염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여기서는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혈우병 같은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위험 인자가 좀 있다든지 아니면 식습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발현된다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고혈압인 사람 옆에 있는다고 옮아서 일어나는 그런 질병이 아닌 거죠.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이 뭔지 예시 몇 가지 좀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교재에는 이런 것들을 예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는 유전병들이 여기 속합니다. 유전병. 그래서 저기 뒤에 가면 사람의 유전병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람의 유전병의 예시로 뭐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랑 헌팅턴 무도병을 이 부분에서 이런 질병이 있는데 이게 비감염성 질병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몇 번 출제를 했었거든요. 평가원에서. 그래서 8종 교과서에 모두 실려있는 유전병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과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유전병은 비감염성 질병의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병원체의 첫 번째는 세균부터 알아볼게요. 세균은 분열법으로 증식하는 단세포 원핵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바이러스랑 잘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얘는 엄연히 세포 구조를 하고 있는 엄연한 생물이다. 그래서 혼자서 스스로 물질 대사도 가능하고 세포 분열을 통한 증식도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뭐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어떤 생식법이 아니고 그냥 두 개로 나눠지면 두 개의 개체가 되네. 그런 분열법으로 증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이 물어보거든요. 세균에 의한 질병의 예시를 주고 근데 요거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세균에 의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한다. 그래서 얘는 원핵생물이고 우리는 진핵생물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생물이지만 원핵과 진핵 사이에 어떤 세포 시스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핵생물은 공격하지 않지만 원핵생물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물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항생제로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이용해서 원액 생물만 이렇게 골라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쓴다. 그래서 세균에 의한 질병은 뒤에 있는 건 그냥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세균성 식중독, 세균성 폐렴, 요거 말고 결핵은 반드시 외워둬야 합니다. 결핵은 정말 맨날 나와요. 맨날. 세균에 의한 질병의 예시, 결핵,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서에서 계속 공통적으로 실려 있고, 항상 출제되는 포인트가 세균에 의한 질병의 예시로 결핵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1단원에서 한번 공부를 한적 있죠.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형으로. 그래서 얘는 생물이 아니야. 엄연한 생물이라고 할수 없어. 왜? 세포 구조가 아니거든요. 모든 생물이 갖고 있는 그런 세포 구조를 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단백질 껍질을 가지고 있다. 세포막이 아니라 단백질 껍질을 갖고 있습니다. 껍질을 갖고 세포막을 갖진 않는다. 하지만 조금 전에 봤던 세균은 엄연한 생물이므로 세포막이 있겠죠. 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보다도 훨씬 사이즈가 작아서 뭐 어떤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크기 자체가 아니다. 그런 내용이고,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에 감염이 됐을 때는 항생제 말고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예시는 우리가 몇 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그냥 세트로 외우세요.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요 네 개 중에서 뭐 두세 개 정도가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정도 외우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아까 세균에 의한 질병은 결핵 정도 외우고 있으면 뭐 충분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정도는 묶어서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 물론 소아 범위도 같이 알아두면 뭐 더 좋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를 아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일단 세균은 온전한 세포 구조를 갖고 있다. 세포막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나 핵은 없지만 일단 세포 구조긴 하고, 그 다음에 DNA라는 물질, 유전 물질이 세포질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세균에 의한 질병은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한다 하는 거. 이런 포인트들.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다. 세포막도 없다. 세포막 없다. 그 다음에 얘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종류는 유전 물질인 핵산과 단백질. 이렇게 두 가지 종류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유전 물질인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하여 치료한다. 뭐 이런 거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균과 바이러스라는 두 가지의 큰 그룹의 병원체를 공부를 한 거고, 이제 두 가지만 더 공부를 해볼게요. 원생생물이랑 균류, 다른 말로 이제 곰팡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왜 같이 묶어서 공부하냐면, 아까 세균은 원핵생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랑은 조금 시스템이 달라. 생물이긴 생물인데 우리랑 조금 시스템이 다른 원핵생물이었고, 이 원생생물과 곰팡이 같은 이런 종류의 병원체는 우리랑 똑같은 진핵생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만 골라서 공격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런 속성이 있고요. 원생생물에 의한 질병의 경우에는 대부분 열대 지역에서 매개 곤충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여기 대표적인 예시가 말라리아거든요. 그래서 이 원생생물에 의한 질병도 보통 말라리아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원생생물이 병원체입니다. 근데 걔를 누가 옮겨주냐? 모기라는 매개 곤충이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기에 물리면 말라리아 걸린다고 하니까 모기가 병원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모기는 병원체가 아니고 병원체를

말라주는 매개곤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면병 같은 경우에도 파리 종류가 그 병을 옮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대지방에서 매개곤충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균류. 근데 우리가 평가원에서 출제가 됐던 뭐 곰팡이로 주로 묻습니다. 그래서 얘도 진핵생물이다. 근데 저 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균이랑 이름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핵생물들 그룹 중에서도 동물, 식물, 균류라는 또 다른 그룹이 있거든. 얘랑은 다른 그룹입니다. 그래서 걔 이름이 그냥 한 글자가 겹칠 뿐인데, 그 균류라는 거는 우리가 치료하고자 할 때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주는 이름으로 균인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진핵생물이다 해서 진균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진균제를 써서 치료를 하면 된다. 대표적인 예시의 질병은 무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에 의한 질병은 무좀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고, 이둘다 진핵생물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문제 풀어야 되는 어떤 기본 지식은 다 배운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수 있는 그 덩어리로 넘어갑니다.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용어 정리, 구조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을 물어봤을 때 빠르게 답을 찾으려면 용어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잘 해주시고, 자, 방어작용, 다른 말로 면역이라고도 할수 있죠. 이게 우리 몸에서 일어날 텐데, 일단은 두 가지 큰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자, 지금 머릿속에 바로 입력하세요. 큰 종류로 나눕니다.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있고, 다른 하나는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있습니다. 비특이적이라는 거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걸 얘기하고요. 특이적인 방어작용은 딱한 종류를 골라서 나는 걔만 공격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내 거는 공격 안 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자인 것 같을 때 공격을 하는 건데,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자, 제가 바이러스인지 곰팡이인지 세균인지 뭔지 모르겠고 나는 일단 공격한다. 그게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에요. 근데 특이적인 방어작용은 나는 어떤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예요, 내가. 근데 나는 이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나는 공격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적이라고 합니다.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은 다른 말로 선천성 면역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일단 우리 이 비특이적인 방어작용 중에서 대표적인 게 피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얘는 일단 갖고 태어나죠. 갖고 태어나고 그 병원체에 대한 어떤 기억이라든지 경험이 없어도 걔를 충분히 그냥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면역에 대해서 선천성 면역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이적인 방어작용은 나는 이 특정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공격할 거야. 근데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뭔지 알아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만났을 때, 그 만난 대상에 대해서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후천성 면역, 걔에 대한 만남의 경험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면역에 대해서 후천성 면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걔를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좀 느린 편이고요. 내거 아닌 것 같아? 일단 공격해. 그러면 이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속도 자체는 좀 빠른 편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만 설명을 봤을 때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압도적으로 좋잖아요. 빠른 데다가 종류를 상관하지 않고 다 공격할 수 있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효과는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더 좋은 편이다. 그래서 둘다 같이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해줘야만 우리가 그 침입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응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고장이 나면 큰일이 나는 거죠. 구멍이 크게 뚫리게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하위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비특이적 방어작용 같은 경우에는 외부 방어와 내부 방어로 나눠져요. 외부에서 그냥 들어오지 마 하는 피부, 점막, 분비에 이런 게 있고, 내부로 어쩔 수 없이 뭐 구멍이 뚫리거나 가시에 찔리거나 했을 때 들어오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걔가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누군지 가리지 않고 먹어 치우는 것과 염증 반응을 통한 제거. 그래서 요거는 비특이적인 방어 작용의 하위 카테고리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방어, 내부 방어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특이적인 방어 작용 아래에는 요 누군가를 대상을 딱 정해놓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격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포성 면역이랑 체액성 면역으로 나눠집니다. 세포성 면역은 세포가 직접 출동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인데, 제가 감염된 것 같아요. 제가 출동해서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세포가 출동해서 해결한다라는 거고, 체액은 우리 몸에 있는 액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혈액 같은 건데, 혈액 같은 곳에 둥실둥실 물질을 띄워 보내서 일어나는 면역입니다. 그래서 체액성 면역은 사실은 항체라는 면역 단백질에 의해서 면역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혈액에다가 분비한 다음에 그게 둥실둥실 타고 다니면서 면역 반응을 하게 만드는 거고, 세포성 면역은 세포 독성 T 림프구라는 세포가 직접 출동해서 일하는 면역이다. 그래서 요 명칭,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요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비특이적 방어 작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아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빠르게 일어나지만 사실상 개를 온전히 잡아내는 데는 조금 역부족일 수 있는 그런 방어작용이 되겠는데, 일단 피부입니다. 피부는 물리적인 장벽 역할을 해서 바깥에서 뭐가 됐든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이라든지 땀의 산성 성분, 이렇게 우리가 여기 피지라고 하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분비가 됐을 때 개가 산성이기 때문에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어떤 작용을 해주고 있는 중이다. 면역 반응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점막입니다. 피부로 덮여 있지 않은 눈 표면이라든지 입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점막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 소화관 등의 내벽을 덮고 있는 세포층을 의미하는데, 그 점막에서도 섬모 운동을 통해서 이물질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거나 점액을 분비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분비액들이 있습니다. 침땀 눈물, 침땀 눈물 하는 그런 어떤 분비액들. 그리고 호흡기 통로로 분비된 점액,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점액이나 분비액들에게는 뭐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냐면,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소자임에 대해서는 2025 9월 모평에서 거의 뭐 굉장히 오랜만에 교육과정이 바뀌고 처음으로 출제가 됐었었거든요. 그래서 라이소자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물어봤던 거구나를 처음으로 확인했던. 그래서 라이소자임의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요거는 자임이라는 게 붙으면 효소라는 뜻입니다. 효소인데, 라이소는 뭔가를 분해한다는 뜻이거든요. 분해하는 효소죠. 분해 효소. 이름 자체가. 이게 세균의 세포 벽을 분해해버려요. 그래서 세균의 증식을 막기 때문에 얘가 우리 몸에서도 또 그런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나타낸 그림이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코 안쪽에 점막 있죠? 코털도 있죠? 그래서 미생물이나 이물질 같은 거 걸러내고, 그 다음에 눈물, 분비액 중에 하나입니다. 눈물은 이물질을 씻어내기도 하고, 눈물에 포함된 라이소자임이 세균을 분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침도 있죠. 침 속에도 라이소자임이 들어있는데 그게 세균을 분해해버리고, 그리고 피부는 계속해서 덮여 있어가지고 외부 병원체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위 안쪽 표면도 요런 소화관 안쪽 내벽도 다 점막이거든요. 그래서 점막으로 덮여 있고, 위산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성도가 높게 만들어서 세균들을 거기서 다 죽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 한번 읽고 넘어가면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특이적 방어작용의 카테고리가 아직 유지가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하세요. 아직 대상이 누군지 가리지 않고 내거 아닌 것 같으면 공격하는 중인데, 그 중에서 우리 몸속까지 들어왔을 때 그때 일어나는 반응 중에 식세포 작용, 다른 말로 식균 작용이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봐서 알 텐데, 병원체가 체내로 침투했을 때 대식세포 같은 백혈구에 의해서 잡아먹는 반응이 일어난다. 백혈구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더 넓은 범위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로 대식세포라는 백혈구가 있는 겁니다. 이름만 봐도 잘 먹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먹고 분해해서 소화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도 뭐 여기가 울긋불긋하게 그 염증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병원체가 체내로 침투를 했어요. 개를 빨리 잘 없애서 다 잡아먹어 버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반응이고, 염증 반응이 나타났을 때 거기가 화끈화끈 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부어오르고 붉어지고 통증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과정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의 과정을 볼 건데, 이거는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의 범주에 들어간다만 잘 기억하세요. 자, 그 과정입니다. 크게 보면 이래요. 일단 찔렸어. 찔려서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 버렸죠? 그럼 얘를 처리를 해야지. 그래서 이 주변에 비만세포도 백혈구의 일종인데, 비만세포라는 세포가, 이게 큰일 났습니다 하고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그런 신호를 제공합니다. 지금 여기 침입자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에. 그래서 그 화학신호물질의 이름이 바로 히스타민이라는 그런 이름의 물질을 얘가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히스타민은 지금 여기

큰일 났다는 그런 사실을 알리려고 이 모세혈관을 지름을 확장하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에 의해서 보시면 그 밑에 지나가고 있는 아주 얇은 모세혈관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화학 신호 물질이 모세혈관을 확장시킨다. 그러다 보면은 이 혈액의 양 자체도 많아지겠죠. 지나가는. 그래서 혈류량,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이 혈관 벽을 통해서 투과하는 정도도 높아져요. 그래서 빨리빨리 백혈구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걔를 먹어치울 수 있게 만든다. 그런 내용이죠. 빨리빨리 여기 백혈구가 도달해서 빨리 여기 출동해가지고 먹어치울 수 있게 만드는 일련의 반응이 염증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그요 혈관을 확장하는 반응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장되면 여기로 막 물질들이 액체든 뭐든 이렇게 좀 투과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가 부어오르고 밑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니까 혈액의 양이 많아져서 위에서 봤을 때는 거의 더 붉어 보이고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식세포 작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염증 반응에서 중요한 거는 이건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다. 요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특이적인 방어작용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요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몇 가지 이제 용어들 위주로 정리를 좀잘 해야 되는데, 일단 특이적인 방어작용을 일으키는 주체는 면역세포, 라고 할수 있는 림프구들입니다. 림프구. 특이적인 방어작용은 림프구라는 세포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런데 그 세포의 종류는 비림프구와 T림프구 두 종류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어디에서 자랐느냐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란 부위의 명칭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단 출생지는 같습니다. 태어난 장소는 똑같이 골수. 이 수가 안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뼈 안쪽 부분을 의미합니다. 골수에서 조혈 모세포라는 이게 혈액 성분을 만드는 모세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이제 세포 분열해가지고 미성숙한 림프구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이 림프구 종류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처음 태어난 장소는 같다. 근데 만약에 태어난 장소에서 끝까지 성숙까지 마치면 걔는 골수 본 메로우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비림프구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골수에서 성숙하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근데 중간에 미성숙한 상태로 가슴샘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가슴샘으로 이동했을 때 가슴샘이 thymus, TH는 thymus gland라는 그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성숙을 마치면 개의 앞글자를 따줘가지고 T림프구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이 특이적인 방어작용은 이 비림프구, 티림프구라는 림프구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주로 등장할 거고, 얘네들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성숙했나요?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골수에서 태어나서 골수에서 성숙까지 마쳤다. 비림프구. 골수에서 태어는 않는데 중간에 가슴샘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성숙을 마쳤다. 티림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용어 정리를 하나 해볼게요. 항원과 항체라는 용어가 앞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건데, 항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거. 그래서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대항해야 할 원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거 아닌 거. 침입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항체는 좋은 거. 우리가 만든 거. 형질세포라는 세포의 종류가 있거든요. 걔가 분비하는 면역 단백질입니다. 이 항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방어 체계, 방어 단백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항체, 안티바디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항원 항체 반응은 특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항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항원의 모습에 딱 맞는 종류의 항체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특이적이라고 할수 있죠. 얘가 동그라미 모양인지, 세모 모양인지, 네모 모양인지, 그거를 탁 인식해가지고 그 모양에 걔한테만 딱 붙을 수 있는 항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특정 항체는 항원의 특정 부위에 탁 결합합니다. 그래서 두 물질의 결합은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Y자 형태의 단백질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항체를 간단히 그릴 때는 뭐 이렇게 이렇게 그리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그렸을 때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주면 여기서 항원이랑 결합할 수 있는 부위는 Y자의 요 끝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끝부분.

부분의 모양이 이렇게 세모 모양이냐, 뭐 동그라미 모양이냐, 네모 모양이냐에 따라서 결합할 수 있는 항원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밑에 요 밑둥처럼 생긴 거는 공통 부위라고도 보통 부르고, 요 끝에 Y자 끝부분 팔 같이 생긴 부분이 항원과 결합하는 항원 결합 부위다. 뭐 여기 세개 중에서 어디가 항원 결합 부위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 팔처럼 생긴 부분이 항원 결합 부위고, 여기서의 특이한 점은 양쪽의 항원 결합 부위의 생김새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항체의 양쪽에 있는 항원 결합 부위는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항원과 결합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고, 여기 보면 어떤 물질 하나가 외부에서 침입을 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세균이 한 마리 들어오더라도 그 세균도 표면에 구조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선생님도 한 명이 딱 있지만 코 부분의 모양과 귀 부분의 모양과 손가락 부분의 모양은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세균 한 마리가 들어와도 표면 구조는 다양한 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온 느낌이 될수 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부위, 각각의 항원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맞는 항체가 하나의 물질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단일한 종류의 항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 가지 종류의 항체만 만들어지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표면의 구조가 다양한 어떤 물질이 하나 들어왔을 때, 여기 요 부분에 맞는 항체 A도 만들어지고, 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항체 B도 만들어지고, 여기가 뭔가 이렇게 퍼즐처럼 생긴 항체 C도 만들어지고,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꼭 맞는 항체가 생성이 된다. 그럼 만약에 이런 모양을 한 항원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 모양의 항원만 들어왔어. 그때 항체 A가 아무리 우리 몸에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이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한테 맞는 항체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특이적 방어 작용의 전체적인 과정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특이적인 방어 작용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세포들이 관여하는지, 그 세포의 이름을 잘 기억을 해서 구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처음부터의 과정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종류를 먼저 좀 구분해 놓을게요. 세포성 면역은 왜 이름이 세포성 면역이라고? 세포가 직접 출동해서 면역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출동하는 주체는 세포 독성 T 림프구. 이름만 봐도 뭔가 자객의 느낌이 물씬 나는. 그죠? 그래서 얘가 감염된 세포를 찾아가서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내거 세포였어요. 원래 정상적인 내 세포였는데 걔가 병원체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럼 보통은 그 병원체가 그 세포 안에서 그 세포를 숙주 삼아서 막 다른 증식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저거 내 세포지만 감염이 됐다. 쟤 내가 찾아가서 없앨게요. 하고 출동하는 것이 세포 독성 T 림프구입니다. 그렇고, 체액성 면역은 우리가 아까 뭐 만든다 그랬어요? 체액, 액체에 둥실둥실 뭘 실어 나른다? 항체라는 조그마한 면역 단백질을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서 그 체액에 둥실둥실 실어 보내면 얘가 가다 보면 항원이랑 만날 거 아니에요? 항원이랑 만나서 결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방식의 면역이 체액성 면역이다. 우리 액체를 이용한다. 그런 느낌이고. 그러면 여기서는 비림프구. 지금 여기는 T림프구였죠? 가슴샘에서 성숙한 세포독성 T림프구. 앞으로는 새독 T 그냥 이렇게 부를 건데. 얘는 비림프구예요. 골수에서 성숙까지 마치네. 얘가 어떤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라는 두 가지 종류로 분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요. 역할이 나눠져요. 그 중에서 형질세포라는 요 세포가 항체를 실제로 생산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걔를 혈액에 둥실둥실 띄워서 보내다 보면은 언젠가는 항원에 가서 결합해가지고 달라붙게 된다. 그럼 얘가 항원에 달라붙으면 그 항원을 좀 무력화시키기도 하고요.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더식세포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보기들에서 항체를 뭐 세포독성 T 림프구가 만드느냐, 아니면 뭐 기억세포가 만드느냐, 아니면 다른 종류의 뭐 대식세포 이런 애들이 만드느냐, 다 필요 없고, 항체는 형질세포가 만드는 것입니다. 항체는 누가 만든다? 형질세포라는 종류의 세포가 만드는 것이다.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 과정을 그림으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두 가지 면역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일단 시작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방어작용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병원체가 들어왔습니다. 대식세포가 그거를 냠 삼켜가지고 분해했어요. 이거 뭘까? 이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식세포작용이죠. 얘가 지금 병원체를 소화시켰잖아요. 식세포작용이에요. 식세포작용은 특이적입니까? 비특이적입니까? 얘는 이게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곰팡이든 다 소화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특이적입니다. 우리가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식세포작용이라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에서부터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얘가 소화를 시켰잖아요. 그 부분들, 그러니까 항원이죠. 이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구조물들, 항원들을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자기 표면에 이렇게 전시합니다. 뭐 이런 모양도 전시할 수 있고, 뭐 다른 모양도 이렇게 전시할 수 있고 전시를 해요. 그래서 항원 제시라고 하는데 소화시킨 항원을 자기 표면에 걸어놓습니다. 오늘의 침입자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지나가던 T림프구 중에서, T림프구면 가슴샘에서 성수가 마취되겠죠? T림프구, 우리 T림프구 중에서 세포 독성 T림프구 배웠는데, 걔 말고 보조 T림프구라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T림프구는 두 종류입니다. 보조 T림프구 또는 세포 독성 T림프구. 그래서 보조 T림프구가 그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얘가,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는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날 건데,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넘어가는 전체의 스위치에 해당하는 게 보조 T림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보조 T림프구가 이렇게 가가지고 세포 독성 T림프구한테 요렇게 생긴 이 항원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진 세포 독성 T림프구만 골라서 걔한테 야, 너 이래야 되겠어. 이런 애가 들어왔대. 하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그런 모양의 그 항원을 갖고 있는 그런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가지고 걔 감염된 것만 얘가 찾아서 특이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뭐 감염된 세포라고 다 죽이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 항원에 맞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애한테 출동해서 걔를 세포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가 세포가 직접 출동해서 세포성 면역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체액성 면역 한번 봐야 되겠죠? 체액성 면역도 보조 T림프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보조 T림프구가 비림프구의 분화를 촉진하는 신호를 줘요. 그러니까 이 보조 T 림프구는 세포 독성 T 림프구한테도 자, 이런 정보가 왔어. 너 출동해 하고 그런 신호를 주지만 비림프구한테도 야, 이런 항원이 들어왔어. 그럼 그거에 맞는 항체 생산할 수 있도록 대비해.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럼 비림프구는 두 가지 종류로 뭐랑 뭘로? 형제 세포와 기역 세포라는 두 가지 세포로 분화가 된다. 근데 이 형제 세포가 뭘 분비한다? 항체라는 면역 단백질을 아주 단시간에 많이 만들어서 분비하게 된다. 그러면 이 항체가 체액을 따라서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항원을 만나. 저런 애들을 만나. 그럼 거기 가서 막 달라붙게 되는 거죠. 특이적으로. 그러면서 다음 면역 반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T 림프구가 중간 다리 역할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고, 걔가 세포 독성 T 림프구한테 작용하게 만들면 세포성 면역. 그 다음에 비림프구를 분화시켜가지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분비하게 만들면 그거는 세포, 아,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기역세포는 뭐 할까요? 기역을 합니다. 무슨 기역을 할까? 이 항원의 요 정보를 기억해요.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만약에 그 똑같은 항원을 가진 병원체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단계 다 건너뛰고 기역세포가 형질세포와 기역세포로 분화가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더 빠를까 느릴까?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르고 훨씬 강력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기역세포가 만들어져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역세포가 만들어지면 그 항원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천성, 그 항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그런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물론 요 반응, 기역세포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반응도 후천성 면역, 특이적 방어작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특이적이다, 후천성이다 하는 느낌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역세포의 유무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성을 탐구를 좀 해본 거예요. 이게 우리 교재의 93쪽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 시점에

항원 A를 처음으로 주사를 했습니다. 그럼 항원 A를 처음 만난 거지. 그럼 그 전에는 그 항원에 대해서 만나본 기억이 없고, 그랬을 때 실제로 항체가 유의미하게 만들어지는데 한 7일 정도 걸려요. 한 7일 정도 앞에서 대시세포 소화시키고, 뭐 신호 주고, 뭐 분화시키고, 막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림프구가 형제세포로 분화해서 형제세포가 빠르게 막 단백질 생산할 때까지 한 7일 정도가 걸린다. 그러면 걔가 열심히 항체 만들어서 침입한 이런 항원들을 제거하겠죠. 그러고 나면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다. 이 형제세포가 빠르게 사멸하면서, 형제세포는 굉장히 수명이 짧습니다. 짧고 굵게 항체를 막 뽑아내고 죽는 그런 세포인데, 그래서 형제세포가 점점 죽게 되면 항체도 점점 분해가 돼요. 단백질이니까. 분해되면서 농도가 떨어진다. 그러다가 처음 주사한 지한 4주 정도 지났어요. 충분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그 항원 A를 다시 한번 주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몸속에 뭐가 만들어져 있을까?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런 반응이 바로 즉각적으로 굉장히 높은 농도로 이렇게 항체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기억세포가 없을 때 일어나는 요런 체액성 면역을 우리는 1차 면역이라고 하고요. 기억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체액성 면역을 우리는 2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면역 반응이랑 2차 면역 반응이라는 용어는 일단은 이 항체 만들어서 대응하는 체액성 면역의 하위라고 보셔야 돼요. 체액성 면역에서 기억세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1차 면역, 2차 면역으로 나뉜다. 근데 만약에 한번더 들어왔어. 세 번째 들어왔어. 그래도 기억세포 있으면 2차 면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명칭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항원 A가 두 번째 들어오는 이 시점에 새로운 항원 B를 같이 넣어줬다. 그러면 A에 대한 항체가 이렇게나 많은데 B도 잡아줄 수 없을까? 못 잡아줘요. 그러니까 걔에 대해서는 기억세포도 뭐도 없죠? 없어.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한 박자 늦게. 얘처럼 1차 면역이 일어나면서 걔에 대한 항체를 따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기억세포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거의 병에 안 걸릴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면요, 걔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다 제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되겠다. 그게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 백신은 우리 몸에서 인위적으로 실제로 걔가 들어온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그게 아니고, 걔를 면역 반응을 일부러 일으켜가지고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으려고 체내에 주입하는 걸 우리가 백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백신은 물론 쌩쌩한 그 병원치를 넣어줘도 1차 면역 반응은 일어나겠지만, 그럼 진짜 병에 걸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체를 좀뭐 끓이든지 열 처리하든지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병원체의 일부 정보만 빼서 넣어줘서 우리 몸에서 그 정보를 토대로 어떤 구조물을 만들게 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항원에 대한 일부 구조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걸 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뭘 미리 만들어 놓는 것? 진짜 들어오기 전에 기억세포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몇 차? 면역. 바로 2차 면역이 매끄럽게 일어나면서 들어온 줄도 모르고 다 처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백신의 목적은 뭐라고요? 기억세포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맞는 것이 바로 백신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자, 백신을 이용한 닭의 면역에 대한 탐구 자료 한번 볼게요. 9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가루를 먼저 좀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뭐 병원성 세균 A와 B가 여기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고, 가나다라에서 사용된 닭은 모두 유전적으로 동일하며 A와 B라는 병원체 한 번도 미리 감염된 적이 없다라는 어떤 단서 조건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이 닭한테 죽은 A, 죽은 병원체를 주사했어요. 죽은 병원체를 주사하면 병 걸릴까 안 걸릴까? 안 걸립니다. 그 병원체는 더 이상 우리 몸에서 증식해서 뭔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 안 걸려.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쌩쌩한 살아있는 A를 주사했어요. 그랬더니 살았더라. 그럼 이거는 A라는 그 세균 자체가 별로 뭐안센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죽은 A를 나에서는 주사를 맞추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얘랑 똑같죠? 열흘이 지난 다음에 살아있는 쌩쌩한 B라는 또 다른 세균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얘는 죽었대. 그러면 이 살아있는 B는 아, 굉장히 무서운 세균이구나. 죽음까지 이르게 할수 있는 세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달을 보겠습니다. 죽은 B, 뭐 끓이든 뭘 해든 죽은 B를 주사를 먼저 맞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살아있는 A를 주사를 맞혔어요. 그랬더니 얘도 죽었대. 그럼 뭐야? A도 굉장히 무섭구나. 그럼 만약에 원래는 살아있는 A를 맞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얘는 어떻게 살았지? 그 전에 A의 생김새를 기억을 시켜놨거든요. 죽은 A를 넣어주면서 그 형태를 기억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세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기억세포가 만들어졌을 텐데, A에 대한 기억세포였다. 그래서 이 나에서도 A에 대한 기억세포가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들어온 게 B야. A에 대한 기억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 죽은 B 넣어줬어. B에 대해서 기억을 시켜놨어. 근데 이번에 A가 들어왔어. 소용없죠. 자, 그 다음에는 죽은 B를 넣어줘서 B에 대한 기억세포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살아있는 B를 넣어주니까 어때요? 그러면 얘가 B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탐구 자료에서는 1차 면역, 그 다음에 뭐 2차 면역으로 요거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죽은 A나 죽은 B를 넣어준 것이 그 병원체에 대한 백신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실제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장르의 실험이라고 볼수 있는데, 요건 저 뒤에 있습니다. 96쪽에 있는 자료를 먼저 좀 땡겨서 얘기를 할게요. 병원체 X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에 대한 실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 마리의 생쥐를 준비하고, 걔네들은 보통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면 얘에서 뭘 뽑아가지고 다른 애한테 넣어줄 건데, 그게 또 방어작용을 일으키면 안 돼서, 유전적으로 동일해서 얘 거가 다른 애한테 들어와도 별로, 그렇게 그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X라는 이 병원체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생쥐 세 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1과 3에는 생리 식염수. 그냥 이 몸에 뭘 주사를 하긴 해줘야 되겠어. 다른 애랑 맞춰주려면. 근데 우리 몸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일으키지 않을 만한 그런 용액. 그게 바로 생리 식염수죠. 그거를 주사한 생쥐 두 마리. 그 다음에 죽은 X. 겉모습 형태만 우리가 구경시켜줄 수 있는 죽은 X를 주사한 생쥐 2. 이렇게 세 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사하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쥐 원에서 혈장이라는 걸 분리합니다. 혈장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항체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항체. 항체가 들어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에서도 혈장을 분리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다면 항체가 들어있을 수 있어. 근데 항체가 없을 수도 있죠. 내몸 안에 항체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혈장을 뽑아도 항체가 없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항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뽑은 혈장에 항체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체가 있을 수 있다로 지금 보세요. 그리고 얘한테서 뽑은 거를 생리식염수 주사했던 생쥐 3한테 주사를 했습니다. 그거를 넣어줬어.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하루가 지난 다음 실제로 그냥 쌩쌩한 X에 감염을 시켰다. 그랬더니 생존 여부를 확인해서 어떻게 됐냐면요. 1만 죽었어요. 그 다음에 2와 3는 살았습니다. 얘는 왜 죽었지?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한 거나 똑같아. 생리식염수 주사한 거는. 근데 얘한테서 혈장 분리해도 얘한테는 뭐 아무것도 안한 거나 똑같죠. 그런 다음에 얘가 그냥 쌩쌩한 X에 감염돼서 그냥 병 걸려서 죽은 거예요. 하지만 얘는 죽은 X를 경험을 해봤죠. 그래서 면역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쌩쌩한 X 들어오면 걔한테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해준 거랑 똑같아. 하지만 얘한테서 뽑은 혈장에 항체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죽었지만 걔도 침입자긴 하니까 면역 반응하거든요. 얘가 우리를 더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지.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를 잡아서 다 없애려고 면역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항체가 만들어졌고, 그 항체를 인위적으로 뽑아서 얘한테 넣어준 거니까, X가 그냥 들어왔을 때도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이 항체, 주사 맞은 항체에 의해서 걔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 방어작용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ABOC 혈액형 얘기를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 ABOC 혈액형은 얘도 항원항체 반응에

일종이라서 지금 이 파트에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좀 봐야 될 거는 용어, 용어. 자, 우리가 혈액을 뽑으면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붉은색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혈액을 우리가 원심분리라는 방법으로 빠르게 좀 돌려주면 걔가 층이 나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덩어리가 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맑은 투명한 액체가 뜨게 되는데, 덩어리진 부분은 우리는 혈구라고 불러요. 혈구.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액체를 우리는 혈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혈액을 둘로 나눴을 때, 세포 부분을 혈구, 세포 부분, 덩어리 부분을 혈구라고 하고, 액체 부분을 혈장이라고 한다. 요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응집원과 응집소라는 게 있는데, 응집원이라는 거는 혈액을 섞었을 때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응집원은 어디 있냐? 이거는 적혈구 표면에 있어요. 적혈구 표면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혈장과 혈구로 나눠 놓잖아요? 응집원은 여기 있다. 혈구 부분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응집소는 요거는 응집원에 대항하는 항체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는 어딨냐면 혈장에 있어요. 그래서 응집소는 둘로 나눠 놓으면 혈장 부분에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이 어디 있는지를 자, 여기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혈액형 중에서 ABO식 혈액형을 먼저 좀 얘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문제도 얘만 출제가 되고. 그래서 ABO식 혈액형에서는 응집원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요렇게 생긴 응집원 A와 요렇게 생긴 응집원 B. 실제 생김새는 아니고 그냥 좀 구분하기 위해서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고. 그래서 응집원 A만 갖고 있다. 적혈구 표면에. 그럼 우리는 A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렇게 다르게 생긴 응집원 B만 갖고 있다? 그러면 B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AB형은 뭘까? A와 B 응집원을 다 발현하면 우리는 AB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O형은 이 응집원이 없을 때 O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응집원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혈액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네 가지 혈액형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응집소라는 거는 얘랑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항체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응집소는 알파와 베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알파는 응집원 A랑 반응할 수 있고, 베타는 응집원 B와 응집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A형인 사람의 체내에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A형인 사람의 체내에는 알파 응집소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일단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알파, 베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건 제거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A형은 알파가 있으면 응집 반응해서 안될것 같아. 없애. 베타만 있는 채로 태어난다. 그 다음에 B형은 B랑 베타랑 만나면 안될것 같아. 알파만 있는 채로 태어난다. AB형은 둘다 문제가 되겠죠? 다 없는 상태로, 다 없앤 상태로 태어난다. O형은 둘다 있어도 상관없겠네? 그냥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 요렇게. 그래서 A형은 베타 응집소, B형은 알파 응집소, AB형은 아무 응집소도 없고, O형은 알파, 베타 다 가지고 있다. 이거는 필수 암기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적어 넣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혈액형 판정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혈액형이냐를 판정하는 그 근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항A 혈청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거는 A 응집원에 대항하는 혈청이라는 뜻이고요. 요 혈청에는 A 응집원이랑 만났을 때 응집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알파 응집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항B 혈청이라는 종류의 혈청이 있는데 얘는 B 응집원과 만나면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베타 응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형 같은 경우에는 A 응집원이 있잖아요. 그럼 알파랑 만나면 어떻게 돼? 응집 반응 하겠지. 근데 이 A형은 베타랑은 만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응집 반응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B형은 어때? B형은 베타랑 만나면 반응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만 응집하고 여기는 응집이 안 돼요. AB형은 A도 있고 B도 있으니까 둘다 응집을 하게 된다. O형은 A도 없고 B도 없으니까 응집을 안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순우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 21번째 만남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강부터 30강 강의는 수능 실전 문제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나머지 10강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습을 하셨는지의 여부입니다. 문제를 풀때 자기가 먼저 풀어보고 나서, 아, 내가 이 부분이 조금 아직은 채워지지가 않았구나, 그걸 발견한 다음에 저를 만나러 오셔야 그걸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문제를 풀지 않고 제 강의만 들으시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예습해서 오시고요. 두 번째로 쉽게 기죽지 마세요. 20강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틀리는 게 나와요. 나 공부 헛것했나 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러시아어인데 어떻게 한번 보고 다 합니까? 그래서 틀린 문제를 만났을 때, 나안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모르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알게 됐어. 지금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야. 이런 마인드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전 문제 1강은 교재 1강에 나와 있는 페이지 찾아서 1번부터 12번까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실전 문제 1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2번 문제까지 있는데, 우리 수능은 30문항이잖아요? 30문항이 철자, 어휘, 발음, 문화, 의사소통, 문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문항 수가 그것만큼은 되지 않으니까, 의사소통이나 다른 모든 영역들이 조금 문항 수가 적게 배정되어서 나오긴 하지만, 골고루 모든 영역을 다루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게 1번 문제면 발음 문제로 나왔는데, 발음 문제 정답 맞췄으면 패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이 수능에서는 회화 영역에서 혹은 문화 영역에서 아니면 문법 영역에서 다르게 풀릴 수가 있으므로 발음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들도 전반적인 관점에서 모든 영역을 다룬다는 생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먼저 문제를 해결할게요. A, B, C, D 이 밑줄 치어진 단어의 발음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정답을 찾고 그 다음에 해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는요, B라는 단어가 이거죠. Nosh. 그때는 O의 강세가 있어서 우리가 발음을 Nosh라고 읽는데 보니까 남성 명사인데 이게 지금 생격 형태로 바뀌어 있어요. 생격 형태로 바뀌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어떤 변화가 있냐? 나샤 하고 강세가 뒤로 이동을 해서 여기 앞에 오에 강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나샤. 그래서 얘는 아 발음이죠. 밑줄 그어진 곳의 발음은 아 발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는요. 추워요 하는 수로 부사인데 얘는 강세가 어디에 있을까요? 홀라드나 오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강세가 있으니까 자기 소리 내겠죠? 오 하고 소리를 내고요. 그 다음 C는요. 얘가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더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노마 하면은 집에라는 장소 부사고, 나마 뒤에 아의 강세가 있을 때는 강세에 있는 아가 와서 복수가 되는 그 남성 명사 그룹에 있는 아이라서 집들이라는 복수 명사예요. 근데 그 앞에 동사가 시질인 거 보니까 시질 지동하면 집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이 집에라는 의미로 쓰인 거거든요. 강세가 오에 있어서 자기 소리 오 하고 냅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은 보시면 단어라는 말이 있어요. 슬로바. 이때는 오의 강세가 있어요. 단수일 때는. 근데 요거의 복수가 이거거든요. 오로 끝난 명사의 복수가 아잖아요, 어미가. 근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 여기에 있던 강세가 슬라바 하고 뒤로 이동을 해서 오의 강세가 뺏깁니다. 그래서 얘는 오의 강세가 없으므로 아 발음이 나죠. 아, 오, 오, 아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AB 아니고요. AC 아니고요. BC. BC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좀 많더라고요. 부츄라 니어빌라. 자, 얘가 왜 여기에서 생격이 되었는지를 알수 있겠네요. 니에빌러 뭐죠? 존재 부정 생격의 과거 시제. 뭐뭐가 없었다. 없는 것은 생격. 없는 것이 비니까 노슈제 생격 나슈자가 온 거죠. 어제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빌러 오친 홀랐나. 수로부사의 과거 시제는 빌러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수로부사 때문에 시제가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매우 추웠어요. 야, 제가요. 위시진 하면 하루 종일이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시제지도마 집에 앉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집에 있었고요. 앉았다가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에 있었고요. 위치 하면 왜

배우다라는 거죠. 모든 새로운 단어, 새 단어와 텍스트를 외웠습니다라는 말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제 모음의 발음 문제인데요. 강세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돼요. 모음은 advietla 강세 있으니까 예 발음. siesta 원래 miesta 하면 자리 단수 명사인데 이게 오가 없어지고 아가 되면 복수가 되거든요. 그때 얘도 강세가 뒤로 이동을 해서 얘의 강세가 없으므로 이 발음이 납니다. 미스타. 그다음 가수 비비에츠 강세 있으니까 얘 발음. 얘도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쓰리다 하면은 수요일이거든요. 근데 수요일의 대격이 쓰리에두예요. 자, 아가 우로 되는 건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강세가 앞으로 이동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쓰리에두 얘 발음이 납니다. 강세가 있으니 5번. 지까브리에 강세가 있어요. 선생님, 12월은 원래 지까브르 하고 강세가 여기에 있는데 뒤에 보니까 격변화 어미로 이동을 했네요. 맞아요. 잘 보셨어요. 지까브리아 생격도 뒤에 야의 강세가 있고요. 전치격도 지까브리에 하고 예의 강세가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 모두 동일하게 그렇게 생격과 전치격에서 같은 격에서 강세가 뒤에 어미 부분에 찍힌다는 거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자, 이렇게 답은 풀었고요. 정답은 찾았고요. 이제 해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 그녀가 브라빌러, 옳게, 아트비에질라, 대답했다라는 말이고, 요거는 나 플러스 대격으로 뭐뭐에 대해 답하다. 이렇게 해서 지난 20강에서 대격지배 동사로 배웠습니다. 씨미스타, 씨 하면은 미시프시아 씨옵시 중에서 복수에 해당하는 거죠. 뒤에가 미스타하고 복수가 왔으니까 모든 자리들 근데 어디에는 우플러스 생격 뭐뭐 옆에 창가에 있는 모든 자리가 스바보드니 한가하다 비어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3번 내 친구는 유명한 가수이다. 자 보시면 이지비에스니 하고 때 발음이 무금나는 거 중요합니다. 비비에치가 가수인데 노래하다는 비에치 되겠죠. 반면에 여러분 헷갈려 하시는 거. 비치는 맛이다. 부플러스 대격으로 무슨 요일에? 그래서 수요일에 무미냐? 나에게 뭐가 있어요? 수업이 있는데 무슨 수업? 러시아어 수업. 그래서 오로 로스카와 이치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몇 년에 할때 전치격 쓰죠. 베톤가드 올해에 그리고 부플러스 전치격으로 달도 표현하거든요. 12월에 니에블러 존재부정 생격 과거 또 나왔습니다. 뭐가 없었다? 눈이 오지 않았다. 없는 것은 생격이니까 스니에기 스니에가 됐습니다. 자, 발음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이 여러분 교재가 발음과 관련된 거여서 1강에서는 발음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2강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제는 모음 아가 나왔는데 첫 번째 의사 브라츄죠. 근데 브라차하고 얘는 격변할 때 이제 뒤로 이동을 하거든요. 강세가 족격도 브라촘이잖아요. 이렇게. 브라차 아의 강세가 있어요. 2번 비추얼라 아의 강세가 있어요. 그다음 3번 아비샬 얘도 아의 강세가 있어요. 4번 취스지 아의 강세가 없네요. 5번 나추얼라 아의 강세가 있어요. 강세가 없는 것은 4번밖에 없는데 요거를 묻고 있습니다. 모음 아는요 여러분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음 아가 요렇게 이렇게 왔어요. 이두 개의 자음과 붙어서 왔는데, 그때 아의 강세가 없다. 얘의 강세가 없다. 그럴 때는 이 아가 이 하고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발음이 날까요? 취스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이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itras, 나는 지금 주다, 기다리다. 의사를 기다리고 있다. 2번, 아나, 위글리지, 그녀는 보인다, 비추얼라, 슬프게 보인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말이에요. 3번, 아비슈아치 동사는 일상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순특강 교재는 등장하는 횟수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약속하다, 라는 말입니다. 약속하다. 그가 약속했다. 그러면은 많이 누구에게 약속했다 하면 역겨교겠죠? 여기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진 않지만, 뭘 약속했냐면, 미르누짜 다모이, 미르누짜 돌아오다 플러스 꾸다 어디로 돌아오다 그래서 방향 부사가 왔죠. 다모이 집으로 라나 일찍 돌아올 거라고 아비샤 약속했습니다. 자, 약속하다는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주는 거예요. 슬로바 단어를 주다. 4번 에트 드라만 이 장편 소설은 사스타인 이스 컨시스터브 플러스 생격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이

느바가 지금 이라는 수사가 느브후로 성격으로 바뀐 이유는 얘가 성격 지배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2, 3, 4 다음에는 원래 단수 성격이 오는데 2, 3, 4 앞에 성격 지배 전치사가 와서 2, 3, 4가 성격, 즉 느부, 드료, 지드료 이렇게 바뀌면 뒤에 오는 명사는 복수 성격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분이라는 말이 trust, 얘가 여성 명사인데요. 미약계산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복수 성격은 예이죠. 그래서 취세이 되는 거고 강세가 뒤에 있기 때문에 얘가 이 발음이 났던 거예요. 자, 5번 나다, 뭔말 필요가 있다. 브릿지 도착할 필요가 있다. 어디로? 꾸다. 이동동사는 꾸다 지배하니까 지하트랙 그리고 불랑 결합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극장에 도착해야 해. 나 뭐뭐까지 다음에 성격이죠. 원래 시작이 나처럼 하고 오로 끝나는 건데 오로 끝난 명사의 성격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스펙타클이야. 연극 시작까지 극장에 전까지 극장에 도착해야 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도르니크. 자, 떼 발음 나고요. 아티하우 대 발음 나고요. 다음 C번 아빠즈달리 대 발음 나고요. 보이스트 어말 무성어마 떼 발음 납니다. 그래서 1번 볼까요? AB 아니고요. AC 아니고요. BC 네, BC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요것만 설명할까요? 자, 왜, 게, 네, 쥐, 제. 유성음 6개 썼습니다. 대응하는 무성음상 기억하고 계시죠? 빼, 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성음 플러스 무성음이 오거나 또는 반대로 무성음 플러스 유성음이 왔을 때 러시아어 자음은 역행동화를 함으로 역행 뒤에서 앞으로서 무성음이 뒤에 왔으니까 내가 무성음이 이제 힘이 세. 너 유성음 내 소리로 바꿔. 그래서 얘가 무성음이 되는 것이 무성음화 현상이고요. 반대로 이제 유성음이 뒤에 왔으니까 얘가 이제 실권이 있네요. 그래서 얘를 유성음, 대응하는 유성음으로 발음시키는 것이 유성음화 현상입니다. 그러면 아띠하찌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떼를 보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무성음이죠. 대는요, 여기 있죠? 유성음이에요. 무성음, 유성음 맞네. 그러면 얘가 이 대응하는 유성음으로 발음이 돼야 되겠죠. 떼에 대응하는 것이 뭐예요? 대죠. 그래서 얘가 대발음이 나는 거라고 우리가 쓴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프도르니크 플러스 대격으로 요일 표현합니다. 화요일에 나는 쉬었어요. 자 플러스 족격 어디 어디 뒤에 고어로선 도시니까 교외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스 플러스 족격 누구누구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거기에서 우리는 미에슬라 즐겁게 브라비시브레미아 시간을 보냈다였는데 브라비시 해서 미스티의 과거시제가 뷰, 빌라, 빌로, 빌린데요. 여기는 주어가 무이니까 브라빌리하고 복수 형태의 과거시제 변화가 왔습니다. 미처럼 저녁에 우리는 지각했어요. 늦었어요. 나 플러스 대격, 꾸다. 어디로 지각하다 해서 이렇게 꾸다 표현이 왔고요. 기차 타는 거 지각해서 위르누르스, 나 모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쓰는 표현, 나 플러스 전치격,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자, 5번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1번 어말 무성음아 zup 되죠. 배가 맨 뒤에 오면은 빼로 발음이 납니다. 그다음 2번 약구 앞지에까 발음 원래 그대로 소리가 나고요. 그다음 얘도 역행동화 때문에 빼로 발음이 납니다. 그다음 얘는 비블리아지에까 원래 자기 발음 나고요. 빠 아쉽게 하고 빼 발음이 납니다. 역행동화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신체 부위가 아프다는 것을 강조해서 신체 부위에 방점을 찍힐 때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픈 사람은 우 성격을 표현하면 되고요. 아픈 부위는 주격으로 표현하는데 그 주어가 단수일 때는 말리, 주어가 복수일 때는 말리아 쓰면 된다고 했죠? 여기 지금 단수네요. 그래서 말리시 왔습니다. 오늘에 해당하는 거니까. 참고로 20강에서 족격 지배 동사 1번에 나온 아이가 뭐예요? 말리츠 플러스 족격으로 나왔는데 요때는 질병 아프다는 것을 표현할 때 질병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독감이 걸렸다거나 뭐 장염에 걸렸다거나 이렇게 질병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는 그 질병을 족격으로 표현하면 되고 얘는 질병이 아니라 신체 부위니까 요 표현 방식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2번 나울루 모퉁이에 나호지차 위치했습니다. 약국

북이 위치했습니다. 무글루도 있어요. 모퉁이에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강세 있는 우가 와서 장소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전치격 어미가 강세 있는 우가 오는데, 원래 모퉁이는 우걸인데요. 그래서 모퉁이에 할땐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3번, 나의 친구는 주변 살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숙사가 이예로 끝나는 중성 명사인데요. 이그랏고에 이야, 이예는 전치격이 모두 단수 전치격이 이이가 돼서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4번, 야, 아부이추너, 나는 보통, 빈도부사죠? 빈도부사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항상, 시그다, 자주, 차스터, 보통, 아부이추너, 때때로, 이나그다. 이런 아이들이죠? 자니마이스, 공부합니다.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도서관은 불황짝꿍. 자, 요런 표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수가 뭐냐면, 아쉽가요. 아쉽가. 근데, 아 플러스 역격이 된 거거든요? 요거는 실수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쉽게 실수로 야와숄 와숄 들어갔습니다. 내 자신의 교실이 아닌 곳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겠죠? 자, 6번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다른 것은 왜 발음인데요? 객차 와곤. 1번 니치 보 시보드냐 스바이보. 그다음에 4번 프타로바 님노가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개 발음은 1번, 원래 자기 소리 개, 신문, 가지에따, 이런 아이. 그 다음에 격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개는 배 발음이 되죠? 그래서, 개는 격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거. 예를 들어서, 노브의 성격, 노바바, 그라시브의 성격, 그라시바바 할 때, 요거에 개의 밑줄을 그어져 있으면 개를 배로 발음한다. 노바바, 그라시바바. 세 번째, 어말 무성음화 해서 개가 맨 뒤에 오면 크로 발음 납니다. 남자친구 발음할 때 누로크 이렇게 발음하죠. 눈할 때도 스니크라고 발음하죠. 4번, 네 번째로는 흐발음입니다. 흐발음은 단어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미야끼, 부드러운 미야끼스낙 아시죠? 요거 알파벳에서. 부드러운 할때 개가 흐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쉬운, 가벼운 할때 르흐끼 얘도 흐발음이 됩니다. 여긴 다양하게 좀 나오진 않았지만. 자, 해석 가보도록 할게요. 마요미에스터, 나의 자리는 베롬 와구니 첫 번째 객차에 있다. 니치본니 하면 전혀 머무않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고요. 2번,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의 남자 형제를. 4번, 나는 태어났어요. 며칠에. 날짜 표현할 때 며칠에 하면은 어떻게 표현하라고 그랬죠? 일을, 서수, 중성, 단수, 생격. 월은 생격. 그래서 마르타의 생격 왔고요. 후타로이의 생격, 후타로우바가 왔습니다. 후타로의 생격이겠죠? 5번, 나는 조금 말합니다. 말하다 동사는 항상 빠구르그랑 결합해서 가바리치 파루스키 파카레스키 팡글리스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밑줄 친 부분이 발음되는 것은 she sleep은 때 발음 안 나요. 묵음이고요. 야, she's blue 하고 배 발음 안 납니다. 자음이 무려 4개가 연달아 왔네요. 3번, 프레스타프 하고 발음이 납니다. S 발음. 그 다음에 4번 이즈비에스니 묵음입니다. 5번 보스나 묵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번 온 윌 she's living. 그는 행복했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느낀다. 스스로를 나쁘게. 즉, 나 컨디션 좋지 않아 라는 말이고요. 3번은 이렇게 표현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묶어서 프레스타프 시비아 생각해봐. 한번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 이오 미에스지에. 미에스터는 자리인데 나 플러스 전치격이 됐어요. 그녀의 장소, 그녀의 자리, 그러니까 그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이런 말이 되겠죠? 4번 그의 삼촌은 유명한 화가입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수능 특강에 이 표현 엄청 많이 나오네요. 위르누츠 꾸다. 매우 늦게. 자, 늦게 반대말은 일찍 라나이죠? 자, 8번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러시아어에서 문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 수능 특강에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맞출 수 없냐? 그게 아니고
이 텍스트 구성 자체가 러시아어의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 독해는 뭐로 하죠? 기본적인 문법의 뼈대를 이어서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어휘들을 엮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법적인 이해 역량과 어휘의 풍부함 가지고 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거 접한 거 적이 없는 내용인데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지금 필수어의가 아닌 단어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입시켜 보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시아어, 로스키이직 나왔네요. 러시아어는 as in is,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뭐뭐 중에 하나 할때 무조건 as in을 쓰면 안 되고, 뭐 중에 하나인지 뒤에 거를 보고 결정을 하고 그랬는데, 언어 중에 하나죠. 언어는 남성묘사잖아요.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남성 형태인 아진이 와야겠죠? 뭐 중에 하나냐면, 국제연합. 국제연합의 공식적인 언어. 국제연합의 공식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빠. 플러스 역격에서 준거 기준이에요. 치슬로가 숫자. 숫자에 따라, 뭐의 숫자?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 가로 열고, 난움 가바리. 그래서 러시아어로 말하는,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그런 인구수에 따라서 봤을 때, 러시아어는 자니마에 차지한다. 몇 위를 차지하냐면, 사용 인구수에서, 마시모에미에스터, 여덟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세계에서. 그래서 자니마에, 동사원은 자니마츠, 베르바에 미에스타 하면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 거니까 1등을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마시모니가 8위를 차지한다. 러시아어는 이그라엣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역할이란 말이거든요. 문화적 역할. 근데 앞에 또 있어요. 중요한 문화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에 국제연합에서는 공인했다. 이거 몇 월이죠? 이윤 하면 6월이죠? 6월 6일을 러시아어의 날이라고 공인했는데 그 6월 6일이 어떤 날이냐면 위대한 러시아의 시인인 뿌시킨의 탄생일이에요. 그래서 6월 6일. 요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1번. 러시아어는 국제연합의 공식 언어이다. 맞고요. 여덟 번째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부터는 조금 수월합니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항 시작되었습니다. A. 브리비안 니나. 안녕 니나 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제트 브일라. 너 어디에 있었어? 오랜만에 만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가 노브리진. 안녕. 낮에 만났나 봐요. 나 못따라보고 따라무노가 일을 많이 했어. 쌉심 니에브일라. 브레미니. 니에브일라. 없었다. 존재 부정 생격. 뭐가 없었다? 없는 것은 생격. 시간이 없었으므로 시간이 생격. 무세지자. 만날 시간이 없었어. 전혀 없었어. 자, 그러면 오랜만에 만난 상황에서 건네는 말 뭐뭐 있죠? 가부야 비슈. 내가 누구를 본 거야? 그 다음에 스콜걸리에 스콜거짐. 너를 만나지 못한 지 얼만큼의 여름과 얼만큼의 겨울이 지났니? 이런 표현이 있고요. 나브노니 비젤스. 오랫동안 보지 못했구나.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부야 비슈.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야? 정말 오랜만이다. 쓸수 있고요. 가카에브스리차. 이것도 정말 오랜만이야. 라는 만남, 그런 상황에서 쓸수 있는 말입니다. 4번, 나브노니 비질리스, 오랫동안 보지 못했구나, 들어갈 수 있고요. 5번, 스콜까리에, 스콜까짐, 각각 리에타, 지마, 복수 성격 형태입니다. 스콜까가 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얼만큼의 여름과 겨울이 지났니, 우리가 만나지 못한지, 이런 의미여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건넬 수 있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은 뭘까요? 부시보, 격변화 속에 등장하는 개니까 배발음, 노브라바 되고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헤어질 때 인사죠. 앞에 기원하다 줄라치가 생략돼서 기원 내용만 성격을 표현하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서 헤어질 때 인사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드라스비치 안녕하세요. 비리리. 비에도 안녕하세요. 사지치스 앉으세요. 모트 메뉴 여기에 메뉴가 있습니다. 슈토비아 치치사 카자치 주문하다. 당신은 무엇을 주문하고 싶으세요? 메가 가코에 불리우다. 어떤 요리가 베트남 레스토랑이 이 레스토랑에서 사모의 코스나에 가장 맛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A가 이하 리커맨드요. 저는 리커맨드 추천합니다. 누구요?

그에게 당신에게 샤실리 꼬치구이를 추천합니다. 자, 1번 내가 봐야 릴리스 약속합시다. 그렇게 약속한 거야. 시간과 장소를 모두 정한 다음에 마무리하는 멘트죠. 그래서 어울리지가 않고요. She's leave a boots. 이거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말이어서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자, 3번 브리아드나와 피치이타. 맛있게 드세요. 아직 뭐 주문도 하지 않았죠? 메뉴 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은 어울리지가 않고요. 블리글라쉬아요. 초대합니다. 당신을 나칸지에르타 연주회장으로. 초대 대상은 대격, 초대하는 곳은 꾸다. 그래서 나 플러스 대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역시 상황에 맞지 않은 표현이고요. 5번. 나브로 바샬라바치 플러스 꾸다. 어디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레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11번 가겠습니다. 노브레 오트라. 굿모닝, 꾸다데이조시. 너 어디가? 알료샤. 비리리. 나는 도서관에 가고 있어. 책을 돌려주기 위해, 반납하기 위해서. 근데 너는 어디가? 야이도브 스콜로. 나 학교 가고 있어. 스코로나 치뇨자오로. 곧 수업이 시작하거든. 자, 그러면 만났을 때 인사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1번, 빠까 헤어질 때 인사. 2번, 안녕.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4번 모두 헤어질 때 인사입니다. 아, 다브 스트레치 만날 때까지. 4번, 브시보 하루쇼버. 아까 브시보 노보라보라.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헤어질 때 인사. 1번, 3번, 4번이고요. 2번, 만났을 때 인사. 그럼 5번은 스파코이노이노치. 잘자, 안녕히 주무세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밑줄 느낌표 꽝 찍었고요. Was 고울 거. 어떤 말이에요? 몇 시에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까또롬 치수. 구체적인 시간을 부를 때. 몇 시에 오늘 수업이 끝나니? 오늘 3시에 끝나. 빠이 좀 가자. 뭐하러? 이그라치프 플러스 대격 운동. 농구하러 가자. 뽀슬리에 뭐뭐 후에 상황에 의해 다음에 생격. 수업. 지나니아찌에 이에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행격. 이그라트코에 수업 후에 농구하러 가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바로 샤이지야.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인데. 우위짐스야. 만나자 보자. 나 플러쉬하트게 운동장에서 3시 10분에 만나. 보자. 그러면 A. 빠까 잘가 헤어질 때 인사. 2번 브리비엣 만났을 때 인사. 노브리젠 만났을 때 인사. 그래서 요 B, D 만났을 때 인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C번은 뭐냐면 우다치집에 너의 행운을 빈다라는 기원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D가 있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문제풀이 1강 끝났고요. 이제 2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시고. 자, 2강의 첫 번째 문제, 발음 문제 나왔겠죠?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사시에지 강세가 있으니까 얘 발음, 니에스콜거 있으니까 얘 발음, 지리에비아 얘 발음, 바비질 하고 강세가 없어요. 얘 강세가 없으면 이 발음이니까 얘만 이 발음, 빠이에스코 얘 발음.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해석 보도록 할게요. 1번 시에 모든 마이 나의 사시지 이웃들이 노브리 착합니다. 자, 여기에서 복수 중요한 것 사시에 남자 이웃이고요. 야블라커 사과입니다. 이두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둘다 이가 붙어서 복수가 되는 거죠. 원래 자음은 의인데 얘는 이가 붙어서 복수가 되고 오로 끝난 정성명사의 복수는 아지만 얘도 이가 붙어서 복수가 된다는 겁니다. 같이 묶어서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복수가 이렇게 왔죠. 2번, 무자리 홀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 자, 예스 꼴꺼 스 꼴꺼 문어고 말러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복수형격이 오는데 사람, 몇 명의 사람, 얼만큼의 사람, 지금 스콜과 예스콜과랑 사람이랑 결합할 때는 칠라백 쓰면 돼요. 스콜과 칠라백, 예스콜과 칠라백. 근데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할 때는 뭐랑 결합하냐면 류지의 복수형격, 문어고 류지의 말러 류지. 그래서 여기에는 예스콜과랑 결합했기 때문에 칠라백 형태가 온 겁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 3번 사두 사트 정원인데요. 얘는 강세 있는 우가 와서 전치격 장소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원에서 정원에라는 말이고요. 그런 게또 뭐가 있죠? 블리수 숲에 나비리구 기슭에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런 그룹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라시 동사 잘하다라는 말인데 그거의 아니 변화 형태입니다. 이게 주어잖아요. 브이소키 지레우냐. 키가 큰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정원에. 자, 여기 미야키스나 야 동그라미 친 이유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누룩 복수 누르지야.

stool, 의자, stolia. 처럼 원래 얘는 ziereba, 나무인데요. 나무의 복수 형태가 미약해서 야 형태로 얘네랑 같은 그룹에 있는 아이입니다. 4번. 우리의 축구 클럽이 바비지치. 동사 원형 써보도록 할게요. 바비지치. 강세가 여기에 있다고 했죠. 얘는 승리하다입니다. 우리 20강에서 메리치 동사 할때 그냥 메리치는 일반적으로 역격을 지배하는 건데 신을 믿는다거나 승리를 믿는다거나 성공을 믿는다고 할 때는 부 플러스 대격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제가 승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명사 빠비에다. 이 승리라는 명사는 여러분 빠비에다하고 얘의 강세가 있고요. 승리하다 동사는 빠비지찌하고 뒤에 강세가 있어서 여기는 이 발음이라고 여기는 얘 발음이 나는 겁니다. 자, 5번. 아니사비라리스 동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사브라싸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할 계획이다. 그래서 교외로 사플러스 대격으로 어디로라는 방향을 나타내는데 도시 뒤로니까 사플러스 대격은 뒤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도시 뒤로 즉 교외로라는 말로 해석이 되죠. 교외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철자 문제인데요. 볼게요. 이거 답 먼저 써볼까요? 선지에 해당하는 단어. 시계죠. 치시. 2번은 아츠키. 3번은 빵, 리에프. 얘는 우산, 존츠. 5번은 치마, 유프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문예, 지모이, 아소비나, 나라비짜. 쪼블레 빨토. 나는 겨울에 특히 따뜻한 외투가 마음에 들어. 존트인데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마음에 들다 할때 걔를 역격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느라비짜 동사에서 문예가 왔습니다. 주어는 얘죠. 쪼블레 빨토. 얘를 인칭으로 바꾸면 아노라서 아노에 해당하는 3인칭 단수 변화 동사 일치되고 있습니다. 자, 1번에서 시계. 시계가 작동하지 않아요. 러시아로 어떻게 할까요? 시계 입장에서 일하지 않는 거죠. My 치시 내 시계가 니라 부타요. 일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뭘까요? 스피시치 동사. 스피시치 동사는 서둘러 가다라는 건데 치시 시계가 스피샷 서둘러 갑니다. 나 빼앗치 미눗 5분. 그러면 시계가 5분 빠르다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대해서 한번더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빵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 생존이나 풍요의 상징으로서 받아들이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흘리에, 우시무, 갈라바. 모든 것에 있어 머리다.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런 말 있고, 또 하나, 러시아 사람들이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환대 의미를 담아서 빵과 소금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빵과 관련한 내용이라서 문화적인 부분 정리해 보았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가 어디 가는지 묻고 있어요. 나테이조 슈나지야. 나제야, 너 어디 가? 가다 동사, 있지 동사. 걸어가다의 정태 동사인데 동사 변화 해볼까요? 야이도 테이조 쇼나나이존 무이존 무이조지 아니이도. 그리고 얘는 꾸다를 지배하니까 질문할 때도 꾸다를 물어봐야지 그제가 오면 안 돼요. 너 어디 가? 나제야? 야이도. 나는 간다. 부마가진 상점에 가고 있어. 나도 쿠피치. 사다. 뭔말 필요가 있다. 사야 해. 나 비에트. 점심 식사로. 아침 식사는 뭐예요? 자브라. 저녁 식사는 우신. 그곳 앞에 나를 붙이면 나 잡드락 아침 식사로, 점심 식사로, 저녁 식사로 이렇게 되고요. 나 빼고 이 명사에서 동사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요거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잡드락까지, 아비에다지, 우신하지. 아침 식사하다부터 저녁 식사하다까지. 점심 식사로 뭐를 사야 해? 그러면은 먹는 거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빈칸에는 A, 흘리앱 들어갈 수 있겠네요. B는 블루스카. 얘는 아로 끝난 여성명사인데 여기 지금 목적어이기 때문에 대격으로 이렇게 됐고 블라우스가 되겠습니다. C번 슈르날 잡지, D번 말라꼬 우유. 그래서 A, D가 있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갈게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우리 보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러시아 여러분 수능 5교시 시험 볼때 시험 시간이 모자라서 마지막 번못 푸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한번 다시 어려운 문제 볼 수도 있고요.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화 문제 만나셨을 때 한글 선지를 먼저 읽고 들어가신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는 여기 러시아 지문 먼저 봤지만. A. 시베리아는 우랄 산맥 서쪽에 있다? 시베리아는 어디에 있죠, 여러분? 러시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우랄 산맥이 있고 여기가 유럽, 러시아, 여기가 아시아, 여기를 시베리아라고 하죠. 서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벌써 여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A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러시아에는 11개 시간대가 있다. 모스크바에 서울의 시차는 몇 시간? 7시간이다. 볼가강은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이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수능 특강에서 한국어로 접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이걸 상식적인 관점에서 아는 것을 대입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한번 다시 올라가서 어떤 것이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소이 아닌 것, 구분되다, 뻗어 있다, 시간대 차이 요걸 활용해서 보시면 돼요. 러시아는 구분된다. 유럽, 러시아. 자, 어디로부터? 우랄 산맥으로부터 크 플러스 여기 어디 쪽으로? 서쪽으로의 유럽 러시아와 우랄 산맥으로부터 동쪽으로의 극동 지역을 포함하는 시베리아로 구분되어진다. 러시아는 넓게 뻗어 있다.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넓게 뻗어 있습니다. 빠이따무 그래서 러시아에는 11개의 시간대가 존재합니다. 시간에서의 차이, 시차는 어디와 어디 사이? 모스크바와 서울 사이, 메슈드는 뭐뭐 사이의 족격지배 전치사죠? 6시간이 나요. 러시아에는 많은 강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볼가강은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이랍니다. 자, 요거 X, 11개의 시간대, 11이란 수사 나왔었죠? 그래서 얘 맞고요. 시차는 6시간, X, 가장 긴 강, 마지막. 그래서 B, D가 있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 B 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얘가 쥐냐라고 부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고마워 하고 나르말라 하고 자기의 상태를 말했어요. 안부를 물어볼 때 답할 수 있는 거죠. 나르말라. 자, 그러면 안부를 묻는 말. 깍질라, 어떻게 지내? 들어갈 수 있고요. B번. 깍지비아자본 이름을 묻는 거니까 이거는 X. C번, 깍디 두마이쉬. 두마치가 생각하다니까 너 어떻게 생각해? 의견은 묻는 거였는데 상관없죠. 그래서 C번도 아웃. D번, 깍디 빠슈바슈. 너 어떻게 지내니? A, D가 있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너 어떻게 지내니? 다른 말로 또 깍. 살다 동사를 이용해서 데이슈뷰슈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명사를 활용해서 인생, 삶, 뭐죠? 쥐슨. 여성 명사죠? 깍, 쥐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까그다띠 부지쉬, 스바보나, 나슬리드 쉐니지리에. 나 플러스 전치격으로, 뭐뭐 주에 표현하죠. 슬레드쉬. 원래 이게 다음 의라는 말인데, 뒤에 니젤리아가 여성 명사니까 슬레드 샤야 왔겠을 텐데, 나가 전치격을 지배하니까 이렇게 전치격 어미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너 언제 한가할 것 같아?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한가해? 라고 물어보고, 하나 더 물어본 이유를 뒤에 붙이는데요. 하추, 원해, 나는 원해, 스타보이, 너와 함께, 뜨의 족격이죠? 빠이치, 가는 것을 원해, 가다니까 꾸다를 지배하는데, 위스타프가 전시회 전람회는 나랑 결합하는 명사고요. 꾸다니까 나 플러스 대격이 와서, 아로 끝나는 위스타프가가 위스타프가 됐습니다. 전시회장에 너랑 함께 가고 싶거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그 사실리뉴 유감스럽게도 유감스럽지만 동일한 표현 오고 있죠? 나 슬레드쉐니젤리 다음 주에 야 날슈나 주어가 여성이니까 날슈나가 왔어요. 강한 의무 주어에 따라서 노쉔 여성이면 날슈나 중성이면 날슈노 복수면 날슈니 주어는 주격 다음에 동사원형 주어가 여성이라서 날슈나가 왔고 동사원형 오고 있죠? 나 가야 해 꾸다 어디로? 삐질부르그로 빠질람 하면은 업무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니엘러가 일이잖아요. 그거에 지금 복수 역격 형태인데 빠 때문에 지금 복수 역격이 온 거예요. 업무차 상트피츠르부르거에 가야 하는데 빠니라 너 이해한다 하고 뭐라고 말하고 스파시바 고마워.

1번 브리비엣 만났을 때 인사 아니고요. 2번 사글라스나 동의해. 자, 3번 까칼부스테이차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건네는 인사하고요. 4번 물러가들 집이야. 감사 대상을 이 동사는 대격을 표현하기 때문에 뒤에 대격인 집야가 왔습니다. 5번 She's Liverpool. 즐거운 여행 되길 바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올야 각 쉬슨 아까 선생님이 쓴 거죠? 올야야 어떻게 지내니? 하고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스파시바 고마워 한 다음에 자기의 상태를 말하고 아웃집이야. 근데 너는 어떻게 지내? 하고 이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그러면 빈칸에는 안부에 대한 응답이 들어가야 되는데 1번 리엣거. 리엣거는 여러분 드물게인데 이게 붙었죠. 리엣거. 그래서 얘는 자주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돼요. 2번 노브리비에츄르. Good evening. 저녁 인사 되겠고요. 3번. 무시버 노브라워. 무시버 하로셔버. 모두 다 안녕히 계세요. 자기가 헤어질 때 인사입니다. 4번. 무시오 파리아드케. 무시오 에브리싱. 모든 것이 질서 속에 있다. 순조롭게 지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 아까 앞에서도 등장한 표현인데요. 스파코이나야 노치 하면 고요한 밤이라는 스파코이나야 노치가 각각 성격 형태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가 된 이유는 앞에 줄라치 기원하다라는 동사가 생략돼서 기원의 내용을 성격으로 표현하니까 이것이 성격으로 된 경우고 동사 없이 그냥 이렇게 기원의 내용 성격 표현만 써서 일상적으로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자,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안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때쓸수 있는 다른 표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어, 프리크라스나. 자, 그 다음에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딱시 위에. 또 니치버. 또 역시 안부에 대한 응답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에이, 빠치무, 왜, 위, 우쉐, 스탈리. 벌써 일어났어요. 아스타바이치스, 아스타바짜. 머무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슈님 노고. 조금 더 계세요. 야 오친 하추 아스타짜. 나도 조금 더 나도 있고 싶지만 노. 하지만 뭐라고 말했고요? 우미냐 나에게 언제 잡트라 언제부터 수트라 아침부터 내일 아침부터 질라 질러가 일이고요. 그거의 복수가 질라예요. 일이 있어. 빠니마요 이해합니다. 유아쇼 유감입니다. 부시버 도브라버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1번 니치보 2번 문예 빠라 나는 뭐뭐 할 시간이야 가야 할 시간이야. 정답은 2번이겠네요. 하지만 문예 빠라 나 가야 해 이런 말이니까요. 3번은 뭐냐면요. 프리에스트가 도착이거든요. 스플러스 족격으로 축하의 내용을 표현한다고 했죠. 이것도 그거의 하나에 속하는 겁니다. 도착 축하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환영해요 라는 말이에요. 환영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 쓸수 있는 거는 나브로빠 샬라바치가 되겠죠. 4번 오친 프리아타 정말 반갑습니다. 5번 스타워스티빔 기꺼이 제안에 동의하는 표현이고요. 니치보는 사과의 응답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안부 응답도 가능하고요. 자, 9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침내 약간 예츠 시험이 끝났구나. 우비짐 시합 빠니질리 월요일에 만나자. 빠치무 왜 너는 그렇게 스피쉬 서두르는 거야? 야비셜 내가 약속했어. 뭐 하기로? 여자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어. 보슬레 몸모 후에 시험 후에 내가 지금 늦었어. 빠니아드너 알겠다. 1번 오친셜 정말 유감이구나. 2번 나스비다니아 잘가. 3번 노브리젠 Good afternoon. 5번 나브로파쇼알라바치 환영합니다. 웰컴. 5번 브리아드나와 비치다 맛있게 드세요. 정답은 헤어질 때 인사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문법 문제 시작되었습니다. 인찌리에스는 효용사 남성형이니까 빈칸에는 남성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쥐즌 여성 명사입니다. 자, 요거 소문자로 써주시고 이것도 소문자로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교재에는. 자, 여성 명사라서 들어갈 수 없고요. 비는 노버스지, 유스인데요. 이것도 여성 명사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쉬나 하면은 남성이라는 말이어서 남성 명사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2번, 스펙타클, 공연이라는 말인데 연극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요거 남성 명사입니다. 미야키상은 항상 명사의 성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 짓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CD가 있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1번 볼게요. 문장의 표현이 옳은 것은? 자, 1번. 이브와 치에츠, 그의 아버지는 기술자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은 게 들어가 있고, 요것도 그냥 요거 빼고, 인시니에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옳지 않고요. 이렇게나 할수 있겠죠. 그의 아버지는 얘를 그대로 살리고 싶다. 족격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은, 라보테 수용사. 해서, 라보타이트. 인시니어. 요거 다음에 직업 족격을 하면 그 직업을 일하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요. 2번. 땀 스타이트 스타이아츠. 어디 어디에 서 있다. 그지? 그래서 방향 부사가 아니면 장소 부사가 왔죠? 저기에 서 있습니다. 스타리 까라블. 요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까라블. 미야키상이니까 성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얘 남성입니다. 교통수단의 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래된 배가 저기에 서 있다. 동그라미. 푸츄라 어제 하루 종일 슐라 도시지. 뭐가 틀렸죠? 도시지는 미야키상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면 비가 왔다고 할때 이치 동사에서 숄 슐라 슐로 슐리에서 얘가 남성 명사이므로 얘랑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이게 아웃입니다. 4번 마아야 자자 되게 어색하죠? 자자는 여러분 삼촌 아저씨 이모부 고모부 남성 명사입니다. 사람 는 자연성을 따라서 남자면 남성, 여자면 여성이기 때문에 뒤에 뭐로 끝났는지 고를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야로 끝나서 여성 명사, 택도 없는 소리죠. 남자니까 남성 명사라서 이게 모의가 돼야 됩니다. 모의자자. 나의 삼촌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번. 문인 라비츠사. 내 마음에 들어요. 뭐가? 주어가 이거예요. 모스크바 지하철이. 여러분, 지하철은 중성 명사예요. 그럼 형용사가 중성형 어미를 가져야겠죠? 마스코프스카야 메트로 X. 자, 12번. 오늘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모이 브라트. 남성 명사니까 소유대 명사 모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보 빠드루가 그의 여자친구. 오류 없고요. 나의 오빠와 그의 여자친구가 바스나 꼬밀리스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슈골리에 학교에서 시차스 지금 아니 그들은 시차유츠사 만납니다. 바 플러스 복수 역격 뭐뭐마다 휴일마다 만납니다. 주말마다 만납니다. 이나그다 때때로 야 나와 그들과 함께 산책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나와 누구는 할때 쓰는 공식이 무이스 주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야가 아니라 무이가 와야 돼요. 무이스님이 하면 나와 그들은 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D번이 오류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실전 문제풀이 1강과 2강에 해당하는 24문항 모두 맞춰봤습니다. 오늘 푸신 것 중에 나 이거 진짜 몰랐는데.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셨다면 고기를 집중적으로 여러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3강, 4강 예습해서 저 만나러 오시면 돼요. 안녕히 계세요. 데스피다니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 21번째 만남이고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수능특강 교재가 17강입니다. 17강 공해와 환경오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내용은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상식이 높아지는 그런 단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것들을 배우느냐, 대기오염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 수질오염, 토양오염, 그 다음 폐기물오염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양오염과 폐기물 오염은 우리가 그 전에 또 이게 약간 조금씩 배워갖고 크게 어렵지 않은데 요거 두 가지들은 우리 친구들 또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좀 내가 알고 있는 게 명확하게 맞는지 정확하게 내 개념을 내 머릿속에 쏙 집어넣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기오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랑. 자, 대기오염은 발생원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자연적 발생원이냐? 또는 인위적 발생원이냐, 이두 가지로 차이에서. 그래서 자연적 발생원은 뭐, 화산 폭발이라던가 지진, 꽃가루, 풍화작용,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인위적인 발생원이란 공장, 화력, 발전소 등의 이런 고정 배출원과 자동차, 선박, 비행기, 기차 등의 이동 배출원. 뭐, 자연적인 거냐, 인위적인 거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뭐를 알아두냐면, 지금 요거를 먼저 알고 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자, 우리 친구들 수능특강 교재 몇 쪽이냐면, 126쪽에 수질 오염 부분에 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오염원이란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좀 추가로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오염원이 있는데, 그 중에 점오염원이 있어. 점. 요거 점. 점. 또, 이거와 반대되는 거는 안일 B자, 비점 오염원이야. 이거 두 개부터 설명할게요. 점은 어떤 특정한 그 지점이 알고 있어. 제시문에 지점이 명확하게 있어. 그 지점에서 오염이 발생한 거 우리는 점 오염원이라 한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주.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나 대규모 설비가 가동되는 이 공장.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것이 점오염입니다. 수질오염도 마찬가지야. 어떤 공장의 그 어디 하수 구멍에서 바로 그 점이 지정이 명확하게 나왔다. 그건 바로 점오염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비점오염원이란 뭘까? 반대로 비점은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걸 비점이라고 합니다. 비점.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불특정하게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그건 비점오염원이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요거 볼게요. 그 다음, 이제 선오염원이 있어요. 선이야, 선. 선은 비행기, 자동차, 배, 기차 등의 교통수단과 같이 직선과 곡선으로 이동하면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거야. 선? 선, 이동하면서.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면오염원 볼게요. 면은 출판단지,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과 같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점과 비점이 나왔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대기오염 물질의 이제 종류부터 보도록 할게요. 종류. 자, 첫 번째가 황화합물이야. 황화합물. 이산화황이라던가 황화수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산화황 같은 게 황산화물이라고도 하고요. 자, 얘 이제 이런 거 황화수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황화합물이야. 그래서 얘는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함. 물론 여기 있는 황화합물이 뭐 대기 중에 자동차 배기가스에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 공부하기 조금 편하게, 외우기 편하게 선생님은 약간 비유를 그렇게 들어볼게요. 자,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거야. 그 화석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을 보통 어디에서 할까? 공장. 공장에서, 보통 공장에서, 선생님 공장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공장, 이 그림을. 이 공장 굴뚝에서 많이 얘를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것들이야. 이게 바로 황화합물에 해당이 된다. 그 중에서 선생님은 요 이제 요거를 좀 써보려고 해. 이렇게 황산화물. 자,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다음 질소산화물 한번 볼게요. 질소산화물은요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질소산화물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가 반응해서 생기는 거죠. 이게 오염 물질입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 선생님이 지금 SOX, NOX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먼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혹시나, 갑자기 혹시나 앞에서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 친구들 잘 모를까봐. 자, 원소기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수소는 H. 우리 공업인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자, 그 다음, 산소는 O. 그죠? 탄소는 단소 C 이거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질소 한번 해볼게요. 질소인 그리고 황 S. 그래서 우리 질소 나왔습니다. 이거 질소 그리고 황 요거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요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우리 수질 오염에서 배우기 때문에 요거 하나 더 해볼게. 그리고 우리 카드뮴 수는 다 알고 있죠? 카드뮴 한번 써볼까요? 그래도 카드뮴
CD였습니다. 그리고 순 HG 그리고 납 PP 자, 요것들. 그래서 최소한 요거 정도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야 된다. 요거 정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 보고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질소산화물. 황화물을, 아, 이렇게 공장에 매연해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요 얘기를 좀더 해볼게요. 질소는요, 질소 분자가 이렇게. 질소는,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너무나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질소 분자가 질소끼리 딱 붙어서 서로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 중에는 질소가 정말 많아요. 자, 얘는 굉장히 떨어지고 싶지 않아. 그 남들이랑 친해지고 싶지 않아. 근데 또 얘랑 다르게 또 얘는 뭐죠? 얘는 산소잖아. 산소는 굉장히 친화력이 많아. 그래서 남들과 붙는 거를 너무 좋아해. 산소는. 질소는 싫어해. 그래서 보통 질소는 남들과 이렇게 붙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자 붙은 데 보면 부피하지 말라고 질소 집어넣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얘를 남들과 이렇게 합쳐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질소를 넣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선생님 근데 질소인데 여기는 오염물질이라네. 그죠? 얘가요, 이 질소가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는 이 산소와 반응을 해서 얘가 오염물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 우리가 엔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거기 뜨거워요.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과정 안에서 막그 굉장히 뜨거운 고온 있잖아. 고온. 고온에서 얘가 질소가 이제 많잖아. 우리 대기 중에 질소가 굉장히 많잖아. 얘도 많죠. 얘도 많죠. 그런데 그 고온에서 연소 과정에서는 얘가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상온에서는 딱 붙어 있는데, 고온에서는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얘가 분리가 하나 딱 된과 동시에 얘네 둘이 딱 붙어. 그래서 NO2가 됩니다. 이게 이산화질소야. 그래서 얘가 오염물질이 되는 거야. 오염물질이 돼요. 그래서 볼까요?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가 반응해서 생성되며, 이게 오염물질. 얘는 오염물질이야. 그런데, 생성되며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가 있다. 얘가 하나냐 두 개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질소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질소산화물. 자, 그런데 이럴 때 요거 했어요. 지금. 그러면 선생님이 이건 볼까요? 이거는 공장에서. 근데 선생님이 요거 예시를 뭘로 냈죠? 예시를 자동차 배기가스로 냈습니다. 그쵸? 자동차 배기가스야. 여기에서는, 아,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이제 오존이 나옵니다. 오존. 자, 오존이. 자, 이렇게 됐는데, 얘가요, 또, 얘가 이제 빛을 받아. 자외선을 받아. 그러면 얘가 또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서 여기 있는 O와 얘가 합쳐져. 또 다시. 얘가 이게 또 분리가 돼. 그래서 O가 세 개가 합쳐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존이라고 해요. 오존. 그럼 보세요. 일단 질소산화물은 1차 오염물질이야. 근데 오존은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외선을 받았기 때문에 2차 오염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등이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게 광화학 반응이 이 말입니다. 광화학. 자외선을 받아서 빛광자를 쓰는 겁니다. 2차 오염물질로 생성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존이. 오존이. 그래서 같이 연관해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탄화수소예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이야. 탄소와 그리고 수소로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쓰죠. HC 이렇게 씁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원유의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면서 얘 같은 경우도 이거 산소와 질소산화물과 같이 오존과 같은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거야. 오존과 같은 생성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오존 선생님이랑 했고요. 자, 그다음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는 자, 무색 무취의 유독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탄소 성분이 불완전 연소되었을 때 그럼 그을림 발생하잖아. 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 우리가 일산화탄소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대기 오염 이거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거 다시 볼게요. 생성 과정에 따라서 이제 이거 이제 조금 이해할 거예요. 1차 오염물질은 상업장이나 자동차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거야. 근데 바로 직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장 공장이라 한다. 그럼 예를 들어 황화물, 황산화물. 자, 그다음 자동차 등에서 나온다. 질소산화물. 근데 물론 공장에서 선생님 질소산화물 안 나오나? 나오지. 나오지만 우리는 공부하고 외우기 쉽게
이렇게 선생님 요렇게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나온다라는 거, 이것도 나온다. 이거 선생님이 한번 더 볼게요.

타서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기체상의 유기 화물의 총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와 같이 광합 반응을 일으켜서 마찬가지의 오존과 요거를 또 생성한다라는 거. 자, 1차 오염 물질에 요것도 있다. 얘도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기 오염 물질을 다 봤습니다. 그랬을 때 대기 오염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알고 있지만 조금 이제 개념을 좀 명확하게, 정확하게 외워야 돼. 이제 우리는 수능 공부하는 거니까. 그쵸? 자, 첫 번째 볼게요.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온난화.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야. 그래서 온실 효과를 통해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 이 원인 물질이 무엇이냐? 원인 물질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제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쓴다. 이산화탄소. 요것들 그죠? 자, 그다음 또 자. 이번에는 탄화수소인데 수소가 4개 붙었어. 얘를 우리는 이렇게 쓰죠. 메테인. CH4 이겁니다. 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원인 물질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구 온난화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영향이 사막화, 해수면 상승, 농작물의 성장 저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이렇게 지구가 따뜻해지니 이렇게 청정 연료를 사용해야겠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그쵸? 자, 그러면 온실가스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거야. 지구 온난화의 주범 물질이 바로 온실가스야. 이 온실가스의 대체적, 그러니까 주범 물질, 온실가스의 주요 물질은 이산화탄소 메테인이다. 아시겠죠? 같이 연결해야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한 방지 협약이 있어. 그게 바로 자꾸 기후가 변화되니까, 기후가 변화되니, 기후 변화 협약으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기후 변화 협약. 그래서 이 기후 변화 협약, 이 국제 협약은 선생님이랑 다음 강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근데 이거랑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 기후 변화 협약에다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서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행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토의정서예요.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를 좀 예전에 많이 풀어보면 교토의정서란 말이 많이 나왔을 거야. 근데 얘는 만료가 됐어요. 2020년에 만료됐어. 그래서 그럼 새로 또 해야 되잖아? 그게 뭐냐? 그게 파리 협정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같이 공부해야 돼. 지구 온난화, 즉 온실가스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 무엇이냐?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2020년에 만료됐기 때문에 파리 협정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오존층 파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존층 파괴. 자, 얘는요. 오존층. 자, 오존층이 뭐가 있냐면 오존? 오존 아까 선생님이 오존은 O3라고 했는데 자, 얘가 태양 광선 중에 유해 자외선을 흡수해서 지상을 생물을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오존은 오염물질이라 했는데 얘가 또뭘 보호해주네?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있어. 근데 우리가 있는 이 지구의 오존은요, 얘는요, 오염물질이 맞아. 그래서 오존주의보,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가 쭉 올라가서 이게 성층권 있잖아, 성층권. 대류권 다음에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런 거 배웠죠? 우리 과학 시간에 예전에, 그죠? 자, 이 성층권에서는요, 오존이, 여기도 오존이 있잖아. 오존이 이 층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얘가 되게 좋은 역할을 해줘. 층을 이루고 있어서 오존이 굉장히 많죠. 근데 얘는 이게 자외선이 있잖아. 이렇게 자외선. 근데 자외선 중에서도 나쁜 자외선이 있어. 그거를 우리는 유해 자외선이라고 그래. 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막아줘. 유해 자외선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 피부 염증, 피부암, 백내장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막아주는데 얘가 밀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가 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오존층에 구멍이 생겼네, 오존층이 파괴됐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됐다. 얘가 밀도가 낮아지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유해 자외선이. 그래서 이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존층 2층을 파괴하는 주범 물질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프레온 가스. 자, 프레온 가스라 합니다. 아니면 염화 플루오리나 탄소. 자, 우리 친구들 EBS 수능 특강 그 플러스 있습니다. 염화 플루오리나 탄소라고 하는데 CFCS 또는 CFC 이렇게도 써요. 같이. 자, 그다음 최근에 이제 요게 나왔어. 할론가스. 할론가스 같이 공부할까요? 사염화탄소까지 같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얘네들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 물질이야. 그런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 우리는 이산화탄소

이런 거좀 들어봤는데, 프레온 가스, 할론 가스, 프레온 가스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친구들 보세요. 한여름에 나를 시원해주게 해주는 가전기가 있어. 그게 뭘까요? 에어컨. 그쵸? 그다음 우리는 가정에 냉장고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시원하게 해주잖아. 냉장고. 자, 그럼 다 냉매로 인해서 이걸 하는 거야. 그 냉매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온 가스 이런 것들을 생산 규제를 위한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게 뭐냐면 이것도 협약이 있어. 그 협약 외우셔야 돼요. 이게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라 한다. 몬트리올 의정서. 자, 냉매를 안쓸 수는 없잖아. 근데 조금 더이 오존층 파괴를 하지 않는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존층 파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산성비야. 자, 산성비도 선생님이 가르치게 한거 반드시 외워야 돼서. 산성비는요, pH라는 게 나와서 pH가요, 수소 이온 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수질오염에서 다시 한번 공부할 거야. 자, 이렇게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1부터 14까지 해서 수소 이온 농도로 이쪽으로 갈수록 산성이라고 하고 산성, 그쵸? 이쪽으로 갈수록 염기성 또는 알칼리성이라 한다. 이건 알아요. 그 중간에 7, 딱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중성이라 한다. 이거는 많이 배웠죠. 그쵸? 이랬을 때. 자, 이쪽으로 갈수록 산도가 높다라고 할수 있어. 그런데 5.6 이하의 이 정도 되겠죠. 5.6 이하의 빗물을 우리는 이거 산성, 산성비라 하는 거야. 산성비. 자, 그럼 이 산성비는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 산성비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냐? 보통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대기 중에서 방출된 뭐와 뭐가, 그러니까 이게 오염물질이 되는 거야. 자, 공장에서. 자, 공장 선생님 그 다시 그려볼게. 자, 공장. 공장. 우리는 일상생활에 공장에 너무 많으니까. 자, 여기서 뭐가 나온다? 자, 여기 나온다. 그죠? 자, 그 다음, 자동차 볼까요? 자동차. 자, 자동차. 삥삥 해서 여기서 자동차. 자, 이렇게 해서 질소산화물. 대기 중에 이게 정말 많이 있어, 자동차. 그치? 자동차, 공장. 이때, 비가 내려. 비가. 자, 비가 내리면 이 수분과 반응해서 얘는 황이잖아요? 황산이 되고, 그리고 질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산성비의 주요 원인 물질이 뭐야? 대기 중에 방출된 SOX 또는 NOX가 대기 중에 수분과 반응해서 황산과 질산이 되어서 산성화된 비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산성비라고 합니다. 산성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농작물의 성장을 저해하고 산성이 되니까 건축물과 교량도 부식합니다. 당연히 토양오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위해서는 배기가스의 정화장치가 필요하다. 즉, 이 배기가스 있잖아. 여기 배기가스 이거에 대한 정화장치 필요하다. 이제 이해가죠? 이해가죠? 자, 그다음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개발해야 된다. 그다음 매연 타랑 설비. 이 매연이 나오는데 이 여기에 이제 황이잖아. 얘를 조금 더 없앨 수 있는 탈황 설비를 해야 된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 질소산화물 저감 설비도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봐봐. 질소산화물 NOX인데, NOX를 좀 이렇게 크게 써볼게. 그럼 이거 뭐라고 했죠? 녹스야.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와서 이거를 조금 더 저감할 수 있는 저녹스 설비를 하자. 이런 말들도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산성비의 원인 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미세먼지 보도록 할게요. 미세먼지. 자, 미세먼지는 많이 아는 거야. 최근에도 많잖아요. 우리 지금 뭐 대기 중에 너무 많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흘려내려오는 직경. 이게 나와.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입자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 지름이 직경입니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라면 미세먼지 PM10. 파티클 미터라고 해서. 자, 이걸 미세먼지라고 해요. 미세먼지 경보 이럴 때. 자, 그런데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일 때는 뭐라고 한다? PM 2.5 해갖고 초미세먼지.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왔다. 10 마이크로미터 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 이건 우리 상식이지 뭐. 그쵸?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제조업 자동차 매연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기관지를 거쳐서 폐에 흡착되면 폐질환을 유발한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자, 그 다음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나오는 거. 자, 미세먼지도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스모그가 나옵니다. 스모그. 볼게요. 스모그. 자, 스모그는요. 여기 볼까요? 연기.
이 스모그라는 거는 스모그. 연기 스모크랑 포그, 안개의 합성어야, 합성어. 그래서 이두 가지 차이를 알아야 돼. 두 가지. 런던형이냐, LA형이냐. 그 스님이, 공장의 매연에서도 질소산화물도 있고, 당연히 황산화물도 있지만, 같이 이제 우리가 좀 따로 분리해서 공부를 하라는 게이 얘기입니다. 런던형 스모그로는요, 런던은요, 저 어두워요. 어두워, 침침해. 자. 얘는 유황스모그라고도 해. 유황스모그. 근데 자 LA형은 여기는 낮이 더 길어. 빛이 많아. 그래서 얘는 광화학, 광, 빛광자, 광화학스모그라고도 합니다. 같이 외워야 돼. 같이 연관지어서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유황스모그. 선생님이 유황스모그 아까 공장의 그림을 공장의 굴뚝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그 선생님 그림을 그린 이유는 그림을 계속 그려주면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더 기억이 남기 때문에 그려준 거야. 공장의 굴뚝 또는 옛날 우리 만화책이나 아니면 동화책 같은 거 보면 우리 친구들 보세요. 가정과 공장의 굴뚝 그때 굴뚝 나오죠. 거기에 선생님이 보통 뭐가 나온다 했죠? 황이 나온다 그랬죠. 황 황산화물 그쵸? 황산화물. 당연히 뭔지도 이러겠죠. 황산화물.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의 굴뚝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동화책에서 보면 언제 보통 많이 뜰까요? 계절 중에서 겨울이겠지. 추우니까. 겨울. 기상 조건이 겨울이다 또는 새벽이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황산화물. 아, 유황스모그. 즉 런던형 스모그는 기상 조건이 겨울과 새벽에 오염물질 먼지와 황산화물로 인해서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구나. 이해 가시죠? 자, 색깔이 짙은 회색으로 이렇게 나왔다. 자, 그다음 유황스모그는 보세요. 유황이야 빛이 많아. 빛? 빛? 선생님 빛은 오염물질 뭐랑 또 얘기했지? 오존도 얘기했어. 그쵸? 오존은 2차 오염물질을 했어. 그럼 오존은 2차 오염물질인데 이 오존을 발생하는 뭐가 있었지? 1차 오염물질 뭐였죠? 질소산화물 선생님 이야기했죠? 기억하시죠? 자, 얘는요. 오존이 오염물질이야. 그리고 질소산화물 탄화 수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낮이 길어요. 더워요. 여름, 한낮에, 그래야 빛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죠? 이를 통해서 이거는 주요 배출원 볼까요? 자동차의 배기가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구분을 이렇게 한게이 스모그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아시겠죠?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또 어떤 거에, 어떤 대기오염의 오염물질이죠? 산성비에 대한 오염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건 아시죠? 자, 근데 먼지랑 황산화물 유황스모그 런던형. 그러니까 유황이 너무 쉬우니까 런던형을 좀 나와. 황이 그대로 나오잖아. 그렇죠? 자, 그다음 오존과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는 광화학 스모그, LA형 스모그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인 물질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황사 현상이에요. 황사, 황사는 우리 친구도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공업지대에서 발생한 모래와 오염 물질이 자,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황사라고 한다. 열섬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이번에는 대기오염 끝났고요. 이제 수질오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질오염입니다. 자, 수질오염의 원인들이 보통 이렇게 크게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생활하수냐, 산업폐수냐, 축산폐수냐, 농업폐수냐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 그럼 뭐 이거 국어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질오염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봐야 될것 같아. 현상들. 그래서 뭐 수의성 전염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자, 2번과 그다음 3번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강과 하천의 부영향화. 적조, 녹조 현상. 이것들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강과 하천에 영양염류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양염류. 선생님 써볼게요. 영양염류야. 영양 염류. 얘의 주요 물질이 뭐냐가 있냐면, 질소. 얘도 질소예요. 또, 인. 질소와 인. 요거 두 개는 같이.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이기 때문에 이건 꼭 같이 알고 있어야 돼. 영양염류가 많아져. 자, 그럼 보세요. 영양이 많아졌네. 영양이 많다. 영양이 부자가 됐어. 이렇게 하면 이걸 뭐라 한다? 부영양화라고 해.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자. 영양이 많아졌어. 부영양화 현상. 그래서 영양이 많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부영양화라고 합니다. 영양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물속에 녹아 물속에 있는 그 플랑크톤들 있잖아. 플랑크톤들이 뭐 그렇게 많잖아. 영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양이 많으니까 얘가 플랑크톤들이 이상 분실을 하는 거야.
이상 본

지금 막 하겠지. 너무 많아지니까 이상 번식합니다. 그러면서 이 플랑크톤들이 각자의 색을 냅니다. 그래서 얘는요, 바다에서는 무슨 색깔을 내냐면 적색을 띠어요. 적색. 자, 그리고 하천에서는 무슨 색깔을 띠냐? 플랑크톤들이 녹색을 띱니다. 녹색.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적조현상이라 하는 거야. 적조현상. 얘는 녹조현상이라 한다. 그럼 적조현상, 녹조현상은 다 뭐에 대한 영향이다? 부영양화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아시겠죠? 그럼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은 무엇이다? 질소와 인이다. 이거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친구들? 자, 그랬을 때 이제 볼게요. 또 수질 악화 및 중금속 음에 의해서 미나마타병, 이타이타병들을 발생한다. 이거 알죠? 자, 미나마타 순 HG. 자, 이타이타는 카드뮴. 이거 중복되죠? 그 전에 선생님이랑 공부했습니다. 카드뮴, CD. 이것까지 같이. 자,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지로요. 그러면 같이 점검하면서 플러스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플러스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 친구들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물속의 생태계로 유입되는 영양 염류의 증가로, 영양 염류의 증가로 인해서 유기물의 총량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자, 물속에 질소와 인이 높아진다. 높아져. 이게 무슨 현상이야? 이게 바로 부영양화 현상이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부영양화라 한다. 자, 그랬을 때또 하나 더. 자, 용존산소가 낮아지고 악취 발생, 물고기 폐사 등이 일어난다. 그럼 여기 있는 용존산소 선생님이랑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야. 용존산소랑은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산소가 낮아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볼게요. 플랑크톤의 이상 번식으로 인해서 바다의 색이 붉게 변하는 현상. 무슨 현상? 적조. 자, 이번엔 하천이나 호수에 유기물질이 풍부하게 되면서 플랑크톤들이 번식을 해서 물이 녹색으로 하는 거. 뭐야? 녹조현상이다. 이해 가시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무슨 말인지 우리 친구도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수질 오염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오염의 지표들이 있어요. 자, 여기는 지표가 이제 화학적인 지표야.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pH, DO, POD, COD가 있고요. 물리적 지표가 있어. 물의 온도, 색, 투명도 이런 것들이 있어. 생물학적은 이렇게. 이런 것들, 감각적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자, 요거를 좀 한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것들. 자, pH는 어디서 배웠지? 선생님이랑 산성비에서 배웠습니다. 그쵸? 수소 이온 농도였습니다. pH, 수소 이온 농도. 자, 그다음 DO는 뭐냐면 산소야. 이거 산소잖아. 산소 용존 산소량이야. BOD는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야. 얘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야. 요거 너무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랑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가져왔어요. 자,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용존 산소량은 DO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입니다. 산소가 많으면,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산소가 많은 곳이야? 뭔가 깨끗한 곳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산소가 많을수록 맑은 물이 되는 겁니다. 산소가 많을수록. 자, 그리고 BOD 같은 경우에는,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야. 요구량. 요구량. 그래서 얘는요, 물이 되게 오염됐어. 그러면 미생물들이, 이 미생물, 이게 바이오야. 미생물들이 산소를 필요로 하잖아. 그러니까 미생물이 산소가 부족해, 산소 필요해, 필요해, 필요해 하는 산소의 요구량이야. 그러면 맑은 물이 아니라 오염된 물일수록 BOD 값이 크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미생물이 맑은 물로 만들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이야. 그래서 얘가 작을수록 만들 물이지. 근데 얘가 크면 오염된 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라고 해요. 자, 얘는요, 물속의 오염물질을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맑은 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비례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비례 관계. 그럼 이랬을 때 한번 볼게요. DO. DO가 뭔지 우리 친구는 이제 기억해야 돼. 용존 산소량이야.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야.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다. 이랬을 때, 자, 얘가 맑은 물이다. 자, 그다음, 얘가 오염된 물이다. 그랬을 때 우리 한번 볼까요? 오염된 물. 맑은 물일 때는 DO 값이 올라가겠죠. 근데 BOD 값은 감소하겠죠. 그죠? 자, 오염된 물일 때는 얘는 적어지고, 증가가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보면 수소 이온 농도야. 수소 이온 농도 수심이라 했던 거 pH. 그래서 산성도 및 알칼리도를 나타내는 pH 값이 낮을수록. 그래서 요겁니다. pH. 우리 아까 또 해서 5.6 이하의 비 산성비였어. 요기에서 했습니다. 자, 요 값이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산성도가 높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pH 값이 2가 있고 pH 값이 7이 있어. 그럼 어느 게 산성이 더 높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수치가 낮을수록 산성도가 높다라고 할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 또 나왔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 또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부유물질 볼까요? 부유물질이란 입자 지름이 2mm 이하의 물로 용해되지 않는 물질을 우리는 요걸로 하고요. 보통 이거는 표시는 ppm으로 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이제 토양오염이에요. 토양오염. 토양오염은 대량의 폐기물이 토양 표면이나 지하에 버려져서 토양의 조성을 변화시켜서 이런 오염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 보세요. 원인을 보면 중금속이야. 폐광산 및 산업 쓰레기 등에서 배출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중금속. 그럼 이 여기 있는 중금속, 이거 이제 우리 플러스 있어요. 중금속. 중, 비중이 4.0 이상인 금속을 중금속이라 한다.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 비중이 4.0 이상인 금속. 이거를 중금속, 순, 카드뮴, 요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산성비와 수소비랑 했죠? 산성비를 통해서 당연히 토양이 오염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폐기물 오염 들어가 볼게요. 폐기물은 말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무처에 배출되는 이런 쓰레기. 쓰레기를 통해서 오염이 되는 겁니다. 생활 폐기물 이런 것들 있죠? 사업장 폐기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이 된다라는 거. 요까지 해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오염은 정말 간단하겠지만 대기, 수질오염은 하나씩 나와요. 우리 친구들 이거 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고 기출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입니다. 수능 실전 문제. 자, 2번과 3번의 세트형 문항이에요. 2번과 3번. 자, 다음은 대기오염에 대한 설명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오염 물질의 생성 과정 볼게요. 1943년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황갈색을 띠면서 눈을 따갑게 하고 눈물이 나는 안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거 뭐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가 뭐죠? LA잖아. 여기에서 자, 황갈색을 띠면서 안개 현상이 나왔네. LA 스모그. 그죠? 얘를 우린 또 뭐가 한다? 광학 스모그라고도 하죠. 자, 얘는 정체를 봤더니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이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등이 강렬한 태양빛에 의해서 유독한 안개를 형성한 것이다. 그럼 이걸로 통해서 오존도 나온 거죠. 오존도. 오존도 같이. 예. 자, 이게 바로 LA형 스모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NO의 생성 과정, 자동차의 배기가스. 그리고 나서 NO2는 또 이렇게 나오고 산소 원자 나와서 오존이 발생한 것까지 나왔습니다. 하루 중 오염 물질의 농도 변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자, NO, NO2, O3.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오염 물질 생성 과정에서 알수 있는 대기 오염의 종류. LA 스모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광화학 스모그라 한다. 광화학 스모그. 5번이 답이 되겠죠. 유황 스모그는 뭐였죠? 이거는 런던형 스모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런던형 스모그. 그쵸? 자, 2번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위 하루 중 오염 물질의 농도 변화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기체의 농도를 측정하는 단위는 데시벨이 포함된다. 자, 이 데시벨은요, 뭐를 측정하는 거야? 소음이야, 소음. 데시벨. 소음이다, 소음. 자, 그러면 우리 기체의 농도 변화는 보통 ppm을 씁니다. ppm. 자, 수질 오염에서도 ppm 쓴다. 자, 그다음 니은. 9시에 발생 농도가 가장 높은 물질인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포함된다. 9시에 발생 농도를 볼까요? 여기는 9시에 가장 높은 걸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NO2. 자,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 NOx, SOx, NO2, NO1 다 상관없죠? 어차피 얘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12시에 발생 농도가 가장 높은 물질을 12시에 발생 농도 가장 높은 거 볼까요? 얘때
가장 높은 걸 봤더니 요거 점선 O3. O3가 가장 높았네. 얘는 뭐였죠? 오존이었어요. 요거를 통해서 광학 반응을 통해서 생긴 2차 오염 물질이었어요.

나왔어. 자, 얘는 생성 과정에서 따라 분류하면 2차 오염 물질이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근데 니은과 디귿의 조합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대기 오염은 봤는데, 우리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수질 오염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볼게요. 다음은 땡땡 지역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야. 옳지 않은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배경 및 목적이 나왔고요. 대기 오염도 측정 결과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답지 보면서 우리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땡땡 지역에서 관측되는 pH 4.5 이하인 비의 원인 물질에는 황산화물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황산화물 당연히 우리 산성비 5.6이었지만 어쨌든 그거보다 더 이하이니까 산성비의 원인 물질 황산화물 들어가 있죠. 땡땡 지역에서는. 자, 땡땡 지역 한번 볼게요. 공장 및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배수구에서 그쵸? 폐수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에 따른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해당될 수 있다? 맞는 답지가 되겠죠. 그다음 2번 볼게요. 어류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어류에서 검출된 거, 어류에서 검출된 게 수은이었어. 수은은 미나마타병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맞는 답지. 자, 그다음 3번. 7월과 10월 측정값이 같은 물질을 볼까요? 측정값이 같은 게 값이 같은 거는 미세먼지야. 이 미세먼지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성 물질로 구성된다. 어때요? 이것도 맞는 답지가 되겠죠.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7월보다 10월에 측정값이 높은 거. 7월보다 10월에 측정값이 높은 거는 얘는요. 이산화 질소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산화 질소는 이산화 질소 산소가 두개 있는 거. NO2. 자, 이거는요.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 하나이다. 어때요? 맞죠?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기도 하고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이기도 한 겁니다. 맞는 거죠? 자, 그다음 5번 볼까요? 5번. 7월보다 10월에 측정값이 낮은 게 바로 이거네. 오존이죠. 오존. 오존은 오염물질이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하면 1차 오염물질 아니고 2차였죠. 자, 오존은 이산화 질소. 탄화수소를 통해서 광화 반응을 통해서 또 생기는 2차 오염 물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가 틀렸다. 옳지 않은 것 5번입니다. 5번. 자, 그다음. 다음은 환경 오염 조사 보고서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다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번, 나번, 다번 봤을 때 보기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에서 측정된 것은 산성비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 얘의 주요 원인 물질은 우리 이거 써줘야지. SOX, NOX.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이다. 자, 그랬을 때 볼까요? 환기장치를 점검한 결과, 배기구에서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이 측정되었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나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물질은 볼까요? 하수도를 조사한 결과,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와 인을 함유한 유기물이 검출되었다. 초과한 물질, 질소와 인은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이다. 어때?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다에서 유출된 오염수에는, 다에서, 여기에서 유출된 오염수에는 카듀뮴이 나왔죠. 카듀뮴은 미나마타병이 아니라 이탈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가와 다에 나타난 오염원은 배출 지점에 따라 분류하면 비점 오염원이다. 그러니까 불특정 지역에서 나타난 건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근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 환기 장치를 점검할 결과 배기구에서 나왔고, 얘 같은 거는 방류수에서 나왔고, 그쵸? 그리고 여기 같은 거는 폐수 처리 탱크에서 이 배출 밸브에서 이게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얘는 비점이 아니라 점오염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기억과 니은만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환경오염 관련 기사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 세무세무 공장 배수구로부터 배출된 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네모네모 씨는 당일 긴급 수질 검사와 어류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였다. A부터 C 지점에 대한 수질 검사에서는 영양 염료인 질소와 인이 C 지점에서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 자, 어류에서는

수은이 검출되었지만 카디움과 납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볼게요. A 지점은 B 지점보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다. 이거는 BOD야. BOD가 높은지 볼까요? A 지점보다 B 지점, BOD가 이거였잖아. A 지점, B 지점은 요거야. 자, B 지점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BOD와 DU가 뭔지만 알면 우리 친구도 이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니은 C 지점은 A 지점보다 부영향의 원인 물질이 높게 나타났다. 부영향의 원인 물질은 뭐였죠? 질소와 인. 여기 나와 있어. 영양염료인 질소와 인이 C 지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C 지점은 이거보다 높게 나타났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D급 볼게요. 어류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수은이 검출됐다. 얘는 이타이타이 카드늄 아니고 미나만 타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 그다음 리을 폐수의 배출원은 배출 지점에 따라 분류하면 점 오염원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출 공장 배수구에서 배출된 폐수 지점 딱 점이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점 오염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이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또. 자, 다음은 땡땡하천 인근의 환경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이다. A와 C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A, B, C 지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자, DU는 뭐야? 용존 산소량. 얘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었어. 그쵸? 수소 이온 농도였습니다. C, D는 카듐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원소계를 같이 공부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번 볼게요. A 지점은 BC 지점보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많다라고 됐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뭐예요? BOD야. 자, A 지점 BOD, BOD를 볼까요? A 지점은 0.5야. 근데 B와 C 지점은 2.3, 9.5가 나왔습니다. 제일 낮아. 많다가 아니라 낮기 때문에 틀린 보기. 그래서 얘는 용존 산소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알고만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야. 그쵸? 자, 그 다음, 니은. B 지점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요거밖에 없죠. 근데 B 지점에서 검출된 건 요거야. 카듐은, 얘는 이타이병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어때요? 맞는 보기죠? 수은은 미나마타, 카듐은 이타이타이병이다.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C 지점은 B 지점보다 수질의 산성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얘기한 거야. 수질의 산성도가 요겁니다. 자, 이, 1부터 14까지 갔을 때 요렇게 갈수록 산성도가 높다. 선생님 요 얘기했었죠. 산성도가 높다. 그럼 높은 건 뭐야? 이게 제일 높은 거지. 자, 그런데 C 지점은 9야. 얘가 제일 낮은 거죠. 근데 산성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산성도가 높은 게 수치가 높다고 높은 게 아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라고 선생님 요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같이 나온 거야. 자, 다음 환경오염 사례 가와 나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번 보면 땡땡하천의 수질 검사 결과 디오 값이 4.5ppm으로 측정되었다. 원인 분석 결과 하천의 하천 부근의 세무세무 공장 하수관에서 산업 폐수가 방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나번 보도록 할게요. 석탄 화력 발전소 굴뚝에서 배출된 이산화황 등의 황산화물이 대기 중에 수증기와 반응해서 빗물에 녹아내려 인근 지역의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뭐야? 황산화물이 대기 중에 수증기, 수분과 반응해서 빗물에 녹아내렸다. 이거 산성기잖아, 산성기. 자, 그랬을 때 기억 볼게요. 가에서 측정한 수질 오염 지표는 용존 산소량이다. 용존 산소량은 DO야. 그쵸? 근데 DO 값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맞는 보기. 이거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DO,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랑,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랑, 이거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같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나의 굴뚝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은 런던형 스모그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우리 친구 이걸 알아야 돼. 산성비의 원인 물질 뭐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 SOX, NOX,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이다. 그쵸? 요거 두 개야. 자, 그런데 SOX는 뭐야? 이거 황이잖아요. 그래서 유황 스모그의 원인 물질도 돼. 유황 스모그. 유황 스모그 맞죠? 자, 근데 얘는 질...

0: 수산화물은 또 뭐다? 얘는요, LA형 스모그, 즉, 또 어디?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이다. 이거 같이 정리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광화학 들어가니까, 아, 오존도 들어가겠구나. 요거 좀 한번 다시 한번 탄화수소 들어가고, 여기는 먼지도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얘는 런던형 스모그다. 그리고 얘는 LA형 스모그다. 이것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염물질은 런던형 스모그 황이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이렇게 맞는 보기가 된다. 자, 그다음 디귿 볼게요. 가와 나에 나타난 오염원은 배출 지점에 따라 분류하면 너무 정확하죠. 그 점에서 정확하게 나왔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한번 볼까요? 수질 검사 결과. 얘는요, 하천 부근에, 뭐야, 공장의 하수관에서 나왔다. 처음 있죠. 그 점. 나와 있어. 자, 그다음 나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석탄 화력 발전소 이 굴뚝에서 나왔다고. 이게 점이 딱 지정이 돼 있어. 그쵸? 그렇게 점 오염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질 오염과 그다음 대기 오염이 합쳐져 있는 문항도 우리가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기출 문제를 풀면 충분히 이것도 가능하지만 또한 이제 수능 실전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이런 유형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공해와 이제 환경 오염은 한 문제가 통으로 나옵니다. 근데 또 어렵게 3점짜리 문항으로도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 수치랑 뭐 이런 것만, 그다음 우리 원소 기호만 정확하게 알면 충분히 우리 친구들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공부한 거는 상식이 올라가는 내용들이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공업이들의 상식을 책임지는 우리 최혜진 선생님 여기에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또 작업한 게 유예 요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들어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
1: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한국인들은 걷기 위해 태어난 것 같습니다. 공원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걷기가 무병장수의 운동일까요?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자세로 걸으면 오히려 부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 걷기 위한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을 먼저 고려해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의 사용인데요. 걸을 때 처음에 지면에 닿는 발바닥의 위치는 뒤꿈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 그리고 엄지발가락. 이렇게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닿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발목, 무릎 또는 허리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폭인데요. 보폭은 본인의 키에서 100 정도를 빼는 것입니다. 제가 175cm니까요. 100을 빼면 대략 75cm가 되거든요. 그 75cm를 계산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160일 거고 어떤 분은 180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발과 왼발을 이렇게 걷는 보폭으로 벌렸을 때 제 왼쪽 뒤꿈치에서 오른쪽 뒤꿈치까지가 보폭이거든요. 그랬을 때 오른발에 신발 하나, 그리고 신발 두 개, 신발 이렇게 세 개. 양발 사이에 신발이 두 개 정도 들어가면 대략 본인의 보폭 정도가 됩니다. 두 개가 들어가면 아주 좋은 보폭이 되고요. 하나 반 정도면 괜찮은 보폭입니다. 보폭이 좁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발바닥에 앞쪽으로 착지를 하면서 내 몸의 체중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무거운 머리가 내 발의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노인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이 낙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보폭을 지키는 것은 건강하게 걷는 노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속도인데요. 이 속도는 대략 초당 1.4m의 속도로 가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75cm의 보폭을 가졌을 때 1초에 똑딱 하면 한 발, 두 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똑딱 이 박자에 75cm씩 두 번 움직이는 거죠. 생각보다 빠릅니다. 이렇게 잘 걸었을 때는 우리의 몸이 수직으로 5cm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요. 제가 175cm니까요. 발을 이렇게 좋은 보폭으로 벌리면 양발을 벌렸기 때문에 밑으로 5cm가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한 발로 서면 175cm가 되고요. 그러면 측면에서 보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같은 거리를 걷더라도 언덕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대사량도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좌우 운동인데요. 이 좌우 운동은 양발로 서 있을 땐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아마 왼발을 들면 오른쪽으로 몸이 이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게 대략 2c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발바닥을 사용하는 것, 좋은 보폭을 갖는 것, 그리고 속도가 초당 1.4m가 안 만들어지면 대략적으로 노인의 걸음걸이 또는 몸이 안 좋은 분들의 걸음걸이가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발은 벌어지고 허리는 구부러진 상태에서 네,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넘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양발을 벌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저도 그렇고요. 겨울에 빙판이 생기면 저도 그렇고 무서우니까 우선 발을 벌리고 허리 숙이고 안 넘어지기 위해서 걷죠. 그래서 좋은 걸음걸이가 안 되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넘어지지 않는 곳에서도 빙판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잘 걸으려면 발바닥을 잘 써야 한다. 보폭은 키에 100을 빼야 한다. 그 다음에 속도는 초당 1.4m 이상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걷기 하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주변 지인들과 오늘 몇 보 걸었어, 몇 시간 걸었어 이렇게 양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 중에 속도를 말씀드리면 여성이 갱년기가 되는 50대에 걷는 속도가 급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몸에 근육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성은 대략 70대에 걷는 속도가 급강화하거든요. 이러면서 몸이 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속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노화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원을 걷고 있다면 몇 발을 걸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잘 걷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질적으로 올바른 동작, 좋은 동작

동작으로 걷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피트니스 센터를 가거나 또는 걸을 때 어떤 동작으로 잘못 걷는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걷는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트레이드밀에서 걸을 때 일반적으로 잘 못 걷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폭이 좁은 겁니다. 지금 보면 양 발이 신발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보폭이 좁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원래 걸어야 되는 보폭보다 한 3분의 2 정도로 걷는 거니까요. 이렇게 걸으면 지금 저희 트레이너도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걸으면서 힙합 전사처럼 바운스를 하는 겁니다. 보통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걷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배가 있으신 분 중에 몸이 안 좋으면 약간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걷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발목이나 무릎, 허리에 부담을 주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핸드폰을 보면서 머리가 숙여진 상태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가 숙여진 상태라 앞솔림이 생기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핸드폰이 없다 하더라도 발보다 머리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어서 앞으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낙상의 위험을 키웁니다. 잘 걷기 위해서는 우선 속도가 1.4m를 넘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폭은 양발의 사이에 신발이 하나 반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잘 걷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걸었을 때 양발 사이에 신발이 하나 반 정도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뒤꿈치가 지면에 닿고 발바닥으로 체중이 이동하고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는 이 세 개의 동작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아주 잘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등병 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보폭을 넓혀주시고 보속을 빠르게 해주시고 뒤꿈치, 그 다음에 발바닥,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동작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걷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팔자 걸음은 대체적으로 무지외반증이나 또는 무릎의 부상을 일으킬 원인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발가락 10개가 정면을 향하게 걷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쩍 벌리고 걷는 걸음입니다.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걸으시겠죠. 이렇게 걸으면 무릎의 내측이 전방을 향하면서 무릎의 꺾임이 심해집니다. 이런 걸음은 무릎의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발목을 사용하지 않고 걷는 걸음인데요. 그 걸음은 허리의 부상과 무릎 부상을 일으킵니다. 아마 여러분 요새 보신 휴머노이드의 걸음이 발목을 사용하지 않는 걸음이거든요. 이렇게 걷습니다. 발바닥이 계속 지면을 바라보면서 그냥 들었다 내리는 동작이 되죠. 이렇게 되면 발바닥에서 체중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무릎과 허리를 향해 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 세 가지 걸음을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의 뒤꿈치를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걷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걸음을 걷게 되면 신발의 뒤꿈치의 바깥쪽이 닳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걸을 때 발이 지면에 닿는 위치는 발의 바깥쪽이 닿고요. 그리고 발바닥이 닿고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기 때문이죠. 신발의 뒤꿈치의 바깥쪽이 균형 있게 닳아야 잘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발의 문제는 내 신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X다리라고도 하고 안짱다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목과 무릎이 안쪽으로 넘어가 있어서 발목과 무릎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행의 문제는요. 오른발과 왼발에 지면을 닿는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 발이 안 좋으면 오른발을 오래 딛고 왼발을 살짝 딛는 짝다리 걸음을 걷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신발은 오른쪽이 많이 닳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신고 걷는 운동화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살펴보시면 좌우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 좌우 차이가 여러분이 잘못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랑 운동을 하셨던 회원 중에 한 분이 저랑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신발장에 신발을 두면 신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저한테 선생님, 요새 제 신발을 보면 이 신발 벌어진 게 안쪽으로 조금 와서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잡히진 않아서 오른쪽은 바깥쪽으로 살짝 가 있고 왼쪽은 바로 서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를 알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신발을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발의 앞쪽 부분에 굳은살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텝은 좁고 머리는 앞으로 나가면서 무게중심이 발 앞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발 중에 앞쪽에 굳은살이나 사마귀가 있다면 그 지점에 체중이 많이 실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걸을 때 발바닥을 잘 사용하고 정상적인 보폭으로 걷는다면 이제부터는 속도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좋은 속도는요, 1초에 1.4m를 걷는 거고요.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속도를 말합니다. 만약에 걷는 속도가 초당 1m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살고 있는 커뮤니티 그 정도의 걸음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원 후에 집에 복귀할 정도의 속도입니다. 하지만 0.8m로 더 줄어들게 되면 낙상의 위험이 더 증가하고요. 아마도 병원에서 집으로 복귀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0.6m 미만으로 걷게 되면은요. 입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입원을 했을 경우 퇴원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0.6 미만으로 걷게 되면 실외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실내 보행만 가능하게 되니까요. 집에서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걷는 속도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빨리 걷느냐, 늦게 걷느냐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난 지금 빨리 걸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난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 하지만 혹시 언제 내가 0.6, 0.8로 떨어질지 모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걷는 연습을 해 놓아야 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더 건강해지는 방법은 아닙니다. 보행수는 1일 7,500보 정도일 때 가장 건강하고 아마도 7,500보 이상을 계속 걸어서 15,000보, 2만 보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 초등학교 과정을 중학교에서도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한다는 것이죠. 걷기가 초등학교라면 슬로우 조깅은 중학교 과정이고요. 러닝은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보행을 위해서는 근력과 밸런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올바른 보행을 위한 운동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변형된 스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발을 어깨보다 조금 넓게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뒤꿈치를 살짝 듭니다. 이렇게 해서 발끝으로 쓴 상태에서요. 천천히 앉아보실게요. 앉아서 스톱.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에 힘이 들어온 상태에서 일어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로 힘을 조입니다. 이때 아마 몸이 흔들리실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흔들림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앉아서 앞으로 나란히, 자, 그대로 일으켜서 허벅지 엉덩이를 조여줍니다. 그대로 8번만 더 할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가능하면 천천히 내려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것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졌을 때 무릎에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몸통이 바로 선 상태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리가 꺾이게 되면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내려가면서 호흡 뱉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조여주십니다. 이 조여줄 때 약간 대변을 참는 느낌으로 조여주시면 엉덩이가 훨씬 더 강화됩니다. 일으켜서 반복 횟수는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동적으로 균형을 잡는 동작인데요. 이렇게 십자가로 그림이나 마크를 해주시고요. 왼발로 서시고, 자, 오른발은 살짝 들어서 양손은 허리에 올려주시고요. 발끝으로 콘을 살짝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 다시 오른쪽 코너 살짝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제자리. 반대로, 그렇죠. 뒤에 찍고, 그리고 대각선 뒤쪽으로 천천히 찍고, 네, 제자리로 옵니다. 자, 아주 어려우실 텐데요. 만약에 처음에 하면 한 뼘만 봐도 괜찮습니다. 우선 조금만 가보실게요. 그렇죠. 제자리. 그리고 힘들면, 네, 지면에 닿아서 다시 들고, 살짝 절반만 제자리. 다시 뒤로. 자, 똑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동작보다는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나가시고 괜찮아지면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길게 한번 최대한 뻗어보실게요. 그렇죠. 제자리. 그리고 측면으로. 그리고 제자리. 뒤쪽으로. 네, 제자리. 반대쪽으로.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한 뼘에서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시면 동적인 균형이 증가하면서 걷기, 그 다음에 할 러닝까지를 잘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슬로우 조깅을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슬로우 조깅이 조금씩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잘 걷고 빠르게 걷는 분들에게는 더 건강해지기 위해 슬로우 조깅을 추천드립니다. 걷는 속도로 달리며 부상 없이 체력 향상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슬로우 조깅입니다. 그래서 미소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달리는 조깅을 슬로우 조깅이라고 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약 50에서 60% 수준으로 약간 숨찬 정도입니다. 슬로우 조깅은 러닝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발의 착지이거든요. 슬로우 조깅은 보폭이 좁기 때문에 발의 앞쪽이 닿고 뒤꿈치가 닿게 되어 있고요. 러닝은 보폭이 슬로우 조깅보다 넓기 때문에 발의 전체 면적이 닿고 그리고 발끝으로 밀어내는 주법을 사용합니다. 지면의 충격량을 보면 걸을 때 대체적으로 체중의 한 배에서 두 배 정도가 실린다고 하고요. 우리가 7, 80% 이상으로 빠르게 달리면 충격량이 4배에서 6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달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슬로우 조깅은 충격량도 줄여주고 운동의 강도도 줄여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슬로우 조깅의 효과를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걷는 속도로 뛰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는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러닝보다 상대적으로 무릎, 허리, 발목의 부담이 적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사람 또는 러닝을 이제 시작한 사람에게는 아주 적절합니다. 초보자가 유산소 운동으로 처음 시작하기에 아주 적합한 운동이 슬로우 조깅입니다. 1시간 소모 열량에 따른 걷기와 달리기의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천천히 걷게 되면 대략 255칼로리를 소모하게 되고요. 킬로미터당 대략 20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합니다. 빠르게 걷기는 대략 391칼로리를 소모하고요. 킬로미터당 대략 10분 정도를 씁니다. 가볍게 달리기부터 조깅이라고 하는데요. 755칼로리를 사용합니다. 걷기와 달리기가 대략 칼로리 소모에서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걷기에서 러닝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종아리 근력 강화를 위한 가벼운 점프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종아리에 힘과 스피드를 붙이는 운동입니다. 양발은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높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러죠? 다시 높이 천천히. 다시 높이 천천히. 이렇게 돼서 안정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속도를 높일 건데요. 최대 속도로 20번을 해보겠습니다. 무릎은 구부리지 마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올라갔다 빠르게 내려옵니다. 둘, 셋. 그렇죠. 넷. 이때 무릎, 코어, 엉덩이, 등은 완전하게 펴서 수직 운동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종아리에 근력과 스피드를 같이 갖게 되니까요. 달리기를 할 때 추진력을 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반복하시면 좋고요. 착지할 때 호흡을 뱉어주면서 코어를 안정화시켜주시면 훨씬 더 운동이 잘 됩니다. 요즘 한강시민공원을 가면 러닝 인구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략 10년 전만 해도 러닝을 하면 저 빼고 다른 분들은 거의 다 걸어 다녔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걷는 분들보다 뛰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가끔 슬로우 조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점점 대중화가 되어 있어 기분이 좋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잘 달리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도 러닝을 하다가 그런 분을 만나면 제가 붙들고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가르쳐드리면 너 뭔데 나한테 와서 이래 이럴까봐 그냥 눈 감고 입 딱 다물고 저 혼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부상 없이 제대로 달리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의 착지가 부상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뒤꿈치가 강하게 닿는 주법은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긴 하지만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무릎 부상이 생기고요. 미드풋이라고 하는 발 전체가 닿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균형감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상의 위험도 없죠. 러닝을 할 때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올바른 달리기 주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체력에 맞는 러닝 양과 강도, 빈도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잘 자야 하고요. 잘 쉬어야 하고요. 잘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회복 운동인데요. 이 회복 운동은 근력 운동과 일반적으로 유연성 운동이 잘 회복을 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균형 있게 했을 때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도록 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달리기 주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180의 케이던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케이던스가 깨지게 되면 부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빨리 달리든 천천히 달리든 무조건 케이던스는 180에 맞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드풋 컨택인데요. 발 바닥 전체가 지면에 완전하게 닿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달리기이기 때문에 발을 높이 드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높이 드는 동작들은 단거리 100m, 200m, 400m를 달릴 때 쓰는 주법이라 우리의 발은 지면에서 가장 낮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몸통인데요. 몸통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5도에서 10도의 전경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아마 여러분은 부상 없는 상태에서 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상 없는 러닝을 위해서는 러닝하는 거리를 과학적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오늘 갑자기 기분 좋아졌다고 5km 뛰던 분이 10km를 뛰거나 또는 2km 뛰던 분이 5km를 뛰면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쟁심을 없애야 합니다. 누가 나보다 빨리 뛰거나 많이 뛴다 해서 그 사람을 따라 뛰게 되면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얼마만큼씩 거리를 증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죠? 러닝의 거리 증가는 주간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에 한 주간 여러분이 10km를 뛰었다면 그 다음 주차에 거리를 늘리겠다 그러면 대략 1km 정도를 늘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부상 없이 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뛰는 빈도와 강도와 거리를 수첩에 기록하면서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존2 러닝을 하시나요? 존3 러닝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심박수에 따라서 이 존을 0에서 5까지 나누거든요. 이 심박수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자신의 심박수입니다. 저는 50을 좀 넘었지만 그냥 50이라 했을 때 220 마이너스 50이 되면 저의 최대 심박수는 170입니다. 그 170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심장 박동수가 몇 번을 뛰었는지에 따라서 존2, 존3가 결정됩니다. 이게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그러면 자신의 안정시 심박수를 갖게 되는 거고요. 존1이 되면 보통 걸었을 때입니다. 걷게 되면 대략 90에서 110 정도의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존2는 슬로우 조깅 정도 또는 러닝을 천천히 했을 때가

존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존3 러닝은 대략 러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심장 박동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존3 러닝이면 옆 사람과 대화가 좀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걷기에서 시작해서 슬로우 조깅, 러닝까지 가면 심장과 폐의 기능이 좋아지면서 혈액순환, 그다음에 심장, 폐, 뇌의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건강 증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리는 동작을 정확히 배워 부상 없는 달리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조깅과 러닝은 케이던스 180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메트로놈을 이용해서 미드풋과 포어풋으로 케이던스 180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50을 맞추면 요 정도 속도가 됩니다. 네, 그대로. 지금 보시면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태거든요. 보통 러닝을 할때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략 이런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가 케이던스 150이거든요. 제가 160을 맞춰보실게요. 지금 발바닥 전체가 닿는 미드풋 러닝이거든요. 160 되니까 조금 빨라졌죠. 하지만 이 속도도 달리기에 케이던스로는 부족합니다. 보통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박자죠. 자, 그 다음은 170까지 끌어올려 보실게요. 지금 이 속도가 170이거든요. 아주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최적은 175 또는 180을 만드는 겁니다. 자, 180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넷.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호흡이 뱉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발이 디뎌지는 상태에서 몸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쭉 펴지는 상태가 되어야 허리나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뛰어도 괜찮고요. 혹시 트레이드밀에서 뛴다면 이 메트로놈을 두고 박자를 맞추면서 뛰면 부상 없이 달리기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어풋을 이용해서 속도를 조금 더낼수 있는 러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트로놈을 150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뒤꿈치 대지 마시고요. 발바닥 대지 마시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걷기와 뛰기에 굉장히 애매한 정도거든요. 이게 150 케이던스고요. 자, 160이 되면은요. 네, 요것도 뛰는 것과 걷는 것에 아주 애매한 상태입니다. 물론 뒤꿈치가 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아리가 발달되는 운동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케이던스 170으로 가보실게요. 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잘 뛰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둘,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속도도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180에 맞춰서 뛰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뛸수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일반적으로 달리기를 할땐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고요. 호흡은 두번 마시고 두번 뱉어도 되고요. 한번 마시고 한번 뱉어도 됩니다. 호흡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산소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숨찬 증상이 더 가속화됩니다. 이렇게 180에 맞춰서 발끝으로 속도를 내는 러닝을 트레이닝하면 훨씬 더 빠르고 건강해지는 러닝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걷기에서 러닝까지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을 배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의 뇌, 심장, 폐,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운동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숨차게 달리는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는 오늘이 1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8강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띵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구관측 연구를 하고 있는 김현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떠올릴 때 먼저 로켓과 발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주산업의 진짜 변화는 더 멀리 쏘아올리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더 자주, 더 정밀하게, 더 넓게 관측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기후위기와 재난, 산업과 경제, 안보와 일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 강의는 바로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지구관측 인공위성의 역할을 살펴보려는 시도입니다. 이번 강연 시리즈에서는 먼저 스페이스X 이후 열리게 된 뉴스페이스 시대가 우주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봅니다. 이 강의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인공위성은 지구를 어떻게 보고 우리는 그 영상으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늘 위에 눈으로 지구를 다시 읽는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우주는 더 이상 먼 동경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를 설레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입니다. 2013년 대한민국 최초의 로켓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던 날 숨죽이며 지켜보던 긴장이 아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는 벅찬 감성으로 바뀌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1차 시험 발사가 있는 날은 코로나 방역 조치가 강하게 적용되던 시기였습니다. 공개 관람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발사의 현장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지켜보겠다고 전국에서 몇 시간씩을 달려간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주에 대한 사랑은 통계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두 개년도에 걸쳐서 수행한 인식조사가 있는데요. 우주가 국가의 미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국민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중요하거나 아주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주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일반인과 전문가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우주자원 채굴이나 우주관광을 산업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건 아마 사이언스픽션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구관측 인공위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오늘 저는 전문가들이 주목한 지구관측을 중심으로 뉴스페이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구를 관측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봄철 산불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산에 나무가 사라지고 숲이 없어지는 정도의 피해였다면 작년 2025년에는 불길이 마을까지 덮치면서 직접적인 사망자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지구 700km나 떨어져 있는 나사 위성에서도 당시 우리나라 위성 지역의 산불은 이렇게 또렷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2019년의 호주 산불은 6개월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캥거루와 코알라, 야생동물 5억 마리가 타 죽었고요. 2023년에는 미국 하와이의 섬 하나가 통째로 날아갔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건조해지는 기후가 산불 확산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난방을 많이 하면 공기가 건조해지는 것하고 같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다시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면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름에 홍수도 문제입니다. 산불과 마찬가지로 강이 넘치고 논밭이 잠기는 걸 넘어서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규모가 커지면서 파키스탄과 같이 국가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홍수였는데요. 파키스탄이 위치한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린 물하고 그해 장마가 길어지면서 생긴 강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게 발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더스강 하구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당시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될 정도의 대홍수가 온 건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였습니다. 이후 세계은행에서 추산하기로는 9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국가 빈곤율도 4%까지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가리지 않고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한 첫 번째로 구속력 있는 합의였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실제적인 대응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행 상황을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책 의지만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기후 문제는 대기와 해양, 생태계와 도시, 산업과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지구관측 인공위성의 증가가 드러납니다. 지구관측 위성은 넓은 지역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같은 카메라, 같은 센서로 반복해서 관측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복잡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지구관측

지구상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구를 봅니다. 하나는 멀리서 넓게 보는 방식입니다. 정주궤도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적도 상공 한 3만 6천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서 지구를 돕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24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이때 지구는 24시간을 주기로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위성의 공전과 지구의 자전 속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우리 눈에는 위성이 언제나 같은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주궤도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위성이 지구상에 계속 같은 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측 간격을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구름의 이동 모습을 보는 것처럼 기상이나 해양, 대기 환경처럼 넓은 범위를 짧은 시간을 주기로 관측해야 하는 분야에 유리합니다. 다른 하나는 극궤도 또는 태양 동규궤도라고 하는데요. 지구를 남북 방향으로 도는 궤도입니다. 정지궤도가 지구의 한쪽 면만을 계속 보는 데 비해서 전 지구를 돌아가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 동기궤도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지역을 지날 때 항상 현지에 같은 시각을 통과하도록 설계한 궤도입니다. 지구 관측 위성은 촬영을 할 때 빛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는 오전 10시에 찍고 오늘은 오후 4시에 찍으면 그림자의 길이도 달라지고 밝기도 달라져서 정확하게 어떤 변화인지 그 원인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태양 동기궤도는 위성이 그 지역을 항상 같은 시간에 통과하도록 설계한 궤도입니다. 이런 태양 동기궤도에 있는 위성은 지구에서 가깝게는 한 300km 정도부터 멀게는 2000km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서 지구에 더 가깝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더 가까이 가면 더 상세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더 정밀한 지구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한 번에 보는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고 같은 지역을 다시 지나가기까지 며칠씩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결국 정지궤도 위성은 넓게 자주 보고 저궤도 위성은 자세히 정밀하게 보는 셈입니다. 정지궤도 위성이 하늘에 고정된 CCTV 같다면 태양 동기궤도 위성은 매일 같은 시각에 동네를 순찰하는 드론에 비유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우주 개발은 국가의 역할이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오랜 연구 개발 역량이 필요하고 또 수많은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체력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판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재사용 발사체입니다. 우주 경제의 빅뱅이 여기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발사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갖는다는 건 굉장히 험난한 여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사체 개발을 생각해봐도 좋은데요. 첫 발사체인 나루호는 세 번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도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시험 발사를 통해서 기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발사도 이렇게 어려운데 재사용이라는 건 당시 감히 엄두도 내기 힘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민간 기업이 해냈습니다. 스페이스X는 팰컨 9을 통해서 일단 로켓을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게 우주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뉴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국가가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올드스페이스가 가고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인공위성이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화는 물론 뭐 메일도 보낼 수 있고 인터넷 검색도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면 전국 곳곳 찾아가지 못할 곳도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을지 또 우산을 챙겨야 하는지 기상예보도 인공위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인공위성 얼마나 많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유엔 우주사무국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2026년 4월 기준으로 지구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인공위성이 대략 1만 6천 기에 달합니다. 연도별로 발사 추이도 점점 가파르게 상승하는데요. 2025년 한 해에 발사된 신규 위성만도 한 4,500여 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환산해보면 하루에 평균 12기 정도의 인공위성이 새로 발사한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네, 다들 눈치채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재활용 발사체 때문입니다.
자, 로켓 한 기 제작에 수십,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재사용이 가능해지니까 당연히 비용이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한 번 발사하고 다시 만드는 기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더 자주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표준 가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공개된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팰콘 9은 발사 비용을 기존 대비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위성이 많아진 또 다른 이유는 부품이 작아지면서도 성능은 더 좋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대한 컴퓨터가 있어야 가능했던 연산을 이제는 반도체 칩 하나가 처리합니다. 아, 위성에 들어가는 위성 제작에 필요한 부품이 작아지니까 위성 자체가 작아지고 위성이 작아지니까 한 번에 더 많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 대의 위성으로 군집을 만드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더 많은 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같은 지역을 더 자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위성산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5년 세계위성산업현황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인 위성은 한 12,00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소형이라고 하는 위성 비율이 90%에 해당됩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이 비율은 특히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소형 위성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통신위성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인데요. 2026년 말 기준으로 누적 발사된 위성이 1만 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 뒤를 영국의 원웹이 따라오고 있는데 현재 발사된 위성이 한 6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성에 탑재되는 센서의 종류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구름이 끼어도 볼 수 있는 레이더, 숲과 작물의 상태를 더 정밀하게 읽을 수 있는 초분광, 지표 온도를 보는 열적 외선,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추적하는 온실가스 위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위성 수가 많아지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을 볼 것인가, 또 어떤 센서를 볼 것인가, 얼마나 자주 볼 것인가가 함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기후위기 대응이 점점 더 구체적인 정책과 시장 수요로 연결된다는 데 있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나 메탄 감시, ESG 공시 이런 요구들이 커지면서 지구 관측 데이터는 연구자들만의 데이터가 아니라 기업과 금융, 산업이 함께 필요로 하는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위성 영상은 그 한 장의 값어치보다 그 영상에서 무엇을, 어떤 정보를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높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위성 영상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만났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가 생겨납니다. 위성은 넓은 지역을 반복해서 촬영하고요. 그러면 한 시점의 데이터가 아니라 시간이 쌓인 거대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에서 건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농작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항만은 얼마나 혼잡한지, 재난이 어디로 확산되고 있는지, 대기에 이상징후가 있지는 않은지를 읽어냅니다. 지구관측 활용 서비스 조사가 있습니다. 2023년 자료인데요. 위성 영상 데이터 시장을 조사했더니 190억 불, 한화로 28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가공하고 분석한 서비스 시장은 310억 불, 약 한화로 46조 원 정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1.5배, 1.6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격차는 더 빠르게 더 많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눈에 띄는 점은요. 금융 분야의 성장세입니다. 다른 분야 대비 그 성장세가 훨씬 높은데요. 금융 정보를 위성 영상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에서는 스페이스X로 시작된 발사체 혁신이 어떻게 우주산업 전체를 바꿨는지, 또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관측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지구관측 위성 영상이 어떻게 공간정보 산업으로 연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니콜 선생님과 AI 횡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쓱쓱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Come and take a look. Everything's new and different here.
2: Oh, wow. What's this? It looks like a doll.
1: It's a pen.
2: What's that? Is that a cup?
1: It's a hat. Isn't it fun?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져 있는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도 살펴봤죠? 자, 오늘은요, take a look. New, different, looks like. 이렇게 네 개의 단어들 또는 표현들 함께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new. new에요. 이 new라는 것은 친구들도 new 이런 말 보지 않았어요? 새로운이라는 뜻이에요. 뭔가가 새롭게 나왔을 때, 뭐 새로운 물건을 갖게 됐을 때 등등등 새로운은 new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것도 있네요. different. different. 단어가 좀 긴데요, 친구들. 이렇게 잘라서 발음하면 쉬워요. different. 붙여서 different. different는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두 가지나 세 가지 물건들이 있을 때 똑같지 않고 다른 점들이 보인다. They're different. 요건 take a look. take a look. 친구들 take도 알고 a도 알고 look도 알죠. take는 뭔가 취하는 거, 가져가는 거, 뭐 데려가는 거 이런 거고요. look은 보다라는 거잖아요. 보는 행동을 취한다. 즉 보다 look이랑 같은 뜻이에요. Take a look. Look. 마지막으로 look like. Look like. 여기도 look 보이죠? 이 look은 보이다 라는 뜻이고 like는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뜻. 그러면 look like라고 하면 무엇무엇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 단어들 대화 속에서 확인해 볼게요. 남자가요, come and take a look 이라고 얘기했어요. come, 와서, and, 그리고 take a look, 한번 보세요. 와서 한번 보세요. Everything's new and different here. Everything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요. new, 배웠죠? 새로운, different.

0: 다른 모든 것이 새롭고 또 색다릅니다. Here,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아마 가게인 것 같은데 뭔가 신기하고 좀 새로운 물건을 파는 그런 가게인 것 같아요. Oh, wow. 와, what's this? 이건 뭐예요? It looks like a doll. 인형처럼 보이는데요. It's a pen. 인형처럼 보이지만 뭐다? 펜이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 이번에는 다른 물건을 들고, What's that? Is that a cup? 저건 뭐예요? 저건 컵인가요? 아마 컵처럼 생겼을 거죠. It's a hat. 컵 모양의 모자인가 봐요. It's a hat. Isn't it fun? 재밌지 않나요? 오, 새롭고 다른 물건, 신기한 물건을 파는 가게. 선생님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그럼 단어와 대화 우리 배워봤으니까요. 탱톡 앱으로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탱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자, 앱을 켜고 topic word를 눌러서 우리 오늘은 41, 좀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볼게요. 우리 한번 보고요. 문장에 있는 단어들 요리조리 옮겨서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자,
1: What's
0: 한번
1: this?
0: 들어볼게요. 한번 더.
1: What's this?
0: What's this? 요거 들은 순서대로 친구들이 맞춰주면 돼요. What's this? 할수 있겠죠? 자, 두 번째도 들어볼게요.
1: What's that?
0: 들었죠? 쉽죠? What's that? 들리는 순서대로 What's that? 이렇게 눌러서 완성. 이번에는
1: It's a pen.
0: It's a pen. It's a pen이에요. It's a pen. 들리는 순서대로 눌러서 문장 만들어주기. 뜻도 생각해 보고요.
1: It's a doll.
0: 이번에는 It's a doll이에요. It 찾고 a 찾고 doll 뜻은 그렇지. 그것은
1: It's
0: 인형이에요.
1: a cup.
0: 이번에는 한번더 들어볼게요.
1: It's a cup.
0: It's a cup. 순서대로 It's a cup. 이렇게 맞추면 되겠네요.
1: It's a hat.
0: 이번에는 It's a hat. 그것은 모자예요. It's a hat. 친구들도 잘하고 있죠? 우와! 틀린 문제 없이 모두 맞췄어요. 친구들은 어때요? Awesome.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는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이것은 연필이에요. 이것은 자예요. 이것은 따구리예요. 오키도키. Let's talk을 켜고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시작해 볼게요.
2: Hello.
0: Hi.
2: What's this?
0: 아하! 사진을 보고 친구들 무엇인지 답해주면 돼요. What's this? 지금 보니까 연필이 있죠. 이것은 연필이에요. 이것이라고 콕 집어서 this 해도 되고요. 아니면 it 해도 괜찮아요. It's a pencil. Of course.
2: That's right.
0: 히히히히.
2: What's this?
0: 이번에는 뭐가 나왔죠? 우리 이렇게 길이를 잴수 있는 자가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this is 아니면 it 하고 자. 자는 뭘까요, 친구들? ruler. ruler. 해봐요. It's a ruler. 좋았어.
2: That's
0: 마지막.
2: right. What's this?
0: 이거는 따풀이에요. 따풀은 친구들 우리가 풀을 이렇게 물처럼 된 거는 페이스트라고 부를 수 있고요. 요렇게 된 거는 글루라고 또 부를 수 있어요. 글루 중에서도 stick 형이니까 glue stick 이렇게 말해볼게요. It's a glue stick.
2: That's right.
0: 예이.
2: Bye.
0: Bye. Awesome.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미션 완료했네요.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거 뭐예요? 그거 뭐뭐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물어보는 것도 해봤으니까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 한번 배워볼게요. Hi, AI 니콜.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 말하는 법 알려줄래? 가까이 있는 것. 하나일 때. This is. 둘 이상일 때, these are. 멀리 있는 것, 하나일 때, that is. 둘 이상일 때, those are. 친구들 봐요. 우리 가까이 있는 게 하나일 때는 this is, 이것은 뭐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This is a hat. 그런데 여러 개일 때는 these라는 말을 써요. These are 하면 이것들은 뭐뭐예요. 반대로 멀리 있는 게 하나일 때는 that is, 저것은 뭐뭐예요. That is a cup. 그죠? 그런데 멀리 있는 게 여럿일 때는 those are, 저것들은 뭐뭐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 친구들도 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새롭고 색다른 물건을 파는 가게에서의 대화로 우리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묻고 답하기 배워봤어요. This, that, these, those 이렇게 추가적으로 배운 것도 친구들 기억했다가 꼭 사용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영어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개념완성 물리학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봤잖아요. 이제 조금 더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내부 에너지, 이제 기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열과 에너지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나만 힘든 것은, 나만 무서워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그 히말라야에 있는 높은 산들 있잖아요. 그 산들을 거침없이 막 등반하는 산악가들도 그 전날 밤에는 많이 무서워한대요. 많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짐도 막 다시 싼대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정말로 강인해 보이는 사람들도 힘든 부분이 있구나, 무서워하는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새벽에 운동을 한다고, 수영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수영을 막 하다 보면 정말 숨이 너무 차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 보잖아요. 그럼 옆에 다른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저는 위로가 돼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 나도 조금만 힘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는 여러분들 처음 겪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나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요, 같이 무서워하고,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아, 나만 힘든 것은, 나만 무서운 것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13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상의 성취 기준이에요. 역학적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전환될 때 에너지 총량이 변하지 않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에 그때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V라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마찰이 없는 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다시 말하면 이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찰이 있는 구간을 통과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구간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 물체의 속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미시적인 세계를 이야기해 볼 텐데, 내부 에너지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내부 에너지. 조금 생소한 용어죠. 봐봐요. 내부 에너지. 일단 사전적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물체의 모든 원자나 분자들이 갖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내부 에너지다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기호로는 U 이렇게 씁니다.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그럼 봐봐요. 우리 교재에 있는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분자의 운동이 느려요. 옆에 있는 그림은 분자 운동이 빨라요. 그것을 온도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온도가 낮고 온도가 높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부 에너지는 보세요. 사전적인 정의를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모든 원자나 분자들이 갖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물체가 제가 손으로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만히 정지하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0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뭐 중력 위치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느 기준으로 해서요. 높이가 h다라고 하면 뭐 mgh 형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기체 분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물체를 붙잡고 정지하고 있다고 해서 운동 에너지가 0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이 물체를 하나라고 보는 거잖아. 하지만 이 안에 이루고 있는 수많은 원자와 분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각각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죠?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이 분자 간에, 입자 간에 어떤 힘이 작용합니다. 힘이 작용하는데, 힘이 작용하면서 위치가 변했을 때, 그때 입자가 갖는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봐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학습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중력을 받는 물체의 위치가 달라졌을 때 위치 에너지를 정의했었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 고무줄,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그 탄성력이 작용할 때 위치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 이렇게 정의했단 말이죠. 그쵸? 그런데 이런 기체 분자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때 위치의 변화가 생겼을 때 갖게 되는 에너지, 그 위치 에너지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우리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보통 일반적인 기체, 일반적인 상황은 이상 기체를 이야기해요. 이상 기체. 이상 기체라고 하는 건 그냥 가볍게만 알아두세요. 분자의 크기도 무시하고요. 서로 작용하는 인력이 없다라고 가정합니다. 없다라고 가정해요. 서로에게 작용하는,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아, 요 위치 에너지는 무시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 기체라고 하는 것의 내부 에너지는 바로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거 무시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이 분자들의 운동을 결정하는 건 바로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열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흡수한 거야. 열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다 보면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진단 말이에요.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요? 자, 봐.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온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 메모해 두시고요. 그러면 결국 이 내부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도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온도가 높으면, 아, 내부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온도가 낮으면 내부 에너지가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교재 이런 그림이 나온다? 뒤에 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텐데, 에너지 보존 법칙,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열역학 제1법칙,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열과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근데 열을 포함한 거야, 열. 열을 포함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것이 열역학 제1법칙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실린더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봐. 이 안에 기체들이 막 많이 들어있는 거야. 기체들은 사방으로 막 움직이고 있겠죠? 그쵸? 봐봐요.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가볍게 들어도 괜찮아. 어떤 수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출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볍게 들으세요. 기체들이 막 사방으로 움직이면서 있는데 여기에다가 열을 공급해 주는 거야. 가열을 하는 거죠. 열을 공급해 줍니다. 열. Q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열을 공급해 주잖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 안에 온도가 증가하겠지? 잘 예상했어. 온도가 증가합니다. 온도가 증가해요.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면 이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빨라진단 말이야.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한 것을, 맞아, 내부 에너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 열을 공급해 주면 이 기체 분자들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져요. 그 말은 이 안에 압력이 증가한다는 것이거든. 이 피스톤을 때리는 횟수가 증가하는 거야. 피스톤이 쫙 밀려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쫙 밀려나게 됐을 때 우리는 물리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안에 있던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다라고 표현해요. 일을 했다. 괜찮아? 이것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이식 또한 가볍게 들어도 괜찮아.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여기에 열 에너지를 공급하면 Q를 공급하면 그중에 일부는 이 기체들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증가하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하는 데 쓰인다. 이것이 열을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 열역학 제1법칙이 돼요. 예를 들어서 100만큼 열을 공급해 줬어. 그런데 내부 에너지가 30만큼 증가했어. 그럼 외부의 한 일은 얼마가 돼요? 7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야. 괜찮아요? 열과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열의 형태로 전달된 에너지에 대한 현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봅시다. 첫 번째는 열 에너지가 어떠한 형식으로 전달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볼 텐데, 세 가지 방식이에요. 열 전달 방식은. 우리가 교재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전도야. 전도. 이렇게 한번 체크하면서 갈게요. 첫 번째는 전도. 전도는 보통 어떤 물체에서 열의 전달 방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고체에서. 고체에서.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학습을 하면 좋아. 키워드. 고체에서 입자들의 어떠한 충돌, 충돌을 통해서 열 전달이 되는 방식을 전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잖아. 라면을 끓였어요. 자, 냄비를 손잡이를 그냥 손으로 딱 잡으면 엄청 뜨겁잖아. 그치? 당연히 뜨겁지 않아요? 냄비는 열 전도가 잘 돼. 그래서 우리가 만지면 뜨겁다라고 느끼는 거야. 만약에 냄비 속에 뜨거운 라면 있는 냄비 속에 수저를 딱 이렇게 담가 놨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수저 끝으로 이렇게 만지면 따뜻하고 뜨겁잖아요. 그렇죠? 열 전도가 잘 되는 물질로 만든 수저이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나무젓가락 같은 것을 딱 꼽아 놓게 되면 아까 수저를 담가 놨을 때보다는 좀덜 뜨거워? 아, 그것은 뭐라고 표현해? 열 전도가 잘안 되는 물질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열 전도가 얼마나 잘 되냐? 이것을 열 전도율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전도라는 것은 고체에서 어떤 입자들의 충돌로 인해서 열을 공급해주게 되면 이 입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거든. 활발하면서 그 옆에 있는 입자들을 퉁퉁퉁 이렇게 치는 거야. 충돌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두 번째. 대류야, 대류.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학습을 했을 텐데 밀도라는 거 기억나? 밀도? 밀도? 밀도. 로우. 이렇게 쓰고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런 식 생각나요? 생각나면 좋겠는데.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것을 아마 한 번쯤은 배웠을 거야. 온도가 높으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된단 말이야. 부피가 커져요. 그러면 봐봐. 이 부피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밀도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밀도가 작아지는 현상이 생겨. 밀도가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 알지? 밀도가 작은 것들은 위로 올라가. 밀도가 큰 것들이 아래로 내려가고. 여러분 아직도 물에 어떤 게 가라앉고 어떤 게 뜨는 것을 무거운 게 가라앉고 가벼운 게 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 없지? 밀도가 크면 내려오고, 밀도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작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아, 밀도가 작아지게 되면 온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작아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 밀도가 큰 것들이 아래 내려오겠죠? 이러면서요,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대류라고 합니다. 그 손이 어디 있어요? 손이 저 위에 있잖아. 여기서 열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대류라고 하는 열 전달 방식에 의해서. 괜찮아요? 대류.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 있잖아요. 투명한 냄비에다가, 우리 계속 라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라면을 끓인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투명해. 밖에서 물이 보여. 물이 끓어요. 여기에다가 라면 스프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응? 그러면 스프가 그 안에서 이렇게 막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볼수 있을 거야. 그쵸? 뜨거운 것들은 위로 올라간다고요. 뭐에 의해서? 바로 밀도 차에 의해서. 밀도 차라는 말. 밀도 차. 아까 우리가 키워드 중심으로 학습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죠. 밀도 차. 대류의 핵심은 밀도 차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것들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왜? 밀도가 작아지니까. 그쵸? 여러분 학교에 보면 보통 냉난방 장치가 저 천장에 있잖아요. 그쵸? 겨울에 저기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그럼 따뜻한 바람은, 그래, 밀도가 작아. 찬 공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 대류라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실에 있으면, 아, 위쪽은 공기가 따뜻한데, 아래쪽, 발 쪽이 차가워, 발이 시려워요. 그쵸? 아, 그런 현상이 대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세 번째 방식은요, 바로 복사예요, 복사. 복사는, 봐봐. 바로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빛의 형태로. 빛의 형태, 여기서 빛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열 전달 방식을 복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사, 복사. 여러분들 모든 물체는 어떤 전자기파를 발생시켜요. 그쵸? 그런데 그 전자기파의 형태로 열이 전달될 때 복사에 의한 열이 전달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태양. 여기 지구. 태양에서 지구까지 열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이 중간에는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는 진공 상태야.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밀도 차도 나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충돌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전도와 대류에 의해서 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전자기파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괜찮아요? 봐봐.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전도와 대류 복사라고 하는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 키워드 중심으로 학습을 하자. 전도는 고체에서 충돌에 의해서, 그리고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밀도 차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복사는 전자기파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열 전달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요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봐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열의 출입이 일어나요. 때로는 열을 흡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을 방출하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요.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을 상태가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의 역과정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에서 어떨 때는 열을 흡수해야 되고 어떨 때는 열을 방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야. 쉽게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열의 출입 과정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어요. 여기 고체가 있죠? 여기다 얼음 이렇게 써봐요. 얼음. 여기 액체가 있지? 물 이렇게 써보자고요. 물. 그 기체가 있잖아. 여기 수증기 이렇게 써보면요. 상태가 변할 때 봐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을 융해 이렇게 부릅니다. 융해. 이런 표현들은 중요해. 하나씩 체크하자고요. 그 다음에 물이 수증기가 되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요 과정을 기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화, 기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수증기가, 기체가, 물, 액체가 되는 과정을 액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액화. 그쵸? 그 다음에 액체가, 물이, 고체가 되는, 얼음이 되는 이 과정을 응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친 부분에 대한 것은 기억해야 돼. 몇 번만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어렵지 않게 기억이 될 거야. 물론,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고체가 되기도 하는 과정을 승화, 이렇게도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 과정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 봐봐. 응고, 기화, 액화, 융해. 요런 네 가지 과정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태가 변할 때, 바로 열이 출입한다는 거야. 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얼음이 물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 봐.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열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열을 흡수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 그러면 고체가 액체가 될때 융해 과정에서는 열이 흡수가 돼요. 열을 흡수. 이렇게 써볼까요? 열 흡수. 아, 여기 써 있네요. 이러한 화살표 과정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로 되는 과정에서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당연히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지. 그렇지? 기화일 때도 기화열이라고 하는 것을 흡수해야 돼요. 괜찮아? 그럼 그거의 반대 과정은 열을 방출한다는 거야. 수증기가 바로 물이 될 때, 기체가 액체가 될 때는 열을 방출해요. 액화열을 방출한다. 이렇게 표현해. 액화열을 방출한다.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이때도요, 응고열을 방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이 과정을 이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잘 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거든. 여기 봐봐. 여기는 온도가 영하야. 여기는 상태가 얼음이야, 얼음. 여기는 가열 시간이에요. X축의 가열 시간이다. 여기다 계속 열을 가해줘요. 열을 가해줬더니 온도가 쭉 높아져. 온도가 쭉 높아져도 여긴 계속 얼음인 상태인 거야. 얼음. 그런데 여기요. 열을 쭉 계속 가해주는 거야. 지금 여기가 가열 시간이니까 열을 가해주는데 온도가 높아지지 않아. 이게 중요합니다. 온도가 높아지지 않아. 대신, 여기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상태가 변하는 거야. 상태가 변해. 뭐에서 뭘로요? 얼음에서 물로 상태가 변하는 구간이에요. 이때는요, 이때는 흡수한 열이 있잖아. 그 흡수하는 열이 아까 어떤 과정이라 그랬죠? 봐봐요. 얼음에서, 고체에서 액체가 될 때,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융해라고 했잖아. 그때는 융해열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때 흡수하는 열을 잠열 이렇게 불러요. 숨어있는 열이다. 봐봐. 이 잠열은 어디에 쓰이는 거야? 잠열은 상태 변화에 쓰이는 거예요. 상태 변화. 얼음이 물로 바뀌는데 쓰이는 거야. 오케이? 이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열은 계속 주고 있는 거야. 이게 가열 시간이잖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상태가 변했어. 그 다음은 물이야, 물. 이때 열을 계속 가해주게 되면 물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여기요. 온도가 또 변하지 않아.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상태가 변한다고요. 상태가 변해. 뭐에서 뭘로? 물에서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 거야. 그때 필요한 열, 그때 계속 가해주잖아. 그때 계속 열을 가해줘도요, 온도는 일정해요. 그럼 그 열은 뭐에 쓰이는 거야? 상태 변화에 쓰이는 거야. 봐봐. 여기에서는 액체에서 기체가 됐죠.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과정을 기화라고 했잖아. 이때는 기화열을 흡수하게 되는 거야. 상태 변화에 쓰이는 거죠. 바로 잠열이에요. 잠열. 괜찮습니까? 이 역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 역과정. 만약에 수증기가 물로 가요. 그러면 쭉 가다가 이렇게 상태가 변할 거 아니야. 요 상태 변화, 요 역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반대로 갈 때는 수증기가 물로 변해.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야. 기체가 액체로 되면 액화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액화열을 방출하게 되는 거죠. 액화열 방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아? 하나만 더. 그러면 여기선 어때요? 물이 얼음으로 가. 물이 얼음으로 가. 상태가 변해. 이거 역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과정으로 간다라고 하면 물이 얼음,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을 응고라고 해요. 그때 이때는 응고열을 어떻게 해요? 방출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갈 때는 흡수하고 이렇게 갈 때는 방출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융해열 흡수, 응고열 방출 이런 것들을 잠열 이렇게 부릅니다. 잠열. 괜찮아요? 잠열. 여러분 에스키모인이 사는 이글로로 가는 집 기억나요? 이글로? 거기는 얼음과 눈으로 만든 집이거든? 그럼 그 안이 어떨 것 같아? 굉장히 추울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실제로는 따뜻하대.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학습한 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잖아? 그럼 거기다 물을 뿌린다는 거야. 물을 뿌리면요. 물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얼음이 된대요. 물이 얼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봐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잖아. 액체가 고체가 될 때는 응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응고열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방출한다고요. 아, 이 과정에서 응고열이 방출되는 거야. 열이 방출되니까 그 안이 따뜻해지는 거지. 그치? 따뜻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눈이나 얼음이 녹을 거 아니야. 그쵸? 녹아요? 녹아. 이런 것들이 녹아. 그러면 요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볼까? 이게 녹아요? 그럼 물이 되는 거야, 물. 그러면 얼음이 물이 돼요? 고체가 액체가 돼? 융해가 되는 거야. 융해가 될 때는 융해열을 어떻게 해요? 흡수하는 거잖아. 그치? 아, 이 과정에서는 융해열이 흡수가 된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때는 열을 방출하고, 이때는 열을 흡수하면서 그 안에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열이 언제 흡수가 되고, 언제 방출이 되고, 그리고, 요 과정에서는 상태 변화에 열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이 그림을 통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기상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봐봐. 기상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 봐요. 바다가 있어요. 여기에 강력한 태양 에너지를 막 비춰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바다가 어때? 증발하겠죠. 증발. 그치?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 형태로 증발한단 말이야. 위로 쭉 올라가요. 그러면 이 수증기가 위에 가서요. 작은 물방울들이 되는 거야. 그럼 작은 물방울이 된다는 것이 구름이 된다는 거 아니야? 작은 구름. 그치? 작은 물방울들이 이제 합쳐져. 그러면서요. 부피가 커진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 우리가 자세히 배우지는 않겠지만 단열 팽창 이렇게 이야기해. 단열 팽창. 단열팽창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슬점 이하의 온도로 떨어지게 되면 응결이라고 하는 거야. 응결. 그게 이제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 눈이나 비의 형태로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물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기상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 때도 학습을 하고, 이제 중학교 때도 가볍게 배우는 부분이니까 어렵지 않게, 아, 그래. 열의 형태로 전달된 에너지가 이렇게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순환 과정을 거치고, 그 순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다양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상의 성취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열이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의 효율을 정성적으로 이해하고, 정성적으로 연구기관이 불가능함을 사례를 통해 논증할 수 있다.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쉽게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함께 한번 가봅시다. 봐봐. 기체가 하는 일, 기체가 하는 일. 조금 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 그치?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들을 하나씩 조금 더 쉽게 풀어갈 텐데. 봐봐요. 이 안에 뜨거운 물이 있다? 뜨거운 물이 있고 여기 집어넣은 상태에서 있으면 이 안에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높아지겠지.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 이 분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거야. 그치?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이렇게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탁구공이 찌그러지면 찌그러진 탁구공을 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것 하면 대부분이 알아. 뜨거운 물에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치? 뜨거운 물에 집어넣게 되면, 아, 열이 뜨거운 물에서 탁구공 안으로 이렇게 열이 이동하면서 탁구공 안에 있던 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야. 부피가 커질 때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체가 일을 했다라고 표현해요. 기체가 일을 했다. 자, 얼마큼 일을 했냐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이잖아요. 이 안에 기체들이 막 있단 말이야. 여기에다 열을 공급해 줘요. 열을 공급해 줍니다. Q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온도가 높아지지.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로 표현하면 무슨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가 커지고, 그쵸? 부피가 증가한단 말이야. 부피가 커지죠. 왜냐하면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니까 압력이 커지게 되는. 압력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 아, 부피가 커져요? 그럼 조금 전에 부피가 커지면 기체가 일을 한다라고 표현했잖아. 맞습니까?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는 게 열역학 제1법칙이야. Q는 델타 U 플러스 W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기체가 팽창하게 되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얼만큼의 일을 하냐라고 하는 거야. 얼만큼. 한번 생각해 볼까? W. W라고 하는 것은 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은 이렇게 정의하잖아. 힘과 거리의 곱으로 일을 정의했다? 근데 여기에서 기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힘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아. 어떤 표현을 쓰냐면 바로 압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압력. 자, 참고로 봐봐. 우리 교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다.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이거야.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 이걸 좀 줄여서 이야기하면 파스칼 이렇게도 부르죠. 이게 압력의 단위야. 그러면 F 대신에 뭘쓸수 있을까? 이렇게 넘어가면 압력과 단면적을 곱하는 거. 그치? 그래서 E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야. P 곱하기 A 이렇게 해요. 여기에 요 S가 뭐야? 이동거리잖아. 지금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은 피스톤을 쭉 밀었단 말이에요. 얼마큼? 델타 L만큼. 그래서 이게 곱하기 델타 L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거 봐봐. A는 피스톤의 단면적. 델타 L은 요 길이. A 곱하기 요 길이는 결국 증가한 부피에 해당하지 않아요? 부피? 그래서요, 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피의 변화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체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큼 일을 했니라고 하면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을 곱한 만큼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부피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부피가 증가하면 아, 기체가 외부에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잡고 쑥 누를 수도 있겠지. 부피가 줄어들었잖아. 그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체가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했냐 받았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부피가 증가했냐 부피가 감소했냐예요. 압력과 부피의 변화를 곱한 것이 일이다. 기체가 한 일, 받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온다. 바로 압력과 부피의 변화를 곱한 이 넓이가 기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체가 일을 했으니까 부피는 이렇게 증가했겠지. 만약에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반대가 됐어. 그때는 부피가 감소했지. 이 면적만큼 기체는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괜찮아요? 오케이.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열의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열역학체 2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열역학 1법칙은 열과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어요. 역학적 열역학 제2법칙은 바로 자연현상의 방향성에 대한 법칙이야. 자연현상의 방향성. 그 방향성이 한쪽 방향으로 저절로 일어나지만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실에 매달린 추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 안에 이렇게 닫혀있는 공간 안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추하고 이 기체 분자들이 계속 충돌할 거 아니야. 그치? 계속 충돌하면서 이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은 활발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추는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의 어떤 저항력을 받기 때문에 결국 어때? 이렇게 스르르르 멈추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지.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지? 충분히 이해 되잖아.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다가 실에다 어떤 물체를 매달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시키면 결국 어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멈출 거 아니야. 그치? 기체 분자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멈추게 되는 거야. 맞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는 저절로 일어나. 이쪽 방향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있는 이 추가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지. 이쪽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연현상의 방향성이라는 건 한쪽 방향으로는 일어나지만 그 역과 역반 과정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가역 현상 이렇게 불러요. 비가역 현상. 그러면 이것도 한번 참고로 알아둘까? 가역 현상이라는 건 뭘까? 가역 현상은 저절로 그 역 과정이 저절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역 과정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자연 현상은 비가역 현상이야. 한쪽 방향으로는 저절로 일어나지만 반대쪽 방향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돼요? 우리가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사례. 일단 이것도요. 당연히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 안에 공기저항이 없다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진공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 그치? 그런 건 가역현상이야.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공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역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 대표적인 사례가 교재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바로 이거야. 봐봐.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접촉한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잖아. 미지근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열이 이동하는 거죠. 열. 우리 다 알잖아요. 언제까지 이동해? 두 물체의 물이라고 한다면 물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것을 열평형 상태 이렇게 부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반대 과정은 일어나지 않아. 저온에서 열이 고온 쪽으로 흐르는 거야. 그 저온은 더 차가워지고 고온은 더 뜨거워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자연현상의 방향성은 한쪽 방향으로만 저절로 일어나. 그러니까 열역학체 2법칙이라는 이야기야. 봐봐, 좀 더 쉬운 예. 물을 내가 이렇게 흘려보내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잖아. 그치?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절로 이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자, 내가 욕조에 있어요. 욕조에 있는데 거기다 잉크방울을 한 방울 톡 떨어뜨렸어. 그럼 어때? 욕조 물에 잉크방울이 쫙 퍼지는 거 아니야?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렇죠? 이 한쪽 방향으로 일어나는데요. 쫙 퍼져있던 잉크방울이 저절로 스스로 쫙 모이면서 한 방울에 잉크방울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괜찮아? 여기다 향수를 딱 향수병을 딱 열어놓으면 향기가 쫙 퍼져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한쪽 방향으로는 저절로 일어나. 하지만 쫙 퍼져있던 향기가 그 향수병 안으로 스르르르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열역학 제2법칙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괜찮죠? 열역학 제2법칙 하면 말은 좀 어려운데 너무나 당연한 거야. 자연현상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 일어난다. 근데 그 방향성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로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무질서도란 말은 과학에서 무질서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물과 잉크방울 딱 구분되어 있잖아. 질서 있는 상태라고 불러. 쫙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상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저절로 샤락 일어나지 않는다. 찬물과 뜨거운 물이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을 질서 있는 상태라고 부른다면 샥 열이 이동해 섞여요. 이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개념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우리 내신 기초문제 세 문항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요. 봐요.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게 열의 이동 방향이에요. 자연현상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맞습니다. 두 번째, 고체가 액체나 기체로 상태가 변하려면, 이런 말들이 좀 어려우면 당연히 어렵지 않겠지만 물, 얼음, 수증기 이런 걸로 생각해도 괜찮아. 얼음이 물이나 아니면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려면 열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조금 더 쉽게 읽히죠? 자, 세 번째, 3번. 영도씨의 얼음이 물로 상태가 변하는 동안, 요 상태가 변하는 동안이야. 영도씨,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멸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이 동안은 상태가 변할 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 열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태양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는 열의 전달 방식은 대류가 아니고요. 복사죠. 복사. 대류는 뭐야? 대류는 밀도 차에 의해서 액체나 기체에서 밀도가 작은 것들은 위로 올라가고 밀도가 큰 것들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4번이 틀렸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이요. 바람, 구름, 비와 같은 기상현상이 일어나려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바닷물이 수증기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잖아요. 5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정답 4번 확인하고요. 17번 문제입니다. 두 가지 그림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림 가는 공기가 들어있는 단열된 상자 안에서 이렇게 왕복 운동하고 있는 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폭이 점점 작아지다가 정지한 추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항입니다. 봐봐요. 요 안에는 이렇게 기체 분자들이 들어있을 거야. 왔다 갔다 하는 추는 누구하고 부딪혀요? 기체 분자들하고 계속 충돌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추는 움직임을 방해받는 힘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 옆에 있던 공기 분자들은 진동하게 되는 거지. 진동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추는 점점점점 이렇게 진폭이 작아지면서 정지하게 돼요. 이쪽 방향으로는 저절로 일어나죠. 그래요. 저절로 일어나지만, 이쪽 방향으로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죠. 자연현상의 방향성은 이렇게 진행된다. 비가역 현상. 한쪽 방향으로는 저절로 일어나지만, 그 반대 과정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비가역 현상. 바로 열역학체의 이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가에서 나 과정은 비가역 과정이다. 맞죠? 이쪽 방향은 저절로 일어나지만 이쪽 방향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니은? 가에서 나 과정에서 상자 안의 온도는 높아진다. 그렇잖아요. 이 기체 분자들이 추하고 충돌하면서 진동하게 된다고요. 진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것이잖아. 그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아,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니은도 맞는 설명. 디귿. 공기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니은과 디귿은 한 호흡으로 읽으면 좋아요.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진다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운동 에너지가 어디가 커요? 나가 크단 말이야. 그치, 나가.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 기역과 니은이 맞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8번 문제까지만 풀어볼까요? 지금 공기가 들어있는 찌그러진 페트병에 마개를 닫고 이런 것들을 한 번쯤 해본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때 따뜻한 물에 넣었더니 페트병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요, 어떤 의견들을 학생 A, B, C가 의견들을 냈는데 의견이 옳지 않은 학생을 고르고 지시어를 잘 봐야 돼. 고르고,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옳게 고치시오. 틀린 내용들을 바르게 고치란 이야기예요. 자, 일단 학생 A부터 볼까요? 열은 물에서 페트병 안으로 이동해. 그렇죠. 여기가 지금 어떤 물이라고 했냐면 따뜻한 물이야. 따뜻한 물. 온도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요 페트병 안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죠. 열의 이동은 어디에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학생 A는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학생 B. 페트병 내부 공기의 운동이 활발해져. 왜요? 열을 흡수했잖아. 열을 흡수하게 되면 아,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진다고. 활발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운동이 활발해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한 것을 무슨 에너지? 이상기체 같은 경우라고 이야기한다면 내부 에너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 내부 에너지가 커져. 그다 같은 얘기예요. 맞죠?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이 활발해져. 학생 B도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C. 페트병 내부의 공기는 외부로부터 이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를 받는지, 이를 하는지 여부는 부피가 팽창했는지, 부피가 줄어들었는지,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페트병은 지금, 봐봐. 여기서 이렇게 열이 이동하면서 찌그러져 있던 게 펴진단 말이야. 부피가 커진 거죠. 부피가 커지니까 외부로부터 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를 한다. 그래서 지금 학생 A, B, C 중에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구는 학생 C예요. C고요. 이걸 옳게 고치려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페트병 내부의 공기는 내부 에너지가 커지면서 그쵸? 그 내부 에너지라는 이야기는 꼭 하지 않아도 돼. 여기서 지금 이 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외부에 일을 한다. 왜냐하면 부피가 커지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근거까지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괜찮습니까? 정답, 학생 C. 아,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18번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부터 쭉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미시적인 세계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부 에너지도 살펴봤고, 그쵸? 기체의 부피가 커질 때, 줄어들 때그 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됐고요. 근데 기상현상에 대한 것도 물의 순환으로 설명을 했고, 열의 전달 방식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문항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복습하시고 문항풀이 하는데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신만점 수능특강 미적분의 남철입니다. 13번째 시간이고요. 자, 우리 적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 시간 치환적분법까지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 부분적분법,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까지 하면 이제 내신 기본 유형이 끝났고, 레벨 3, 또 렘마와 함께 우리 고난도까지 한번 확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적분법부터 이번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치환적분법을 전 시간에 치환을 통해 복잡한 형태를 간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국은 합성함수 미분법을 통해서 한 번에 미분해서 뭐가 된다라고 하는 그 함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부분적분법은 뭐냐? 곱의 미분법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함수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 친구의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부분적분법이고요. 우리가 이런 거죠.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자면 인테그랄 fx g'x 이런 꼴의 곱의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 fx는 그대로 g'은 적분하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f 그대로 g'은 f는 미분하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순간 했냐면 외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우지 않는다? 물론 이제 곱의 미분법으로 통해 유도는 되지만 어떻게 보면 외워진 거죠. 그대로 적분 미분 적분. 그래서 그 적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 적. 네, 이렇게 보통 기억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바로 요 미 적 이 함수가 이 함수의 적분 계산이 용이해지도록 이 친구의 적분이 부정적분 간단한 계산이 된 형태로 만드는 것이 부분적분법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곱의 형태, 요 f와 g'이 어떤 친구가 되냐에 따라 다르겠죠. 로그함수입니까? 다항함수입니까? 지수함수입니까? 삼각함수입니까? 에 따라서 누구를 그대로 두는 함수, 미분한 함수, 혹은 누구를 적분한 함수, 누구를 f로, 누구를 g'로 두게 되냐. 예, 요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뭐 로그함수,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해갖고 로그함수를 우리가 보통 당연히 로그함수의 부분적분법을 통해서 우리가 로그함수의 적분 공식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로그함수는 적분한 함수로 두지 않는 거야. 로그함수를 그대로 또는 미분으로 두고 예,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이 순서대로 지수함수로 갈수록 적분한 함수로 둔다. 적분한 함수로 G'로 둔다.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억지로 외우기보다는 계산 상황에서만 우리가 사용하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유지 5번 한번 갖고 왔어요. 다항함수와 로그함수가 만났어요. 그적 미적을 어떻게 할 거냐? 로그 함수는 적분한 함수를 두지 않는다. 부분 적분법을 통해서 로그 함수의 적분 공식이 xlnx -x +c는 우리가 얘를 부분 적분 여기 1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부분 적분법을 통해서 얘를 우리가 유도를 했던 거지 이 친구를 부분 적분법에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헷갈릴까 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적 미적 하는 겁니다. 그 적, 자, 3분의 1x 3제곱, 1부터 2까지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 미, x분의 1, 적, 3분의 1x 3제곱. 아, 부분적분법에서 왜 로그 함수를 미분한 함수로 두느냐? 아, 얘가 예, 간단하게 3분의 1x 제곱이 됐으니까 적분이 간단해지는 형태가 됐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대입하면 3분의 1에 2의 3제곱. 1 집어넣으면 0이고요. 마이너스. 자, 3분의 1x 제곱이니까 9분의 1x의 3제곱. 자, 1부터 2가 되겠다. 자, 그럼 9분의 1의 2의 3제곱이니까 3분의 1의 2의 3제곱에서 빼면 9분의 3에서 9분의 1을 뺐습니다. 9분의 2의 2의 3제곱이 될 거고. 아래 끝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9분의 1. 해서 정답은 9분의 2배 2의 3제곱 플러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의 부분적분 꼴이고요. 자, 대부분은 이제 쉽게 되고 우리가 참고로 여러분 이런 형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함수와 삼각함수가

네. 그적미적 하고요. 한번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또 다른 형태로 똑같이 부호가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좌변을 이용해서 2로 나누는 거. 그게 가장 사실은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이러한 패턴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계산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좋아요. 자, 그런데 수능 특강 레벨 2 문제에 정말 좀 특이한 게 나왔습니다. 아, 이거를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거를 교육과정 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막 이거를 역삼각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역삼각함수는 이제 교육 대학과정이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다루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볼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치환적분을 통한 부분적분법의 계산. 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t에 대한 적분인데 세타에 관한 함수예요. 네, 그리고 이제 치환적분을 쓸 거면 dt d세타가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dt 대신 코사인 세타 d세타를 쓸수 있다는 거죠. dt 대신 코사인 세타 d세타. 근데 t가 0일 땐 세타가 0이고 t가 1일 땐 세타가 2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뭐야? 세타 코사인 세타 d세타 치환 적분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 이러면 이제 교육과정 외가 아닙니다. 네,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적미적 하시면 됩니다. 부분적분 계산이에요. 삼각함수와 다항함수가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적 사인 세타. 자, 0부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 미1 적 사인 세타. 자, 그래서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자, 세타 0 집어넣으면 0입니다. 자, 이거 물론 계산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가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값. 여기 정적분하면 여러분 요 계산 요 넓이가 뭐야? 1이야. 따라서 정답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의 연산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다. 라는 거고요. 사실 얘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F 세타를 사인 세타라고 할게요. 네. 아니면 이렇게 쓸까요? 얘가 세타고 얘가 t예요. t 이퀄 사인 세타입니다. t 이퀄 사인 세타. 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여기에 2분의 파이고요. 여기에 0입니다. 여기가 1이야. 사실은 예, t 꼴 사인 세타인데 얘를 t 꼴 사인 세타. 그럼 여기서 사실 세타가 뭐냐라고 하면 이 친구의 선생님 이거 1대1 대응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지 않습니까? 요게 대학 기호라고 대학의 기호라고. 근데 사실 대학 과정을 논하지 않고도 요걸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예. 사인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써볼까요? 얘를 F 세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T 이꼴 F 세타라고 하는 이 곡선이잖아요. 예, 얘는 세타 이꼴 F 인버스 T라고 하는 곡선과 같습니다. F 인버스를 씌우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를 F 인버스 T를 T에 대해서 적분했어요, 0부터 1까지. 그럼 뭐야? T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예요. 사실 요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넓이는 뭡니까, 여러분? 2분의 파이에서 뭘뺀 거야? 요 넓이가 아까 1이었으니까 1을 뺀 거다. 답은 똑같아요. 예. 기하적으로 역함수 적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뭐, 계산을 통해서 갈수 있는 거니까. 예. 조금 특이한 형태죠. 조금 특이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지고 왔다. 부분적분법의 연산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유제를 갖고 왔는데 여기가 이렇게 x가 아니고 2x야.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gx를 자, a부터 x까지 ft dt야. 그러면 물론 a 집어넣어서 0인 것도 맞지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예요.
이게 수학2라고, 수학2.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large f가 small f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다. 예. 이렇게. 그럼 이 친구를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large f prime x, small fx야. 근데 문제는, 얘가 x가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얘가 베타 x, 얘도. 그럼 얘가 라지 f의 알파 x, 라지 f의 베타 x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얘를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이 되는 거예요. 알파 프라임 x 마이너스 라지 f 프라임의 베타 x의 베타 프라임 x. 근데 라지 f 프라임이 뭐였습니까? 스몰 f였다고요. 라지 f 프라임이 스몰 f.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안에 얘를 t자리에 집어넣고 이거 미분한 걸 곱해. 대부분 그렇게 외우거든요. 좋아. t자리에 베타 집어넣고 베타 프라임 곱해. 뭐 그렇게 외우는 친구들 좋아요. 단, 그 친구한테 야, 왜 그래? 왜?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간단하게 최소한 이 정도 설명을 할수 있을 때이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순간, 그러한 이제 계산법을 외웠다라고 하면 인정! 맞아요. 하지만 이 원리를 설명하지 못하면서 그냥 도구적으로 외우고 그냥 문제만 풀었다? 절대 안 된다. 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얘가 복잡한 형태로 나왔을 때? 예. 언제 어떻게 해? 수능에 치고 난 문제가 꼭 어떤 패턴화된 문제만 갖고 출제되진 않으니까. 예, 원리를 이해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이 문제 볼 때는 생각을 하죠. 예.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0이니까 2분의 1을 집어넣어요.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좌변 0이고, 사인 2분의 파이 1이고, 1 더하기 2니까 a는 일단 마이너스 1이야. 자, 이게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아까 했잖아. x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t자리 2x 집어넣고 예. ex 미분한 걸 곱해요. 사인 파이 x입니다. 파이 코사인 파이 x야. 미분했으니까. 그러면 f의 ex는 2분의 파이에 코사인 파이 x야. 그럼 f의 마이너스 2a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f의 2를 물어본 거네. x자리에 1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2분의 파이에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답이야. 이 과정에서 제가 아 여기에 ex 집어넣고 ex 미분한 걸 곱했어. 공식처럼 풀었지만 누군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아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라지 f ex 빼기 라지 f 1인데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 라지 f 프라임 ex 곱하기 2. 그래서 스몰 f ex 곱하기 2가 돼.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다라는 거.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미적분만의 개념이라기보다 수학2에서도 예,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많이 나왔었고 이게 조금 특이한 형태죠. 보통 이제 x-t 이런 거 주는데 아 x 제곱분의 t 제곱을 줘도 이렇게 간단하게 바뀔 수 있는 형태구나. 그 부분이 좀 특이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지고 와봤고요. 우리가 t에 대한 적분입니다. 그런데 그 t에 대한 부정적분을 구하고 x를 대입하고 2 대입해서 빼면 x에 대한 함수가 나와요, 좌변이. 그러니까 우변도 지금 x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래서 수학2에서 풀었던 것처럼 이 식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이 얘를 쪼개서 볼줄 알아야 돼요. 자, 2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자, 인테그랄 x제곱분의 t제곱 ft 이렇게 보는데 요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이 바깥으로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t에 관한 적분이니까. x는 이 적분기호 안에서 상수 취급이 되는 거죠. 수학교에서 했던 개념이에요, 여러분. 네. t제곱에 ftdt다.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만 식을 바꿀 줄 알면 나머지는 수학2에서 했던 개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계산 가볼게요. 자, 우선 어떻게 합니까? x자리에 2를 대입해보자.
자, x자리 2를 대입하면 2부터 2까지 정적분이니까 0이고, 2부터 2까지 정적분이니까 0입니다. 좌변은. 자, 2 대입하면 2 곱하기 2에 2a제곱 더하기 b예요. 아, b값이 마이너스 2배 2에 2a제곱이구나. 오케이. 그 다음 어떡하죠? 그렇죠. 우리 수트에서 했던 거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고요. 자, 이걸 잘 보셔야죠. x에 관한 함수,

있으면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 되겠다. 앞에 거 미분,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에요. 네,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서 플러스 2가 되고 x 3제곱분의 2가 되나요? 이렇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입니다. t제곱에 ft dt. 앞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뒤에 거 미분 x 제곱에 fx. 자, 얘도 미분해야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1 더하기 ax에 2에 ax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썼더니 x 제곱 x 제곱 이렇게 약분되면서 fx가 어떻게 됩니까? 소거 됩니다. 이렇게 fx가 이렇게 소거 돼요. 그럼 얘만 남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x자리에 또 2를 대입하죠. 이런 거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처음 보는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좌변은 뭡니까? 예, 0이 되고요. 우변 뭐예요? 1 더하기 2a. 2에 2a 제곱이니까 결국 1 더하기 2a가 0이야. 따라서 a가 구해집니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넘기,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선생님 지금 뭘 보고 얘기하는 거니?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죠. 네. 마이너스 2배 2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우리는 F를 찾아야 돼. 이걸 구하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얘를 또 정리를 해줘야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걸 미분하려면 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대로 하니까 힘들잖아. 얘를 이제 역수를 곱해버리고 정리를 해주고 미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리를 한 번 더 하면요. 2부터 x까지 t제곱 ft dt든 레벨 2의 마지막 문제라 그런가 계산이 좀 있어요. 2분의 x 3제곱.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ax. 근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요.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x. 오케이. 2에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이 되겠다. 자, 우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x 4제곱이고요. 자, 플러스 2분의 1의 x 3제곱입니다.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x에 대해서 다시 미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x제곱 fx는 계산이 좀 있다. 가볼게요. 앞에 거 미분 4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x 3제곱. 자, 미분하면 2분의 3 x 제곱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지겠죠?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2분의 1 x 3제곱. 자,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요. 자, 8분의 1 x 4제곱 밖에 없군요. 최고창부터. 8분의 1 x 4제곱. 자, x 3제곱 여기 있고요. x 3제곱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x 3제곱. 자, 2분의 3 x 제곱 있고요. 그렇죠? 네.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돼? x 제곱으로 나눠서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어차피 fx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fx를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x 제곱으로 약분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8분의 1 x 제곱이고요. x 제곱으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5 x고요. 자, x 제곱으로 약분하면 플러스 2분의 3입니다. 자, 2에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에요. 자, 따라서 b분의 1에 f의 마이너스 a분의 1을 물어봤어요. b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역수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2에 f의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집어넣으면 f의 2가 되겠네요. 아, 마이너스 2분의 2에 여기다 2 집어넣어. 계산 많다. 그죠? 네. 2분의 1이고요. 2 집어넣어.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2분의 3입니다.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군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이렇게 이렇게 또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게 되면 정답은 4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벨 2를 풀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계산은 좀 많습니다만 사실 여러분이 문항의 구조를 보면

매우 심플하다. 왜 심플합니까?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인데 t에 대한 적분인데 x가 들어있네. 얘를 수학책에 썼던 것처럼 쪼개서 보고 대입하고 미분하고 다시 대입하고 미분하면 계산 끝. 네. 보통 우리가 x-t 이런 거 나왔을 때 보통 많이 수학책에서 쓰는 건데, 야, 이게 x 제곱분해라고 이렇게 해놓고도 충분히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좀 생소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유형 끝! 자, 이제 심화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우리 수능특강 레벨 3에 또 좋은 문항들이 많은데, 충분히 내신에서 변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도 이거 적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F 베타, F 알파 관계가 있는데 이걸 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타하고 알파는 구해지는데 베타가 안 구해지는 상황이에요. 알겠는데, 그러니까 뭐 마치 삼각함수를 얘기하면 특수각이 아닌 거야. 값은 존재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값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F 베타는 알아. 그런 형태의 문제를 뭔가 이게 뭐 3차 함수하고 지금 로그 함수하고 지금 합성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 함수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근본이 되는 함수처럼 3차 함수잖아요. 사실은 LNX, X로 본다면. 그래서 제가 랜마를 이렇게 3차 함수를 만든 겁니다. 똑같아요. 이 문제랑 뒤에 있는 문제랑. 근데 얘가 훨씬 계산이 쉽습니다. 두 문제를 비교하면서, 아, 이런 아이디어가 극대극 써가지고, 우리 적분값의 계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3차 함수가 알파에서 극대래요. 여기까지 말때 끊어 읽을게요. 그, 우리 원래 이거 그냥 할수 있어. X제곱 묶어서 할수 있는데. 자, 우리도 공부하는 거니까 미분해서 가겠습니다. 자,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예요. 오케이. 자, 3x의 x-2입니다. 그 얘가 0이 되는 x 값은 0 또는 2예요, f'. 물론 이제 바로 우리 미분해서 뭐 1대2 이런 거 써갖고 할수 있는데, 이렇게 가겠습니다.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예요. x 이꼴 0에서 극대, x 이꼴 2에서 극소예요. 3차 함수가 사실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 여기가 x 이꼴 0이야. 여기가 y축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F0이 2야. 아, 여기가 2구나. 여기가 X 이꼴 2야. 근데 2를 대입했더니 8 빼기 12 더하기 2. 마이너스 2야. 아,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 여기가 뭐야? 네, 2고.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2야. 따라서, 알파에서 극대니까 알파가 0입니다. 근데 F0이 2야. 그럼 F 베타는 4가 돼야 돼요. F 베타가 4가 돼야 돼. 예. 여기 뭔가 베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뭐야? 4야. 그럼 얘가 4야. 해놓고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예, X가 딱안 구해줘. 예쁘게 유리수를 안 나와. 근데 베타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항의 구조가 그래요. 왜? 봐봐요. 알파부터 베타까지인데, 이 알파가 뭡니까? 지금 0이에요. 0부터 베타까지야. 0부터 베타까지 F'의 정적분이야. 0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F'의 정적분은, 자, 0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고, 베타가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2보다 큰 수에.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고, 2부터 베타까지는 플러스야. 누가 F'이? 따라서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F'X고, 2부터 베타까지는 플러스 F'X야. 그대로 나와요. 네. 그럼 끝났잖아요. 네,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FX 0, 2, 이거 계산할 줄 알죠, 여러분 이거? 네, 빠르게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FE. 근데 여기서도 FE가 있어요. 마이너스 FE가. 사실은 여기 두배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F0. 플러스 F 베타. 예, 아까 마이너스 F2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넣으면 돼. F2가 뭐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2, 4고요. F0 2고요. F 베타 4예요. F 베타 4.

따라서 4 더하기 2 더하기 4. 네. 6 더하기 4. 정답은 12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매우 간단합니다. 왜? 함수의 미정계수가 없어요. 함수의 미정계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심지어 잘 예쁘게 구해지고 베타가 구해지진 않지만 F베타를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고 너무나 단순한 3차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F프라임이 음수인지 양수인지의 범위가 이 범위 사이에서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쉽게 이해하셨다면 요 다음 문제 여러분 강의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강의 들을 필요 없다라고 말해 강의 들을 필요 그렇죠 없죠. 왜?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제가 이거 레벨 3 1번 해설하는 것보다 앞에 렘마가 훨씬 더 중요했다고. 원리 알았어. 나 이거 혼자 해볼 수 있어. 나 혼자 했어. 답 나왔어. 자신감 뿜뿜.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 예? 그래야 자기 거라고. 도전해 보세요. 멈춰놓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다는 가정하에 레벨 3 1번 가보겠습니다. 차이점이 문항의 구조를 보세요. 풀지 말고 일단은 A가 보이고 미정계수가 없습니다. 얘는 결정이 됐지만 A 값에 따라 물론 이제 함수의 형태가 지금 여기 이걸 뭐 다함수는 아니지만 최고차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얘를 만약에 X라고 본다면 최고차항의 계수인 거죠. 예. 그 친구에 따라 이게 함수의 모양에만 바뀌는 거지 이게 폭만 바뀌는 거 사실 크게 형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 어차피 위아래로 평행 이동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알파에서 극대래. F 베타 두 배 알파래. 근데 이 값을 구하라고는 못하겠지. 왜? A가 있기 때문에. 아까는 나는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얘가 A에 관한 식이 나올 거라는 거. 이게 A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라고. 걔가 오래. 그래서 A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항의 구조가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서 고득점, 내신 수능에서 고득점, 그리고 수리논술에서 고난도 문제를 풀려면 이런 연습이 매우 중요해요. 좋아요. 그러면 한번 가보죠. 어디서 극대이지? 이 친구. 네,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F'X. 자, 앞에 거 미분. 자, EA에 LNX 플러스 1. 자, 안에 있는 거 미분 X분의 1이 있겠죠. 뒤에 거 그대로. lnx 마이너스 2. 자, 앞에 거 그대로 a 배 lnx 더하기 1의 제곱. 뒤에 거 미분. 이거 미분하면 x분의 1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묶어냅시다. x분의 a에 lnx 플러스 1. x분의 a에 lnx 플러스 1로 묶었어요. 자, 그러면 두 배 lnx 마이너스 2 더하기 자, lnx 플러스 1. 오케이. 자, 그럼 얘가 3배 lnx 빼기 3입니다. 따라서 3을 앞으로 또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x분의 3a. 자, lnx 플러스 1. lnx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언제 극대이고 언제 극소입니까? 이 친구 0이 되는 x 값을 찾았더니 2분의 1과 또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lnx, 제가 x가 지금 양수에서 lnx를 썼으니까 양행수에서 정의가 됐죠. 그리고 lnx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를 이 친구의 부호의 변화, 2차 함수처럼 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따라서 fx는 lnx가 마이너스 1일 때죠. 즉 얘가 x가 2분의 1일 때고 lnx가 플러스 1일 때니까 x가 2일 때. x가 2분의 1에서 극! 대 x가 2에서 극 소 따라서 얘가 알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벌써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얘가 알파야. 그럼 얘가 2보다 클 때 플러스고 2분의 1과 2 사이일 때 마이너스야. 근데 베타가 어디 있지?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그래서 f의 대략적인 개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극대값, 극소값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값을 계산했더니 f의 2분의 1을 계산했더니 2분의 1 여기다 2분의 1 넣었더니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뭐야? 얘가 0이네. a야. 자, 그리고 그러면 극소값을 계산했더니 1을 집어넣었더니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a 더하기 a 마이너스 3a야.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음수야. 그리고 x를 무한대로 보냈더니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fx 무한대로 가.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갔더니 이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만 제곱이니까 플러스 무한대.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지금 한 이야기를 토대로 대략적인 극대화 극소, 증가와 감소를 증감표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면 뭔가 극대, 극소 이런 식으로의 개형이 대략적인 증가와 감소의 개형이 그려진다. 아, 그래서 여기가 1분의 1이었고 아, 여기가 2였던 거고요. 아, 얘가 뭐야? A였던 거고, 아, 이 친구가 뭐예요? 마이너스 3A였던 거예요. 근데 얘가 알파잖아. 근데 F 베타가 두배 F알파래요. 그러니까 2A가 돼야 돼. 함수 값이 2A가 되도록 하는 X 값이 베타야.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베타가 여기 있어. 아, 그럼 베타가 얘보다 크구나. 따라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네. 절대값의 정적분은 알파가 뭐야? 2분의 1이야.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2까지는 여기 있잖아. 여기 그림. F 프라임이 마이너스야. 따라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야. 절대값. 자, 그리고 2부터 어디까지? 베타를 구할 수는 없지만 베타 일대 함수값이 2입니다. 베타값이 F 프라임 플러스야. 따라서 절대값 그냥 나와. 그래서 얘를 풀면 마이너스 FE 여기도 마이너스 FE가 두 개. 빠르게 가는 거예요, 계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FE분의 1 그리고 플러스 F 베타가 되겠다. 따라서 마이너스 FE가 마이너스 3배의 A야. 6A네요, 6A. 얘는 A야. 얘는 2A야. 따라서 이 친구가 뭡니까? 9A야. 근데 이 값이 뭐라 그랬어? 5라 그랬어. 아! 9A가 5, A가 9분의 5구나! 그런데 90A를 물어봤습니다. 10배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50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단순한 렛마 문제와 너무나 유사한 형태의 문제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미정계수 A가 있고요. 상차함수를 주지 않고 합성함수 형태를 줘버리는 거죠. 얘를 증가함수로 줘버리니까 결국 3차함수의 특징을 비슷하게 갖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 LNX 대신 다른 함수를 준다거나 사차함수를 준다거나 다함수와 뭔가 합성함수 시켜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충분히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변형해서 내신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레벨 3 1번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이제 레벨 3 2번. 아, 이거는 요 렛마만 딱 풀면 뒤에 건 쉽게 요게 이걸 보고 이거 이렇게 어려워 보여.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 하지만 이 형태는 사실 얘랑 똑같아요. 그걸 아시면 좋겠다. 가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다음 식을 만족할 때 이거는 기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0, 1, 이런 거 정말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예. 하나의 값이야. 치환. 그래서 fx가 이런 형태야. k만 구하면 돼. 0부터 1까지 t배 ft니까 t에 e의 t제곱 더하기 k. 아, 이걸로 k 구하는 거 이거 많이 했던 거라고. 자, 그래서 자, t의 2의 t제곱 kt. 자, 근데 이거 원래는 부분적분이지만 앞에서 제가 공식 말씀드렸죠. 하나씩 빼진다고. 더하기. 자, 2분의 kt제곱 0부터 1. 자, 1 집어넣으면 0이고 2분의 k예요. 0 집어넣으면 여긴 0이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이에요. 아래 끝이니까.

K가 얘랑 같대요. 따라서 K는 2입니다. K가 2예요. FL은 10. 네, 정답은 12가 되는 걸 수가 있다. 1번 랜마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아래끝 윗끝이 상수야 K로 상수로 두고 K값 계산하면 FX를 찾아낼 수 있다. 상당히 심플한 기출을 갖고 왔어요. 사실 레벨3 2번이 그래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레벨3 2번을 보면 아 얘를 K로 치환하면 끝나는 거구나. 맞아요. 근데 그 K를 구했잖아. 이 렘마에서는. 근데 레벨3에서도 2번에서도 K를 구해야 되는데 그 K를 구하는 과정이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얘는 이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뭔데? 자, EX제곱플레 1입니다. 예, 이거 번분수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EX제곱을 분모분자에 곱하는 거예요. EX제곱을 분모분자에 곱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E의 EX제곱 더하기 1이에요. EX제곱을 분모분자에 곱하면 여기는 E의 EX제곱이에요. 어? 맞아요.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가 되는 형태입니다. 얘를 미분하면 얘가 돼야 돼. 아, 그럼 선생님 얘를 미분하면 사실 여기 두 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앞에 2분의 1배 하면 같겠네요. 오케이. 자, 원래는 이제 제가 치환적분할 때 설명을 안 했지만 여러분 이 정도 개념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F분의 F'입니다. ln 절대값 fx 더하기 c죠. 예, 이거는 fx를 t로 치환해서 t분의 1의 정적분 ln 절대값 t 플러스 c 똑같은 겁니다. 치환적분.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 거고 분모를 미분한 분자니까 이제 한 번에 가는 거야. 2분의 1에. 봐봐. ln 절대값 2배 2에 ex제곱. 어차피 이거 양수니까 뭐 절대값 빼고 가도 되겠죠. 네, ln 2부터 ln 3 이렇게요.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에 ln 3 이거 뭐야? 3의 제곱. ln 9. 9이 자. 계산이 맞죠? 갑자기 계산이 안 맞았다, 다시. 자, ln 3 집어넣으면 그렇죠? 3의 제곱. 9. 9이 아, 어쩐지. 그렇죠, 여러분. 여기 2가 빠져야지. 얘를 미분해야 분자가 되는 거니까. F분의 F 프라임. ln F인데 내가 지금 여기다가 두 배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 2가 없는데, 그죠? 예, 다시. 좀 이상했어. 왜? 19. 이거 소수 보통 잘안 나오는데, 그죠? 예, 3을 집어넣으면 9 더하기 1, 10. 예, ln 10. 네. 19보다는 좀 답에 가까운 것 같고. 자, 2 집어넣으면 ln 4. 예, 더하기 1. 아, ln 4니까, 2 ln 4 제곱이니까 4 더하기 1, 5죠? 마이너스 ln 5. 그래서 ln 5분의 ln 10. 네, 해서 뭐예요? 예, ln 2가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ln 2가 됩니다. 예, p분의 q. p 더하기 q. 정답은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우, 깜짝 놀랐네. 자, 이 심플한 두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끝, 윗끝 상수. 이거 k라고 두면 fx는 ex제곱 더하기 k 꼴이구나. 그래서 이 k를 적분하려고 보니까 이런 계산법이 필요했구나. 그게 레벨 3 2번의 답입니다. 좋아요. 오늘의 마지막 정적분을 표시한 함수 치환적분법 레벨 3 2번입니다. 다 왔어요.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sin x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대. 이게 한번 푸니까 안 복잡해 보이지? 물론 이제 경험치가 많은 친구들, 또 수학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 보면 이제 바로 또 보이는 친구들이 많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친구들은 이게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어떻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네, 하나의 상수, K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오케이. 따라서, 아, FX는 sin x 마이너스 K야. 그러니까 F 2분의 파이는

곱하기 K야. K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K를 구하려고 보니까, 인테그랄.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봐봐요. EFT제곱, 더하기, E-FT제곱, F'T, EFT제곱, dt. 근데 이렇게 보면 어려운데,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뭘 보여드렸죠? 렘마에서? 요 함수를 보여드렸다고요. 이거 적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 분모 분자에 뭘 곱했어요? EX제곱을 곱했어요. 왜? 분모 분자에 EX제곱을 곱하면서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가 되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번부수처럼 본다는 거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EFT제곱을 곱해야죠. 그래서 E에 두배 FT제곱, EFT제곱, EFT제곱 곱했으니까 EFT제곱에 E 마이너스 FT제곱 곱하면 약분해서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F'T에 E의 FT제곱 곱하기 EFT제곱이니까 두배 FT제곱이에요. 이게 잘안 보이면 F0, F2분의 파이 대입해서 그러니까 FT를 뭐 Y로 치환 적분해도 됩니다. 그럼 아까 렘마처럼 되는 거고요. 아니면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가 되는 형태를 한 번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 배하고 2분의 1배 이렇게 해서. 그럼 얘를 미분하면 E의 두배 FT제곱 두배 F'T. 오. 그래서 치환 적분 안 쓰고 만약에 이렇게 한 번에 갔어. 그러면 ln. 자,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빼겠습니다. 두 배. E의 두 배의 F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에 써보죠. 계산이 조금 있어요. 레벨 3이다 보니까. F2분의 파이. F2분의 파이는 1-K입니다. 따라서 E의 두 배의 1-K제곱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이게. 대괄호 빼고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ln. 자, e에 두배 f0. f0이 마이너스 k예요. 그럼 e에 마이너스 2k제곱이 되겠죠? 예,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정리하면, 아이디어는 별거 없는데 계산이 좀 있다는 거예요. 2분의 1에. 자, ln. e에 2-2k제곱 플러스 1. 자, E에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 근데 지금 이 식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럼 얘가 뭐라는 걸 여기다 쓸까? 이렇게 K라고 써. 그럼 얘가 이두배 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걸 풀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네, 로그의 뜻을 사용하는 거죠. 로그의 정의를 사용하게 되면 E에 2K제곱이 네, 얘랑 같다. 오케이. 자, 그래서 E에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1. 네. E에 2-2K제곱 플러스 1. 이제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아, 여기다 이렇게 곱해버리면 나오겠구나.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약분 돼서 1이 될 거고 더하기 E에 2K제곱이 될 거고 E에 2-2K제곱 더하기 1이 되겠다. 그래서 1, 1, 속어. 얘네들이 같다. 라고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4K가 2네요. 따라서 K가 뭐예요? 2분의 1입니다. 즉, 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자, 뭐 물어봤습니까? 아까 F2분의 파이 물어봤잖아요. F2분의 파이 1 빼기 2분의 1. 최종적인 정답 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벨 3, 네, 2번. 계산이 살짝 있었지만, 그렇게 계산이 까다로운 계산은 아니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대부분은 바로 갈수 있겠지만, 사실 같은 결과라는 걸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 선생님 전 한번에 안 보였어요.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FT를 치환했습니다. FT를 치환하면 F0, 네, 사인 0은 0이니까 마이너스 K, F2분의 파이 1마이너스 K. 자, 보세요. 2에 네, 2y제곱 플러스 1 F 프라임 T DT 대신 DY를 쓸수 있습니다. 네. 또 2에 2y제곱 DY. 그래서 여기 두 배, 2분의 1배. 똑같아지는 거죠. 아니면, 내가 치환을 했는데, 요 식변형을 모르고, 예, 요 식을 치환했어요. 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서. 그래도, 자, 어떤, 자, 얘를 치환했으면, 2에 y제곱 더하기 2에 마이너스 y제곱. F 프라임 T DT 대신 DY를 쓸수 있으니까, 여기가 2에 y제곱이 되겠다. 근데 이 형태가 어디 있었어요? 이렇게 치환하고 보니까. 예. 이 렘마를 괜히 만든 게 아니야. 이거 유명한 적분이야, 이거 계산. 치환. 심지어 이거, 선생님 수능 개념 교재에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예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여기서 뭘 해야 될 거야? 2의 y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해서 이 친구 집어넣고 계산하면 결국 똑같은 계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벨 3 2번 끝! 자, 이제 정적분의 활용 들어가기 전에 다음 시간에 레벨 3 3번을 마지막으로 할 텐데, 아, 요게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게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런 걸 보고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겠냐? GT를 그냥 단순히 적분인데? 근데 GT의 최댓값이야. 근데 T가 1부터 6 사이야. 그럼 GT가 아주 단순하게 하나의 함수가 나올까요? 아니죠. 1과 6 사이면 분명히 이 범위에 따라서 GT가 달라질 거야. 근데 지금 닫힌 구간에서 최댓값이야. 함수의 최대 최소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적분 문제지만 사실은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함께 들어간 겁니다. 이런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x에 관한 함수잖아요. 여기선 t가 뭡니까? 상수예요. 고정된 수라고. 근데 이 t 값에 의해 최대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t 값이 여기선 뭡니까? 변수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상수, 때로는 변수.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고득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잘안 되는 친구가 있을까봐 제가 그냥 얘를 수열처럼 자연수열을 줘버렸어요. n자리 1 넣고, n자리 2 넣고, n자리 3 넣고. 그러니까 A2, A8이니까 n자리에 2, 4, 6, 8 대입해서 한번 4번 해봐. 안 되면. 4번 해보면, 계산해보면, 아,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뒤에 있는 문제 힌트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내신 만점.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5: 산행안전사고.
4: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

0: 책임지겠습니다. 용령, 용령, 용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1: 안녕하세요. 김나리입니다. 그대들, 우리 드디어 마지막 단원이에요.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원까지 이렇게 잘 오셨는데, 좋아. 그럼 오늘도 우리 확률 넌센스를 보면서 마지막 단원의 문을 한번 열어봅시다. 볼게요. 저희의 오늘의 넌센스는 앞으로의 왕강이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남을 확률은?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엄청 많지 않은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당연하게 이제 마지막 강의까지 들을 것으로 저는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많지 않은 강의더라도 지금의 끝까지 마무리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지금 잘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포인트가 이제 실력으로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잖아요. 저희가 이제 같이 실력으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하려는 그 내용이나 어떠한 이론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또한 많이 이제 믿어야 되거든요. 그대들이 많이 직접 노력해주고 많이 풀어봐주고 복습을 해줘서 이제 그 노력의 성과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두 강 남았는데 저희의 마지막 강의도 같이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번 강의는 이제 통계적 추정 이라는 또한 색다르고 재밌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한번 또 이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쭉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 이번도 앞에 이제 두 단원처럼 뭐 모든 단원이 그랬겠죠. 새로운 용어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이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잡아주셔야 되는데 하나씩 봅시다. 모집단이 있어요. 전체 집단이라는 걸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조사를 하고 싶어. 이때 모집단을 A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이라고 큰 집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너무나 많아. 그쵸? 근데 이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운동을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이에 대한 결과를 좀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언제 이 A지역 친구들이 고등학생들을 잡아다가 그거 묶고 앉아 하겠냐고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표본을 꺼내보자라는 겁니다. 표본은 우리가

이미 추출해서 얘들을 와보고 제대로 와봐서 한번 몇 명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고등학생들을 200명을 한번 임의로 추출해서 물어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표본 1. 저는 몇 시간 정도 운동을 해요. 라고 이제 어떠한 답을 해주겠죠. 그리고 또몇 시간 정도 운동해요. 몇 시간 정도 운동하고요. 이런 식으로 200개의 답을 한번 뽑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표본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 평균을 내볼 거고요. 다음과 같은 X위에 발을 그려서 X발을 저희는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미 추출한 표본들에 대해서 평균까지 냈으니 우리가 이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꽤나 유용하겠지. 따라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표본 평균을 생각해 볼 텐데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지금의 표본 평균은 우리가 200개에 대한 거니까 지금은 200에 대한 거를 200으로 나누면 그때의 표본 평균이 되겠다라고 계산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X바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근데 아래에 보시면 이제 이 표본에 대한 분산과 표준 편차도 또한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표본 평균에 대해서만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왜냐면 이 표본 분산의 식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모분산 있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분산에 대한 그 식에서 n이라는 그 분모가 n-1로 바꿔져 있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그 공식, 그 정의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이게 낫 이거야 할 텐데. 그러면 왜 n이 아니라 n-1일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몇 개의 표본에 대해서 그 정보를 얻다 보니 오류가 나잖아요. 그 오류를 최소화하는 게 이제 1이라는 것을 뺀그 과정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쵸. 조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애매하잖아요.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찰칵해두고요. 의미 알아야죠. 그러니까 찰칵해두고 우리가 집중할 곳은 표본 평균이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살피고 또한 더 확장시켜 보도록 할게요. 좋아. 그럼 모집단에서 뽑는 그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을 한번 볼게. 보면 지금 어떤 모집단에 확률분수 X가 있어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더니 우리가 그 앞단원에, 앞단원에서 했던 그 확률 분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어요.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확률의 값을 이렇게 적어준 거잖아. 이럴 때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X바를 말을 하고 있어. 크기가 2니까 저는 표본을 두개 뽑을 거예요. 그리고 2에 대해서 평균을 냈더니 그게 지금 그때의 X바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저는 지금 프리에서는 우리가 표를 그리고 있진 않지만 저는 이 X바에 대해서도 이 확률 분포에 대한 표를 그려보려고 해요. 한번 그려볼게. 이번에는 X가 아니라 X바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러한 표를 그릴 수 있을 테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적어넣기 시작하지? 이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다 적어주면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럼 어떠한 값이 가능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할 건데, 그에 대한 평균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가 뽑힌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그에 대한 2로 나누면, 평균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2가 일단 가능하겠죠? 괜찮아. 그리고 마이너스 2와 0이 뽑힌다고 생각하면, 더해서 평균 내보니까 마이너스 1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찾아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위에 어떠한 값들이 들어가게 되냐면, 0, 들어갈 수 있겠죠? 뭐 00 뽑힐 수도 있고, 마이 2 뽑힐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 0이랑 2가 뽑히면서, 그에 대한 평균인 1도 가능할 테고, 또 2랑 2가 뽑혀서 또 평균을 해주면 2까지 가능할 테다. 해서 지금 가능한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우리는 2에 대해서 아래에 확률에 대한 합계를 다 더해주면, 구해주면 1이 나온다는 것도 알아요. 그쵸? 그러면 이 확률들을 또한 이제 우리가 쳐다봐 줘야 되는 건데,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무엇을 묻고 있는가? 보면, X바가 제곱이 되어서 그 값이 0보다 클 때에 대한 확률을 생각해 달래. 그럼 지금 가능한 값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것은
그 x 바가 0이 아니면 되잖아요. 그치? 그럼 0일 때의 그 확률의 그 값 빼고 남은 위치에 들어가는 그 확률들을 다 생각해줘서 이 값들을 다 더했을 때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4개를 다 구해서 더해줘서 다음에 확률의 값을 구할까? 아니지. 눈치채셨어요. 이 0에 대한 그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남은 4개의 합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접근할 거라는 것이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말이야 1에서 빼줄 거야. x바가 0이 되는 것을 그런 확률을 빼줄 건데 좋아 여기까지 왔고요. 그러면 이제 이 확률을 한번 구해보러 갑시다. x바가 0이 된다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어떠한 두 개의 평균을 더해 평균을 구했더니 0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생각해줘야 될 게 그 표본 두 개에 대한 순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줄 수가 있고 그러면 평균이 0이 되는 한번 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0, 0일 때 그렇겠죠. 더해서 일단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또 2랑 마이너스 2 가능. 그리고 마이너스 2랑 2 가능. 세 개밖에 없겠지. 우리는 지금 이 x1, x2에 대한 값을 이 위에 확률 변수 x 이 중에서 골라서 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케이스에 대한 확률을 다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 값을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이 경우부터 생각해 볼까요? 0과 0에 대한 확률. 그러면 위에서 0이 4분의 1이고 또 4분의 1인 거니까 아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곱해진 그 확률이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다음 2에 대한 확률도 구해 줄 텐데 우리 여기 A 채우면서 갈까요? 우리 A 채우는 방법은요. 1에서 4분의 1, 4분의 1 더해서 빼주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지금 4분의 2가 되어야 다 더해서 일단 1이 되겠구나라고 바로 찾아줄 수가 있고 괜찮아. A가 4분의 2, 즉 2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찾아준 다음에 이어갈게요. 그럼 이번에는 2와 마이너스 2가 각각 꼽힌다라고 생각하면 4분의 1이랑 4분의 2가 곱해지는 거야. 그럼 이 뒤는 4분의 1, 4분의 2가 되는 거고 이때 어때? 앞에랑 결국 같은 확률을 갖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하기 2를 해줘서 이렇게 계산을 이어갈게요.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16분의 여기 분자 1이고 이쪽은 4가 되어서 총 16분의 5다라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값을 이렇게 찾아줄 수 있으면서 저희가 응? 응? 아하 아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구한 거는 그대들 여기죠. 우리 1 마이너스 여기 앞에 잠깐 없을게요. 제가 계산한 이 값은 이 x바가 0일 때에 대한 확률이고 그럼 저희가 구하려는 지금 p가 x바의 제곱이 0보다 큰 이러한 확률은 아까 설명했듯이 1에서 16분의 5 빼면 되니까 16분의 11이구나. 최종 답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 x바가 어떠한 값이 되는 거에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직접 순서상을 찾아보고 구해줬는데 봐봐. 우리는 이 표본 평균이 지금 포인트예요. 이 친구를 더 알아가고 싶어. 왜냐? 아까 말했던 전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를 더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나는 얘에 대해서 평균도 궁금하고 얘에 대해서 분산도 궁금하고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표준편차도 궁금해.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확률 분포표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평균 구하는 거 어떻게 해요? 앞에서 했었는데 위아래 다 각각 곱한 다음에 쫙 다 더해주면 평균이라는 그 값을 내는 과정이었잖아. 기억해. 그 다음에 분산은 또 어떻게 구해? 아래가 x, 위에가 x바에 대한 이 표니까 우리는 얘를 그 재평마 평제 있잖아. 재평마 평제. 즉, x바에 대한 제곱의 평균에서 앞에서 구했던 이 x바의 평균을 제곱해서 빼주면 또 이렇게 분산을 구할 수 있을 거야. 해서 이 표를 사실 채우면 이렇게 다 구할 수 있거든요. 아, 너무너무 방향이 길죠. 주어진 게 이거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와야만 해. 그런데 만약에 말이야. 문제에서 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이 X바에 대한 표를 다 완성 안 시켜도 우리가 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로 이렇게 바로 X바에 대한 평균 분산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그 관계식이 다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고 한번 내용을 볼게요. 앞에 이제 모 평균과 모 분산을 확률 변수 X 타에 대해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아는 그 방법대로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표본 평균인 X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바로 끌고 올수 있다. 앞에 모 평균, 즉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을 그대로 데려와서 X바에 대한 평균이야 해줘도 된다라는 거고요. 아니, 해주자라는 거고요. 그 값이 같다. 그리고 분산은 앞에 모 집단에 대한 모 분산, 그 분산을 그 표본에 대한 크기 있지. 몇 명을 뽑겠다 하는 그 크기. 크기로 나눠주면 그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루트 씌우고 양의 제곱근 구했더니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x바에 대해서 이러한 값들이 궁금할 때 우리는 지금 아래처럼 x에 대한 그 정보로 바로 이동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하러 갈게요. 어떤 식인지 한번 봐봅시다. 지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대. 이럴 때 지금 크기가 3이래. 우리가 필요한 거는 또한 N에 대한 값이었거든. 지금 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내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X바에 대한 분산이야. 좋아. 그러면 우리는 X에 대한 분산이 필요해. 저희는 X에 대한 분산이 필요해. 얘를 마지막에 3으로 나눠주면 될것 같거든. 그런데 우리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산은 재평마 평제니까 또 필요한 거는 평균과 제곱의 평균이 필요해. 이거 기억나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계산해주면 쭈루룩 이어받으면 된다라는 거지. 가볼게요. 일단 표를 봐서 확률에 대한 미지수가 있구나. 이네 값들을 다 더해서 1이 돼야 되는구나를 생각하셔서 스타트. 그러면 더하면 3a이고요. 이쪽 더하면 10분의 4로 바꿀게요, 여기. 우리 이거 지금 분포표 다룰 때 분모를 갖게 해주면 계산이 훨씬 편리했잖아요. 이 위치가 10분의 4라고 이제 분모 10으로 맞춰주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3a에 대한 값이 10분의 4랑 10분의 3 더한 10분의 7이 빠지는 거니까 얘가 이제 10분의 3이 돼야겠지. 그래서 a가 지금 10분의 1이 되어서 이 값은 여기가 이제 10분의 4고요. 여기가 이제 10분의 1, 여기가 이제 10분의 2. 이렇게 되어지면 깔끔하게 더해서 지금 1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러 갈게요. 짠! 평균 어떻게 해? 위, 아래 곱해서 더해주자고. 쭉쭉쭉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모를 사실상 쫙 10으로 맞춰주면 너무나 편리하다고.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확률 변수랑 이 분자랑 곱해서 딱 데려오면 되잖아. 그러면 2, 그 다음은 3이 6,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3, 4, 12.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러면 계산하면요. 10분의 24. 24가 되어서 5분의 12라는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번에는 제곱에 대한 평균도 구해줘야 되고요. 그는 어떻게 한다고? 확률을 곱해줄 건데, 이 변수를 제곱해서 곱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일단 하나씩 적어볼까? 우리 1을 제곱해서 그때에 대한 확률인 10분의 4. 곱해주고, 마찬가지로 더하기로 이어달라고요. 그럼 2의 제곱에다가 이번에는 10분의 1, 그리고 3의 제곱에다가 10분의 몇 들어가겠니? 2. 표랑 잘 보고 있죠? 더하기 4의 제곱에다가 그때의 확률인 10분의 3 해주는 건데, 이렇게 적어뒀지만 사실 나중에 하실 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10으로 열어주신 다음에 4, 4, 위에 분자들을 계산하면 9, 2, 18, 마지막에 16에 3 곱하는 거니까 48, 이렇게 해주면 빠를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10분의 계산할게. 여기 8 되면 26이고요. 더하면 74가 돼가지고 5분의, 약분할까요? 5분의 36이,
37이 된다라고 우리는 제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이 둘이 준비물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분산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이 친구가 이제 재평, 마, 평재, 평균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면 될 테죠. 그러면 앞에서 구한 5분의 37에다가 제곱 25분의 144를 빼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25로 통분해 줄게요. 저기 5 곱하시면요, 185가 되어지고요. 5 곱하면 185, 그쵸? 그 여기는 144가 빼어지니 우리는 25분의 41이라는 이러한 분산을 구할 수가 있다. 좋아. 그러면 우리가 구한 거는 지금 x에 대한 분산이에요.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x바에 대한 분산으로 이제 끌어가야 돼. 이 친구는 위에 공식을 생각해주면 지금 25분의 41에서 n으로 나눠달라고 했죠. 근데 지금 표본의 크기가 3이라고 했거든. 즉,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이제 75분의 41, 이러한 값을 내어줄 수가 있다. 이때 지금 각각 p, q라고 했으니까요. 그 p 더하기 q를 더하라고 하면 우리는 116, 이런 식으로 값을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분산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 관계식, 우리가 구한 분산에다가 n분의 1을 곱해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한다라고 정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 이런 식의 내용이 지금 왔고, 지금 우리는 모집단에 대한 표본을 뽑아서 그에 대한 표본 평균을 다루고 있습니다. 잘 거기를 놓치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어. 다음이야.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줬죠. 그리고 X바에 대한 또 평균 분산 묻고 있으니까 같이 앞에서의 그 공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되겠다. 지금 EX가 아니라 제가 모집단의 평균을 M이라고 한다면 M이 지금 20이고요. 지금 목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한다면 시그마가 8이다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크기를 n이라고 한다면 n이 4. 이렇게. 그러면 이 주어진 이 식을 조금 바꿔볼까? 평균에 대해서 우리 확률 변수 앞에 곱해져 있는 수가 일단 앞으로 나올 수 있죠. 즉, 구하려고 하는 거는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 튀어나오고 이 x바가 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는 따라 나오게 된다. 기억해. 뒤에 분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분산은 앞에 곱해져 있는 2분의 1이 제곱해서 나오게 되고, 즉 4분의 1의 x바에 대한 분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3은 생각하지 않겠다. 여기서 끝이다라고 봐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x바는 위의 m과 같아서, 모평균과 같아서 우리는 2분의 1m이라고 생각해 줄수 있고, 마이너스 2 있고요. 이 값은요, 우리 8을 n, 응? 우리 얘가 지금 모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제곱을 해줘야겠지. 64. 그러면 64를 그 크기인 4로 나눠주면 우리가 x바에 대한 분산이 된다. 따라서 4분의 1에다가 64에 4분의 1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만큼이 지금 x바에 대한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 줄게요. 우리 m에다가도 20 넣어버릴까? m에 20 넣으면 이 앞이 10이 되네요. 여기가 10이 되는 거고, 여기도 쭉 계산하면 16으로 나누는 거니까 4가 돼. 그래서 결국 답은 뭐니? 12.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거는 두 가지예요.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이 표본 평균에 대한 이들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확률 변수 형태가 바뀌었을 때또 어떻게 꺼내게 되겠느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다시 정규분포라는 친구를 데려올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 상황을 많이 만났단 말이야. 그쵸? 근데 지금은

무조건 그 표변 평균의 X판은 얘도 정규분포를 따라요. 따를 거야. 그리고 이때도 평균과 분산이 들어가야 될 텐데, 우리 X바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된다고?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랑 같다고 했잖아요. 바로 앞에서. 그치?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다음에 앞에서의 분산을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며.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과 같은데, 정규분포일 때는 X바도 정규분포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 표준 편차의 제곱이 이러한 형태로 나온다라고 알아주시고요. 저는 보통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런 형태로도 많이 쓰지만 이 n을 루트 n의 제곱으로 만들면 제가 루트 n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에 대한 표준 편차를 또쓸 거니까. 괜찮아? 그럼 이렇게도 적을게요. 제가 여기를 루트 n의 시그마의 제곱 이런 식으로 넣어줄게. 자, 그런데 앞에서 다루고 있는 그 확률 변수가 이때는 뭐 정규분포를 따르지만 정규분포를 안 따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친구의 평균은 여전히 m이고요. 표준 편차는 뭐 시그마지만 정규분포를 안 따를 때도 있어. 그런데 이때도 우리는 x바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데려올 수 있는데요. 어떠할 때냐면 이때는 단 조건이 있어야 돼. 지금의 저 크기가 이미 추출하는 그 표본의 크기가 또한 충분히 클 때입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아 그래? 그런데도 우리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수 있어.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각각은 m과 루트 n의 시그마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야라고 말하게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x 자체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자체로 바로 정규분포 만들고, 그대들아, 정규 나오면 찾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찾아야 될 누가 있죠? 정 대표님 있잖아요. 정규분포 데려왔으니 마지막에 표준화 작업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지. 괜찮니? 그럼 이 뒤가 이제 z, 즉, 이제 표준 정규분포. 로또 데려가서 마지막에 값을 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문이 들수 있는 n이 또 충분히 크다라는 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이 앞에 마지막에 이제 또 z가 필요한 경우를 주면서 우리가 아, 정규분포로 가져가야겠구나라는 느낌이 옵니다. 값도 이제 풀다 보면 50보다 큰그 수치를 또 느끼게 될 거고요. 근데 여기보다는 우리가 이쪽 중심으로 또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찰칵 해주시면서 문제를 넘어갈게요. 지금처럼 n, n분의 시그마 제곱에 대한 이러한 정규분포로 x바가 따른다라고 잘 기억해 주시고 넘어갈게. 그럼 예제 3번을 한번 봅시다. 자, 문제. 복숭아 농장에서 재배한 복숭아 한 개의 무게가 말이야. 아, 중요하지. 과일의 무게? 괜히 무거우면 맛있을 것 같잖아? 무게가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330이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20이래요. 그럼 20제곱으로 분산으로 적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데, 이 농장에서 재배한 복숭아 중에서 이제 그 표본의 크기가 나와. 이미 추출한 25개의 무게의 평균이 이러한 확률과 이러한 확률이 피로 같대. 앞에서의 그 정규분포를 다룰 때는 임의로 하나 뽑고 그랬는데 지금은 표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표본의 크기, 그리고 표본 평균이 등장하면서 X바를 만들어줘야겠구나가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지. 좋아. 그래서 이때는 지금 크기가 지금 25에 대해서 표본 평균, 을 생각하겠다라는 거고, 우리 어떻게? X가 정규분포를 따랐으니, 우리는 이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화끈하게 말해줄 수가 있으면서, 이때는 평균 그대로 가져오시고, 이때에 대한 분산은 N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죠. 25분의 20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말이야. 괜찮니? 근데 제가 지금의 이 25분의 20제곱을 25는 5의 제곱이고,

위는 20의 제곱이니까 합쳐서 4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는 이 위치를 제가 4의 제곱이라고 나타내 줄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x바에 대한 표준 편차가 4로구나 라고 이제 바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좋아, 진행을 할게. 그럴 때 그에 대한 표준 평균이, 즉 x바가 324 이상일 확률, 3, 2, 4, p가 같아. 그 다음에 p가 x바가 a, 1 확률이 같아서 여기가 지금 p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으니 우리는 일단 p를 구할 수가 있겠다. 왜요? 이 친구 지금 정규분포 따르거든요. 정규분포 따르니까요. 표준화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 저희는 표준화를 이제 등장시켜야 되는 거고 x바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빼주는 거야. 이 변수에 대해서 표준화 시켜주는 거니까. 그럼 x바에 대한 평균인 330 빼주시고요. 표준 편차인 4로 나눠줘서 이러한 x를 만들어줬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324에서 330을 빼주고 4로 나눈 것보다 크거나 같은 z의 범위의 확률. 괜찮니? 한 번 더 정리하자. 여기 빼면요.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이러한 z의 범위. z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쫙 오른쪽에 있는 범위 되어져 버리니까 절반 0.5에서 대칭이니 0부터 2분의 3, 즉 1.5죠. 그에 대한 확률을 더해주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값에다가 0.5 더하면 0.933이 이렇게 되어지겠다. 괜찮니? 그럼 P가 지금 0.933이가 된다라는 게 일단 구해지고요. 저희 뭐 구하러 가야 돼요? A도 구해야죠. 그럼 A까지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A에 대한 값은 마찬가지로 이쪽을 이제 표준화를 해줘서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럼 이쪽도 한번 표준화를 해줄게요. 여기는 그러면 Z, 이쪽도 Z라고 바꿔주면 A 마이너스 지금 330이죠. 그리고 4로 나눠줬을 때 그때 이 값은 어떻게 되는가를 찾는 거지. 같은 넓이여야 되고 우리는 왼쪽 그래프가 가서 이 빨간색 기준 오른쪽으로 대한 넓이가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왼쪽에 되어지는 넓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2분의 3이 0에서 대칭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대칭되는 2분의 3이 돼야겠구나. 즉 이 네모에 대한 값이 2분의 3일 때를 말하는 거구나를 알 수 있지. 괜찮니? 그러면 4분의 A-330이 2분의 3이라는 거니까 분모 2배거든요. 그러면 분자 2배 돼야 되는 거니까 6이 되려면 A는 336이구나 라는 것도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럼 저희 마무리할게요. P에다가 만을 곱하래요. 그럼 소수점 다 날라가고 933이 남고 여기에 지금 A 더해달래. 336 더해달래. 그러면 9668 이라는 값으로 이제 최종답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X에 대한 정규분포를 X바에 대한 정규분포로 바로 이어주시고 그럼 여기에 대한 범위를 우리는 이제 또 표준화하면 된다라는 거죠. 좀 익숙해지면 이제 그 방향이 잘 잡힐 겁니다. 그래서 앞에 단원과 또 계속 이어지니까 우리가 잠시의 긴장도 놓치진 않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이 또 이제 아유 마지막 내용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랑도 또 이어지겠죠. 자, 이 내용은 또 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그 모집단 너무나 커버린 그 집단에 대해서 표본을 뽑고 크기가 n인 표본을 뽑고 그들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이에 대한 정보를 뭔가 이제 분석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지금 방향도 너무나 의미 있지만 또 우리가 그 표본 평균으로 얻어낸 점수로 그럼 원래의 그 왕왕 큰 집단에 대한 정보를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어떠한 그 평균이 이제 x바라고 해볼게. 이런 값이 나왔어. 그러면 제가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을 기준으로 어떠한 구간을 줘가지고, 왜냐면 오차 범위가 있을 테니까, 그 구간을 줘가지고, 그 구간 안에 내가 원래 알고자 했던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갈 만하겠죠. 들어갈 만하겠지. 왜냐면 충분히 의미 있는 값에다가 구간까지 만들어버렸으니, 아, 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 따라서 신뢰도라는 게좀더 올라가거나 그러겠지. 보면 지금 왼쪽에서 동그라미 1번은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 그 다음에 아래는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금 말한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모집단의 모평균 있죠. 얘를 어느 범위 안에 들어갈까? 이런 거를 한번 추정해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이 X바를 기준으로 그 구간을 쭉 만들어 보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이 왜 들어가는지는 이따 볼 텐데, 보면 이게 95보다 99가 신뢰가 더 높잖아. 더 믿을 만한 친구 아니야. 왜 그런가 보면 그 구간이 더 길거든. 우리가 구간의 길이를 좀더 이렇게 늘려주면 m이 그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신뢰가 더 높아지겠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저 구간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신뢰 구간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이 지금의 이 부등식을 마치 이제 공식처럼 외워서 빠르게 풀어 나갈 건데요. 그래도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는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 자체로 당연히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헷갈려 할수 있잖아. 그럴 때,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유도됐었지라는 게 어렵지 않게 생각해 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래요. 그러면 그에 대한 이 표본 평균도 우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 그치? 어떻게? m과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렇게 각각 평균과 분산이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다음처럼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르니 우리는 표준화를 생각해 줄수 있고, 우리가 이때 여기다 쏠까요, 그냥? z를 이때의 시그마, 즉, 아니, 이때의 표준 편차. 이때의 표준 편차를 내가 나타내면 제가 이쪽을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적어주면서 이 안에 있는 이 친구 있죠? 여기가 지금 표준 편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 표준화를 시켜줄 때, 이름 되게 헷갈리네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줘야 되고, x바 마이너스 m 이런 식으로 z를 잡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러한 z에 대해서 우리는 그 확률의 값을 범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z에 대한 1.96에 대한 그 확률의 값이 지금 0.95로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거를 표를 보고 알수 있어. 그럼 이 z 위치에다가 다음 정리한 이러한 관계식을 한번 넣겠다라는 거야. 그럼 넣어볼게. 우리 절대값을 풀어서 그럼 마이너스 1.96. 이 친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 들어가고 x바 마이너스 m 들어가서 여기는 1.96. 이렇게 닫아줘. 그러면 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양의 값이니까 지우면서 양쪽에다 곱해줄게요. 그러면 다음에 대한 확률은 우리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여기가 이제 x바 마이너스 m이 되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곱해주면 우리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오게 돼. 저는 지금 하려는 방향이 얘를 추정하고 싶은 거니까 n만 이 가운데에 남기고 싶은 거야. 괜찮니? 그러면 양쪽에다가 그리고 가운데도 x바를 일단 삭제해 줄게요. 그러면 이 친구 지워주면서 이 왼쪽에도 마이너스 x바 해주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도 마이너스 x바. 이렇게 넣어줄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n만 남기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부호를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없애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확률 마이너스가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어지면서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즉 우리가 여기 빼준 x바가 플러스로 되면서 플러스 x바에다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m이 들어가고요. 마찬가지의 과정을 해주면 여기 x바에다가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앞에 보아지는 저 실내 구간에 대한 그 형태가 여기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이 이러한 실내 구간에 들어가는 그 확률이 95%입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구간이 실내도 95%의 실내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해 주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x바는 그때 이제 표본 평균이 이제 등장할 텐데 그 친구에 대해서 이제 이 값을 빼주고 더한 그 구간을 생각해 주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처럼 실내도 99%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이 부분이 바뀌어요. 우리 1.96이었던 게 이제 단,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값은. 조건에서 나올 겁니다. 2.58.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그 z가 들어가는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 확률이 이 위치가 이제 0.99. 이런 식으로 값이 커져. 즉, 99%의 신뢰도를 말하겠다라는 거고, 여기가 2.58이 되어지니까, 아까 들어갔던 여기가 이제 2.58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58.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2.58이 대신 들어가면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도가 저렇게 99로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의미는 이러하구요. 그래서 우리가 저 m에 대한 추정을 할 때는 지금과 같은 이 식, 부등호가 있는 식, 찰칵을 넘어서서 빠르게 출력되도록 암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야 우리 속도 있게 또 문제를 풀수 있지 않습니까?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그래서 써먹을 것인가를 한번 봐야겠지. 문제는 유제 7번을 한번 볼게요.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동차의 주행 거리가 지금 거리, 주행 거리가 따라요. 정규 분포를 어떻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라서 2제곱으로 오른쪽이 들어가는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이럴 때 400대를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내고 있네.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크기를 우리가 400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 그러면 이 위치에 대한, 아래 X바에 대한 그 표준 편차의 제곱을 생각하기 위해서 2의 제곱을 400으로 나눠줘 볼게. 그러면 400은 20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얘를 10분의 1에 대한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그 X바를 정규분포 따르니, 아, 얘도 정규분포 따라! 이렇게 화끈하게 써줄 수가 있는 거고, 평균은 그대로 m, 지금 안 주어졌죠? m이라고 그대로 데려오시고, 위에 표준 편차의 제곱은 위에 값에다 크기 반영해준 지금의 10분의 1에 대한 제곱. 이렇게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해봤고, 이에 대해서 그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건데, 실내 구간이 99%래요. 그리고 조건을 보니까 0.99가 될그 범위가 2.58로 이제 z 절대값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99%에 대한 실내 구간 있지. 넘길게. 이러한 범위 우리가 잔상으로 꼭 남겨주시면 빠릅니다. 기억해 주시면서 아 2.58에 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한 다음 더하고 빼야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정리해 놨거든요. 이 10분의 1이 우리는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왜냐면 제곱한 게 지금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우리는 이 중에서 10분의 1이 루트 n분의 시그마에 대한 값이 돼요. 따라서 지금 표본 평균을 제가 소문자를 둬서 x바라고 한다면 그 실내 구간을 만들 때 마이너스 2.58을 데려오시고 곱하기 지금의 10분의 1을 빼주시면

0: 이게 이 사이에 m이 들어가도 할수 있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x바에 대해서 우리는 2.58에 대해서 지금 10분의 1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해두니 이쪽이 지금 a고요. 이만한 값이 a고 오른쪽에 이만한 값이 b래. 그래서 우리는 b-a를 생각해줘야 되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x바에 대한 값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b에서 a 뺀다고 하면 이 x바가 사라지잖아. 그치? 결국은 이 뒤에 있는 2.58 곱하기 10분의 1을 곱하기 2 해주면 얘에서 얘를 뺀 값이 되겠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럼 이 값에다 지금 1000을 곱해달라는 건데, 얘부터 일단 해결을 해볼까요? 그럼 얘는 일단 2를 곱하는 거니까, 한번더0점 나오고, 6, 1, 5. 0.516.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지막에 여기에 지금 1000을 곱해달라라고 했으니, 우리는 1000 곱하기, 끝까지 하게 되면 516. 이라는 값으로 이제 완성해내실 수가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좋아. 그렇게 돼서 지금 사실 이 지금 모평균에 대한 추정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 식을 잘 출력만 해내면 주어진 조건 집어넣고 우리 루트 n분의 시그마 구해서 곱해주고 하면 바로 구해줄 수 있구나가 보여요. 그쵸? 그래서 단순한 식을 외우면 되겠구나 싶지만 여러분들이 이 x에서 x바에 대한 그 정규분포를 정리하는 것부터가 헷갈린다면 이에 대한 뒤도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앞부터 정리했으면 좋겠고, 자, 우리 이제 한 강의 남았거든요. 뒤에서는 이제 우리가 또 연습 문제를 이어서 풀 거잖아. 앞에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치? 우리 막 순열과 조합을 하던 거를 이제 확장시켜가지고 원순열부터 시작해서 중복조합까지 많은 순열과 조합을 엄청 확장시켰어. 기억해요. 그리고, 경우의 수를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더니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로 이제 접어들게 되지.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 이런 저런 확률 보다가 또한 조건부 확률 같은 특징이 세고 조금 어려운 확률도 우리가 가지고 막 놀았어? 가지고? 했어요. 가지고 풀어봤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다루다 보니 이제 독립식에 대한 확률도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좀더 나아가서 확률 변수라는 게또 등장을 했었어요. 그쵸? 그럼 이러한 확률 변수에서 두 갈래 길이 나뉘는데 하나는 이산, 또 하나는 연소. 그래서 이때의 이산에서는 우리가 이항분포로 가장 특징이 되는 분포를 살펴봤었고, 연속에서는 정규분포라는 또큰 특징이 되는 이 친구를 다뤘었다. 그래서 각각을 설명했는데, 이 친구도 막 서로 결국은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도 알았고, 또 정규분포가 이 친구가 아주 정말로 의미가 큰 친구라,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전체 집단에 대한 추정까지 해보면서 막 여기를 이만큼 달려왔습니다. 괜찮니? 각각의 그 내용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이론들과 공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내신이건 또는 학력평가건 후에 수능이건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단원마다 아마 강조를 한 부분이 있을 터이니 다시 잘한번더그이 풀스토리를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좋아. 아주아주 아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강의를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BS 수능 특강 2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4시간 동안에는 우리 교과서 대단원, 3단원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해양 레저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양 레저라는 것은 바다, 우리가 해양 하면 일반적으로 바다만 얘기하는데 해양 레저에서는 바다뿐만 아니라 강, 호수, 계곡 등에서 실시하는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즉 수상 레저죠. 그래서 수상 레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을 해양 레저라고 얘기하고요. 자, 해양 레저 산업이라는 것은 바다 및 수상에서 여가 시간, 남는 시간, 잉여 시간이죠.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을 해양 레저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해양 레저 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다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요. 자,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해양 레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수행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는 기반 시설이 있고요. 제조 시설, 그다음에 서비스, 해양 레저와 관련된 서비스가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반 시설에는 마리나라든지 안전하게 해양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파제, 그다음에 항만 및 어장, 그다음에 해양 레저 산업 단지, 해양 레저 컴플렉스, 그다음에 해양 레저와 관련된 리조트가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제조 시설은 여러 가지 해양 레저와 관련된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물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시설을 제조 시설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그래서 보트 및 요트 만드는 제조 시설, 엔진 및 추진기를 만드는 제조 시설, 각종 선박에 들어가는 의장품을 만드는 시설, 그다음에 전자 장비, 자동화 설비, 그다음에 설계 및 디자인까지가 제조 시설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기반 시설과 제조 시설을 잘 갖추었더라도 유기적으로 이러한 해양 레저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서비스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 및 각종 해양 레저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관련된 교육, 그다음에 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면허를 취득하는 면허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이벤트, 보트쇼, 레이싱, 장비 대여, 그다음에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양 레저의 산업 요소는 기반 시설, 제조 시설, 서비스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양 레저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해양 레저는 크게 무동력 수상 레저와 동력 수상 레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무동력이라는 것은 동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력을 갖추고 있던 레저 시설은 기관, 엔진, 기계력을 가지고 레저 장비를 움직이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즐기는 게 동력 수상 레저죠. 그래서 무동력 수상 레저라는 건, 자, 사람의

힘, 인력이죠. 바람, 풍력, 그다음에 파도힘, 파력, 그다음에 조류의 힘, 조력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자연적 에너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해양 레저를 무동력 수상 레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수면, 물 위죠. 해중, 물 안쪽, 그다음에 해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동력 해양 레저에 비해 기상 상태나 날씨 조건이나 조류와 그다음에 해류 등의 바다 환경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무동력 수상 레저는 바다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파고라든지 뭐 해류라든지 조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 레저를 즐기기에 적당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면 즐길 수 없는 네, 무동력 수상 레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무동력 수상 레저의 우리 종류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또 세일 요트가 있죠. 세일 요트는 자, 엔진을 갖고 있지 않는 요트입니다. 바람의 힘으로만, 즉 풍력으로만 움직이는 보트라고 할수 있겠죠. 자, 선실이 없는 작은 보트에 돛을 단 것으로 바람의 풍력을 이용할 수 있는 세일을 우리 돛은 세일이라고 얘기하죠. 세일을 단 것으로 연한 호수에서 스포츠 레저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세일 요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각각의 사진을 선생님이 무동력 수상 레저, 동력 수상 레저 각각 사진을 함께 제시하니까 사진과 함께 각 레저의 특징을 함께 보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상 자전거는 물 위에서 타는 자전거죠. 수상 자전거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인력이죠. 페달을 돌려서 뒤에 있는 수차를 돌게 해서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수상 자전거는 사람의 힘, 인력으로 프로펠러나 수차를 돌려서 전진하는, 나가는 수상 놀이 기구죠. 주로 물결이 잔잔한 강이나 호수 등에서 쉽게 볼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무동력 수상 레저가 수상 자전거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윈드서핑이라는 것은 바람을 이용한 서핑이 되겠죠. 우리가 서핑하면 파도 타기를 얘기를 하는데 윈드서핑은 바람을 이용한 서핑이다. 자, 세일요트의 일종인 딩기에 포함되는 종류로 자, 요 자체는 서핑 보드라고 할수 있죠. 파도를 타는 보드라고 할수 있는데 이 서핑 보드 위에 요트에 세일, 돛을 부착한 형태이다. 이렇게 돛을 부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을 이용해서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가 윈드 서핑이다. 그래서 보드죠. 판 위에 세워진 세일에 바람을 받아 발생한 힘을 몸으로 조정해서 파도를 타는 해양 레저 스포츠가 윈드 서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수상 스키가 있는데요. 물 위에서 타는 스키죠. 물 위에서 타는 스키고. 자, 수상 스키와 밑에 아래쪽에 있는 게 웨이크보드인데 수상 스키는 각각 발 하나에, 두 발에, 우리 설원에서 타는 스키처럼 하나씩 장착하는 게 수상 스키고. 웨이크보드는 판 하나에 두 발을 함께 지지하는 게 차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스키를 신고 모터보트에 연결된 줄, 이게 연결된 줄이죠. 모터보트에 연결된 줄을 잡고 보트에 이끌려 무리를 미끄러듯이 달리는 레저 스포츠가 수상 스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웨이크는 물자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V자형 형태의 물자국인 웨이크죠. 그래서 물자국을 탄다. 그래서 웨이크보드라고 얘기하는데, 자, 모터보트 프로펠러에 의해 보트 뒤쪽으로 남는, 자, 보트가 빠르게 지나가게 되면, 물자국이 남겠죠. 그 물자국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남는 V자의 형태의 물자국인 웨이크의 파도를 이용해 다양한 동작을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레포츠 및 장비를 웨이크보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무동력 해양 레저 중에 하나가 카약과 카누고요. 각각 카약과 카누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자.

카약은 시베리아와 북극이죠. 시베리아와 베링의 협등 북극 지방, 추운 지방에서 이동과 사냥을 위해 동물 가죽으로 만든 것에서 유래되었다. 카약은 동물 가죽에서 유래되었다. 자, 카누는 카약보다는 짧은 외날로로 배를 저어가는 것으로 북아메리카 인디언과 폴리네시아 지역의 이동수단에서 유래되었다. 자, 카약은 북극 지방에서 유래되었고, 카누는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이동수단에서 유래되었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카약은 양날 패드를 쓰는 겁니다. 패드가 양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양쪽에 있는 양날 패드를 쓰고요. 자, 카누는 외날 패드를 쓴다. 날이 하나밖에 없죠. 날이 하나밖에 없는 외날 패드를 쓴다. 그래서 카약은 양날 패드이고 카누는 외날 패드를 쓴다라는 거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걸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항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카약과 카누에 대해서까지 알아봤고요. 조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은 길고 좁은 형태의 노를 저어 레이스보트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스포츠 경주로 혼자 경기하는 싱글스컬부터 8명의 선수가 협력해 노를 젓는 에이트까지 8가지 세부 종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자, 여기서 보면 8명이 함께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카약과 카누는 젓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면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조정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진행 방향이 노를 뒤로 저어가서 젓는 거기 때문에 뒤쪽으로 진행한다라는 게두 개의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카약과 카누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에 동력수상 레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력이라는 것은 엔진, 기관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죠. 기관, 엔진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엔진을 이용해 기계적 에너지인 동력으로 기계적인 힘이죠. 힘을 동력으로 해서 움직이는 수상 레저 기구를 동력 수상 레저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관과 엔진이 있기 때문에 이 동력 수상 레저를 즐길 때는 반드시 동력 수상 레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터 요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세일 요트는 선실이 없고 기관이 없으며 세일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게 세일 요트였죠. 반면에 모터 요트는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요트에 추진 기관을 장착한 것으로 상업, 군사, 과학, 교육용이 아닌 유람 또는 관광용 기범선을 의미한다. 그래서 모터 요트는 자, 보면 아까 세일요트보다 훨씬 더 크고 세일의 개수라든지 또는 세일의 크기가 세일요트보다 훨씬 더 크며 세일이 없더라도 자체 동력을 장착해 기관을 장착했기 때문에 그 기관의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게 모터요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평가 요소 중에 하나가 동력 수상 레저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수상 오토바이가 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수상 오토바이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상 오토바이는 동력 모터를 이용해 수면 위를 질주하는 사이클로 시속 80에서 90km까지 속력을 낼수 있다. 자, 최근에는 120km까지 속력을 낼수 있는 그런 엔진도 개발이 돼서 최근에는 120km까지 속도를 낼수 있다. 굉장히 물 위를, 수면 위를 빠르게 항해하고 질주하는 동력 수상 레저 기구이다. 자, 추진 방식은 워터제트 추진 방식을 사용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한다. 자, 뒤에 스크류 프로펠러가 돌아가서 이 수상 오토바이가 가는 게 아니고 워터제트는 물을 뒤로 뿜어 내면서 그 반발력에 의해

위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물을 뒤로 뿜어내게 되면 빠른 속도로 수면 위를 질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워터제트 추진 방식으로 추진을 한다. 자, 특징은 급정거를 할수 있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가더라도 바로 멈출 수가 있다라는 거다. 있다라는 거죠. 급정거와 자유로운 회전, 그 다음에 최고 1m 깊이까지 순간 잠수도 가능하며 스피드와 모험을 즐기는데 더없이 좋은 수상 레포츠가 수상 오토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상 오토바이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는 그런 평가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파워보트는 내연기관으로 추진하는 소형 선박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파워보트는 자동차 경주 대신 즐기기 위해 모터보트를 개조한 것으로 시속 200km대의 속력을 내는 파워보트 레이싱 크래프트가 있다. 그래서 파워보트들끼리 서로의 속도를 경쟁하는 그러한 경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 호버크래프트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1단원의 선박의 종류에도 호버크래프트가 언급이 되죠. 우리 해양 레저의 동력 수상 레저에서도 호버크래프트가 나옵니다. 레저용의 호버크래프트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호버크래프트도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호버크래프트 공기 부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기를 아래쪽에 압축 공기를 불어낸 다음에 채운 다음에 선체를 수면 위로 뜨게 만들죠. 뜨게 만들어서 전진을 하는 건데, 자, 선체 아래에서 압축 공기를 수면으로 강하게 내뿜어서 선체의 선절을 수면에서 약간 부상하여 항조하는 선박이다. 자, 선저가 수면으로 부상되면 그만큼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똑같은 힘을 내더라도, 추진력을 내더라도 저항이 줄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할 수가 있다. 또 하나의 호버크래프트의 특징은, 자, 수륙 양용용이죠. 즉, 물속에 있는 스크류 프로펠러에 의해서 추진되는 게 아니고 뒤쪽에 대형 팬이 있습니다. 팬이 돌아가면서 공기를 뒤쪽으로 불어내는 힘에 의해서 그 반작용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호버크래프트는 물속에 스크류 프로펠러가 없기 때문에 수상이나 육상 모두 다 운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늪이라든지 모래 위에도 질주할 수 있는 게 호버크래프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950년대 초 영국에서 최초로 뭘로 개발됐다? 군용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군용과 운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자, 습지대, 그 다음에 갈대, 늪지대, 육지 등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이용 가능한 수륙 양용선이다. 그래서 구조선이라든지 군용이라든지로도 호버크래프트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호버크래프트까지 우리 동력수상 레이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에 수중 스쿠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서 우리 잠수에는 두 가지가 뒤쪽에 설명하겠지만 스킨스쿠버와 스쿠버 다이빙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물속에서 공기 호흡을 할수 있는 장치를 사람이 지니고 물속에서 활동하면서 물 안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기는 해양 레저가 스쿠버 다이빙이죠. 그래서 잠수용 호흡기를 장착한 잠수자가 물속에서 활동할 때 기동성을 갖게 해주는 추진장치이다. 잘 움직이고 움직임도 더 빠르게 할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가 수중 스쿠터이다. 그래서 지금 잠수자가 수중 스쿠터를 잡고 움직이고 있죠. 수중 스쿠터는 뒤쪽에 프로펠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물을 이쪽으로 뒤쪽으로 뿜어내겠죠. 그러면 물을 이쪽으로 반대로 불어내면 그 반작용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자, 수중 침투에 사용된 군용 장비를 관광 레저용으로 개량한 것으로 금속재 원통 속에 축전지를 내장하고, 이게 금속으로 된 원통재죠. 원통 속에 축전지를 내장하고, 원통 끝에 스크류 프로펠러를 회전시켜서, 여기에 있는 스크류 프로펠러를 회전시켜서,

움직이는데 도움을 주는 장치가 수중 스쿠터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패러세일이라는 건 앞쪽에 지금 이렇게 선이 이렇게 쭉 달려 있는데 이 선은 앞쪽에 보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트나 또는 수상 오토바이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결된 줄을 쭉 풀게 되면 쭉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서 수상과 공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가 패러세일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수상과 상공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레포츠이다. 모터보트에 낙하산을 연결해 달리다. 연결된 줄을 쭉 풀어주면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 날아올라서 높이 올라가면서 주위의 경관도 즐기고, 그 다음에 바람과, 그 다음에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패러세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패러세일까지 우리 동력상 레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기타 다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타의 해양 레저는 노보트라고 있습니다. 노보트. 자, 노보트라는 건 노를 이용해서 보트를 즐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재나 FRP 등으로 제작된 선체에, 작은 선체에 노나 패드를 장착한 물놀이 기구를 노보트라고 얘기합니다. 뭐 호수가 잔잔한 호수라든지 또는 연안 가까이에서 작은 보트를 타고 그 멀리 나가지 않고 노를 저어서 그 주위에 주위에서 즐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노보트라고 할수 있겠죠. 자, 워터 슬레이드는 자, 우리가 보기 선택지나 또는 뭐 답지에 워터 슬레이드를 알고 있는지 에 대해서도 가끔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워터 슬레이드는 물 위에서 미끄러지게 해서 즐기는 해양 레저를 워터 슬레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자, 공기를 충전시킨 고무 보트로 여러 형태가 있으나 길쭉한 원통 모양이 많아 바나나 보트라고 부른다. 자, 우리 대표적인 워터 슬레이드가 바나나 보트죠. 긴 원통에 사람을 여러 명 태워서 보트와 견인시켜서 빠른 속도로 끌고 가서 뒤쪽에 있는 사람이 스릴과 스피드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바나나 보트다. 그래서 바나나 보트, 뭐 땅콩 보트 이러한 것들이 다 워터 슬레이드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서프보드는 서핑이죠. 서핑. 파도를 타기 위해 고안된 서핑용 보드로 서핑에 적합한 파도가 있는 하와이라든지 남캘리포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많이 볼수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많은 서프보드를 이용한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서프보드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 잠수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중 호흡 장치를 사용하지 않느냐로 스노클 다이빙 또는 스킨 다이빙 또는 스쿠버 다이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자, 스노클 다이빙 또는 스킨 다이빙은 수중 호흡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숨을 참는 거죠. 숨을 멈춘 상태로 참는 상태로 행하는 잠수 활동을 스노클 다이빙 또는 스킨 다이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호흡을 할수 있는 스노클과 이 스노클은 수면 위에서 물속에 들어가면 스노클이 잠기면 숨을 참아야 되겠지만 수면 위에서는 이 스노클에 연결돼서 공기가 들어와서 수면 위쪽에서는 그 스노클을 통해서 호흡을 할수 있죠. 호흡을 할수 있는 스노클과 시야 확보를 위한 마스크를 착용하며 주로 낮은 수심, 10m 미만의 낮은 수심에서 즐기는 걸 우리가 스노클 다이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스쿠버 다이빙도 가끔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는데요. 자, 수중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기체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저장한 용기. 기체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저장한 공기를 뒤쪽에 메고 있죠. 공기통이죠. 공기통을 저장한 용기를 몸에 지닌 채 잠수하는 방식이 스쿠버 다이빙이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수중에서 호흡하면서 물속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가 스쿠버 다이빙이다. 자, 주요 스쿠버 다이빙에 사용되는 장비들을 보면은요, 잠수복이 있고요. 자, 잠수복은 부력과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웨이트

벨트는, 웨이트 벨트는 허리에 차고 있는 게 지금 웨이트 벨트입니다. 웨이트 벨트인데, 웨이트 벨트라고 이렇게 허리에 차고 있는데, 주로 납덩이를 연결해서 자신의 몸무게가 비교해서 무게를 조정해서 차는 건데, 이 웨이트 벨트는 부력을 상쇄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사람이 몸에 물속에 가라앉게끔 해주는 게 웨이트 벨트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부력, 뜨는 힘을 조정하는 게이 부력 조절기입니다. 그래서 공기통과 부력 조절기가 연결돼서 공기를 넣게 되면 부력이 상승해서 위쪽으로 뜨게 되고요. 공기를 빼게 되면 웨이트 벨트의 무게에 의한 침강력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게 해주는 게 부력 조절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통, 그다음에 입에 물고 호흡을 할수 있는 호흡 조절기 등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서 비교적 스노클 다이빙보다는 오랫동안 깊은 수심까지 잠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스쿠버 다이빙까지 우리 주요 해양 레이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잠수 수신호가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우리 뒤쪽에 보면 실전 문제에서 이 수신호에 대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속에서 말에 소리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손의 모양을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우리가 잠수 수신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지를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잘못됐다. 자, 뭔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여러 사람에게 알려줄 때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 귀가 잘못됐다. 그러면 귀를 가리키고 이렇게 하면 내 귀가 현재 잘못됐다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이상이 없을 때 OK를 하는 방법인데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장갑을 사용해서 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도와달라고 할 때는 OK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한 손으로 OK를 해도 되고. 그래서 이네 개가 다 이상이 없다라는 OK와 관련된 얘기고 도와달라는 것은 크게 손을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게 되면 도와달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위험하다라는 수신호고요. 올라가자, 내려가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신호 중에 상승, 하강을 수신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자신의 공기가 얼마 없다라고 표시할 때는 가슴 쪽으로 주먹을 이렇게 주먹을 모으게 되면 공기가 없다. 그다음에 공기가 떨어졌다고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자, 짝호흡이라는 것은 항상 스쿠버 다이빙은 두 명이 함께 안전을 위해서 같이 붙어서 이동하게끔 하는데 모든 활동을 함께 하게 하는데 그걸 우리가 버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장비의 문제라든지 또 과호흡에 의해서 자신의 공기가 떨어졌을 때 상대방에 있는 공기통에 있는 것을 산소를 같이 나눠 쓰는 거죠. 그래서 짝호흡하자라는 것은 내가 지금 숨쉴수 있는 공기의 양이 잔량이 없기 때문에 너의 공기통에 있는 것을 같이 쓰겠다. 그래서 호흡 장치도 항상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하나가 있고 보조호흡기가 있기 때문에 그 보조호흡기에 있는 장치를 함께 쓰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짝호흡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요 잠수 수신호에 대해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해양 레저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해양 레저 산업은 해양의 자연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양을 이용하는 산업이 해양 레저 산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는 3,382개의 섬과 15,285km의 해안선, 그다음에 2,482km의 갯벌과 264개의 해수욕장, 그다음에 3개 해상 국립공원 등 다양한 해양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해양 레저 시설과 숙박 등 지원 시설이 부족하며 관광 상품과 고부가 가치의 콘텐츠가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30여 곳의 마리나 시설 운영 중 여수, 창원 등 거점형 마리나 항만 6개소와 해양 레저 스포츠 센터 7개소가 지금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해양 레저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발전시켜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레저 산업은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별 해양자원의 형태가 다양해서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산업을 개발해서 고부가 가치 지역 해양레저 브랜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 해양레저 문화를 대중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거나, 그 다음에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해양레저를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 해양레저 산업은 타 산업과 복합적으로 육성해야 된다. 자, 해양레저 산업은 후방 산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해저 수요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복합적인 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 한다. 그래서 자, 해양레저죠. 해저 수요가 아니고 해양레저 수요입니다. 해양 레저 수요를 창출하고 복합적인 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산업과 함께 복합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실전 문항, 열 문항 풀면서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확충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고른 것은 자, 땡땡도는 해양레저 산업이 도의 핵심 산업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이벤트나 장비 대여 사업 정도에 불과합니다. 민간 업계는 산업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자, 우리 기반 시설이 없어 제조 시설의 확충도 어렵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해양레저의 세 개의 요소, 3요소. 기반시설, 제조시설, 서비스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제시문에는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조시설의 확충도 어렵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확충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에서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 기반시설을,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을 확충해 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마리나라든지 또는 방파제라든지. 자, 마리나나 방파제는 개인이나 회사가 투자해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나와 방파제는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고. 자, 보험상품은 서비스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엔진 제조시설은 제조시설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니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다음 일기에서 나타난 해양 레저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결혼 기념일을 맞아 남편과 결혼 전 함께 드라이브 다니던 땡땡시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맑은 공기와 맛있는 음식은 변함없이 나를 기쁘게 했다. 자, 전에 없었던 수상 레저 체험장이 생겨 도전해 보았다. 짧은 외날에 노를 저어가는 보트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자 우리 외날, 양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죠. 외날을 이용하는 것은 카누가 되겠고요. 양날을 이용하는 것은 카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카누가 되겠죠. 카누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호수가 잔잔해 금세 적응이 되었다. 화창한 날씨에 상가나무가 거울 같은 수면에 비쳐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래서 카누라는 걸 조금 더알수 있게끔 주는 힌트가 옛날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이동수단에서 유래되었다.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이동수단에서 유래된 거는 카누죠. 그다음에 북극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카약입니다. 그래서 카누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자, 카누에 대해서 옳은 걸 찾는 거죠.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이다. 동력을 갖고 있지 않다. 맞는 얘기고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것에 유래되었다. 자, 동물의 가죽에서 유래된 건 카약입니다.

옳은 것은 나잠업은 우리 나잠업 업쪽 업에서도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나잠업은 호흡할 수 있는 장치를 갖지 않고 별도의 장비 없이 물속에서 해당 생물을 채취하거나 캐내는 것을 나잠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나잠업은 19세기 남해와 제주도 바다를 침탈한 일본 어부들의 작업 방식으로 일본의 조선해양 침탈 용어의 잔재이다. 그러니까 나잠이라는 말은 일제시대를 거쳐서 만들어진 용어다. 이런 얘기죠. 자, 나잠이란 뜻은 별다른 장비 없이 맨몸으로 잠수에 들어가 수산물을 포획하는 일로 남자는 해사, 여자를 해녀라고 불렀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일본에서는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하지만 조선에서는 전복을 따는 남성을 포작인 여성을 잡녀라고 했다. 자, 해녀가 바다에서 일하는 여성 모두를 뜻할 수 있는 말이라면 잡녀는 직능이 매우 분명해서 오로지 호흡을 참고 물속에 잠기는 여성을 말한다. 자, 이러한 명확한 역사적 구분이 있음에도 제주도는 1971년 잡녀가 상스럽게 들린다는 이유로 모두 다 뭐로 해녀를 공식 영어로 채택해 잡녀와 관계된 단어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자, 원래 우리나라는 잡녀라는 그 담녀라고 부르는 그런 일을 하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상스럽게 들린다라고 해서 다 해녀로 바꿔서 불렀다는 내용이죠. 자, 이로써 제주 잡녀는 일본의 해녀와 함께 세계 문화유산에 공동 등재됨에 따라 등재됨으로써 일제의 식민지였던 한국이 일본의 방식을 배워 제주 해녀가 된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다. 원래 잡녀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해녀로 바꾸게 되면서 일본이 마치 물속에서 활동하는 해녀를 길러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 기사에 나타난 잠수 방법, 호흡, 나잠업이죠. 호흡 장치를 하지 않고 호흡을 참고 들어가서 해양 생물을 캐내는 거죠. 유사한 해양 레저는 스킨다이빙이죠. 스킨다이빙입니다. 또는 스노클 다이빙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이러한 것은 주로 10m 미만의 낮은 수심에서 즐긴다. 스킨다이빙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수중에서 오랫동안 숨쉰다. 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중 스쿠터를 활용하여 기동성을 확보한다. 스쿠버 다이빙과 관련된 내용이죠. 부력 조절기를 사용하여 수중에서 부력을 조절한다. 마찬가지로 스쿠버 다이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호흡 조절기를 사용해 주변 압력과 같은 압력의 공기를 공급받는다. 2, 3, 4, 5 모두 다 스쿠버 다이빙에 관련된 내용이네. 그래서 스킨다이빙에 대한 내용은 1번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상황에서 알수 있는 동력수상 매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저는 럭셔리 스포츠카를 닮은 이 기구를 소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기차 업체인 땡땡사에서 개발하여 스포츠카를 닮았지만 사실 땅과 물에서 동시에 달릴 수 있습니다. 수륙 양용용입니다. 어떤 원리냐? 고압의 공기를 차체 아래로 분사해 약간 부상시켜 앞으로 나가는 방식입니다. 뭡니까? 호버크래프트죠. 호버크래프트. 공기 부양전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탄소 섬유를 만들어 가볍고 튼튼하며 시속 96km 이상으로 역대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자, 50대가 제작 중이지만 어마어마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예약자만 18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동력수상 레저는 호버크래프트죠. 호버크래프트입니다. 크래프트, 공기부양정. 자, 군용으로 처음 개발되었다. 군용으로 1950년대에 영국에서 개발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력수상 궤적 이후에 스칸다 기관 엔진을 가지고 있다 맞는 얘기죠. 워터제트 추진 방식을 이용한다. 워터제트 추진 방식은 수상 오토바이 추진 방식이죠. 수상 오토바이의 추진 방식이고 호버크래프트는 뒤쪽에 강력한 팬이 있어. 공기를 뒤로 내보낼 수 있는 팬을 돌림으로써 그 반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워터제트는 수상 오토바이다. 최고 1m 깊이까지 잠수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수상 오토바이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호버크래프트에 대한 내용은 1번이죠. 기역 니은으로 이루어진 1번. 1번이 정답이다.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6번 세트형 문항이네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A 선생님은 평교사를 25년간 근무했던 공공예양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여 부임해야 됐다. 부임 후 A 선생은 학교 위상을 높이고 학생들의 단합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자, 해양고등학교 특성에 맞게 해양 레저 종목 운동부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자, 그중 개인 종목보다는 학생들의 힘을 모아 단합하는 단체 종목이면서 경쟁을 통해 목표를 이루는 스피드 경기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자, 종목을 찾기 위해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눈 결과, 8명의 선수가 협력해 노를 저어 나가는 레이스보트 종목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뭡니까? 조정이죠, 조정. 조정이라는 걸 쉽게 제시문을 통해 알수 있죠. A선생님 체육교사에게 팀을 구성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운동부 설립을 위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하였다. 운영위원들은 육상 레저와 달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 레저 운동부의 설립이 적절한지, 물에서 하는 활동의 특성상 육상 활동과 달리 체온의 저하, 신체에 무리가 가는 활동 시에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조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 조정은 해양 레저 스포츠 중에 육상 레저와 달리 다른 위험성의 육상 레저보다는 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게 제시문의 내용이죠. 자, 위 글에서 A 교장이 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해양 레저의 종류로 옳은 것은 조정이죠. 그래서 5번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6번은 다음 상황에서 학교 교육운영위원들의 의견에서 나타난 해양 레저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고 얘기했었죠. 제시문에 보면, 많은 예산 투입과, 그 다음에, 위험하다라고, 해양 레저가 육상 레저보다는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안전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고비용성과 그다음에 안전 확보성에 대해서 운영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정선택지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동력수상 레저 기구로 오른 것은, 자, 이번에 열리는 해양 모터 스포츠 대회에 우리 회사가 스폰서로 참여하게 되어 홍보물을 만들 예정입니다. 에이대리가 준비해 주세요 하니까. 자, 이 대회에서 사용되는 수상 레저 기구의 역동성과 워터제트로 강하게 추진되는 폭발적인 힘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워터제트 추진 방식만 봐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수상 오토바이죠. 자, 스포츠 팬의 감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회가 종료되는 우리 회사의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유명인을 섭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면이를 즐겁게 질주하고 급회전하며 물보라를 일으키는 장면을 넣어 역동성을 표현해 보세요. 그래서 밑에 이 부분도 우리가 수상 오토바이라는 걸 유출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것은 수상 오토바이라는 걸 유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7번은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후 잠수할 때 사용되는 수신호에 대해서 문항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저번 시간 설명해 준것 같이 수중에서 말로 의사 전달이 어려워 여러 가지 수신호, 사람의 손으로 전달하는 거죠. 수신호로 서로 의사를 전달한단다. 그러니까 오늘 스쿠버 실습에 들어가서는 꼭 선생님을 수시로 보면서

0: 수신으로 전달되는 명령을 잘 따라해.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선생님, 올라가자, 내려가자, 괜찮아, 괜찮다, 이런 건 다, 가르쳐 주셨는데, 정작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됐다라는 걸 선생님께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잘못됐다라는 거는 수신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거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하면, 뭔가 잘못됐다. 나한테 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을 가리키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귀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뭐 내, 예를 들면 장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장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아, 거기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제일 처음으로 알려줬잖냐 하면서 잘못됐다라고 표현 수신호를 따라해보자 해서 2번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1번은 정지입니다. 정지. 정지. 2, 3번은 오케이죠. 오케이. 오케이라는 거고. 자, 4번은 상승. 5번은 하강과 관련된 수신호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수신호는 2번이 되겠습니다.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상황에서 A씨가 업무를 위해 점검한 장비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아쿠아리스트로 근무한 A씨는 대형 전시 수조에 들어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 잠수 장비를 준비했다. 수조에 바퀴 낀 이끼들을 닦아서 정리할 예정인데 대형 수조는 깊이가 제일 깊은 쪽이 수조 바깥에 관람객이 서서 관람하는 위치와 일치한다. 그래서 관람객이 생물들을 잘볼수 있도록 바다 쪽을 더잘 닦아줘야 한다. 벽을 닦기 위해서는 몸이 물에 뜨거나 물살에 흔들리지 않고 바닥에 잘 내려앉아 몸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가라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 먹이급이를 위해 매일 들어갈 때보다 잠수 장비를 더 신경 써야 된다. 더 밑으로 가라앉아야 되기 때문에 몸의 침강력을 더 줘야 된다라는 거죠. 부력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보다 두꺼운 잠수복을 착용하면 잠수복 자체가 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력이 더 커지겠죠. 자, 호흡 조절기 대신 스노클을 착용한다. 부력과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부력 조절기의 공기 배출이 원활한지를 활용해 본다. 부력 조절기로 자신이 갖고 있는 부력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양성 부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웨이트 벨트에 무게를 늘린다. 더 많은 웨이트 벨트를 착용한다. 부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 디귿과 리을이죠. 디귿과 리을.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가 경험한 해양 레저의 종류로 옳은 것은, 자, 레저 기구들이 많아서 다들 레저 체험을 많이 하며 신나했는데 나는 해양 레저가 익숙하지 않아 무섭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수준이 맞지 않아서 처음은 잘못 놀았어 하니까. 자, 나중에는 다 같이 할수 있는 레저를 찾아서 했어. 별다른 숙련 없이 타기 좋은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공기를 충전시킨 길쭉한 고무보트에 단체로 탔는데 함께 타니까 무섭지도 않았어. 뭡니까? 헬멧 쓰고 길쭉한 모양의 고무보트. 바나나 보트가 되겠죠. 바나나 보트. 바나나 보트는 땅콩 보트 이런 걸 뭐라고 얘기했었죠? 워터 슬레이드로 분류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워터 슬레이드의 제시문은 워터 슬레이드죠. 그래서 별다른 장비 없어도 탈수 있는 바나나 보트 등을 워터 슬레이드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해양 레저와 관련된 개념 정리, 그다음에 실전 문항 10문항까지 풀어봤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23번째 시간으로 해양 관광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목소리)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두기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 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단판, 비닐하우스, 선막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리님이다. 그대들 말이야. 요새 정말 두똥쿠 드셔보셨어요? 정말 이 두바이 쫀득쿠키 말입니다. 무슨 일이죠? 우리를 거의 지금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지 모르겠는 지금 이 엄청난 유행인데,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오늘, 이 시점, 아직까지도 난리예요. 정말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그 시점, 이 혹시 봄 이후다. 봄 이후, 2026년의 봄 이후인데도 아직도 두총쿠 난리다라고 하면 거의 지금 뭐 두총쿠가 우리나라를 지배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간 난리예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어떤 디저트가 흥행하면 다 지배해버리는 거. 정말 재밌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기회가 돼서 한번 먹어봤는데, 당당하게 소신 발언 하겠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저는 걍, 그냥 그렇던데. 저는 걍, 그랬거든요? 네. 근데, 난리죠? 그래서 뭔가, 그래도 항상 먹어봅니다. 뭔가, 그 뭐랄까. 시대에 뒤처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시대에 뭐랄까,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두총쿠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트라이 해보시라. 언제까지 이 난리일 것인가. 그쵸? 거의 좀 있으면 이제 두바이가 한국이고 한국이 두바이가 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간, 들어가 볼까요? 저희는 바로 또 수혈을 이어가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두총크를 아예 만들어 버리기로 했어요. 아예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 맛이 잘 나을까? 제가 물론 이제 그냥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최상의 상태로 먹어보진 않았어요. 전자레인지에 몇초 돌려서 먹으면 더 맛있다라고 하는데, 귀찮아서 그렇게 안 먹었는데, 그렇게 먹어서 한번 또 도전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갈까요? 96번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들어가서 규칙을 이제 많이 따라보자라고 했지요. 그래서 주어진 게 지금 세 번째 항이네요. 셋째 항이 주어져 있고, A1과 A5에 대해서 찾아보자. 그러면 일단 AN 플러스 1은 AN 살짝 쿵 넘겨주시면 이러한 규칙으로 찾을 수 있어서 A3이 4니까 A4는요, N을 3일 때 생각해 주는 거니까 8에다가 셋째 항 빼주는 거라 4구나. 이런 식으로 따라가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N이 4일 때 넣는 거니까 11에다가 이 친구 빼달라라는 거니까 7. 이렇게 일단 AO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규칙 살짝 쿵 옮겨주셔서 3n-1-n 플러스 1 이렇게 바라본다 하면 A2는요, N이 2일 때를 말하는 거니까 5에다가 그 다음 항3 4 빼주시면 1이고, 그리고 첫째 항은 N이 1일 때니까 2에다가요 1 빼주시는 거니까 1이 나온다. 쭉쭉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둘에 대한 값을 더해주시는 거니까 8. 이렇게 최종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넘어갈게요. 97번 가봅니다. 이번에도 어떠한 규칙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구분 짓는 게항 번호가 어떠한 꼴로 되어지니라는 걸 묻고 있는 거네요. 해서 A11부터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 11이라는 수를 어떠한 꼴로 바꿔줄 수가 있을까? 맨 위에 친구네. 즉, 3 곱하기 4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해주게 되면 이 n 자리에 지금 4가 들어가가지고 이 값이 두 배의 A4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는 거네요. 그럼 내가 알아낼 될 것은 이 A4가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A4도 똑같이 일단 이어갑시다. 그러면 4라는 저 수는 우리가 이세 형태 중에서 맨 아래의 꼴, 즉3 곱하기 1 더하기 1
이라, 이때는 이 n이 1일 때를 바라봐서 저기가 a1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첫째 항이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2가 되네요. 어우, a4가 2가 되어지니까 바로 위의 값을 우리는 5라고 일단 하나 이렇게 뽑아내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a12. 12는 3에 대해서 4배이다. 즉, 두 번째 규칙 따라주시면 마이너스 a4에다가 플러스 2인 거니까요. 위에서 구한 a4 값 데려오시면 0이 되겠까? 얘는 이제 생각해주지 않아도 될것 같고, 맨 마지막 a13은요. 이번에는 3 곱하기 4에다가 플러스 1이다. 아하.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 4에 대해서 바라보시고, 그러면 맨 아래 규칙. 그치? 그러면 a 4에다가 플러스 1. 따라서 3이 되겠구나. 해서 다이 값들을, 이 말고, 우리 네모에 대한 값들을 더해달라고 합니다. 해서 8.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아주 앞에 막 쭉쭉 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나왔다가 좀 마음이 편해지는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98번. 이번에도 어떠한 규칙일까? 한번 보도록 하자. 자, A12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거는 A1이랑 A4야. 역추적을 해나가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이 위에 있는 식을 AN은 이렇게 정리를 해줘 볼게. 그러면 AN 플러스 1을 뒤집자. 이러한 경우가 되고요. 아래는 N이 짝수일 때는 AN은 8분의 1을 AN 플러스 1에 곱해달래.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시작할 거는 A12에 대한 값이에요. 자, 하나씩 항 번호를 줄여가 봅시다. 지금은 11이란 이 값이 홀수잖아. 그치? 그러면 홀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뒤집어달래. 누구를? 이 친구를 뒤집어달래요. 따라서 2가 되는 거고. 그럼 A10은요? 이번에는 짝수니까 어떻게? 곱하기 8분의 1을 해달래. 여기서는 곱하기 8분의 1을 해달라. 따라서 이번에는 4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한번 더. 그러면 9일 때에는 홀수인 항 번호니까 이번에는 뒤집으셔가지고 4가 되는데 반복이 되겠죠? 뒤집고 8분의 1 곱하고 뒤집고 8분의 1 곱하고. 그러면 이어서 와볼게요. A. 8. 이항 번호는 하나씩 작아줘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8분의 1을 곱할게요. 그럼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7. 일곱 번째 항은 저 방금 뒤집은 8분의 1 뒤집고, 그럼 2가 되는 거고, 우리 8분의 1 곱하면 4분의 1 되는 거고, 이번에는 뒤집으니까 4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조금만 더 가면 될것 같아. 사실은 지금 보면 2분의 1, 2, 4분의 1, 4. 딱 반복이 되는 것도 찾을 수가 있어요. 해서 2분의 1, 여기는 2, 여기는 4분의 1, 마지막은 4. 이렇게 찾아주셔도 좋다. 해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A4와 A1을 지금 더해달래요. 이 둘에 대한 값 더해주시면 2분의 9.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아주 재밌죠? 재밌다. 뭐 거의 두촌 쿠 먹는 것 마냥 재밌다. 요새는 진짜 배달 어플 보면 되게 밥집에서도 두촌 쿠를 팔던데. 정말 재밌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9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1이고요. 수열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번엔 규칙을 갖는데요. 그래서 첫 항부터 제 8항까지 더해달라는 건데, 아, 이 친구 몇개항안 내니까 다 찾아달라. 뭐 이런 거와 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 A, 1, 2 일단 1이래. 그럼 하나씩 찾으러 갈게요. 두 번째에는 지금의 항에 대한 값이 7보다 작으니까 위의 규칙을 따라가라는 거지. 그래서 두 배를 해주니까 2가 돼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 항도 여전히 이 친구가 7보다 작으니까 또두 배를 해서 4가 된다는 거고, 넷째 항도 아직도 7보다는 작아서 두배 해주면 8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어갈게요. 그런데 이 제5항부터 8항까지
8이 7보다 크니까 이번에는 아래 규칙을 따라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 항은 7을 빼줘가지고 1이 된다라는 거네요. 오호, 또 반복되겠네. 이때도 2배. 이때도 또 2배. 마지막, 여전히 7보다 작아서 2배인 8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겠다. 이럴 때 우리 이 8개의 항다 더해달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에다가 총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고, 괜찮죠? 여기 10, 여기 5, 즉 15에다가 2 곱하는 거니까 30.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좋았어요. 이 친구도 이제 이렇게 규칙을 따르는 문장이 되겠다. 그러면 저희 넘어가 볼게요. 와, 그대들. 100번이에요. 저희의 이제 문제 단위가 드디어 이제 세 자릿수가 되었습니다. 가봅시다. 절댓값이 나와 있어. 그래서 첫째 항이 20이래요. 다음 항은 2에 대한 절댓값에다가 2씩 빼어 나가 보재요. 그리고 제 30항까지 다 더해보자라는 건데, 어떠한 규칙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넣어보는 거지. 그러면 A2는 말이야. 20에다가 2 빼는 거니까 18. A3도 또2 빼는 거니까 16. 양수이다 보니까 그냥 계속 2씩 줄어들겠네. 어디까지? 0이 나오겠죠. 몇 번째 항에 그러면 0이 나올 것인가? 마이너스 2씩 10번 내려가겠지. 즉, 항 번호가 10번 커지겠죠. 10만큼 커질 테니까. 아, 11번째 항에 0이 되겠구나라는 걸 일단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A12부터 어떠한 변화가 있으려나 하고 다시 이제 적어줘야겠지. 이번에는 0에다가 마이너스 2를 빼는 거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는 A13으로 가니까 지금 앞에 있는 절댓값에다가 마이너스 2 빼는 거라 다시 0이 나오네요. 그리고 A14는 앞에 항에다가 2 빼는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 2. 아하, 이번에는 또 0이 나오고, 마이너스 2, 0. 어휴, 헷갈리겠어.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0. 이런 식으로 그 다음부터는 반복이 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더해야 될 A30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일까요? 0일까요? 항 번호가 지금 짝수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마이너스 2까지 이제 더해주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이제 이 값들을 다 더하러 갑시다. 일단 왼쪽부터 더할게요. 오케이. 우리 왼쪽 다 더하시면 아래다 적을까요? 등차수열의 합 1이라 가지고 2분의 항이 총 11개. 그치? 맨 앞항은 20. 맨 뒤에는 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테고, 그러면 지워서 10이 되니까 110. 이렇게 앞에 값 일단 더해 주신 거고, 뒤에도 더해 줄게요. 뒤에 더해 주면 우리는 결국은 이 마이너스 2가 몇 개인가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몇 개일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세세요? 저는요, 이 12가 6 곱하기 2이잖아. 그 다음에 14는 7 곱하기 2야. 이렇게 짝수일 때만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갔는데, 이 마지막이 또 이제 15 곱하기 2지. 즉, 6, 7, 8, 9, 10, 15까지 생각해 주는 거니까, 즉, 15에서 5를 뺀

즉 6부터 15까지를 카운팅 다시 6부터 15까지를 카운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10개라는 거죠. 해서 여기가 이제 10개 들어가서 마이너스 20이다. 앞에 있는 110에다가 마이너스 20 더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90이라는 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대대 다시 한번 적어봐 주시고 넘어갈까? 101번. 우리 그거 아세요? 101번이 100쪽이에요. 아, 조금 아쉬워요. 그쵸? 100번이 100쪽에 있었더라면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항이 1이에요. 이럴 때 A3을 구하래. 규칙에 나와 있고. 와, 진짜 너무나 감사한 아주 마음이 편한 문제이다. 그러면 이 둘째 항은 N이 1일 때 생각하는 거니까 첫째 항에다가 2 더하라 라는 거잖아요. 315구나. 그리고 A3 바로 이어갈게요. 그러면 두 배에 A2에다가 더하기 2를 해달라. 그럼 3 집어넣어서 6에다가 2 더하는 거니까 815구나. 해서 최종답은 8이 되겠다. 굉장하죠? 오랜만에 아주 마음이 편한 문제. 우리를 감히 뭘로 보는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항상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번 가볼게요. 비슷하네. 그치? A3을 구하래요. A1은 1이고요. 그럼 A2는요. 우리가 우변에다가 n이 1 넣으면 되는 거니까 a1 더하기 1은 2. 그리고 a3은 우변에다가 n에다가 2 넣으면 되는 거니까 4의 a2에다가 1 더하는 거. 그럼 2 데려오시면 9가 되겠네요. 해서 최종 a3는 9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하, 한숨 돌려주시고 그러면 10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규칙이 또 있어서 보면 맨 마지막 줄에 절대값이 이제 3이 되는 그러한 항들이 100 이하로 몇 개이냐? 이거를 찾는 거잖아요. 100번까지 어떻게 다 확인을 한다지? 아이, 이거는 규칙이 나온다라는 말이겠죠. 괜찮지? 그러면 이제 슬슬 대입을 해봅시다. A1은 9예요. A2는 3이고. 그러면 A3은요, 우리가 앞에 친구에서 그 앞에 친구를 빼래요. 즉, 3에서 9를 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자, 규칙이 나올 때까지 이 방법을 이어갑시다. 앞에 친구에서 그 앞 친구를 빼래요. 그럼 마이너스 9. 그리고 A5는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6을 빼라는 거니까 더하기 6해서 마이너스 3. 아직 그 순환점이 나오지 않았어. 조금 더. A6은 앞에 마이너스 3에서 이 친구 마이너스 9 빼는 거니까 플러스 9에서 6. 오케이. 아직이야. 그럼 A7. 6에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거니까 9. 와! 세상에. 9가 나왔어. 9야? 그럼 여기서부터 신나게 반환 돌릴까? 순환이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한 번만 더. 왜냐면 그 앞이 6이랑 맞아떨어져야, 즉 3이 이어서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해줘야 조금 더 확실하겠지. 그래서 A8까지 확인해 보시면 9에서 6 빼니까 3이 나오네. 타타. 이제야 뭔가 확실해지면서 탁이 부분에 라인을 그어주면 되겠다. 해서 지금 6개의 친구가 도는 그 세트를 갖는다라는 거고, 그러면 저 100이라는 숫자가 일단은 6으로 몇 세트를 갖는지를 찾아줘야겠지. 6으로 나누시면 10, 6 더하기 4.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치? 그러면 이 16세트가 일단 나온다라는 건데, 그한 세트 안에서 우리 절대값에 대한 값이 3이 나오는 친구들이 하나, 둘, 이렇게 두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친구가 16세트에서 일단 나오고, 뒤에 나머지 네 번을 갈 때, 하나, 둘, 셋, 네 번을 돌 때,

번더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 추가해 줘야 된다. 해서 33개, 즉 33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친구 바라보고 아 규칙이 나오겠구나를 눈치를 채주시면 여러분들이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4번으로 가볼게요. 수열이 있어가지고 시그마 표현이 있고요. 앞에 지금 AN 플러스 1이라는 그 수열 표현이 있는데 우리 저 친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뒤에가 KAK로 뭔가 단순하진 않아요. 그쵸? K가 또한 문자이니까. 이거 어때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시그마에서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N-1번째 항까지 더한 걸 빼달라는 거니까 마지막에 N을 대입한 NAN 이것만 남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에 대한 식을 정리해 주게 되면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에다가 AN을 곱한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N에 대한 그 범위를 잘 생각해 줘야 된다. 방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N-1번째 항에 대한 이랬으니까 우리가 1일 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때도 우리가 2 이상일 때만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해요 라고 적어주셔야 되고 우리는 A1과 A2를 따로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지. 지금 A1은 2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A2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찾기 위해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찾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주어진 식에서 일단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를 찾기 위해서 N에다가 1을 넣는 거지. N에다가 1을 넣어보면 A2는 우리 하나에 대한 항만 생각하면 되는 거라 결국은 그 값이 2가 되겠네. 아하, 우리 둘째 항에 대한 값은 2가 되고요. 우리 여기다가 1 넣잖아? 그러면 A1에 대한 2배라 4야. 위에랑 다르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 어느 범위까지 생각해주고 아닌 경우에는 따로 구해줘야 된다. 따라서 지금은 A2가 2가 되는 거고 남은 값을 지금 관계식에 의해서 찾아주면 되겠다. 바라보시면 묻고 있는 거 딱 쳐다본 다음에 따라가보면 우리 AN과 AN 플러스 1 이렇게 나눠주시면 남는 게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구하려는 저 A50, A51에 대한 이러한 값은 50일 때니까 51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앞에 2와 51을 더하니 우리는 53이라고 최종 답을 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사실 이제 A2를 이렇게 묻고 있죠. 아, 함정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관계식에서 A2를 구하셨다면 지금과 같은 답이 안 나오겠지. 아주 아주 아주 그대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러한 문항이었다 라는 거 다시 주의해 주시고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또한 규칙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 나가 너무 눈에 띄어 보면 이 친구 뭐라는 거예요? 그 주기성을 갖는다라는 거잖아요. 순환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A1을 넣으면 A7과 같고 A2를 넣으면 A8과 같고 즉 우리는 A1부터 A6까지에 대한 그 항의 값을 구해주면 나머지는 계속 반복되어 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A1부터 A6까지 그 값들을 정리해주면 될 텐데 일단 A1과 A2는 딱히 주어지진 않았어. 그리고 A3부터 위에 있는 규칙을 따르겠네요. 왜냐면 지금 N 플러스 2라 아 3부터 뭔가 이 식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 해서 3을 위해서 우리가 N자리에다가 1 넣는 거니까 1일 때에는 위의 규칙을 따르래. 괜찮죠? 그러면 따라가면 A1-3이야. 어떠한 값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어갈게요. 그럼 A4는

N이 2일 때니까 R의 규칙을 따라야겠지. 그러면 A 2 플러스 3이에요. 이런 식으로. 두 번만 더. A5는 어디를 따라야겠어요? A5는 N이 3일 때예요. 그러면 위의 규칙을 따라서 그러면 N, A3, 마이너스 3 이렇게 데려오라는 건데 앞에서 우리가 A3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데려와서 넣어주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겠지. 이렇게 말이야. 따라서 A1-6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라스트. 자, A6은요. 이번에는 N이 4일 때야. 그러면 R의 규칙을 따라가지고 A4 플러스 3. 이렇다라는 건데, A4 대신에 이렇게 너무 데려오고 싶죠? 그러면 A2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3 해주니까 A2 플러스 6이 돼요. 오케이. 이제 6개의 항을 다 A1과 A2를 활용해서 다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K는 1부터 30 몇? 32에 해당하는 이 K를 더해줘 볼게요. 일단 이 친구는 K가 1부터 6까지에 대한 AK, 즉이 친구들을 다 더한 거죠? 이 친구가 몇 세트 나오죠? 1부터 30까지에 대한 5세트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 그 마지막에 A31 그리고 A32가 나올 텐데, 다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순서로 돌아갈 거 아니야? 즉 A1, A2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지. 괜찮나요? 왜냐면 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순환성을 생각해 주겠다라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이제 A1, E로 각각을 정리하게 되면 일단 그 6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6친구 다 더하면 일단 5. A1이 몇번 등장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그리고 A2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 마이너스 6 플러스 6. 해서 우리는 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에 대한 AK 이 값이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서 이 위에다 넣어주게 되면 5까지 곱해서 15개의 A1 더하기 A2에다가 한번 더. 이렇게 더해진다라는 거지. 총 16개의 이 세트가 있어서 그에 대한 합이 지금 112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묶고 있는 게딱이 둘에 대한 합이고요. 우리는 16을 112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지. 7이겠네요. 차. 이렇게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규칙 따라서 각각을 A1과 A2로 표현해주면 그 다음이 이어질 수 있겠다. 좋아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으로 가볼게요. 수다리 문제예요. 반가워. 오랜만이야. 좋아. 가볼게. 이제 106번으로 가볼게요. 우리 지금 이러한 규칙이 나오고 어떠한 항에 대한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그 항의 값을 찾든 개수를 구하든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106번 그리고 뒤에 이어서 우르르르르 이제 따라올 거거든요. 그런데 해설지의 풀이를 보면 아찔해요. 수많은 케이스들이 나오면서 풀이 길이가 막 거의 한 장을 채우거든요. 보면 이제 눈물이 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저는 이제 보통 가지치기, 이제 케이스들을 가지를 쳐가면서 풀어내고는 합니다. 같이 지금부터 풀어볼 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봅시다. 지금은 뒤쪽에 있는 항에 대한 조건을 주고 앞으로 역추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치? 몇개 항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줄게요. A1, 2, 3, 4, 5. 실제로 저는 풀 때도 이렇게 풀고 굉장히 빠르게 확 적으면서 이제 진행을 하겠죠. 자, 이때 이 둘에 대한 그 값이 일단 3이 돼야 된대요. 이때 저 조건을, 아, 그래? 더했을 때 3이로구나. 이거 하나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조건이

다른 어떤 걸 말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첫째 항이 자연수거든요. 짝수면 여기 들어가서 계속 이제 자연수가 나오는 거고, 왜냐면 1이 들어갈 순 없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떠한 자연수가 들어가든 계속 자연수가 되겠지. 즉, 이 모든 항들은 다 지금 자연수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 수열에 대한 값이 다 자연수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합이 1 더하기 2 아니면 2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3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저 조건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뽑아내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각 케이스에서 역추적을 해서 이 친구를 이제 찾으러 가는 겁니다. 가볼게. 규칙은 각각 제가 위의 규칙, 아래 규칙이라고 말을 해볼게요. 그러면 A6이 1인 것부터 찾아가 볼게. 이럴 때에는 앞에 A5가 위의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저 같이 한번 봐보세요. 저기 규칙 한번 같이 바라봐 보면 우리가 AN이 0이 나와야 돼. 근데 그럼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럼 위의 규칙은 일단 따를 수가 없어. 그러면 아래 규칙을 따라서 1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앞에 친구가 두 배인 2가 되어야겠지. 괜찮아? A5가 2가 되면 A6이 1이 될 수가 있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좋아. 그럼 이 친구, 이두 번째 케이스는 이따 해볼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 볼 건데, 다음. A5가 그러면 지금 2밖에 될수 없어. 그러면 A5가 2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항이 위의 규칙을 생각해 보면 A4가 1이 되어야 돼. 2의 1제곱은 2가 될수 있잖아요. 그리고 1이 그때 딱 홀수네. 아, 가능하다라는 거지. 홀짝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지. 또는 아래 규칙을 따르게 되면 두 배인 4가 되어야 돼요. 괜찮니? 근데 4는 짝수니까, 아, 얘도 오케이야. 그럼 이때는 앞이 1, 4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럼 1일 때에는 아까 등장했었거든. 위의 규칙은 따를 수 없으니까 아래 규칙인 2만 가능하고요. 4일 때에는 위의 규칙 따른다고 생각해 봐요. 위의 규칙 생각하면 A3이라는 값이 2가 되어야 돼. 이 지수가 2가 되어야 4가 나오잖아. 근데 2는 지금 짝수잖아요. 홀수가 아니야. 탈락. 이런 식으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아래 규칙을 따르게 되면 2배인 8은 가능하겠지. 또한 짝수니까. 괜찮죠? 그럼 이번에는 2에 대해서 어떠한 값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건데, 지금과 같은 생각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왜냐, 앞에서 2인 경우에는 1, 4로 뻗어나갔지. 이때 아무 생각 없이 1, 4로 뻗어나가도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조건에서 어떠한 이 항번호를 다루는 조건이 없어. 즉, 이값 자체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장했던 거는 그 결과값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괜찮겠니? 자, 그러면 이 8일 때 이어가 볼게. 위의 규칙을 따른다면 2의 세제곱이니까 3이 가능해. 홀수거든. 그리고 두 배를 하면 16도 되겠지. 오케이. 1일 때에는 우리 보면 2밖에 안 나오잖아. 4일 때에는 어땠어? 8밖에 안 나와. 등장했던 숫자에 대한 값은 바로바로 가자고. 3일 때에는 위의 규칙 못 따라가요. 아래 규칙 따르면 6이라는 거 가능해요. 2분의 1 하면 3 나오잖아. 괜찮아. 16이라는 거 위의 규칙 하면 2의 4제곱이라 4 돼야 돼요. 근데 4는 홀수가 아니야. 안 돼. 그래서 위의 규칙 따르면 32는 가능해요. 2분의 1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의 각각이 1, 2일 때에는 이러한 네 가지의 A1이 등장한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찾아줘야 될게두 번째 케이스인 이번에 A6이 2고 A7이 1인 이 케이스까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와, 이거를 다또 반복하나요? 그대들. 앞에 나왔던 숫자에서는 우리가 편하게 이어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치? 근데 봐봐. 2가 이미 등장을 해 있어. 그럼 이때 나눠지는 게이 A5에서 1과 4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한 줄의 라인이 오른쪽으로 오면서 딱 복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A2가 가질 수 있는 숫자가 이네 가지 숫자가 올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2, 8, 6, 32. 이렇게 마지막에 다가올, 이제, 정해진다라는 거고, 이 마지막 한 단계만 더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어갈게.
2는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 1, 4, 벗겨, 벗겨. 똑같이 등장했던 숫자들은 벗기세요. 8은요, 3과 16. 3과 16. 그 다음에 6은요, 아직 등장을 안 했네. 그럼 6에 대해서만 규칙을 다시 생각해 보자. 6은 위의 규칙 따를 수 없어요. 2의 거듭제곱 꼴이 아니니까. 그럼 아래의 규칙을 따라서 두 배인 12. 그리고 35는 2의 5제곱이라 홀수인 5 가능하고 두 배에서 64까지 가능하다. 괜찮니? 해서 이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러한 A1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해서 지금의 이 값들을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하면요, 여기 12고요, 여기 38이라 48. 아래에서는요, 와, 아래에서는 여기 8이고요, 여기까지 20, 25, 41, 여기 105. 이렇게. 그래서 이둘 더해주시면 지금 153.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까지 오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는 복붙하라니까? 그리고 감을 잡았으면 여기까지 또 금방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로 우리는 계속 많은 문제를 풀어 나갈 거고 머리를 막 굴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 잡으면 재밌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다시 해보시고 저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괜찮습니까?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 107번으로 가볼게. 이 친구도 물론 이제 그 케이스를 이렇게 따라가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들은 방금처럼 그 줄이 길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짧은 순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을 몇개안 다루기 때문이야.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일단 조건가에서는 A1과 A3이 같아야 돼. 더 이상 바로 진행할 게 없죠. 그러면 나로 가자고. 나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AN 플러스 1이 AN-3 이거나 또는 AN 플러스 1이 이 아래에서는 두 배가 되어 달래. 이렇게. 근데 어떨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없어. 즉,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 달라는 거지. 좋아. 그러면 A1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우리는요, 이를 이용해서 A2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A2는 일단 위의 규칙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A1-3이에요. 그치? 그리고 아래 규칙을 생각하면 두 배의 A1이에요. 아, 이렇게 가능하겠구나. 각각이 지금 A2인 거고, 그럼 이때에 대해서 A3이 또 정리가 될수 있겠지. A3은 A2, 이걸 이용해서 위의 규칙을 따른다면 결국은 A2-3인 거니까 이 자리에다가 이 표현 데려와서 A1-6.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으흠.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이어가 볼게. 아래 규칙 따를 거예요. 그럼 두 배의 A2라는 건데, 왼쪽 물결에 대한 식으로 대체하면 두 배의 A1에다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아래, 이번에는 이 친구가 지금 A2인 거고요. 이때에도 A3이 두 표현으로 진행이 되겠지. 이번에는 또 위의 규칙 따르게 되면 A2-3이라며. 근데 이번에는 A2가 이렇다며. 대신 데려오면 두 배의 A1에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번에도 아래 규칙인데 두 배의 A2인데 A2 대신에 우리 두 배의 A1 데려올 거니까 네 배 A1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A1과 A3에 대한 표현으로 정리를 해줬더니 이제야 조건 가가 보여요. A1과 A3이 같을 때를 이제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네 가지 케이스를 각각 그렇게 정리해 줄게. 제가 이 왼쪽에 있는 A3을 이제 A1이라고 바라보면서 정리를 해 줄게요. 왜냐면 A1과 A3이 같을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 괜찮니? 그러면 이 A1이 A1-6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아, 이건 벌써 안 되죠? 그쵸? 우리 마이너스 6이 됐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 이땐 탈락.
오케이. 두 번째인 케이스 한번 봅시다. 이때도 첫 번째 항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1이다라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해 주게 되면 이 뒤에 식이랑 같다라고 두게 되면 A1은 6. 이렇게 정리가 돼요. 3이랑 세 번째 항이랑 같을 테고. 괜찮니? 세 번째 경우도 해볼게요. 이때도 여기가 같다라고 다 바라보게 되면 세 번째 케이스 정리하게 되면 A1은 3이 되고요. 이 값이 A3이랑 같을 거야. 마지막은요. 우리 A1이 지금 0이 된다라는 건데, 그쵸? 이러한 경우가 또한 가능하겠다. 좋아. 그래서 이럴 때 지금 묻고 있는 것은 A4에 대한 최댓값이에요. 근데 이 A4라는 친구는 우리 규칙에 의해서 앞에 친구에서 3을 빼거나 아니면 두 배를 하는 건데, 양수인 경우에 당연히 두 배를 하는 게더큰 수를 가지겠지. 즉, 이 나온 A3이라는 6과 3과 0 중에서 가장 큰 6을 초이스한 다음에 아래 규칙을 따라서 곱하기 2를 해줘야 가장 맥스에 대한 값을 갖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최댓값은 12가 된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지를 치며 이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금과 같이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는 거꾸로 가면서 이제 앞에 항을 추론해 낸 거잖아요. 찾아낸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은 뒤로 가는 방향으로 받아주면서 가지를 쳤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문제마다 흘러가는 그 방향이 좀 다릅니다. 어쩔 때에는 조건에 따라서, 양쪽에 대한 조건이 나와서, 일로 가는 게 맞나? 일로 가는 게 맞나? 하는 그 선택이 좀 고민되는 문제들도 가끔 있어요. 뒤에 나오면 같이 또한 보도록 하고, 108번으로 우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정수고요.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에 대해서 첫 항부터 30번째 항까지에 대한 최대와 최소를 다루고 있어요. 그치? 자, 그러한데 이 박스 내용을 보자마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인수분해 아닌가? 그쵸? 저는 인수분해가 너무 하고 싶어서 여기 3, 1, 4, 2,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3an-4n 데려와야죠. 여기 an 플러스 2n으로 데려와가지고는 0이래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an이 3분의 4n 또는 an이 마이너스 2n이라는 거야. 아유, 여기다 쓸걸. 그러면 봐봐. an이 3분의 4n 또는 우리 마이너스 2n이라고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항들이 어떠한 값을 가질까 하고 고민하는 중에 문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맨첫 번째, 모든 항이 정수다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딱 봤을 때이 분모인 3이 거슬려. 그 말은 이 n에 들어가는 그항 번호가 3의 배수일 때에만 여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어떠한 ak들이 있어서 이 k가 3의 배수일 때에는 이런 식으로 그 항의 값이 나와도 되고 이쪽도 가도 돼요. 다 정수를 가질 수 있거든. 근데 반면에 우리가 AK가 있는데 이게 3의 배수가 아닌 수들. 즉, A2, A4, 이런 친구들은 여기 들어가면 정수의 값을 못 갖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오른쪽에 대한 규칙만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거는 첫 항부터 30항에 대한 그 합이거든요. A, K, N. 여기가 N. 그렇게 되면 A1, A2, A3. 조금만 쓸게요. A5, A6.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게 A30까지를 더할 건데, 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게 최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그마에 대한 최댓값이랑 이 시그마에 대한 최소값에서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려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똑같은 값이라 빼어내줄 것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줘야 될 부분은 이 항번호가 3의 배수인 이 A3, A6, A9, 마지막에 A30번까지에 대해서만 최대와 최소를 빼내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좋아. 그러면 각각이 최대가 될 때는 당연히 양수인 3분의 4를 곱한 그 순간이 되고, 최소가 될 때는 마이너스 1을 곱할 때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 n에서 m이라는 값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빼고 남았을 때의 그 값은 결국은 3분의 4의 우리 항번호인 3, 6, 9. 이 친구들 데려오면 되겠지. 왜냐하면 n이 들어가는 거니까. 3, 6, 9. 마지막에 30까지 들어간 그 값에서 빼달라고. 누구를?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마찬가지로 3, 6, 9, 30까지 더한 그 값을. 괜찮습니까? 우리 이값만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플러스 2가 돼가지고 3분의 10을 곱해주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이러한 값에다 곱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 친구는 등차수열에 대한 합이잖아요. 그치? 그럼 2분의 항이 몇 개예요? 3의 배수가 30까지 있으니까 10개. 그래서 첫째 항, 마지막 항.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겠지. 계산할까요? 그럼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여기는 33이라, 쫙쫙 다 지우면 11 이렇게 남아요.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50 곱해지는 거니까 550.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처럼 어떠한 문제는 규칙이 아예 이제 문제의 조건에 등장을 하면서 이러한 규칙이거나 이러한 규칙이야 라고 등장하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아, 이렇게 따르거나 이렇게 따러 하는 규칙부터 찾아줘야 되는 문제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이 친구, 우리가 수열에 대한 문제구나. 그리고 박수를 바라보고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규칙을 내가 찾는 문제구나 라고 규칙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규칙이 나오면 항상 그 괄호 안에 조건이 따라 붙기 마련이잖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문제를 잘 보게 되면 모든 항이 정수라는 말로 사실은 이 각각에 대한 제한을 걸어 뒀다라는 거지.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K가 3의 배수일 때와 아닐 때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구분을 했더니 사실상 다루는 그 항들은 몇개 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괜찮나요? 저희가 아까 수다리 문제였던 106번 같은 경우에는 가지를 쫙 치면서 뭔가 머리 굴리는 그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음 강의 아주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아주 가지를 길게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흐름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교육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분배적인 정의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막 그냥 문제 푸는 거 막막해하고 그냥 치워두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강의 듣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한번 읽어보고 정안 돼도 한번 풀어보고 모르겠으면 모르는 거에 대해 체크해보고 오면서 실력을 키워가길 바라겠습니다. 생활과 윤리 혹은 다른 사회탐구 과목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지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후에는 확고한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혀에 여러분 약간 상처가 나가지고 좀 발음이 살짝 조금 네 그렇다는 거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한번 이제 오늘 기출문제 풀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준비. 네. 됐습니다. 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먼저 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취득과 이전, 교정의 원칙에 의해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유 권리를 강조하는, 그리고 나아가서 취이교를 얘기하는 누구? 바로 노직이라는 걸 잡아야 되겠습니다. 소유 권리는 과거의 상황이나 과거의 행위에 근거하므로 분배적 정의는 포인트, 역사적 원리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직의 기출 지문들, 선지들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 역사적 원리를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즉, 내가 과거에 했던 행위들, 그 행위들에 의해서 나의 소유 권리가 생긴다. 과거의 행위가 사람들끼리 다르게 되면 그에 따라 또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상황이, 그 결과가 불평등 좀 다르다고 해서 그거는 부정의한 건 아니다. 역사적 원리에 따라서 그거는 허용될 수 있다. 그런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라고 노직이 얘기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노직이라고 적고 갈게요. 다음으로 이제 을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꺽쇠를 여러분 친 부분, 우리가 배웠었던 롤스가 얘기하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연결하면 되겠죠, 그쵸? 다음 이제 두 번째, 재산과 소득의 분배가 균등해야 될 필요는 없어. 사람들이 그 절차 이후에 다 똑같은 재산, 똑같은 지위, 그런 걸 가질 필요는 없는 거야. 분명히 다를 수 있어, 불평등할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연봉이 1억일 수 있고, 누군가는 5천만 원일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결,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뤄져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었던 정의 원칙, 바로 차등의 원칙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최소수혜자를 비롯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럴 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것과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제 여러분, 을은 바로 롤스다라는 걸 잡으시면 돼요. 다음 이제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는 분배적 정의에 어긋난다, 위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도덕적 공과라는 게 뭘까? 영어를 여러분 찾아보게 되면 모럴 메리츠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도덕적 상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이 상벌점 제도가 있었죠, 그쵸? 막 수업 때 열심히 막 질문 답하거나 열심히 참여하거나 아니면 뭐 쌤을 도와서 뭐 노트북을 옮겨드린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는 플러스 1점, 플러스 2점 이런 식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내가 만약에 좀 대든다거나 혹은 학교를 늦게 간다거나 그렇게 되면 벌점을 받았던 걸좀 기억을 할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도덕적 상점이라는 거는 내가 도덕적으로 무언가를 잘하게 되면 점수를 받고 못 받는 거, 그것들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제. 그런 도덕적 공과, 내가 도덕적으로 그런 쌓은 것들, 잘한 것들, 못한 것들, 그런 것들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은 분배 정의에 어긋날까? 노직은 어긋난다라고 볼까?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볼까? 어긋난다라고 볼 거예요. 왜? 도덕적 공과에 따른 여러분 분배는 분명히 그 사람이 그런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한 과정은 봅니다. 역사적 원리는 봐요. 그런데 도덕적 공과라는 일정한 기준,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는 정형적 원리를 따르게 됩니다. 노직에 따르면 정형적 원리를 따르는 분배 원리는 반드시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노직은 야, 도덕적 공가에 따른 분배, 그것은 역사적 원리를 따른 건 맞지만 정형적 원리에 의해서 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안 돼. 그거 정의롭지 못해라고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분배적 정의에 어긋난다라고 노직은 얘기하게 될 겁니다. 기억 여러분들 좀 낯설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거에 덧붙여서 이해하시면 되어야겠죠? 도덕적 공가라는 건 내가 도덕적으로 쌓는 것들. 잘하면 그에 맞게 더 받고, 못하면 그에 맞게 덜 받는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 돼요. 학교 상벌점 제도를 떠올리면 됩니다. 오케이, 이제 기억 동그라미 치고 내려가도록 할 건데, 그냥 내려가긴 아쉬워서 제가 옆에다가, 요 위에다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이 도덕적 공가에 따른 분배는, 이거는 정형적이다. 그쵸? 정형적인 역사적 원리를 따른다. 잠깐만 여러분들. 네. 정형적 원리를 따르고 역사적 원리를 따른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학력평가에 나오는 내용들 또 모의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아요. 이제 내려가서 여러분들 바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과 이전의 원칙을 통해서만 재화가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요 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겠죠. 취득과 이전의 원칙을 통해서만 재화가 양도되는 건 아니야. 재화가 이전되는 건 아니야. 어? 노직은 분명히 취득과 이전을 얘기했는데? 이걸로 재화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배웠지. 뭘 배웠지, 여러분들? 바로 교정의 원리도 배웠지, 그치? 만약에 이 취득이 생기고 이전이 생기는 과정에서 불의가 발생할 경우에 누군가가 사기 계약을 하거나 절도하거나 강도 짓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강제로 뺏은 경우에는 이 노직의 관점에 따르면 교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따라서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도 이 재화가 양도될 수 있습니다. 즉, 이두 가지를 통해서만 재화가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도 재화가 양도될 수 있다. 따라서 니은 또한 노직의 관점에서 동그라미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니은 여러분 옆에다가 적어볼게요. 아, 맞아. 취득과 이전만이 아니라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도 재화가 양도되기도 해. 그 과정에서, 절차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생기면 다시 이렇게 교정해주면서 재화가 이전되기도 한다, 양도되기도 한다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다음에 여러분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따르면 부의 균등한 분배가 보장된다. 일단, 롤스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꼭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롤스 또한 공정한 절차 강조하죠, 그쵸? 즉, 공정한 상황에서 합의된 원칙을 따르자라고 롤스가 강조합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순수 절차적 정의를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롤스의 관점에 여러분 따르면 공정한 절차를 따른 뒤에 부가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부의 균등한 분배가 보장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불평등해도 괜찮아. 언제?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면 이후에 불평등도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요 디귿은 틀렸기 때문에 X라고 치면 돼요. 다음 이제 리을 보겠습니다. 갑과 을 모두에게 걸려 있습니다. 국가는 불이한 분배를 교정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먼저 노직의 관점에서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교정의 원리를 떠올리면 돼요. 만약에 취득의 과정에서 이전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나서서 개입할 수 있다. 교정의 원리, 노직 동그라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롤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롤스가 제시했던 정의의 원칙들,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등을 어기게 되면 그럴 경우에 국가가 나서서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을도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의 4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이 리을을 별표를 치고 싶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 생활과 윤리에서 사상가들을 배우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해서 계속 공부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입니다. 가브레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기본적 자유의 체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된다. 사회경제적 이익의 분배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나아가서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롤스가 말하고 있는 정의의 원칙을 좀 풀어서 보여주고 있죠? 갑은 롤스다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다음 이제 을입니다. 분배정의에 있어서 소유 권리론은 역사적이다.
나는 역사적인 원리

일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황, 사람의 과거 행위는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낳는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 사람은 더 했고 이 사람은 더 열심히 했고 이 사람은 덜 열심히 했어. 그러면 그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와도 허용될 수 있다. 그 불평등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취득과 이전과 교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치. 어른 여러분들 노직이라는 걸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값부터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소득은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 이번 기출의미래 교재 67쪽에 38번 디귿선지를 한번 보세요. 이 이후에 나왔던 문제지만 연결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은 선지가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지문이 선지로 바꿔 나오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모의평가, 6월, 9월 모의평가의 경우에는 수능의 예고편이에요. 따라서 기출문제를 그냥 보면서 막 풀고 넘어가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OX 치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얘들이 연결되고 있구나, 연계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기억 보겠습니다.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소득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돼.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때 불평등 허용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평등하게 분배돼야 돼. 롤스가 말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억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뒤에 문제와 연결해서 별표까지 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조금 우리가 배웠던 개념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심화 포인트들, 그것들을 잘 익혀둬야 됩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또한 별표를 치겠습니다. 당시에 중요하게 출제가 되었던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유들이 부딪히더라도 그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된다. 분명히 평등한 자유의 원칙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지, 그치? 정의의 원칙 이런 식으로 배웠어. 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돼, 그치? 맞지? 기본적 자유가 정말 정말 중요해. 분명히 롤스가 뒤에 얘기하는 자유의 우선성까지 포함하게 되면 기본적 자유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 자유는 과연 절대적인 걸까? 다른 것들과 막 충돌돼도 제한될 수 없는 걸까? 아닙니다. 롤스 여러분 따르면 기본적인 자유들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기본적 자유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조정될 수 있다, 혹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롤스는 부딪힌다면, 갈등하게 되면 그때는 균등하게 보장이 아니라 조정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니은은 정답이 아니라는 걸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전 모의평가에서 암시했던 게 바로 이렇게 수능으로 연결되어 나왔다는 것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기 썼을게요, 여러분들. 제한 가능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음 디귿입니다. 자신의 노동을 투여하지 않고 취득한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는 성립할 수 있다. 노동을 해야지 내가 정당한 소유권 생기는 거 아니야? 그쵸? 취득의 원칙에 따르면 여러분들 취득의 원리에 따르면 그래요. 그쵸? 잘했어. 근데 이 소유, 정당한 소유 권리는 여러분들 노동을 투여하지 않고도 생길 수 있죠. 그쵸? 우리가 노직에서 배웠던 취득의 원리 말고 이전의 원리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자유롭게 이전 양도한다면 그때도 소유 권리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노동을 투여하지 않고 취득한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 권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디귿은 이전의 원리를 떠올리면서 맞다라고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 친한 친구가 나를 생각하면서, 저 멀리서부터 무언가를 사온 거야. 나한테 자유롭게 준 거야. 선물한 거야. 그럴 때는 나는 그 물건에 대한, 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리을 보겠습니다. 갑과 을입니다. 능력에 따른 분배는 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거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먼저 롤스부터. 롤스에 여러분 따르면 능력이라는 건 자연적인 우연성, 자연적인 운이라고 볼수 있겠지, 그치? 그 운에 따라 분배하는 거. 우연성의 영향을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의해서 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쵸?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무지의 베일을 씌우고 사람들이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모른 채로 이 정의의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을 따라야 정의롭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롤스 여러분들 동그라미 칠수 있겠습니다. 롤스는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것.

과학과 연결하면 되고, 그쵸? 공정으로서 정의에 기반해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의리입니다, 여러분들. 노직이에요. 노직에 따라서도 정의 원칙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쵸? 이 능력에 따른 분배라는 건 노직의 관점에 따르면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지, 그치? 정형적 원리에 따르는 건 반드시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게 될 거다라고 노직은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정의 원칙이 어긋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노직 또한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기 때문에 리을은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답 바로 기역, 디귿, 리을의 5번이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나왔을 때좀 주요 포인트는 니은 선지로 나왔지만 나머지 또한 굉장히 재밌고 좋은 선지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갑을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때 적절한 질문을 골라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갑부터 정의로는 사회의 기본 구조를 정하는 방식을 다룰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이제 정의의 1차적 주제는 사회의 주요 제도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롤스의 주요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단서가 좀 숨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런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 지문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익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결정적인 키워드로 사회 협동체라는 걸 잡았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보면서 익히길 바래요. 알겠죠? 롤스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 구조가 정의로워야 돼. 그치? 운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운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틀 내에서 사회가 운영돼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로, 여러분, 그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회에서 생긴 이익을 혹은 권리를 의무를 우리가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될지를 논의하는 게 정의 이론의 포인트다라고 롤스가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롤스라는 걸 잡아주시면 돼요. 네. 만약 사회 구조가 정의롭지 않다면 사람들은 함께 협동하지 않겠죠, 그쵸? 아, 뭐하러 내가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을입니다. 분배정의에 관한 정형적인 원리는, 재분배행위를 반드시 불러올 거다. 별표 여러분들. 노직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무엇 무엇에 따른 분배, 이거 반드시 개인의, 재분배행위를 반드시 불러와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거다라고 노직이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리론의 관점에서 볼때 재분배는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해 소유권을 지켜줄 최소 국가는 우리를 불가침해 개인들로 취급할 거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최소 국가란 포인트, 소유권리, 나아가서 정형적 원리에 대한 비판, 바로 을은 노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직. 그러면은 A, B, C를 볼게요. A는 롤스에게 yes, 노직에게 no가 나와야 되고요. B는 롤스에게 yes, C는 노직에게 yes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 우리 앞서 나왔던 기출문제에서도 언급된 내용이에요. 룰스가 얘기했던 순수 절차적 정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네, 순수 절차적 정의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룰스가 얘기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것은 분배 절차에 앞서서 독립된 그와 상관없는 이렇게 분배해야 정의로운 거야라고 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순수한 절차가 있고 그에 따라 됐을 때 결과가 정의롭다라고 하는 게 순수 절차적 정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롤스의 관점에 여러분 따르면 독립적 기준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는 여러분들 기억에 A는 롤스에게 노가 나오는 선지예요. 나아가서 노직도로 마찬가지입니다. 노직의 관점에서도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기억은 롤스, 노직 둘다 노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은 확실히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네, 롤스에게 먼저 노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노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정답이 될 리가 없겠죠? 바로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자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도록 장려되는 경우가 있는가? 롤스가 얘기했던 차등의 원칙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너가 운이 좋아서 남들보다 더 좋은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 그거 우연적인 거야, 그치? 근데 너의 운을 이용할 수 있어. 마음껏 언제? 최소 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너의 운 마음껏 이용해도 돼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더 많은 연봉을 벌고 더 많은 이익을 봐도 롤스에게는 그 다름이, 그 차등이 부정이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니은 차등의 원칙을 떠올리면서 롤스에게 예스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다음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정의 원칙 수립 시 당사자 간 합의는 가설적이고 비역사적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롤스가 얘기하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게 어떤 특징 갖고 있니? 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원초적 입장 여러분들, 무지의 배열의 상황, 실제 역사 속에 있던 거 아닙니다. 롤스의 사고 실험에 의한 거예요. 이건 롤스의 상상 속에 있었던 여러분들, 가상의 상황이에요. 따라서 가상의 상황이다, 가설적이다, 이거 역사 속에 있던 게 아니다, 비역사적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디귿 롤스에게 예스가 나온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디귿 선지가 조금 친구들에게 낯설 수 있기 때문에 별표를 치고 확인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 소유권을 창출하는 요인인가? 노직이 얘기하고 있는 역사적 원리를 떠올리면 돼요. 따라서 C, 노직에게 예스, 우리가 찾고 있던 내용이 맞다. 하나, 둘, 셋.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의 5번이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네. 다음 이제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레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네, 사람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이나 사회의 어떤 특정한 지위에 태어난 것은 정의롭다거나 부정의하다고 할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성을 놓고 우리가 이거 정의로워 부정의하다 할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타고났고, 누군가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여러분들, 누군가는 작곡을 잘하고, 누군가는 축구를 잘해. 이런 것들 그냥, 이거 우는 여러분들, 이거 갖다가 정의롭다, 부정의하다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사회에 서로 다른 재능들을 갖고 있는 거, 달리 말하면 천부적 재능의 분포라는 것도 그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부정의하다, 정의롭다라고 할수 없다라고 롤스는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사실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쵸? 이것은 단지 자연적 사실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제도가 그러한 사실들을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성 자체를 두고 우리가 부정의하다, 정의롭다 할수 없어. 근데 이 우연성의 영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성을 방치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노력해봐야 뭐하냐. 이미 운에 의해서 다 결정돼 있는데 나 협력하지 않을래? 나 협동하지 않을래?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롤스는 우연성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무지의 배열을 만들어서 그를 통해 탄생한 정의 원칙에 따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쵸? 네, 갑은 롤스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이제 을입니다. 정형적 분배 원리는 생산과 분배를 독립된 주제로 취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무엇에 따른 분배는 만드는 것과 나눠 갖는 것을 다른 주제로 취급한대요. 하지만 소유권리론에 따르면 이들은 분리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만든 것과 분배되는 걸왜 다른 걸로 생각하지? 내가 생각했을 땐 그것은 역사적 원리에 따라 다 같이 봐야 되는 건데? 라고 지금 노직이 제시하는 거예요. 만든 사람 따로 있고 받는 사람 따로 있나? 라고 지금 노직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산과 관련된 사람들의 과거 행위는 사물들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권리를 창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했었던 역사적 원리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함께 들어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정리하고 기출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개념이 기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도 또한 이 기출 문제 공부의 재미가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노지.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분의 도덕적 임의성을 처리하는 공정한 분배의 원칙이다. 롤스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이런 자연적인 운들, 내가 갖고 태어난 능력이나 뭐 나의 뭐 생각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그거는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거예요. 개인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롤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롤스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은 그 운의 도덕적 의미성을 처리하는 분배 원칙이 될 거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여러분들 차등의 원칙 포인트로 정리해서 추가하길 바라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내려가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수혜자에게 이득이 된다면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소득 격차는 허용될 수 있다. 잠깐 여러분, 요 문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 펜으로 밑줄을 쳐볼게요. 니은 밑줄, 다음 이제 디귿 밑줄. 사실은 말 자체는 여러분 달라요. 다른데 니은과 디귿은 사실 같은 맥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엥? 무슨 맥락을 표현하고 있죠?
롤스 여러분 따르면 사회경제 불평등 허용될 수 있습니다. 언제? 최소수의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 천부적 재능으로 인한 경제 불평등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룰스에 따르면 불평등 절대 허용한데 이게 아니라 불평등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니은 여러분 룰스에게 동그라미. 그렇죠? 디귿 볼게요. 역사적 원리에 따른 부의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노직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노직도 룰스랑 개념 차이, 의미 차이 나지만 불평등을 허용합니다. 언제? 그것이 자기가 얘기하는 정의의 원리를 따른 것이라면, 그것이 자기가 얘기하는 역사적 원리를 따른 것이라면 이후에 불평등이 생겨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디귿은 노직에게 예스가 되겠죠. 니은 디귿은 서로 다른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통적으로 롤스, 노직 둘다 사회경제 불평등 허용할 수 있다. 그에 대한 공통점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니은 디귿 여러분 같이 묶어주고 둘다 별표 치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모습이 달라 보이지만 분명히 같은 걸 다루고 있다.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사회적 운의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자격을 갖지 않는다. 노직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직에 여러분 따르면 운의 결과물에 대해서 개인은 정당한 자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노직에게 틀렸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될수 없겠죠. 정답 니은과 디귿의 몇 번? 네, 잠깐 여러분들 기억을 빠뜨렸어. 기역과 니은과 디귿의 몇 번? 4번이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4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질문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반복적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어. 그치?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번 쫙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눈높이랑 또 다른 저의 눈높이를 한번 들어보면서 아, 이런 걸또 참고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또 배워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도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이 개인이 막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맞는지 틀린지 또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저한테 수강 후기 혹은 유정쌤한테 수강 후기 남겨주면 저희가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과정에서 이거 기출상, 교육과정상, 트렌드상, 내용상 이것까지 확인할 필요 없어. 아니야, 정말 좋은 질문이야, 잘했어. 이런 답이 있어. 라는 식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인터넷 강의에서 만났지만 같이 소통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갑부터 보겠습니다. 공정한 사회란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하게 될 원칙에 의해서 규제되는 구성원들의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정한 최초의 상황. 룰스가 얘기하는 정의의 원칙을 만드는 평등한 원초적 입장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무지의 베일을 쓰고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시킨 채로 가장 정의로운 원칙을 만드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 떠올리면 돼요. 룰스 바로 딱 떠올라야 되겠죠? 나아가서 룰스가 여러분 생각했던 사회는 서로 이익을 위한 협동체제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자발적으로 으쌰으쌰 힘내는 그런 사회를 룰스가 꿈꿨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함께 협력하며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롤스가 꿈꿨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누구? 롤스. 네. 간혹 가다 롤스를 좀 오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롤스의 사상을 쫙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이상적이면서 현실적이면서 재밌습니다. 제가 롤스를 사실 너무 좋아해서 제 주변 사람들은 저의 롤스에 대한 이 팬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의 들을 때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같이 롤스의 팬이 되는 게 어떨지. 윤리교육과에 오는 건 혹시 어떨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을 보겠습니다. 최소국가는 개인을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인격으로 대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최소국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는 국가, 그 국가는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켜준다. 그쵸? 최소 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거다. 야, 우리가 필요하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니까, 너희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 세금을 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돼. 라는 모양새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거라고 지금 노직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을은 노직이라고 잡으시고요. 노직이 강조하는 최소국가의 역할,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 여러분들 볼게. 네, A는 롤스 예스, 노직 노. B는 롤스만 예스. 이제 을은, C는 이제 노직만 예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네,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정의의 원칙은 가상의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선택되는가? 롤스 생각이지, 그치? 룰스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평등한 원초적 입장, 가상의 상황, 룰스가 생각한 사고 실험에 의해서 나온, 그쵸? 우리 아까 봤던 표현에 따르면 가설적이고 비역사적인 그런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게 정의의 원칙이죠. 롤스에게 예스. 반면 여러분들 노직에 따르면 야 그거 롤스 네 생각이지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직에게는 노가 나오기 때문에 기어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이 맞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여러분들 별표 별표. 기본적인 자유는 다른 기본적 자유와 충돌할 때 상충할 때 제한될 수 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기출 문제에 나왔던 포인트예요. 기본적인 자유는 절대적인 게 아니야. 때로는 조정될 수 있어, 제한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니은 여러분들 롤스에게 예스가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쵸? 이제 기역 니은이 지금 나왔어. 오, 지금 뭐야? 정답 지금 나왔어 벌써? 4번이야? 아이, 끝났네. 네. 허무하지만 나머지도 볼게요. 티겟입니다. 차등의 원칙은 법과 정책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적 거래에도 직접 적용되는가? 분명히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회 기본 구조에 적용될 거예요. 그쵸? 사회 기본 구조에 법과 정책에 적용될 겁니다. 그쵸?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사적 거래에도 직접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들 간의 거래에 야 우리 거래 사이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거래가 되도록 해야 돼 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적 거래에 직접 적용된다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네 디귿은 롤스에게 노가 나온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입니다. 정형적 분배 원칙은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할 거다. 개인의 권리 침해할 거다. 지금 계속 노직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노직이 예스라고 하겠죠. 따라서 정답, 네. 기역, 니은, 리을. 다시 4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강의를 듣다 보니까 비슷한 표현들이 겹치지, 그치? 여러분들은 그 겹치는 맛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3월 학평 또 6월, 9월 모의평가들을 풀면서 그 겹치는 포인트, 내가 놓쳤던 포인트, 내가 유추할 수 있었지만 시험이라는 순간에 너무나 당황해서 못했던 포인트, 그것들을 계속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생활 관리 만점, 대박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함께 이렇게 같이 네, 확인하는 거야겠죠? 네. 우리 언제 강의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순간, 언제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진행에 따른 분배 원리는 정형적인 원리이다. 제가 그때 전 시간에 또 말씀드렸던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IQ에 따른 분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런 진행에 따른 이런 분배 원리는 분명히 무엇에 따른 분배이기 때문에 정형적입니다. 나아가서 이 노직의 관점에 따르면 딱 진행 그 앞에 있었던 과거 행위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진행을 딱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비역사적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이 포인트는 실제로 지난번 또 문제에도 나왔던 포인트예요. 68페이지 여러분들, 기출의 매력 68페이지 39번 기역선지에 이 선지와 연결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지문과 연결된 게 그대로 또 출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들, 학력평가, 나아가서 모의평가 수능, 이전 기출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능의 선지로 혹은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 그걸 계속 보셔야 됩니다. 쌤, 언제 기출까지 봐야 돼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의 개인적인 권장 사항으로는 2021학년도, 그 정도부터 이후까지는 보는 게 좋습니다. 2022학년도 여러분, 그때까지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전 문제를 풀게 되면 살짝 좀 다른 주제와 내용이 살짝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먼저 최근 기출들을 풀어보고, 그게 다 됐을 때더 앞선 것도 풀어보고 하는 방법을 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갑은 일단 노직이야, 그치? 근데 뒤에를 더 볼게요. 이러한 원리, 즉 진행에 따른 분배 원리는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출하는 포인트, 과거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비역사적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앞선 기출에서는 진행에 따른 분배 원리가 역사적이다라고 해서 오답으로 나왔었는데 이 지문에서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쵸? 아, 진행에 따른 분배 원리는 정형적이고 나아가서 비역사적이구나. 앞에 나왔던 문제가 그래서 틀렸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출은 정말 중요하다. 그쵸? 네. 이 노직의 관점에 따르면 IQ에 따른 분배 원리 그것은 과거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역사적 원리에 따르지 않는다. 비역사적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입니다. 지능과 같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지능이라는 포인트로 지금 지문을 엮으셨구나. 그쵸? 이런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하자, 생각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회 거야? 네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롤스가 말하는 거, 서로 재능이 다른 거, 달리 퍼져 있는 거, 이런 다른 재능들은 우리가 서로 협력했을 때더 크게 빛을 볼수 있다.

있어. 노래를 잘하고 드럼을 잘 치고 베이스를 잘 치고 작곡을 잘하고 이렇게 작사를 잘하고 이런 다양한 재능들 함께 모여서 밴드가 되고 콘서트를 열었을 때 서로의 재능이 더 키워지고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롤스가 보는 거예요. 따라서 롤스가 그러면 얘기했던 이 사회라는 것은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 협력체라고 하는 것과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이 죄는 최소수의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때 쓰기로 약속하자라고 하는 차등의 원칙과도 연결 지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러한 분포로이나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 차등의 원칙과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협력하면 더 잘, 더키 크게 키울 수 있고 이익 볼수 있어. 연결. 어른 여러분들, 롤스입니다. 네. 내려갈게요. 네. 오케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개인은 천부적 자산가가 그것을 이용하여 얻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노직에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노직에게 맞습니다. 그쵸? 개혁은 여러분들, 롤스와 노직을 자주 비교할 때 등장하는 이 선지 혹은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롤스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부적 재능, 그거, 네거 맞아.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권리는 너한테 있지, 그치? 김상권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지? 나의 타고난 재능이 뭐가 있지? 일단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말이 굉장히 많았대, 여러분들, 옛날부터. 옛날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물에 빠져도 입은 뜰 거다라고 어머니께서 얘기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였나? 이 말이 많은 여러분들, 재능, 분명히 제게 맞아요, 그쵸? 근데 롤스가 봤을 때는 그 재능, 최소수의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마음껏 쓸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을 거는 거예요. 롤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면에 노직에 따르면 다릅니다. 김상건, 말만 해할 수 있는 재능, 그거 네 거야. 야, 그거 굳이 최소수의자를 비롯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될 필요도 없어. 그걸 이용해서 얻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서 너는 너만의 권리를 갖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 기억은 이 노직과 롤스가 충돌하고 있는 선지로서 자주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네, 기억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은 부정의하다고 할수 없다. 아까 앞서 말했던 우연성이라는 걸 여러분 자체를 두고 정의롭다, 부정의하다고 할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은 롤스에게 맞죠. 나아가서 천부적 재능이 퍼져 있는 것, 서로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그 자체로는 자연적 사실이다. 이거 갖다가 부정의하다, 정의롭다라고 할수 없다. 연결 지으면 돼. 다음 이제 되겠습니다. 개인은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에 따라 얻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이 뭔데? 롤스가 말하고 있는 정의의 원칙이에요. 개인은 정의의 원칙 하에서 얻은 것에 대해서 권한을 갖는다. 그쵸? 룰스에 여러분 따르면 예스가 되겠죠. 그렇죠? 룰스가 말하고 있는 정의의 원칙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의의 원칙 적어야 되나? 네, 말로 했으니까 이건 패스할게. 리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원리가 정의의 원리에 포함되어야 된다. 룰스 여러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소수의자에 대한 배려, 그렇죠? 차등의 원칙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리을 선지에 대해서 룰스 가능할 수 있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넓게 봤을 때. 근데 확실히 틀린 사상가가 나오죠. 그렇죠? 누가 확실히 틀렸지? 바로 갑이 틀렸지. 그렇지? 갑의 노직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노직은 여러분들 개인들이 정당하게 소유 권리를 얻은 것을 지켜주는 거, 보호해 주는 게 포인트예요. 굳이 노직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원리가 이 정의 원리에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쵸? 오히려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된다 혹은 최소수의자에게 이익에 따라 이익이 되도록 분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노직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정형적 원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노직은 그에 대해 반대할 거예요. 따라서 리을 여러분들 노직에게 노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 기역 니은 디귿의 4번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였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소유 권리를 갖는 것들을 주지 않는 분배에게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문득 여러분들 뒤에 또 나오게 될 건데 저는 마르크스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마르크스 여러분 따르면 능력에 따라서 마음껏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공산사회에서 이상적인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봐. 아니, 이렇게 노동한 사람들이 마음껏 만들었는데
분배는 또 필요에 따라서 한다. 노직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생산과 분배의 주제를 구분한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적 원리, 과정을 봐야 되는데 지금 분리하는 거야. 그치? 나눠 놓은 거야. 따라서 노직은 여러분들, 이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아마 마르크스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야, 마르크스,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소유 권리를 갖는 것들을 주지 않을 수 있냐? 필요에 따른 분배? 야, 아니야. 개인이 정당하게 소유한 거에 대해서 소유 권리를 지켜줘야 되라고 노직은 얘기하게 되겠지, 그치?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소유 권리는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에 근거한다. 역사적 원리를 보겠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분배 정의는 역사적 원리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갑은 노직이다라는 걸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됐습니다. 이제 을입니다. 을 여러분들 빨간색 포인트. 기본적인 자유들은 서로 충돌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정되어야 돼.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룰스가 여러분들 얘기했던 포인트, 앞서 기출에서 봤던 포인트가 그대로 이렇게 지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유라는 건 부딪힐 수 있어. 그럴 땐 조정될 수 있어. 제한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설명 끝. 하지만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고 직위와 직책의 기회가 공정하다면 재산 및 소득의 분배는 균등할 필요는 없어. 바로 두 번째 원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면 사회경제 불평등 허용될 수 있어. 바로 을은 롤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공과에 따른 소유 권리. 오케이.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만났던 내용이에요. 도덕적 공과, 도덕적 상점을 떠올리면 됩니다. 상벌점 제를 떠올리면 돼. 내가 오늘 쓰레기를 한개더 주웠어. 플러스 1점. 내가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왔어. 플러스 2점. 내가 친구, 다리가 불편한 친구의 식판을 옮겨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 플러스 3점, 여러분들. 그쵸? 이렇게 점수가 쌓여서 그거에 따라 분배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런 도덕적 공과에 따른 소유 권리의 불평등은 정의롭다. 누군가가 도덕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공을 얻었어. 그래서 그거에 따라 소유 권리를 다르게 줘. 누군가는 도덕적으로 과를 냈어. 좀 실수를 했어. 나쁜 걸 했어. 그래서 그거에 따라 소유 권리를 줘. 이걸 정의롭다고 할수 있을까? 기억 여러분들? 삐 틀렸다고 하겠죠. 그쵸? 여러분, 노직에 따르면 도덕적 공과에 따라 소유 권리를 다르게 주는 건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앞서 배웠던 정형적 원리에 따른 거, 롤스가, 자, 다시. 정형적 원리에 따른 거, 노직이 싫어했다는 것도 기억하면 되고요. 나아가서 이런 정형적 원리에 따라서 소유 권리를 달리 주겠다, 노직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쵸? 노직은 최소국가를 제시하면서 개인들을 자유로운 존재로 그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왕 여러분들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소유 권리를 달리주는 건안 된다. 네.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등 원칙은 모든 성원을 고려한 상호 이익의 원칙이다. 롤스에게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롤스에 따르면, 그쵸?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한다. 그쵸? 너의 운들은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때쓸수 있다. 그런 내용과 연결지어서, 아, 롤스가 얘기했던 차등의 원칙이란 건 결국에 이 사회에 정말 모든 성원,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든 성원을 위한 함께 이익을 나누기 위한 원칙이구나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은 호혜적이다라는 표현과도 연결 지으면 좋아요. 니은 동그라미. 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유는 절대적이기에 각 개인에게 평등해야 된다. 삐, 여러분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상충할 수 있어, 부딪힐 수 있어, 충돌할 수 있어, 그럴 때 조정될 수 있어. 따라서 디귿 틀렸죠. 다음 리을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유리한 천부적 자산을 소유할 권한을 갖는다. 리을 여러분 동그라미 그리고 별표까지. 둘다이 천부적 자산을 이후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선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천부적 자산 그건 개인 거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개인이 소유 권리를 소유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건둘다 공통적으로 인정을 해요. 다만 노직의 경우에는 그러한 천부적 자산을 이용해서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이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거고, 롤스에 따르면 천부적 자산을 이용하는 건 제한이 걸려. 그치? 어떻게? 그것은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지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제한을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도 다시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

반복되어 나온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 니은과 리을의 4번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0, 다시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적절한 질문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22년도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 때는 이렇게 3명이 나오기도 했고요. 우리가 앞서서 계속 다뤘던 롤스 노직만이 아니라 다른 사상가들이 더해지기도 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기출들을 보게 되면 마르크스가 들어왔던 적도 있고요. 혹은 공리주의가 들어왔던 적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갑부터 노동이 생활수단일 뿐만 아니라 1차적인 생활 욕구로 된 후에 사회는 자신의 깃발에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라고 쓸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공산사회를 여러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붕괴될 거라고 예상하고요. 자본주의가 붕괴된 이후에 국가도 사라지고, 계급도 사라지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르주아적 사유재산이 사라지고 이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모습으로 이 사회가 운영될 거라고 마르크스는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전처럼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면서 인간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마르크스는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게 문장 속에 쫙 녹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공산사회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 이 마르크스에 따르면 능력에 따라 마음껏 사람들은 일하게 될 거야, 생산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때로운 내가 낚시를 하거나 혹은 가죽 공방을 만들거나 혹은 케이크를 만들므로써 마음껏 내 능력에 따라 만들어낼 거고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주게 될 거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이 될 거다라고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갑은 여러분들 마르크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말이 좀 생략되어 있지만 능력에 따라 생산, 필요에 따라 분배. 갑 마르크스.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 이전 불이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하다. 각 개인의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정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유 권리만 잘 지켜주면 돼. 역사적 원리를 잘 따르면 돼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을은 여러분들 노지게 되겠죠? 다음 이제 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초적 입장에 삽입된 정의 원칙들은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 줄 거야.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 원초적 입장, 그쵸? 롤스가 생각한 가상의 상황, 공정한 상황, 우리가 누구나 다 동의할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낼 상황이라고 기억하면 돼. 그래서 그를 통해 만들어진 원칙을 따르겠다. 그게 바로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사회협동체의 종류, 정부를 명시해 줄 거다. 정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한다. 이런 기본적인 키워드들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병은 롤스다. 아이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갑과 을만 봤었는데 거의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렇지? 조금 막막할 수 있어.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 같이 보면 돼. 알겠지? 천천히. A의 여러분 경우에는 지금 갑에게는 yes가 나와야 되고요. 을과 병에게는 no가 나와야 됩니다. 그쵸? 어려울 거 없어. 그냥 천천히. 그치? 다음 이제 여러분들 B의 경우에는 이 을에게는 yes, 그 다음에 병에게는 no가 나와야 됩니다. 다음 이제 C의 경우에는 을에게 yes가 나오면 되고요. D의 경우에는 병에게 yes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바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또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선을. 선을 그어서, 이렇게. 처음에는 선을 긋는 방법으로 해도 되고, 나중에 저처럼 익숙해지게 되면, 그때는 선 없이 푸시면 됩니다. 기억은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마르크스였죠. 두 번째, 이제, 롤. 그다음에 마지막. 노직이었다라고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병으로 적고 싶기도 한데 우리가 위에가 지금 바로 안 보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적을게요.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분배는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가? 마르크스에 따르면 필요에 따른 분배, 가장 바람직한 분배가 되겠죠? 그 필요에 따른 분배는 어떤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공산 사회에서. 공산 사회야, 얘들아. 공산사회엔 국가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국가도 사라져. 마르크스의 관점에 따르면 여러분들,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바로 자본가들을 도와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데 일조한 애들이야. 그래서 이 마르크스에 따르면 국가 또한 사라져야 돼. 그래! 가장 바람직한 문맥은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 거야! 마르크스는 예스라고 할 거예요. 반면 여러분들, 롤스와 노직에 따르면 반대할 거예요. 첫 번째, 롤스. 뭔 소리야?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 기본 구조를 만들고 그 내에서 운영되는 국가가 필요한 거야. 야, 아니야. 국가 없으면 안 돼. 롤스? 노가 되겠지, 그치? 다음 여러분들, 노직도 마찬가지예요. 노직은 여러분들, 자기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정부 상태? 야, 안 돼, 안 돼. 국가라는 게 필요하긴 해. 다만 국가가 과도하게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분명히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는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노직에게 여러분들,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볼수 없겠지, 그치? 따라서 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노직의 입장에 따르면, 교정의 원리에 따라서 국가의 개입을 인정했다, 여러분들. 교정의 원리에 따른 국가의 개입을 인정했다라는 것도 연결하면 돼. 노직이 국가가 필요 없다라고 본건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돼. 오케이. 그냥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이 맞죠. 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만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쵸? 네. 잠깐만, 여러분들. 아이고. 다들 지금 보면서 지금 이거, 지금 저만 지금 몰랐네. 좀말좀 해주죠, 여러분들. 오케이. 미안해, 여러분들. 오케이. 잠깐만. 이게 좀 주기가 크거든요. 아, 이게 순서를 잘못 썼네, 그치? 다행히도 지금 A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니은, 디귿, 리을로 가게 되면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그치? 오케이, 바꿀게, 여러분들. 마르크스, 노직, 롤스였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케이. 네, 니은 볼게. 노직의 관점에서 봐야 돼. 자기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만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가? 취득의 원리를 떠올렸으면 잘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전의 원리 또한 떠올려야지, 그치? 이 정당한 소유권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이전을 통해서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갖게 돼요. 따라서 이 니은에 대해서 노직은 아니야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야, 아니야. 내가 노동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교환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해라고 얘기하겠죠. 다음 디귿입니다. 세주국가는 정의 실현을 위해서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괜히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막 지켜주고 막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막 느끼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 생각상. 근데 아니야. 국가 개입 필요해. 그치? 언제? 교정의 원리. 그치? 교정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아, 노직은 정의 실현을 위해서 분배 과정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구나. 교정의 원리가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디귿은 예스가 되겠죠. 오케이, 여러분들. 근데 요즘 니은 잠깐, 여러분, 잠깐, 니은 잠깐 볼게요. 니은 근데 아까 비, 그쵸? 비의 경우에는 을이 에스, 그 다음에 병이 노가 나와야 되지, 그치? 제가 지금 이거는 노직만 딱 판단하고 끝났었는데, 이 판단만으로 일단 니은은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쵸? 우리 이미 비의 경우에는 노직이 예스가 나왔어야 돼. 그래야 이후 판단까지 해도 괜찮단 말이야. 근데 이미 노직한테 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비는 절대 정답이 될수 없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하나만 딱 썼지만, 절대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디귿은 오케이, 예스. 네, 마지막 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차등적으로 분배돼야 되는가? 여러분들, 사적 소유권,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롤스에 따르면 기본적인 자유 중에 하나지, 그치? 롤스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기본적인 자유는 평등하게 분배돼야지, 그치? 달리 분배되면 안 되지, 그치? 따라서 롤스에게 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은 기억과 디귿의 2번이라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의 입장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정의의 1차적인 주제는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라는 건 그걸 다뤄야 돼. 함께 협동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권리, 의무, 이익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부담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정의의 주제가 돼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정하는 정의의 원칙들은 당사자들의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원초적 합의, 무죄의 배일, 갑은 누가 떠올라야 돼? 바로 롤스가 떠올라야 돼. 그렇죠? 롤스. 근데 우리 앞서 풀었던 기출과 지문이 되게 유사하지, 그치? 이렇게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다음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0: 그동안의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딱 어떤 순간을 딱 보겠다는 거예요. 역사적 원리가 아니라 그 순간을 딱 보고, 이 상황에서 지금 사회적인 효용이 높은 걸 사회적 효용이 높도록 분별리를 하자, 분배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바로 최종 결과에 중점을 둔 원리입니다. 공리주의와 같은 방식들을 떠올리면 돼요. 근데 노직이 봤을 땐 여러분들, 그것은 앞선 과정을 안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소유권을 얻게 되었는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어떠한 절차가 있었는지를 안 보는 거예요. 따라서 요 마지막 순간을 보고 분배하는 것과 다르게 나는 역사적 원리를 보겠다. 최종 결과에 나는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겠다. 최종 결과에만 중점을 두고 사회적인 효용을 높이는, 공리를 높이는 분배를 하지 않고 나는 역사적 원리를 따르겠다라고 노직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장 속에 잠깐 숨어 들어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지울게요. 네, 바로 한번 선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적인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롤스를 공부하면서 일단은 커다랗게 이렇게 일단 정리해도 됩니다. 아, 롤스에 따르면 기본적인 자유라는 건 제한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자유라는 건 제한될 수 있어. 언제? 자유의 전체 체계를 강화할 때. 자유의 전체 체계를 강화할 때는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개인들이 각자가 천부적인 재능들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재능들을 최소 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차등의 원칙에서 제시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두 가지 설명에 근거해서 이 롤스의 입장에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일단 1번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유가 개인들에게 불평등하게 분배되면 안 된다. 롤스가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유는 개인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돼야 돼. 다음 이제 3번입니다. 개인이 노동을 통해 취득한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수 있다. 상관없이 노동을 통해서 취득한 건데 왜 이게 교정의 대상이 될수 있죠? 취득의 원리를 여러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취득의 원리에 조건이 붙죠, 그쵸? 너의 노동을 통해서 얻어야 니께 맞어. 근데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누군가가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취득했다면 그때는 교정의 대상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여러분 이제 세 번째, 3번 여러분 선지의 경우에는 동그라미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득의 원리에서 조건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네, 3번 체크.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적 원리에 따른 재분배는 이전에서의 정의에 어긋난다. 정형적 원리에 따라 분배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필요에 따라 분배하게 되면 개인이 원해서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같은 분배 주체가 억지로,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들 강제로 뺏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치? 따라서 노직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이전에서의 정의에 어긋나게 됩니다. 4번, 동그라미. 다음 이제 5번입니다. 5번, 정의의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규정해준다. 별표. 둘다 불평등 허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 각자의 정의 원리, 정의 원칙 하에서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 5번은 둘 모두의 공통점으로 동그라미가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1번인 거 체크하시면 돼요. 네. 롤스와 노직 문제 계속 풀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다음 시간에 봐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있고요. 이제 오늘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익숙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기로 우리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구나. 여러분 연습한다면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요, 난이도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기호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어려운 거다 끝냈다. 이제 좀할 만한 부분만 남았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할 만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항상 쉽다고 쉽다고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 할 만하지. 이거 어려워, 어려워 하면 진짜 어려워진다. 왜 그렇지? 할 만해. 항상 할 만하다 생각으로. 자, 15번입니다. 이것도 2023학년도 수능 8번 수능 문제네요.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자료입니다. 최근에는 보통 네 지역이 주어지는데, 여기는 세 지역이 나왔어요.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에서 C 사이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인데요. A는요, 춘천보다는 살짝 아래에 있는 걸로 봐서 여기는 홍천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천. 자, B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북서쪽이니까 구미 쪽이 아닐까? 뭐 여러분들이 막 구미 쪽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되지만 영남 내륙 지방이다라고 기후에선 이해하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지역이잖아. 그치? 이렇게.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사실 뭐 구미냐 아니냐 이거는 막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은요. 알면 좋지만. 그리고 여기는 서귀포시가 되겠죠. 서귀포시는 전국에서 거의 비가 제일 많이 내리는 쪽에 속하는데,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여기 보니까요, 어떤 지표들이 주어졌는지 보니까, 연강수량 주어졌고요, 여름 강수 비율과 겨울 강수 비율이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 문제가 되게 쉽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면은 앞에 문제가 워낙에 좀 적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야, 상대적으로 엄청 쉽네, 수능 문제였는데. 근데 이 문제도 당시에는 막 마냥 쉽지만은 않았어. 왜냐면요, 겨울 강수 집중률하고 여름 강수 집중률이 익숙하지 않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금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등장하긴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것이 중요하지. 이 문제를 풀고서, 아, 나 뭐야, 수능 쉽게 푸네? 약간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과거의 문제를 볼 때는 과거의 시점에서 볼줄 알아야 돼, 사실은. 과거 입장에서, 알겠죠? 현재 입장에서 당연히 쉽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알아갈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알겠죠? 연 강수량을 비교했을 때는요, 가가 제일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그치? 그럼 여기서 연 강수량 제일 많은 것은 뭐가 되고? 가가 되고요. 가가 되고요. 수량이 많은 계절은 여름이란 말이야. 그럼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사실 여름이어야 돼요. 겨울철은 적게 내리니까 차이가 안 나야지, 별로. 그렇잖아. 제가 말했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울릉도가 제일 많이 내리는데 울릉도가 어느 정도라고 했어? 한350 정도. 그치? 350 정도. 그 다음 많이 내리는 데가 제주하고 서귀포인데요. 이게 한 180, 190 정도. 그치? 제주도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거제, 남강, 거제, 대관령, 남해군, 강릉, 이네 지역이 그 다음으로 좀 많이 내리는 지역인데, 자주 나오는 지역 중에서는 130, 140 정도라니까요. 그냥 많이 내려봤자 뭐야? 한150 넘어가는 정도가 진짜 많이 내리는 거야.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안 오는 지역과 많이 내리는 지역을 비교해도 울릉도를 제외하면은 뭐야? 140, 150, 한180 정도까지 차이가 날수 있는 거지. 근데 여름철 강수량은 집중되다 보니까 막 500, 600도 차이가 날수 있는 거야. 진짜 북한하고 같이 비교를 하자면은. 알겠죠? 그걸 우리가 좀잘 기억을 하자는 거야. 자, 지역이 나왔으니까 지역을 보면요. 여기 오 태백 마천령, 함경, 남릉산맥 사이에 있네요. 여기는 개마고원 일대구나. 고도가 높겠구나. 그럼 소호지겠구나. 라고 접근하시면 잘한 겁니다. 구체적인 지역도 알면 좋지만, 이렇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기 이후에서는. 장진이라는 지역이고요. 자, 이쪽은 원산이 되겠죠. 원산. 여기는 울릉도. 그리고 여기는 서귀포시가 되겠네요. 나시기하고 가시기를 비교하니까요, 강수량 차이를 보면은 가시기는 큰 차이가 안 나요. 나시기는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나. 그럼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게 겨울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 아니, 차이가 거의 500mm 차이도 나는데, 아, 그렇다고 본다면은 겨울에 진짜 많이 내리는 데가 500이고 안 내리는 데가 0이어야지 500 차이가 나는 거.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이종훈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느덧 기후 파트도 벌써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다 끝나갑니다. 이제 앞에 문제가 사실 되게 어려웠던 문제들이

되는데 그 500이나 내리는 데가 없다니까요. 울릉도만 하더라도 350 정도야. 제일 많이 내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적게 차이가 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겨울이 되겠구나.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여름이겠구나. 라고 푸셨어도 되고요. 그리고 서울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이잖아. 한강 유역이다 보니까. 저 서울은 이쪽이잖아요. 한강 유역이다 보니까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단 말이야. 그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겨울 강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축에 속해요. 그러면 서울보다 겨울 강수가 많은 쪽은 존재할 수 있지만 서울보다 여름 강수가 많이 내리는 것은 좀 적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접근한다면은 서울보다 서울이 0이니까 서울보다 가시기 강수량 차이가 많은 것은 3개나 되네. 근데 서울보다 나시기 차이가 나는 것은 없네. 서울은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지. 그러면은 나가 여름이겠구나. 라고 풀어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푸는 방식이 있는 거야. 다양한 무기들을 준비해야지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잘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기본에서 넘어가지 않잖아. 근데 좀 그거는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겨울철 강수량은 적어요. 알겠죠? 많이 내리는 지역.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면 좋다라고 이렇게 꿀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찾는 것도 이제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찾았어야 돼요. 겨울 강수량이 제일 많아요. 그럼 뭐가 돼? 울릉도가 되는 거지. 울릉도 제일 많아요. B. 자, 겨울 강수량도 제일 적고요. 여름 강수량도 제일 적어요. 소우지, 장진이 되겠죠. A. 그럼 이제 두 지역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원산하고 서귀포를 비교했을 때 서귀포가 남해이기도 하고 또 서귀포는 여름 강수량, 겨울 강수량, 연강수량이 되게 많은 쪽에 속하잖아. 우리 연강수량 하면은 연강수량 지겹도록 할 거야, 진짜. 서거남 플러스 되었잖아요. 1900 정도, 1700 정도 내린다고 했었잖아. 제일 많이 내리는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름 강수량도 D에 비해서 많아요. 겨울 강수량도 더 많아요. C가 서귀포가 되는 거예요. D가 원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호 문제를 찾을 때는 극단적인 것부터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극단적인 것부터. 알겠죠? 그럼 이제는 여기 찾았으면 이제 1단계 넘어간 거야. 2단계에서 어려운 경우도 있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가시기는요, 겨울철. 맞네요. 나시기는 여름철. 맞네요.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입니다. A는 장진은요, 장진이 어떤 지역보다도 해발고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에요. 개마고원 일대잖아. 그치? 마청령, 함경, 남림산맥에 둘러싸여져 있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치?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그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자, 디귿. B는요, C보다 열대야 발생 일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의 둘다 바다 쪽에 속하잖아요. 서귀포는 남해 한가운데,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둘다 겨울철에 따뜻하고 여름철에 습도도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다만, 둘다 바다라면은 당연히 위도가 낮을수록, 어때요? 여름철에도 더 덥겠죠. 그치? 그럼 열대야를 우리가 기억할 때는, 열대야. 더우니까 빨간색으로 적읍시다. 열대야를 할 때는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 그럼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습도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밤에도. 그렇지? 그럼 바다 쪽일수록 습도가 되게 높겠지. 그리고 위도가 낮을수록 기온은 높아지니까. 위도가 낮을수록 저위도일수록 그리고 해안 쪽일수록 열대야는 일반적으로 높아지죠. 그래서 C가 더 높은 겁니다. B보다. 근데 제가 열대야 할때 이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밤에도 기온이 안 떨어지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었다. 뭐하고 비교할 때? 촌락하고 도시를 비교할 때는 도시가 더 열대야 발생 일수가 높더라. 특히 대도시, 대도시. 서울과 같은 대도시요. 그래서 대도시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면은 좋겠죠. 네. 그래서 디귿은 아닙니다. 리을 D는요. B보다 연교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연교차는 우리 최하늘 평균 기온만 보면 됩니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여기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지도를 보고서 추론하면 되겠다. D 원산하고요. 그리고 B 울릉.

울릉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같은 동해안이네. 누가 더 위도가 낮아요? 울릉도가 더 위도가 낮네. 그럼 연교차 어디가 더 낮아야 돼? 울릉도가 더 낮아야지. 그럼 원산이 더 연교차가 커야죠.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됐습니다. 그렇죠? 디는 비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죠. 참고로 울릉도 같은 경우는요, 거의 제주도 다음으로 연교차가 낮은 쪽에 속해요. 거의. 그렇죠? 바다 한가운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지금 봐도 막 쉽지만은 않아. 근데 강수량과 기온은 좀 구분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해요. 알겠죠? 좀 발상의 전환 같은 그런 문제이기도 했었어요. 넘어갈게요. 진짜 서울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니? 그치? 한강 유역이다 보니까 그런 거지. 자, 이것도 6월 모의평가 문제, 중요한 문제네. 뭐, 다른 모의고사가 안 중요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더 중요한 쪽에 속한다면 수능 6월, 9월이 되니까. 그치? 자, 표는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값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골라보는데요. 네 지역을 살펴보니까 어떤 지역이 나왔나 한번 먼저 봅시다. 인천이 나왔네요, 인천. 일단 딱 봤을 때 동위도를 비교하고 있지 않니? 그치? 그러면은 수력 분포에 대해서 물어보겠구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들. 동위도라면 수력 분포. 위도 차이가 있다면 위도를 물어보는 거고. 두 개가 진짜 제일 많이 적용됩니다. 붙어 있는 지역이지만요, 여러분들 좀 많이 헷갈리는 지역이죠. 그렇죠? 여기 하나가 가려져 있으면은 이거를 또 강릉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강릉은 해안가 쪽에 있어야지 강릉이고, 해안가 쪽에서 조금 거리가 있다. 내륙 쪽이다라고 한다면 대관령이에요. 여기가 대관령입니다. 대관령. 그리고 여기 강릉. 한양에서 정동쪽, 정동진이 있는 강릉이 되겠고요. 울릉도입니다. 울릉. 자, 이렇게 볼수 있었죠? 주어진 자료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최단월 평균 기온이었고요. 벌써부터 빨리 찾고 싶어요. 그치? 약간 구미가 당기지 않니? 대관령부터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강수 집중률. 그치? 이때부터 좀 많이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치? 지금은 이렇게 대놓고 주기보다는 밑에 선지로서 좀 많이 물어보는데, 당시에는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어요. 여름과 겨울 강수 집중률을 물어봤습니다. 최나날 평균 기온이 유독 좀 낮은 지역이 있어. 그치. 유독 좀 낮은 지역.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대관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사실 다 더워야 돼. 다 더운데 유달리 시원한 곳이 있다? 그곳이 어디라고? 해발고도가 높은 곳이라고. 대관령, 태백, 장수 지역이 대표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가는 뭐가 되는 거야? 대관령. 그치? 자, 그러면은 나, 다, 라 중에서 유달리 좀 눈에 띄는 게 있죠? 뭐예요? 요 부분. 여름 강수 집중률은 낮으면서 겨울 강수 집중률 되게 높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지. 둘 중에 비교하면 당연히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 강수 집중률이 20%가 넘어가요. 이런 지역이 없거든, 전국적으로. 어디예요? 전국에서 겨울에 비나 눈이 가장 많이 오는 울릉도가 되는 거겠죠. 여기가 나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와 다를, 라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뭐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결국 핵심 뭐냐면은 요거 가지고 푸는 거거든요. 요거 가지고. 여름 강 집중률을 가지고 풀었어도 되고요. 겨울 강 집중률을 가지고 풀었어도 돼요. 왜냐면은 결국 요것도 정리하다 보면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어디가 높아요? 라고 했을 때는요, 한강 유역 일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 내륙. 이게 무조건 맞진 않아요. 무조건 맞고 막 무조건 적용해야지, 이건 아니야. 알겠죠? 그 다음 서해안, 그 다음 동해안이나 남해안, 마지막으로 이제 울릉도가 되겠죠. 그치? 자, 이렇게 비교한다면은 다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상대적으로 높잖아. 그럼 강릉과 인천에 비교해서 인천은 뭐 동해안, 서해안에 비교해서 서해안 쪽이기도 하고 또 한강 유역에 걸치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는 인천은 여름철에 특히 강수가 집중돼 있구나 하면서 달을 찾으셨어도 되게 잘은 거고요. 아니야, 반대로 겨울 강수 집중률을 가지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왜냐면은 겨울 강수 집중률은 상대적으로 완전 반대 아니겠어요? 이게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국. 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을수록 겨울 강수 집중률은 낮아지니까.

그치? 똑같은 내용이죠,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자고 했어요. 울릉도, 그 다음, 서귀포나 제주, 그 다음, 이제 거대 남강, 이렇게 좀 기억을 하자고 했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겠죠? 한번 해볼까? 350, 180, 190, 한 130, 140 정도. 알겠죠? 겨울철 강수량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찾았을 때, 다가 강릉이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었죠.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죠. 라가 강릉이다라는 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가의 전통 가옥에는요, 우대기. 가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 나라고 했어. 나. 그쵸? 2번입니다. 나는 가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 가. 자, 대관령은 연 강수량이 되게 많은 쪽에 속합니다. 우리 그거 기억하죠? 연 강수량 순위. 서, 거, 남, 플러스, 대. 대관령은 1700 정도 옵니다. 서거남은 한1900 정도 옵니다. 1900 넘어가죠. 요것만 비교한다면, 대관령은 거의 나오는 지역 중에서는 순위가 4위구나, 무려. 그렇지? 대관령은 진짜 많이 늘립니다. 그래서 영 강수량이 많은 쪽은 가가 되겠죠. 외우면 편한 지역도 있어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좀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대관령 영 강수량 대체적으로 많지? 또 남해안일 때영 강수량 대체적으로 많지? 또 제주도일 때도 영 강수량 대체적으로 많지? 아, 5년 전까지는 그렇게 풀어도 됐었어. 근데 이제는요, 조금 더 구체화가 되어야 돼. 그래야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다는 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위도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가 동해안이고 어디가 내륙이고 어디가 서해안인지 비교하면 되겠죠. 다, 나입니다. 동위도라면은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이 더 연교차가 크게 되겠죠. 정답 3번이었네요. 네. 정답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4번입니다. 라는 가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라고 되어있는데요. 라, 가, 해발 고도, 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예전엔 좀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어. 해발 고도를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해발 고도 많이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발 고도를 물어보는 순간 둘중 하나는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둘중 하나는 무조건 대관령을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라하고 가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대관령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힌트가 되다 보니까 최근엔 좀 이렇게 물어보진 않은 것 같아. 다는 동해안이고 라는 서해안에 속한다 이러는데 전혀 아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제가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 대관령을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뭘 어려워하냐면은 대관령의 연교차를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연교차를 고려할 때는 항상 그거잖아. 내륙일수록 연교차가 크고, 그리고 해안일수록 연교차가 낮잖아요. 왜? 최안의 평균 기온이 해안일수록 더 따뜻하니까. 근데 그건 알고 있는데, 여기 해발 고도가 들어간 순간, 여러분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야. 근데, 해발 고도를 고려하지 마세요. 어디에서는? 연교차에서는요. 그냥 연교차에서는 누가 더 해안이고 누가 더 내륙인지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관령하고 춘천을 비교했을 때는, 춘천이 더 내륙이죠. 그럼 춘천이 더 연교차가 큰 거예요. 대관령보다. 왜냐면은, 고도가 높다고 해서 막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막더 춥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철에도 더 추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평지였으면 이런 차이였는데 여름, 겨울 기온 차이였는데 이게 그대로 내려갈 뿐이야.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연교차의 차이에든 연교차는 차이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니? 대신 연평균 기온엔 또 차이가 있지. 그래서 연평균 기온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교차하고 좀 구분을 잘 하세요. 알겠죠? 그냥 꿀팁 하나 알려드리고 갑니다. 자, 18번입니다. 그래프는 가에서 라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서 라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에서 D 사이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지역에 나왔으니까 지역부터 보도록 합시다. A, 중강신. 저는 오히려 북한 지역이 같이 언급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쉬워. 오히려 쉬워. 왜냐면 북한은 진짜 나오는 지역이 몇개안 되거든요. 20개도 안 될걸요, 나오는 지역이? 남한은 좀 무궁무진하거든, 생각보다. 북한은 20개가 뭐야. 10개만 대체적으로 알아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는 청진, 청진. 자, 시는요, 대구 쪽에 가깝죠, 대구. 대구. 뭐, 대구라고 정확하게 모르겠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는 영.

강남 내륙 지방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제주시가 되겠죠. 제주시. 서귀포시가 아래쪽, 제주시가 위쪽이니까.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강림 나오자마자 딱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니? 연교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곳. 그치, 가장 큰 곳. 그런데 마침 또 뭐가 나왔어? 연교차가 짜잔! 하고 등장해버렸어요. 아니, 너무 좋죠.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연교차야. 그래서 저는 연교차부터 볼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절대값이 주어졌는데 연교차가 제일 큰 곳, 가가 바로 중강진이 되겠죠. 가는 중강진이에요. 자, 나머지는 사실 연교차가 큰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좀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라는 그래도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래도 나, 다, 라 중에서 연교차가 제일 낮으니까 나하고 난좀 비슷한데. 여기에서는 위도가 제일 낮고 해안가 쪽에 속하는 라가 제주가 될 겁니다. 아니면은 강수량이 제일 많아요 하고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것 되게 잘한 겁니다. 네. 강수량이 내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죠. 왜냐하면 대구하고 청진은 소지니까. 그럼 이제 다하고 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렸다면은 청진 소우지, 영남 내륙 지방 소우지 이렇게 기억했으면 틀려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항상 할때 정확하게 해야 돼. 할때 정확하게. 대체적으로요. 대체적으로. 이거 교과서에도 있을걸요? 대체적으로요, 위도가 낮을수록 강수량은요,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그냥 따뜻하니까 그런 거예요, 따뜻하니까. 따뜻해야지 공기 상승이 더 많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위도가 저위도일수록 강수량 많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소우지를 비교한다고 하면은, 북한의 소우지는 남한의 소우지랑 비교했을 때, 아니, 남한의 소우지는 북한 가잖아요? 거의 다우지라니까, 다우지. 그만큼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청진은요, 1년 내내 한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원래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여름철에도 이 한류 때문에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서 공기가 하강하다 보니까, 여름에도 비가 잘안 내리는 곳이에요. 해안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가 바로 청진이 되는 거지. 그리고 다가 대구가 됩니다. 아마 틀렸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두개 때문에 좀 헷갈려서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요, 정답은요, A, B, C, D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헷갈리는 거 이렇게 둔거 봐. 할때좀 정확하게 하자니까, 할 때. 알겠죠? 대체적으로 위도가 낮아질수록 강수량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북한에 비해서 남한이 강수량이 더 많아요. 북한 소우지는 진짜 소우지야. 북한의 다우지가 우리 남한으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우지인 경우도 있어요. 강수량으로 봤을 때는. 그치? 그만큼 북한은 강수량이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알고 가야 되는 거는, 이것도 그냥 꿀팁입니다, 꿀팁. 이거는 나올 만할 수도 있는데, 나오면 진짜 어려워서 많이 틀리는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연교차입니다. 왜냐면은, 나의 연교차를 보면은, 아니, 위도가 이렇게 낮은데 이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되잖아. 아무리 동해안이라고 하더라도. 그치? 그래서 청진은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청진은요, 한류의 영향을 받거든, 한류. 그래서, 일단, 한류이지만 동해안이에요. 해안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름에는, 확실히 내륙이 금방 뜨거워지는데, 바다가 더 시원한데, 한류의 영향 때문에 더 시원한 거야. 이게 눈에 띄게 시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남한에서 고려했던 해발고도만 고려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북한까지 고려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류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해발고도가 높거나 한류가 흐르는 지역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좀 뚜렷하게 낮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 기온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겨울은 그래도 동해안이라고 해서 아무리 한류라고 하더라도 내륙보다 차갑겠어? 상대적으로 좀 따뜻하죠. 그러니까 겨울엔 또 내륙에 비해서는 또 따뜻해. 그래서 이런 경향성 때문에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뭐야? 낮은 거예요.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꿀팁을 항상 드리는 게 있거든요. 북한에서는요, 꿀팁이 신의주하고 나선 있잖아요, 나선. 이쪽이 최하늘 평균 기온이 비슷합니다. 그냥 딱요 정도 일단 기억하면은 적용할 게 되게 많거든. 최하늘 평균 기온이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연교차 어디가 커야 돼? 신의주가 더 커야